경찰은 승합차 운전자의 음주와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정부 공식 집계로 900명을 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26일 기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920명, 부상자는 3,3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몇 시간 전에 발표된 사망자 수보다 300여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으로 파손된 건물은 1,4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헤즈볼라와의 무력 충돌을 중단하기 위한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26일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주미 이스라엘 대사와 주미 레바논 대사와 함께 3자 협정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0: 성공의 감 별책 부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의 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은 프로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장을 종종 가시는지요? 프로야구는 이제 뭐 천만 관중 시대가 수년 전에 열렸고 이제는 당연하죠. 월드컵 그 열기에도 결코 뒤지지 않는 프로야구 열기이기도 한데요. 또 프로야구 그 경기장에 가면 사실 또 돈의 흐름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볼 책은요, 당신의 고객은 왜 야구장에 있을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대학리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원체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1: 저는 네, 굉장히 큰 야구 팬입니다. 빅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아니, 도대체 야구장을 네. 얼마나 많이 가시길래 책 제목도 당신의 고객은 왜 야구장에 있을까요?
1: 네. 아, 저희가 응원하는 팀은 NC 다이노스라는 팀이고요. 제가 창단 때부터 이제 올해 15주년을 맞은 팀인데 창단 네. 때부터 응원을 하고 있고 네. 그 연고지가 창원이다 보니까 제가 멀죠.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 네. 이제 어웨이 경기로 서울로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인천이나 수원으로도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런 수도권에서 진행된 경기는 거의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한 144경기 중에 60경기 정도는 제가 야구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0: 1년에 60경기요?
1: 네.
0: 우와.
1: 아, 근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일반적인 관람 숫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0: 그래요?
1: 네.
0: 근데 사실 이번에 쓰신 책은 뭐 야구 스포츠 책이 아니라 네. 마케팅, 기획 관련된
1: 맞습니다.
0: 내용인데
1: 네.
0: 오? 이 분야 사실은 또 전문가시잖아요.
1: 아, 네.
0: 근데
1: 네,
0: 이걸 바탕으로 메이저리그 가서 뭐 강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1: 네. 그 정확히는 메이저리그는 아니고요. 미국 야구 학회라는
0: 학회.
1: 곳이고, 네, 네. 정확히는 이제 세이버 학회라고 해서 이제 야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와 마케팅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와. 전 세계적인 회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제가 지난해 한국에서 그 20대 야구 인기에 대해서 분석했던 작은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었는데
0: 네.
1: 거기에 이제 그 메이저리그 관계자가 보고 이제 요거를 미국에서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기회가 닿아서 거기 이제 지난해 댈러스에서 진행된 컨퍼런스였는데 요게 이제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나 전현직 단장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메이저리그 관계자들 앞에서 이제 왜 20대들이 지금 KBO의 마케팅을 이끌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0: 사실 그 미국에서도 또 메이저리거들도
1: 네. 네.
0: 코로나 때 그때 네. 그 리그 못하고 있을 때
1: 그렇죠.
0: KBO가 그쪽으로 많이 방영이 돼서 인기
1: 맞습니다.
0: 많이 얻었고
1: 네.
0: 그 이후에도 한국 야구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가를 또 그쪽에서 또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그 와. 실제로 굉장히 처음엔 저도 의아했었죠. 왜냐하면 메이저리그는 세계 최고의 어떤 그쵸. 야구 리그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들을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제 생각에는 야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마케팅이나 이런 선진 시스템이 다 미국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름부터 이미 메이저리그거든요. 네. 왜냐하면 메이저. 다른 NBA도 그렇고 NFL 같은 미 축구도 그렇고 다 중간에 바스켓볼이나 풋볼이 들어가요.
0: 아.
1: 근데 메이저리그는

0: 그래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1: 미국 MLB에는 네. 뭐 젊은 층의 팬이 별로 없어요?
0: 그 미국이 20대들이 너무 고민이어가지고
1: 없어서?
0: 네. 정말 정말 가진 노력을 다했거든요. 그 경기 시간을 빠르게 만드는 그 스피드업 제도가 맞아요.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령 투수가 지금 루상에 나와 있는 주자들을 견제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것도 세 번 이상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그게 또 시간 끌기용으로 활용이 되니까 네. 그런 것들도 세 번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투수나 타자는 몇 번의 어떤 타임을 지켜라라고 해서 피치 클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실제로 경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굉장히 줄였는데 그런데 여전히 메이저리그의 평균 중위 연령이 어떤 사람들이냐 47세 백인 남성들이거든요.
1: 47세. 네.
0: 심지어 그것도 51세에서 낮춘 거예요. 네. 지난해에 비해서 51세 낮춘 건데 그런데 40년도 안 된 한국 프로야구를 보니까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너무 신기한 거죠. 예. 한국 프로야구도 사실 코로나 전 까지만 해도 20대가 야구장을 안 와서 굉장히 걱정인 리그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 프로야구 네, 20대 여성의 예매율이 무려 38%에 이르고 있는
1: 20대 여성?
0: 네. 예. 20대 여성의 예매율이 와. 38%에 이르고 있어서 너무 놀랬고 이걸 거의 30대 10대 여성까지 확장을 하면 거의 60%에서 70%까지도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메이저리그는 20대 여성 예매율이 8%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저를 불러서 이제 그 관계자들 들이랑 같이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죠.
1: 그러면 미국 야구 학회에서도 또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그 배우고자 했던 그 배경
0: 네.
1: 이유들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 네. 들어볼게요. 일단 사실 네. 야구라는 게 경기 시간이 거의 3시간 가까이 네. 되고 길어요.
0: 맞습니다.
1: 또 여름에는 너무 덥기도 하고 네. 막 햇볕 따갑게 들기도 하고
0: 네. 네.
1: 벌레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좀 낙후된 구장도 있고
0: 네. 네.
1: 좋아할 만한 이유가 그러면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0: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한데요.
1: 네네네.
0: 사실 이 책을 쓴 계기가 야구 때문은 아니고요. 지난 여름에 한 극장 그 프랜차이즈 극장 업계의 CEO와 제가 영업 미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즈니스 미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26년에는 다행히 그 왕과 사는 남자가 등장을 해서 그나마 천만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는 천만 영화가 한국에 한 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팬데믹 이후에 미국과 일본은 어느 정도 극장 산업의 매출을 회복을 했는데
1: 네.
0: 한국만 유일하게 예외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국은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누가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바로 20대 여성이 돌아오고 있지 않다.
1: 극장으로.
0: 극장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매출이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도대체 20대들이 어디 있나라고 들여다보니까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야구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20대들이 왜 야구장에 가고 왜 야구장에서 이렇게 돈과 시간을 쓰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봤던 거죠. 근데 그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영화관을 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제 20대들이 정해진 시간에 통제 불가능한 콘텐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는 거를 못 견뎌하는 게 아닌가?
1: 좀 힘들어한다.
0: 네네.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고 생각을 드는 게 이게 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야구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3시간 동안 앉아서 굉장히 그냥 그 좁은 좌석에 딱딱한 곳에 앉아서 불편하게 3시간 동안 봐야 되는 건 왜 견디고 보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야구도 또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거거든요.
1: 그쵸.
0: 그런 것들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관의 위기가 쇼폼 영상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치면은 야구도 사실 쇼폼 시대에 살아남아서는 안 되는 컨텐츠인 거고
1: 그리고 지루하긴 해요.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웹툰이 최근에 쇼포맨이라는 카테고리를 또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사실은 잘 안 됐거든요. 쇼폼이 그렇게 대사라면 그런 것들은 다 성공을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영화관만 실패를 하는 쇼폼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었고
1: 설명이 다 안 된다.
0: 네. 그리고 심지어 야구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쇼폼을 좀 가장 적절하게 활용한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히려 공생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1: 어떤 그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또 쇼폼으로 많이
0: 맞습니다.
1: 돌죠.
0: 맞습니다. 예. 근데 한때는 그 한국 야구업 그 야구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저작권 문제나 선수들의 그런 초상권 문제나 이런 상업화되는 것들 때문에 철저하게 팬들이 쇼폼을 찍는 걸 막았었거든요. 일본은 아직도 그걸 막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선수협이랑 갈등도 많이 겪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그걸 확 풀어버린 겁니다. 네. 얼마든지 촬영을 해서 몇십 초 안에 있는 것들은 너가 얼마든지 활용을 해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홍보 영상이 몇십만 몇백만 개가 생겨버리는 거죠.

0: 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쪽펑과 굉장히 적절하게 공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테마파크가 폭염 때문에 위기다라는 분석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거기도 20대들이 많이 안 가서 최근에 많이 이제 경영난이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그럼 야구는 어떠냐? 지난해 관중이 가장 많이 든 곳이 어디냐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입니다.
1: 제일 더운데.
0: 네, 거기가 대구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에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도시였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인구가 거의 서울의 한 5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한 230만 정도 되는 도시가 가장 많은 관중을 수용했다라는 게, 사실은 이것도 더운 도시가 그걸 수용했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대가 외면하는 사업,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극장 산업이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요즘 또 잘 안 가는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허. 이런 것들이 사실 20대가 이끄는 야구부 앞에서는 굉장히 좀 게으른 결론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1: 너무
0: 있습니다.
1: 너무 쉬운 결론을 찾으려
0: 맞습니다.
1: 했다.
0: 네네. 그래서 요 책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정답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0: 네네.
1: 또 야구장 가면은 네. 응원 문화가 재미있고 네. 다 같이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또 네. 맛있는 먹거리들이 많고.
0: 네.
1: 이것 때문에 또 가는 건 아닐까요?
0: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야구푸드라고 해서 네. 야푸라고 부르거든요. 야푸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먹거리는 홈팬들의 자부심이기는 합니다. 가령 잠실의 김치말이 국수 같은 것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KT 위즈의 진미통닭 같은 경우가 그렇고, 또 한화의 어떤 가락떡볶이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SSG의 크림새우가, 크림새우는 이제 여러 구장에서 판매는 하고 있지만 네. 우리가 원조라는 그 자부심이 랜더스 팬들한테 또 있고, 다만 이게 그러면 이 팬들을 이끌어내는 어떤 원동력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게, 실제로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야구푸드가 관객 만족도에서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항목이었습니다.
1: 먹거리 때문에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0: 먹거리가 가지 않는다. 네. 그게 가장 만족도가 떨어진 항목이었고, 물론 그리고 앞서 설명하셨던 응원 문화도 흥행 요소의 하나로 분명히 지적할 만하지만 네. 당연히 그 삼성에서 이번에 단장이 바뀌면서 도입됐던 엘도라도라는 응원가가 있습니다. 그게 삼성이 이제 야구 응원이 흥행되는데 좀 크게 기여를 한 건 맞지만 네. 사실 그 기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웃송 중에 하나였던 삐끼삐끼 춤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건 사실 22년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응원 문화 때문이 맞냐라고 했을 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1: 특정 치어리더 덕분에 떴던 거지.
0: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있고 네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응원 문화가 재밌어서 야구장 간다는 응답은 2015년부터 10년 전부터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쵸? 최근 2-3년 사이에 1000만, 1200만, 올해 이제 1300만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1: 그럼 비용 덕분일까요? 네. 사실 상대적으로 야구장 가는 비용은 좀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네. 어때요?
0: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3시간 동안 그렇게까지 컨텐츠를 즐기고 그런 것들을 그 비용 내고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야구팬들, 저처럼 야구장을 많이 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절대 가성비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아실 텐데
1: 그래요?
0: 농담으로 그 야구팬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친구들끼리 저녁에 좋은 레스토랑을 가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오늘 저녁에 자기 가진 옷 중에 제일 비싼 옷 입고 와라고 이제 단톡방에 이제 남겼는데 네. 이거 어디 가는지 몰랐던 야구팬 친구 하나가 자기가 비싼 옷 중에 가장 비싼 옷을 골라서 갔는데 그게 야구 유니폼이었다라고 하는 그 농담 아닌 농담이 있는데, 이거 야구팬들 진짜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1: 아, 그렇게 비싸요?
0: 왜냐하면 실제로 그 여름 반팔티 가진 것 중에 야구 유니폼이 가장 비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한 벌에 한 15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1: 예? 네. 그 위에 걸쳐 입는
0: 네.
1: 거.
0: 네. 그 한 벌에
1: 비싸요?
0: 네, 거기다가 선수 이름까지 생기면 뭐 18만 원, 20만 원 우습 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야구에는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것도 철마다 또 유니폼을 또 사야 돼요. 그러면 또 이런 것들에 돈이 진짜 많이 드는데,
1: 디자인이 또 바뀌니까.
0: 네, 물론 문화의 날 같은 것들로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지만, 사실 그건 한 달에 몇 번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 가령 내가 지방에 원정을 간다라고 하면 사실 KTX 비용과 숙소 비용과 그리고 갔을 때 식사 비용과 이동 비용 이런 거 모두 감안하면 사실 4, 50만 원도 우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성비가 좋은 이 취미가 아니다라는 거를 아마 진성 야구 팬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1: 그냥 가성비 때문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1: 티켓 가격은 계속 올라요? 어때요? 티켓 가격만 놓고 보면?
0: 티켓 가격도 사실은 그것도 천차만별인데요. 가령 고척 같은 동구장 같은 경우에 티켓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기로 유명하고 잠실 같은 경우에는 외야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데 요즘에 또 워낙 티켓팅이라는 걸 피켓팅이라고 부를 정도로 치열하다 보니까
1: 거의 다들 매진이니까
0: 네, 뭐 거의 웬만한 인기팀들은 거의 평일이라도 매진이니까요. 이 젊은 분들이 선예매, 선선예매까지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시즌 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 네. 선예매권이 있고 그보다 더 앞서서 예매할 수 있는 선선예매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또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기도 하는. 그렇다 보니까 절대 가성비가 좋지 않고 그리고 제가 성공예감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20대들의 실질 소득의 증가폭이 전 세대 중에 가장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야구는 20대들한테 결코 가격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것도 네. 돈이 들긴 든다.
0: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말씀.
1: 그러면 어떻게 1,200만, 1,300만 그 중에 또 대부분이 여성.
0: 네.
1: 또 38% 가까이가 그렇습니다. 20대 여성일까. 네. 뭔가 좀 실내에 있기보다는 그래도 뻥 뚫린 공간에 가고 싶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런 니즈가 더 많이 반영된 건 아니고요?
0: 그렇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예. 코로나 이후에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캠핑 시장이랄지 스키장이랄지 테마파크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쇠락하고 있는 게 약간 설명이 더 안 되는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분명히 야외에서 내가 뭔가를 즐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프리미엄적인 요소를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다 라고 할 때는 조금 아쉬운 측면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중이 스스로 이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이 야구라는 그렇죠, 그렇죠. 게. 그리고 이걸 뭐 자연 그대로의 시간이라서 내가 경기를 막 두 배속으로 볼 수도 없고 그 야구 그리고 가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구처럼 막 스펙터클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90분 내내 막 공이 오고 가고 이러는 것도 아니라서 이 자연 그대로의 시간을 즐길 수밖에 없어서 요거 이런 것들도 역시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또 그 야구장마다 캠핑석이나 가족 잔디석 뭐 바베큐석 같은 것처럼 스페셜석이 좀 있는데 이건 예.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1: 아, 네
0: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외 느낌을 즐기기 위해서 야구장을 간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소 좀 설명이 부족한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이야. 네. 먹거리 때문만도 아니고 가성비 때문만도 네. 아니고 야외이기 때문만도 아니고 그러면 뭔지 네. 왜 야구가 돈이 되는지 사람이 그렇게 몰리는지 이제 네. 답을 또 찾아가 볼게요.
0: 좋습니다.
1: 야구는 관계 스포츠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네. 어떤 의미예요?
0: 저희 대학 내 20대 연구소가 한창 이제 천만 관중 야구 붐일 때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야구 왜 이렇게 좋아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전 세대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저 같은 X세대나 혹은 86세대 분들은 내가 연고지 때문에 야구 좋아하지. 내가 연고지 때문에 야구 응원하지.
1: 왜요?
0: 네, 내가 부산 사람이라서 롯데자이언츠 응원하지. 내가 광주 사람이라서 기아 타이거즈 응원하지. 라고 하는 비율이 40대, 50대들은 굉장히 높았어요.
1: 거의 대부분이.
0: 네, 거의 대부분이 그랬는데 놀랍게도 20대, 특히 20대 여성들은 그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러면 야구를 응원하시냐? 어떻게 응원팀을 선택하셨냐?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들과 같이 가려고 야구팀을 선택했다. 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대구 사람이지만 친구가 이게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 이 마포 사는 친구였는데 친구 따라 잠실구장 갔다가 외야에서 바라본 삼성 라이온즈의 구자욱 선수가 너무 잘생겨서 같이 구자욱 선수를 응원하고 싶어서 그 친구와 대구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했다라고 하는 마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인터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서울에 살지만 창원 출신 친구가 야구를 가르쳐준다기에 카페에 앉아서 2시간 정도 과외를 받았대요. 근데 이 친구가 교묘하게 가르쳐주는 게 창원 NC 응원가 NC 다이노스의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만 교묘하게 가르쳐줘서 NC에 스며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자기는 오래전부터 청주 출신이라서 한화를 응원하긴 했지만 직관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LG 친구가 나를 잠실에 데리고 가서 직관의 재미를 느끼게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덕질에 입문하게 된 계기로 연고지가 아니라 친구 때문이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은 구단과 20대가 아니라 20대가 또 다른 20대를 끌어들이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함께 즐기는 사람이 누구냐, 함께 네. 즐기는 사람이 어떤 팀을 좋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연고지에 따라서 고향에 따라서 응원하는 팀을 이제 선택했던 것도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팀.
0: 그렇죠.
1: 그렇죠. 네. 아버지 따라서 네. 같이 간 야구장 네. 뭐 이렇게 또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0: 미국은 아직도 그 문화가 남아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100여 년 정도 팀들이 이어가면서 가령 내가 시카고 컵스를 응원한다라고 하면 시카고 컵스를 3대가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컵스 패밀리 이런 식의

0: 지체구도 굉장히 많은데
1: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0: 그런 것도 있죠.
1: 예를 들어서 네. 시애틀에 살면서 네. 뉴욕 팀을 응원하기란
0: 쉽지 않죠.
1: 쉽지 않죠. 네. 시간 차이도 많이 나고
0: 쉽지 않습니다. 네.
1: 자 그러면 네.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네. 그런 관계성은 뭐 내 친구가 축구는 어느 팀을 좋아하니까 또 이렇게 아 이거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0: 네.
1: 기업에서 마케팅을 할 때는 이 관계성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0: 이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해 보시면 야구장에서 가장 비싼 테이블이 스카이박스라는 건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 아주 굉장히 편안한 테이블이 있고 유리창 너머에서 높은 곳에서 야구를 볼 수 있는 곳인데
1: 안에 에어컨도 나오고
0: 네, 안에 에어컨도 나오고 근데 막상 가보시면 여기가 야구 보기에는 그렇게 편한 장소는 아닙니다. 선수들도 너무 조그맣게 보이고
1: 아, 멀고
0: 네, 너무 멀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막 응원단과 가깝지도 않고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면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갔을 때 대화도 편안하게 즐기고 이런 것들이 야구장을 잘 생각해 보시면 테이블석이라든지 스카이박스처럼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티켓이 훨씬 비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야구에 돈을 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커뮤니티에 어떤 돈을 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야구의 어떤 관계성이 어떤 갈증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아이폰을 생각하시면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이게 네. 관계를 어떤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 투자를 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아이폰 생태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건 이제 영국에서 발표된 자료였는데 그들이 이제 Z세대나 혹은 티네이저들이 아이폰을 쓰는 이유가 단순히 아이폰이 감성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폰을 쓰지 않으면 그 집단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iMessage나 혹은 뭐 그런 도킹을 해서 전달을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자료를 콘텐츠를 전달하는 이런 쉬운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라는 것이 내가 저 생태계에 꼭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티네이저 때부터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야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여담이지만 야구에서는 이루수와 유격수를 키스톤이라고 부르거든요.
1: 키스톤.
0: 네. 사실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네. 그 미들 센터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키스톤이라 그래서 그 아치형의 그 가장 중요한 돌을 이제 키스톤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수비 핵심이라고 부르 그 키스톤이라고 부르는데 마케팅에서도 핵심 고객을 키스톤 컨슈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은 기업들한테 소비력이 조금 약해도 이 충성도를 한번 맺어두면 브랜드가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서 20대를 키스톤 컨슈머라고 잘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야구랑 좀 접목해 보려는 이런 시도들이 좀 이런 측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또 20대 때부터 팬으로 잡아놓으면 또 네. 오래 갈 수도 있고 기업 맞습니다. 마케팅 입장에서도요. 네. 그래요. 또 왜 야구의 인기가 높아지는가 뭐 경험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네. 응원도 뭐 같이 할 수 있겠고 팀과도 이제
0: 그렇죠.
1: 뭔가를 많이 또 공유를 하니까. 근데 관중들은 사실 딱딱한 의자에 계속 앉아 있을 뿐이거든요.
0: 그렇죠.
1: 응원은 네. 이제 목청 높이 하기는 합니다만 네. 이런 경험이라는 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0: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딱한 의자에서 3시간 동안 앉아 있는 거 특히 막
1: 사실 극장 의자보다 훨씬 불편하긴 하죠.
0: 그 훨씬 불편하고요. 네. 그리고 원정으로 낮 경기를 가면 거기는 직사광선이 그대로 홈팬들에 비해서 그대로 받는 곳이기 때문에 낮 경기에서 그 원정 응원석에 앉아있는 팬들의 그 표정을 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출애굽하는 그 유대인들 같은 표정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 야구장을 간단 말이죠. 그 시간에 그런 줄 뻔히 알면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직관을 해야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예.
0: 특히 아까 제가 낮 경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모든 평일 경기는 6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네, 6시 저녁 6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이때 야구장 하늘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개화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밤이 될 듯 낮인 낮도 아닌 이런 시간인데 이때 잠실 야구장이나 기아 챔피언스필드의 그 하늘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증샷이 그 시간대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때가 아니면 결코 즐길 수 없는 경험이 그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난해 가장 인기 있었던 20대들의 야외 컨텐츠 연관어 중에 하나가 야장입니다. 야외에서 술 마시고 고기 먹고 하는 그 야장 네, 문화인데 네. 그리고 또 지난해 그 S24에서 문학 작품 중에 20대가 가장 사랑한 시집의 대부분이 책 제목에 여름과 그리고 표지에 여름 과일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죽하면 시인들이 야 베스트셀러 되려면 표지에 꼭 복숭아나 수박 넣어야 된다 이런 식의 농담 아닌 농담을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과 이 계절을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0: 때들 사이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로 실내에서 하는 농구나 배구보다는 야구장이 훨씬 더 적절하고, 그리고 가끔 하는 축구장보다는 매일 하는 야구장이 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경험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랜더스필드에 바베큐 존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바베큐 존이라는 게 있는데, 생각해보면 아니 그냥 고기 누가 구워주면 네. 그거 그냥 갖다 주는 거 먹으면 되지 않나 라는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할 수도 있는데,
1: 뭐하러 야구를 보면서까지 고기를 구워 먹어야 돼요?
0: 거기 네. 야외석에 그 외야석에 앉아있으면 고기 냄새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군침이 도는데 네. 이거를 이른바 이케아 효과라고 해서, 내가 직접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고와 품을 들이면 이 경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인간은. 네. 그걸 이제 그 직접 조립하는 가구에서 따온 이케아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야구장에서 바베큐 존 같은 데서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을 했어 라고 하는 어떤 합리화의 느낌을 여기에서 준다 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최근에 야구장은 이 경험 자산을 좀 주기 위해서 아예 야구장을 좀 다르게 정의를 좀 내리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KT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워터 페스티벌의 성지처럼 여름에는 변하거든요. 거기에 물대포도 막 쏘고 막 이렇게 물총도 같이 막 쏘면서 놀고 막 이러면서 네. 거의 뭐 워터밤 페스티벌이 되는 것 라고 생각하시면 예. 될 것 같고, 롯데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다라고 부를 만큼 거기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걸 굉장히 잘하는 곳이 일본 프로야구들도 이걸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코하마라는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에는 흥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게임 업체가 요코하마 구단을 인수를 했는데 구단 흥행이 너무 안 돼서 도대체 왜 사람들이 야구장을 안 올까라고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이 시간에 어디를 가고 있나라고 들여다본 거죠. 그랬더니 일본인들이 그 시간에 야구를 안 보고 이자카야 같은 데를 많이 가는 선술집을 많이 가는 네.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오히려 요코하마 구단을 구장을 아예 거대한 식당이라고 홍보를 하자라고 아하. 이야기를 해서, 야구는 그냥 부가적인 컨텐츠고 그렇게 재정의를 하는 경험을 통해서 흥행을, 지금 그래서 거의 뭐 구단 흥행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게 이렇게 전복시켰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1: 야구장이 노래방이 될 수도 있고 캠핑장이 네. 될 수도
0: 맞습니다.
1: 있고
0: 테마파크가 될 수도 있고
1: 테마파크가 될 수도 있고 뭐 푸드코트가 될 수도 네. 있고 야구장은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대관람차가 있는 야구장도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테마파크에 야구장이 들어간 거예요. 네.
1: 대관람차를 이제 오르락 내리락 네. 하면서 야구를 볼 수 있는.
0: 네, 네, 네.
1: 어디 괜찮은데요?
0: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1: 목은 좀 아프겠으나.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야구장으로도 그러면 결국 경험으로 네. 소비자를 이끄는 걸 보여줬고,
0: 맞습니다.
1: 기업들도 경험으로 그럼 소비자를 이끄는 거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행 트렌드에서는 그냥 아 뭐 핫플이 어디입니다, 여기 가서 이런 사진 꼭 찍으세요,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냐면, 당신이 이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컨텐츠를 회수해 올 수 있는가, 네가 어떤 경험 자산을 회수해 올 수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티켓 같은 경우에도 너의 여행지를 좀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는 티켓을 발급을 해준다라거나, 혹은 기록용 어떤 수첩을 제공한다라거나, 혹은 블로그를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쓰시면 좋다라거나,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행은 하거나 즐기는 게 아니라 소유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흐름들이 비단 여행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느냐가 네. 굉장히 20대들에게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하다못해 20대 분들이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이게 스펙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제품이 등장을 하면 막 쇼폰 같은 것도 알아서 찍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나중에 나의 스펙이 될 수도 있고 내 기획 역량을 또 취업할 때 보여줄 수도 있고, 근데 또 편의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신제품 지가 홍보한다니까 말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새벽에 그런 쇼폼 찍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도 그냥 단순히 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라는 월급을 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든 나의 경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가성비 있게 경험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즐기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대들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야구장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를 많이 찾는데요.
1: 템플스테이요?
0: 네, 템플스테이를 많이 찾는데 그 중에서 인기 있는 곳이 낙산사 템플스테이입니다. 오. 낙산사 템플스테이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낙산사 템플스테이를 하면 서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거든요. 아. 양양에 같이 있으니까.
1: 아니 그런데 그, 절에서요?
0: 네, 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오. 이게 무슨 관련이 있나? 이 명상을 하는 템플스테이와
1: 그죠? 뭔가 좀 고즈넉한 곳에서 조용히 참선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0: 왠지 그리고 에너제틱한 이 서핑이.
1: 서핑을 하자.
0: 네. 근데 또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딱 서핑을 나가기 전에 예.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서핑이라는 것도 파도와 당신의 인연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도 없고 그리고 소셜링도 되고 그리고 가성비 높게 서핑도 하면서 굉장히 내가 회수해 올 수 있는 경험 자산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관계 갈증도 해소하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경험 자산도 축적할 수 있는 걸로 양양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것도 오픈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경험 자산. 그러니까 네. 이제 젊은 세대들은 확실히 그런 데서 의미를 두고 그런 곳에서 지갑을 연다라는
0: 거예요. 그렇습니다.
1: 근데 네. 그게 이제 야구장에서 더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0: 그렇습니다. 네.
1: 다른 곳에서도 뭔가 또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야 될 텐데
0: 맞습니다.
1: 그 젊은 세대가 또 야구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공간 그 네. 안에서 뭔가를 또 찾아낸다라고도 쓰셨는데
0: 네, 네.
1: 그러면 야구장이라는 네. 곳은 야구 팬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0: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유튜브에서 잠실 야구장 가장 설레는 순간 혹은 뭐 고척돔 가장 설레는 순간 요런 쇼폼 영상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1: 네.
0: 굉장히 특별한 영상들이 공통적인 장면들이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내가 표를 끊고 좁은 게이트를 막 통과를 해서 야구장이 들어가기 직전의 순간까지를 촬영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좁은 게이트를 통해서 딱 들어서면 너른 잔디와 푸른 하늘 이런 것들이 약간 해방감을 주는 형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걸 알 수
1: 있습니다. 사실 찾아가는 길 그때가 네. 가장 설레죠.
0: 설렙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이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도심에는 많지 않거든요. 뭐 회사 문 열고 들어가면 갑갑한 오피스텔 만 있고 뭐 약간 이런 식인 건데 이 친구들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찍은 하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금까지 내가 거쳐온 하늘이거든요. 근데 요 네. 게이트를 통과를 하면서 갑자기 해방감을 맞이하는 요런 잔디와 하늘과 흙이 함께 있는 공간을 본다라는 그거를 찍어서 올리는 게 굉장히 요게 굉장히 큰 해방감을 느끼는 컨텐츠로
1: 그 느끼는 그 거죠. 전철역이나
0: 네. 네.
1: 아니면 이제 버스에서 내렸을 네. 때 딱 고개 들자마자 나오는 그 거대한 야구장 딱 볼 때
0: 맞습니다. 네.
1: 뭔가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0: 예. 네.
1: 그런 느낌?
0: 맞습니다. 네. 그 실제로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에서는 아마 가보신 분들은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입구에서 이렇게 조금 막히게 만들까? 그냥 게이트를 무한정 늘리면 되지 않나?
1: 그러게요. 라고 한참 그 뒤에서 줄 서 있어야
0: 굉장히 되는데. 그게 디즈니랜드가 이야기하는 의도적 정체 현상이거든요.
1: 의도적 정체.
0: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기다림을 느끼게 만들면 내가 디즈니랜드의 성을 딱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웅장함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경외스러움 이런 것들이 남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네.
1: 기다려야 그냥 쉽게 들어가는 게
0: 쉽게
1: 아니라.
0: 쉽게 들어가기보다 내가 조금 기다려서 여기 들어왔더니 디즈니랜드가 더 멋있고 더 웅장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 정체 현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게 왜 맛집에서 일부러 줄 세우기 한다라고 하고
0: 네네.
1: 왜 이른바 그 고가품 파는 매장에서
0: 네네.
1: 줄 세우기 일부러 하는
0: 맞습니다.
1: 거 그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0: 그런 것과도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맛집이 좀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기다리게 되면
1: 네. 라디오도 줄 서서 들으시게끔 할 수는 없나? 유튜브도 줄 서서 네. 보시게끔 네. 할 수 없고
0: 그거는 뭐 제가 고민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네.
1: 아, 의도적 정체.
0: 네, 그런 것도 역시 여기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야, 이거를 다른 쪽에서도 어떻게 좀 벤치마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0: 제가 그 앞서 극장산업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극장산업과 관련된 조사를 해보면 최근에 어떤 극장의 변화에서 가장 아쉬운 측면이 뭐냐라고 저희가 20대 분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아쉬운 측면이 너무 많은 것들이 무인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1: 요즘에 티켓 확인도 잘 안 해요.
0: 티켓 확인 안 하죠. 예. 그리고 안 하고 뭐 매점을 가든 뭘 하든 거의 다 키오스크. 무인화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가서 극장이라는 곳이 영화만 보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갔을 때 뭐 테마파크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내가 환대받는 경험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내가 극장이나 이런 곳에서 컨텐츠를 즐긴다는 느낌이 좀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조금 아쉬웠던 측면들이 좀 있고 그 미국의 대표적인 트레이더조 같은 경우가 저는 고객들을 환대해주는 대표적인 슈퍼마켓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별책부록에서도 그때 예, 인터뷰를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뒤에서 사람들이 좀 줄을 기다리고 있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객들에게 굉장히 많은 정성을 쏟고 환대를 해주고 또 상담을 해주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더 깊은 어떤 라포와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는 최근에 이제 막 스타벅스랄지 다른 굉장히 대형 프랜차이즈를 위협하고 있는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가 이제 AI와 초고속 커피 머신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커피를 빠르게 내리고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는 예. 그런 커피숍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게 해서 지금의 커피숍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데
1: 초스피드 커피숍
0: 초스피드 커피숍인데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아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직원을 줄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모두 자동화 시켜가지고 모두 아낀 시간을 직원들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1: 네?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네. 되는데 정작 그렇게 빠르게 커피 내려서 무인화 시켜놓고
0: 맞습니다.
1: 직원들은 고객이랑 또 얘기하고 있어요?
0: 맞습니다. 직원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사실은 직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미국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스타벅스는 매장 직원의 이름을 잘 모르지만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는 내가 매장 직원의 이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의 커피를 마시더라도 사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매튜가 근무하는 곳으로 가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스킨십 때문에 그 커피숍을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여기는 사실 자동화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고객과의 스킨십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근데 사실 스타벅스도 네. 그 왜 차인벨 같은 거
0: 맞습니다.
1: 전자벨 안 쓰잖아요. 네, 진동벨. 네. 그리고 누구누구 고객님 네. 정은우 고객님 네. 하고 불러주잖아요.
0: 맞습니다.
1: 물론 그게 시끄러울 때 안 들려서 문제기는 한데 네. 그게 고객과 직접 스킨십을 하고 얼굴을 네. 보고 음료를 건네줘야 한다. 뭐 그쪽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0: 그렇습니다.
1: 사실 이거는 이제 좀 기계적으로 느껴지죠.
0: 그렇죠. 그리고 블랭크 스트리트만큼 너무 치밀하게 자동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스태프들이 음료 만드는 데 시간을 대부분 할애하기는 합니다. 네.
1: 그렇죠. 그리고 네. 자꾸 뭐 이대호 고객님 열 번 불렀는데 안 가지려고 이제 짜증나고 네. 되게 기계적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0: 네.
1: 음료는 내가 빨리 받아서 마실 수 있고
0: 네.
1: 그런데 그 바리스타와는 진짜 제대로 오랫동안 인간 대 인간으로
0: 네,
1: 대화를 하고
0: 네.
1: 다르네요.
0: 이게 진짜 대화 경험, 맞습니다. 네.
1: 경험이라는 거.
0: 네.
1: 다시 또 이제 야구장에서 배울 네. 수 있는 걸로 가볼 텐데 이거는 야구장에서 배워서는 안 될 것 같긴 네. 한데 야구 팬들이 항상 화가 나 있을 때가 좀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1: 헛스윙해도 삼진당해도 화가 나고 네, 에러를 네. 해도 화가 나고 역전이 돼도 화가 나고
0: 듣기만 해도 화가 나네요. 네.
1: 근데 이게 또 마케팅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0: 이게 왜 그렇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도 왜 자꾸 볼까?
1: 예전에는요. 네. 그 그물망 타고 올라간 아저씨들 네. 좀 많았습니다.
0: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연행 되십니다. 요즘에도 네. 그렇게 하면 바로 또 쇼폼 영상으로 또 그쵸, 소위 말하는 조리돌림을 당하기 네. 때문에
1: 사회적으로 좀 혼나기 네, 때문에 네.
0: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자기들과 팀이 하나가 되니까 나와 팀이 하나가 되는 걸 이른바 팀화 일체라고 야구 팬들은 부르고요. 오. 네. 그리고 전문 용어로는 자아의탁 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팀이 나고 내가 팀이다라고 하는 어떤 스포츠의 어떤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이야기는 나라는 중력이 작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컨텐츠 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야 재미가 있는 거지 타인이 뭐 제 중심이 되거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거기에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건데 야구는 그런 것들을 몰입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스포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실제로 신인 드래프트부터 단순히 그냥 팬들이 그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가 아 올해 어떤 신인들이 오지 이런 것들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야구단 단장의 마음으로 올해 신인들을 막 지켜보거든요. 예.
1: 누구를 뽑아야지 막 이런
0: 누구를
1: 식으로
0: 뽑아야지 제를 1순위로 뽑아야지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감격 하기도 하고 내가 응원하는 신인 선수가 가령 첫 승을 거뒀다. 그러면 그 그 경기에 못 간 팬들이 심지어 그날 티켓, 지류 티켓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걸 고가에 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기념품으로 소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내가 그들을 응원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야구장 곳곳에 배치를 해둡니다.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ATM기에서 우리가 돈을 출력하려고 할 때 돈 세는 화면 같은 것들이 액정에 막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돈을 세는 화면, 그 돈 세는 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네. 잘 들리게 해놨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해놓느냐면 이 기계가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화면에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야구장도 마찬가지.

0: 가지입니다. 야구장도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1시간 반에서 빠르면 2시간 전에 경기장을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해서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면까지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오픈 프랙티스라고 하는데 네네네네. 이 오픈 프랙티스 장면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팬들이 와서 보면서 아 타격감이 좋네, 어, 컨디션이 좋네라고 물론 그렇게 되지 않죠. 팬들의 바람대로 절대 되지 않지만 결론은 뭐냐면 선수들이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팀과 내가 지금 같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1: 같이 느낄 수 있게끔.
0: 맞습니다.
1: 근데 그게 팬들이 알아서 느끼는 게 아니라 네. 야구단, 야구팀이 네. 그렇게 마케팅 장치들을 설정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0: 그런 거죠.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요소인데요. 네. 즉 다시 말해서 뭐 그런 좋아하는 요소들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팬과 기업이 같은 목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라고 믿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1: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0: 맞습니다. 네. 우리는 같은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 그 혹시 여기 청취자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방수포로 만든 그 외국의 유명한 재활용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네. 네. 근데 그게 물론 그냥 매립하면 쓰레기가 되는 방수포를
1: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 천막 같은
0: 거예요. 천막 같은 거죠. 예, 네, 천막. 트럭 천막 같은 건데 예. 그걸 이제 뭐 그걸 방수포로 만드는 가방이 환경에도 좋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걸 매립하는 것보다는 환경에 좋지만 그 방수포를 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염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세제나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세제를 쓰기 때문에.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거는 친환경이고 그리고 우리는 함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라고 믿게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도 역시 이 같은 목표를 꿈꾸게 하는 어떤 그 마케팅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같은 목표를 꿈꾸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성적이 안 좋아도 맨날 꼴찌를 해도 응원할 수 있는 게 네.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순위나 성적 네. 결과만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 같은 서사가 있다는 거예요.
0: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같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서사를 이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1: 그러니까 왜 한동안 유행을 했지만 네. 금방 끝나고 지는 것들. 그런 것도 서사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0: 뭐 이를테면 두쫑쿠나 뭐 이런 K-디저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일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도 사실 서사가 있긴 있습니다. 그 두쫑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느 이제 셰프가 레시피를 자기가 공개를 하면서 많은 디저트 카페가 이걸 가져다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막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유명해진 또 서사가 나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는 서사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게 나도 확인하고 싶은 서사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디저트는 사실 맛이 빠르게 확인되고 나면 인기가 끝나버리는 그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서사를 확인하고 싶게 만드느냐 아니냐가 핵심이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서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서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거든요. 네. 가령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깐부치킨이 막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맛있었거나 그랬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젠슨왕이 가서 내가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라고 그쵸. 하는 그 서사의 확인이라는 개념이 또 있다는
1: 젠슨왕이
0: 거죠.
1: 젠슨왕이 앉은
0: 자리. 네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고 싶어서 뭔가 어떤 부자들의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과 거기를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내가 한번 앉아보고 싶다라는 그 확인의 과정과 그 경험을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여기에 작용한다라는 거죠. 제가 친구 때문에 야구를 응원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이 아니 도대체 저게 야구가 뭔데 저렇게 내 친구들이 환장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도 나도 지금 저 서사를 좀 확인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자극했던 것도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도대체 뭐길래?
0: 도대체 뭐길래?
1: 도대체 네. 뭐길래? 근데 네. 그게 왜 그냥 맛집으로 유명한 집들은 한번 가보고 에이 별로네 네. 이거 다 마케팅이었네 이렇게 실망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야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보면은 또 거기에 빠져들게
0: 되는 거죠. 네.
1: 그게 이제 제품력일 수도 있을 테고.
0: 맞습니다.
1: 다른 이제 상업적인 걸로 또 보자면
0: 경기력도 중요합니다.
1: 그러고 그러니까 아까 팀 아 일체라고 했어요.
0: 네,
1: 팀과
0: 네.
1: 나가 이제 하나가 된다.
0: 네.
1: 근데 사실 굿즈 사는 것도 하나의 또 재미이기도 하고
0: 그렇죠.
1: 유니폼을 사 입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하는데 네. 이게 또 금방 또 품절이 되는 것도 있다면서요.
0: 그렇죠.
1: 근데 이거를 또 의도하는 거예요.
0: 이걸 이제 솔드 아웃이라고 이제 예.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마케터로서의 가장 매력적인 단어가 사실은 솔드 아웃이다.
1: 매진,
0: 네, 품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구하려는 제품이 없었을 때 매력이 급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구한 사람들끼리 묘한 신뢰감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0: 어 너도 구했어? 어 나도 한정판 구했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묘한 소속감까지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요 솔드아웃 마케팅의 핵심이라서, 물론 이 어떤 그 애정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줄 서서 먹는 도넛 매장이 하나 있었는데,
1: 네.
0: 이 도넛 매장이 굉장히 매장 수를 늘리면서 매출이 감소해서 이제는 흔해 빠진 도넛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역시도 솔드아웃 마케팅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근데 일반적으로 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인기 네. 많으면 더 넓혀서 네. 네. 뭐가 좀 이제 매출 더 높이고자
0: 네.
1: 하고
0: 네. 네.
1: 규모의 경제를 이제 추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성심당이 정말 전국 곳곳에 한 천여 개 정도의 매장이 있어가지고 편의점처럼 어디서나 구할 수 있었다면 아하.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1: 그쵸. 네, 대전 안에만 있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치는 수량에서 인지도를 뺀 만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수록, 근데 수량은 적을수록 이런 것들이 가치가 상승한다. 가령 제가 야구공에 사인을 해서 수량이 그건 하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수량은 하나니까 희소성이 있을 것 같지만 인지도가 제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인볼은 가치가 없지만 이정우는 전 국민이 다 아는데
1: 그렇죠.
0: 그 이정우의 사인볼은 그러면 희소성이 인지도에 대비를 했을 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희소성이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 인지도 빼기 수량?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구단 입장에서는 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도 분명히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수량 조절을 해서 이건 굉장히 갖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오픈런이나 티켓 이슈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마케팅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1: 그러니까 다른 일반 기업들이 네. 히트 상품을 만들고자 할 때 일부러 네. 수량 조절을 천천히 이제 하는 것처럼
0: 맞습니다. 네.
1: 비슷한 거예요.
0: 네.
1: 근데 이거를 요즘에는 소비자들도 네. 정보가 다 빠른데
0: 그렇습니다.
1: 똑똑한 소비자들이 알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저거 다 상술이야.
0: 그렇습니다.
1: 근데 그게 반감을 갖는 지점까지는 가면 또 안 될 테고.
0: 그렇습니다. 그 밸런스를 잘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구단들이 예약 판매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주문을 한 만큼 생산하게 되는데 아. 온디맨드로 생산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 하고 있습니다.
1: 하고.
0: 맞습니다. 네.
1: 또 그 팬들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다 응원만 네. 하고 추종만 하는 건 또 아닙니다. 개선할 점, 요구사항.
0: 네. 네.
1: 또 적극적으로 또 목소리를 내잖아요.
0: 그야말로 20대들한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피드백이라고
1: 피드백.
0: 네, 피드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령 대표적으로 그 인간 심판이 판정을 할 때, 그러니까 ABS가 판단하기 전에 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늘 오심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늘 이제 그런 것들을 변명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대가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은 거죠. 심판의 권위는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공정함에서 와야 되는데 그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KBO가 그거에 대한 굉장히 빠른 발빠른 어떤 행보를 보였던 게 20대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어떤 그 주안점으로 저희가 주요하게 작용했던 포인트로 저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건 배구입니다. 배구인데
1: 배구요?
0: 네,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건 야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다른 메이저리그나 일본 야구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한국 야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첨단 기술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ABS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 헛스윙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도 팬들 사이에 굉장히 큰 논란 이었는데 이게 헛스윙이냐 아니냐
1: 스윙 그 방망이가 돌았느냐 안 돌았느냐.
0: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변명할 거리는 굉장히 많았어요. 뭐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거나 현 그 기술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거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규정을 만들면 되고, 그래서 이걸 모호한 규칙으로 남겨두지 않고 명확한 규칙으로 남겨주면서
1: 명확하게.
0: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공정성을 도입했다라는 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20대들의 요구에 대해서 KBO가 발빠르게 대응을 해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에 있어서 이 지금의 1000만 관중 시대, 1200만 관중 시대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 그러니까 관객과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관객의
0: 네.
1: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선할 점은 또 빨리 찾아서 개선하고.
0: 어, 그렇습니다. 그 요건 야구랑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그 고용노동부에서 20대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가 화장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1: 근무 환경에서.
0: 환경에서 네. 위생적이고 이런 되게 깔끔한 화장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20대 여성분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위생적인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노동자가 어디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리더들과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크다라는 거죠.
1: 아.
0: 네. 그래서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리더냐, 그리고

0: 내가 어디에서 불평과 불만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메이저리그의 템파베이 레이스라는 굉장히 만년 네. 꼴찌 팀이 하나 있었는데 네. 여기가 경영이 굉장히 나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20대 여성들과 여성 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구장의 여자 화장실을 개선하는 거였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역시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거기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느냐, 팬들과 맞습니다. 또 고객들과 소통을 하느냐
0: 네. 리더가 이런 걸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KBO 총재인 허구현 총재가 해설위원 시절에 네. 이야기했던 것도 뭐냐면 야구장 여자 화장실 개선해야 된다. 그래야 여자들이 온다. 라고 여성 팬들이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의지가 지금 반영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1: 어떻게 네.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거고 또 팬들이 진짜 원하는 것 정확히 또 보는 것이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네. 생각해 보면 이제 프로야구의 뭐 피치컴 이런 것도 왜 사인 움직이
0: 맞습니다.
1: 공정성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또 빠르게 도입을 했고 보면은 진짜 빨리 달라지는 것들이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도 이제 평가를 네. 이제 받는 거고
0: 그렇죠.
1: 당신의 고객은 왜 야구장에 있을까? 정운우 본부장의 신간 책 바탕으로 우리가 별책보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핵심 구절 하나를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0: 네, 이 책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 유행하는지가 아니라 왜 하필 지금 여기서 그들에게 유행하는가의 관점이다. 40여 년 전부터 이 땅에 존재했던 프로야구가 왜 하필 지금 천만 관중의 마음을 움직였냐를 궁금해하는 태도가 그렇다.
1: 괜히 천만, 천이백만, 천삼백만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네요.
0: 맞습니다.
1: 프로야구. 그러니까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은 당신의 고객은 왜 야구장에 있을까인데 네. 야구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0: 네.
1: 야구를 통해서 모든 기업이 또 모든 자영업자가 배울 만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도
0: 맞습니다. 네.
1: 대학 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상록수에서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상록수는 2003년부터 장애인 미술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이 장애 예술인 양성 프로젝트 모두의 예술인데요. 13명의 장애인 작가를 선발해 전문 강사의 맞춤형 특강을 받도록 하고 탄생한 작품들을 전시를 통해 선보입니다. 전시는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재능을 가진 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계 없이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당분간 더위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볕은 더 뜨겁게 내리쬐겠고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오후에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오존 농도 높겠습니다. 가급적 한낮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요. 실내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32도, 춘천 30도, 전주와 밀양 31도로 어제는 물론 평년보다도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다음 주에도 중반까지 30도로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밑돌아 더위가 덜하겠는데요. 오늘 강릉의 낮 기온 27도, 울진은 24도 등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0: 있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오후 한때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이 휴전을 위반해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27일 미국이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몇 시간 전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군 기지 여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날 이란의 국영방송은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이란 남부도시 통신탑에 발사체 두 발이 맞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섬에도 발사체 두 발이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설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은 휴전 합의에 서명했고 미국도 합의를 준수했다며 이란이 양해각서의 이행 방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전화로 연락하면 되지만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군 중부사령부가 외국 상선에 대한 이란 공격에 대응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란이 곧바로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히며 양국 간 종전 합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과 교민들이 지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과 한인회는 현지 시간 26일 지진 피해 지역인 차카오시를 방문해 위생마스크 300장과 긴급의약품 2상자, 식료품 2상자가 포함된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세네갈이 이라크를 완파하며 월드컵 32강 진출을 다투는 조 3위 팀 간의 경쟁에서 한국이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세네갈은 오늘 캐나다에서 열린 조별리그 I조 마지막 3차전에서 이라크에 5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세네갈은 1승 2패로 I조 3위가 됐지만 골득실에서 3위 팀 중 6위에 올라 한국은 7위로 내려갔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적용될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150원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 가격 상한은 1리터당 휘발유는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 증가와 국제 유가 하락 등을 최고 가격 인하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하 결정에 따라 주유소에서의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대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카니발 승합차가 버스를 들이받아 승객 14명이 다쳤습니다. 승합차는 먼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의 음주와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앱을 통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여성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영장 전담 판사는 어제 특수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쯤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집안에 있던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낮 기온이 40도를 넘기며 서유럽을 강타한 폭염이 중부 유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독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지 시간 26일 오후 프랑스와 국경 근처인 자르브 리켄의 기온이 41.3도를 기록했습니다. 또 독일 서부 지역 곳곳에서 기온이 40도를 돌파하며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사실상 유럽 전역에서 이상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열차와 도로 차량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또다시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8월 인도분 기준으로 배럴당 $71.99로 어제보다 4.34% 내렸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7일 $72.48보다 낮은 수준으로 2월 26일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토요일은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2도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은정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대신 진행을 하게 된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지난 24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인명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지진 발생 이틀 만에 사망자가 9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는 지금도 구조 작업은 이어지고 있지만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구조와 복구가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때 석유 부국으로 불렸던 베네수엘라는 오랜 경제난과 정치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피해 복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마두로 정권 이후 과도기를 맞은 베네수엘라가 이번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오늘 인사이트 코리아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2월 27일 토요일 생방송 KBS 뉴스월드 시작합니다. 위클리 핫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지난 24일에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이 있었는데
2: 네.
1: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2: 네.
1: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1: 네, 그렇습니다.
2: 네, 24일 날 지진이 발생했고 현지 시각이고요. 지금 현지 시각은 26일이 되는 건데 사망자가 9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 네.
2: 첫날에는 뭐 수십 명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수백 명, 그러니까 천 명 가까이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3,360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재민이 4천 명 넘어섰습니다. 군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에 투입이 됐습니다만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장비가 없어가지고요. 뭐 손으로 삽으로 지금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인프라 피해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약 1,400여 채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고요. 뭐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병원 이런 상업 매장들도 많이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1: 네.
2: 한편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 통계와는 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사무차장이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5만 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건물 잔해를 수색하는 건 거대한 작업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이제 거의 한 만 이틀이 된 상황인데요.
1: 네.
2: 생존자 구조 골든타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는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생존을 구할 시간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최대 72시간까지 생존 가능성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진은 24일에 발생했는데요. 7.2 강진이 발생하고 나서 39초 만에 7.5 강진이 다시 한 번 더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연쇄 지진 때문에 수도 카라카스 인근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고 베네수엘 역사상 126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합니다.
1: 그런데 베네수엘라 지진 발생 다음 날에
2: 네.
1: 일본 북부에서도 강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2: 네.
1: 일본 기상청이 여진 가능성에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요?
2: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베네수엘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일본에서 지진이 세 차례 발생했습니다. 말씀하신 북부 지역 이와테현에서 다음 날인 25일 날 규모 6.9,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7.2라고 발표를 했고요.
1: 네.
2: 그리고 나서 26일 날 지바현 그리고 같은 날 야마나시현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일본 기상청에서는 앞으로 2-3일 동안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태풍 7호, 8호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토사, 재등 여러 가지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최대 진도 6 약 정도의 지진에 대비해야 되고 앞으로 2, 3일 동안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데다가 현재 호우

0: 절벽에서 떨어져서 좀 대피를 미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또 이런 가운데 후지산 분화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그었습니다. 야마나시현 전에 지바현 북동부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지바현 지진은 태평양 판과 필리핀 해판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지진은 필리핀 해판이 대륙판과 충돌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기상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일본에서 규모가 비교적 큰 지진이 요즘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요. 일본 주변 지역에 4개 판이 충돌하면서 항상 힘이 작용하고 있고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2000회 이상 일본에서 발생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이후에는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건 자연적인 변동 과정의 일부라고 기상청에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지 사나이 일본 총리가 지진 발생 직후에 정부가 즉시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서 대책실을 설치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으로부터 구성된 긴급소집팀을 가동하고 있고 또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인명구조를 비롯해서 재난 긴급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이번에 중동 지역 가보겠는데
0: 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0: 네.
1: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다시 군사 긴장이 불거졌네요.
0: 네, 맞습니다.
1: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을 공격 그리고 미국은 대응으로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하고 나서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란과 미국 간에 다시 충돌이 발생하면서 혹시 이번 휴전이 또 깨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는요. 중부사령부 소속의 부대가 26일 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에 대해서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항공기들이 현지시각 26일 날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보유 장소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중부사령부가 설명했는데요. 양해 종전각서가 발효된 지 9일 만에 양측 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날에 앞서 이란이 25일 새벽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싱가포르 선적의 컨테이너선 에벌리블리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중부사령부는 상선에 대한 이라크군의 부당한 공격은 명백한 휴전 위반이라고 규정했고요.
1: 예.
0: 나아가서 이란의 위험한 행동은 상업 물동량이 중요한 이 국제 해역에서 더 위험한 행동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항행의 자유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라고 이란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1: 네.
0: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호르무즈 협 상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명백히 어리석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했고요.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고 군대가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으니까 어떤
0: 그쵸.
1: 소식이 사실인지 잘 못 믿을 정도인데
0: 네.
1: 어쨌든 협상이 잘 이어지면 참 좋은 것인데
0: 네.
1: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요. 이러다 네. 협상이 또 중단되는 건 아닐까요?
0: 네. 일단 미국과 이란이 14일 날 합의를 했고 17일 날 정식으로 섬에 거쳐서 종전 합의 양해각서가 발효가 됐습니다. 일단 원칙은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시 그리고 이 휴전 기간 60일 동안 종료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양측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대이란 제재 해제를 놓고 60일 동안 후속 협상을 이어간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일단 그렇다고 해서 양측이 이 휴전을 깨고 뭐 전면전으로 붙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종종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번 대응은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트럼프 정부가 양해각서 MOU를 통해서 이란과 종전에 나서면서 염두에 둔 최대 목표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상화였는데요. 이란 측에서 먼저 선박을 공격함으로써 해협 통행에 좀 차질이 빚어졌고 그러자 미국 측에서 군사 공격으로 대이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날에 군사시설을 물론 타격했습니다만 이란은 아직까지 미군을 겨냥한 보복은 아직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무력 충돌로는 번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란이 향후 대응 수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양측 간에 이어진 휴전 국면에 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그리고 국제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사실 많이 걱정인데
0: 네.
1: 현재 선박 통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0: 일단 이 양측 간의 충돌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전까지는 잘 통항이 됐다고 합니다.
1: 네.
0: AP통신과 선박 추적 플랫폼인 케플러에 따르면요. 25일 유조선을 포함한 선박이 42척 통과했다.

0: 라고 하고요. 그 전날에도 57척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특히 25일 날 오만해안 인근에서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을 받았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것 이외에도 상당수 선박이 오만해안을 따라가는 남쪽 항로를 통해서 선박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0: 26일 오후 기준 해협을 지나간 29척 중에서 17척이 오만 항로 쪽으로 지나갔다고 하는데요. 유엔 사다에 있는 국제해사기구 IMO가 지난 23일 날 해협에 발이 묶여 있었던 선박 600여 척과 선원 1만 1,000명의 안전한 철수에서 오만 측에 제공한 통학로를 가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철수 계획을 착수한 23일 이후에 사흘 동안의 선박이 115척 그리고 선원 2,500여 명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5일 날 화물선 피격 보고가 접수되고 나서 이 국제해사기구가 진행하던 계획은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1: 예.
0: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 연안국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나 병행 항로 개설 등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수 없다라면서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항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1: 예. 자, 한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총장이
0: 네.
1: 이란 핵 시설 사찰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는데
0: 네.
1: 이 문제를 두고도 미국과 이란의 설명은 엇갈리고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에 들어가서 사찰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란 측에서는 그렇게 허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26일 날 어젠데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에 들어가서 핵사찰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조만간에 이란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0: 그 양해각서에 서명한 미국과 이란은 말씀인 것처럼 현재 이란의 비핵화 그리고 대이란 제재 해제를 놓고 후속 협상을 하긴 합니다만 양측 간의 입장차가 있습니다. 핵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단기간에 무기화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과 이란 내 우라늄 농축시설 처리 문제가 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J.D. 빈스 부통령이 22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 대표단과 협상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때 말한 것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복귀를 동의했다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24일 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이 같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에서는요. 미국과 최종 합의가 타결되고 제재가 다 풀릴 때까지는 주요 핵실에 대해서 접근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스말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4일 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사찰 재개 여부는 향후 협상 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이라면서 미국과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미국과 이란의 이견에도 이란 내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어떤 형태로든지 앞으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 전쟁 이후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에 체결된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 목적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가능한 빨리 매우 강력한 검증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이른바 40일 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0: 네.
1: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으로서는 드론이 가장 가성비 있는 무기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을 앞당기 위해서 40일 작전을 선포했고 이후에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밤사이에 모스크바, 벨고로드, 크루스크, 크림반도, 흑해 그리고 아조어 등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총 660기가 왔고 그래서 이걸 요격 또는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1: 네.
0: 우크라이나 보안군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크림반도 항구 도시인 케르치에 있는 러시아 해군 함정과 방공 레이더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는데 AP통신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크림반도를 겨눈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40일 영향인 행사를 승인한 것이라 밝혔고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대규모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크림공화국 행정수반과 그리고 이 지역의 시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고요. 크림반도는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잇따른 공습 때문에 정유시설도 파괴되면서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유럽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폭염이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 과학자들이 이번 폭염이 열파 때문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열파는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지속되는 이상 고온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간들의 화석연료를 사용했다는 지구 온난화가 없었다면은 지금과 같은 폭염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1: 예.
0: 국제 기후 과학자 네트워크인 세계 기상 원인이 발표한 분석에 따른 건데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남부 등 서유럽 지역의 기온이 지금 평년보다 섭씨 5도에서 12도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기간에 밤과 낮 기온과 습도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시오도 키핑 연구원은 올해 6월달 폭염은 6월 기준 아니라 연중 어느 때와 비교하더라도 역대 최악이고 6월이 다른 그 어떤 달보다도 더 뜨거워지고 있다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정기적으로 나타날 거다 밝혔습니다.
1: 예.
0: 이 기상 세계 기상 원인에 따르면은요 서유럽의 6월달 낮 최고 기온 상승 속도가 지구 전체 온난화 속도의 세 배나 높다고 하고요. 밤 최고 상승 속도도 두 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었을 때 과거의 폭염과 이번 폭염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1976년 6월 달에 유사한 폭염이 발생했다면 이번보다 약 섭씨 3.5도 정도는 낮았다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2003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폭염 때문에 무려 7만 2천 명의 사망이 있었는데 6월 달에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기온이 나타나고 낮 기온이 최고 기온을 찍으면서 이런 인명피해도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 네. 자, 지금까지 여러 외신 소식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위클리 한 이슈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네,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코리아 인사이트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희생자는 계속 늘고 있고 구조와 복구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지진 피해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또 오랜 경제난과 정치 혼란을 겪어온 베네수엘라가 앞으로 재난복구와 정치경제 안정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신정환 소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앞서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현장에서 네. 구조장비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삽과 또 맨손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구조와 복구가 더딘 데는 베네수엘라의 오랜 경제난과 또 인프라 노후화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1: 예, 그렇습니다. 그 재난 대비라는 게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행정의 효율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면은 현재 베네수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란 인프라 노후와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 물론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라운으로 인해서 이제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나죠. 예를 들면은 수도권 일대의 통신 서비스, 뭐 전력망 이런 게 마비되면서 피해 집계도 제대로 안 되고 구조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희생자 수색이 굉장히 더디고요.
0: 네.
1: 또 고층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생존자 구조를 위한 중장비, 전문 인력 이런 것도 부족하고 또 병원에는 경제난으로 인해서 의료 시설이 낙후되고 또 필수 의약품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부상자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지진 피해 지역 주민이 참 걱정스러운데 이 피해가 네. 수도 카라카스와 북부 해안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이 지역이 베네수엘라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곳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0: 예, 먼저 말씀드리면 베네수엘라라는 이름 자체가 어원이 작은 베네치아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카라카스는 베네수엘라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거기다가 이 남아메리카 독립의 영웅인 시몬 볼리바르의 고향이자 독립전쟁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이 큰 지역이죠. 근데 지난 1월 3일 날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의해서 이렇게 재난까지 일어나니까 베네수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에게 시련이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 네. 이번 지진이 규모 7을 넘는 강진이 연달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원래 지진 위험이 큰 지역이었나요?
0: 예, 베네수엘라는 그 환태평양 조산대처럼 그러니까 칠레나 일본, 그러니까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런 곳처럼 지진을 자주 겪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지진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두 개의 거대한 지각판, 그러니까 카리브판과 남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그 활성 단층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카라카스 그리고 그 인근 지역, 인근 도시들이 바로 이 활성 단층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에서도 수십 년 주기로 이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지진도 126년 만에 가장 센 지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 10월 29일 날 약 7.7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었고요. 이때는 쓰나미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큰 피해는 독립전쟁이 진행되던 1812년에 있었던 카라카스 대지진입니다. 이때는 카라카스시를 완전히 통째로 집어삼켰고요.
1: 예.
0: 엄청난 피해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
1: 자, 그런데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도 건물의 내진 상태나 도시 기반 시설 등에 따라서 피해 규모는 달라질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피해가 네. 큰 배경을 베네수엘라의 사회 기반 시설 문제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0: 예, 그렇습니다. 이런 대응을 하려면은 예측, 예방, 대응 프로그램 다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내진 설계 건축이라든지 재난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나 대피 훈련 이게 다 잘 작동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이나 행정적인 그 낙후성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번에 피해가 큰 것은 이번 지진이 쌍둥이 지진, 그러니까 더블릿이라고 하는 이중 지진이라는 점에 더 피해가 컸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위치에서 발생했고 두 지진 간의 시간차가 불과 39초에 불과했고 또 진원의 깊이가 각각 20km, 10km 굉장히 비교적 얕았던 편이죠. 그래서 네. 지진파의 위력이 크게 줄지 않은 채 지상으로 전파되었다. 하여튼 이런 요소들이 이 지진의 피해를 더 키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베네수엘라 하면은 한때 석유 부국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오랜 경제난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번 재난 대응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도 보이는데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취약해진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요?
0: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원의 저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자원의 부국이 겪었던 전철을 밟는 거죠. 이 자원이라는 것이 원자재라는 것이 생산이 잘 되고 또 제값을 받으면서 잘 팔리면은 문제가 없는데 국제시장 가격이 폭락하면은 국가 경제도 휘청거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1: 네.
0: 이 석유 가격이 유지될 때는 괜찮았는데 201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이 석유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특히 그때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 석유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치명적인 그 피해를 줍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러한 원인에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공사인 페데베사라고 있는데 그 페데베사의 운영에 직접 관여해서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에 관여한 거죠. 그래서 석유 산업을 모르는 낙하산 인사를 하고 운영 개입을 하고 또 수익이 생기면 그걸 시설이나 기술에 재투자하지 않고 이러한 정책이 더욱더 그 석유 산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국가 경제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할 때 마두로 전 대통령 시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마두로 체제가 네. 남긴 정치 경제적인 구조가 이번 재난 대응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0: 아, 예, 그렇습니다. 그 마두로 대통령은 그 버스 기사를 하시던 분이고 노동운동 지도자로 출발해서 결국은 독재자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침공한 것도 문제지만은 사실 마두로 대통령에게도 동정은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1: 예.
0: 이분은 2012년 차베스 대통령이 4선 대통령이 된 후에 당선자 신분으로 그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서 13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세 가지 비판을 받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무리한 재정 확대. 그래서 100만 프로 이상의 초거대 인플레이션을, 일어나게 했고, 그래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이 사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해서 이 상권 분립이 붕괴된 상태에서의 그 독재를 했다라는 점도 들 수 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2024년 4월에 그러니까 2년 전에 또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에드무드 곤살레스라고 하는 야당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67대 30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예. 결과는 살짝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소리 좀 많아서 그게 이제 국민의 민심을 떠나기 위한 결정적인 원인이 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베네수엘라 인구가 한 3천만 명 되는데 그중에서 800만 명이 그때 나라를 떠나서 다른 이웃 나라로 방랑을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도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1월에 마두로 전 대통령이 미국 군사 작전으로 체포된 이후에 부통령이었던 델시 로드리게스가 임시 대통령이자 과도 정부 수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달 만에 대형 재난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네. 현재 베네수엘라 내부 정치 상황은 안정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0: 일단 정치적으로는 지금 현재 델시 로드리게스 체제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그것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델시 로드리게스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델시 로드리게스는 사실 차베스 정권에서 차베스 사회주의를 설계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계속 이 정권의 대리자로 놔둔 것은 이 사람이 관료 조직과 군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피하면서 일단 베네수엘라 정국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미국의 그 보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갔을 때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졌었던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두로 체제의 핵심 인물과 권력 구조가 지금도 상당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내무장관 디오사드 까베요라든지 또 지금 국회의장인 그 호르헤 로드리게스라든지 특히 호르헤 로드리게스는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오빠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잘 협조하면서 전국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의 체제가 끝까지 갈 거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이 델시 로드리게스는 그 전환기까지 안정을 위한 임시 관리자 역할을 할 것이다.
1: 예.
0: 왜냐하면은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 베네수엘라 정국에 대해서 세 가지 그 스텝을 얘기했는데 첫째가 안정, 두 번째가 회복, 세 번째가 전환.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입니다. 근데 현재 안정돼 있는 첫 번째 스텝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세 번째 스텝인 정권 교체기까지를 그 임시 관리자로 델시 로드리게스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1: 예. 다만 마두로 체제의 핵심 인물과 권력 구조가 상당 부분 남아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런 권력 구조 속에서 로드리게스 과도 정부가 재난 복구와 또 정치적 위기도 함께 관리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네, 데시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또 미국 내 그 지인도 많고 또 영국 프랑스 유학도 했던 사람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유능한 그 또 변호사 출신이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점에도 불구하고 과도 정부 혼자서 이 위기를 감당해낼 것이냐 그것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재난에서 중요한 역할은 미국이 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듯이 안전한 정권 이양 그러니까 트랜지션까지는 미국이 실제로 국가 운영 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미국의 역할을 아무래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미국이 재난 극복하고 또 도시 재건하는데 적극 나선다면은 베네수엘라의 민심을 얻는 데에는 오히려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베네수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친미 정권을 수립하는 네.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핵심 이익을 보장하는 정권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번 그 재난을 맞이해서 미국이 어떤 효율성을 보이면서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면서 그 재난 극복 대응 이 대응에 최선을 보여준다면은 베네수엘라의 민심을 얻는 데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예,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지원 문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구조대 파견과 또 구호물자 지원, 의료 지원 의사를 밝히는 나라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지원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0: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도 뭐 1억 5천만 불 돕겠다. 우리 한국도 뭐 500만 불을 돕겠다고 한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급한 것은 매몰자 구조, 부상자 치료, 생존자 돌봄, 그리고 전기 통신망 복구 이렇게 네 가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지금 잔해 더미에 매몰되어 있는 생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빨리 구조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외 구조팀의 파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여러 나라가 파견하긴 했지만은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부상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이 병원 시설이나 의약품이 너무나 열악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의료 지원이 절실하고요. 또 현재 이재민들의 거처와 비상식량을 위한 그 생존자들 돌봄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그 전기와 통신망이 빨리 복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조 활동을 하려면은 매몰자들의 구조 요청 전화도 받아야 되는데
1: 예.
0: 이것이 지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기와 통신망 복구도 지금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매몰된 많은 분들이 생존 귀환하시길 바랍니다. 인사이드 네. 코리아 오늘은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 상황과 함께 오랜 정치 혼란과 경제 위기 속에서 재난 대응은 왜 더 어려워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신정환 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KBS 뉴스월드
1: 각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 듣는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에 중국이 실패했지만 대회에 대한 관심만큼은 여전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베이징의 송문규 통신원을 연결해서 중국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신원님.
2: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징입니다.
1: 중국 대표팀이 이번에도 본선에 오르지 못했지만 현지 월드컵 열기가 상당히 뜨겁다면서요.
2: 네, 중국은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월드컵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중국 최대 SNS인 위챗 실시간 검색어에는 연일 월드컵 경기 소식으로 채워지고 있고, 경기마다 수천만 명이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 시간이 대부분 오전이어서 업무 중 스마트폰으로 몰래 경기를 보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월드컵 기간 중국의 축구 열기는 스포츠 복권 판매에서도 확인되는데요. 중국 언론에 따르면 개막 이후 일주일 만에 중국의 축구 관련 복권 판매액이 우리 돈 1

0: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중국 SNS에서는 중국은 본선에는 못 나가도 광고와 복권시장에서는 우승 후보라는 자주 섞인 농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지난 경기 보고 저도 정말 속상했는데 중국 축구 팬들은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0: 네, 한국이 남아공에 0대1로 패한 경기는 중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무승부만 거둬도 32강 진출이 가능했는데 충격적인 결과라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마치 우리 중국 대표팀 경기를 보는 것 같았다며 자주 섞인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는 의견과 함께 경기 후 한국 기자가 홍명보 감독에게 대표팀의 집단 식중독 가능성을 언급하며 질문하는 영상도 중국 SNS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1: 예, 어떻게 보여졌는지 좀 알 것 같네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선수보다 한 심판에게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요?
0: 네, 중국인 국제심판 마닝 주심 이야기인데요. 마닝 주심은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대기심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주심을 맡았습니다. 중국 국적 주심이 월드컵 본선을 진행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24년 만입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자국 심판이 세계 최고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대표팀 대신 심판을 응원하는 아이러니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1: 예, 중국이 스포츠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인구가 무려 14억, 축구 인기도 높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왜 대표팀 성적은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는 걸까요?
0: 네, 중국 내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중국은 월드컵 본선 진출과 개최, 우승이라는 이른바 축구 3대 꿈을 내걸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해외 유명 선수와 감독을 영입하며 프로리그를 키웠지만 무리한 투자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여러 구단이 재정난에 빠졌고 일부는 해체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승부조작과 부패 문제가 결정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전 축구협회장과 전 국가대표 감독까지 처벌을 받았고 연루된 선수들은 영구 제명됐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실력보다 신뢰를 잃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또 선수들의 프로의식 부족도 자주 지적되는데요. 흡연과 음주 논란은 물론 일부 대표 선수들의 몸 상태를 해외 선수들과 비교한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 축구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스타 영입보다 유소년 육성과 리그의 투명성 회복 그리고 선수들의 프로의식 강화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1: 네. 통신원 취재수첩, 중국 대표팀이 본선 무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현재 월드컵 열기가 뜨겁다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심이 중국 축구의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네요. 베이징의 송문규 통신원이었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세계 변화의 맥을 짚는 똑똑한 뉴스. KBS 뉴스월드.
1: 세계 경제 소식을 살펴보는 글로벌 경제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강영현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3: 네, 안녕하세요.
1: 먼저 미국 증시부터 보겠는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로 마감했는데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의 낙폭이 컸다면서요?
3: 네, 맞습니다. 전장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은 먼저 다우 지수는 0.09%, S&P 500은 0.05%, 나스닥은 0.24% 내렸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증시를 보면은 장 초반에는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하지만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3% 하락했는데 최근 시장을 주도해왔던 주요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종목들이 매도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챗GPT의 개발사죠. 오픈 AI가 기업 공개 IPO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건 역시 기술주의 투자 심리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순환매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는 건데요.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잇따르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 그리고 중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한 건데 S&P 500 동일 가중지수를 보면은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동일 가중지수라는 건 뭐냐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산출되는 S&P 500 지수와는 다르게 모든 종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영향력을 줄인 방식으로 산출하는 지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은 대형주 외에 중소형주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네요.
3: 네, 국제 유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량 증가, 거기에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선적 재개 등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급락했습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그리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가 각각 전장보다 4.34% 그리고 3.74% 내린 72.99달러 그리고 69.23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한 주로 봤을 때는 브렌트유 그리고 WTI 하락률이 각각 10.65% 그리고 8.73%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인데요. 이번 주에 원유 수송량이 미국 이란 전쟁 발발 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왔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전쟁 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유조선들이 지속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면서 공급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죠. 아람코가 3개월여 만에 지금 걸프 해역의 원유 선적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3: 이것이 유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금과 가상화폐 등 그 밖의 시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3: 네, 먼저 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해서 1.1% 오른 온스당 4,07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달러 가치가 주춤함에 따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완화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날 이제 연준이 중요하게 삼는 물가 지표죠. PC,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5월치가 나왔는데요. 이게 대체로 예상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 오는 9월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약 60%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게 전날보다 조금 낮아진 겁니다. 비트코인도 소폭 상승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0.7% 오른 59,7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6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지금 30% 그리고 지난해 최고점과 비교해서는 50%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1: 네.
3: 비트코인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이더리움도 올 들어서 5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관론도 커지고 있는데 억만장자 투자자죠. 제러미 그랜섬이 비트코인은 쓸모없고 투기적인 자산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수년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르면서 비트코인이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그램섭은 2000년에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명성을 얻은 투자자인데 그래서 시장에서 이 사람의 언급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일단 그램섭은 비트코인이 실물 경제에서 쓸모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경제가 견조한 상황에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가치가 반토막이 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저녁 식사를 사거나 뭐 슈퍼마켓에서 결제를 하는 등 진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사기꾼들이 자금 세탁을 하는 데 쓰일 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노화를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 치료제가 처음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요?
3: 네.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이죠. 라이프 바이오 사이언스가 녹내장을 앓고 있는 환자의 눈에다가 이제 세포 재프로그래밍 주사인 ER100을 투여하기로 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노화로 인해 기능이 떨어진 망막세포를 젊게 되돌려서 시력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목표인 건데요. 망막세포는 이제 신경세포의 일종인 만큼 현대의학으로는 재생이 불가능한 세포로 분류가 됩니다. 연구진은 환자 약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간 녹내장 치료 효과를 관찰하고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실험으로 늙은 세포를 젊게 만든다라는 인류의 꿈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 세포 재프로그래밍은 항노화 기술 중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접근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다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노화를 늦추거나 손상 원인을 제거하는 쪽인데 제 프로그래밍은 세포의 작동 상태 자체를 젊게 되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에 소요된 주사제는 또 오래된 세포를 부분적으로만 재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인데요. 세포를 완전히 초기화해서 미분화 줄기세포로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서 문제가 됐던 괴물 종양 문제에서 자유롭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포는 원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활기차고 젊게 변해서 손상된 신경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1: 예, 효과가 있다면 정말 대단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 같네요. 자, 이번 주 우리 기업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을 통해서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일본 반도체 기업인 키옥시아도 같은 방식으로 미국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3: 네, 키옥시아가 지난 25일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회사 관계자는 미국 시장과 연결이 되면 주가 안정성도 높아지고 미국 시장에서 자본 조달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서 내년 4월에서 5월께 상장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ADR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다른 나라의 주식을 미국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증권인데 말씀하셨다시피 SK하이닉스는 이제 다음 달 10일 최대 45조 원 규모의 ADR을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이제 동시에 주식 분할 방침도 밝혔는데요. 현재 키옥시아의 주가는 10만 원 수준인데 일본 주식시장에서는 한 번에 주식 거래를 하려면 100조 단위로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키옥시아에 투자를 하려면 최소 1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9500만 원을 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회사는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분할을 해서 더 많은 주주가 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키옥시아 홀딩스의 주가는 AI 산업 특수에 힘입어서 최근 1년 새 40%, 40배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에는 도요다를 제치고 일본 증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기로 했는데요.
1: 예.
3: 외신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키옥시아가 AI 붐에 편승해서 미국 시장에서 투자자 기반 확대에 나섰다라고 하면서 ADR 상장이 더 높은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을 보유한 미국의 종종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키옥시아의 주가가 더 재평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강영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제시 맥카트니의 뷰티풀 소울 준비했습니다. KBS 뉴스월드, 오늘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10개월 된 이안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유예슬이라고 합니다. 이안이의 1번은 먹는 거고요. 2번은 이제 마라카스나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3번이 이제 엄마인 것 같아요. 거실에 소파가 있었는데 소파를 다 빼고 이안이 장난감장으로 다 지금 만들어 나갔고, 신혼 첫 가구가 이제 소파였어갖고 둘이 이제 적금을 모아서 탄 건데, 이제 그 아이를 싸게 당근으로 보내면서 신랑이랑 둘이서 되게 마음이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안이가 이제 장난감장 들여놓은 순간부터 너무 좋아하니까 아 이거면 다 됐다 이렇게 마음이 되더라고요. 아빠가 이만큼 나 사랑해줬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아빠가 이만큼 해준 거를 나도 이안이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안아,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많이 많이 사랑해.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건호와 동생은 유전적 이상으로 추정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호는 희만 발작을 동반하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동생은 발작을 동반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형제 모두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워 위 삽관으로 영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24시간 가래를 제거해줘야 하는 엄만 두 아이 곁을 한순간도 비울 수 없는 상황. 아빠는 고물상에서 늦은 밤까지 일해보지만 계속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길어진 입원 생활에 점점 지쳐만 가는 가족들. 두 아이가 무사히 버텨주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건호 가족이 희망을 놓지 않고 내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아침에 선선했던 공기가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오늘부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2도로 평년 이맘때보다 4도 정도 높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도 내륙 지역에선 30도로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낮 동안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는데요. 오늘 나서실 때 양산과 모자 등 햇볕을 막을 수 있는 용품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점차 구름이 걷히고 서울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햇볕이 더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덩달아 호흡기와 눈에 자극을 주는 오존 농도도 오후에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 그 밖에 수도권과 서쪽 지역에서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휴전을 위반해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27일 미국이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몇 시간 전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군 기지 여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날 이란의 국영방송은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이란 남부 도시에 통신탑이 발사체 두 발을 맞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 섬에도 발사체 두 발이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경고와 화물선 피격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박 추적 플랫폼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5일 유조선을 포함한 선박 4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이 공격받은 다음 날인 26일에도 17척이 오만 항로를 이용하는 등 모두 29척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측은 지난 사흘 반 동안 선박 11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정부 공식 집계로 900명을 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26일 기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920명, 부상자는 3,3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몇 시간 전에 발표된 사망자 수보다 300여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으로 인한 건물 파손은 1,4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과 교민들이 지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과 한인회는 현지 시간 26일 지진 피해 지역인 차카오시를 방문해 위생 마스크 300장과 긴급의약품 2상자, 식료품 2상자가 포함된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세네갈이 이라크를 완파하며 월드컵 32강 진출을 다투는 조 3위 팀 간의 경쟁에서 한국이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세네갈은 오늘 캐나다에서 열린 조별리그 I조 마지막 3차전에서 이라크에 5-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세네갈은 1승 2패로 I조 3위가 됐지만 골득실에서 3위 팀 중 6위에 올라 한국은 7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주간으로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7차 석유 최고 가격 인하에 따라서 다음 주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내림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에 따르면 주간을 기준으로 6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4원이 내린 2,007.8원이었습니다. 경유도 이전 주에 비해서 2.8원이 하락한 2,001.3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인천 연수구 해상에서 낚시 어선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승선원 2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낚시 어선은 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 선착장에서 출항해 인천 옹진군 초치도로 이동하던 중 침수됐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앱을 통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여성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어제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쯤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집안에 있던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2m 안팎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변동성 또한 커지면서 예측하기 힘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수록 투자자들의 고민과 불안감도 함께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우리 주식시장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큰 상승 직후에는 늘 예상치 못한 조정이나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가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리스크를 통제하고 나아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투자 전략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경제 세미나에서는 이에 대한 해안을 얻을 수 있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유곤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강연은 지난 6월 18일 진행한 이투데이 주최의 와이즈 포럼인데요. 이 와이즈 포럼은 급변하는 경제 금융 환경 속에서 전문가 강연을 통해 사례 중심의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이번에는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의 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투자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홍춘욱 대표는 과거 한국금융연구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 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친 30년 경력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FN가이드가 가장 신뢰받는 애널리스트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ETF 분산 투자를 중심으로 한 프리즘 투자 자문을 이끌고 있고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이번 강연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0: 그럼 강연에서 나온 이야기의 핵심을 간략하게 먼저 알아볼까요?
1: 네, 홍춘욱 대표는 먼저 우리 증시의 불편한 현실부터 짚었습니다. 이 코스피가 급등하면 투자자들이 몰리는데 과거 역사를 보면 최고 수익률 이후에 어김없이 시장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꺼리던 사람들까지 투자에 뛰어들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시장 과열 신호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홍 대표는 또 솔직하게 인정을 했는데요. 이 위기가 언제 어디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특정 지표들이 신호 역할을 했지만 지금처럼 변수가 많은 시대에는 그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긴데요. 은행이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부동산이 무너질 수도 있고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했을 때 이 홍 대표가 제시한 답은요. 분산 투자입니다. 주식과 채권, 금 등 서로 다른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는 전략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원칙을 지킨 사람들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펑크가 날지 모르는 만큼 한 곳에 몰아서 투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첫 번째 원칙이라는 메시지를 강연에서 전했습니다.
0: 네. 그럼 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투자 전략이란 주제로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의 강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은 불황이 오더라도 한번 돈을 벌어보자. 만에 하나 시장이 좀 잘못되더라도 한번 돈 벌어보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급등 중인데 전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역사 70년대부터 주가 상승률을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연초에 사서 연말까지 보유했을 때의 수익 확률 이런 거죠. 자, 그건데 이제 제일 자주 출현하는 수익률은 제로에서 20% 정도 수익이고요. 근데 이제 왼쪽 20% 초과해서 손실을 나는 그런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확률이 얼마냐 하면 놀랍게도 34%나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의 손실 위험이 34%라는 거죠. 물론 뭐 우리나라 경제의 팔자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장기 고정 거래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을 세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막대기 하나 보이죠? 이게 올해입니다.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975년부터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1975년 이전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숫자가 적을 때는 8개, 많을 때 30개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시장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언제가 시작이냐면 1975년 350개 기업을 강제 상장시켰던 게 삼성전자가 그때 상장했습니다. 그런 해부터 지금까지 50년의 세월 동안 지금 수익률이 역사상 최고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강의 타이밍을 잘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손실 확률 34%의 나라에 이런 해가 출현을 했는데 이 뒤에 좋은 일이 있었는가를 묻는 거죠. 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좋았던 수익률이 올해는 빼고 그 전에 1987년, 그 다음에 1999년이었는데 그 뒤 딱 한 1년, 2년 잘 가다가 다 무너졌고 그 무너진 뒤에 손실 규모는 다 반토막이었거든요. 왜 그러냐?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 모양 이 꼴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번 볼까요? 파란선이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순이익입니다. 그리고 빨간선이 뭐냐면 배당금 취급액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법 개정이 있었죠. 배당 분리 과세 했습니다. 근데 이익 난 거에 비해서 배당을 주지 않죠. 그래서 작년 연말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3,500조. 지금은 그보다 훨씬 큰 뭐 1경원 정도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될 겁니다. 근데 작년에 배당금 얼마 줬냐면 35조 줬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 이익이 났는데 작년 우리나라 그 코스피 200 기업들의 이익이 얼마가 났냐면 250조 이상 났습니다. 근데 배당금 35조 줄이요. 그러니까 번 돈에 15%? 뭐 하이닉스가 이번에 뭐 100조 정도 주주 보상해 주겠다 그러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예, SK 하이닉스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0.1%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배당을 중단한 바 있어요. 예, 물론 SK 시절은 아니죠. 그러나 하이닉스 시절에 배당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는 적대적 M&A가 안 되잖아요. 네,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오너의 경영권을 뺏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엉망으로 하든 배당을 너무너무 안 주든 혹은 총수가 감옥을 가든 상관없이 공격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을 이긴 적이 없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도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이 좋은 장에서 사팔사팔한다. 그래서 수많은 통계가 나와요. 10명 중에 7명 돈 벌었다 그러는데 평균 수익 800만 원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되냐 하면 쥐꼬리 배당에 실망했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회사가 돈 잘 버는 건 오케이. 근데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왜 나한테 오는 게 없는데? 라고 말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이익 대비 배당금의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돈 잘 벌어도 주주한테 주는 게 없는 나라인데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라고 믿는 거에 대해서 별로 저는 신뢰를 하지 않는 나라들. 근데 이제 더 문제가 이거죠. 상위 증권 10개사 합산인데 연령대별 주식 신용융자, 신용융자 뭐냐면 주식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증권사 가가지고 주식을 더 사고 싶어요 그러면 한 2.5배 정도를 더 빌려주죠. 그래서 1,000만 원이 있으면 2,500을 더 빌릴 수가 있으니까 총 3,500만 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물론 큰 돈이죠. 큰 돈이기 때문에 주가가 10%만 상승해도 350만 원 이익이 나니까 투자 원금 1,000만 원 대비 35%의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요. 이게 레버리지를 하는 이유죠. 근데 물론 이걸 들고 또 SK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를 산다 이러면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 7배가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처음에 있었던 1,000만 원도 카드 현금 서비스였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레버리지 비율은 말도 못하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제 친구들이 이 부채를 주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5학년 6반인데 아까 뭐 93년에 취직했다 그랬으니까 대충 그 정도 되겠죠. 그죠?

5학년 6반인데, 우리 5학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20대 때, 사람들은요, 20대 때 겪었던 일이 평생 갑니다. 20대 때 어떤 일을 겪었냐? 저희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니까, 민주주의, 민주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깊은 감정적인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때 대학 가요제 때 들었던 노래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선희 씨의 제2의 기회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주식을 싫어합니다. 왜? 저희가 20대 때 외환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50대들이 별로 그렇게 주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신용융자 잔고를 제일 많이 쓰고 있다. 뭘 뜻하죠? 예, 안 하던 사람들이 늘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하다. 왜? 노후 준비가 제 친구들이 잘안돼 있으니까. 왜? 20대 때 외환위기를 겪었으니까. 인생 경로가 망가진 친구들 참 많죠? 저만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3년 하는 동안에 두번 잘렸거든요. 왜 잘렸냐고요? 예, 연봉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예, 연봉이 높으면 잘 자립니다. 위에 있는 저 계약직, 연봉 높은 애를 자르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도, 원먼스 노티스라고 해가지고요. 그만두기 한달 전에 노티스,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예, 그런 때가 두번 있었는데요. 좋은 경험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같은 세대들의 입장에서 아무튼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들을 보냈던 사람으로서 레버리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특히 외환위기 때 기업들 다 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건 뭔가 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다는 신호라는 건뭐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아, 박사님, 박사님. 혹시 칼같이 주식시장이 붕괴되기 전까지 올인을 하고 있다가, 주식에 올인을 하고 있다가 기가 막히게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을까? 옛날에는 있었어요. 이게 제 밥줄이었어요. 오늘 제가 이 노하우를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안 맞기 때문입니다. 이제 빨간선이 여기 이제 뭐냐 하면, 바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라는 건데, 이게 아주 단순합니다. 자, 이제 장기 금리는 뭐냐면, 만기가 10년 이상 되는 금리로, 이런 금리들은 대부분 여기다가 스프레드를 붙여서 대출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스프레드. 정부가 발행한 10년짜리 국채 금리에다가 한2% 더해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더 나가서 여기다가 한 5%를 더 하면 요새 AI 기업들 대출 금리가 됩니다. 네, 미국의 AI 기업들이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팔고 있잖아요. 네,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 AI, 이거 전부 다 회사의 주식을 외부에 파는 행동이죠. 이걸 증자라고 부르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며 외부의 자기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구하는 행동.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그런 거죠. 그래서 대출로는 도저히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장기 금리. 빼기, 단기 금리는 뭐냐면 정부 정책 금리. 정부 정책 금리가 뭐냐면 여러분, 예금 금리입니다. 정책 금리는 곧 예금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정책금리 인상할 거라고 거의 예고했죠? 그러면 우리 다음 달에 예금금리가 2.75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정책금리는 곧 예금금리입니다. 자, 근데 정부가 발행했던 10년짜리 채권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높아질 때 마이너스가 되겠죠. 빼기니까. 그러니까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채권을 우리가 국민들이 사주는 게 정부에 대해서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거보다 예금금리가 더 높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중앙은행이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어떤 화가 나냐? 경제가 너무 엉망진창이라 나는 너네들을 혼내주기로 결심했어. 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출금리가 5%인데 예금금리를 7%까지 올린다? 은행들 다 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금융기관들 다 망하든 말든 난 신경 쓰지 않고 정책금리를 인상한다. 뭘 뜻하죠? 버블이라는 뜻입니다. 경제 내에 심각한 버블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난더 이상 당신들에게 돈을 대주지 않겠어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거를 그 유명한

0: 유명한 연준 의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준은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했을 때, 칵테일 파티에서 잔을 치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칵테일 파티에서 처음에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즐겁게 칵테일을 먹다가, 근데 칵테일 도수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싸우기 시작하고 쨍하다가 잔을 깨먹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때 잔을 다 치우는 게 중앙은행이 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정책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아졌다. 대출금리보다 높아졌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 곧 불황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불황이 올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이 마이너스를 갔을 때 그 뒤에 이 음영으로 보이는 회색 선이 보이죠? 저게 다 불황이에요. 1980년 이란 회교 원리주의 혁명 나면서 주식의 죽음이라는 그 유명한 뉴스위크에 기사가 실렸던 게 1980년, 1990년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따라서 빨간 선이 마이너스 갔다. 그때 주식을 팔면 대박이 났어요. 네, 그러던 사람들이 2022년에 다 망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때 사업을 시작했죠. 프리즘 투자자문을 창업해가지고요. 23년 초부터 팔았어요. 왜? 이게 틀릴 것 같았거든요. 홍 박사는 기가 막히게 도망쳤습니다. 왜 저때 그렇게 잘 맞던 지표들이 주식을 팔고 다 떠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22년 10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거 아니? 아니, 우리 국장 말고요. 글로벌 장. 왜? 챗GPT. 2022년 10월 챗GPT 3.5가 나오면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자, 이건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전 세계 빅테크 기업의 설비 투자. 2022년이 언제냐? 저 때부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아, 기업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서 AI를 학습시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설펐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미나이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제미나이의 노예가 됐어요. 왜? 얘한테 시키면요. 화를 내지 않고 열심히 해줘. 제가 사실은 아주 성격이 더러운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 성격이 더러운 걸로 유명하냐? 간단하죠. 외환 위기를 겪으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건 뭐 실수하면 망한다라는 게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성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밑에서 트레이닝을 3년 동안 받았다. 그러면 최소 리서치 센터장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애들이 잘 됐죠. 물론 저랑 원수진 애들이 또 절반입니다. 그런데 제미나이는 제가 어떤 일을 시켜도 화를 내지 않아요. 토크만 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파란 막대기는 마이크로소프트, 밑에 있는 회색 막대기는 페이스북, 밑에 있는 검정 막대기는 구글, 밑에 있는 노란 막대기는 아마존. 얘들이 올해 얼마를 투자하냐면 우리 돈 천조 원을 투자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값싸게 AI 엔진들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거죠. 월 10만 원 돈도 안 되는 돈으로 정말 이렇게 말잘 듣는 비서를 우리가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전부 우리는 거의 공짜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누군가 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단기 금리 역전돼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막 인상하고 있는데도 얘네들이 미친 것처럼 투자를 하면서 처음에는 GPU, 엔비디아의 GPU 가격을 끌어올리다가 작년쯤 되니까 이제 야, 남아도는 D램 다 가져와.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D램 가격이 6배가 올랐어요. 작년 이맘때 비해서 D램 가격이 6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얘네들을 다 갈취하고 있다고. 얘네가 왜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쓰냐? D램 값이 비싸서 그래요. 엔비디아 GPU 가격이 비싸서 그래요. 블랙웰 가격이 너무 비싸고 DDR D램 가격이 너무 비싸고 HBM 가격이 너무 비싸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이거 절반 정도 마진은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장단기 금리 역전됐으니까 주식시장에서 도망가야 돼 라는 말 따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다. 업데이트가 안 된 사람인 거죠.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이렇게 명색의 경제분석가인데 작년에 한국 주식 사라 그랬던 사람이지만 올해 제가 맨날 뭔 이야기하고 다니냐면 박사님 언제까지 장인할까요? 모르겠는데요.
1: 왜?
0: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이 네 회사가, 그죠?
1: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데
0: 여기다가 스페이스X가 이번에 또 돌았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다가 막대 그래프 하나가 더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잘 팔자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수익 난 것 중에 일부만 이렇게 잘 리밸런싱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홍 박사가 왜 올해 장 좋은데 수익 난 데서 조금만 뭐 하시죠. 이런 쪽으로밖에 이야기 못 하는 게 지금 이 네 회사 중에 어느 거 하나가 망해야 끝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안 망할 것 같죠? 난 오늘도 아침에 페이스북에 포스팅하고 왔는데 홍 박사는 페이스북에 노예거든요. 왜 노예냐고요? 하루에 2만 명이 제 글을 읽어주는 플랫폼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홍보하기 좋잖아. 이 어마어마한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누가 먼저 망할지를 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일단 주식은 투자하면서 여기서 번 돈을 일부를, 그죠?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좀 잘 대비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빨간 선은 채권, 근데 꼭 뭐 채권이든 아니든 오늘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파란 선은 주식. 그래서 요 둘을 다 가지고 있으면, 둘 다를 다 가지고 있으면 가운데 있는 점선이 나의 수익이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팔아라. 아니요. 모르는 거 좋은데 올해 만 갈 것 같아요. 뭐가? 모르죠. 만을 갈 것 같은데? 아니, 그거 그냥 계속 불타기를 하고 거기다 레버리지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여력을 갖고 있고 미래가 있는 분들이 뭐하러 우리 돈도 많으신 분들이 올인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하며 투자에 있어서 오늘 네 가지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자 이제 지금이랑 가장 비슷한 경제 여건이었던 시기가 1996년입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림에 나와 있죠? 빨간 선 봐주십시오. 빨간 선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전기전자제품의 수출 가격입니다. 플러스 몇 프로죠? 50%를 몇 년을 갔냐면요. 여기서 1993년부터 시작해서 D램 값이요 매년 50%씩 3년 올랐어요. 그러면 50에 50, 50으로 오르면 어떻게 되죠? 400%, 300% 정도 오른다는 뜻이죠. 지금이랑 너무너무 비슷하죠. 너무너무 비슷했는데 96년에 비극이 찾아왔어요. 빨간 선이 플러스 60에서 마이너스 30 되는 거 보이십니까?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저 때가 나랑 망했어. 외환위기를 얘기를 당했죠. 왜 저 때 이제 저런 일이 있었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무어의 법칙. 세로축 한 칸이 여러분, 세로축 한 칸이 10배입니다. 반도체는 원래 그래요. 그 데이터 용량이 CPU든 D램에 들어가게 되는 그 데이터의 밀집도가 한 칸이 10배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인텔이 처음 개발했던 CPU 4004에 1000개 들어가 있었는데 모토로라가 1980년 초반에 만들었던 CPU에는 10만 개가 들어가고 2000년 AMD가 만들었던 거에는 1000만 개가 들어가고 IBM이 만든 거에서는 이제 계산이 안 되네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테라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쪽 산업의 전망이 너무나 밝아요. 그죠?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 너무나 밝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돈이란 돈들은 여기 다 때려 넣어서 설비 투자를 합니다. 당장 중국의 CXMT 들어오는 거 아시죠? 창신 메모리가 들어오는데 적자, 만년 적자 회사인데 증자만 이번에 10조를 하더라고요. 10조 정도 증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정부가 밀어주는 회사인 거죠.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민간 기업에서 시작했지만 사실은 우리 정부가 뒤에 있던 그 수많은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1984년에 삼성전자가 인텔의 메모리 사업부를 통째로 인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정부 정책 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서 순식간에 옛날 제품들이 다

돌탈이가 돼버리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었고요. 여기다 이제 두 번째가 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학기술의 발전이 장애 요인들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1993년부터 95년 사이에 제품 가격이 인상될 때 대규모 투자 및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생산 캐파가 폭발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96년 그 말, 그 메릴 린치의 애널리스트 한 명이 보고서를 씁니다. 내가 지금 아시아 각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D램에 대한 주문들이 다 삭감되고 있어. 라는 두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오고 삼성전자 주가가 그때 1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게 외환 얘기죠. 자, 그때 돈을 버는 방법을 드디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정부가 정책을 어떤 걸 써야 되냐면 환율을 조정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사라졌잖아요. 수출이 안 되기 시작하고 제품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금리를 인하하고 환율을 인상해야 되죠. 기억하세요? 금리 인하, 환율 인상. 이걸 하면 살아납니다. 그게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지금 10년째 니케이 지수 7,000엔이 7만엔 된 거 보셨죠? 환율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돈들이 끝없이 들어가면서 일본 주가가, 니케이 주가가 지금 7만엔이 10배가 났어요. 언제? 예, 아베 취임 전에 비해서, 13년 전에 비해서 주가가 10배가 났어요. 지수가 10배가 났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베팅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왜? 10배 났는데 팔죠.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죠? 외환위기죠, 그죠? 외환위기 같은 일은 이제 안 벌어질 거예요. 왜? 그때 우리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만일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 그때 김영삼 정부처럼 그런 잘못된 정책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아베노믹스 할 겁니다. 금리나 환율 인상 이런 정책을 펼칠 거예요. 그때 어떤 자산이 최고죠? 외환위기 때 어떤 자산이 최고였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예, 달러를 가진 사람이 세상의 왕이었어.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팁을 드릴 수 있게 됐네요. 언제 반도체 가격이 폭락한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죠? 모른다 그랬죠, 그죠? 왜? 지금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6배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정도겠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최고의 자산은 뭘까요? 이때. 달러죠. 특히 달러 중에서도 뭘 사는 게 최고였을까요? 미국 주식 사는 게 최고였죠. 왜? IT 버블이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우리만 반도체 값이 잠깐 폭락해가지고 나빴던 거니까 달러 자산 중에서도 그때 가능했다면 여기에 펀드 가입해서 미국 주식 사는 게 최고였겠죠. 그래서 제가 맨날 요새 강의 때마다 이런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미국의 메타를 비롯한 AI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서 좋은 거다. 그죠? 오케이. 동의하시죠?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거기 수요가 폭발한 거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업들의 투자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야 되고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주식에 보초병을 보내놔야 된다.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주식만 그럼 들고 있으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빨간 선이 뭐냐면 미국의 S&P 500. 그리고 파란 선이 뭐냐면 그때 당시 금값입니다. 예, 제가 골드 화살표를 하나 그려놨죠. 금융위기 때 미국 주식이 반토막 난 것도 반토막 났지만 금값도 한 20, 30% 빠집니다. 왜? 저때 뱅크런이 났거든요. 뱅크런이 뭐냐? 우리 얼마 전에 세마실금고 뱅크런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12, 3년 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뱅크런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그때 저축은행 뱅크런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게요. 저는 그때 이제 신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때 제가 있던 집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저축은행

있었나 봐요. 지금 이 시절입니다. 장맛비가 한도 없이 내리는데 우산을 쓴 사람이 끝도 없이 그 정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보고서 너무너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재산에 후순위채인데 그걸 예금인 것처럼 팔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줄을 다 서기 시작했고 조금이라도 이 은행이 망할 것 같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순간 그 줄은 점점 더 늘어나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은행이 대출이 부실화됐다라는 공포 때문이었죠. 올해 2월에 블루 아울 캐피탈, 혹시 기억나신 분 있습니까? 미국의 사모신용대출 회사였는데 뱅크런 나서 돈을 환매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돌려주지 못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한 방에 30%, 50% 폭락했다라는 뉴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언제 어디서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서 은행이 망하거나 금융기관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촉발될 때는 주식이나 금 같은 게 제일 먼저 많이 빠집니다. 왜? 옆에 은행이, 옆에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뱅크런이 납니다. 그럼 옆에 사람들이 이 은행은 괜찮아, 저 은행은 괜찮아를 묻겠죠. 그때 그 은행이 고객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발이 뭐죠? 아, 저희는 언제든지 고객님들의 예금 인출이 있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식과 금, 부동산, 채권 등 모든 돈이 되는 자산을 다 던지겠죠. 그래야 내가 살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은행이, 금융기관이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 금을 다 던지는 과정에서 멀쩡하던 애들도 망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없다는 보장이 어쩌 우리 불과 3년 전에 겪었던 일이잖아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드리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뭘 사야 되나? 미국 국채를 사야 됩니다. 왜 그런가? 간단합니다.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망하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망하기 시작하면 경제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은행들이 망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출 회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을 다 던지니까 전체 가계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걸 그냥 방치하면 일본이 됩니다. 30년 장기 불황을 겪었던 일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했죠? 양적 완화라는 걸 했습니다. 세 번을 했습니다. 볼까요? 2008년, 2010년, 또 2012년. 왜 세 번이나 했냐고요? 예, 위기가 세 번 왔습니다.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10년은 그리스 외환위기, 재정위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2012년에는 예, 이탈리아까지. 그때부터 이탈리아가 월드컵을 진출 못하고 있네요. 그만큼 경제가 망가지면 자국 리그가 망가지고 운동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금융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할 때 중앙은행들은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금리를 제로로 인하하고 시장에 나가서 당신들이 보유한 채권을 내가 무제한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은행들을 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한 파란선은 TLT, 20년 이상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채권 ETF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 국내 ETF를 소개 안 하냐고 이렇게 물으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미국 국채 장기 ETF들이 다 액티브예요.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액티브에 액자가 붙어도 싫어요. 왜? 제가 그걸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말도 못하거든요. 제가 국민연금에서 펀드 매니저 하던 사람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액티브 매니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거기서 돈 버시는 분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근데 그분이 내년에도 돈을 벌지에 대해서는 자신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미국 ETF를 사요. 그래서 TLT 하면 20년 이상이고요. IF 하면 10년짜리다. 근데 둘 다 2008년에 얼마 오르는지 봐주십시오. 한 칸이 두 배입니다, 여러분. 세로 축 한 칸이 두 배입니다. 이래서 국민연금이 2008년에 플러스가 났어요. 우리 한국

0: 주식이 2066포인트가 890포인트까지 한국종합주가지수 하락률이 마이너스 55%를 기록했는데 국민연금 연간 수익률은 플러스 0.2였습니다. 왜? 미국 국채를 잔뜩 들고 있었어요. 해외 주식도 많이 들고 있었지만 미국 국채 들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또 질문하신 분이 나옵니다. 박사님, 그러면 미국 은행이 망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는 거죠. 어디가 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는 이번에 AI 붐이 누구 하나 망할 때까지 안 끝난다 그랬죠?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물불 안 가리고 자금을 조달하는 중이잖아요. 쟤네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빌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알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죠. 에이, 엔비디아가 자기 칩 사주는 회사 주식을 뭐 사준다든가, 또 이번에 엔비디아가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또 자금을 조달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얘기 들으셨죠? 이게 너무너무 큰 고객은 슈퍼을이 돼버리면 얘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잖아요. 서로 공생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거든요. 지금 그런 관계로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서 어디서 펑크가 날지를 누구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펑크가 나는지를 알 수 없고, 이게 올해는 막을 수 있는데 내년에도 막을 수 있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그죠? 따라서 어디가 나을지 모르는 때 어디서 하나가 펑크가 나서 만에 하나 이번에 위기가 한국의 아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는 위기가 아닌 미국 AI 버블 붕괴 위기가 온다. 그러면서 은행이 망한다. 또는 대출했던 대가 망한다. 이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지금 금리 5% 찍고 있는 미국 국채가 최고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지금 박사님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사요.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슬프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예, 아유, 내가 좀 수익이 난 것 중에 일부만 조금이라도 홍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야, 미국 금리가 5%라고? 30년 고정금리로 5%야? 야, 그래. 달러 이제 5%인데 내 조금만 사보자. 이런 정도로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소멸했죠. 트럼프가 타코 했습니다. 네, 트럼프는 언제나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순간 후퇴하죠. 왜? 중간선거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이란이랑 타코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란한테 돈을 우리 돈 몇백조를 준다는 소문이 있는데 설마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돈을 줄 거면 폭격은 왜 했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마 트럼프가 이란에게 돈을 주고 평화를 샀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만에 하나 호르무즈 해협이 또 봉쇄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1970년대 겪었던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저 때 1970년 초반에 유가가 3달러였는데 배럴을 3달러였을 때. 근데 그게 80년에 얼마가 되냐면 40달러가 됩니다. 듣다 보니까 피를 흘리는 기분이 듭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경제에서 주식이랑 채권 둘 다 다 맛이 갑니다. 왜? 주식은 왜 안 되냐 하면요. 소비자들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소비 바스켓이 한 달에 내가 200만 원을 써야 되는 바스켓이 있는데 기름값을 20만 원 내고 있다가 갑자기 2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지금 유가가 10배 되겠다고 그랬죠? 아무리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 주더라도 20만 원 내던 기름값이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경제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사람들이 다 소비를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매출은 어떻게 되죠? 박살납니다. 채권? 더 큰일 나죠. 채권은 더 박살나죠. 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파란 선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빨간 선은 미국의 정책금리인데 요 오른쪽 1980년 봐주십시오. 네, 정부 정책금리가 얼마 가죠? 네, 20%까지 인상됩니다. 얼마 전 우리 파월 의장이 정책금리 그때 올리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인플레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참지 않고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가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러면 저때 뭘 들고 있어야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나요? 금이죠. 그죠? 파란 선은 국제유가, 그리고 이제 빨간 선이 뭐냐 하면 금값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력한 유가의 상승이 출현하는 시기가 대충 한 10년에 한 번씩 있는 거죠. 그런 10년에 한 번 정도 유가의 폭발적인 상승이 지속되고 꾸준한 오일 쇼크를 주는 시기에는 금값도 뒤늦게 오르죠. 그래서 금이 요새 가격이 여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니고 언제 사나. 얼마 전에 뭐 한 돈이 100만 원 넘었던 거 기억나시죠? 물론 지금도 100만 원돈 합니다. 왜냐면 환율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국제금값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한번 사볼만 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일 무서운 이야기를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네 번째라는 것은요. 가장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이게 터지면 우리는 끝장이다라는 거죠. 야,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이야기에 제가 많이 공감한 게 지방부동산은 인구 감소도 되고 사람들이 수도권에 이렇게 계속 오니까 서울 부동산이 가는 건 맞고 또 그 말을 들으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몇백조 또는 뭐 몇십조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풀면 그 돈 들고 부동산 얻고라는 걸 제가 다 알겠는데 그 뒤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되지 않으세요? 이런 걸 사서 걱정하는 홍 박사라고. 여기 그림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파란 선이 이제 일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이. 1990년 뭐 엄청났죠? 그 PIR이 한 18배 정도 같습니다. 이제 지수니까요. 18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0 정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18배 정도를 갔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KB 부동산 매매 지수 보니까 10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뭐 좀 더 오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만 정말 여기서 집값이 그렇게 급등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고 주택시장이 만에 하나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회색선 봐주십시오. 저게 뭐냐면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 그러니까 부동산이 장기 불황에 빠지면 중국은 지금 30년짜리 그 국채금리가 2%가 깨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30년짜리 국채금리가 2%가 깨지고. 왜? 부동산이 붕괴되면요. 정부가 금리를 끝없이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과 가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붕괴되는 순간 정부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은 저금리 정책밖에 없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왼쪽에 0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세요? 이 일본의 10년짜리 국고금리가요 오랫동안 마이너스였어요. 네, 저도 중국도 그렇게 돼야 끝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이라면 제가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 당신은 투자할 거야 라고 어떤 분이 물으신다면 무조건 저는 정부 발행한 채권 살 거야 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해외로 자금 가지고 나가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부동산 붕괴된 거를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사는 거 말고 답이 없는 경제가 되는 거죠. 이걸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부의 재정 수지, 국가 부채입니다. 파란 선이 정부, JP, 일본이죠. 그리고 회색 선 보이세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붕괴된 나라는 전부 정부가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갖게 됩니다. 왜? 집값이 빠지는 순간 정부의 세금 수입이 박살납니다. 당장 그러지 않을까요? 2022년, 23년 서울의 주택가격이 최고래가 기준 고점에서 20% 폭락했을 때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일시 유예하고 그리고 종부세에 대해서 각종 과세 표준들을 낮춰줄 때 세금을 깎아주면서 경기를 부양한 대신에 역대 최대급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이 정말 정말 좋다가 한 해 잠깐 나빴는데도 금방 재정적자가 폭발적으로 나서 국가부채 천조 막 이런 이야기가 돌았던 거 기억나실 텐데 중국이나 일본은 더했죠. 그리고 이렇게 국가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는 정부가 끝없이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적자 국채를 찍어야 되는데 그때 금리가 제로로 만들어주지 않는 정부가 파산하는 걸 늦출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너무너무 쉬운 포트폴리오 전략을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투자 5분법이라는 걸 제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투자 5분법이 뭐냐고요? 첫 번째, 한국 주식. 코스피 200 사세요. 그죠? 두 번째, S&P 500 사세요. 아까 우리 그 첫 번째 시나리오 기억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뭐 사라고 그랬죠? 미국 국채 사세요. 네 번째 뭐 사라고 그랬죠? 골드 사세요. 다섯 번째 뭐죠? 한국 국채 사세요. 아니 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영원히 붕괴 안 된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의 부동산 가격입니다. 1965년이 100이고요. 지금이 얼마냐 하면 만 정도 돼 있죠. 그래서 1965년부터 50년 동안, 60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물가를 감안해서 100배 올랐습니다. 물가 감안 100배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작년 데이터하고 올해 데이터 업데이트하면 더 올라가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집값은 영원히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은 대구에 살면 교정됩니다. 제가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하고도 대구 남구 대명동에 사는데요. 남구청의 그 구청장님이 부르셔가지고 강연 한번 갔는데,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밥을 먹는데, 그 이제 나이가 한참 저보다 많으신 선배님이시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구 남구 어떡하냐.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대구 남구가 안 좋은가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드는데, 예, 그 부산 영도와 함께 대구 남구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돼 있더군요. 예, 여러분, 그런데 집값이 오르기가, 물가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혹시 우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가? 지금은 전혀 없죠. 왜? 부동산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가장 강한 건 반도체 슈퍼 호황 때문에 사람들의 소득이 오르는데 집값이 빠질, 아무리 인구 감소해도 빠질 수가 없죠. 다만, 만에 하나, 우리나라의 집값이 소득으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레벨에 도달을 하거나, 그리고 더 나가서, 갑자기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하는 일이 벌어질 때도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언제 지나가다가 땅이 꺼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살고 있는 벌벌 떠는 홍 박사. 왜 홍 박사는 벌벌 떨고 사는가? 예, 평생 매를 맞아서 그렇다. 국민연금에도 있었고요. 한화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에서 투자전략팀장 생활도 오래 하고 지금은 자문사 대표까지 4년째 하고 있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사사국정하게 되는 게 일상이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저는 마음이 좀 편하다. 뭐가 마음이 편하냐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져?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한국 주식이 올라서 좋고,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른다? 저는 똘 한 채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좋고, 만에 하나 집값이 폭락한다? 한국 채권에서 번 돈을 가지고서, 네, 이사 가고 싶었던 데 더 이사 가면 되지. 왜? 갈아타기는 불황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번에는 어떤 유형이 유망한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틀릴 전망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이야기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원래 조용필 씨는 마지막에 나오죠. 예, 이 차트가 뭐냐면요. GDP 대비 기업의 증자대금, 상장 공모 과정에서의 증자대금. 그러니까 GDP의 한 1%, 2% 정도의 주식 공급이 나오면 시장이 되게 힘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빨간 선이 뭐냐면, 미국의 나스닥 주가 상승률입니다. 우선 볼까요? 여기 끝에 가시면 2000년, 그리고 2007년, 2014년, 2022년, 그리고 내년 스페이스X, 오픈AI, 엔트로픽 IPO를 가정하면 올해 이제 미국 GDP의 약 한 1.2%에서 1.3% 정도의 주식 공급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주식 공급들의 물량이 나오면 올해는 좋아요. 왜? 거꾸로 이야기하면 돼요. 장이 좋으니까 증자를 하는 거잖아요. 저 물량이 이제 잠기고 나면, 왜냐하면 저게 기업의 투자로 흡수돼 버리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확률적으로 다음해는 안 좋더라. 근데 올해 나빠질 수도 있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면 제가 자산배분 펀드 같은 거 팔고 있겠습니까? 어? 불나방 펀드를 팔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불나방 이러면서. 정말 정말 저는 경제 공부를 33년을 했고 홍 박사 아닙니까? 박사고요. 돈의 역사를 비롯해서 책을 30권 썼습니다. 그럼 뭐예요? 올해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에는 사라 그랬어요. 근데 올해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예측이 어려운 거죠. 특히 누구 때문에 어렵냐면요. AI 하는 회사들하고 트럼프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죠. 그래서 저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틀릴 수 있다는 걸 늘 감안하며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미래의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나는 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그때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불황에 오히려 나는 왕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97년에 달러 가진 사람이 왕이다. 기억나시죠? 다음 불황에 왕이 되는 왕될 분들을 모시고 강의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투자 전략을 주제로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고원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장맛비가 늦어지면서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올라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전국이 24도에서 32도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서울과 세종, 대전, 광주가 나란히 32도로 덥겠습니다. 대구 29도, 부산, 강릉 27, 제주 26도 등으로 대부분 이렇게 더위가 이어지면서 자외선 지수 오늘 전 권역이 매우 나쁨이 대부분 되겠고요. 전남 일부는 가장 높은 위험 단계까지 예상돼서 오후에 특히 낮 12시부터 3시 사이에 자외선 차단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존 농도도 오늘 오후에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 서울 등 그 밖에 서쪽으로 나쁨 상태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오존 농도가 나쁘거나 매우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기질은 오늘과 내일 괜찮을 전망이고요.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와 제주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곳에 따라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당분간 서울은 32도의 낮 기온을 쭉 유지하다가 다음 주에는 전국의 하늘이 좀 흐린 상태가 많겠고요.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지 9일 만에 다시 무력 충돌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지난 25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상선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복 공습을 했고 이란은 미군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2: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란이 지난 25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싱가포르 선적 에버 러블리호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 공습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상선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습 대상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저장시설 그리고 해안 레이더 기지입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은 대이란 공습을 단행한 뒤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습에 이란 또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이번 공격이 휴전 위반이라며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 남부 항구도시 시리크의 통신탑이 발사체 두 발에 맞았으며 캐슘섬에도 발사체 두 발이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무력 충돌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에 정식 서명한 지 9일 만입니다.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1: 한국 선박들 가운데 두 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있고 목적지는 한국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아직 남아있는 한국 선박은 남우호를 포함해 세 척으로 줄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20명으로 늘었습니다.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5만 명이 실종되고 676만 명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3: 규모 7.2, 7.5의 연쇄 강진이 발생한 현지시각 24일 이후 200여 차례 여진이 이어진 베네수엘라.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920명, 부상자는 3,36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불과 몇 시간 전 임시 대통령 발표 때보다 300여 명 늘어났습니다.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에 투입되면서 피해 집계가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지진으로 발전소가 멈춰서고 주요 공항, 항구가 폐쇄되는 등 기관시설도 마비됐는데 재가동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정유소도 현재의 가동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5만 명이 실종되고 676만 명이 직간접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며 구조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이번 지진으로 인한 교민 등 우리 국민 사상자는 없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과 현지 한인들은 피해 지역 돕기에도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진 피해 지역인 차카오시를 방문해 구스타보 두케 시장에게 구호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1: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나라가 32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네갈이 이라크에 5골 차로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는 32강 진출을 다투는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7위로 밀려났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4: 남아공전 패배로 32강 자력 진출이 무산된 축구대표팀. 남은 기회는 각 조 3위 팀 중 8위 안에 들어야 32강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 경기가 진행될수록 마지막 기회마저 점점 순위가 밀리고 있습니다. I조 3차전에서 세네갈이 이라크를 5-0으로 제압하고 조 3위에 올랐습니다. 2패 뒤 첫 승리를 거둔 세네갈은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단숨에 5위로 올라섰습니다. 세네갈은 승점에서 한국과 동률을 이뤘지만 골 득실에서 앞섰습니다. 이에 따라 6위였던 우리나라는 한 칸 밀려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세네갈의 5-0 완승으로 우리나라의 32강 진출 경우의 수 한계가 지워진 겁니다. 다행히 이어서 열린 H조에선 우루과이가 스페인에 1-0으로 져 3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3위 경쟁 상대였던 우루과이는 2무 1패로 승점 2점에 그쳤습니다. 승점 3점인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를 따돌리며 7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32강 진출에 희망을 간신히 이어간 우리나라는 오늘과 내일 벌어질 4개 조의 조별리그 3차전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1: 중동 사태가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오늘 0시부터 석유 최고 가격을 150원 내렸습니다. 앞으로 석유 가격이 더 안정되면 최고 가격제는 종료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송낙규 기자입니다.
5: 정부가 오늘 0시부터 석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150원씩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파는 가격 상한선이 휘발유는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정부가 최고 가격을 내린 건 미국 이란의 종전 합의와 국제 유가 하락 등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실제로 전국 주유소 경유 판매가는 두 달 만에 평균

0: 1,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중동산 원유 공급이 재개될 거란 기대감에 가격이 내린 건데 그래도 국제 유가에 비하면 떨어지는 속도가 답답할 만큼 느립니다. 최고 가격 인하 폭이 반영되면 휘발유 가격은 1,900원 전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유소가 이미 사둔 물량을 다 팔고 난 뒤에 반영하기 때문에 소비자 판매 가격은 시차를 두고 내려가게 됩니다. 국내 석유 가격이 충분히 안정되면 최고 가격제는 막을 내릴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에 전기, 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가격 부담을 덜어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1: 오늘 새벽 4시 반쯤 인천 연수구 해상에서 낚시 어선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승선원 2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낚시 어선은 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 선착장에서 출항해 인천 옹진군 초치도로 이동하던 중 침수됐습니다. 중앙일보 워크아웃의 첫 관문인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가 다음 달 10일 서면 결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동관리 절차 개시에는 금융채권액 기준 75% 이상을 보유한 금융채권자들의 찬성이 필요해 이번 서면 결의는 중앙일보 경영정상화 절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0일 서면 결의에서 공동관리 절차 개시가 의결되면 중앙일보는 본격적인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국장급 실무그룹 회의가 지난 25일부터 3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세탁 그리고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를 통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보유한 강남 오피스텔의 저가 임대 매매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친 여야는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독일 낮 기온이 40도를 넘기며 서유럽을 강타한 폭염이 중부 유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독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지 시간 26일 오후 프랑스와 국경 근처인 자르브리켄의 기온이 41.3도를 기록했습니다. 또 독일 서부 지역 곳곳에서 기온이 40도를 돌파하며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독일을 포함해 사실상 유럽 전역에서 이상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열차와 도로 차량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란의 경고와 화물선 피격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박 추적 플랫폼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5일 유조선을 포함한 선박 4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이 공격받은 다음 날인 26일에도 17척이 오만 항로를 이용하는 등 모두 29척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측은 지난 사흘 반 동안 선박 11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와 제주는 구름이 끼다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광주는 32도, 대구 29도 등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오르겠고 특히 내일부터는 체감 온도도 높아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신윤주였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 경쟁에 나선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는 방미를 마치고 내일부터 전북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여는 등 당원 접촉을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병석에서 퇴원해 당에 복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더는 해당

양양선 양양방향 남양주부터 서종까지 11km 막혔다가 춘천분기점과 내촌을 앞두고도 7km씩 답답하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경기권에선 둔대와 용인 그리고 덕평 휴게소 부근에서 7km가량씩 정체인데 이보단 강원권 상황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원주부터 새말까지 한 번에 18km 구간 긴 정체입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는 부산방향으로 천안지역 이동이 많이 어려워서요. 망양 휴게소부터 천안 호두유계소까지 한 번에 22km 구간 버겁고요. 25번 논산 천안선 역시 논산 방향 정체가 남풍세와 차량 터널 사이로 이어집니다. 40번 평택 제천선 제천 쪽으로는 남한성부터 8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고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로도 여주분기점부터 감곡까지 10km 구간 길게 흐름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월드컵 소식 알아봅니다. 멕시코 현장에서 취재 중인 중앙일보 박린 기자,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멕시코 현지 지금 몇 시죠?
3: 네, 그 멕시코는 한국보다 시차가 15시간 느려서 현재 그 26일 금요일 오후 9시 13분입니다.
2: 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멕시코에 있죠?
3: 아, 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 대표팀은 그제 그 멕시코에서 조별리그 A조 3차전을 치렀는데 남아공의 0대 조 3위에 그치면서 일단 32강 진출 여부를 결정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인 멕시코 가달라하로로 돌아온 상황이고요.
2: 네.
3: 어제 회복 훈련을 했고 오늘은 하루 쉬었고요. 다시 내일 훈련에 다시 들어갑니다.
2: 아직 32강 진출 가능성 남아 있긴 합니까?
3: 네, 그 남아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조별리그를 그 1승 2패 A조 3위로 마쳤고요. 이번 월드컵은 좀 특이합니다. 총 12개 조 중에 그 3위 팀 중 상위 8개 나라에게 32강 진출권을 주어지거든요.
2: 네.
3: 승점과 골드실, 다득점 등을 따져서 순위를 가리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32강행 마지노선인 상위 8위 안에 들기 위해서 그 오늘과 내일 열릴 그 다른 조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그 다른 조 경기들이 치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단 세네갈한테는 추월당했다면서요?
3: 아, 네, 맞습니다. 그 세네갈이 오늘 이라크를 5대 0으로 대파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승점은 3점으로 갔지만 그 골득실에 앞서면서 우리나라를 추월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3위 12팀 중에서 그 기존 6위에서 7위로 그 한 계단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2: 네. H조에서는 스페인하고 우루과이가 맞대결을 펼쳤죠?
3: 네, 약 1시간 전에 경기가 끝났고요.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1대 0으로 꺾어주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그 도와준 셈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3위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면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잡아줬어야 했거든요.
2: 네.
3: 그런데 정말 42분에 스페인 바에나 선수가 결승골을 뽑아주면서 조 1위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그 2무 1패 조 3위로 탈락시키면서 우루과이를 우리나라 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2: H조의 다른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3: 네, 카보베르데가 사우디와 득점 없이 비겼고요. 카보베르데는 앞서 스페인과 0대 0, 우루과이와 2대 2로 비긴 걸 포함해서 3무승부 조 2위로 뭐 32강에 직행을 했는데요. 사실 뭐 카보베르데가 좀 생소한 나라인데 그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인구가 52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2: 네.
3: 그런데도 월드컵에 처음 출전해서 그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기적을 썼고요. 특히 골키퍼 보디냐 선수가 오늘도 무실점 경기를 펼쳤습니다. 카보베르데는 그 32강전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와 맞붙게 됐습니다.
2: G조에서는 이집트하고 이란이 현재 경기 중이죠?
3: 네, 한국 시간으로 정오에 킥오프 됐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지조 1위 이집트가 2위 이란을 꺾어준다면 우리나라의 그 32강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경기 초반에 이집트가 5분 만에 그 세이버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요. 이란이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지금 이집트가 1대0으로 앞서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다른 팀을 응원하는 현실이 좀 서글프긴 한데요. 그래도

0: 우리가 32강을 치르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집트의 승리가 네. 필요한 상황입니다.
1: G조에서는 또 어떤 팀이 맞붙고 있나요?
0: 네, 같은 시간 G조 3위 벨기에와 그 4위 뉴질랜드가 맞붙고 있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일단 이집트가 이란을 이겨주면 이 경기는 좀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조금 전에 이란이 다시 동점골을 넣었거든요. 1대1인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이란을 꺾어주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래서 참 복잡하긴 한데 우리나라 32강 진출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어떤 거예요?
0: 네, 정말 그 청취자분들도 그 경우의 수를 따지기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3위 12팀 중에 8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현재 7위거든요. 3경기를 치른 팀 중에 우리보다 미치는 팀이 그 스코틀랜드와 우루과이 두 팀뿐입니다. 지금 남은 4개 조의 경우의 수에서 2개를 충족하면 우리가 8위 안에 들어서 32강에 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내일 조별리그 최종전이 열리죠?
0: 네, 오늘 마지막 G조 경기가 남았고요. 마지막 날인 내일 J조, K조, L조의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를 우리는 좀 초조하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은 4개 조 중에서 그 2개 조에서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극적으로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래서 그 최종전이 어떻게 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0: 네, 일단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남은 경우의 수가 총 네 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이집트가 이란을 이기거나 내일 가나가 크로아티아를 꺾어주거나 아니면 우즈벡이 콩고 민주공화국과 비기거나 이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J조에서는 오스트리아와 알제리의 결과를 좀 이리저리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 단순하게 지금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두 가지를 충족하면 우리나라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설명 들어도 모르겠네요. 확률상으로 몇 퍼센트예요?
0: 네, 일단은 지금 통계업체 옥타에 따르면은 수치상으로 지금 49%까지 올라갔거든요. 사실 그 남아공전 직후에 우리의 32강 진출 확률이 87%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쟁 국가들 3위 팀들이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54%까지 떨어졌다가 또 오늘 세네갈이 또 이기면서 36%까지 굉장히 낮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잡아주면서 다시 49%까지 올랐고요.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는 그 이집트가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만약에 승리를 거둬준다면 우리나라 승률이 5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현재 기준만 놓고 보면 우리의 32강의 가능성 여부는 49%니까요. 반반 정도로 되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만약에 32강 오르면 일정은 어떻게 돼요?
0: 네, 오늘 그 경기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32강에 진출하면 G조 1위와 7월 2일에 미국 시애틀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사실 뭐 보스턴에서 경기를 그 독일과 치를 수도 있었는데 다른 주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32강전을 치르면 장소는 미국 시애틀 그리고 상대는 G조 1위로 확장이 됐는데요. G조에서는 지금 이집트와 이란, 벨기에가 1위 싸움을 벌이고 있고 그 현지에서는 지금 이집트의 1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운 좋게 32강에 진출한다면 그래도 이집트 우리가 좀 해볼 수는 있는 상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단 기적이 일어나길 좀 바라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집트에는 또 그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손흥민 선수와 또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에 올랐던 선수인데요. 이 대결이 또 성사가 된다면 그래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일단은 우리의 32강 진출이 좀 확정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1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당분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장맛비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대전, 광주가 32도, 대구 29, 부산, 강릉 27, 제주는 26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더 점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따라서 자외선 지수가 전 권역이 매우 나쁨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또 전남 일부는 가장 높은 위험 단계가 예상돼 자외선 차단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0: 농도도 오늘 오후에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역은 나쁨 상태가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소나기 예보도 들어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기온이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고 다음 주에도 대부분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후반이 되면 그래도 조금씩 하늘 모습이 흐려지는 날이 많겠고요. 다음 주 중후반에는 제주도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장맛비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9.8도입니다. 지금까지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를 피해서 산과 계곡으로 떠나는 지방방향 나들이 정체가 상당합니다. 여기에 부산 쪽 경부고속도로는 수원 4, 5차로에서 조금 전 화물차 추돌사고 발생했는데요. 신갈분기점 이전부터도 정체가 극심하고 이후 남사와 천안 부근으로 한 번에 17km 구간, 다시 남청주와 대전, 경주 부근으로도 지체 서행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바람부터 팔탄 분기점 쪽으로 사고 정체 남아있는 데다 일찍 분기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 금천 쪽 이동 더 어려워졌고요. 내륙을 지나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충주 분기점 일대 꽉 막힌 정체 역시 사고의 영향이 남아섭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남양주 요금소 나오면서부터 화도를 지나 서종 쪽 이동 크게 답답하고 강원권에선 춘천과 내촌 일대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국민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 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네, 화제의 당선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이번에는 전북지사 당선인입니다.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지사와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쳐서 당선된 이원택 당선인 오늘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네. 이원택입니다.
2: 먼저 축하드리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고요.
3: 아, 예, 전북특별자치도 당선인 이원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 네, 7월 1일 취임인데 지금 요즘은 어떤 일정 보내고 계세요?
3: 예,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이제 도정 민선 8기에 대한 점검과 또 민선 9기 해가 할 사업에 대해서 정리 중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광주 전남에 이제 삼성과 SK 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된
2: 예.
3: 그런 걸 좀 모니터하고 또 대응도 좀 하고 있습니다.
2: 네. 예. 선거 치르기라고 참 힘드셨죠?
3: 아, 예, 예. 아주 힘든 선거였습니다.
2: 김관영 지사 이 제명해가지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여론조사에서 김관영 지사가 오히려 이기는 걸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3: 예, 예, 예. 그랬습니다.
2: 뭐가
3: 예.
2: 제일 힘드셨어요?
3: 아니, 제가 이제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께서 이렇게 체감을 하면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오는데
2: 예.
3: 여론조사는 계속 지는 걸로 나오니까
2: 아,
3: 그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2: 네.
3: 여론조사하고 민심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2: 예.
3: 아 이거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 우리 당에 누가 되는 게 아닌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걱정과 염려 근데 또 뭐 현장에 가보면 또 지지하는 도민들을 보면서 용기를 내서 또
2: 네.
3: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2: 정청래 네. 대표가 자기 사람 심으려고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김관영 지사 제명했다 이런 소리가 많이 안 들리던가요?
3: 예, 네, 그런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2: 네.
3: 저는 그 이제 가짜 뉴스라고 보는데
2: 음흠.
3: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명백하게 현금 살포가 확인된 사실이고요.
2: 네.
3: 영상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의 만장일치로 제명 처리를 했던 거고요.
2: 네.
3: 제 사건은 대납 의혹이라는데 증인도 증거도 진술인도 없습니다. 실제 제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죠.
2: 그런데 네.
3: 이걸 어떻게 똑같이 비교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 스타일을 모르셔서 그럽니다. 그냥 그 정청래 당대표가 가깝더라도 불법을 하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그 정청래 당대표는 무계파주의자인데 가까운 사람들이 불법을 했다 그런 건 가차 없습니다.
2: 네, 네.
3: 정청래 대표 스타일을 모르셔서 그런 거고요. 제 사건은 뭐 전혀 없는 사실이 아닙니다.
2: 네.
3: 대납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을 대납 의혹했다고 기획 조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그 김관영 지사 현금 살포라는 어마어마한 용어를 사용하셨긴 했는데 같이 모임했던 사람들 대리비 몇만 원씩 준 거 조금 제명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없던가요?
3: 이제 그것을 뭐 그런 여론을 형성하려고 그랬겠죠.
2: 음흠.
3: 그러나 아시다시피 공선법상 대리비든 밥값이든 또는 용돈이든 하다못해 뭐 예를 들면 절을 할 때 절비를 내든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든 공선법상 다 걸리게 돼 있거든요.
2: 예예. 예.
3: 그러니까 공선법상 기부행위 자체가 1,000원 이상은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2: 예, 예.
3: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김관영 무소속 후보도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2: 네.
3: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공성법상 기부행위는, 금품 기부행위는 시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바로 구속됩니다.
2: 예, 예.
3: 바로 그것이 파악되면 바로 구속되는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2: 네.
3: 10만원, 20만원, 30만원 현금 기부하다가 걸리면 구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알겠습니다.
3: 그런데 예. 총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2: 예.
3: 그걸 예예 예. 그건 뭐 도저히
2: 예.
3: 선거법상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선관위에서 고발한 겁니다.
2: 결과적으로 득표율 차이가 몇 프로 났죠?
3: 한 10% 가까이 났습니다. 9. 몇 프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결과적으로 전북 민심이 우리 이 지사를 선택한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아무래도 그래도 민주당 이원택이 해야
2: 네.
3: 이재명 대통령 또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서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민심이 저는 작동했다고
2: 그렇죠?
3: 보고 있습니다.
2: 집권당 예, 예. 프리미엄. 예.
3: 예, 예, 그렇습니다. 예.
2: 아, 그래도 뭐 상당수가

0: 민심은 어떻게 껴안을 것입니까?
1: 예, 아무래도 이제 도정을 운영하면서 포용과 통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도정을 운영해 가야겠고요.
0: 네.
1: 또 제가 도민주권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주권 정부로서 도민주권 위원회도 구성해서 갈 텐데 그때 이원택 색깔로만 하지 않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참여하도록 해서 도정이 무지갯빛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0: 네. 이번에 핵심 공약을 뭘 어떤 걸 내고셨죠?
1: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빠른 속도로 키워가겠다 이런 겁니다. 앞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생존의 필수

0: 우리 전북에 첨단 산업을 위치하려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른 속도로 늘려야 된다는 거고요.
1: 예.
0: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전라북도 전역을 연금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연금이 많이 좀 지급되고 좀 덜 생산되는 지역은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좀 덜 지급되지만 전체적으로는 2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는
1: 예.
0: 연금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제 핵심 공약입니다.
1: 네. 그 새만금을 뭐 어떻게 할지가 지금 수십 년째 논의 중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0: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와에서 새만금 SOC가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과 관광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새만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력 생산을 충분히 하고 용수 공급을 충분히 하게 되면 그건 국가 땅이기 때문에 인허가는 1년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고요. 프라이포트, 항만, 철도, 국제공항이 5년 안에 구축되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투자 가치가 있는 곳으로 바뀔 겁니다. 거기가 이제 알리백 산단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들은 새만금으로 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아까 앞에서 삼성과 SK의 호남 투자 언급하셨는데 뭐 관측컨대는 뭐 삼성은 전남이나 광주, SK는 전북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혹시 뭐 들은 얘기 없으세요?
0: 저희들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삼성, SK가 다 광주 전남인데
1: 아.
0: 저희가 이제 저희는 현대차 구조가 이제 왔습니다. 사실. 근데 구조에 비해서 수백 조니까
1: 네.
0: 상대적으로 전북 도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서 지금 뭐 분산 배치를 저희들이 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국무총리께도 요청을 드렸고
1: 예.
0: 또 김영범 정책실장께도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내일 모레면 발표한다는데 아직 뭐 확정된 게 없나 봐요?
0: 예, 아직
1: 아하.
0: 뭐 극비 상황이어서 정부 접근이 쉽지는 않는데요.
1: 네.
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 전라북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죠?
0: 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 지방 소멸 시군이 11개나 됩니다.
1: 그 지방 소멸의 예. 위기는 어떻게 극복하실래요?
0: 제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기업이 안 들어와도 전라북도 도민은 어딘가 먹고 살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전라북도 기업이 망하면 떠나게 돼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전라북도 기업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임들한테 더 많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된다.
1: 예.
0: 그러면서도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해가야 된다는 거죠.
1: 예.
0: 지난 30년간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핵심 슬로건으로 전라북도가 왔는데 사실 대기업 유치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효과적으로 많이 유치가 되진 않았던 거죠. 그 사이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경쟁력을 상실해서 문을 닫게 되니까
1: 예.
0: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됐던 거죠.
1: 예.
0: 저는 거꾸로 이제 우리 기업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창조적 능력을 믿고 혁신하고 성장시켜서 경쟁력을 높여서 전국 시장에 진출이 가둬들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
1: 네.
0: 그러면서도 이제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실질적으로 해 가겠다. 이런 게 이제 제 전략입니다.
1: 네.
0: 그래야 인구 감소율을 줄일 수 있고 또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
1: 그렇죠.
0: 내지 반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 네. 앞에 이제 지금 인수위원회 활동하고 계신데 인수위원회에서는 아마 그동안의 전북 도정을 쭉 살펴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0: 예, 예.
1: 쭉 살펴봤더니 야, 김관영 지사가 이거는 참 잘했더라.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뭐가 제일 잘하고 있던가요?
0: 아무래도 제가 볼 때 방산 쪽 클러스터를 준비한 부분이라든가 반도체 케미칼 소재 부품 산업을 준비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 네. 참 잘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건 계속 지속하시겠네요 그러면.
0: 아니 그럼요. 이거 외에도 지속할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
1: 자, 나의 임기 동안 이것은 반드시 할 거다. 이거는 절대로 안 할 거다. 한 가지씩 꼽아주신다면.
0: 제 임기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네. 통한 첨단 산업 유치와 연금 도시를 만드는 건 반드시 해갈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1: 예.
0: 네, 그리고 반드시 안 할 거다는 제가 조금 뭐 여러 가지 고민.

0: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정리를 못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예.
1: 절대로 안 할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0: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예,
0: 예, 예. 아직 예, 최종 판단을 조금
1: 알겠습니다.
0: 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예.
1: 나의 임기 동안 내가 임기를 마치면 전라북도는 이렇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0: 제가 임기를 마치면 아마 전라북도 새만금과 전라북도는 알리백산단을 장착하게 되고 그래서 산업적 경쟁력을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 네.
0: 기업들이 아마 이제 재생에너지 이 관련해서 탄소 국경 조정 분담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라도 전북에 오기 시작할 거다.
1: 네.
0: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 예. 중앙정치 질문 한두 가지 드리면 8월 17일 전당대회 앞두고 지금 뭐 당권 주자들이 전북 호남을 가고 전북을 가고 있어요. 그만큼 그쪽 당원들의 민심이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0: 예, 아무래도 이제 호남의 민심이 중요하겠죠. 권리당원이 뭐 한 전북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1: 예.
0: 호남이 좀 많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1: 뭐 가까이서 네. 지켜보시면 지금 뭐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런 분 중에 누가 제일 유리한 것 같아요?
0: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예민한 문제여서 예,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야, 일각에서는 예. 지금 명청 갈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1: 예.
0: 우리 당은 역사적 전통이 있어서 끝나고 나면 또 하나로 뭉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예. 비전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임기 4년은 무엇이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0: 예, 저의 임기 4년은 사실 도민들이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예, 제 예,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래야죠.
0: 지역이 발전이 되는데 내 삶과는 무관한 성장. 나의 삶과는 무관한 성장이 아니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으로 전환시켜 가겠다. 예.
1: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예, 거 꼭 다 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전라북도 당선인 이원택 당선인이었습니다.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이어서 이번 보궐선거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전은수입니다.
2: 네, 우선 축하드리고요. 우리 유권자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3: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관용의 시사본부 애청자 여러분, 전은수입니다. 가장 먼저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아산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렇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주신 것은 제대로 일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정말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네. 청와대 대변인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된 건데 출마하게 된 계기나 이런 배경은 뭡니까?
3: 네. 아마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5년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변호사를 했었습니다. 변호사 네. 하면서 저를 정치로 향하게 만들어준 그런 전환점이 있었는데요. 변호사 시절에는 사립의대, 헌법 운영 문제를 시민단체와 함께 해결하면서 틈틈이 그런 입법이 되게 중요하다.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왔었고 그리고 청와대로 이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국정소통의 최전선에 있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그래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또 국회에서의 역할 또 입법, 목소리를 내는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예. 이번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2: 우리 전은수 의원이 먼저 손들었어요? 아니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너 한번 나가봐라 그랬어요?
3: 먼저 나가보라고 했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제가 먼저 손을 들었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2: 그 둘 다예요 그러면?
3: 아, 그 당에서 지금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성공을 하면 이게

0: 선생을 하게 되면서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비서실장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만들어진 특별한 공백이라서 예. 당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고려해서 저에게 요청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산이 고향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0: 네, 아산이 고향은 아닌데 제가 이제 충남 공주에 공주교육대학교를 나왔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아산에 이제 초등학교에 많은 대부분의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공주교대 분들이 참 많으신데 뒤에서 응원을 네. 많이 해주셨어요.
1: 네. 선거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뭐였습니까?
0: 정말 여기서 이제 우리 아산의 지역위원회 조직에서 단 하루의 지체도 없이 함께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선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잘하시기 때문에 주신 표 그리고 우리 강훈식 실장님께서 탄탄히 쌓아오셨기에 주시는 표인데 제가 와서 해를 끼치는 게 아닐까 이 짧은 시간에 저의 진심을 알아차리게 만들 수 있을까
1: 네.
0: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고 어깨가 무거워서 마지막 날까지 투표 동력까지 30분 전까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사실 그 총선에 나갔던 게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울산 지역에 나갔다 한번 떨어지셨죠?
0: 네, 맞습니다.
1: 그 경험이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됐나요?
0: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큰 선거를 치르고 낙선까지 하는 과정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사실은 조언을 주셔왔었고
1: 네.
0: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가슴속 깊이 좀 새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가 좋게 나와도 그런 부분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제 더 낮게 우리 시민들께 해야 된다 그런 네. 생각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1: 뭐 그래도 대통령 지지도가 높고 강훈식 실장 3연속 당선됐던 지역구고 조직 기반 탄탄하고 하니까 당선은 사실 낙관하셨죠?
0: 이게 저의 단 하루도 낙관하지 않았어요.
1: 그래요?
0: 네네. 정말 저희 같이 수행해 주시던 우리 같이 이제 비서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실 건데
1: 네.
0: 제가 단 하루도 낙관하지 않고 시민분들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말하라고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1: 네.
0: 그게 저 자신도 좀 다독이고 우리 캠프도 다독이는 그런 일들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당선 소감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0: 네.
1: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뭐가 성공이죠?
0: 선거 운동 때도 그렇고 당선 소감으로도 제가 나온 이유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할 국회의원으로 일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1: 예.
0: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출범 지금 2년 차를 맞아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수표감 있게 추진하자. 저희가 어떤 과제를 냈을 때 2년이 걸린다, 5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더 줄여봅시다. 더 줄여봅시다. 그게 저희 청와대 내에서의 회의 분위기였어요.
1: 예, 예.
0: 그것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특히나 입법에서 완성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민생 성과를 입법에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국회에 가서 제 역할 그리고 제대로 청과 장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겠다.
1: 예.
0: 그게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대통령 비서실은 이제 대변인으로 일하셨잖아요.
0: 네.
1: 대변인을 하려면 뭐 각종 회의에 같이 배석해서 그 결과를 이제 언론에 브리핑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매일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걸 하시면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은 뭐를 제일 잘하던가요?
0: 이재명 정부 비서실은 하나를 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감하지만 신중하게 라는 말이 제일 이제 축약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 예.
0: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개혁이 저는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참 와닿았었는데 팀과 하나 해결하자. 이렇게 한다고 개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 예.
0: 흩어져 쌓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된다.
1: 예.
0: 그 모든 걸 세밀하게 봐야 되고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각 비서관실에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특별하다. 이재명 정부는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과감하면서 신중하게. 네.
0: 네, 너무 어려운

0: 싶습니다.
1: 강원식 비서실장 대통령의 네. 신임이 매우 두터운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0: 네, 맞습니다. 하나의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예, 예. 저희가 이제 8시에 매일 현안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50명의 비서관들 다 모으고 행정관들 모아서 비서실장 주재로 8시에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주재하려면 두꺼운 뭐 회의 자료를 봐야 되겠죠.
1: 네.
0: 아침 그리고 저녁까지 만들어낸 회의 자료를 만드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9시 15분 정도에 대통령님과 티타임을 할 때
1: 네.
0: 그 사이에 비서실장님의 가르마가 타지면서 이 현안에 대한 의견이 바로 기재돼서 새로운 회의록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속도감 있게 이제 현안을 파악하고 일을 해결하고
1: 예.
0: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대통령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속도감 예. 그리고 정무적인 그런 감각들이 아마 대통령님께 좀 아끼는 네.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강원지 실장이 이렇게 가르마를 타서 딱 보고하면 대통령은 거의 다 그냥 동의하십니까?
0: 그 의견을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신임이 높아졌다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우리 네. 전은수 의원 당선된 후에 강원식 실장 만나보셨죠?
0: 뭐 여러 계기에서 예. 또 뵙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 선거 과정에 대해서 뭐 저 칭찬도 하시고 그러던가요?
0: 네,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1: 네. 자, 이제 당선되자마자 지금 당은 전당대회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친명, 친청, 그리고 대통령이 뭐 명시적으로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데 맞는 말이에요?
0: 아마 대통령님께서는 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의 뜻 그리고 주권자의 뜻이 무엇인지 좀 잘 살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의견을 표명하셨고요.
1: 예.
0: 올리신 글들이나 말씀들을 보면 이제 지지율 하락부터 그리고 투표용지 사태에 대한 그런 비판 그리고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겠다. 수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1: 예.
0: 말씀하셨고요.
1: 예.
0: 그리고 여당의 역할 그리고 정책 현안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대통령님께서는 또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더 잘해야 되고 국민의
1: 예.
0: 뜻을 좀 더 잘 살피겠다 그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2년차 각오를 밝히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발 맞춰 나갈 생각입니다.
1: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메시지 가운데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문을 하면서 기존 여당의 행태를 사실 비판한 게 정청래 대표를 비판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거든요. 동의하시죠?
0: 그렇게 뭐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사실은 대통령께서 누구의 누구를 통해서 의중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밝히셨거든요. 저는 그 밝히신 대로 좀 우리 국민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서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좀 그대로 올리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
1: 네.
0: 부분들은 저는 다른 뭐 군더더기 없이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래서 전원수 의원은 누구 지지할 거예요?
0: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1: 네.
0: 또 제 역할을 해야 되겠죠?
1: 그래서 누굴 지지할 거냐고요?
0: 누구를 지지하다기보다 제가 이제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역할이라면 뭐 당직에도 도전한다 이런 건가요?
0: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1: 예, 예.
0: 크고 작은 곳에서 제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입법의 속도 그리고 당청 관계에서 청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런 과감 없이 군더더기 없이
1: 예.
0: 내세울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도록
1: 알겠어요.
0: 하겠습니다.
1: 어떤 상임위원회를 지원하셨죠?
0: 네, 저는 우리 산다 중기위를 신청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초격차 산업 강국을 실현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고 특히나 저희 아산이 모빌리티, 인공지능,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있는데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이고 이름도 길어요.
0: 네.
1: 그렇게 결정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0: 지금 뭐 이제 막바지에 다른 것 같고요. 저희 또 아산은 정말 지금 제가 이제 제1 공약으로 정부의 창업도시. 선정을 받게 하는데 아산을 선정받도록 하겠다.
1: 예.
0: 그래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상임위에 들어가서
1: 예.
0: 우리 아산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1호 법안으로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0: 네. 1호 법안을 지금 아마 이재명 우리 정부에서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에 대한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1: 그렇죠.
0: 있거든요.
1: 예.
0: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과 세수를 장기 지출 확대하는 것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와 그리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 과감히 투입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1: 예.
0: 그런 부분들을 AI 시대의 불평등 해소 방안 등은 1호 법안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1: 그 초과 세수를 어디에 쓸 것인지는 꼭 법안까지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0: 그래도 법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이제 지역 사회와 좀 상생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네,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건 사실 뭐 그 우리 전 의원의 1호 법안이기보다는 정부 여당 전체가 좀 의견을 모아야 될 그런 과제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런 의견 조율 과정을 한번 좀 주도해 보겠다 이런 뜻이로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충남 아산을에 당선된 전운수 의원 함께 만났어요.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화제의 당선인 만나는 코너 내일 오후 1시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칩니다. FR 데이비드의 Words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기사 내용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뭐뭐 여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표현이긴 하지만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음의 예문에서 여부라는 표현이 바르게 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우선 여부라는 말은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을 뜻해서 그 일의 성공 여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알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문에서 나온 진위 여부라는 말은 참이거나 거짓, 그렇거나 그렇지 않음이 되기 때문에 뜻과 말이 겹치게 됩니다. 진위라는 말 하나만으로도 될 것을 여부라는 군더더기 표현을 덧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문에서 나온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라는 말 역시 같은 뜻의 표현을 두 번 반복한 것입니다. 앞서 들으신 두 개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여부라는 말 앞에는 찬반, 당락, 성패, 가부, 생사 등과 같이 서로 뜻이 맞서는 표현들은 올 수 없습니다. 여부란 표현은 표절 여부를 검증하다, 처벌 여부를 결정하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다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58분 날씨.
2: 장맛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낮더위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오늘도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24도에서 최고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세종, 대전, 광주 32도 예보돼 있고 현재 서울 기온 31.1도입니다. 대구가 29도, 부산, 강릉도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자외선 지수가 전국 대부분 매우 나쁨이 예상되는데 전남 일부는 가장 높은 위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잘 차단해 주셔야 됩니다. 오존 농도도 오후에 경기 남부가 매우 나쁨, 서울 등 그 밖에 서쪽 대부분 나쁨 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와 제주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내일 아침도 14도에서 22도 분포로 출발해서 낮 기온 서울 32도, 대구 33도 등으로 오늘과 거의 비슷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는데요. 다음 주에도 대부분 쭉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하늘이 흐려지 날이 많겠고요. 다음 주 중후반부터는 제주도부터 서서히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1.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 권혁중의 일타경제 코너에서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갑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0: 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요사이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이 뭐 엄청난데 어제 많이 빠졌어요.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빠졌는데 왜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 거예요?
3: 예, 뭐 이미 뭐 변동성 심하다 이런 거는 뭐 뉴스 통해서 많이 아실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어제 시장에서 크게 요동쳤던 이유가 호재가 이제 악재로 둔갑한 역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낙폭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장중 뭐 10% 넘게 이제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 이유를 최근 들어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했을 때 전문가들을 봤을 때 이게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게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를 램 아마게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줄여서 좀 더 얘기하면 램 아게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램과 아마게돈 그러니까 아마게돈이 이제 대재앙이라는 뜻인데요. 메모리 가격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소비자들이 이런 IT 제품을 기피하고 있다. 아,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시장 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트랜스포스라고 있는데 이게 D램 가격이요. 올해 1분기에만 98% 폭등했고요. 2분기에는 추가로 여기에서 58%에서 63% 더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2: 하하.
3: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니까 IT 제품에 대한 완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그럼 소비자들이 부담 때문에 사지 못하고 수요 자체가 꺾인다. 요 시나리오대로 갈 거다라는 이제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악재로 이제 작용을 네.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장에도 이 램 아 개 돈이라는 키워드가 아마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애플이 가격을 올렸다면서요?
3: 올렸어요. 이게 그 팀 쿡이 사실상 그 애플 CEO가 그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는 현재 시간으로 6월 25일에 맥과 아이패드 가격을 상승했습니다. 올랐는데 맥북이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최대 $3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5만 원 정도 오른 겁니다. 아이패드는요. 우리 돈으로 30만 원 정도 최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그냥 크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팀 쿡이 얘기한 것처럼 메모리 값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우리도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는 애플이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IT 제품 특히 메모리가 들어가는 이런 컴퓨터라든지 뭐 말씀드렸던 노트북 아이패드 이런 것들은요 빨리 사시는 게 좋다.
2: 네.
3: 우리나라 아마 가격도 오를 겁니다. 우리나라 제품들도.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지금 급등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수요 둔화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3: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실적이 아직은 그래도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뭐 수요 둔화가 있을지라도 워낙 지금 매출액도 잘 나오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 발표했던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2: 예, 예.
3: 뭐 시장에 뛰어넘었습니다. 기대치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7월 초에 이제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그 잠정 실적 발표할 때 아마 그 기대치로 인해서 주가는 더 뛸 수도 있다.
2: 네.
3: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목표 주가로 500만 원, 삼성전자를 67만 원으로 제시했거든요.
2: 예.
3: 다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7월장이 이제는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변동성이 엄청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쏠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다른 주가들은 계속적으로 더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는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는 오픈 AI가요. 지금 또 악재로 작용하는 게 상장을 원래 올해 말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2: 예.
3: 상장을 미룰 수 있다 내년으로. 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악재로 또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호재는 오픈 AI가 할라페뇨라고 했고요. 자체 AI 칩을 개발해서 어젯밤에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춤형 반도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블랙웨일이라든지 TPU, 그러니까 구글의 TPU,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웰 이거를 대항마로서 이제는 막 대두가 되고 있는 칩인데
2: 예.
3: 그러면은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메모리를 갖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더 수요처가 생기는 거예요.
2: 그렇죠.
3: 네. 그래서 오히려 또 이게 또 기회 요인이 됩니다.
2: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만 팔던 걸 여기저기 팔게 되면
3: 맞습니다.
2: 가격 더 올릴 수 있는 거고.
3: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어느 날은 이 호재가 막 부각되면 확 올랐다가 또 악재가 나오면 훅 빠졌다가 특히 레버리지 ETF 때문에 더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 달에는 변동성 장세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병원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속 쓰러갖고.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쭉 빠지면 괜찮아요. 예. 쭉 오르면 상관없는데 보통 이게 논문에도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 논문 찾고 있는데요. 이게 막 출렁일 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심할 때, 그래서 병원을 많이 찾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 정도로 아마 7월 달에는 변동성이 아마 극심하실 거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자, 문제는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빚을 내는 분들이 많은데, 네. 보험담보로 대출받는 분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3: 아,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B2가요, 사상 최대치를 뚫어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보험, 혹은 약관대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 내가 해약금을 담보로 해갖고 대출을 받는 상품인데 이 약관대출도 지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예.
3: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3대 생명보험사의 약관대출이 32조 4천억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아마 주식 투자로 이어졌을 거다 이렇게
2: 그렇겠죠.
3: 보고 있는데
2: 예.
3: 근데 문제가 이게 왜 위험하냐고 보냐면 약관대출은요. 진짜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2: 맞아요.
3: 대출받기가 너무 쉽거든요. 내가 냈던 보험금의 그 해약 해지금을 담보로 나오기 때문에 금방 나와요. 그다음에 90%까지 또 바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자도 쌉니다.
2: 예.
3: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자금인데 이거를 이제는 빼서 일부 투자로 돌리고 있다라는 게 목적이 되는데 무서운 게요. 여러분 그 삼성전자 SK이닉스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야 이거는 좋아 이렇게 보실 텐데 LG전자나 다른 뭐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와 SK이닉스를 빼놓고 있는 종목은요. 6월 2일 종가가요. 39만 2천 원이었습니다. LG전자가요. 근데요. 6월 26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제장으로 본다 그러면 19만 5,900원이 됐어요.
2: 허허.
3: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러니까 6월 2일, 6월 초반에 내가 투자하신 분들은요.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이거 잘 안 알려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이닉스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잘 안 보입니다.
2: 예.
3: 그런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SK이닉스 빼고는요. 다 이 정도 나요.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30, 40, 50
2: 막 이러라고.
3: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2: 예.
3: 그러니까 대출받아서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SK이닉스 아닌 이상은요. 다 마이너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에 대한 손실률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B2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된다. 못 버팁니다. 아, 이런 장에서는.
2: 아니 특히 보험 그 대출 받으면은 그 돈 날릴 뿐만 아니라 그동안 냈던 보험금도 날리는 거 아니에요?
3: 맞습니다. 이게 약관 대출이 무서운 게 이게 두 번 잃어요. 일단 내가 마이너스가 나면 내 주식에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죠. 또 하나는 이 약관 대출이라는 거는 내가 대출액이 더 많아지면은 해약 환급금보다 그럼 자동 이게 해지가 됩니다.
2: 그러니까요.
3: 그럼 나의 받을 보장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돈도 잃고 내가 앞으로 받을 위험 이 리스크에 대한 해지 상품인 이 보험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 두 번 악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게 보험은요 인생의 안전벨트예요 진짜. 그래서 그 벨트를 풀어서 투자 미친으로 쓴다. 근데 실제 이제 사고가 일어난다. 그럼 나를 지켜줄 그 안전벨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이 마지막 보루인 예. 이런 금융은 투자로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 그렇게 제일 위험한 게 주식 투자니까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거는 바보짓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3: 맞습니다.
2: 빚내서 뛰어드는 그런 분들 참 뭘까요? 그 심리를
3: 저도 그 심리를 모르겠어요.
2: 무슨 당심장이죠?
3: 글쎄 말입니다.
2: 참.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고도 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유민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자, 전반부 공통 질문부터 소화합시다.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입니다. 먼저 뜬 인물 장유민 변호사는 누굽니까?
1: 저는 인요한 전 의원 뽑아봤는데요.
2: 적십자사.
1: 예, 네, 적십자사 회장의 이제 그 내부 중앙위에서 이제 뭐 천거가 됐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제 명예 회장이시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으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인요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내란과 관련해서는 옹호를 했.

0: 한인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1: 근데 일각에서는 그 내란 때의 언동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많던데요.
0: 예, 뭐 보건의료 노조에서도 뭐 다른 맥락. 근데 저는 이제 대단히 실용주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요한 또 이 전 의원이 북한과의 어떤 네트워킹 같은 게 대단히 좀 공고하다고 예. 하고 뭐 역사적 배경에 있는 또 가문 출신이시기도 하고 뭐 한국의 최초로 앰뷸런스를 도입하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어떤 실용 노선이나 그 기준에서 봤을 땐 상당히 적임자라고 할 수 있고 일단 그리고 이제 내란 관련해서는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한 의견 본인의 견해 같은 거에 대한 최소한의 뭐 검증이라면 검증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자, 성용원 변호사는 뜬 인물?
2: 예,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입니다.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만들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그것이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냐 이게 지금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화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사실 가장 말할 자격이 있는 인물은 저는 고동진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기업을 알고 산업을 잘 아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의 목소리는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이 그 반도체 민간 전문가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동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류 정치가 글로벌 인류 기업들의 팔을 비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비판을 했는데 첫 번째로 반도체 산업은 부지 선정과 검토하는 데만 5년에서 7년이 걸리는데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김영범 정책실장이 언급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급물살 타듯이 전개가 되는 것이 맞느냐는 지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인력, 수력, 전력 그러니까 인수전이 확보되어야지만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호남에 거론되고 있는 곳들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불투명하다. 그다음에 새로운 지역의 동일한 수준의 생태계를 단기간에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대만 같은 사례를 봐도 기존의 클러스터에 집약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게 지금 비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이 호남 발전에 대해서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호남에 투자를 한다면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이렇게 정권이 팔을 꺾듯이 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은 안 된다는 이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 의원의 목소리가 상당히 울림이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함과 동시에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 내일 모레 발표한다면서요?
0: 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세계 1, 2위 기업이 정부가 팔 비튼다고 바뀌겠느냐 그 얘기인 거죠.
0: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용수, 용전 그랬을 때 입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지금 더 숙의해야 된다라는 건 뭐 공감이 됩니다만 지금 마이크론사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그 생산 기지 같은 거에 거의 조 단위로 이게 좀 그 출자를 하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저희 반도체 산업에서 계속 물량 조절을 해야 되는 그 시급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다니셨던 분 고동진 의원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도 민주당 인사가 평가하는 것도 들었어요. 기업인으로서. 근데 지금은 한 정당에 그냥 그 의원이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파성을 띠는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제가 삼성전자 계셨던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 웨이퍼 이런 거는 생산을 지방에서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작기 때문에 이걸 이송하고 이러는 비용을 상당히 적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서 뭔가 용지 그 부지 매입을 하고 이럴 땐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하니까 지금 호남과 관련해가지고 뭐 용인은 용인대로 두고 별도의 클러스터를 지금 하겠다는데 이걸 팔비틀기다 이건 대단히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1: 뭐 아까 고동진 의원 언급한 그 수력이나 전력 같은 게 호남이 유리하냐에 대해서도 또 분석가마다 또 서로 또 판단이 좀 달라서 일단 이거는 29일 날 발표가 만약 난다면 꼼꼼히 뜯어봐야 할 주제인 것 같아요. 자, 금주의 진인물은요, 장희미 변호사?
0: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꼽아봤는데요. 저번 주에는 이제 정의한 후보를 이제 송 변호사님께서 진인물로 꼽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자작극을 벌인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산시장과 관련해서 시의원도 비례 후보로 그 병원의 무슨 간호과장인가 이 분이 또 추천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건 공천과 문제인데 과연 중앙당과 무관한가 당대표와 관련이 없 쓸 것인가로 당연한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수사는 자작극 이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지만 아마 전방위적으로 번질 가능성도 사실 열려 있다고 봐서 개혁신당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굉장히 큰 정치적 위기를 맞은 게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금주의 진인물 송용호 변호사.
2: 예, 앞서 그

0: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에 이어서 저는 금주의 진인물은 이재명 대통령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을 직접 만났고 이재용 회장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투자 계획이 발표된다고 하면 외견상 기업의 패비트르기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게 과거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박근혜 정부에서 출연을 강요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그 장 대변인께서 용인에도 클러스터 만들고 뭐 광주에도 클러스터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서
1: 용인은 지금 하고 있죠.
0: 예, 제가 그거 하나만 좀 반론을 드리면은 지금 용인 터미널에서 그 광주에 거론되고 있는 군공항 부지 있지 않습니까? 광주 공항에 앞으로 옮겨가면은 뭐 그 자리에 한 6평방킬로미터 되니까 거기 만들면 된다는 건데 거리가 264km예요. 자동차로 한 3시간 걸리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 지금 TSMC가 파운드리에 강자로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의 그 TSMC가 있는 신주과학단지는 한 1000개 가까이 되는 소부장 업체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과 그 국립대학과 또 유수의 국책연구기관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반경 1시간 내에 있습니다. 차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직접 이익이 있어야 반도체 클러스터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충청북도만 해도 사람을 못 구합니다. 반도체 설계 이런 인력은 못 구해서 날리고 일종의 난방 한계선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용인 평택 밑으로는 그 유능한 인력들이 안 내려온다고 하는데 과연 광주에 클러스터를 만들 때 그러면 설계부터 생산에 뭐 후 패키징까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집약되어서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 의문이 들고 그러니까 기업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결국은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금주의 진인물로 꼽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정도 돼도 대통령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0: 왜냐하면은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 예상된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따라서 이 기업들이 얼마를 내야 될지가 좀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 법인세 세율을 올린다든지, 혹은 뭐 각종의 세액 공제를 축소한다든지, 혹은 반대로 K칩스법 같은 것을 강화해서 더 경쟁력에 날개를 달아준다든지. 그러니까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황금알을 많이 낳는 만큼 뺏길 것이냐 지킬 것이냐의 문제도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2: 이게 원거리에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영토가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계셨던 분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부지를 아마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런 이동 거리 같은 걸 했을 때는 지역에 있는 게 그게 뭐 대단히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문제의식은 제가 제기하시는 분은 이런 맥락에서 잘 보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업이란 건 무조건 자본주의 논리에 순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 고용도 일어나고 수익도 올리고 그걸 정부와 교감 없이 정부가 시킨다고 한다? 이것도 이런 거친 논리도 전 동의가 안 됩니다.
1: 자, 뭐 이건 워낙 전문적인 영역인데 이제 발표 나고 또 삼성이나 SK 쪽의 이야기도 좀 꼼꼼히 들어보고 그리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오늘 정치 토크 시작하면서 우선 그 올림픽 공원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강제 해산을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2: 네.
1: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강제 해산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2: 이건 잘 분별해서 봐야 되는 건데요. 이를테면 거기에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거에 분노해서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 거기는 공권력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를테면 그곳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1: 그러니까,
2: 본인들이 어떠한 예. 권한도 없이 그리고 가방을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그리고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조롱하고 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그냥 이런 사안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보수라면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가져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마치 공권력에 저항하는 이걸 무슨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칭까지 하면서 이것을 왜곡하고 있다. 이거 대단히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위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 올림픽 공원 앞에서 그 성조기를 두르고 출입을 봉쇄했던 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른바 무슨 올다르크라고 불린다는데 저는 그런 호칭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 논리대로 하면 자 과거에 그 민주노총 택배 그 화물연대가 CJ 물류센터 봉쇄할 때 만약에 마지막 화물차 한 대가 그 물류센터 입구를 막고 있으면 그 사람을 장판파의 장비라고 부를 겁니까?
1: 네.
0: 보수가 그

0: 그런 걸 용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법질서를 중시해야 되는 보수의 관점에서 그런 사람을 상찬하는 것은 저는 매우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초에 올림픽 공원에 처음 모였던 그 20대, 30대 청년들은
1: 그 사람들은 홍대 앞으로
0: 그렇죠. 옮겼대요. 올림픽 공원을 떠나서 지금 홍대 앞으로 가서 약간 분리된 상태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현재 상황을 공권력 투입으로 해결하는 게 능사인가라는 점에는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뭐 봉쇄는 풀고 진입은 하고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아 그럼 이제 아무 문제가 없구나 우리는 집에 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 그건 아닐 거고 그분들은 아마 어딘가를 찾아서 또 모여서 또 부정선거 재선거 팻말 들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 뭐 예.
0: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해봤냐면 거기 모여 계신 분들이 지금 안에 있는 뭐 투표함, 투표용지, 그다음에 투표록, 뭐 선거록 이런 것들이 뭔가 왜곡되거나 혹은 뭐 인멸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 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정치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조특위가 문을 열었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은 그 국조특위에서 현장 검증 의결하는 겁니다. 여야 합의로. 여야 동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의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야 동수로 되어 있는 국조특위 국회의원들이 가서 검증하겠다라고 하면 그 진입을 누가 막을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가서 한번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뭐 압수수색 같은 방식으로 강제수사를 통해서 확보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한번 검증을 했어요. 그러면 사후적으로 누가 그것을 왜곡하거나 뭐 훼손하거나 오염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구심을 풀고 그 사람들까지 사회적 신뢰를 복원할 수 있도록
1: 예.
0: 그런 게 정치의 역할인 것 같은데 어째서 현장 검증에 대한 아이디어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 아니 이제 그건 그런 차원대로 하되 아니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참여하려고 자기 칼 꺼내겠다는데 야당 대표까지도 이건 좀 꺼내도록 해주자라고 뭐 여러 가지 안까지 냈는데 그걸 한 사람이 막는다고 못해요? 그건 경찰이 연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행범
2: 당연합니다.
1: 체포 아닙니까? 현행범 체포 대상이죠.
2: 체포 대상
1: 근데 왜 그렇죠. 저는 경찰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는
2: 저도
1: 거예요.
2: 저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1: 글쎄요.
2: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게 문제예요. 목소리를 높이. 전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글쎄요.
2: 그 근간에서.
1: 예.
2: 그런데 맞고 수영선수들도 태극마크가 안 달린 개별 수영복을 입고 출전을 했더라고요. 또 이 물품, 비품을 꺼내지 예. 못해가지고. 이런 건 범죄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1: 현행범 체포 대상 맞죠?
0: 그러니까 실정법 위반인 건 맞고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맞는데.
1: 아니, 현행범이 아니에요?
0: 아니 업무방해의 현행범은 맞죠.
1: 네, 그렇죠.
0: 그건 맞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지혜롭게 풀 것이냐의 관점에서는 공권력 투입이 능사이기만 한 것에 하냐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체포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권력 투입하는 것이 100% 정답이면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라디오에서 토론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no children left behind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아이들도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 그런 것처럼 지금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시민들 중에 누구도 그 신뢰의 영역 바깥에 영원히 남겨져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1: 글쎄 그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되는 고민인 건 맞는 얘기인데 당장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그 체육회 관계자들 이 사람들 권리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0: 아, 물론입니다.
1: 그런 거죠. 지금 민주당은 이제 이 선관위 문제가 워낙 그 치명타다 보니까 초강경 자세로 개헌을 해가지고 아예 선관 이름도 바꾸고 싹다 뜯어고치자 이렇게까지 안을 냈더라고요.
2: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게 초강경이라기보단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보면 당연한 얘기다.
2: 네, 왜냐하면 첫 단추가 개헌이 아니면 깨지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선관위가 어쨌든 3.15 부정선거 그리고 4.19 의거의 이 헌법 정신으로 아주 독립된 헌법상 지위를 부여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 헌법 그 만드신 헌법권자들의 결단인 겁니다. 이거는 하위법으로 침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조적으로.
1: 감사헌법 개정만 갖고는 안 돼요?
2: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막 채용을 아는 아이들 하고 옆에 동료의 자녀를 채용하고 돌려가고 국회 나와서도 부끄럼 없이 그게 우리의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겠습니까? 법 체계 내에서 해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감사원의 이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어떻게 이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냐. 그건 개헌인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개헌이라는 게 뭐 대단한 아니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헌

0: 해가지고 행정부의 통할 아래 두고 그리고 지금 여러 문제가 사무총장의 정결로 다 하도록 내규가 돼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걸 수기를 하지도 못하고 상임위원이라고 그럴싸하게 대법관들 아주 그 요직에 있는 법관들이 같이 있지만 다 비상임이니까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서 출장은 가고 외유성 출장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상임위원회 숫자를 좀 늘리고 사무총장도 인사청문회를 받게 하자.
1: 위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0: 예, 위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그렇게 좀 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그중에서 이제 후자의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선관위원들의 상임화 예, 그리고 예. 각종의 사무총장 전결로 되어 있는 뭐 선거관리의 디테일한 사항들은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정조사라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걸 모법인 공직선거법으로 올려야 돼요.
1: 예.
2: 법률에서 다 디테일하게 규정을 하고 선관위 재량을 0에 가깝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유일하게 남는 게 이제 감사원의 직무감찰입니다. 지금 회계검사는 할 수 있지만 직무감찰은 못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2025년 2월 결정이긴 했는데 지금 현재 감사원법에는 선관위를 명시적으로 명문으로 직무감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다만 저는 그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2025년 2월 25일에 결정 나왔을 때도 제가 그날 방송에서 비판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해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면은 그 다음 차례는 헌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헌법재판관들의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결정문에 보면은 뭐 외부에서의 수사 혹은 뭐 헌법 아니 저 선관위가 2024년부터 만들겠다고 한 외부 감사위원이 참여하는 무슨 감사위원회, 그다음에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견제할 수 있다고 후반부에 방론으로 써 있어요. 그런데 이번 선관위 사태에서 확인했듯이 그런 게 작동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감사원법을 개정해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찰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감사원법에 두면 첫째, 과연 선관위가 이런 상황에서 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거냐?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국민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길을 막게 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헌법재판소도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을 때는 기존의 해석례를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2: 설령 권한쟁의를 하더라도.
1: 알겠어요.
2: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만으로 개헌이 끝날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헌보다는 감사원법으로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뭐 이거는 여야가 뜻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방법론을 찾는 거니까 머리를 맞대고 빨리 법 개정만으로 되는 건지 개헌까지 그냥 하는 게 확실히 더 한 건지 그냥 논의해서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별개로 불법 시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처는 좀 강력히 촉구해야 될 것 같아요. 1시 30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공인혜 씨.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나들이 정체가 깁니다. 여기에 부산 쪽 경부고속도로 이전 시간에 있었던 화물차 사고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는데요. 사고 차량 막 정리된 지금도 신갈 분기점부터 화물차 사고 있었던 수원 신갈 쪽으로 7km 구간 크게 혼잡하고 이후 천안 일대 이동량도 꾸준합니다. 이 천안 분기점에서 갈라지는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 차량 터널 부근으로 답답한 흐름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여전히 경기권 혼잡이 긴데요.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 쪽으로 긴 구간 정체되고 강원권 진입하신다면 홍천에서 내촌 사이 긴 정체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영동선 강릉 방향 용인과 양지 터널 부근 더디다가 원주에서 새말 또 동두내 하이패스 부근으로 강원권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내 동부간선으로 성수 쪽 월계 1교 부근 2, 3차로 사고 여파도 뒤로 크게 봤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고도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0: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는요, 장윤미 변호사.
1: 저 어제 김건희 씨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 여러 매건매직을 한 부분인데 판사가 공무원이었으면 무기징역이었다 이야기한 게 제가 이 쭉 설시하는 걸 들으면서도 이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그러니까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금품 같은 걸 받고 네. 마치 뭐 로비스트처럼 했던 건데 이게 1억 이상이면 공무원은 1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사실상 공무원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었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목걸이니 뭐니 심지어는 그 수사 과정 중에 가품 목걸이를 본인의 오빠 장모 집에다 심어놓듯이 하기도 했었고 진짜 모렴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악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근의 어떤 뭐 발언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건 검찰이 무혐의를 줬던 사안이고 진짜 부끄럽게 짝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의미 있었던 선고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제가 항변하는 내용을 보고 상당히 좀 놀랐었는데 변론 과정 중에 나는 진짜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라고 하지만 증거 증언은 완전 정반대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하고 헌정질서를 아주 무너뜨렸다는 취지의 일가를 들으면서 25년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으면 국민의힘도 입장을 내야 될 겁니다.
0: 네. 자, 검주의 핫한 한마디 성용원 변호사.
2: 어젯밤에 아주 핫한 얘기들이 나왔죠.
0: 뭐요?
2: 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발언한 영상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방송 전에 다시 한번 조회수를 확인하니까 90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상당히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문장이 제가 봤을 땐 핵심으로 보여요.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친문 친노 그룹을 왜 함부로 내치고 없애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의 항변으로 보이고 이런 항변을 하는 무대를 김어준 씨 유튜브로 택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땐 이 메시지의 의미는 사뭇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에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원래 외부에서의 공격을 방어해야 될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그 면역계의 활동을 억제시킵니다. 그러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계는 억제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함의를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 30분짜리 영상을 다 봤거든요.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그런데 수준은 굉장히 저속합니다. 뭐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잭나이프 들고 덤비는 애들하고 같이 싸울까요? 이런 표현까지 서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여권 내의 명청대전과 관련해서 담론의 수준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그 논란의 중심에 과연 국민과 민생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0: 네. 뭐 요 얘기 받아서 여당의 지금 이제 당권 경쟁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김어준도 최근에 지지율 타락은 핵심 지지층 이탈이다라는 식의 분석을 내놔서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도 논쟁이에요. 그렇게 지지를 이탈하는 게 그게 핵심 지지층이냐라는 반론도 있고. 근데 이제 어제 유시민 그 작가의 발언도 어찌 보면 맥락상 김어준 발언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지지자들을 그보다 더 원래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도 보수화 돼가지고 원래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다라.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는 식으로 갖다 이름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당 대변인으로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네, 제가
0: 최근 지지율 하락이 핵심 지지층 이탈입니까? 중도층 이탈입니까?
1: 이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국민의힘으로 갈 분들이 아닌 걸로 보여요. 지금 뭐 이탈했다고 하면서 이제 뭐 코어 지지층이다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갤럽 조사는 좀 덜 그랬던 것 같은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호남이 두 자릿수로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아주 공고한 지지층이라고 연령층으로 이제 분별하면 50대 그쪽에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일부 평론가들이 이거 민주당 정통 지지층 들이 빠졌네라고 보면서 왜 빠졌을까와 관련해서 본인의 막 의견을 좀 낸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뭐 누구 하나의

0: 어떻게 잘못이겠습니까? 본인의 그냥 그 틀거리로 이걸 분석을 하는 건데, 이를테면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뭐 대통령께서 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쓴다고 하는데 구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이 볼 땐 어? 이거 뭐지? 이런 게 물음표가 이제 생기는 지점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자가 면역 질환도 저도 그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 그거 그런 맥락에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막 이 자체 뭐 이게 치유가 안 되는 이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의 전선이 상당히 좀 이제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론가 집단도 보면은 아까 잭나이프 발언도 왜 그랬냐면 이제 유시민 작가가 어떻게 보면 좀 공공의 적처럼 돼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저희 진영 내에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 얼치기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경험치가 아주 많지 않은 그런 이제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랬을 때 우리가 우리를 좀 공격하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가면역질환 이런 맥락으로 또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높은 문제의식을 드러낸 건 맞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제가 그래서 이 유시민 작가가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하는 다른 이 뭐 민주당의 네. 이 스피커들 뭐 입장 같은 것도 좀 봤어요. 근데 이게 또 전당대회 국면과 맞물리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각자가 각자의 입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우리 성용호 변호사는 정치 평론가적 시각에서 볼 때
2: 네.
1: 지금 여당 지지율 저 그다음 대통령 지지율 하락한 게 코아 지지층이 빠진 거예요? 중도층이 빠진 거예요?
2: 제가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한국갤럽 조사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3주차 조사는 한국갤럽이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자체 조사. 그리고 6월 4주차 조사는 한국갤럽이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자체 조사입니다. 두 조사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이 조사 결과 중에 6월 4주차 조사를 보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86%예요. 그러면 코어 지지층이 빠진 겁니까? 물론 일부 변동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 중에 86%가 잘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코어가 빠진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두 조사를 비교해보면 5주 간격인데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13%가 하락하고 64%에서 51%가 됐습니다. 부정률은 정확히 13%가 올라갔어요. 28%에서 41%가 됐습니다. 그러면 긍정 부정 마진이 5주 만에 26%나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반응이 있었냐. 중도에서 긍정률이 정확히 13% 빠졌습니다. 64에서 51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데이터로 나오는 겁니다. 중도가 빠졌고 보수는 더 빠졌죠. 41에서 25가 됐어요.
1: 당연한 얘기겠죠.
2: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빠지느냐 원인을 봐야 되는데 앞서 제가 유시민 전 이사장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한 얘기에도 민생과 국민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환율은 이제 뭐 1,500원대가 눈오머리 됐죠. 하반기가 되면 금리 인상돼서 고금리까지 아마 사중고가 더해질 겁니다. 예, 예. 그중에서 특히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15세에서 29세까지 그 청년 고용 인구가요. 지난달 국가 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작년 5월 대비해서 25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1: 그러니까 송 변호사는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분석에 동의 안 하는 거죠?
2: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데이터를 보면 동의가 안 돼요.
1: 오히려 지금 지지율 빠지는 거는 그 선관위 사태하고 민생 어려움 그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2: 지금은 선관위 사태보다도 민생과 경제 어려움이 훨씬 큽니다.
1: 장군의 생각이 뭐예요?
0: 전 복합적이라고 봐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회의하거나 이럴 때 거시경제의 지표가 상당히 좀 나아지고 있어요. 뭐 GDP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이제 재조정하면서 상향조정이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청년 고용률이 별로 좋지 네. 않아요. 좋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요즘도 언급을 청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다고 좀 들었어요. 이 문제에 대한 고심이 깊다고 들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야 되고 2030이 이번 지지율로 빠진 건 아니고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걸 저희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느끼고 있는 건 하루 이틀 된 부분은 또 아니고 그러니까 민생에 대해서도 그리고 선관위 사태도 선관위는 독립기관이고 헌법기관이고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이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관리가 안 된 거지? 이게 정부는 잘 했나? 이런 물음표에 대해서 바로 대안으로 해소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1: 네.
0: 또 내부적으로는 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해석이 또 난무하는 거야. 우리 아주 중심 지지층이 떠났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노선이 막 커지면서 정쟁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다만 이제 다각적인 이런 요인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아까 송 변호사가 갤럽 조사 분석한 것처럼 명실공히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에서의 지지율과

0: 정도라고 밝힌 사람의 지지율의 차이 이런 게 이제 숫자로 딱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상 안 맞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논리를 펴서 핵심 지지층한테 지금 반감이 쌓이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그 직후에 김민석 총리가 정부 안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 안을 내지는 않겠다. 국회 논의를 저 존중하겠다. 이런 결정을 뭐 검찰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 등등이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그냥 혼자 결론을 내서 발표해버린, 이걸 두고도 말이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문제를 한낮 그 여당 전당대회에서의 밥그릇 싸움을 위한 팻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추진위원회 그 위원장 했었던 박찬훈 교수 같은 경우도 지금 공개적으로 그 비판하는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기하면 정말 감당이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찰이 수사해서 올려보낸 사건 중에 7건의 한 건 비율 이상으로 보안수사 요구를 받아요. 그러면은 검찰이 앞으로 뭐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뀐다 한들 보안수사를 못하면요. 정말 처벌해야 될 사람을 재판에 넘기지도 못하고.
0: 아무튼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지금 말하는 대로 이 전당대회의 폐감으로 쓰인다라는 표현 어떻게 보세요?
2: 이게 제가 봤을 땐 그 좀 제가 국민의힘 논평도 봤는데 좀 과도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렇습니다. 1차 안이 나왔고 2차 안이 이제 국무총리실 TF에서 나왔었고 거기에선 보안수사권을 좀 주자는 차원이어서 일단 국회에서는 이거 최종안이 다시금 정부 입법으로 나올 것인가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사항이니까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공이 이제 옮겨간 부분은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당권 주자들 사이의 입장 차를 한켠에선 봐야 되고 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원들의 입장을 또 봐야 되는데, 정청래, 김민석 이 유력 당권 주자 간의 입장 차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막 갈등이 있다 해서 뭐 속전속결해야 된다, 뭐 라잇나우 해야 된다 이런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막 부각이 되고 김민석 총리가 막 문제의식을 드러내신 부분이 하는데, 저는 이 두 주자의 발언이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계신다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크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걸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국회 그러니까 그 총리실 산하에서 안이 도출됐을 때 민주당이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했었어요. 그때도 그 내부 분위기 같은 걸 전해 들으면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보안수사 지금도 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점 같은 게 있고, 대통령께서 또 드러내셨던 문제의식이 있고, 시효가 임박했는데 핑퐁하다가 이거 뭐 사건이 그러면 공중분해되면 어떡하냐.
0: 그러니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야 된다.
2: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율사 출신들이 많고 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엄청 오래 했던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입장이 이제 여러 갈래로 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수기에 들어가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저희 원내 지도부도 원구성이 일단 돼야 빨리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겁니다.
0: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특히 예외적인 경우에 보안수사권 필요하다는 입장을 그동안 몇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었는데, 근데 총리가 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대통령하고 또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자회견의 내용이 검찰개혁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에 그냥 일방적인 결론을 내버린 것. 물론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그냥 그 배경 설명도 없이 그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렇게 나온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걸 또 받아가지고 정부의 안도 전면 폐지입니다. 대신에 정부 안은 내지 않겠습니다. 이 안은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내면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어요. 뭐 공청회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의원 입법 발의가 되면 언제 논의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민석 총리는 정부 안도 전면 폐지긴 한데 정부 안을 안 내겠다는 얘기는 일단 전당대회 치르고 내가 당대표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결국 그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1: 아니 그래서 제가 전당대회에서 폐감으로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검찰이 10월 2일자로 폐지됩니다. 네. 그러면은 78년 역사의 검찰을 작년 9월에 1년 뒤에는 폐지하기로 해놓고, 그 당시부터 제가 지적을 했어요. 형사소송법은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0: 그러게요.
1: 지금 97일 남았거든요. 아직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육법전서라는 말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육법 중에 하나가 형사소송법이에요. 앞으로 검찰이 폐지되는 세상에서 형사절차가 어떻게 작동할지 변호사들도 그 누구도 모릅니다. 검사들도 모르고 경찰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김민석 총리의 정치공학적 셈법은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지점에서 정청래 대표와의 차별점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나가는 겁니다. 단 유일하게 단 한 지점에서 전선을 펴는 거죠. 대통령과 충돌할 사람인가? 아니면 대통령과 의중이 부합할 수 있는 후보인가? 이 한 지점으로만 전선을 좁혀서 정청래 후보를 꺾겠다. 지금 그 계산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도 폐지라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걸로 전 일종의 월권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또 대뜸 그렇게 봤잖아요.
0: 빨리 하자.
1: 시행령도 빨리 만듭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논쟁의 와중에 국민의 삶은 없어요. 역시나 정말 억울한 피해자들 혹은 재판 안 받아도 되는데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지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누구도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장 변호사는 제 분석에 동의 안 하나요? 그 정부와는 내지 않겠다는 게 일단 정청래 너랑 나랑 생각은 똑같은데, 그러나 일 처리는 내가 당대표도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할게, 이 얘기 아니에요?
2: 그런데 그 문제의식이 아마 정청래 대표의 문제의식이 아닌가 싶은데, 시간 끌기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이 딱 그 검찰을 없애기로 하기 100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그냥 객관적인 상황에 이제 도래가 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제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정부안이 나오기 전에 전당대회 끝나고 정부안이 뭐 나올 거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전망 기사. 그때 이제 내부 구성원들도 아 그러면 너무 늦는다 막 이런 문제 의식이 많았어서.
0: 그건 맞긴 하지만. 예. 지금 재헌절 전에 처리가 됩니까? 여당 안에서 의견이 통일이 돼요?
2: 빨리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체하고 정치 스케줄과
0: 인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요. 시간 별로 없습니다만 장동혁 대표 병상에서 퇴원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나 비판하면 징계할게 이러고 나섰죠? 그죠?
1: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엄포는 놓는데 만약에 그 징계를 정말로 하게 되면 정치적 법적 폭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무기명 투표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정치적 힘입 여부를 묻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옵션이 존재하지만 아직 하진 않고 있죠. 그런데 의원 중에 누가 정말로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장치를 격발시키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못할 것이고, 서울 남부지방법은 민사 51부가 올 봄과 똑같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정엽 전 최고위원, 예.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0: 가처분 뭐, 인용되죠?
1: 그렇죠. 심지어는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도 가처분 인용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타당성 없는 징계에 대해서는 법원이 또 한 번 가처분으로 제동을 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의 입지만 점점 더 0에 가까워질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그러니까 막 직접 징계까지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나 이제 비판하지 마. 이 얘기 아니에요.
2: 저는 놀라워요. 이런 정치인을 저는 일단 본 적이 없고, 이걸 방치하는 국민의힘도 야, 이 정도면 공당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나?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요, 자기를 비판하면 지금 당의 권한을 행사해서 징계하겠다는
0: 그러니까요.
2: 거잖아요. 징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려오라고 하는 의원들이 무리한 주장입니까? 의원총회에서 그 장소에 계셨던 분 말씀드리니까 거의 7, 80%의 의원들이 내려오라고 했다는데 그게 징계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자기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선당 후사라는 건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미래 방향 이런 거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내려오게 못하게 하는 이런 에너지의 부족. 네. 이게 어떻게 정치 정당일 수 있나 좀 의문이죠.
0: 그런데 아무튼 본인이 저렇게 초강경하게 나오면 어떻게 강제로 끌어 못 내리잖아요.
1: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말씀드린 무기명 투표 같은 방법도 있는데 일단 그게 선순위로 고려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원내 지도부에서는.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선수별로 의원들을 면담하고 있잖아요. 그 면담을 다 하고 나서 장동혁 대표하고 독대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원단의 의견을 수렴해보니 지금 중노는 당신이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면을 세워주는 방법을 제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에서 감독이 못해서 경질돼도 그 클럽들이 공지문은 예의를 갖춰서 써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아무개 감독의 그동안의 우리 클럽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장도에 뭐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별 메시지를 내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장동혁 대표의 면을 세워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하게 하려는 게 현재 원내 지도부의 구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 대표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플랜 B로 이제 최고위원들을 설득해서
0: 사퇴시키는 거,
1: 지도부 전환을 모색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안이 뒤따라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런데 아무튼 그 후에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뚜렷치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죠?
2: 그러니까 전당대회 다시 치르면 장동혁 대표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0: 글쎄요.
2: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것.

0: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뭐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뭐 이런 분들도 그냥 이렇게 당에서 볼 때는 아예 또 그 사람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그 대안과 컨센서스를 현재 국민의힘에서 비중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도출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외부에서 모셔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바깥의 여론으로부터 커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0: 또 비대위?
1: 뭐 비대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향후에 언젠가는 정식 지도부를 뽑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전당대회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한동훈 복당시켜서 대표시키자 그 얘기 아닙니까?
1: 뭐 거기까지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2: 예. 그런데 한동훈이란 정치인에 대한 소구가 컸으면 지금 제일 몸값이
0: 그래야죠,
2: 높은 건데
0: 그래야죠.
2: 지금 또 막 당으로 모시려는 분위기가 없다는 점은 언제 또 예. 그런 분위기가 마련될지는 좀 장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서 장동혁 물러나면 안 된다 응답이 굉장히 높아요.
2: 당원들 분포가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1: 조사마다 좀 다르게 나오는데 네. 당원들의 의중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통상은 당대표입니다.
0: 그렇죠.
1: 민주연구원이나 여의도연구원이나 비공개 여론조사를 수시로 돌리면은 당대표에게는 보고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당원들에게 재신임 투표 같은 것을 통해서 거취를 묻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0: 그래도 아무튼 공표된 거에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장동혁 물러나면 안 된다가 더 많다. 이것도 참 일반 국민 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거두절미 각서라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혜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근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김원중의 바위섬 들으시고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 기온이 30.3도까지 올랐습니다. 더운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오늘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현재 경기 양주 백서읍이 35.1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서울 기상청에도 32.6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지점마다 기온이 오늘 높이 올라서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서울, 세종, 대전, 광주 32도까지 예보가 돼 있고 대구가 29도, 부산, 강릉 27, 제주 26도 등으로 전국 24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대부분 지역이 가끔 나쁨 상태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 매우 나쁨 혹은 전남 일부는 가장 높은 위험 단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오늘 오후에 경기 남부가 매우 나쁨, 서울 등 그 밖의 서쪽은 나쁨 상태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부분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후반부터는 전국의 하늘이 줄곧 흐려지겠고 다음 주 중후반부터는 제주도에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0.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세네갈이 이라크에 5골 차로 대승하면서 한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을 다투는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세네갈은 오늘 조별리그 I조 3차전에서 이라크에 5-0으로 크게 이기며 1승 2패 승점 3점으로 조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세네갈은 승점에서 한국과 동률이지만 3경기 득실차가 플러스 2점으로 12개 조 3위 팀 중 5위에 올랐고 우리나라는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조 3위 팀 중 상위 8개 팀까지만 32강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7차 석유 최고 가격 인하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내림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주간 기준으로 6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4원 내린 2,007.8원이었습니다. 경유도 이전 주에 비해 2.8원 하락한 2,001.3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 관측과 관련해 일각에서 용수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 만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이어 SNS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며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썼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다음 달 1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에 대해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은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오늘 SNS에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숨가쁜 국정 일정 속에서 그동안 성사되지 못한 것이라며 지속해 일정을 조율해왔으며 마침

7월 1일 일정에 맞아 오찬을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무능, 의혹, 은폐 3박자를 갖췄다며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한성숙 후보자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자질과 역량이 없다는 사실만 국민께 확인시켜준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워크아웃의 첫 관문인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가 다음 달 10일 서면 결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동관리 절차 개시에는 금융채권액 기준 75% 이상을 보유한 금융채권자들의 찬성이 필요해 이번 서면 결의는 중앙일보 경영정상화 절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0일 서면 결의에서 공동관리 절차 개시가 의결되면 중앙일보는 본격적인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인천 연수구 해상에서 낚시 어선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승선원 2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낚시 어선은 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 선착장에서 출항해 인천 옹진군 초치도로 이동하던 중 침수됐습니다. 미국 부통령이 이란에 대해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설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은 휴전 합의에 서명했고 미국도 합의를 준수했다며 이란이 양해각서의 이행 방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전화로 연락하면 되지만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외국 상선에 대한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실시했고 이란이 곧바로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양국 간 종전 합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새 모델인 GPT-5.6 제품을 출시하면서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부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낀 가운데 남부와 제주는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2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2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로 최고 체감 온도 31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KBS 1라디오 2시 뉴스 아나운서 신윤주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두경부암은 우리 입안, 구강을 비롯해서 입술, 침샘, 후두, 인두까지 먹고 말하고 숨쉬는 통로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침샘암, 설암, 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죠. 두경부는 우리가 흡입하는 다양한 유해물질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습관이 위험 요소로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위험 인자들과 진단,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들과는 치료 시작과 방향에도 차이가 있는 혈액암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박정현의 달아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경부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두경부암의 위험인자로 특히 흡연과 음주가 지적이 되는데요. 이유가 있는 걸까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인후 두경부 외과 조재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두경부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두경부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1: 두경부는 눈 밑에서부터 쇄골 위까지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0: 네.
1: 눈 밑에서부터 쇄골 위까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냐면
0: 네.
1: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목 안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귀 밑에 있는 침샘들, 턱 밑에 있는 침샘들.
0: 네.
1: 이 겉에만 두경부가 아니고요.
0: 네.
1: 이 속 안에도 전부 두경부입니다. 그래서 구강, 인두, 후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칭해서 두경부라고 이야기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우리 입속부터 뭐 콧속, 후두, 인두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요. 복잡한 구조들이 많은 곳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능도 많고요.
0: 네.
1: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들 때문에 저희가 먹거나 말하거나 숨쉬거나 하는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병이 생기면 이런 구조물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먹고 말하고 숨쉬는 모든 통로에 생기는 암이 두경부암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두경부암의 발생률은 어떻습니까?
1: 보통 10만 명당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0: 네.
1: 의 발생률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 흔한 건 구강에서 생기는 구강암입니다.
0: 네.
1: 그다음에 후두암이 두 번째로 흔하고
0: 네.
1: 세 번째로는 이제 인두암들이 흔하게 됩니다.
0: 네. 뭐 구강암

0: 그런 유해 물질들이 점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유해 물질 저희가 이제 발암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세포에 변이를 일으키고 유전자를 상하게 만들어서 암세포를 유발하게 됩니다.
1: 발병률이 높은 나이대도 중년 이후가 많은가요?
0: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술이나 담배 같은 걸 한 번 했다고 암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술이나 담배 같은 것에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이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오래 하신 연세가 좀 드신 50세에서 70세 이후의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일단 술, 담배가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요. 그런데 또 젊은 층에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구인두암이 늘고 있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0: 아, 네, 맞습니다. 네. 원래 구인두암의 가장 큰 원인은 술, 담배였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술, 담배는 사실 소비량이 좀 줄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경부암의 발생률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들을 저희가 찾다가 구인두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암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고요. 그런 구인두암에서 발생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암들은 대부분은 성적 접촉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런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여성분들한테서는 이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거든요.
1: 네.
0: 같은 바이러스가 저희 목 안에 구인두에 감염이 되면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이게 암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1: 네. 참 모든 암이 그렇습니다만은 두경부암은 특히나 이제 먹고 말하고 숨쉬는 기능과 이제 많이 관련이 있는 만큼 역시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0: 아,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1: 네.
0: 저희가 암이 발생하면 암 주위를 조금만 이렇게 딱 떼어내면 제일 기능을 유지하기 좋은데 그렇게 치료를 하면 이제 재발을 잘 하게 됩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정한 두께의 정상 조직으로 잘 둘러싸서 떼어내야 되는데 입 안이나 목 안이나 이런 것들은 구조가 작고 그렇게 적정한 두께의 정상 조직으로 둘러싸서 띄게 되면 기능을 유지하는 게 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띄고 적절하게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 유지가 어려울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기능 유지를 위해서 피부 이식 수술 같은 것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저희가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기능들을 살리기 위한 재건 수술 같은 것들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힘든 수술입니다.
1: 네, 그렇겠네요. 두경부의 위치나 구조로 볼 때도요, 좁고 깊고 복잡하지 않나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고 깊고 복잡한 구조물들 때문에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치료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먹거나 말하거나 숨쉬는 기능들이 어느 정도는 손상이 되기 때문에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일단 좁은 공간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잡하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두경부 암에서도 로봇 수술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0: 맞습니다. 그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로봇 팔하고 굉장히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좁은 공간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저희가 가까이 보면서 잘 조절해서 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구인데요.
1: 네.
0: 그래서 옛날에는 그 좁은 공간을 펼쳐놔야 되기 때문에 목을 다 연다든지 턱뼈를 자르고 입을 완전히 연다든지 하는 수술들을 했었는데 좁은 공간을 고해상도 카메라로 보면서 수술할 수가 있으니까 입 안으로 이런 로봇 팔 같은 걸 집어넣어서 수술하게 되면서 그렇게 아주 넓게 크게 열어서 하는 수술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1: 네. 수술법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수술법도 많이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말씀하신 로봇 수술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재건 수술이 굉장히 이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건 수술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고안하고 만들어내고 해서 재건 수술로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음성도 사용할 수 있고 밥 먹는 것도 불편하지 않게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수술들 굉장히 큰 수술들을 한다고 해도 기능을 거의 대부분은 살릴 수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기능을 완전히 없애야 되는 수술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먼저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법들도 고안이 되면서 기능을 조금 더 보존하고 살리는 쪽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1: 네. 일단은 로봇 수술을 한다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병기에서도 초기뿐 아니라 3기 이상도 로봇 수술이 진행이 될까요?
0: 기수가 그렇게 로봇 수술을 하는데 큰 중요한 요인은 사실은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네. 이 병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환자분의 예후를 저희가 수술, 이제 치료 전에,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예후가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더 많은 치료, 여러 가지 방법의 치료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분을 해 놓은 건데, 저희가 로봇 수술을 할 수 있고 없고는, 로봇 팔이 접근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걸 제거함으로써 환자분의 영구한 기능 저하가 생길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1: 네.
0: 물론 기수가 높으면 생긴 암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만 기수가 그렇게 아주 중요한 팩터는 아닙니다.
1: 네. 일단 로봇팔이 접근할 수 있느냐 아니냐, 기능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셨는데 두경부암에서 이제 후두암의 경우에 후두암에서도 그럼 3기나 4기여도 로봇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0: 후두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 수술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로봇 수술을 하는 기구 자체가 후두 수술을 하기에는 좀 아직은 크기 때문에 후두는 굉장히 작은 기관이고 작은 아주 세밀한 기구들이 필요한데 로봇 팔의 그 저희가 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조직을 잡고 잘라내고 하는데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의 크기가 아직은 좀 크기 때문에 후두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도입되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로봇 수술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로봇 수술로 접근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3기나 4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로봇 수술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큰 암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전 방법대로 목을 열고 후두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아직은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1: 네. 근데 먹거나 말하거나 이 기능 유지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또 강조해 주셨는데요. 수술 후에 목소리 회복은 어떨까요? 유지될 수 있는 건가요?
0: 저희가 이 음성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1: 예.
0: 삶의 질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1: 그렇죠.
0: 특히 좀 젊으신 분들, 사회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음성을 좀 좋은 쪽으로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치료들을 많이 합니다. 1기나 2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치료하더라도 음성을 거의 한 본인 사용하고 계시는 목소리 한 80% 정도까지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기나 4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성대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성대의 전부를 다 제거해야 되는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항암방사선 치료를 먼저 해보고 재발하는 경우에는 조금 과감한 수술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렇지 않고 일부만 잘라내도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잘라내더라도 목소리 질이 나빠지긴 하지만 음성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음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0: 네.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음성을 살리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겠네요.
1: 맞습니다. 그렇게 음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됐고요. 성대 이전에는 성대에 암이 생기면 성대를 전부 다 제거하는 성대 전적출술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0: 네.
1: 그렇지 않고 일부에만 병이 생기면 보존적인 후두적출술이라고 해서 성대의 일부만 제거함으로써도 충분히 완치할 수 있다 하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일부만 제거해서 음성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0: 이 두경부 암에서 뭐 구강암, 후두암, 인두암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두경부 암으로 불리는 암들 중에는 흔치 않은 희귀 질환들이 많지 않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두경부암의 90%는 입안이나 목안의 점막에서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0: 네.
1: 나머지 10% 정도는 침샘에서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신경에서도 생기고요.
0: 네.
1: 그 이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라든지 연골이라든지 이런 모든 조직에서도 암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런 암들이 두경부에 생기게 되면 두경부는 또 굉장히 신경 다발들이 많고 근육들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희귀암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두경부암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한테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0: 네. 그럼 진단을 받는 환자들도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두경부암도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나요?
1: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0: 그렇군요.
1: 두경부암의 증상이 초기에는 거의 감기 증상이랑 대부분 비슷합니다. 목이 좀 따끔따끔하고 아프다.
0: 네.
1: 목소리가 조금 쉰다. 이런 정도의 증상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 크기가 갑자기 확 커지는 순간들이 오면 삼킬 수가 없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하는 때 이제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네.
1: 그래서 심한 상태에서 저희가 치료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워낙 두경부암의 범위가 넓어서 조기 발견을 위한 증상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럼 유심히 좀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1: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감기 증상 같은 경우는 2, 3주 안에는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런데 2, 3주 이상 계속 지속되는 목안의 불편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성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점점점 심해지고 그다음에 목에 만져지는 혹이 생긴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있으시면 바로 이비인후과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이런 두경부암을 다 보셨던 전공의 시절에 다 보셨던 전문의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증상을 보거나 들여다보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의심된다 하면 대학병원으로 바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감기 증상이 2주 이상 진행이 되거나 또 목에서 만져지는 혹, 삼킴장애, 입속의 괴양, 목소리 변화도 그렇고요. 증상이 계속되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1: 물론입니다. 사실 두경부암이 흔한 암이 아니어서 건강검진의 대상은 아닙니다.
0: 네.
1: 건강검진의 대상이 되려면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요. 두경부암은 그런 암이 아니어서 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환자분들 본인 스스로 이런 증상이 좀 오래 지속된다 하면 반드시 검사받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0: 네. 자, 두경부암의 위험과 치료 잘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인후 두경부외과 조재구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혈액암은 다른 암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혈액을 통한 진행이라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항암제로 치료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 기간도 길어서 인내가 필요한데요. 백혈병으로 불리는 혈액암, 경희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서정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서정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혈액암으로 익숙한 이름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대표적인 혈액암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아, 예. 요즘 들어서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네. 이제 혈액암 발생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혈액암에는 뭐 림프종도 있고 자발성 골수종도 있고 백혈병도 있는데 이제 백혈병 중에서 고령층에 많이 생기는 것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겠습니다.
0: 네,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아, 예. 그래서 이제 골수 내에서 이제 암세포가 이제 무한 증식하게 되어가지고 네. 그 골수라는 곳은 약간 한정된 그런 공간인데 네. 그 골수 내에는 적혈구도 일정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백혈구도 혈소판도 그런 정상적인 세포들이 일정한 분액으로 일정한 비율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이제 백혈병 세포가 너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자기만 많이 만들게 되니까 예. 다른 세포들을 못 만들게 돼서 그래서 근데 그 만들어낸 백혈병 세포도 또 쓸 수 있는 세포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혈구가 이제 이상이 생겨서 면역력도 낮아지고 또 적혈구가 못 만들어지니까 빈혈 때문에 숨도 차고 기운도 없고 네. 그 혈소판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제 지혈도 잘 안 되고 멍도 들고 출혈도 생기고 네. 그런 상태인데 이제 급성이다 보니까 그런 상태들이 갑자기 생겨서 환자분들이 많이 당황하시고 또 이제 큰 가끔은 이제 다른 일도 생겨서 이런 그런 혈액 세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네. 출혈이나 감염이나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0: 네. 다른 장기에 발생하는 암과 혈액암은 다르잖아요. 일단 수술이 가능한 질환이 아닌 거죠.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암을 고형암과 혈액암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고형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암의 치료들, 뭐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 치료 그런 것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고 네. 어떤 뭐 덩어리가 있거나 어떤 한 곳에 이제 국한되어 있거나 하면서 뭐 그걸 떼어내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혈액암은 우리 전신에 작용하는 암이다 보니까 그 어떤 수술이나 방사선보다는 네. 네, 항암 화학요법을 통해서 이제 혈관을 통해서 항암제를 주입해서 전신에 있는 혈액암세포를 다스리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진단이 되면 이제 항암치료로 진행이 되는 거인데요. 기간도 길 텐데 인내가 좀 필요하겠어요.
1: 맞습니다. 네. 이제 처음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또 당황하시고 네. 아, 언제쯤 이게 내가 다시 집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그러니까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 항암 치료를 잘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이제 완전 관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네. 그 골수 내에서 백혈병 세포가 이제 아주 적게 이제 감소하고 저희는 이제 5% 이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게 오면은 일단 퇴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환자분들한테 한 달 동안 처음 항암 치료는 좀 힘든데 한 달만 네. 잘 참으시면 일단 집에 가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이시고 또 그 이후에 또 뭐 골수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총 기간이 한 대충 6개월 정도 고생하시면 네. 많이 나아집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0: 그러시군요. 제 지인 중에도 백혈병으로 치료 중인 분이 있는데요. 40대이신데 중증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0: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은 젊은 나이에 백혈병이 오신 케이스이신 것 같은데,
1: 네.
0: 이런 경우에 어쨌든 조금, 나이 드신 분들보다 좀 진행이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좀 유전자 돌연변이나 그런 것들이 더 이제 고위험군일 수도 있는데,
1: 네.
0: 근데 이제 중증 혈액암이라는 건 말씀대로 그 단어에서 보시는 대로 어쨌든 그런 혈구 감소증이 심하고,
1: 네.
0: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백혈구, 적혈구, 혈수판들이 잘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출혈이나 감염 증상들이 심하게 돼서
1: 네.
0: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말하고,
1: 네.
0: 그래서 이제 빨리 치료가 필요하고 또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런 혈액암을 이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하던데요.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이 없는 건가요?
0: 예, 처음에는 이제 또, 약간의 혈구 감소증이나 혈구 증가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1: 네.
0: 이제 또 증상 없이 이제 병이 발현되는 초기에는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워낙 그 건강검진을 많이 하고 또 자세하게 잘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건강검진에서 아주 약간의 이상 소견, 뭐 백혈구가 조금 증가했다거나 감소했다거나 빈혈이 조금 생겼다거나 안 생겼다거나 뭐 아니면 혈소판이 약간 감소했다거나
1: 네.
0: 그런 약간의 이상만으로도 저희 대학병원에 의뢰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뭐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경과를 관찰하면서 혹시 병이 심해지시는 건 아닌지 그렇게 이제 그 경과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발견이 된다고 하면 치료도 빨라지니까 아무래도 환자분이 덜 고생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백혈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소아암을 떠올리는데요. 성인들에게도 발생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의 혈액암이 늘고 있다는 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소아에서 생기는 백혈병은 조금 다른 타입이기는 한데,
1: 네.
0: 그 소아의 암 중에서 전체적인 빈도에서 백혈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소아에서 많이 생기는 백혈병은 이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따로 부르게 되고,
1: 네.
0: 그 백혈병은 치료 성적도 굉장히 좋고, 이제 항암제도 잘 듣습니다.
1: 네.
0: 그래서 생존율도 요즘은 많이 향상이 돼서 거의 90%에 이제 육박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성인에서의 백혈병은 전체적인 암, 고형암과 혈액암을 다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혈액암 중에서도 사실은 백혈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병의 특성상 굉장히 진행이 빠르고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 네. 혈액암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이 아닌 항암화학요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항암제가 치료법인 거잖아요. 치료제는 다양한가요? 표적 치료제도 있고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또 약물이 새로운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1: 네.
0: 그 예전에 전통적으로 쓰이던 그런 이제 항암 화학 요법 세포 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독성은 조금 약하면서도 효과는 좋고 환자분들이 견디기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암
1: 네.
0: 유전자를 겨냥해서 그런 표적 항암제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더 좋은 효과를 가진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처음에 진단을 할때 골수 검사를 하면서 그런 전체적인 환자분의 유전자 이상을 검사를 다 하게 되고
1: 네.
0: 그 결과에 맞춰서 이제 항암 치료제를 선택하는 그런 개인형 맞춤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1: 네. 면역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면역 치료가 면역 체계를 조절한다는 의미인가요?
0: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면역 치료가 사실은 그 항암 치료 역사에서 보면 어떤 가장 또 혁명적인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처음에 1950년대 항암제가 처음 개발되고 그 이후에 한 1990년대 이제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한 저희 뭐 10년, 15년 전에 어쨌든 면역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그런 항암 치료의 역사가 확 바뀌게 되는데 그런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참 어쩐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해서 이제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리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그 혈액암에서 면역치료 같은 경우에는 고형암과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고형암에서 쓰이는 면역치료제가 일부 쓰이기도 하지만
1: 네.
0: 이제 주로는 저희가 많이 들은 것처럼 카티 세포 치료라고 해서 이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일부 빼내서
1: 네.
0: 그것을 이제 암세포에 잘 인식하게 하고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그런 유전공학적으로 그런 처리를 한 후에 그걸 많이 불려가지고 증식시켜서 다시 몸에 넣어주는 세포치료. 그래서 사실 면역치료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1: 예.
0: 큰 의미에서 면역치료지만 이제 면역세포치료 그런 말로 특별하게 한정지어서 저희가 부르게 되고 이제 그것이 카티 치료인데 혈액암에서 많이 쓰여지고는 있습니다.
1: 네. 그 면역 세포 치료 말씀하셨는데요. 세포 치료는 뭔가요?
0: 아 예. 그래서 그 우리 몸의 이제 혈액 세포 또 면역 세포들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1: 예.
0: 아무래도 혈액암이다 보니까 혈액암 세포를 이제 잡으려면 항암제를 써야 되는데
1: 예.
0: 면역 세포는 우리 몸의 이제 혈관 안에 돌아다니고 있고 또 우리 몸의 면역기관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잘 이용하면 되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 의학의 발달로 해서 우리가 면역체계를 좀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면서요.
1: 아.
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이제 림프구, 정확하게는 이제 T림프구인데
1: 네.
0: 그것을 좀 많이 증식을 시켜서 그것을 암세포가 잘 인식하도록 이제 유전공학적으로 만들고 이제 그것을 넣어주게 되는데
1: 예.
0: 그래서 물론 아직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는 사실은 아직은 쓰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림프종이나 조금 다른 종류의 혈액암에는 많이 쓰이고 있는데 또 소아백혈병에도 쓰이고는 있는데
1: 네.
0: 아직 성인 백혈병에는 그런 면역세포 치료가 아직은 연구 중에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미래에 또 가까운 미래에 또 쓰여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혈액암 치료에 쓸 수 있는 약제들이 그래도 많아서 다행인데요.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0: 아, 예.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이 항암 치료라는 게 물론 요즘에는 저강도 항암이라는 방법도 나와서 조금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견딜 수 있는 체력, 몸 상태가 되셔야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고전적으로 쓰였던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뭐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면역력이 많이 약한 그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되셔야 이제 하실 수 있고
1: 네.
0: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감염이 되거나 출혈이 되거나 해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항암제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분의 체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요즘 또 환자분들이 연세에 비해서 또
1: 네.
0: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저희가 보통 65세, 70세 이상을 고령이라고 하는데 그 고령의 환자분들이지만 또 체력이 좋으시고 또 힘이 있으셔서
1: 네.
0: 또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아주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1: 네.
0: 요즘에는 저강도 항암제라는 게 나와 있어서 그 약물을 치료했을 때 또 잘 회복되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1: 네. 환자분의 체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조혈모 세포 이식도 방법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은 또 혈액암의 치료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네. 불려지는데요. 그 혈액암 치료에서 장점은 조혈무세포 이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조혈무세포 이식은 이제 자가 세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타인의 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1: 네.
0: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이제 타인의 골수를 이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먼저 잘 받고 완전 관의 상태가 돼서
1: 네.
0: 백혈병 세포가 거의 안 보인다. 그런 상태에서 타인에 의해서 그 조혈무세포를 받아서 조혈무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
1: 네.
0: 그 이후에 재발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표준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처음에 환자분이 진단을 받으실 때 어떤 저희가 유전자 검사도 하고 해서 이분의 예후가 어떻게 될까 이제 미리 예측을 하는데
1: 네.
0: 그래서 좋은 예후가 있고 중간 예후가 있고 나쁜 예후가 있는데 좋은 예후를 제외하고 중간 예후이거나 나쁜 네. 예후인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조혈무세포 이식을 고려하게 되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 체계에서 이제 70세 이하에서는 그런 조혈무세포 이식을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1: 네.
0: 70세 이하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조혈무세포 이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요. 혈액암 진단을 받아도 모든 환자가 바로 치료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럼 적절한 치료 시점이 있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혈액암 환자분들은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1: 네.
0: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뭔가 멍이 들고 뭐 출혈이 있고 열이 나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열이 나는데 그 열이 나는 게 몸 안에 이제 염증이라든가 뭐 폐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1: 네.
0: 그것을 조금은 치료를 하고 좀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1: 네.
0: 물론 백혈병이 낫지 않게 되면 그런 염증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게 돼서 근본적으로는 백혈병을 치료해야 열도 다 내리고 출혈도 좋아지는 게 맞기는 맞지만
1: 네.
0: 아직은 처음에 딱 오셨을 때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지는 않고
1: 네.
0: 그런 염증이나 출혈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안정시킨 후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은 더 환자분이 이제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고
1: 네.
0: 또 하나는 이제 골수 검사를 하면서 유전자 검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1: 네.
0: 좀 방향을 잡고 또 치료해서 이제 오시자마자 바로 이제 하지는 않고 좀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환자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이제 결정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1: 네. 치료 적응증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요. 유전자 정보라든지 여러 부분을 확인하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정보를 확인을 해서 그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유전자 종류에 따라서 예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후 판정을 하게 되고
1: 네.
0: 또 예후가 안 좋은 경우에는 좀 더 세게 치료하고 조심해서 치료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의료진도 알게 되고 또
1: 네.
0: 환자분이나 보호자분과도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검사는 유방암이나 폐암에서도 진행이 되는 거죠. 같은 방법인 건가요?
0: 아, 예, 맞습니다. 또 좋은 질문이신데요.
1: 네.
0: 그런 고형암에서는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 조직을 분석을 하게 되면
1: 네.
0: 그 조직 내에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알 수가 있는데 혈액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골수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골수 내에 골수 세포, 혈액 세포를 통해서 이제 유전자를 알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쓰는 방법은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자 유전학의 발전으로 그 NGS라는 방법이 있는데
1: 네.
0: 차세대 염기 서열 검사라고 해서 우리 몸에 다양한 그런 암 유전자를 뭐 몇백 가지, 몇십 가지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 네.
0: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예를 들면 뭐 폐암이다, 유방암이다, 아니면 뭐 혈액암이다 하면 그 관련된 유전자들을 한꺼번에 다 검사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예후라든가 치료의 방향을 잡게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한 달 가까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면 대개는 환자분들이 다 이제 승낙을 하시고 검사를 하십니다.
1: 네. 그 앞서 조혈모 세포 이식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1차 치료에 실패해서 다시 2차 이식을 시도를 하던데요. 제 지인이 그런 경우이거든요. 그럼 2차, 3차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건가요?
0: 아니, 사실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한 우리 몸에 큰 변화입니다. 네. 면역 체계가 다 바뀌고 뭐 혈액형도 바뀌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성격도 바뀐다고 하는데 그 물론 요즘 이제 그 조혈모 세포 이식 전에 들어가는 이식 전 처치의 약물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그것도 이제 독성이 좀 적어지고 효과는 좋게 하면서 예전보다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사망하는 확률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치료이고 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1차 조혈모 세포 이식 후에 재발을 하게 됐다. 그러면 또 항암 치료를 해서 이제 완전 관해 상태를 만들고 완전 관해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2차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상 왜냐하면 또 재발을 하게 된 경우에는 또 항암제에 잘 안 들을 수가 있고 또 환자분 몸 상태가 그 전보다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을 여러 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보통 뭐 2차까지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그 이후로 많이 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쩌면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는 여러 유형들로 구성된 질환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예, 그 말씀도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병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질환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예전에는 이런 분자 유전학의 발전이 없었을 경우에는 형태학적으로 세포, 암세포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하면서 그걸 좀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 어쨌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그 테두리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류가 중요하고 유전자 변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치료는 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만 붙으면 치료 방법은 또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항암제를 쓰게 되고 그 항암제 종류도 그렇게 처음에 쓰는 항암제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암제를 썼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고 완전 관해가 나오면 골수이식을 하고 그런 게 조금은 이렇게 약간 다른 암에 비해서는 조금 단순한 편입니다.
1: 네.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 있을 텐데요. 전해주세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혈액암을 진단을 받으셔서 많이 놀라시고 또 당황을 하시겠지만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또 치료약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의료진과 잘 소통하시면서 또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많이 회복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때 그 병원은 좀 작은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분이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이 병을 치료해 드릴 수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개월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처럼 정말 그 환자분이 그 큰 병원에 가셔서 네. 6개월 동안 잘 치료받으시고 그걸 모세포 이식까지 받으셔서 이제 네. 완쾌되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 처음에 당황했었는데 선생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마음을 평정을 찾으셨다고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백혈병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서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1: 잔나비의 조이풀 조이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읽고 나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책. 누군가는 내 이야기 같다며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이 책은 위험하다며 덮어버리는 책입니다. 일본 문학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 하나이자 지금도 매년 수십만 부가 팔리는 기이한 생명력을 가진 작품입니다. 1948년 다자이 오사무는 이 소설을 탈고하고 불과 한 달 뒤 연인과 함께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향년 38세. 그래서 이 소설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마지막 고백이자 유서이며 동시에 인류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소설의 모든 장면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작가 다자이 오사무는 1909년 일본 아오모리현의 대지주 집안에서 11남매 중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안, 겉으로 보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평생 자살을 시도합니다. 무려 5번. 첫 번째는 21살 카페 여급과 함께 수면제를 먹었는데 그녀는 죽고 다자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자살방조죄로 조사를 받았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마침내 5번째 시도에서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이름은 오바 요조입니다. 그런데 이 요조의 삶은 다자이 오사무 자신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전적 소설인가 순수한 허구인가, 그 경계가 무너지는 지점에서 인간 실격의 공포와 매력이 시작됩니다. 소설은 익명의 화자가 어느 날 세 권의 수기를 발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수기에는 사진 세 장이 끼워져 있고 화자는 그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 요조의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다른 존재의 얼굴 같았다고. 그리고 수기의 첫 문장이 시작됩니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 실격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 기온이 31.2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주말입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예상 낮 기온 서울은 앞으로 1도 정도 더 오를 수 있어서 32도까지 예보돼 있고 세종, 대전, 광주도 나란히 32도, 대구 29도, 부산, 강릉 27도, 제주 26도 등으로 오늘도 역시 서쪽이 조금 더 덥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와 제주는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오후 3, 4시까지는 대부분 나쁨 예보 혹은 매우 나쁨 예보까지 들어있고요. 전남 일부는 가장 높은 위험 단계가 예상돼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당분간은 특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오존 농도도 오늘 오후 경기 남부 매우 나쁨, 서울 등 그 밖에 서쪽으로 나쁨 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과 산지에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전국 대부분 14도에서 22도,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다음 주에도 대부분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하늘이 흐려지는 날이 많겠고요. 다음 주 중후반에는 제주도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1.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나라 대표팀이 주 3위 순위에서 32강 진출의 마지막 순위인 8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오늘 세네갈이 이라크에 5-0 완승을 거두자 우리나라의 주 3위 팀 중 순위가 6위에서 7위로 떨어졌고 이란이 이집트와 1-1 무승부로 끝나면서 골 득실차에서 밀려 8위로 또다시 떨어졌습니다. 한 단계만 더 떨어져도 탈락하는 우리나라 남은 3개조 가운데 두 개조의 3위가 우리보다 밑에 있어야만 32강에 오릅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다음 달 1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에 대해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은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오늘 SNS에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숨가쁜 국정 일정 속에서 그동안 성사되지 못한 것이라며 지속해 일정을 조율해왔고 마침 7월 1일 일정이 맞아 오찬을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무능 의혹 은폐 3박자를 갖췄다며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한성수 후보자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자질과 역량이 없다는 사실만 국민께 확인시켜준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 관측과 관련해 일각에서 용수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첨단 도시 발전에 필요한 만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 톤의 산업 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이어 SNS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며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썼습니다. 오늘 오전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와 남해상의 우리나라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고 양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는 자국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러시아 군용기도 북쪽에서 남하해 공해상에서 만나 연합 기동훈련을 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새벽 도심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오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기 수원시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윗옷을 벗은 채 주먹질 등을 했고 이후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A씨를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의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5에 대한 사용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엔트로픽이 클로드 미토스5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미토스5는 전문가 수준의 보안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춘 고성능 AI 모델로 앞서 지난 12일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모든 외국 국적자가 미토스5와 안전장치가 적용 된 페이블5에 접근하는 것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오픈 AI가 새 모델인 GPT-5.6 제품을 출시하면서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부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픈 AI는 현지 시간 26일 GPT-5.6을 세 가지 세부 모델로 나누어 개발했고 이 가운데 상위 모델인 솔 모델은 코딩, 생물학, 사이버 보안 등 부문에서 역대 최고 성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 측은 이들 모델을 우선 미 정부가 인정한 신뢰할 수 있는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며 일반 배포 시기는 몇 주 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랭샤 국제통화기금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깨질 경우 세계 경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낀 가운데 남부와 제주는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2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윤주였습니다. KBS.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지 9일 만에 다시 무력 충돌했습니다. 주요 뉴스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분석하겠습니다. 공감 코리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인 남성 귀화자 길로연 신부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스마트폰과 SNS의 자극적인 콘텐츠에 지친 2030 세대가 도파민 디톡스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화가 좋아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을 살피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2: 네, 고속도로 위로 길게 이어지던 지방 방향 정체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도 천안분기점에서만 10km가량 밀리고요. 25번 논산천안선 논산 방향으로도 차량터널을 앞두고 5km 정체입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도 서해대교 부근에서만 주춤하는 정도고요. 강원권으로 향하는 길 역시 60번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도부터 서종까지 6km 구간 힘겨 었다가 강원권에 접어들면 내촌 부근에서 4km 구간 정체 중입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둔대와 용인 휴게소 부근에서 주춤하는데요. 양재터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전방주시 철저하게 해주셔야겠고 강원권에선 둔내와 면원 부근에서 짧은 정체만 남겨둡니다. 이달 반대 인천 쪽으로 양지와 북수원을 중심으로 경기권 중심의 짧은 정체가 막 길어지기 시작하고요. 근거리 이동하는 게 100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에서 판교 방향으로는 계양부터 송내까지 그리고 반대 일산 방향으로는 소래터널부터 서운분기점까지 각각 8km 구간씩 막힙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주간 뉴스 브리핑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미국과 이란의 종전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체결됐던 거는 양해각서. 예. 그러니까 틀만 짰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쭉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양해각서가 발효되고 나서 열흘도 안 됐는데. 네. 9일 만에 무력 충돌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예, 그렇습니다.
1: 예.
2: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에버 러블리를 드론으로 공격을 했고요.
1: 예.
2: 이에 대해서 26일에는 이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중부 사령관 사령부에서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저장 시설 그리고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2: 이 중부 사령부는 그 근거로 상선에 대한 이란군의 부당한 공격은 명백히 휴전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 이란도 반격을 한 건데요.
1: 예.
2: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군의 공격을 휴전 위반으로 같이 규정을 하면서 서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2: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타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란 의회의 에브라힘 아지지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은 오늘 옛 트위터인 X에 미국이 또 협상 도중 이란을 공격했다. 실패한 미국 대통령이 협상이나 휴전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 예.
2: 이 최종 협상을 들어가자마자 힘겨루기 양상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쟁 재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아주 크고요.
1: 예.
2: 이란의 경우에도 이번 MOU를 자신들의 유리한 성과,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두 확전을 통해서 이 종전을 파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양해각서 MOU가 체결된 이후 뭐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빠져 나왔고,
2: 네.
1: 그 다음에 또 최고 가격을 이제 인하해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2: 예, 예. 지난 2월 말에 중동 전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이곳에 발이 묶였던 우리나라 선박은 모두 26척이었습니다.
1: 예.
2: 이 전쟁 기간에 두 척이 이란 측의 협조로 빠져 나왔고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당시 남아 있었던 24척은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해협을 빠져 나왔습니다.
1: 예.
2: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 안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가 운용하는 선박 두 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 나와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이 지난달 초 피격으로 두바이 향해서 수리 중인 HMM 나무호를 포함해서 세 척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1: 거의 다 나왔습니다.
2: 예. 예.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0시부터 적용되는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리터당 150원씩 인하했습니다.
1: 예.
2: 이에 따라서 주유소 기름값은 현재 2,000원 정도 되는데,
1: 그렇죠.
2: 이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예.
2: 석유 최고 가격은 정유사나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것인데요. 이 주유소는 여기에다가 이 세금, 유통비, 마진 등을 더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1: 예.
2: 정부가 제도 도입 이후에 이번에 처음 인하하게 된 것은 국제유가가 중동전쟁 이후 이전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1: 예.
2: 무엇보다 국내 물가를 좀 잡아야겠다 이런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2: 서민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름값부터 선제적으로 떨어뜨려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 인하 조치가 주요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최대 3주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 예.
2: 보통 올라갈 때는 로켓처럼 올라가고
1: 그렇죠.
2: 떨어질 때는 이 예. 깃털처럼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예. 있습니다.
1: 가격의 하향 경직성. 예, 싫습니다.
2: 네.
1: 자,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사실상 시작됐는데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총리,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이렇게 3파전이 예상되는 거죠?
2: 예. 아직 공개적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요.
1: 예.
2: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총리, 송영길 전 대표 모두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현재 현역이고요.
1: 네.
2: 당대표 선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 전 대표와 친 이재명계 이렇게 양자 구도로 이제 돼 있습니다. 이 친 이재명계에는 김민석 총리와 이 송영길 전 대표가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1: 예.
2: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1년 정도가 현재 지났는데요. 그 기간에 이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에 좀 불편한 예. 부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친 이재명계 쪽에서는 아,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1: 예.
2: 그 대항마로 지금 김민석 총리나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네. 나서게 된 겁니다. 정청래 전 대표에게 맞서고 있는 김 총리와 정 전 총리

0: 끝까지 완주할 것이냐. 네. 이런 것들도 현재 그 관심거리예요.
1: 실제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가 우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 계속해서 같이 가긴 갈 텐데 예. 가는 도중에 누가 앞서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들도 있습니다.
1: 예.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 특히 정청래 전 대표랑 김민석 총리 그 사이에 보안수사권을 놓고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보안수사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 보안수사권이 과연 뭘까 글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을 텐데요. 이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을 일단은 완료가 됐습니다. 수사와 예. 기소는 분류가 됐고요. 검찰청법도 검찰청도 없애고 그다음에 수사는 이제 중수청에 기소는 공소청에 맡기기로 했어요. 이것은 예. 픽스가 됐습니다. 이 기구가 10월 달부터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전에 해결해야 되는 게 이 보안수사권인데요. 이 보안수사권이 뭐냐면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기소하기 전에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 검사가 기소 전에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보완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1: 아하.
0: 그러니까 이 권한을 검사에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게 쟁점이 되는 건데요. 이게 네. 형사소송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1: 음흠.
0: 이것을 10월에 이 검경수사 분리된 부분 그래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기 전에 이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보안수사권마저 검사에게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은 이 보안수사권은 그래도 예외적으로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인정을 해줘야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 강성 지지층이 그걸 원하다 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김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예.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 보안수사권 나도 폐지 이렇게 같이 간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정 전 대표는 그럼 7월 17일 이전에 빨리 이렇게 다시 제안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선거전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 부상이 돼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아마 논의 과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장단점들이 계속 논의되면서 이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야당 쪽 상황을 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당권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친한동훈계죠.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이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이거 상당히 강공이에요.
0: 예, 그렇습니다.
1: 예.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려면 당원들의 뜻과 맞아야 하고
1: 예.
0: 당원들 뜻과 다르게 사퇴를 요구한다면 분명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사퇴를 요구한다면 자리와 배지 그러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도부를 흔들고 보자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오히려 지도부가 가는 방향이 국민 여론과 당원의 민심인 당심과 부합하는데 당신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해당 행위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0: 장 대표가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서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이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이 이제 당내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비판도 많고요. 그런데 장 대표는 자신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당원들의 마음이다, 당심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해당 행위로 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러면서 이 지선을 치르는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윤리위에 접수된 이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무소속인 한동훈 대표를 우리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원하는 것이 이게 해당 행위 아니냐 이런 그 것들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 예.
0: 이게 강경 대응을 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지고요. 뭐 징계 대상자들은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죠.
1: 예.
0: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도운 김재섭 의원, 친한계 한지안 의원은 강하게 반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 분열이 심리적 분당 상태까지 간 게 아니냐 이런
1: 예.
0: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2대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이 안 되고
0: 네.
1: 지금 한 달째 공전 상태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거대 양당이 격돌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 독식 하는 것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채 양보도 현재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이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과정에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예. 게이트죠.
1: 예.
0: 이 부분, 이 게이트를 통과를 해야 가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

0: 경우에는 법사위를 본인 그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여당이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본회의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1: 이게 국회 안에 국회더라고요.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상원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죠.
1: 예.
0: 우리가 이제 통과시킨 것을 본회의로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잡아버린다.
1: 관계해야 되는데.
0: 잡아버린다. 예. 이 부분을 또 이 그 자기들이 가져와야 되는 이유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민주당은 어제 정오까지 시한을 정해서 이 국회 국민의힘에게 이 상임위 명단을 내놓으라고 했고
1: 예.
0: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구성하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겠다. 이런 체온 통첩을 보냈는데 오늘까지도 이미 시한이 지난 오늘까지도
1: 그럼요.
0: 명단이 안 왔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29일 정오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 이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1: 네.
0: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최종 협상을 이제 벌여서 그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민주당은 늦어도 화요일, 그러니까 이번 달 내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내일이네요, 그러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예. 다음 주에는 그러면 원구성이 뭐 돼야 할 것 같고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간
0: 네.
1: 예. 그리고 또 한성숙 총리 인준 동시에 추진이 되는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1: 예.
0: 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까지 이틀간 진행됐거든요.
1: 예.
0: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경과 보고서 채택을 하고 인준에 예, 나서야 됩니다.
1: 예.
0: 애초에 다주택자였던 한 후보자의 이 부동산 문제가 아주 논란이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1: 예.
0: 이 청문회 직전에 한 후보자가 삼청동에 있는 주택 한 개를 남기고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이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그 포인트가 상당히 줄어든 거죠.
1: 빌미가 줄었네요.
0: 예. 그러다가 예. 여당은 이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때와 같이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한 후보자를 지원해 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야당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
1: 예.
0: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1: 예.
0: 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가족 간의 거래라든가 증여세 납부 등을 보면 공적 마인드가 부족해 보인다. 청문 과정에서 나온 것을 보면 대통령 심기 경우에 치우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 심기 경우에 적합해야 하는 국민총리 후보자로서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 예.
0: 이 총리는 장관과 달리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인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1: 예.
0: 여당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음 주에는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총리가 빨리 인준이 돼야 김민석 총리가 이제 국회로 들어와서 당대표 선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1: 예,
0: 강행할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 보입니다.
1: 예. 민주당이 지방선거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여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헌을 통해서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0: 예, 이 뭐 민주당 국민참정권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라면서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 구성 방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1: 예.
0: 이 개헌을 통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보여지고요.
1: 예.
0: 그러면서 개헌 안에 감사원 자체를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 이 부분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예.
0: 또 민주당은 상임위 체제인 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제로 이 전환을 하고요.
1: 아하.
0: 현재 상임위원 수가 한 명밖에 안 되는데 3명으로
1: 예.
0: 늘려서 관리를 좀 더 강화하겠다.
1: 아하.
0: 또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 국회에서 한번 검증해보겠다. 이런 의지도 보였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현재 개헌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잘 조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1: 예. 주간 뉴스 브리핑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2분입니다. 날씨 알아보고요.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기상청 먼저 갑니다. 최영우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1.9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현재 기온이 높은 곳 경기 하남 춘궁 지점으로 34.7도. 역시 서울 경기 등 주로 중서부 지역의 기온이 오늘 32도 안팎 최고 33, 4도까지도 올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장맛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륙 중심으로 당분간은 낮 기온이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이렇게 대부분 30도 30도를 넘기면서 24도에서 32도 분포 유지하고 있고요. 내일도 아침 기온 14도에서 22도 분포,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 대구 33도 등으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와 제주는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후 3, 4시 무렵까지는 전 권역에 자외선 지수가 나쁘거나 매우 나쁨 상태가 대부분이고요. 전남 일부는 오늘 가장 높은 위험 단계도

0: 경기 남부가 매우 나쁨, 서울 등 그 밖에 서쪽으로 나쁨 상태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고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대부분 계속되다가 다음 주 후반부터는 하늘이 흐려지는 날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다음 주 중후반부터 제주도에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서서히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2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1: 도로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영동대교부터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일대 지나는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안산분기점 진출램프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둔대분기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이 일대로 정체시 합니다. 더 가서는 동군포에서 부곡 사이와 또 용인휴게소에서 양재터널 사이로 정체되는데 양재터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동둔내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과 또 면원에서 봉평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 일대 다시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도휴게소 사이로 정체되고 그 후로 영남권 도동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논공휴게소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3: 공감 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3: 오늘은 길로연 신부 얘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요즘은 귀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예. 이분도 뭐 이분이 상당히 기록적인 예. 귀화인이십니다. 서양인 남성 최초의 귀화인 이렇게 되네요.
4: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역사적으로 따져가면은 뭐 벨테브레, 그 박연, 뭐 이렇게 조선시대 후기부터 나올 수 있지만 예. 해방 후에 정부 수립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귀화한 외국인이 중국인 화교가 처음이었고요. 아. 그 다음은 이제 일본인이었는데 모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최초의 귀화 서양인은 이제 1960년인데 시코 바제논 씨 이분도 러시아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이었고요. 아. 남성으로는 이제 1966년 길로연 신부가 처음입니다. 예. 지난 4월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 천리포 수목원 설립자 민병갈 원장은 1979년에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3: 예. 길로연 신부 얘기를 오늘 해드릴 텐데 신부님이시니까 이분이 뭐 한국의 그 여인과 결혼해서 귀화한 분은 아니실 것 같네요.
4: 예,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사연이 좀 복잡합니다. 예. 나중에 이제 이 신부 옷을 벗고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 본명은 이제 케네스 에드워드 킬로렌.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이름과 비슷한 발음의 한자를 따서 길로연이라고 지었는데 국어학자 이희승 박사가 지어줬다고 합니다.
3: 그 유명한 분께서.
4: 예, 예. 그 본관은 서강, 그러니까 서강 길 씨의 시조입니다. 예.
3: 서강은 요즘 이제 뭐 전철역도 있고, 예. 뭐 물론 대학교가 유명하고, 예, 예. 서강대랑 그러면 관련이 좀 있으신 분인가요?
4: 예, 맞습니다. 아. 예. 이 길 신부는 1919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태어났는데요. 아일랜드계 가톨릭 집안이었습니다.
3: 예.
4: 위스콘신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 남자 수도회인 예수회에 들어가는데요. 대학에서 이제 신학과 문학을 전공하고 사제품을 받아서 이제 석사학위도 취득을 합니다.
3: 예.
4: 근데 이제 그 서강대는 아시다시피 이제 교황 비오 12세의 윤호에 따라서 미국 예수회 위스콘신 광구 소속 신부들이 이제 세운 학교거든요.
3: 예.
4: 그때 이제 길로연 신부도 1955년 한국으로 부임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서 대학 설립 인가를 얻어내는 데 이제 역할을 하고 신촌 그 노상 기슭에 이제 털을 닦고 건물을 짓고 이런 개교 준비 작업을 앞장섭니다.
3: 아.
4: 그리고 이제 서강

0: 대가 1960년 4월 18일 문을 열 때 이제 길신부가 초대 학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1: 이분이 아. 그냥 단순히 서강대랑 관련이 있는 분이 아니라 서강대를 세우신 분이군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0: 예, 예, 예.
1: 노고산의 학교터를 특별히 잡은 이유가 따로 있었을 거예요.
0: 예, 그 천주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연인데요.
1: 예.
0: 원래 여기가 이제 공동묘지였습니다.
1: 아.
0: 그러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 망우리 공동묘지가 생기면서
1: 예.
0: 노고산, 이태원 이런 데 이제 있던 공동묘지가 다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망우리 공동묘지로 옮겨가기 전에 1839년 기해박해로 세남터에서 처형된 프랑스 출신 신부 앵베르, 모방, 샤스탕 세 신부가 이제 임시로 묻혔던 가톨릭 성지이기도 합니다.
1: 예.
0: 그 이제 세 분의 그 유해는 이후 이제 관악산 옆 삼성산으로 옮겼다가 명동성당으로 이제 옮겨졌는데
1: 예.
0: 지금 그 자리에 이제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이 공부하는 삼성 가브리엘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앞 잔디마당에 이제 세 신부의 현양비가 있습니다.
1: 예. 그 외국인 신부는 뭐 조선시대 그 말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귀화한 사례는 이제 이분이 처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때는 이중 국적이 이제 허용되지 않았기도 했고요. 뭐 대부분 자기 국적을 유지하다가 하면서 이제 사목 활동을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한국과 한국인을 정말 이제 사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0: 그 여러 일화가 있는데 1964년에 이제 한일협정 반대하면서 대학생들이 단식 투쟁을 벌이자 이 길신부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왜 그러냐라고 이제 물어보자 자식 같은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는데 나도 밥 먹을 생각이 들지 않아서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리고 미국 국적을 버리고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도 완전한 한국인이 되어서 그 풍토와 환경에서 대학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1: 예. 앞서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부님이라고 하시니까 저 결혼 안 하셨겠어요? 그랬더니 그 살짝 얘기를 해주셨네요.
0: 예, 예.
1: 나중에 결혼을 하신 거예요?
0: 예, 그렇습니다.
1: 예.
0: 이 1964년 이제 서강대 입학한 이영자 씨
1: 예.
0: 학생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1: 예.
0: 이 학생 이름이 이제 이영자고 이제 세례명은 요한나인데
1: 예.
0: 미국식으로 조한리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원래 이분은 이제 다른 학교에 진학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 예.
0: 가톨릭계 수녀회가 운영하는 성심여중고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1: 아.
0: 이제 성심여고 교장 이 주매분 수녀 이분은 이제 중국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같은 이 가톨릭계 서강대에 진학하기를 권유를 하면서
1: 예.
0: 길신부를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길러연 신부가 서강대를 이제 구경을 시켜주고 나고서 이제 결심이 바뀐 거죠. 그래서 서강대 철학과에 들어갔고요.
1: 예.
0: 당시 이제 입학할 때 길신부는 초대 학장이었다가 존 데일리 2대 학장 존 데일리 신부에게 이제 자리를 넘겨주고 학생처장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1: 아하.
0: 근데 이제 조한리 씨는 이제 영어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1: 예.
0: 대학 입학해서 길신부의 이제 번역 일을 도와주면서 이제 가깝게 지냈는데 둘 사이가 뭐 연인 관계로 소문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 길신부를 같은 재단인 광주 전라남도 당시는 이제 광역시가 되기 전이었는데
1: 네.
0: 거기에 이제 대건 신학대 학장으로 부임을 해서 이제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1: 네. 아니 학장이셨던 분이고
0: 예.
1: 그 대학교 신입생이고 그러면은
0: 예.
1: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셨죠.
0: 그럼요. 예, 예, 예.
1: 근데 대단한 뭐 수뇌부로 봐야 되나요? 대단들 하십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결국은 이제 지리적으로 멀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서강대에 진학한 그 조한리 여사가
0: 예, 예.
1: 계시고 그다음에 광주로 이제 그러니까 또 발령을 받았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몸은 네. 멀어졌는데 이제 편지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마음으로는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1: 그래요?
0: 처음에는 이제 연인 사이가 아니었는데
1: 네.
0: 연인 사이로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건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그 신부와 평신도 스승과 제자 이 사이를 뛰어넘어서 진짜 여인이 된 겁니다.
1: 네.
0: 1967년에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고 주변에 이제 그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당시 이제 길신부는 48살,
1: 예.
0: 조한리 씨는 22살, 글쎄요. 26살 차이였습니다. 이게 딸뻘이었죠. 당시.
1: 예.
0: 그 이제 뭐 두 집안에서도 뭐 발칵 뒤집혀졌고 예수회, 학교 뭐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비난의 화살은 그 조한니 씨한테 집중이 됐죠.
1: 아, 이제
0: 중년 예. 신부니까요.
1: 예. 예.
0: 아. 뭐 재산과 명예를 탐낸 거 아니냐, 뭐 사제를 유혹한 뭐 어떤 사악한 여자 뭐 이런 이런 온갖 비난을 이제 받게 됐고.
1: 진짜 그 옛날이네요.
0: 예. 예. 이제 그 길 신부는 광주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학교를 계속 다녔거든요.
1: 예.
0: 이제 학교에서는 자퇴를 계속 종용을 했는데 끝까지 이제 버텼습니다.
1: 그죠.
0: 버티고.
1: 신부님이요?
0: 예. 아니요, 학생.
1: 학생이.
0: 그러니까
1: 예. 예.
0: 신부님이 이제 광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1: 예.
0: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 관계가 유지되니까
1: 예.
0: 예수회는 그 길 신부를 성모병원, 성모병원이 이제 가톨릭계 병원이죠. 거기 이제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지켰는데.
1: 신부님도 참 쉽지 않았네요.
0: 예.
1: 여러 가지가.
0: 예. 조한니 씨가 또 어떻게 수소문해서 또 뭐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1: 글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제자를 그리고 성도를
0: 예.
1: 예. 결혼하지 않는 신부가.
0: 예.
1: 예. 가톨릭 안에서 이걸 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오죽하면 이제 그냥 본국까지 소환을 했겠습니까?
0: 예.
1: 예. 예. 난리가 났다. 이렇게
0: 그렇습니다.
1: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0: 예. 근데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의 위스콘신 관구장 지시에 따라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1: 예.
0: 수도원에서 이제 기도와 묵상으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자신의 결정, 자신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와 묵상을 거듭했는데도 조한니 씨를 버릴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수도회 예수회를 탈퇴하고 신부 그 사제복도 벗습니다. 그리고 또 조한니 씨는 이제 1968년 졸업 후에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제 길러연 신부. 이제 길러연 신부라는 타이틀은 떼고 길러연
1: 네.
0: 씨와 이제 다시 만나게 되죠.
1: 네. 이 길러연 신부의 이야기가 뭐 결국 이제 신부 이제 그 성직자로서의 이제 삶을 이제 그만둔 얘기까지 가기는 같습니다만.
0: 예.
1: 야 이렇게 드라마틱한 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한니 여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방 후에 뭐 1~20년 지난 뒤에 얘기기는 합니다만은 그 당시 그 참 그 여성들이 쉽지 않았던 시절을 당차게
0: 예.
1: 견뎌냈군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1: 결혼을 했습니까?
0: 아, 또 이제 곧바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1: 아.
0: 그 두 부부가
1: 그러니까 예.
0: 나중에 부부가 되지만 가톨릭 신앙까지 버린 거는 아니어서 가톨릭 그 전례에 따라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 허락을 받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1: 그렇겠죠.
0: 예, 그 사제가 된 경우에는 이 사제직을 그만두더라도 그 혼인 성사를 이제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가톨릭식이 아닌 경우에 따로 그냥 결혼을 하면 되는데
1: 네.
0: 길 씨는 이제 교황청에 탄원서를 보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당시 교황 바오로 6세가 허락을 합니다.
1: 아.
0: 단 조건이 그 혼인 성사라고 하죠. 그 결혼식을
1: 예.
0: 하객 없이 최대한 간단하고 비밀스럽고 조용하게 열어라.
1: 예.
0: 그래서 이제 1968년 8월 30일 시카고 로크두 성당에서 혼인 성사를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됐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물론 뭐 그동안에도 계속 양가에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요.
1: 네.
0: 이제 그 사이에 딸을 둘을 낳습니다. 이제 둘째 딸을 낳은 뒤에야 이제 한국에 있는 조한니 씨 부모, 친정 부모가 그때서야 이제 길러연 신부, 길러연 씨를 이제 사위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1: 그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해필리 에버 애프터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0: 뭐 사실 그렇습니다.
1: 그냥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사셨어요.
0: 예, 잘 살고 예. 자녀도 사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1: 예.
0: 아무래도 이제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1: 예.
0: 길로연 씨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미국에서 일리노이 공대에서 강의하고 조한니 씨도 거의 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길로연 씨는 대기업 그 메탈 데코라는 데 이제 마케팅 책임자가 되고요. 조한 씨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 자문관으로 일했다가 우리나라 1973년에 휴가차 우리나라 왔다가 눌러 앉으면서 또 한국에서 대단한 일을 합니다. 예.
1: 얘기 시작은 길로연 신부로 시작을 했다가 길로연 씨로 가는데 말이죠.
0: 그렇습니다. 예.
1: 길로연 씨께서 그 나중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0: 예, 한국에 와서는 이제 홍익대 교수로 부임을 해서 특수대학원장도 하고 한미재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한미 관계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조한리 씨는 이제 조선호텔 PR 매니저를 하다가 이제 세계 최대 PR 회사 버슨 마스텔러의 이제 한국 지사장을 거쳐서요. PR 전문회사 이자 이제 헤드헌팅 업체 스타 커뮤니케이션을 창업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1세대 여성 사업가이자 그 PR 업계 이 대모로 이제 활약을 하는데요. 1988년 서울올림픽 해외 홍보를 맡기도 하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 율곡 사업이라고 했는데
1: 예.
0: 전투기 도입하는 이 굵직한 국가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1994년에 이제 23세 사랑 49의 성공 이런 제목의 자서전을 내서 이제 화제를 모았습니다.
1: 예.
0: 길 씨는 이제 1986년 7월 3일 그러니까 일주일 뒤가 40주기 기일인데요.
1: 아.
0: 예,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세상을 떠났고요.
1: 예.
0: 조한리 씨는 그보다 이제 20몇 년 뒤죠. 얼마 전이요? 전이네요.
1: 아, 예,
0: 2022년 예. 9월 16일. 그 이분도 이제 미국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1: 그렇군요. 예. 그 자녀 얼핏 말씀하신 게 둘째 딸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딸 둘?
0: 그렇습니까? 예, 딸 예. 둘인데요.
1: 예.
0: 안젤라 킬로렌, 에이미 킬로렌. 그러니까 한국식 이름은 길성미, 길현미 씨인데요.
1: 예.
0: 세 살 때, 한 살 때 이제 한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미 씨는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CJENM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류 콘텐츠 홍보 마케팅을 맡다가 CJENM의 미국 법인 대표를 지내죠.
1: 예.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차지할 때 미국 개봉에 이제 큰 역할을 했고요.
1: 아.
0: 그 BTS가 미국 공연을 할 때도 이 진두지휘한 인물이 이 바로 길성미 씨였습니다.
1: 큰딸입니다.
0: 네, 큰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둘째 딸은 이제 미국 브라운대를 졸업하고 스위스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네. 길로연 신부 그리고 조한리 씨의 큰딸이 K컬처의 미국 상륙 그리고 그냥 뿌리를 팍 내리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셨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양국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그런 역할을 잘해낼 수 있었던 건데요.
1: 네.
0: 앞으로도 이제 뭐 우리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나 또 다른 나라의 이제 다문화 자녀들이 그 양국 간의 어떤 문화 교류 이런 역할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데 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오늘은 마치 소설 같은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
0: 예.
1: 우리나라의 서양인 남자로서 최초 귀화했던 길로연 신부 나중에는 길로연 씨가 됐습니다만은 예 그분의 인생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공감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문화가 좋아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스마트폰과 SNS의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에 지친 2030 세대.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즘 다 이거를 그냥 그 숨 쉬듯 호흡하면서 그냥 다 빠져 있는 거 아닌가요?
3: 네,
1: 이거에 지쳐 있다고 생각하는 2030들이 있습니까?
3: 있죠. 네.
1: 아, 그래서 그 이러한 그 2030 세대가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를 격리하는 이른바 도파민 디톡스에 나서고 있다. 이걸 지금 첫 주제로 삼으신
3: 그렇습니다.
1: 거잖아요.
3: 그래서 하루에 핸드폰을 몇 번이나 만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1: 저는 뭐 계속 들고 있는데.
3: 한 통계를 보면 2600번 만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1: 아.
3: 봤다 안 봤다 봤다
1: 예,
3: 하기
1: 예,
3: 때문에. 그래서 사실 최근에 금욕상자라고 하는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 오.
3: 이거를 이제 핸드폰 감옥이다, 락박스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3: 스마트폰을 일단 넣고 타이머를 설정하면은 설정된 시간만큼 절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 핸드폰을 이렇게 괜히 만지작거리고 보게 되고
1: 그렇죠.
3: 습관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1: 예.
3: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이제 금욕 상자다, 도파민 디톡스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3: 시간은 99시간까지 할 수 있고요. 세팅 후 5초 이후에 자동적으로 잠깁니다. 중요한 거는 중간에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1: 정말입니까?
3: 예. 예. 그러면 전화는 중간에 오면 어떻게 하느냐?

0: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중간에 이렇게 틈이 숨구멍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터져 있습니다.
1: 전화는 받을 수 있어요?
0: 전화만 이렇게 톡해서 받을 수가 있는. 그래서 뭐 검색이라든지 뭐 네. 앱을 열어가지고 네.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다만 단점이 세팅한 시간까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1: 정말요?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뭐 한 5시간 해놨는데 그 중간에 뭔가 급히 써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뭐 송금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 갑자기 생각이 났다.
1: 그리고 정말 못 참겠다. 뭐 이런 네, 경우도 그런 있을 수 경우 있고.
0: 긴급하게 예.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열리지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예. 어쨌든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열어서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좀 이 제품을 찾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 아, 요즘 그 젊은이들은 그냥 여기 빠져서 이거 누가 말리면 난리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스스로 절제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네요.
0: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서울국제도서전 오늘도 한참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네. 2030 세대들이 답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도파민 딥톡스 때문입니다.
1: 아,
0: 어렸을 그래요? 때부터 너무 이제 스마트폰을 하다 보니까 예. 거리감을 준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한 70% 80%가 핸드폰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20, 30%는 네, 그렇지 않은 예. 친구들이 언제나 있다. 라는 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절제하는 청년들을 제가 좀 따라가야 되겠네요.
0: 예. 일단 취업 공부도 예. 해야 되고 학점도 따야 되고 지금 기말고사
1: 뭐 그런 또 현실적인
0: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1: 예. 제가 이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실제 음식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
0: 네.
1: 주문 체험을 할 수 있는
0: 네.
1: 예. 가짜 배달 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건 저는 앞뒤가 말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0: 말이 하나도 안 되는데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주목을 했습니다. 한국의 Z세대 20대들이
1: 네.
0: 비용과 칼로리 건강상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짜 배달 앱이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1: 예.
0: 이게 이제 비유하자면 전에 먹방을 보는 것과 좀 같습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되게 먹방을 보게 되면 이제 남이 먹는 걸 보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실제로 대리 충족을 하기 때문에
1: 예,
0: 식욕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요.
1: 아.
0: 그래서 워낙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유혹이 많다 보니까
1: 예.
0: 먹을 수는 없고 체중 조절하고 건강을 해야 되니까 이제 먹방을 대체적으로 본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가짜 배달 앱은 실제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상의 음식점입니다. 여기에 메뉴를 고르고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요.
1: 네.
0: 그리고 실제로 배달기사도 배정이 되는데 이것도 가상의 배달기사가 되겠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과 실시간 이동 경로까지 화면에 표시되고 최종적으로 음식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뜨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문을 열어보면은 배달이 왔느냐? 안 왔습니다.
1: 참 황당하네요.
0: 네. 그래서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뭔가 배달을 시켜가지고 먹는 그런 것들 습관이 있다 보니까
1: 네.
0: 결국 행동 대체 효과라고 심리학에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고 기다리는 재미는 있지만 실제로 오지는 않아서 지출은 하지 않고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
1: 절대 결제가 안 되겠죠.
0: 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앱 하시다 보면 아 세일합니다. 뭐 이제 시간이 이제 일정 정도 지나가게 되면 뭐 퍼센트 막 반값 이상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 예.
0: 그런 경우 충동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1: 맞습니다.
0: 그런 것도 또 이미 너무 습관화됐기 때문에 가짜 앱에 이어서 이 허위 이제 할인 그런 소비도 이런 식으로 좀 대체하면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1: 방금 얘기하신 거는 이제 상상해 보신 거예요.
0: 상상해
1: 보세요. 예, 예. 아, 참 신기한.
0: 그만큼 우리 생활에 너무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1: 그렇군요. 네.
0: 그리고 신기한 플라스틱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가짜 배달 앱. 저는 이거 솔직히 이거 충분히 이해가 안 되지만 여하튼 네. 이 앞에 두 가지 얘기를 각기 다른 얘기지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0: 어쨌든 유행은 젊은 세대 시작해서 전 세대로 퍼져가는 것이 네. 대체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1: 예.
0: 한 번쯤 그냥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외국 유령 매체가 또 관심을 갖기까지 했습니다.
0: 네.
1: 자, 안중근 의사가 미순 감옥에서 남겼던 글씨 워낙에 네. 이제 안중근 의사의 글씨는 유명합니다만 이것이 국내 경매에서 27억 원의 작품 하나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의 유목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안중근 의사의 작품을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다른 유품, 유산보다 각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1: 예.
0: 한 번쯤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과 애정 그리고 가치가 크다는 건데 최근에 안중근 의사의 유목인 백인당 중 유태화가 27억

0: 16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16억 원에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27억 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백인당 중 유태화는요, 뜻이 이런 겁니다. 100번 참는 집안에 태평과 화목이 깃든다. 백인.
1: 예.
0: 그리고 당이 이제 집당자고 가운데 중. 그래서 유자는 있을 유자, 태화, 태평과 화풍이 깃든다.
1: 화목이.
0: 예. 화목이 깃든다. 이런 얘기 됐습니다. 1910년 중국 리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에 남긴 글이 되겠습니다.
1: 예.
0: 이 당나라 고종이 장공에게 화목의 비결을 물으니까 인자를 100번 써 바쳤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약지가 잘린 왼손 바닥을 찍은 단지장이 함께 있어서 진품을 보여주고 있고요.
1: 예.
0: 또 동양의 평화와 공존을 강조한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평가 때문에 이렇게 높은 낙찰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번에 1910년 2월 14일자 안중근 사형 판결문 유인본도 함께 포함이 됐는데요. 일제감정이 만주에서 한국인 입수한 뒤에 100년 동안 한 가문에서 보관돼 오다가 이번에 경매를 통해서 처음 시장에 공개가 되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기존의 안중근 의사의 유품 가운데 최종 종전가를 뛰어넘었는데요. 그전에는 용호지웅 세기작인 묘지태라는 유목이 19억 5천만 원이었는데
1: 20억을 이번에 이제 처음 넘긴 거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20억을 넘고 거의 8억 원 넘게
1: 예.
0: 이렇게 주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그런 뜻이 더 많이 지금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예전에 대영박물관 이제 들어가는데 오디오 가이드를 우리나라 기업이 후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0: 네네.
1: 그 잉글리시 옆에 한국어 이렇게 제일 밑줄에 써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참 이제 우리나라 이 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또 위상 이런 게 대단히 높아졌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0: 네.
1: 예,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고 K-팝이 아주 큰 인기를 끌면서 세계 최대인 그 미국 음악 시장에서 한국어가 3대 언어에 꼽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물론 편차는 있습니다.
1: 예.
0: 세계 음악 시장, 특히 미국 음악 시장이니까 영어가 많이 쓰겠죠.
1: 예.
0: 영어는 86%고 스페인어 9.5%입니다.
1: 예.
0: 아무래도 히스패닉 포함을 해서 많이 이제 음악에 사용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한국어는 점유율이 1.1%로 3위입니다.
1: 아.
0: 스페인어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3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1: 예.
0: 그래서 뭐 방탄소년단이 이제 북중미 월드컵에서 하프타임 쇼에서 이제 결승전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1: 네.
0: 그만큼 위상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미국의 평범한 음악 청취자들도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현지 매체가 이제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라면 영어권 가수만 가능했을 글로벌한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그 국가 중에 한국이 포함이 됐다라는 점 매체에서 지금 현재 지적을 하고 있어서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스웨덴의 그룹 아바 같은 경우는 이제 스웨덴 그룹이지만
0: 네.
1: 그 알아듣기 쉬운 영어로 노래를
0: 영어로
1: 쫙 불러가지고서는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그룹 아니겠습니까?
0: 네.
1: 예. 근데 이제 아바가 히트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사람들이 스웨덴어로 부른 노래는 모른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참 우리가 그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0: 네,
1: 수
0: 그렇습니다.
1: 있는데.
0: 예. 그래서 바디 투 바디에는 우리 아리랑이 들어가 있는데
1: 예.
0: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은 한국어를 다 찾아가지고
1: 예.
0: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어까지 배우려고 하니까
1: 예.
0: 뭐 K-팝의 뭐 영향력 그리고 그에 따라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1: 예. 우리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으면서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0: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K-POP을 다루면 그럴 것 같습니다.
1: 예, 아유,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문화가 좋아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끝곡은 또 로제의 아파트 들으시고요. 예,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2: 취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기사 내용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뭐뭐 여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표현이긴 하지만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음의 예문에서 여부라는 표현이 바르게 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우선 여부라는 말은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을 뜻해서 그 일의 성공 여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알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문에서 나온 진위 여부라는 말은 참이거나 거짓, 그렇거나 그렇지 않음이 되기 때문에 뜻과 말이 겹치게 됩니다. 진위라는 말 하나만으로도 될 것을 여부라는 군더더기 표현을 덧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문에서 나온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라는 말 역시 같은 뜻의 표현을 두 번 반복한 것입니다. 앞서 들으신 두 개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여부라는 말 앞에는 찬반, 당락, 성패, 가부, 생사 등과 같이 서로 뜻이 맞서는 표현들은 올 수 없습니다. 여부란 표현은 표절 여부를 검증하다, 처벌 여부를 결정하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다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거의 엿비슷한 기온이 이어질 텐데요. 더위는 당분간 계속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평년 이맘때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상태 유지하겠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24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의 현재 기온이 32.1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 서울 22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2도 분포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 서울은 오늘과 거의 비슷한 32도, 대구 33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 분포로 오늘만큼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와 제주는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자외선 지수 지금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오늘처럼 내일도 오후에 12시부터 3시 사이에 대부분 나쁘거나 매우 나쁨 상태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오늘 주로 경기 남부는 오후에 매우 나쁨, 서울은 그 밖에 서쪽은 나쁨 상태가 이어지겠고 저녁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역시 오존농도 대부분 지역이 나쁘거나 매우 나빠지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의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소나기예보 있고요. 더위가 쭉 이어지다가 다음 주 후반부터 서서히 하늘도 흐려지고 제주에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음식기보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저혈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과적인 질병에 대한 질문도 받겠습니다. 과학 플러스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월드컵 속 과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생중계와 관련한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에게 패하면서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녹록지 않게 됐습니다. 토요일인 스포츠에서 자세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2: 네, 고속도로 1호는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더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번 경부선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까지 막혔다가 안성과 양재 부근도 답답한데요. 아직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길 역시 천안 분기점에선 10km 정체도 풀리지 못했고요.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 정한 나들목에서 7km 힘겨운 가운데 아직 논산 쪽으로도 차량 터널 통과할 땐 여유를 두셔야겠습니다. 15번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 으로는 서평택 분기점부터 발안까지 길게 막혔다가 매송 휴게소와 일찍 분기점에서도 주춤하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재 터널 부근 4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면서 용인부터 밀리고 있고 반대 인천 쪽으로는 강원권인 동두내 하이패스 진출로 1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하셔야겠는데 인천 방향 정체는 경기권 내 동수원과 군포 그리고 군자 중심으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끝으로 60번 서울 양양선도 서울 방향으로 설악과 강일 부근에서 차간격을 바짝 좁힙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3: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음식이 보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 정보쇼 주치의 동국대 한의대 정지천 교수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는 KBS 라디오 앱 콩으로 문자 주세요. 그리고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02-368-1002 1003 02-368-1002 1003
1: 음식이 보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1: 예. 지난 시간에는 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은 저혈압을 주제로 삼겠습니다.
4: 네. 네. 뭐 흔히들 고혈압, 저혈압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하냐 하면 대부분 아, 그 고혈압 위험한 거 아니냐 하실 텐데요.
1: 예.
4: 사실은 저혈압이 더 위험한 겁니다.
1: 오. 예.
4: 특히 노인분에서 만약 저혈압이라든가 저혈당, 저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낮다는 얘기죠.
1: 예.
4: 그리고 저체온증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사실 또 이 저혈압 진료받는 환자분이요. 여름철에 더 많아집니다.
1: 예.
4: 왜냐하면 날씨가 더워지면서 우리 몸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초혈관이 확장을 해버리거든요. 거기다 또 땀을 좀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럼 땀을 통해서 수분이라든가 전해질이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니까 혈관 내에 있는 혈액량이 감소해버리니까 혈압이 낮아지는 겁니다.
1: 예.
4: 의학적으로는 이 저혈압이 수축기 90 미만 이완기 60 미만이거든요.
1: 네.
4: 90에 60 밑으로 다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혈압이 80에 40 아래로 떨어진다면 우리 몸의 곳곳에 필요한 곳에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게 되니까 위험한 겁니다. 생명이 위험하죠.
1: 하긴 뭐 혈압이 떨어진다, 혈압이 없다 그러면 이게 아주 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4: 그렇죠.
1: 예.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혈압이 떨어진다고 하면.
4: 이게 무슨 뭐 매사에 의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어쨌건 아, 저 사람 왜 저래 비실거릴까. 뭐 활기차다 부지런하다 이런 생활은 못하는 게 저혈압입니다.
1: 예.
4: 늘 피곤하다 힘이 없다. 왜냐하면요, 심장에서 우리 오장육부를 비롯한 우리 몸의 곳곳에 피를 제대로 공급 못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1: 예.
4: 사실은 혈압이 좀 낮다 그러면은 그 낮은 혈압 때문으로 인한 자각 증상은 없습니다.
1: 아.
4: 그런데
1: 네.
4: 만약에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조금 과로했다 하면은 아 바로 피로해진다거나 기운이 너무 쭉 떨어져요, 어지러워요, 머리 아프다, 건망증. 좀 심하면 이제 실신에서 막 쓰러집니다. 막 넘어지기도
1: 예.
4: 하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결핵, 뭐 암, 심장질환 혹은 뭐 뇌하수체나 부신피질, 갑상선의 뭐 기능 저하증 이런 등으로 나타나지만 영양실조라든가 대출혈, 피를 많이 흘렸다 또 약물 부작용으로도 나타납니다.
1: 예. 섭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도 한데 저혈압인 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까?
4: 우선은 잘 먹어야 됩니다.
1: 아,
4: 아마 주위에 보시면 저혈압 분들은 네. 저 사람 너무 적게 먹는다 할 겁니다.
1: 아.
4: 특히 음식 중에서도 고기 생선을 비롯해서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을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하고요.
1: 예.
4: 또 과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1: 네.
4: 과일을 통해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1: 음흠.
4: 그래서 소고기, 닭고기, 뭐 양고기, 염소고기 뭐 그런 육류라든가 조기, 갈치, 대구, 뭐 해삼, 새우, 붕어, 잉어 이런 생선 그리고 고추, 뭐 대추, 복숭아, 호두가 좋습니다. 방금
1: 예.
4: 제가 잘못 고추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고추라든가 마늘, 파, 생강 이런 따뜻한 채소도 몸에 도움이 됩니다.
1: 예.
4: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다 대부분 따뜻한 성질입니다. 저혈압인 분들은 몸이 또 냉한 분이 많아요.
1: 예.
4: 예.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몸이 야이면서 혈압이 낮은데 그렇게 몸이 냉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한의학에서는 음기가 허약한 체질이다.
1: 네.
4: 몸이 마르면서 또 부족한 분 이런 분들에게는 돼지고기라든가 오리고기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분은 몸이 냉하진 않아요.
1: 아.
4: 예. 그리고 또 한
1: 네.
4: 가지는 이 저혈압인 분 중에 보면은 음식을 아주 싱겁게 드시는 분이 많아요.
1: 네.
4: 특히 연세 드시면서 짜게 먹으면은 성인병 생겨. 뭐 틀린 말 아니거든요.
1: 네.
4: 굉장히 싱겁게 드시는데 사실은 혈압이 낮은 분이라면은 약간은 소금을 더 드셔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4: 사실 말이죠. 원래 예. 사계절 가운데서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조금 더 짜게 먹어야 됩니다.
1: 아.
4: 한 10% 15%. 그런데
1: 알겠습니다.
4: 특히 저혈압이 예. 있는 분은 반드시 조금 소금을 더 먹어야 됩니다.
1: 예.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자 뭐
4: 예,
1: 이런
4: 그렇습니다.
1: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예,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예.
5: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자주 듣고 있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어디 예. 사시는 누구신가요?
5: 여기는 저 경북 문경입니다.
1: 아, 문경에서 연락 주셨군요. 예,
5: 예.
1: 예. 야, 옛날에 좋은 소식을 듣는 곳이 이 문경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5: 예,
1: 예,
5: 맞습니다.
1: 예. 그, 지금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고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신가요?
5: 저는 이제 60대 초반인데요. 술, 담배는 일체 안 했고요.
1: 예.
5: 혈압이 좀 낮아요. 그리고 가끔씩 제가 이제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우리, 제가 이제 근무하는 곳이 이제 풍기 인삼으로 유명한 이제 인삼

0: 그 고장에서 인삼사업을 하는데
1: 네네.
0: 이제 매일 뭐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는 일이 많은데 이제 그럴 때마다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면 어지러움증이 이렇게 갑자기 막 동반돼서
1: 아, 예.
0: 어지러움증이 오면 별의별 상상을 다 하잖아요. 뭐 뇌졸중인가 뭐
1: 예.
0: 이런 그러다가 또 하루 쉬면은 괜찮고.
1: 네.
0: 예, 그래서 저혈압과 연관성이 혹시 있나 해서 어지러움증 관련돼서.
2: 예. 아 예,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아, 굉장히 연관성이 예. 있는데 우선 그러면 식사는 잘 하세요?
0: 예, 밥은 잘 먹습니다.
2: 식사는 잘 하고 몸이 추위를 타거나 손발이 차거나 그러진 않나요?
0: 맞습니다. 아직 뭐 겨울에는 손발이 너무 차서
2: 예.
0: 제가 심하게 좀 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겨울마다.
2: 예, 예. 한의학에서는 이 혈압이 낮은 걸 갖다가 기가 허약하거나 특히 양기가 허약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 예. 오장육부로 보면은 심장이나 비장, 신장의 양기가 허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비장은 뭐 식사를 잘 하시고 하는 걸 봐서 괜찮은데
0: 예, 예.
2: 심장이나 특히 신장의 양기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0: 아, 심장의 예. 양기요?
2: 심장이나 신장의 양기. 그래서 그 아, 양기를 네. 북돋워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우선 첫째는 지금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땀을 많이 흘린 다음에 어지럽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네. 제가 처음에 저혈압의 원인을 말씀드릴 때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려서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은 혈액량이 줄어드니까 혈압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0: 예, 예.
2: 그러니까 여름철에 더울 때는 사실은 땀을 많이 흘릴 일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뭐 부득이 아. 하셔야 된다면 미리 수시로 미리 마시고 수시로 물이라든가 이온 음료 같은 걸 좀 마셔주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아,
2: 그리고 평소에는 지금 손발이 차고 추위를 탄다고 하셨으니까 양기 예. 따뜻한 기운을 도와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 그렇다면 대부분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앞에 제가 아. 말씀드렸던 마늘이라든가
0: 네.
2: 양파라든가 뭐 부추라든가 네. 그런 거고 특히 고기 종류가 중요합니다. 혹시
0: 아,
2: 그
0: 고기를 제가 일체 안 먹고 있습니다.
2: 예, 혹시 특히 뭐 몸이 야윈 편입니까? 좀 비만하신 편입니까? 보통입니까?
0: 아, 좀 야윈 편입니다.
2: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를 드셔야 된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고기들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고기들 뭐 소고기 소고기는 중간 내지 약간 따뜻하고요.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같은 고기를 자주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뭐 고기가
0: 아,
2: 너무
0: 소고기. 아, 소고기는 제가 혈관 막힌다 그래서 일체 안 먹었거든요.
2: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기 없는 부분, 살코기라든가 또 삶아서 기름을 쑥 뺀 수육 같은 걸 드시면 되고요.
0: 아.
2: 또 생선도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기라든가 뭐 대구라든가 네. 명태라든가 갈치라든가 뭐 이런 각종 생선들 그런 생선들을 자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연락 주신 아이고, 선생님께서 예. 그 인삼 재배하신다고 그러는데 인삼은 어떻습니까?
2: 아, 인삼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1: 예.
2: 마침 그 좋은 풍기 인삼 사업을 하시니까
1: 예.
2: 이런 분 중에서 만약에 머리로 열이 달아오른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혹은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슴이 꽉 막힌 분만 아니라면 인삼을 예. 드시는 것도 이 저혈압에
1: 예.
2: 저혈압에 사실 제일 좋은 약이 인삼입니다.
1: 아니 팔기만 예. 하시고 드시진 않으셨나 봐요.
0: 아니 저 홍삼을 제가 매일 먹기 때문에 지치거나 아. 뭐 그런 건 없는데
1: 네.
0: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겨울만 되면 손발이 너무 차서 걱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1년에 한두 번 어지러움증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굉장히 그 걱정이 되고 막 그 불안해서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1: 예,
0: 자고
1: 예.
0: 나니까 또 괜찮았습니다.
2: 예, 글쎄 그렇다면은 그 홍삼은 늘 드신다. 거기다가 우리가 보통 삼계탕에 흔히 넣으면 한약재인데 황기라고 있죠.
1: 아, 예.
2: 이 황기가 예, 예.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작용이 굉장히 인삼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1: 아.
2: 저혈압이 있는 분에게는 제일 좋은 약이 황기고 그다음에 인삼이거든요. 그러니까
0: 아.
2: 인삼과 황기 뭐 같이 드시거나 하고 특히 소고기나 닭고기, 뭐 염소고기, 양고기 이런 고기와 생선을 자주 드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아, 예,
1: 선생님 돼지고기는 매번 빼시나요?
2: 돼지고기가 이분 몸이 손발이 차고 냉하니까
1: 아,
2: 돼지고기는
1: 예.
2: 성질이 차가운 편이기 때문에
0: 아,
2: 그러니까
0: 예, 예.
2: 몸이 야윈 편이고 혈압이 낮으면서 몸에 열이 있는 편이거나 하다면 돼지고기도 괜찮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예.
0: 아, 오늘 아주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1: 예, 꼼꼼히 살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 너무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1: 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자, 전화 연결이 지금 또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전화 연결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네, 어디 사시나요?
3: 저는 세종시 시골 쪽에 살아요.
1: 아,

0: 괜찮습니다. 네. 뭐 석잔까지도 괜찮긴 한데 많이만 드시지 않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어디 불편하시거나 뭐 저혈압 관련이 있으신가요?
1: 혈압이 좀 낮다고 했었는데 네. 약간 낮아요. 제가. 네.
0: 아, 예. 혈압이 낮은 분이 아까 제가 좋은 음식은 설명을 드렸는데 피할 네. 것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자, 네. 우선 혈압이 낮은 분에게도 높은 분과 마찬가지로 담배는 피해야 되고요. 술은 네.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뭐 피해야 될 분도 있겠지만 또 조금씩 마셔야 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꾸준히 막걸리를 드셔왔다면은 적당한 양 정도, 뭐 예를 들어 막걸리 잔으로 석 잔 이내. 근데 매일 드신다면 뭐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건 괜찮겠죠. 네. 오히려 혈압을 올리는데도 도움이 좀 될 수가 아, 있긴 합니다.
1: 네.
0: 네. 또 다른 불편한 증상은 없으신가요?
1: 글쎄 제가 아니 근데 뭐. 다른 건 없어요, 내분.
2: 예.
0: 예, 단순히 혈압이 약간 낮은 편이라면,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 90에 60 이하가 아니라면은 혈압이 예. 약간 낮은 정도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데 원래 혈압이란 것이 연세가 되면 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낮으신 편이라면은 뭐 일을 많이 하신다면 막걸리 한 하루에 한두 잔 하시는 것 정도라면은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2: 예. 습관적으로 드신다고 하더라도 뭐 몸을 상하실 정도로 드시는 건 아니시죠?
1: 아니요, 과음은 네. 아닙니다.
2: 예, 네, 예. 그러신 정도면은 네. 뭐
0: 괜찮습니다.
2: 예. 예, 아유 뭐 도움이 됐을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아유 예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네
1: 고맙습니다.
2: 예 네. 세종에서 연락 주셨고요. 연락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화 연결할까요? 아 예 저희 지금 또 문자로 주신 분들이 있는데 예 보겠습니다. 70대 여성이시군요. 항상 그 뱃속이 빵빵하다 이런 표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변을 이제 보시기 위해서 들락날락 거리는 일이 많은데. 그런데 또 개운치가 않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 뭐 저혈압하고는 큰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만 내과적인 질문 주셨습니다.
0: 아, 네. 그러면 네. 식사를 이분이 말이죠. 만약에 네.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빵빵한 가다가 괜찮아지는 건지.
2: 여기 부사를 쓰시기는 항상이라고
0: 예, 항상이라면
2: 쓰셨어요.
0: 이게 문제가 예. 되죠. 원래 예.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사실 먹고 나서 바로 답답한 것도 좋은 건 아닌데 계속 그런 게 유지가 된다면 정말 위라든가 장의 비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2: 예.
0: 뭐 이런 경우인데다가 대변을 잘 보지 못하고 보호나도 개운치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위와 장의 운동 상태가 좋지 못한 걸 의미합니다.
2: 예.
0: 이런 중에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 운동이 부족한 경우 또 한 가지는 위와 장이 냉한 경우입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위장은 따뜻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 예.
0: 너무 따뜻해서 뜨거워서 음식 먹어서 금방 녹여서 소화 잘 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지만 오래도록 빵빵에 머물러 있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2: 그렇죠.
0: 그래서 우선은 음식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몸이 냉한 편인데 찬 성질 가진 음식을 주로 드시고 있지는 않은지
2: 네.
0: 그리고 평소에 너무 운동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사를 늘 이렇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오래 머물러 있는 건지는 아는지 살펴보고
2: 네.
0: 또 이렇다면 우선은 식사 후에 가볍게 산책을 좀 해서 위장의 운동과 장의 운동을 좀 촉진시켜주는 것이 우선 좋지 않을까
2: 예.
0: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 아유, 안녕하세요. 그 예. 어디 사십니까?
3: 저는 경남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2: 예, 멀리서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령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3: 예, 60대 후반, 70대 근접에 있습니다.
2: 아, 그러시군요.
3: 예.
2: 어떤 궁금증으로 오늘 연락 주셨습니까?
3: 저는 평소에 뭐 날이 더운 날이든 안 그러면 땀을 많이 흘리고 목이 마르든 어떻게 되었든 찬물에 보통 뭐 얼음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시원한 물을 먹지 않습니까?
2: 예예.
3: 예. 예, 이때 이 그 갈증에 의해서 좀 시원해라고 찬물을 먹으면 바로 한 1분 전으로 막 속이 메스꺼워가지고
2: 네.
3: 참 거북할 정도로 그런 현상이 경색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2: 그러면 매번 드시기 전에는 이제 찬물을 마셔야 되겠다 생각해서 꼭 찬물을 드시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워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3: 네, 그렇습니다.
2: 예.
3: 그래서 가능한 피하기는 피합니다. 드신 물을 늘 드신 물을 먹고 이렇게
2: 그러니까
3: 하고
2: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있어요. 메스꺼움이 느껴지니까 아유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찬물 드시면 메스꺼움이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네요.
0: 아, 이게 예. 말이죠. 갑자기 찬물을 마시거나 아. 갑자기 뜨거움을 마셔서 이게 좀 심해지면 딸꾹질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2: 예.
0: 그래서 이미 오래도록 경험해 보셨으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 바로 그렇게 찬

0: 한 냉장이거나 얼음이 들어간 물을 안 마시는 것이 좋고요. 우선은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서 마시거나 하고 만약에 어쩔 수 없다. 미지근한 물도 없다. 찬물밖에 없다 할 때는 네. 아주 천천히 넘기면 됩니다. 아, 정말 천천히 넘기시면 예. 됩니다. 그래서 네. 서서히 위장에 넣어줘야지 식도하고 위장에 갑자기 찬 자극이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겪으셨다니까 되도록이면 미지근한 물 아니면 아주 찬물이라도 아주 입에 오래 머물고서 천천히 조금씩 넣어서 그 다음엔 좀 찬 걸 넣어도 괜찮습니다.
1: 예. 예,
0: 위장에 바로 무리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위장을 보호하는 일. 이게 지속이 되면은 위장 기능이 점점 더 약화되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1: 지금 뭐 이 자체는 큰 병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죠.
1: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 그런데 이런 증상이 네. 연세가 들수록 심해지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예. 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네.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아유, 오늘도 그냥 계속해서 전화 연결하고 문자 질문이 오고 그래서 네. 준비하신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식이 뭐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시사등급, 교양등급.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과학플러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의 SF 작가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곽재식 박사와 오늘 또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예, 시험 보겠습니다. 오해와 진실 제가 어느 편에 속할까요?
4: 네. 텔레비전 방송은 방송 전파를 잡아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1: 전통적으로는 그렇죠.
4: 네. 이게 네. 이제 함정 문제인데요.
1: 네.
4: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이게 진실이라기보다는 오해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네.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 저는 KBS 직원으로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4: 네. 예. 2025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방송매체 이용 행태조사라는 자료를 보면요. 전파를 이용해서 텔레비전을 직접 보고 있는 사람이 위성방송을 보는 사람까지 다 합해도 한 10% 정도 아니냐라는 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케이블 텔레비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유선으로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방송을 받아가지고 보는 거죠.
1: 예.
4: 이걸로 보는 방식이 34.1% 그리고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텔레비전 내용을 보내주는 IPTV 서비스를 이용해서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이 52.1%로 나타났기 때문에
1: 예.
4: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파를 사용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90%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었기 때문에
1: 예.
4: 이 방송이라는 말의 좀 전통적인 정의가 이제는 좀 무너지고 있는 세상 아니냐 그런 말을 좀 할 수 있게 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 예, 네. 저 어렸을 때 이제 집에 칼라 텔레비 처음 들여놓고서는
4: 네.
1: 이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안테나를 저쪽에 이제 남산 쪽으로 해가지고 잡았던
4: 네.
1: 이게 그러니까 뭐 한 40년 전이겠죠.
4: 그렇죠.
1: 예. 네. 이제 네. 그 시절이 지났다는 얘기를
4: 그렇습니다.
1: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자 월드컵을 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최근 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월드컵 동시 시청자 수가 400만 명 넘었다. 이건 이제 뭘 가지고 어떻게 세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4: 네. 이건 동시 접속자 수라고 하지요.
1: 예.
4: 한 인터넷 플랫폼에서 자기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월드컵을 공식적으로 영상으로 중계해 주는 요거를 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1: 네.
4: 여기에 접속한 사람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지난 한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경기 때 사람 숫자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때 동시 접속한 사람 숫자가 493만 8천 명에 달했다. 이게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 일반 시청률로 환산하면 10% 정도 되는 시청률 아니겠습니까?
4: 네, 최소 그렇게 볼 수 있죠. 보통 예. 이제 텔레비전 한 대를 보면 그걸 뭐 동시에 여러 명이서 본다. 가구가 같이 본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계산했잖아요.
1: 그런 것도 있죠. 예.
4: 네, 만약에 그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뭐 한 500만 가까운 이 숫자가 굉장히 이제 큰 숫자다. 그런 뜻이고요.
1: 예.
4: 어느 채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이제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접속을 해서 보는 이런 방식이다. 인터넷 회사에서 운영하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떤 이런 영상 매체와 도달하는 굉장히 주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4: 이렇게 소리 그러니까 음악이나 음성이나 아니면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때그때 나오는 것을 생방송 생중계로 바로바로 보내주면 그거를 바로바로 그때 받아서 듣는 이 방식을 흔히 이제 뭐 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정보가 흐른다라고 해서 스트리밍이라고 하거든요.
1: 예.
4: 스트리밍이 이제 냇물이라는 뜻이니까 요즘에 이제 스트리밍이라는 말을 워낙에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요즘 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스트리밍

0: 이라는 말을 줄여서 스밍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건 뭐 네 글자밖에 안 되는데 왜 굳이 줄이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밍이라는 말이 따로 쓰일 정도로 요즘에는 대중문화를 접하는 굉장히 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예전에는 공중파 중계 아니면 스포츠 중계를 접할 방법이 없었는데
0: 그렇죠.
1: 요즘은 이 스트리밍 쪽이 발달을 해서
0: 네.
1: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다든지 혹은 뭐 잘 알려지지 않은 경기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예. 이게 다른 뭐 인터넷 뭐 자료 이런 거하고 좀 어떻게 다릅니까?
0: 네,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예.
0: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좀 깊게 살펴봐도 재밌는 점이 굉장히 많고 얕게 살펴봐도 재밌는 점이 많은데요.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자료를 주고받는 그런 방법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방식 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TCP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1: 아하.
0: 이게 이 TCP 방식이 모든 인터넷에 일단 제일 기본이고 기초고 시작이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다라고 지금은 또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1: 예.
0: 하여튼 뭐 전통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보기는 여러 번 본 것 같습니다. 뭐 TCP, IP
0: 네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IP가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P라는 말이 인터넷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1: 예.
0: 옛날에는 인터넷을 쓰면 기본적으로 TCP 방식을 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TCP, IP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썼던 것입니다.
1: 예.
0: 이 방법은 어떤 방식이냐면 어떤 자료를 내가 보내면 받아주는 쪽에서도 단 한 글자 숫자 단 하나도 오류가 나지 않고 보내준 모든 자료가 다 정확하게 가는 거를 목표로 개발된 방식입니다.
1: 예.
0: 생각해보면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네.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다 그런 식으로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다 주고받는 게 정확할 거라고 상식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 예.
0: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은행 거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돈을 얼마를 보낸다라고 입력을 했는데 뭐 0이 하나 더 붙는다든가 숫자 하나 지워지고 안 간다든가 이러면 되게 곤란한 여러 가지
1: 그럼요.
0: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이 인터넷을 처음 개발해주고 사용할 때는 이 TCP 방식 모든 자료가 정확하게 완벽하게 다 전달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 통신 방법이 개발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사람들이 이 스트리밍이라는 거 음성이나 영상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듯이 주고받는 거 이거를 계속하다 보니까 영상 같으면 뭐 1초에 20장씩 뭐 많을 때는 1초에 30장 혹은 그 이상 이 사진 같은 화면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보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보여주니까 화면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1: 예.
0: 그러니까 1초에 30장씩이나 화면 사진이 이렇게 날아오는데 그중에 점 하나 정도 살짝 좀 오류가 나서 틀려도 이거 1초에 30장씩 계속 바뀌는 화면에서 그거를 사람 눈으로 알아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설령 꽤 많이 좀 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1초에 30장씩 날아오는 그 사진 중에 한 0.05초 정도 뭐가 좀 삐끗해가지고 화면이 다들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잠깐 순간 반짝하면서 지나가고 그냥 그 다음 것만 잘 보여줘도 이런 스트리밍 방식으로 볼 때는 사실은 큰 무리가 없단 말이죠.
1: 예.
0: 그 잠깐 점 하나가 잘못 찍히는 거 오류가 난 것 때문에 그걸 다시 정확하게 받겠다고 굳이 다시 보내라 더 수정을 하자라고 하면서 시간을 끄는 이보다 그거는 그냥 틀린 거는 틀린 거대로 넘어가고 최대한 오는 거를 중간에 오류가 좀 나더라도 빠릿빠릿하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1: 예.
0: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개발된 방식이 오류가 조금 생겨도 어느 정도 무시하는 대신에 훨씬 더 빨리 끊김없이 자료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개발된 게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UDP라는 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TCP 방식이 주류고 UDP라는 방식도 개발되었었는데
1: 네.
0: 옛날에는 뭐 지금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뭔가를 스트리밍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같은 거를 생중계를 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 이 UDP 방식으로 보내주는 게 기본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쪽이 이제 많이 활용되던 기술이었죠.
1: 예.
0: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하면 이제 되게 설명이 쉽고 간단하겠죠.
1: 예.
0: 그런데 스마트폰 개발하던 미국 회사에서 2010년 전으로 해가지고 이 UDP보다 더 비효율적인 그때 당시로 따지면 더 TCP를 이용하는 방식이기는 했지만
1: 네.
0: 인터넷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워낙에 많이 사용을 해오고 있잖아요. 특히 뭐 닷컴 기업이 유행하고 이런 일이 21세기 초에 벌어지면서
1: 네.
0: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가지고 뭘 본다라는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1: 예.
0: 특히나 수많은 사람이 한 웹사이트에 동시에 접속을 해도 그게 오류가 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는 기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된 상태였단 말이죠.
1: 예.
0: 그래서 이 스마트폰 개발하던 회사에서 비록 스트리밍에는 접학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던 TCP 방식이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웹사이트들을 보여줄 때 쓰던 방식으로 그냥 영상 같은 것도 좀 보내줘 보자. 그것도 나름의 장점은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HLS라는 딴 방식을 개발했는데
2: 예.
0: 막상 이걸 해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요즘 상황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2: 아, 그래요?
0: 예, 요즘은 이게 원래는 처음에는 이 TCP 방식이기 때문에 스트리밍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도 생각했던 방식이었는데 이 HLS라는 이 방식이 요즘은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거기다가 추가로 2020년 전으로 해가지고는 QUIC, Quick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검색 엔진 이런 거 개발하려던 미국 회사에서 이 웹사이트나 홈페이지를 보여주던 그런 방식이면서도 동시에 스트리밍에 유리하다는 이 UDP를 사용할 수도 있는 새로운 방식을 또 개발했거든요.
2: 예.
0: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까지 쓰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종합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인터넷 영상 스트림이 상당히 잘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2: 예.
0: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 회사나 검색 엔진 개발하는 회사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되게 통신 기술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좀 수학 같은 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에도 잘 이렇게 꾸준히 투자한 결과 이렇게 세계가 변하고 있고 또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변화한 시대에서 여러 가지 이런 영상 기술을 방송의 지위를 전통적인 방송의 지위를 위협해 나가는 이런 기술에서도 앞서 나가게 되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되게 기초적인 것에 투자하는 거를 참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1: 그렇군요. 그냥 보면서 아유 좋은 세상 왔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참 많은 변화가 복잡한
0: 그렇습니다.
1: 변화가 있었네요.
0: 네.
1: 예. 저는 이제 현장에서 중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청자들이 그 화면을 통해서 보는 시간은 실시간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네네네.
1: 예.
0: 네.
1: 이 전파에 의존하던 시절에도 이게 중계차에서 쏘고
0: 그렇죠.
1: 저쪽에서 받아서 다시 이거를 분배해야 하는 거가
0: 그렇죠.
1: 벌써 이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아주
0: 그렇습니다.
1: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0: 그렇습니다.
1: 예.
0: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그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1: 예.
0: 최대한 전파를 빨리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지구 반대편에서 보낸다라고 하면 인공위성으로 전파를 쏴가지고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보는 방식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위성 중계에 사용하는 인공위성은 정지위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구에서 3만 6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위성치고는 좀 먼 곳에 있는 위성을 이용을 합니다.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최단 거리로 가도 일단 보내는 쪽에서 인공위성 3만 6,000km 떨어진 데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한국까지 36,000km를 다시 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1: 예.
0: 이것만 더해봐도 7만 킬로가 훌쩍 넘어가지요. 근데 빛의 속도가 시속 30만 킬로미터 아니 초속 30만 킬로미터거든요.
1: 예.
0: 빛의 속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7만 2,000km를 달리는 데는 최소 0.2초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성 중계를 하는 이상은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정지 위성을 이용하는 위성 중계는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0.2초의 이 벽은 극복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1: 예.
0: 더군다나 요즘은 뭐 지상파를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용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방식이거든요. 디지털 방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파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그런 방송의 내용, 영상과 소리의 내용을 다 0과 1이라는 두 개의 숫자의 조합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걸 보내주고 그러면 그걸 받은 텔레비전이 그 0과 1의 조합을 해독을 해가지고 화면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 영상을 0과 1의 조합으로 바꿔주는 그 컴퓨터의 계산, 그거를 다시 받아가지고 또 컴퓨터가 해독을 해가지고 보여줄 때 걸리는 계산, 이런데 이제 컴퓨터가 돌아가면서 이제 시간이 걸릴 거고
1: 네.
0: 또 보통 영상은 그냥 보내주면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압축이라고 하죠. 더 좀 고화질을 보내줄 수 있는 방식으로 압축을 하는데 이걸 압축을 했다가 푸는데도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 만약에 뭐 어떤 딴 이유가 있어서 뭐 컴퓨터를 한두 대 더 거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도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지연, 레이턴시라고 하죠. 이런 게 항상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가끔 그 TV를 통해서 이제 주요 경기 볼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0: 네.
1: 예. 그런데 갑자기 옆집에서 함성 소리가 나요.
0: 아.
1: 예. 우리는 아직 이유를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몇 초 있다가 보면 이제 우리 집에서도 꼴이 터지거든요.
0: 네네.
1: 예. 예. 똑같은 그 장면인데 이게 그러니까 잡히는 수신하는 그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방송이 오는 경로에 따라서 달려지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전파로 인공위성을 통해서 쭉쭉 넘어오는 방식이 아마도 제일 빨리 올 수 있을 예.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요즘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뭐 IPTV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인터넷 스트리밍이라든가 그런 다른 방식들도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하지요.
1: 예.
0: 그렇다는 거는 다들 그 넘어오는 방식에서 각자의 그 회선을 따라서 인터넷 통신망을 따라서 이 영상이 이제 전해지고 있다.

0: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경유하는 인터넷 회선의 경로가 어떤 경로를 지나게 되는지.
1: 그렇죠.
0: 또 대부분의 이런 인터넷 관련된 장비는 해킹이나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뭔가 계산을 해가면서 문제가 없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컴퓨터가 끼어서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컴퓨터들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빠릿빠릿하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빨리 넘어올 수가 있고 늦게 넘어올 수가 있는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요즘 인터넷은 HLS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스트리밍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 네.
0: HLS 방식은 특히 처음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방식이었냐면 영상을 한 2초에서 10초 단위로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뿌려서 보내주는 방식이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정말로 최악의 운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영상 하나를 10초 단위로 잘라서 날아오고 날아오고 또 날아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 10초 정도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1: 글쎄요.
0: 네, 지금 이 시간에 날아올 영상이 안 날아와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보내준다라고 하면 그 영상 하나가 지나가는데 한 10초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라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야구장 근처에서 이제 살았었거든요.
1: 아, 예.
0: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으로 이제 중계를 보면 텔레비전 화면상에서는 아직은 아무 일이 안 벌어졌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야구장에서 함성 소리가 더 먼저 들려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되나보다라고 하고 한 1초 정도 기다리면 텔레비전에서 뭐가 나오고 이랬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1: 이런 일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0: 네, 예. 어느 정도는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 아니 그러면 이런 것들의 오차를 어쨌거나 줄이는 게 그 기술의 해들이 아니.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선망을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뭔가 정보가 넘어오고 영상이 넘어오는 거를 더 빠르게 더 잘하기 위해서 통신망을 더 많이 가설하는 거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참여하고 있는 E2A, E 숫자 2A라는 해적 케이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부산에서부터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이 광섬유 다발을 길게 계속 연결해서 깔아가지고 일본과 대만을 들러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캘리포니아 모로베이까지 지나가는 아주 굵직한 통신선 다발을 까는 이런 대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1: 태평양을 건넌다고요?
0: 네. 이미 이야. 태평양을 건너는 이런 회선이 있는데
1: 예.
0: 네. 지금 하나 굵직한 거를 하나 더 까는 대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네. 이게 2028년에 완성이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영상이 넘어올 수가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좀 많은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아까 인공위성이 정지위성 같은 경우에 지상 3만 6천 킬로미터 높이에 꽤 멀리 떨어진 높이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 말고 한 200km나 300km 높이 지상에 상당히 가까운 높이에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그걸로 중계를 해보자라는 뭐 그런 발상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뭐 조금 설명해드리자면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좀 지구에 바싹 붙어가지고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중계를 하려면 인공위성을 좀 많이 띄워야 되거든요. 네, 뭐 쉽게 생각을 해보시자면 지구 반대편으로 보낸다라고 할 때 지구에 걸리지 않고 전파가 돌아가려면
1: 네.
0: 인공위성이 멀리서 신호를 받아주면 한두 개만 있어도 딱 바로 반사를 해가지고 갈 수가 있겠지만
1: 예.
0: 가깝게 받아주면 전파를 받아서 옆 인공위성으로 계속 던져서 공면을 따라서 쭉 돌아와야지 지구 반대편에서 넘어올 수가 있겠죠.
1: 그거 왠지 번거로운데요.
0: 네. 그래서 예. 인공위성을 많이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 옛날에는 이게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0: 지금은 인공위성을 작게 가볍게 만들어도 성능이 좋고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우는 비용도 상당히 지금 떨어져가지고
1: 예.
0: 인공위성을 수십 개, 수백 개 띄워가지고 이렇게 중계를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우주 사업하면 이미 많이 투자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회장 같은 이런 분은 인공위성을 이런 식으로 가까운 거리에 수만 개 단위로 띄워놓고 그걸로 초저지연,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통신이라는 걸 해가지고
1: 예.
0: 언젠가는 스포츠 중계 같은 것도 훨씬 더 빨리 보내주는 그런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야심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1: 예. 오늘 왜 내가 노트북을 켜놓고 중계 방송을 보면은 옆집 TV 보는 집보다 골이 늦게 들어가나 궁금하셨을 텐데 예 오늘 또 어느 정도 답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과학 플러스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4시 39분 막 됐습니다.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
2: 네,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중랑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에서는 여전히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뒤로 성수대교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천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발안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일대로 정체 시작됐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대신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용인 분기점 부근 사고는 5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뒤로 양진아들목부터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토요일엔 스포츠 이성부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소개는 힘차게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코너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위기도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어요. 네. 뭐 한다고 해도.
0: 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 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예. 너무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은 뭐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상황은 그렇습니다.
1: 예. 아직 우리의 월드컵이 확실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이 와중에 야구 얘기나 뭐 다른 스포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예. 뭐 마무리가 될지언정 이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월드컵 자체는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게 진행되고 있고 예, 예. 여러 가지 스토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1: 우리 민족이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우리 대표팀이 남아공에게 패하면서 A조 3위가 됐습니다. 이건 뭐 그냥 다 이제 귀에 인이 박히도록 얘기를 그렇습니다. 들으셨을 텐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하기 몇 시간 전에 이제 대충 또 경기들이 끝이 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습니다라는 게 이제 3시 뉴스 이제 머리 기사였어요.
0: 그러니까 각조 3위 팀 12개 팀 가운데 네. 8등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8등입니다.
1: 네.
0: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조가 3개가 남아 있어요.
1: 그렇죠. 네.
0: L조, K조, J조.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하면은 J, K, L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이 세 팀 중에 두 팀만 그러니까
1: 한 팀만
0: 우리보다 앞서게 되면은 네. 우리가 탈락을 하는 겁니다.
1: 지금 현재 순위가 그 조 3위 팀 12팀 가운데 8등이라는
0: 그렇습니다.
1: 거 아니겠어요?
0: 그런데 8팀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한 팀만 더 우리보다 앞서는 팀이 나오게 되면은 네. 우리는 그냥 짐 싸서 미국이건 어디건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1: 관계가 되는 세 경기가 남아 있지만 뭐 상관없이 올라간다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일단 오늘 조금 이게 참 하늘이 안 도와준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예. 오늘 I조의 세네갈이 이라크를 5-0으로 크게 이기면서 I조 3등이 됐습니다.
1: 예.
0: 사실 이라크가 좀 이겨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라크가 두 팀이 비겨주거나 이걸 좀 기대를 했었는데
1: 예.
0: 확실히 이라크가 세네갈이 정말 강팀이더라고요.
1: 음흠.
0: 승점이 세네갈이 한국과 같습니다만은 골득실에서 한국보다 앞서기 때문에 세네갈이 우리보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1: 예.
0: 또 G조의 이란도 이집트와 1-1로 비기면서 승점을 추가했는데요. 이란도 3무로 승점이 한국과 같습니다. 승점 3점이 됐는데
1: 예.
0: 골득실에서 이게 세 번 다 비기니까 골득실이 0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는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우리보다 역시 골득실에서 앞서서 우리가 이란이 우리보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1: 승점은 3점이 똑같은데.
0: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 경기를 많이 기대했거든요. 이집트가 제발 좀 이란을 이겨주면 이란은 분명히 우리보다 내려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랐던 그 결과 정반대로 됐습니다.
1: 아하.
0: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J조, K조, L조 경기가 남아있는데 그야말로 경우의 수가 거의 기적 수준으로 뭐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냉정하게 봐서 이제는 산소호흡기를 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 SNS에 그 표가 돌았어요.
0: 그렇습니다.
1: 9개의 이제 경우의 수 여기서 이제 뭐 몇 개만 맞으면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랬는데 거기 이제 6개가 지금 지워진 상황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남은 경기가 이제 3경기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제 우리 못 올라간다는 거고.
0: 그러니까
1: 예.
0: 그
4: 축구 통계한 업체에서 네. 처음에 우리가 남아공에게 졌을 때만 해도 그래도 32강에 올라갈 확률이 90%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경기가 끝난 이후에 확률은 20%대로 확 떨어졌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주는 교훈은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
4: 그렇습니다. 슈퍼컴퓨터가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네. 슈퍼컴퓨터도 그냥 막 그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1: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시기를 놓고 좀 봐야 될 것도 있는 것 같고.

0: 있고, 예, 그렇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만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내일?
1: 네, 일단 J조는 예. 아르헨티나가 조 1위를 확정 지었고요. 예. 오스트리아와 알제리가 승점 3으로 2위와 3위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두 팀이 맞대결을 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팀이 맞먹고 그냥 야 우리 비기자 우리 쪽에 그냥 공 돌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승점 1점씩 나눠 가지면은 승점 4가 돼요 두 팀이.
0: 그렇죠.
1: 그러니까 승점 4가 되면은 어쨌든 조 3위로 32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오늘 이 그 경기에서도 나왔었는데 이집트와 이 이란의 경기 때도 네. 비슷한 양상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 두 팀이 대놓고 비긴다면은 물론 설마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우리는 그냥 탈락입니다.
0: 예.
1: 또 K조는 콜롬비아가 1위, 포르투갈이 2위인데요. 이 두 팀이 사실상 32강을 확정 지었고요.
0: 예.
1: 공교롭게도 3위 콩고 민주공화국과 4위 우즈베키스탄이 맞붙습니다.
0: 어.
1: 두 팀이 무승부를 기록하면은 콩고 민주공화국이 3등이 되는데 우리보다 아래가 됩니다.
0: 예.
1: 또 우즈벡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이긴다면은 이 승점 3으로 3위가 되는데 골득실에서 우리가 앞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즈벡을 이기면은 우리는 탈락입니다. 승점 4가 되기 때문에.
0: 오호.
1: 그렇기 때문에 우즈벡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이겨주거나 최소한 비기기를 바라야 되는 겁니다.
0: 네.
1: L조는 크로아티아가 승점 3으로 조 3위인데 두 경기만 치렀는데도 우리보다 앞서

0: 가 크로아티아를 이겨준다면은 크로아티아가 골득실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로아티아를 제칠 가능성이 신라같이 남아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하지만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라도
0: 그렇습니다.
1: 예, 우리 뜻을 벗어난다면은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뭐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0: 맞습니다.
1: 예. 자, 뭐 진출을 하면 그래도 좋을까요? 뭐 하여간 그런데. 여튼 지금까지 경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대단히 큰 대회 아니었습니까?
0: 그렇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아니 손흥민, 이강인이라는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보유하고도
1: 예.
0: 왜 이렇게 공격이 안 풀리는 거냐. 세 경기에서 단 두 골 그것도 이 첫 경기. 이 체코와의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거거든요.
1: 예.
0: 특히 남아공전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오를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대표팀에게는 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무승부를 의식한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고 너무 수비적인 경기를 했다. 소극적인 경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전술적인 유연성도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남아공에게 선제골을 내줬는데 또 멕시코에게 선제골을 내줬는데 그러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3백을 유지하고 그 전형을 유지한 겁니다.
1: 예.
0: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후에 모든 전문가들이 아니 플랜 B가 보이지 않아. 왜 이렇게 공격을 안 하는 거야.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하긴 뭐 그냥 비전문가들이 보더라도 그런 생각은 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1: 예.
0: 홍명보 감독은 세 경기 가운데 이 모든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번 월드컵은 32강에 올라가든 못 올라가든 상관없이 우리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은 어떤 점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어떤 점을 더 바꿔야 되는지를 잘 보여준 대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옛날 그 뭐랄까 좀 실감 나지 않는 그래도 그 참 재밌겠다고 했던 그 옛날 축구 전자 오락도 선수들이 그렇게 안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또 이렇게 복잡하고 길게 하나 싶긴 한데 참 답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0: 예. 그렇습니다.
1: 남아공과의 경기. 선수들이 왜 거기서 이렇게 뭐 뚫고 들어갔다 나오고 좀 막 이렇게 좀 복잡하게 움직여야 뭐 공간을 만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서서 패스를 주고받나? 저 그런 생각을 좀 했네요.
0: 네. 뭐 일단 저는 뭐 다른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때 남아공이 굉장히 아주 촘촘하게 우리의 공격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잘 준비했다고 할 수 있겠고 특히
1: 예.
0: 이강인 선수의 길을 막은 것이 두세 명 달라붙어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볼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예. 우리의 큰 패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손흥민 선수를 100%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그거는 거의 지금 미스테리성 아닙니까?
0: 아 저는 그래서 제가 현장에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1: 예.
0: 손흥민이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1: 예.
0: 또는 뭐 감독하고 어떤 다른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나올 정도로 좀 이번에 손흥민 선수를 왜 그렇게 100% 활용하지 못했는지가 가장 아쉬운데요.
1: 네.
0: 1차전과 2차전 모두 후반에 교체를 했어요. 바꿨습니다. 뭐 체코전에는 그게 통해서 이 오현규 선수가 결승골을 넣긴 했습니다만은
1: 예.
0: 남아공과의 3차전에서는 아예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 빼서 후반에 조커로 투입을 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절반밖에 못 쓴 겁니다.
1: 글쎄요.
0: 우리가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죠. 아르헨티나의 메시 뭐 비교하면은 뭐 프랑스의 음바페 이런 선수들을 그냥 절반밖에 못 쓴 거예요.
1: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은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알아서 차포를 떼고 경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우리 예. 스스로 이거를 발목을 잡고 경기를 했다는 거죠.
1: 예.
0: 또 손흥민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빠른 침투와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강점인 선수잖아요.
1: 예.
0: 그런데 대표팀에서는 계속해서 공을 받기 위해서 내려오고 또 측면에서 고립되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손흥민을 살리는 전술이 아예 없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팬들 해외 언론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손흥민 개인의 기량이 떨어진 게 아니라 손흥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이 대표팀이 만들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 팬들도 손흥민에게 공만 맡기는 축구가 아니라 손흥민을 살리는 축구가 필요하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1: 예.
0: 결국 이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공격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했느냐 이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 대회고요.
1: 네.
0: 앞으로 우리 대표팀이 공격 전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1: 뭐 나중에는 설명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김민재 선수 나중에 빼니까 뭐 그것도 사람들이 이제 의혹을 갖기 시작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0: 네, 김민재 예. 선수는 이제 뭐 괜찮다 이렇게 나중에 인터뷰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김민재하고 또 홍명보 감독이

0: 또 어쨌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때 종아리 통증이 와서 벤치 쪽에 교체 사인을 보냈다 이렇게 본인이 해명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성적이 안 좋으니까 경기 외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게 글쎄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1: 예. 배가 살살 이제 아픈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32강 올라가는 게 정해진 팀들이 있고
0: 그렇습니다.
1: 뭐 그 중에는 이웃 나라 일본이 있는데 이거를 또 어떤 표정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일본이 32강전에서 브라질과 경기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일본이 조별 리그를 어떻게든 1위로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예. 결국 2위가 됐고요. 예. 우승 후보 브라질과 32강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1: 예.
0: 브라질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영원한 우승 후보죠.
1: 네.
0: 그런데 이 일본과 브라질의 경기가 이 32강 최고의 빅매치로 우리가 아니라 일본 매체가 아니라 세계적인 다른 매체들이 다 꼽고 있습니다.
1: 일본이 지금 우승한다고 그랬어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경기력적인 면에서 너무 잘해요. 네덜란드와 비겼고요.
1: 예.
0: 스웨덴과 비겼고요.
1: 네.
0: 튀니지를 무려 4-0으로 꺾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을 넘어서 경기력 면에서 제가 보더라도 출전국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예.
0: 물론 대진우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더럽게 없습니다. 기껏 조별리그를 통과했는데 첫 판에서 브라질 끝판대장을 만난 거거든요.
1: 예.
0: 역대 상대 전적에서 1승 2무 11패. 그런데 일본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 그 1승이 가장 최근에 맞붙어서 거둔 거거든요. 그것도
1: 예.
0: 0-2로 뒤지다가 3-2로 역전승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해보자. 일본 선수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있고요. 워낙 조직력과 빠른 역습이 강점이기 때문에 브라질도 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32강
1: 예.
0: 최대 빅매치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1: 예.
0: 그 밖에도 주목할 경기로는 프랑스 대 스웨덴, 또 네덜란드 대 모로코,
1: 네.
0: 또 코트디부아르 대 노르웨이 이런 경기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이런 소식을 또 정리를 하다 보면은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해질 것도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잘했으면 되는 건데 뭐 카보베르데라든지
0: 그렇습니다.
1: 이런 나라가 지금 월드컵 처음 출전했는데 다들 알지도 못했던 나라가 32강 진출 확정했단 말이에요.
0: 그렇습니다. 오늘 H조 최종전에서 사우디와 0-0으로 비기면서 3무승부 한 번도 안 졌어요. 승점 3으로 조 2위 자력 진출했습니다.
1: 예.
0: 카보베르데라는 나라가 뭐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인구 52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섬나라고요.
1: 그렇죠.
0: 서울의 한 자치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나라가 처음 출전한 월드컵 본선에서 이 토너먼트까지 올라간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스페인,
1: 예.
0: 우루과이 같은 강팀들과 대등한 싸움을 벌였는데요. 이번 월드컵 최대 신데렐라고 볼 수 있겠고요.
1: 그렇습니다.
0: 앞으로의 카보베르데의 행보도 계속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얘기를 해도 남의 나라 얘기를 해도 기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토요일엔 스포츠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예, 럭키스타즈의 마이 라이프 2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이었고요. 내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시 전국 내륙이 30도 이상의 여름 본연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찬 공기가 좀 맞닿았을 때는 조금은 시원한 감이 있었는데 바람도 다소 불곤 했었지만 다시 더워졌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덥겠고요. 특히 서쪽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 혹은 조금 낮겠지만 낮 기온은 역방향으로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남부 제주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저녁까지 경기 북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후에 중부와 전북 경북으로 구름 많이 끼면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5에서 30mm 정도 기온이 오르는 시점에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천둥, 번개, 돌풍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경기 남서부와 충남, 호남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안개도 서해 쪽에 짙게 끼니까 각별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1.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 관측과 관련해 일각에서 용수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면서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첨단 도시 발전에 필요한 만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이어 SNS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며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썼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다음 달 1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에 대해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은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오늘 SNS에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숨가쁜 국정일정 속에서 그동안 성사되지 못한 것이라면서 지속해 일정을 조율해왔으며 마침 7월 1일 일정이 맞아 오찬을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무능 의혹 은폐 3박자를 갖췄다며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한성수 후보자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자질과 역량이 없다는 사실만 국민께 확인시켜준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잠실 개표소 집회가 진행 중인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를 찾아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탄 교수는 오늘 오후 1시 반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앞 도로에서 제가 만약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면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도 음모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 24일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언론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응했고 어제 2시간가량 서울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전북 완주군 동상면의 운장산 등산로에서 한 5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혼자 등산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도심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오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기 수원시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윗옷을 벗은 채 주먹질 등을 했고 이후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A씨를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이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조 3위 중 8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세네갈이 이라크에 5-0 완승을 거둬 우리나라는 조 3위 팀 중 6위에서 7위로 떨어졌고 이란이 이집트와 1-1로 비기면서 골 득실차에서 밀려 마지노선인 8위로 또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대회 조별리그 마지막 날인 내일 J, K, L조 경기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 오전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와 남해상의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공군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으며 양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는 자국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러시아 군용기도 북쪽에서 남하의 공해상에서 만나 연합기동 훈련을 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낀 가운데 남부와 제주는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한테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1.1도입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성원이었습니다. KBS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여름을 맞아 장강명의 인생책, 그냥 흘려보내기 아쉬운 지난 에피소드를 다시 듣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시 듣는 인생책, 오늘 만나볼 에피소드, 정말 반응이 좋았던 회차입니다. 작년 여름 찾아오셨던 김지훈 박사님 편인데요. 이 방송을 준비하며 읽은 김지훈 박사님의 추천책 폭격기에 달이 뜨면 저도 참 감명 깊게 읽고 칼럼에 쓰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유튜버로 작가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김지훈 박사님 편 지금 만나봅니다.
2: 정치학자 김지훈 박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0: UC 버클리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MIT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분석센터 센터장을 역임하며 한국사회의 이슈와 사회 곳곳의 부조리한 모습을 분석했는데요. 다양한 매체에 출연해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KBS 1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거리의 만찬 패널로 활약했고 MBC 100분 토론에서도 탁월한 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김지윤의 지식플레이, 지윤앤 은환의 롱테이크 등 다양한 유튜브 채널이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1: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 청취자들께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뭐 정치학자이시고 언론인이자 방송인이시고 뭐 외, 정치외교 평론가이시고 구독자 120만 명이 넘는 유튜버이기도 하신데 박사님 모시고 N잡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 팁도 여쭤보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완전히 무겁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뭔가 좀 이상한 시대를 저희가 사는 것 같은데 저희 도대체 어느 무슨 시대를 사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1부에서는 박사님이 골라주신 인생책 이야기를 나누고 2부에서 박사님의 여러 가지 작업들 여쭤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도 두루두루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게스트께 인생책 3권을 골라달라고 하고 그중에서 한 권을 제가 읽을 만한 거를 골라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3권 골라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에릭 라슨의 폭격기의 다리 뜨면, 그리고 로스 킹의 피렌체 서점 이야기, 그리고 푸슈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을 꼽아주셨습니다. 저희는 폭격기의 다리 뜨면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다른 두 책도 잠깐 좀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두 책 다 잘 모르는 책이거든요. 네. 로스 킹의 피렌체 서점 이야기, 이건 무슨 책인가요?
2: 근데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사실 인생책을 골라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인생책이 없어요. 새로운 책을 읽으면은 그 책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뭐 인생책하고서 딱 말하기가 조금 어렵고 뭐 좋아하는 책들 그 중에서 한 세 권 정도 골라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제가 뭐 좀 좋아하는 책들 그렇게 세 권을 이렇게 골라갖고 드렸던 거고요.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로스킹의 피렌체 서점 이야기는. 먼저 이 로스킹이라는 작가가 그 특히나 르네상스 특화된 뭐 약간 논픽션 소설 같은 걸 많이 쓰는 작가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브루넬스키의 뭐 도움이라든지 그러니까는 피렌체 가면 도우모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올렸는가. 그 도움을 어떻게 올렸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미켈란젤로와 교황의 전장. 뭐 이런 식의 소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예술가 뭐 그 시대 이야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사실은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이제 필경사라고 하죠. 베스피아노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면 다 뭉뚱그려서 르네상스하고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다빈치 뭐 미켈란젤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르네상스가 시기가 있거든요. 1300년대, 1400년대, 1500년대.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뭐 다빈치 미켈란젤로 하면은 이제 1500년대. 그때 굉장히 뭐 떴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거의 가장 이제 절정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예술가들이고 시작은 우리 뭐 잘 아는 페트라르카라든지 조토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트리젠토라고 얘기를 하는 초기. 근데 이 필경사인 베스피아노는 이제 중간기, 꽈트로젠토라고 하는
1: 1400년대.
2: 그래서 막 이제 절정으로 향해 가던 시대였던 거죠. 근데 이제 필경사라고 한다면 결국 책을 만드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정말 막 뭐 사파도 그렇고 막 거의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차를 딱 만들어갖고 그래서 고객들은 이제 주로 귀족이라든지 왕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1: 아직 인쇄술이 나오기 전이니까 이제 굉장히 고급 독자들, 고급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제 거의 예술 활동에 가까운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직업이었겠군요.
2: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게 그냥 지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어떤 문화 예술 같은 게 다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같이.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인쇄혁명이 나오면서부터는 책은 사실 그건 예술 작품이라기보다 메시지와 지식을 전달하는 그리고 그렇죠. 대중들한테 어떻게 소비되는 걸로 이렇게 딱 됐단 말이에요.
1: 네.
2: 물론 우리 같은 사람 좋죠. 그잖아요. 싼 값의 책을 보니까 일반인들은 좋은 거죠.
1: 뭐 지금 저희 기준에서는 책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다.
2: 그쵸?
1: 책이 그 안에 내용이 문제지 뭐 이렇게 그 예쁜 뭐 장정이나 뭐 그런 뭐 필경사들이 공들여서 했던 뭐 그런 게 뭐 책의 본질이냐 이렇게 저희는 얘기하겠는데.
2: 그렇죠. 근데 이 그 시기를 거쳤던 필경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하나의 혁명 같은 거잖아요.
1: 그쵸.
2: 자기의 인생도 네. 완전히 막 달라지게 되고
1: 한 시대가 끝나는
2: 예.
1: 거고.
2: 그래서 그거를 담은 얘기예요. 아. 그런데 뭐랄까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해서 내 책이 예전의 의미의 책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책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이게 역사를 어떻게 다르게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고.
1: 저희 AI 시대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네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자꾸 연관지어서 읽게 되더라고요.
1: 아, 이 책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겠는데요?
2: 그리고 이 로스킹의 작품의 특징이 네. 정말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1: 네.
2: 그 당시에 어떤 뭐 흥미로운 이야기, 또 우리 몰랐던 정보,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1: 에릭 라슨이랑 좀 비슷한 저자네요. 네,
2: 그런 네. 류를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1: 뭔가 좀 정보가 좋아하는. 많고.
2: 네, 네, 그래서 흥미진진하고 막 피렌체 네. 가 있는 것 같고 막.
1: 네.
2: 그래서 그 책도 상당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1: 네. 예브게니 오네긴 이건 좀 장르가 독특한 작품이죠.
2: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운문 소설이라고 하나요?
1: 네.
2: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 아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배웠었던 뭐 산문 막 이러잖아요. 뭐
1: 좀 소설 이상한 단어죠. 운문 소설.
2: 그렇죠? 뭐 소설 시 뭐 이렇게 이제 익숙한데 근데 두 개가 섞인 거예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1: 네.
2: 네. 근데 이게 이제 시처럼 적혀져 있는 소설인 거잖아요.
1: 네.
2: 근데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었던 게 고등학생 때였어요.
1: 아.
2: 네, 근데 고등학생 때 읽을 때는 이제 사랑 이야기로 읽었죠.
1: 네.
2: 그래서 막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1: 네.
2: 막 그때 막 짝사랑하던 남자한테 막 체이어갖고서는 막 상처를 안고 막 이런 나중에 근데 그 남자가 나한테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읽었었는데
1: 네.
2: 나중에 뭐 조금 알고 보니까 그 시대상이랑 뭐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많이 모르잖아요. 사실
1: 잘 모르죠.
2: 지금은 사실. 많이 알지만 다른 이유로.
1: 굉장히 이렇게 러시아 어떤 시간에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2: 그쵸,
1: 이미지로 다가오죠.
2: 네.
1: 나라죠.
2: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은
1: 네.
2: 뭐 이렇게 썩 좋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사실 러시아의 어떤 문화나 예술이나 문학 이런 게 정말 매력적인 게 많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게 퇴색될까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푸시킨이다.
1: 네.
2: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에프게니 오네긴 같은 경우는 뭐 작품도 작품이지만 이게 오페라라든지 발레라든지 이런 걸로도 굉장히 많이 공연이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오페라도 좋아하고 또 발레는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프리마돈나 강수진 선생님이 이게 이제 또 여기서 오네긴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레퍼토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 푸시킨이라는 인물 자체가 흥미로워요.
1: 고등학생 때 읽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좋아하시고 관련 뭐 오페라라든가 관련 작품도 다 찾아봤지만 인생 책은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책이다.
2: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1: 네.
2: 그리고 이제 푸시킨

0: 만 제국에서
1: 러시아로 건너가게 됐는데 뭐 혈통이 좋은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네. 뭐 능력이 뛰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표트르 대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아끼고 그래서 결국엔 귀족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그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푸시킨의 운명도 굉장히 뭐랄까 영화처럼 끝나는 사실은 이 소설하고 뭐 본인이 그거를 알고서 이런 글을 썼던 건 아니겠지만 사실 이제 결투를 하다가 결투에서 지는 바람에 사망하게 되는
0: 자기 소설처럼
1: 네, 약간 좀 그래서 굉장히 뭐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0: 아, 네. 이게 굉장히 이게 무슨 강연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게 되게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책도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네. 저희는 폭격기의 달이 뜨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근데 조금 새 책이 좀 약간 결이 비슷하네요. 뭔가 이렇게 뭔가 역사 네네. 그것도 되게 장쾌한 역사하고 좀 그런 배경에 좀 약간 뭐 우리가 뭐 대하서사라고 하던 뭐 그런 서사가 좀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정보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1: 네.
0: 네. 그런 책을 좀 좋아하시나요?
1: 네, 저 그런 책 좋아해요. 그러니까 역사 책 좋아하고요, 일단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가장 많이 읽는 거는 그래도 사회과학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죠.
0: 저는 사실 뭐 박사님이 뭐 미국의 민주주의 뭐 이런 책 들고 오실 줄 알았거든요. 뭔가 정치 책 네. 내지는 뭐 정치 교양서 내지는 뭐 꼭 정치는 아니더라도 뭐 뭔가 뭐 경제학이라든가 뭐 이런 책을 하실 줄 알았는데
1: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예상했던 대로 갖고 오면은 좀
0: 덕분에 예. 흥미진진한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폭격기의 달이 뜨면 제가 책 소개를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읽었는데 전자책으로 읽었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줄 몰랐어요. 읽어도 읽어도 끝이 안 나가지고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재미는 있는데 왜 이렇게 끝이 안 나 했는데 박사님 이거 저기 종이책으로
1: 네,
0: 읽으셨나요?
1: 네, 종이책으로 읽었어요.
0: 이 두께 이렇게 선뜻 손이 가시나요?
1: 이 정도면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는데.
0: 752쪽.
1: 네. 무슨 뭐 알렉산더 해밀튼 책 같은 네네. 경우는 막 천몇백개 천오백인가 뭐 그래요.
0: 그쵸. 예. 그 뮤지컬도 나왔던데.
1: 맞아요. 예, 아주 유명하죠.
0: 네. 이렇게 두꺼운 책 평소에 좀 많이 읽으시나요? 좀 뭐 두꺼운 책은 뭐 발췌독을 하신다든가 뭐 그러신가요?
1: 저는 발췌독 싫어해요.
0: 예, 그냥
1: 처음부터 쭉 읽어야 끝까지. 되는 스타일이라 갖고.
0: 네.
1: 예, 그리고 사회과학 서적은 사실은 두꺼운 책이 좀 많죠. 아무래도
0: 그렇죠. 네.
1: 예, 그래서 약간은 좀 익숙해져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0: 들고 다니면 팔 근육도 조금
1: 맞아요.
0: 근력 운동도
1: 진짜
0: 되고.
1: 무거워요. 이런 책이랑 컴퓨터, 그러니까 노트북이랑 네. 같이 들면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0: 전자책 추천드립니다.
1: 그래서 요새 좀 바꿔볼까 생각을 하는 중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책 넘기는 그 맛이 있잖아요.
0: 전자책이 글자 크기 커져가지고요. 노안에
1: 그러네.
0: 네, 정말 좋더라고.
1: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0: 폭격기의 달이 뜨면 언제 어떻게 읽게 되셨나요? 이 책 좋아하시는 이유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어떻게 발견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0: 이 책은 근데 비교적 신간이잖아요. 예부기니 오네기네 비하면.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거에 비하면 뭐 훨씬 신간이고 한 네. 3년 전쯤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네. 그냥 제가 이제 심심하면은 뭐 대형 서점이나 이런 데 가기도 하고
0: 네.
1: 그리고 뭐 그냥 앱이나 이런 걸로 봐요 그냥. 예, 뭐 K문고 뭐 네네. Y문고 뭐 이런 앱 같은 거 이제
0: 뭐 첫 화면에 뭔가 추천책이 있으니까.
1: 네, 근데 저는 추천책은 거의 안 봐요.
0: 아, 그렇습니까? 그냥 이거 저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추천해 주신
1: 뭐
0: 그건 아닌가요?
1: 그건 있는데 이제 이런 유해 책이 근데 앞에 딱 뜨진 않아요.
0: 아, 네 네.
1: 예, 아무래도 이제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들이 앞에 딱 뜨는데 네. 이런 책은 앞에는 안 떠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그쵸, 그쵸. 들어가면은 네. 있기는 하지만
0: 뭔가 좀 팬이 있는 작가 맞아요. 책들이 먼저 뜨죠.
1: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고 주로 읽는 책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다가 큐레이션을 해주잖아요. 알고리즘으로. 네. 네. 거기에 이렇게 뜬 거예요. 근데 일단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0: 폭격기의 달이 뜨면. 네. 뭐 좀 알 듯 모를 듯한 네. 제목입니다.
1: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뭐랄까 참혹할 것 같은데 또 폭격기의 달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낭만적인 어떤 감하고 해서 이렇게 뭔가 섞여갖고
0: 네.
1: 이렇게 약간 엣지 있는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0: 이렇게 폭격기의 달이 뜨면을 그 말을 들으면 저희가 약간 하늘에 좀 떠 있는 것 같은 네. 밑에 좀 구름 깔려 있고 앞에 폭격해야 될 도시 같은 거 그쵸. 있는 것 같고 뒤에 달 떠 있고
1: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서늘한 아름다움 막 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서
0: 바그너 음악 같은 거 좀 깔려야 될 것 같고
1: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딱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봤더니 내용이나 이런 것들

0: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서 그냥 네. 샀죠.
1: 아, 원래 뭐 2차 세계대전에 뭐 관심이 되게 있다든가 에릭 라슨의 책을 쫓아간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었고요.
0: 그런 아니었고요. 건 아니었어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책 얘기하기 전에 폭격기에 달이 뜨면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에릭 라슨의 폭격기의 달이 뜨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런던 대공습 기간 윈스턴 처칠과 그의 측근이 보낸 1년을 날카롭고도 섬세하게 그려낸 책입니다. 출간 당시부터 큰 화제를 모으며 버락 오바마와 빌 게이츠가 2020년 최고의 책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윈스턴 처칠이 총리로 취임한 1940년 5월부터 1941년 5월까지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독일의 폭격기가 하늘을 뒤덮고 런던 시민들이 지하철역에서 밤을 지새우던 시절, 그 참혹한 순간들을 에릭 라슨은 일기, 회고록, 군사 기록을 바탕으로 마치 영화처럼 생생히 재구성합니다. 정치적 수완가이자 엄견의 달인이었던 처칠, 그리고 그의 딸 메리 처칠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삶을 통해 공포 속에서도 인간은 어떻게 사랑하고 웃고 견디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전시 지도자의 고뇌와 가족의 사적인 순간이 절묘하게 교차하며 독자는 어느새 당시 런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느끼게 됩니다.

0: 저자 에릭 라스는 방대한 사료 조사와 탁월한 스토리텔링으로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출신 논픽션 작가입니다. 저서 화이트 시티는 미스터리 문학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에드거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출간될 때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그의 책은 지금까지 누적 판매 1000만 부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폭격기에 달이 뜨면 외에도 사자의 성에서, 썬더스트럭 등의 저서에서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온 에릭 라스는 오늘날 논픽션의 진화를 상징하는 저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지윤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폭격기에 달이 뜨면, 박사님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2: 너무 재밌죠.
1: 너무 재밌어요. 약간 논픽션 작가가 이렇게 쓰면 반칙이다. 그리고 약간 좀 소설가들 이렇게 좀 업계에 좀 침범이다.
2: 그러니까 논픽션 하면 사실 좀 따분한 경우가 있거든요.
1: 네네. 근데 이 다큐멘터리 뭐 이런 느낌인데.
2: 네, 맞아요. 근데 이 책은 구성도 그렇고 뭐 내용도 그렇고 너무 재밌게 보고 나서 그냥 빨려 들어가서 읽었던 것 같아요.
1: 네.
2: 야, 이렇게 좋은 초이스? 막 이러면서.
1: 정말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아 이게 참 내가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싶은 그, 아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제목 얘기부터 해볼까요?
2: 네네네.
1: 제목이 폭격기의 달이 뜨면이 국내 출판사가 붙인 제목이더라고요.
2: 그렇죠. 원래 제목은 좀 다르죠.
1: 네.
2: 근데 원제는 The Splendid and the Vile. 예.
1: 네.
2: 그러니까 이게 뭐 화려함과 사악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스플렌드 뭐 스플렌디드 이건 좀 화려함 뭐 그리고 바이 하면은 뭐 사악함인데 이게 원래 이 책에도 나오는 그 처칠의 비서 콜빌 이 콜빌이 자기 이제 일기장에 써놓은 그 문구가 있대요.
1: 네.
2: 그래서 달이 막 휘영청 달이 이렇게 뜬 때 밤에 이제 전투기가 날아가고 폭격을 하고 막 그러면은 막 불이 나고 막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의 찬란함과 인간의 사악함이 이렇게 뚜렷하게 대비가 된 적은 없었다.
1: 아, 이거는 뭐 저 영국 국민의 멋짐과 나치 독일군의 사악함 이게 아니라.
2: 네. 네. 그래서 그 문구가 정말 멋있는데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1: 그렇겠죠.
2: 저는 한국 출판사 제목을 정말 잘 붙였다 생각해요.
1: 저도 정말 잘 붙인
2: 정말 기가 막힌
1: 같습니다.
2: 제목이다.
1: 그리고 이게 저는 처음에 사실 이제 그 제가 막 의에 이런 거 헷갈려가지고 폭격기에 달이 뜨면으로 읽었었거든요.
2: 아, 폭격기에 달이 뜨면.
1: 네. 그때는 별 느낌이 없다가 폭격기의 달이 뜨면이라고 하니까 폭격기의 달 하니까 확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 이렇게 박사님께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네,
1: 폭격기의 달.
2: 그 말씀하신 대로 폭격기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그냥 Bomber's Moon이라고 얘기를 해요.
1: 아, 그렇군요.
2: 네, 근데 이제 이게 소설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뭐 1940년부터 41년 사이 이제 영국을 이제 독일이 공습을 할 때 그 블리츠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1: 네,
2: 그때
1: 대공습.
2: 얘기를 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뭐 GPS 유도 장치니 뭐 레이더니 뭐 다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이제 많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비행기가 가서 밤에 공습을 하면은 이게 불을 켜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나 갑니다 하고 가는 거니까.
1: 네.
2: 그건 안 되고 이제 불을 끄고 가갖고서는 이제 공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대로 자기들의 표적에 폭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잘 보이지도 않고.
1: 네.
2: 그러니까 제대로 공습을 잘 하려면은 휘영청 달이 떨어야 되는 거예요.
1: 네.
2: 보름달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래서 달이 막 영청 뜨면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1: 네, 오늘 공습이 있겠구나.
2: 있겠구나. 네. 그래서 폭격기의 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무시무시하기도
2: 그렇죠.
1: 하고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 공습 기간에 런던이든 뭐 영국 국민들이든 달이 뜨면 아, 폭격기의 달이 떴구나. 바머스 문이 뜨는 날이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무섭게 오늘 우리 집에 바로 우리 집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 무섭고 아름다운 그런 밤이 그려집니다.
2: 네.
1: 책이 근데 거의 뭐 무슨 윈스턴 처칠 찬양 책인가요? 읽으면
2: 너무 뭐 매력적으로
1: 이렇게, 너무 매력적이고 네. 막 사랑에 빠지게 되고 처칠 형님 뭐 이렇게 모시고 싶습니다. 막 이런 그렇다고 막 이제 에릭 라슨이 이 단수가 낮은 저자가 아니라 가지고 막 무슨 처칠 수령님 뭐 이렇게 수류탄 뭐 나뭇잎으로 뭐 수류탄 만들어서 던졌다 이런 그런 건 아니잖아요.
2: 그건 아니죠. 네.
1: 네. 막 온갖 단점이 나오고 막 아, 이 양반도 고생 참 진짜
2: 그러니까,
1: 많이 했겠다.
2: 저 특히 그 아들내미 때문에 네. 진짜 아들내미, 얼마나 막 고생했을까. 예.
1: 아들 뭐 며느리 뭐 딸들도 성격 만만찮고
2: 그렇죠,
1: 뭐
2: 그렇죠.
1: 그 와중에 뭐 주변 사람들도 뭐 다 한 성과라는 와중에 상황도 너무 이렇고 근데 사실 뭐 처칠 본인이 좀 문제예요. 네, 성격이 진짜 성격도 그렇고 막 이런데 여튼 이 진짜 마술 같은 책이라서 읽다 보면은 처칠에 굉장히 사랑에 빠지게 되고
2: 네,
1: 제가 영국 국민인 것 같은 와, 그리고 이런 지도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 덮고 752쪽이니까 이제 한 번은 못 읽어서 책 덮고 우리 회사 사장님이 처칠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아찔하더라고요.
2: 그건 좀 네. 네,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1: 내가 노조를 결성하든지 사표를 내든지 해야겠다 싶은데 처칠 좀 박사님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특히 이제 정치학자로서 정치 리더로서 처칠을 좀 어떤 사람인가요?
2: 근데 이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평생을 같이 살 남자라면은 체임벌린을 고르지만 네. 폭풍과 몰았을 때는 처칠을 고르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듯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칠 같은 사람이 돋보였었고 그리고 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2: 그러니까 이게 평소의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2: 전쟁이라는 그리고 그중에서도 지금 거의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영국이.
1: 아니 영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줄 몰랐어요.
2: 네. 그거를 이제 다키스타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네. 영화 제목도
2: 영화 있었죠. 제목 그대로 네. 예. 그게 이제 처칠이 바로 요 시대예요. 요 네. 시기. 그래서 저는 그 영화도 정말 재밌게 봤었고 네. 거기서 게리 올드만이 정말 연기도 진짜 잘했고.
1: 네. 상도 받았고.
2: 네. 근데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는
1: 네.
2: 우리가 보통 예상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뛰어넘는 약간의 돌 아이 기질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을까?
1: 약간 아닌 것 같던데요.
2: 좀 많이죠, 사실은. 좀 많이. 근데 또 보면은 굉장히 또 그 약한 부분, 여린 네. 부분, 어떤 감성적인 것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1: 네. 네.
2: 그러니까 굉장히 막 독불 장군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맨날 그냥 술 마시고 막 이런 것만 이미지가 있다가 근데 또 이렇게 약간 개인적인 부분들 얘기하고 이런 걸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당시 그렇게 열광을 하고 따랐었던 것이 아닐까? 물론 전쟁 끝나자마자 버리긴 했습니다만 네.

0: 그 정치인으로서 처칠의 장점은 뭔가요? 약점도 좀 듣고 싶고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정치인으로서의 처칠의 장점은 자기에 대한 자아가 굉장히 강한 것.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약점이 될 그렇죠.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뭔가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0: 세상이 그냥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1: 천상천하 유아독존 딱 그거잖아요.
0: 네.
1: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강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0: 네.
1: 그게 이제 처칠의 강점이자 약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아까 뭐 내 사장님이 우리 뭐 보스가 이런 사람이면 어떨까 너무 괴로울 것 같아 라는 네. 생각하셨는데 저는 약간 비슷한 미국 대통령이 생각이 나긴 했어요. 어,
0: 그렇습니까?
1: 예. 네. 물론 처칠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착하고.
0: 네. 네.
1: 그 그랜트 장군 같은 경우.
0: 아, 그랜트 장군.
1: 네. 네. 남북전쟁 당시에 네. 연합군 장군이었고 그리고 네.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 이분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일단 항상 술에 쩔어 살았고 비슷하죠.
0: 그 리 장군하고 대비돼가지고
1: 완전 대비되죠.
0: 네, 아주 예. 뭐랄까 신사는 아니었던 양반으로
1: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리 장군이 항복 선언하러 가는데 이렇게 딱 차렸고 리 장군은 막 귀족 같잖아요.
0: 네,
1: 딱 막 이러는데 누가 패잔병이고 누가 뭐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이분이 북군이 막 지고 막 그럴 때에도 태연했다라는 거예요.
0: 뭐 링컨이 좀 신임을 해주긴 해줬지만
1: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졌으면 내일 이기면 되지. 뭐 이런다든지 전혀 뭐 굽힘도 없고 굉장히 담대하고 좋게 표현하면 담대한 거죠.
0: 좋게 표현하면 그릇이 크고 네.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생각머리가 있는 인간인가.
1: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었죠.
0: 네.
1: 그래서 약간 처칠하고 좀 그런 비슷한 부분이 그렇군요.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랜트 장군에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 작가님은
0: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네네. 이제 멀리서 보면 이제 멋있는 사람들이잖아요.
1: 네,
0: 가까이서 저는 몇 번 겪었거든요.
1: 아,
0: 가끔
1: 그러세요?
0: 이제 언론사에 이제 그런 양반들이 편집국장이 되는데 좀 이렇게 막 자기 집에 안 가, 내가 집에 안 가는데 왜 밑에 기자들이 집에 가지? 뭐 약간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1: 그 우리 꼰대라고 막, 그러잖아요. 전문 영어로.
0: 그렇죠. 네. 네. 꼰대들. 아, 꼰대인데 막 성격 센 꼰대.
1: 네,
0: 자아 센 꼰대. 이래가지고 되게 겹쳐 보이는 사람 많았어요.
1: 아, 그렇죠. 네,
0: 대통령 중에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멋있네요. 뭐 그런 자아가 센 사람들이 아마 정계에 많이 있을 건데,
1: 그럼요. 네,
0: 자기가 지도자라고 믿고 많이 있을 건데, 이제 폭격기에 달을 때면 사실은 보통 사람들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1: 맞아요.
0: 네, 일단은 처칠 주변에 있는 보통 사람들, 뭐 처칠의 비서든 처칠의 가족이든, 뭐 이 처칠을 보좌하는 사람들이건, 뭐 그런 보통 사람도 많이 나오고. 아예 처칠과 거리가 먼 이게 이제 당시 영국 국민들의 일기를 상당히 이제 사료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데 몇몇 사람들은 진짜 처칠만큼은 아니지만 읽다가
1: 아 장난 아닌데 뭐 이런
0: 네, 장난 아닌데 싶기도 하고 막 정들기도 하고 좀 약간 혀도차게 되고 뭐 아 이 네. 연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사람이 전쟁 중에도 사랑하고 뭐
1: 아, 그럼요.
0: 그러더라고요.
1: 다 하죠.
0: 혹시 뭐 기억나는 캐릭터 있으세요? 아까 처칠 아들도 잠깐 얘기하셨고.
1: 그 인간은 정말
0: 기억납니다.
1: 네.
0: 많이 기억납니다.
1: 저는 흥미로웠던 인물은 그 비서 콜빌.
0: 콜빌. 네.
1: 처음엔 사실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처칠은.
0: 네네, 처칠을 별로 안 좋아했죠.
1: 예, 채무림파였고 네. 그래서 저 인간 언제 잘리나 약간 이런 걸 바란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사실 약간의 브로맨스까지 느껴지는.
0: 네.
1: 예, 약간 처칠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라든지 그리고 네. 어떤 그의 고뇌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도자로서도 좀 존경하면서.
0: 네.
1: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플롯이긴 한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0: 이게 약간 소설로 치면은 좀 뭐 1인칭 관찰자 시점 같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처칠이 주인공인데 그 내레이터 역할을 이제 콜빌이 좀 하고
1: 맞아요.
0: 근데 이 내레이터는 좀 약간 미숙한 젊은이인데 저희가 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젊은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 처칠 옆에 있으면 계속 굉장히 안전하게 화이트 칼라 업무를 하는데
1: 갑자기 가겠다고 우려고 잘 하지도 못하면서 네.
0: 구역구역 나 눈 나쁜데 콘택트 렌즈 넣어가지고 전투기
1: 그러니까.
0: 몰겠다고 네, 처칠은 또 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다가 갔다 와 뭐 이러고
1: 그 약간 아들처럼 봐주는 그런
0: 네.
1: 느낌이랄까
0: 네.
1: 저는 근데 그때 아, 이 당시도 콘택트 렌즈가 있었구나 그걸 꿈에서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 되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0: 재밌더라고 네. 네. 그리고 계속 연애가 안 풀리는 것도 왠지 저는 이제 연애 잘 못하는 남자로서 못해본 남자로서 동병상.

0: 청년이 아, 되게 이렇게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분이었구나. 25살짜리. 아,
1: 근데 이, 보면은 이해는 가지 않아요. 왜 못하는지.
0: 이해 되게 잘 가요.
1: 어, 그러니까. 네.
0: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해 잘 가요.
1: 왠지 딱 보면 아 네.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것 네. 같아. 약간 이 생각을 좀 들기는 하죠.
0: 어, 테리우스 같은 남자는 아니구나.
1: 아, 아니죠. 네, 아니죠. 네. 안쓰러운.
0: 제가 딸이 있으면 약간 맡기고 싶은 남자이긴 합니다.
1: 그러니까 여자한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매력이... 맡기고 싶은 그렇죠. 남자는.
0: 네. 이렇게 얌전하고. 근데 또 이제 뭐 전투기 몰고 나가가지고 영국을 위해 죽겠다고 뭐 이러는데 아 그렇군요. 네.
1: 근데 재밌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전투기를 몰고 나가서 그다음에 돌아왔을 때 네.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0: 달라져
1: 나오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상남자가 돼서 돌아왔다. 약간 이런 뉘앙스 같았어요.
0: 처음에는 처음부터 뭐 비호감인 청년은 아니었는데,
1: 네, 그냥 별 무매력.
0: 네, 무매력. 좀 이렇게 별 이렇게 좀 땀 냄새 안 나는 그런 남자.
1: 그렇죠. 약간 이렇게 이제 자켓 입고 안에 체크무늬 그 조끼를 입고 여기다가 보호타이를 했을 것 같은.
0: 네. 네
1: 그리고 깡얼르고 그랬었던 남성이었는데 전투기를 타고 돌았더니 갑자기 막 톰 하디가 됐어. 뭐 약간 이런 거지.
0: 아, 톰 하디 아주 적절합니다. 네. 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공군 입대 한번 고려해 보세요. 남성 청취자분들. 아, 그런 재미있는 그 캐릭터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네. 묘사했고 이 아예 그 이 어떤 작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슨 영국이랑 독일이 이제 계속 공중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6.25처럼 뭐 실제로 뭐 보병들이 백병전하는 그런 건 안 나오잖아요.
1: 네.
0: 공중전이다 보니까 꼭 영국이랑 독일이 그 양쪽 수뇌부들이 체스를 두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한 수 두면 저렇게 한 수 두고 막 이러는데 그 와중에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게 선전전,
1: 아,
0: 후보전. 저는 처칠 연설도 와 이렇게까지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이건 나치도 듣는 거고 독일도 듣는 거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듣는 거고 우리 국민도 듣는 거고 이런 걸 고려를 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제 독일의 그 괴벨스
1: 아
0: 괴벨스가 아, 괴벨스가 달리 괴벨스가 아니구나
1: 그쵸?
0: 와 이런 모략까지 생각을 해내 가짜 영국 방송국을 만들어서 네. 별로 가짜 티 안 나게 영국 응원하는 척 방송을 하면서 은근히 공포심을 불어넣고 헛소문 퍼뜨리고
1: 그렇죠.
0: 아, 이런 선전전 같은 거 보면서 아, 왜 전쟁이 정치의 연장이구나 이런 그런 걸 좀 알게 됐습니다. 박사님 좀 눈여겨보신 어떤 선전전, 뭐 홍보전, 뭐 프로파간다 이런 거 좀 있으셨나요?
1: 원래 전쟁에는 늘 그런 게 있어요. 뭐 네. 프로파간다.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도 항상
0: 그렇겠죠.
1: 예, SNS 네. 통해 갖고 자꾸 흘리잖아요.
0: 네.
1: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0: 네.
1: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포스터 중에 그 왕관이 그려져 있고
0: 아.
1: Keep calm and carry on이라고 써 있는 포스터.
0: 머그잖아요 요즘 많이 있고.
1: 많이 쓰죠. 예.
0: 네.
1: 그게 원래 그 당시에 그 영국 그 네. 왕실에서 했었던 포스터거든요.
0: 네.
1: 프로파간다거든요.
0: 네.
1: 이제 아무래도 공습을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이제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왕가라든지 아니면 귀족이라든지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근데 여기서 영국 왕실이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사실 버킹엄궁도 공습을 받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막 앞에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안 떠나요. 원래 다른
0: 예,
1: 피난을 좀 가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네. 캐나다나 이런 쪽으로. 근데 이 왕실 가족들이 안 떠나고 다 거기에 있었던 거죠.
0: 자기들이 상징이니까.
1: 그렇죠. 네, 우리가 도망가면 안 되고.
0: 네.
1: 그래서 그러면서 이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한 거죠. 우리도 여기 있다.
0: 네.
1: 같이 우리는 뭐 국민들과 함께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뭐 처칠도 사실 연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0: 네.
1: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도 함께 합칠 수 있었던 네, 그런 거였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포스터 하나가 지금 약간 이렇게 트렌디한 느낌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0: 네.
1: 원래 그 포스터가 프로파간다용 포스터였다라는 거죠.
0: 근데 굉장히 전시에 이렇게 용기를 많이 불어넣어줬을 것 같은 문구예요. 뭐 이렇게 막 대단하게 무슨 이제 뭐 제3제국에서 사용하는 막 이렇게 웅장한 그런 문구
1: 그렇죠.
0: 아니잖아요.
1: 네.
0: 근데 듣다 보면 되게 단단하고 이게 그냥 어떤 뭐 전쟁뿐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의 어떤 태도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아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도 그 말이 이제 유행어가 됐겠죠.
1: 그렇죠.
0: 카멘 캐리온.
1: 예. 예.
0: 저희가 폭탄이 떨어지면 사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패닉에 빠지지 않고 무슨 태도로 이 폭탄을 맞아야겠냐 하면 카멘 캐리온. 아, 멋있는 문구 같습니다. 네. 이곳

0: 아직도 왕실이나 뭐 영국 수뇌부에서 많이 연구를 한 그런 슬로건이겠어요?
1: 그렇겠죠.
0: 자기들끼리 네. 회의하면서.
1: 그냥 나오지는 않겠죠. 그런 게.
0: 야, 그 단어 킵으로 좀 바꿔봐라. 뭐 이러면서.
1: 그게 아마 시리즈가 있었을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한 3개 정도 비슷한 시리즈가 있고 그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Hiccup and Carry On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해요. 사실 정부나 이런 데서 정쟁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지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0: 뭐 큰 선거 한번 벌어지면 사실 선거 캠프가 그 슬로건 만드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몇 주는 보낼 것이 네, 그럼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박사님이 여러 곡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타이밍에서 저희 뭐 들으면 좋을까요?
1: 아, 이 타이밍에서요.
0: 네.
1: 사실은 이제 전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관련된 곡을 고르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네. 약간 예.
0: 그냥 좋아하시는 곡으로.
1: 그냥 좋아하는 곡으로.
0: 네.
1: 이제 날도 좀 더워지고 또 여름이고 또 그래서 약간 좀 여름풍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곡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0: 네.
1: 오트로스 아이레스라는 아르헨티나의 그 누에보 탱고 그 연주를 하는
0: 네,
1: 그룹인데 네. 제목은 뽀에마라는 곡이고요.
0: 뽀에마요?
1: 네, 원래 이 곡은 되게 오래된 곡이에요.
0: 네.
1: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는 20세기 초반에 나왔었던 곡이에요. 그 프란치스코 까나로라는 그 탱고 뮤지션이 작곡을 네. 했었고 그리고 이거를 이게 이제 워낙 히트곡이에요. 이걸 갖다가 나중에 오트로스 아이레스라는 그룹이 약간 좀 편곡을 한 거죠.
0: 네.
1: 그래서 여름에 들으면은 마치 바닷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리고 뽀에마라는 말은 이제 시
0: 시라는
1: 뜻입니다.
0: 네. 아, 그렇군요.
1: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들으시면 뭔가 어디론가 이렇게 바닷가로 이렇게 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아, 저희 뭐 화염과 화양 얘기하다가 바닷가에서 듣는 시 같은 노래 오트로스 아이레스의 뽀에마 듣겠습니다.

0: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지훈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폭격기에 달이 뜨면 읽으면서 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눈길이 갔습니다. 이런 거대한 재난 앞에서 사람들이 이런 재난을 당하면 이렇게 행동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별로 그렇지 않은 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평상시에 하던 어떤 일은 고집스럽게 계속하고 또 와 이쯤 되면은 다들 패닉에 빠져가지고 막 혼비백산하고 막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때 별로 안 그렇고 그런 거 하면 또 뭐 사소한 거에는 또 이렇게 되게 집착하면서 대중들이 예, 그거 못 잊고 막 원망하기도 하고 대중의 감정이란 게 참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그걸 또 잘 파악하는 게 뭐 그거를 이제 아마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한다고 저희가 표현하겠죠. 그런 게 또 이제 정치인들 혹은 또 이제 정치학의 연구 대상이기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전쟁 시기에 이 사랑이 뜨겁게 꽃피고 그러고
1: 내일은 없다.
0: 내일은 없다. 예, 불륜도 엄청 많아졌다. 이 대목이 되게 재밌었는데 박사님 좀 눈여겨본 대목이 있으셨나요?
1: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되게 피로에 휩싸인 하루잖아요. 네. 언제 공습이 있을지 모르고 옆에서 누가 죽어나갈지도 모르고.
0: 네.
1: 근데 그때 그러니까 휴식을 주었던 것이 차였다.
0: 차. 네.
1: 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왜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기도 했거든요.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는 루틴이다. 예. 왜 이런 이제 외부에서 어떤 큰 충격, 네. 뭐 전쟁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0: 네.
1: 정말 재수가 없어서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운이 좋아서 피할 수도 있는 거고
0: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1: 그렇죠.
0: 있고 저희의 통제력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1: 맞아요. 근데 그런 통제력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크게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상에서 지켜나가는 어떤 루틴
0: 네.
1: 이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이런 일들이 나한테 닥쳐도 외부에서 큰 충격이 닥쳐도 나는 내 할 일 루틴을 하루는 했어.
0: 네.
1: 그 말인즉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하고 있어. 이렇게
0: 내가 네. 내 인생을 장악을 한다.
1: 그렇죠. 네. 그래서 영국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차를 마시는 행위 하나가
0: 네.
1: 뭐 독일군이 공습을 해갖고 폭탄을 터뜨려서 풍비박사를 만들더라도 내 지금의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의 삶 자체는 건들지 못한다라는 어떤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을까.
0: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 와도 우리는 네. 티타임에 티를 마시겠다.
1: 그렇죠.
0: 네. 중간에 한번 그 차 배급량을 처칠히 줄이려고 하니까
1: 네. 네.
0: 결국 줄이긴 줄였는데
1: 네. 네.
0: 그냥 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만큼은 안 된다.
1: 네.
0: 심지어 막 별로 그 인간미 없어 보이는 뭐 교수라고 나오는
1: 네. 교수라고 나오는 네. 캐릭터가 있어요. 네.
0: 굉장히 이렇게 기계처럼 사는
1: 네.
0: 그 캐릭터조차 그 인물조차 처칠한테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다. 영국 국민한테 이 차 배급량 줄이면 안 된다. 뭐 차에 대한 찬미가 막 몇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1: 맞아요. 네. 단순히 힐링의 어떤 포인트라기보다 그거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은 아직 나다.
0: 네. 차를 마시면서
1: 그렇죠.
0: 네, 그런 생각을 하는군요. 이 책이요. 조금 저는 이제 글 쓰는 사람으로서 되게 뭐랄까 좀 작가가 약간 교활한데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엄청나게 생생한 어떤 현장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의 기대를 뭐 좀 충족시키기도 하고 이제 안 충족시키기도 하는데 그 뜻밖의 방향으로 충족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습 얘기가 나오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결국 2차 세계대전 저희가 결말은 알고
1: 그쵸.
0: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독일군을 뭐 이렇게 되게 시원하게 패퇴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아직 전쟁 초반인 1941년에서 사실상 끝나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후일담으로 넘어갑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이 1940년부터 1941년까지 그것도 41년 한 5월 정도까지가 집중적이고 뭐 진주만 이 저 진주만 공습은
1: 이제 12월에,
0: 12월인데 네. 이제 갖다 붙이는 식으로 딱 붙이고 그다음에 후일담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너무 영리한 장치인 것 같은 거예요. 기승전결이 안 될 것 같지만 되고 와 1년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보이니까 너무 재밌다. 아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모르는 얘기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사실 뭐 이렇게 어느 나라나 뭐 역사가 있는 나라는 이런 드라마 어디 1년을 발굴하면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1: 그럼요. 나오겠죠. 네.
0: 한국 현대사, 뭐 미국 현대사에서 1년을 꼽는다. 뭐 20세기, 21세기에서 박사님 만약에 이제 한국이랑 미국에서 그렇게 1년을 뽑아가지고 이 에릭 라슨 같은 작가를 기용해서 혹은 박사님이 직접 쓰신다. 그럼 어떤 해를 어떤 이유로 뽑으시겠어요?
1: 아,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전쟁에 관한 책이다 보니까 네. 한국 전쟁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국 전쟁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정말 그 1년 안에 농축이 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0: 근데 한국 전쟁도 한 3, 4년 간 거 아닙니까? 1950년부터.
1: 그렇기는 하지만은 네. 뭐 한국 전쟁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 뭐 3일 만에 뭐 서울이 뭐 네네. 함락을 당하고 낙동강 전선에다가 인천 상륙작전에다가 뭐 그다음 일사후퇴 뭐 이런 네. 다 하고 1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0: 그렇죠. 네. 네. 초반 1년에.
1: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1년에 딱 맞는 거는 그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0: 1950년 6월부터 51년 6월까지. 네. 되게 우울한 얘기죠.
1: 좀 우울한 얘기지만. 네. 그렇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보여줬듯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나요? 네, 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려가갖고선 부산에서도 네. 학교를 좀 세워갖고서는 공부를 시키고 아이들을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하고 했던 그런 무섭에서 얘기할 게 되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0: 영도시장 스케치 같은 거 좀 하고 그래요.
1: 그렇죠.
0: 얘기했군요.
1: 그리고 막 인천 상륙작전에 그 긴박했었던 네. 이야기 정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았던 그쵸, 작전인데 그쵸. 그걸 네. 성공을 시켰다라는 극적인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할 얘기가 정말 그때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0: 사실은 저희가 또 이렇게 폭격기의 달이 뜨면을 읽기 전에 2차 세계대전에 이런 풍경을 몰랐던 것처럼 1950년 6월부터 51년 6월까지 좀 잘 그렇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뭐 반공 교육 잔뜩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뭐 어렸을 때 배운 기억들은 뭐 탱크 아래 무슨 학도병들이 뭐 수류탄 가지고 들어가고 뭐 너희도 잘하면 그래야 된다는 은근한
1: 압박과 함께
0: 들었던 이야기 네, 그런 정도고
1: 주인공은 오히려 평범한 뭐 남성이라든지 아니면 네. 여성이라든지 네. 네. 그 시기를 헤쳐나가는 강인한 한국인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죠.
0: 아 약간 옛날 드라마 여로 뭐 이런 것도 좀 생각나요.
1: 언제적 얘기인데 그게.
0: 미국 현대사에서는 언제를 뽑으시겠습니까?
1: 미국 현대사에서 정말 1년 안에 너무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이 네. 그 해를 꼽을 거예요. 1968년.
0: 1968년. 네. 케네디.
1: 케네디는 63년에 암살당했고 킹 목사가 68년에 암살당했죠.
0: 네.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당한 네네. 그 해군요.
1: 그리고 그때 이제 민권 운동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네네. 또 킹 목사가 암살을 당하면서 이제 굉장히 갈등이 심해졌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0: 네.
1: 그때 당시에 이제 베트남 전 그 반전 운동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경찰하고 충돌을 하고 뭐 그런 굉장히 좀 뭐랄까요 혼란스러운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이 당선이 되죠.
0: 닉슨 당선이 되고. 네. 아 이거는 진짜 어떤 60년대를 조망하는 딱 미국뿐 아니라 이
1: 그렇죠.
0: 서구의 60년대가 1968년 미국의 그 선거와 김 목사 암살에 다 모여 있군요.
1: 네.
0: 뭐 히피즘도 이제 한참.
1: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해를 다룬 이제 영화가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네. Trial of Chicago 7인가 그래요.
0: 네.
1: 근데 그 당시 이제 뭐 반전 운동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흑인 민권 운동 하던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폭력을 저질렀다 뭐 이래 갖고서는 이제 기소가 돼 갖고서는 뭐 하는 그 재판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해가 얼마나 혼동과 또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변동이 많았던가
0: 그쵸.
1: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영화 중에 하나다. 그래서 1968년은 정말 사건이 많았던 그런 해고. 근데 진짜 중요했던 미국 역사에서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해를 꼽으라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뭐래도 1941년.
0: 1941년.
1: 그리고 2001년.
0: 2001년.
1: 네.
0: 2001년 9.11. 1941년은
1: 네, 진주만 습격.
0: 네, 진주만 습격. 네. 제가 생일이 12월 7일이거든요.
1: 아 정말요?
0: 네.
1: 오.
0: 진주만 공습인 날에 태어났습니다.
1: 그렇구나.
0: 아무 상관없는 TMI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립니다. 저희 웃고 떠드는 사이에 네. 벌써 한 시간이 지나가 버려가지고 아 1부 마무리하는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1: 네. 마무리하는 곡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네. 빌 에반스이거든요. 네. 빌 에반스의 에밀리라는 곡이 있어요.
0: 에밀리는 혹시 뭐 68운동이나 뭐 빌 에반스는 뭐
1: 그거랑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네. 이분이 뭐 그렇게 그쪽으로는 관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진 않아서 네. 그래서 이 에밀리라는 곡은 정말 빌 에반스의 주옥 같은 곡들이 많은데 네.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들으시면은 그냥 미소가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곡입니다.
0: 저희가 이게 책과 영화는 아 뭐 이게 어떤 시대적 배경 이런 거 열심히 얘기를 해도 노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럼요. 노래를 추천한다. 빌 에반스의 에밀리 듣겠습니다. 장강명의 인생책 정치학자 김지윤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이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진 시점이에요. 국제질서가 굉장히 불안한데 이 시점에 폭격기에 다리 뜨면 되게 의미심장하게 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 영국이 독일의 공습을 받고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었던 위태로운 상황을 담은 책 에릭 라슨의 폭격기에 다리 뜨면 너무 재밌는 책이니까 다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빌 에반스의 에밀리 들으며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지윤 박사님,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다시 듣는 인생책. 지난 여름 방송된 김지윤 박사님 편 1부 함께했습니다. 내일 2부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상록수에서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상록수는 2003년부터 장애인 미술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이 장애 예술인 양성 프로젝트 모두의 예술인데요. 13명의 장애인 작가를 선발해 전문 강사의 맞춤형 특강을 받도록 하고 탄생한 작품들을 전시를 통해 선보입니다. 전시는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재능을 가진 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계 없이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그간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낮에도 심한 더위가 없었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더워졌습니다. 당분간 30도 이상으로 덥겠습니다. 제7호 태풍과 8호 태풍이 고기압의 가장자리 윤곽을 흐려놓았다는 분석이고요. 내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 32도대, 오늘도 32도대를 보였습니다. 32.3도로 평년보다 4.4도나 높았습니다. 광주는 폭염이었습니다. 33.6도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33도대도 꽤 많았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쪽의 경우는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역방향으로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2도 등 14에서 22도로 오르겠고요. 낮 최고 기온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 32도 등 24도에서 3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소나기 소식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경기 북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중부와 전북, 경북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요란스럽게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 이 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바다 안개도 서쪽으로 짙겠고 또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을 걸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인근 탐방로에서 폴란드 국적 65살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와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2시 40분쯤에는 양양 기사문항 인근 해상에서 50대 다이버 B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과 해군,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전북 완주군 동상면의 운장산 등산로에서 한 5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혼자 등산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둔 오늘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 옆 도로에서 주최특추산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저임금 대폭 인상 원청교섭 투쟁 승리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업들은 돈이 넘쳐나는데 왜 노동자들은 늘 뒷전이어야 하냐며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잠실 개표소 집회가 진행 중인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를 찾아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탄 교수는 오늘 오후 1시 반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앞 도로에서 제가 만약 부정선거 음모론자면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도 음모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교수는 지난 24일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언론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응했고 어제 2시간가량 서울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와 남해상의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으며 양국 군용기에 한국 영공 침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는 자국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러시아 군용기도 북쪽에서 남하해 공해상에서 만나 연합 기동 훈련을 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 관측과 관련해 일각에서 용수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면서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첨단 도시 발전에 필요한 만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이어 SNS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며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썼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이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조 3위 중 8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세네갈이 이라크에 5-0 완승을 거둬 우리나라는 조 3위 팀 중 6위에서 7위로 떨어졌고 이란이 이집트와 1-1로 비기면서 골 득실차에서 밀려 마지노선인 8위로 또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대회 조별리그 마지막 날인 내일 JKL조 경기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주간으로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7차 석유 최고 가격 인하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내림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에 따르면 주간을 기준으로 6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4원 내린 2,007.8원이었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낀 가운데 남부와 제주는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한테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높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성원이었습니다. KBS
5: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부입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AI 대전환, 기술 주도성장, 국가 균형성장, 향후 5년간 연구개발비 200조 원 투자 등이 핵심인데요. 삼성과 SK 대규모 지방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에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클릭 인터넷 핫이슈에서는 한 주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정리해드릴게요. 건강한 토요일, 오늘은 땀의 과학과 건강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우리 몸에 땀이 꼭 필요한 이유, 또 다한증의 원인과 치료법도 알아봅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충격적인 남아공전 패배, 그 이면의 언론 보도 문제를 들여다보고요. 32강을 향한 마지막 변수도 짚어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일우 캐스터.
1: 네, 이제 고속도로 1호는 조금씩 정체 구간들 줄어들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근거리 이동량이 제법 살펴지는 편입니다. 100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노지부터 송내까지 10km 밀리고요. 반대 일산 방향으로는 시흥부터 송내까지 답답합니다. 일산 지나 구리 쪽으로 향하는 길도 양주 요금소부터 사패산 터널까지 11km 구간 막히고요. 충청권 안쪽에선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 정안 휴게소부터 반대 논산 방향으로는 여전히 남풍세부터 7km씩 정체입니다. 1번 경부선 부산 쪽으로도 아직은 천안 호두유계소를 앞두고 8km 밀리는데 서울 쪽으로는 북천안과 안성에서 5km씩 답답했다가 달래내와 반포 사이로 9km 힘겹습니다. 15번 서해안선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과 화성휴게소 그리고 매송과 일책 주변에서 주춤하는 정도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여전히 서종과 화도 사이로 10km 구간 길게 흐름이 떨어지고 있고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수원과 군자 부근에서 7km씩 밀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한 주간 주요 경제 뉴스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정부가 AI 청사진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3: 맞습니다.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의결됐습니다. 4대 전략과 12대 핵심 과제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가전략기술 60조 원을 투자하고 독자 AI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26일이었습니다. 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죠. 국가과학기술 자문심의 심의회의를 의결을 거쳤습니다.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확정된 셈인데요. 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이뤄내고요. AI 대전환과 기술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을 함께 이루겠다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우선 연구개발에서는요. 과학기술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체계를 구현해서 5년 동안 200조 원 이상의 정부 R&D를 안정적으로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최고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AI 대전환에도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과학기술 전 분야의 AI 연구 동료, 자율 실험실 등을 도입하고요. 피지컬 AI와 AI 공공 서비스 확대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AI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는 5년간 60조 원 이상의 R&D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연구개발이 결국에는 이 기술 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투자를 대부분 늘리겠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정부는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글로벌의 영향력 있는 연구자 수를 기존의 76명에서 100명 이상을 늘리겠다. 이를 위한 투자도 하겠다 했고요. AI 서비스 경험률도 현재 44.5%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고국 대비 전략기술 격차도 좁히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격차를 2.8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2년 이내로 추격하겠다. 이를 위해서 기술 이전 규모도 기존 대비 2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0: 네,

0: 삼성과 SK의 지역 투자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호남과 충청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투자가 예고됐다고요.
1: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I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 역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듯한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두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투자가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 어디로 투자를 할 것이고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29일 날 아마 구체적인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개 기업은 아마 400에서 500조 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메가 프로젝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침체되고 있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호남 또는 충청권 등 구체적인 지방 투자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한다라고 현재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서 투자 계획에 대해서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핵심 인물들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는 용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중인 상황인데요. 두 번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방을 중심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인프라를 고려해서 호남 지역에 반도체 후공정 시설을 조성하는 안이 거론됐었지만 현재로서는 전 공정의 스펙 건설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9일 날 발표가 나는 만큼 어디에 어떤 투자를 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AI 경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수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생산을 위한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향후 기업 투자 그리고 지방 활성화에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찬진 금융위원장이 작심 발언까지 했어요.
1: 맞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이 금융감독원장이 22일 날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조입을 후회하고 있다라면서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도 주식시장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만큼 이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ETF 상품에 대한 변동성은 더욱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B2 열풍 언제까지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이러한 것들에 대한 승인을 냈던 것 약간 후회된다라는 발언까지 쏟아내면서 향후 구체적인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연말 고환율 상태가 이어지면서 서학개미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었는데요. 최근에 고점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 변동성으로 인한 피해가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오히려 이런 변동성 속에서 매매 수수료를 많게는 10조 원 수준까지 뭐 가져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과연 ETF 상품 레버리지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금융권의 분위기도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조금 더 봐야 할 듯합니다.
0: 또 삼성전자의 최대 5억 원 사내 주택대출 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고요.
1: 네, 이게 삼성전자가 사내 직원들에게 5억 원까지 주택대금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요, 마음 같아서는 DSR 체계안의 이 금액 5억 원을 편입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사내 대출인 만큼 직접적인 금융 규제가 쉽진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인데요. 증시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이 성과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과 관련해서도 메시지를 냈었는데요. 최근에 화제였었던 거 저희도 다룬 적이 있었죠. 스페이스X의 공모와 관련해서 국내 증권사에서 이 공모주를

0: 임금 인플레이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3일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요, 6월 달에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120을 기록했습니다. 전월보다 8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올해 초에 급상승했던 수준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주택 상승의 분위기의 배경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성과급 이슈가 있지 않냐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부동산 가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성과금과 연관되어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 이번 가격 성과금 상승으로 인해서 임금 자체가 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소득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요. 키재기식으로 계속해서 임금이 올라갈 경우에는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경제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1: 네. 그리고 돈 쓸 일 많았던 가정의 달 5월이 지나면서 지금 6월 들어 가계부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답니다. 그게 국내 카드사의 카드론, 그러니까 단기 대출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걸로 나타나네요.
0: 맞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호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전반적인 경제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예.
0: 지난달 바로 이 가정의 달인 5월이었죠. 아무래도 돈 쓸 일이 많을 시기입니다. 통상적으로도 5월달에 돈을 많이 쓴다라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카드론 잔액이 43조 원을 넘어서면서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지나간다면 다행이지만 이런 상황이 가계 부채 부담으로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드론 잔액은 연초에 계속 늘었었습니다. 이것도 원래 추세적인 분위기고요. 4월 달에 소폭 감소를 했었지만 5월 달에 다시 늘어난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요, 가정의 달 연휴 자금 수요도 있었고 대출을 못 받아서 카드론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우려라는 것은 혹시 B2에 이 돈들이 쓰이지 않았냐라는 우려도 있다는 것인데요. 다행히도 이러한 금액이 B2로 쓰일 만큼 쉽게 갈 돈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대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1: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B2 차단을 위해서 실제로 대출 차단까지 나섰네요.
0: 맞습니다. 물론 카드론과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하다 보니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한도를 막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빚으로 직접 연결된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빚투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용대출 문턱을 더 높였습니다. 22일날 우리은행은요, 26일부터 해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당 1억 원으로 제한하고요. 마이너스 통장은 기존의 연소득 이내로 가능했었지만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빚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시중 대출 금리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금융기관과 당국에서 우려를 계속해서 그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은행권에 이러한 대출 규제들이 실제 빚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도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주간경제브리핑 매일경제의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클릭 인터넷 핫이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 알아봅니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한 주 누리꾼들이 관심있어 했던 검색어부터 살펴볼까요?
3: 네, 충격의 남아공패, 멀어져간 32강. 이틀 전인 목요일 오전 10시였죠. 축구대표팀이 정말 최악의 졸전 끝에 남아공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해서 우리가 자력으로 32강 진출을 하는데 확정짓는데 좀 실패했습니다.
1: 네.
3: 무기력한 경기력에 문어 영표라고 불리고 있는 KBS 이영표 해설위원도 답답함을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요. 손흥민 선수를 빼고 시작한 경기 전략 전반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조 3위로 밀려난 우리나라는 다른 조의 남은 경기를 지켜보면서 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0: 그러니까 SNS에서는 조 3위 팀 간의 경쟁을 통해서 32강에 오를 수 있는 아주 복잡한 경우의 수를 정리한 콘텐츠가 공유가 됐습니다. 특히 어제 F조 최종전에서 일본과 스웨덴이 1대1로 비기면서 우리로서는 정말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죠. 반면에 오늘 스페인이 우루과이에 이겨서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누리꾼들은 내가 일본을 응원하게 될 줄은 몰랐다. 스페인에 감사한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 끝까지 응원합니다. 경기력부터 정말 반드시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댓글 이어졌습니다.
1: 네. 다음 검색어는요.
0: 러브버그 이번 주 대발생. 지난해 인천 계양산 등지에서 대규모로 발생했던 붉은 등 우단 털파리, 그러니까 일명 러브버그가요. 올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기온이 20도를 넘으면은 성충이 되는 러브버그는요. 그러니까 이른 더위 탓에 올해 정말 발생 시기가 빨라졌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익충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를 그 영향을 고려해서 화학적인 방제조차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식물과 곰팡이에서 추출한 친환경 방제제가 효과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최대 고비를 맞은 이번 주에 지자체들은 친환경 방제에 살수 드론까지 투입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리꾼들은 모기처럼 사람을 물지는 않지만 너무 많아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 유리며 건물 벽에 정말 수십 마리가 아니라 정말 수백 마리씩 붙어 있어서 불편하고요. 또 등산로와 공원 산책이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방제제가 효과를 보인다니 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 올라왔습니다.
1: 네. 살충제 수요가 아무래도 여름에 급증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약국들은 되레 이 살충제를 반품하느라 몸살 앓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0: 네. 왜냐면요. 다음 달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7월 1일부터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그 제품만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살생품 제품 승인제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살생물 제품이요. 그러니까 승인받은 제품만 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유예기간 종료가 지금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약사 와 브랜드별로 반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공급 가능 여부는 어떤지 이게 정말 제각각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일선 약국에서는 재고 처리에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모기나 바퀴벌레 약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여름 성수기인데 제약사 대응이 늦어져서 아니 제품을 들여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치워야 될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가 살충제들의 영구적인 단종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약사들은 현재 정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승인 도장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회수를 하는 거고요. 이 승인만 받게 되면은 이제 바로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누리꾼들은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당연합니다. 이 생화학 그 제품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소비자가 안심할 수가 있지요. 그럼 공감하면서도요. 약국도 답답하고 소비자도 필요한 제품을 구하지 못할까 봐 걱정됩니다. 이 승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댓글 올라왔습니다.
1: 서울시가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높이고 그 혜택을 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공총회를 추진하네요.
0: 그렇습니다. 공총회를 제안한 건요. 대한노인회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에 동의하는 대신에 여기에 절감된 재원으로 버스 요금을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닿지 않은 곳까지 아주 촘촘하게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다들 아시죠? 예산이죠. 그러니까 65세 이상 70세 미만 지하철 무임 이용은 연간 1,100억 원 규모로 추정이 됐는데요. 서울시는 무임 기준은 70세로 높여서 이 비용을 줄이면 추가 재정 그 부담 없이 버스 무임 혜택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다만 지하철 무임으로 인한 적자가 지난해 4천억 원이 넘는 만큼 이 결과적으로는요. 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 거죠. 누리꾼들은 이번 제안에 엇갈린 반응 보였습니다. 이 평균 수명 연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은 이 무임승차 연령 조정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과요. 이 반대로 오랜 시간 유지해온 노인 복지 혜택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 부담과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 올라왔습니다.
1: 네. 한 문방구 사장님의 마지막 인사가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전했다고요.
0: 맞습니다. 저는 이 서울에 문방구가 지금 남아있다는 게 참 놀라울 정도인데요. SNS에 서울 강남구입니다. 음마 상가의 한 문방구 사장이 남긴 손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고객님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오랫동안 가게를 찾았던 단골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이 손편지에 적으면서 애정을 또 남겼는데요.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좀 가물가물하다면서 그 앞으로 오랜 시간 너희들이 그리울 것 같다 이렇게 편지 남겼습니다. 누리꾼들은 얼마나 아이들을 그 아꼈는지 편지에서 느껴집니다. 이 추억 속에 문방구가 점점 사라져서 안타깝다는 반응 보였는데요. 이 실제로 전국에 있는 문구점 수는 지난 2005년입니다. 2만여 곳에서 지난해 4천여 곳으로 아주 크게 줄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는 저출산 그리고 온라인 쇼핑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월은 흘러도 이 소중한 추억의 장소이잖아요. 이것만큼 너무 그러니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건지 참 염려됩니다.
1: 네. 떡볶이집, 분식집이 사라지는 것만큼이나 아쉽네요.
0: 그렇죠.
1: 네. 한국 여행을 왔던 한 타이완 부부, 한 시민을 간절하게 찾고 있다. 누굽니까?
0: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밤이었습니다. 강남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탄 타이완 부부를 취객이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본 한 시민은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취객을 막아선 뒤에 경찰에 신고해서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타이완 부부는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요. 그 이후에 SNS에 강남역 의인을 찾는다고 글을 올렸고요. 이틀 후입니다. 해당 남성 찾았습니다. 예, 그 남성의 댓글 남겼는데요. 저는 그 당시 흰색 셔츠에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던 연우 아빠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 당시에 예,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예, 대한민국의 좋은 추억만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미안하다 이렇게 마음 남겼습니다. 이에 타이완 부부는 그날 보여준 용기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큰 감동이자 구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타이완에 오게 되면은 꼭 보답하고 싶다고 남겼고요. 누리꾼들도 추객에 달려드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용기 내준 시민 덕분에 다행입니다 이런 댓글 올라왔습니다.
1: 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장미명소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0: 네, 아마 이 기사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네. 경기도 수원의 한 주택가 사유지입니다. 그곳에 있는 장미 담장에 누군가 한밤중에 무더기로 꽃을 잘라간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일명 장미 절단 사건이고요. 이 발생한 곳은 관광객들에게 인기 포토존으로 유명한 지역 명소로 알려졌고요. 이 당시 장미꽃과 줄기 10여 개를 잘라간 겁니다. 이 장미 소유주는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고요. 이 꽃을 잘라간 두 사람을 확인을 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경찰은 현재 60대 남녀를 특정을 해서 다음 주에 이 출석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장미 소유주는 SNS에 피해 사진을 올리면서 장미를 너무 많이 잘라갔다. 그 예전 상태로 복원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러면서 장미에게 무슨 죄가 있냐면서 하소연했고요. 누리꾼들은 남의 사유지에 이 꽃을 허락 없이 자르는 거는 이거는 절도이자 재물손괴죄입니다. 예쁜 장미를 함께 감상하면 될 일을 아니 왜 훼손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성 들여 가꾼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은 행동이다. 장미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 남겼습니다.
1: 네. 누군가를 위한 선의를 조롱거리로 만들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사건이 있다는데 무슨 일인가요?
0: 네, 경기도 성남시에 그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안나의 집인데요. 저도 이곳에 취재 간 적이 있어요. 네, 그곳에 이탈리아 출신의 김아종 신부와 자원봉사자들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 김아종 신부가 배식하는 그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에 공개가 된 거예요. 예. 이 사진에는 이 급식 우리 보통 이 배식판 위에 밥 담죠, 국 담죠. 반찬 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밥 위에다가 케이크 한 조각을 올린 거예요. 예, 따로 접시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밥 위에 케이크를 올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부 누리꾼들이 아니 이건 뭐 케밥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이런 욕설이 담긴 댓글을 남긴 거예요. 예, 다른 누리꾼들은 무료 급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예,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마음이 보이는데 이 현장 사정을 모르면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댓글 남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좋은 취지라도 배식 방식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오해가 생기지 않게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1: 제일 좋은 건 자원봉사 한번 가보시면 돼요.
0: 맞습니다.
1: 네, 무료 급식소에 자원봉사 한번 가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 많은데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는 전동 킥보드 또 전기 자전거 반입이 금지되네요.
0: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그 오는 길에 이 지하철 역사에 보니까요 현수막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대용량 리튬 배터리 및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에 탈 것, 휴대 금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동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장치 이렇게 160와트시를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를 역사 안에 반입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다음 달입니다. 7월 1일이고요. 왜냐하면 최근 지하철에서 리튬 배터리 사고가 이어져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합정역에서 승객이 휴대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서 그 무정차 통과하는 일이 있었죠. 또 올해는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에서만 4건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어기고 반입을 하면은 바로 지하철에서 퇴거 조치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역사 내 CCTV 있잖아요. 네. 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동 휠체어 같은 교통약자 이동수단은 예외로 인정이 되고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또 휴대용 보조 배터리 이거는요.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들고 타셔도 됩니다.
1: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인터넷 핫이슈 지금까지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2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혜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 날씨, 그 가운데도 기온의 전환점이 된 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더위도 강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예년보다 훨씬 더 높은 기온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강한 여름볕이 살아나면서 이제 곧 한여름 회기입니다. 서쪽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경기 북부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고요.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 구름 많이 끼면서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과 충청도도 역시 5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 예상돼서 우산을 지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2도 등 14도에서 22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 전주 31, 속초 27도 등 24도에서 3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너울이 높았는데 너울은 조금 잠잠해졌고요. 또 안개가 전국 내륙 곳곳으로 짙겠습니다. 바다 안개는 서쪽으로 짙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0.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입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이동량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양주 요금소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11km가량 정체 남아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은 계양에서 송내까지 8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도 10km가량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도 주춤하고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는 5km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독립기념관에서 천안호두휴게소까지 8km 밀리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은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5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꼭 필요한 건강 상식을 알차게 채워드립니다. 건강한 토요일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자 이제 땀을 흘리게 되는 계절 여름입니다. 여름이면 땀을 많이 흘려서 불편함이 있기도 한데 근데 이 땀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요, 교수님?
5: 그럼요. 우리 사람은 이제 포유류 중에서도 항온 동물입니다.
1: 네.
5: 즉 우리 몸에 단백질 대사, 효소라든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평균 체중, 그러니까 평균 체온 있는 30, 36도 5도를 유지하잖아요.
1: 네.
5: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더울 때 땀을 흘려서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땀이라고 하는 것이 체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절하는 주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문제가 될 수 있고
1: 예.
5: 어떤 분들은 땀이 안 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땀이 나오면 땀이 피부에서 증발할 때 그 에너지가 밖으로 뺏기죠. 마치 에어컨디셔너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또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땀 흘리는 분들 보면 아유

0: 땀을 많이 흘릴까라고 네. 해서 외관상으로 또 땀을 많이 흘리신 분들은 다분히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인체의 생체 기능을 유지하면서는 아주 뛰어난 시스템이 바로 땀을 흘리는 우리의 몸입니다.
1: 네. 그 땀을 흘려야 되는 상황에서 땀 흘리는 거야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 유난히 많이 흘리는 경우 다한증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 다한증도 병일까요? 왜 생기나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리 땀의 기능이 좋다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땀이 많이 분비된다면 역시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겠죠. 이건 이제 불편함을 넘어서 질병으로도 진단이 가능한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한증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으로 나타나거나 또 원인 모를 신체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1: 네.
0: 보통 뭐 결핵이라든지 당뇨병, 심장 질환 여러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전신에서 다한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질병을 치료하면 즉 뭐 당뇨병을 조절하거나 심장 질환을 조절하게 되면은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조절해줘도 지속적으로 다한증 땀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평생 어떤 신경적인 스트레스의 압박이라든지 또는 교감신경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걸 보통 원발성 다한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악수할 때 손에 땀이 나거나 겨드랑이에 많이 나거나 이마에서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좀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 세균 감염이 나타나거나 또 액취증이라고 해서 다한증과 더불어 냄새가 같이 나는 경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어려워하고 치료가 필요하거나 수술적 치료까지 요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네. 그런데 다한증 치료에 보톡스가 사용된다는 얘기도 있나요?
0: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톡스라고 하면은 주름을 펴주는 그런 생각할 텐데요.
1: 예.
0: 이 보틀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이 독소를 신경절에 주사를 내서 우리가 주름이 터지게 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액취증 치료 중에 수술적으로 땀을 많이 흐르게 하는 아포크런 선을 이제 긁어내는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 근육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그 안에 신경과 땀샘의 조절하는 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제 신경 경련이 일으키는 것을 진정시켜주고 근육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됐던 것들이 미용적으로 주름을 우리가 피하는 데서 사용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다한증이 생겨서 지속적으로 땀이 딱 나가게 하는 그런 신경저절이 있거든요.
1: 예.
0: 그 신경저를 마비시켜서 땀이 나오는 것을 억제시키는 효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보톡스를 이마에나 주름 있는 데 놨을 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름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거는 일시적이고 약효가 원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게 여름철이나 이럴 때 한시적이지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다한증의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반면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보다 땀이 안 나는 증상이 더 우려스럽더라고요.
0: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사실 더우면 땀을 흘리는 게 맞죠. 또 운동을 예. 하면 땀을 흘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발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땀이 안 나는 호환증이 선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땀샘이 막혀서 또는 땀이 만들어내는 땀샘의 기능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조금씩 더워지면은 온열 질환 중에 네, 우리 열사병이라고 하죠. 일사병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탈진되고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휴식을 하면 더러워지만 열사병은 너무 고온에 우리 몸에 오래 시간 노출돼서 예를 들어서 뭐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농협하시는 우리 산업 역군 분들이라든지 더운 환경에 비닐하우스에 고온 노출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체온 조절 장치가 고장나서 체내에 열이 방출이 안 돼서 실제로 체온은 39도, 40도까지 올라갔는데 이 체온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서 땀이 안 나는 증상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땀이 안 나서 괜찮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고온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됐을 때 땀이 흘리고 또 체온이 낮아지면서 물을 마시고 회복한다면 정상적인 그런 땀을 흘리는 과정이지만 만약에 열사병처럼 체온은 높은데 땀을 흘리지 않고 피부가 건조하다. 그런 상황이건 이건 응급이기 때문에
1: 예.
0: 열사병에 준해서 빠르게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1: 그러면 이런 표현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철에 이 땀을 잘 관리하는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있을까요?
0: 그럼요. 땀을 잘 관리하는 것은 본인의 피부 건강, 전신 건강을 확인하면서 또 본인의 당뇨라든지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일종의 우리 거울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즉 땀을 건강하게 흘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적절한 옷차림입니다.
1: 네.
0: 땀 흡수가 잘 되고 통풍이 되는 면이나 린넨 소재의 옷을 입는 게 좋고요. 또 최근에 젊은 분들은 검은색이라든지 또 진한 색의 옷을 선호하긴 하는데 이런 여름에는 햇빛을 흡수하는 검은색 계열보다는 밝은 색상의 계열이 좋습니다. 또 두 번째가 환경 조절이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통해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저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섭씨 24도에서 26도의 실내 온도를 조절해 주면서 또 실내에서 선풍기 등을 통해서 우리가 건조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관리죠. 자, 땀을 흘린 뒤에는 가능하다면 즉시 샤워를 해서 피부에 있는 땀과 여부를 씻어내야 이 안에 세균 번식도 막고 땀샘의 구멍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저는 네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아도 우리 몸은 여름철에 탈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회용 물을 사서 드시는 것보다 물병에 외출하기 전에 한 잔, 외부에 나가서도 30분에 한 모금씩 들어와서 한 잔, 꾸준히 물을 드시면 건강한 땀이 나옵니다.
1: 네.
0: 즉 우리 몸에서 탈수를 예방하고 건강한 땀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때 스트레스에 관련된 겁니다. 충분한 수면, 휴식을 통해서 스트레스 완화가 불필요한 땀을 흘린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땀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조절해주는 건강의 거울과 같은 거거든요. 혹시 열이 너무 많이 나는데 땀이 나지 않는다. 이것을 더 주의하시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토요일 오늘은 여름철 땀 배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건강하세요.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한 주간 다양한 스포츠 소식에 관심을 끈 경기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1: 아, 뭐 야, 그렇죠. 연일 계속 스포츠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 남아공전 패배의 충격 아직도 가시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표팀의 경기력은 물론이거니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상대팀에 대한 이제 분석 없이 네. 홍명보 감독이 조별리그 3경기를 다 똑같은 전술로 준비했다.
1: 아하.
3: 아니다. 똑같은 전술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전술 없다는 얘기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왜 수비수를 투입했는지 네. 모르겠다. 손흥민 왜 후반에 투입했냐
1: 네.
3: 등등의 비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1: 네, 네,
3: 남한공이
1: 네,
3: 네. 왜 졌는지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가 왜 1승 2패로 부진했는지 이런 분석과 비판
1: 네.
3: 오늘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1: 맞아요.
3: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1: 예?
3: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대동소이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이 비판적인 얘기를 좀 경기에 가는 얘기는 자제하도록 하고 대신에 오늘까지 그동안의 비판을 보면서 비판을 비판하는 일종의 그 메타 분석 또는 이제 메타 인지적 관점에서 저널리즘과 옐로우 저널리즘에 관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 네네. 일단 그 말씀 듣기 전에
3: 예.
1: 이 패배의 어떤 원인 홍명보 감독조차도 나는 아직 우리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3: 그렇죠. 근데 이 남아공전이죠.
1: 네.
3: 우리 대표팀이 1, 2차전에 우리 대표팀이 아니었죠.
1: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1: 예.
3: 여기까지 다 동의하실 겁니다.
1: 맞아요.
3: 자, 그럼 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냐. 첫 번째, 뛰지 못했다.
1: 네.
3: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던 얘기 있겠고요. 선수들 간에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됐다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신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2년 전에 아시안컵 4강전 때 우리 패했죠.
1: 예?
3: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신구 갈등이 있었다.
1: 아하.
3: 이강인과 손흥민이 싸워서 나중에 이강인이 그 런던까지 가가지고 4강을 한 다음에 해결됐습니다. 이게 실제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대표팀 선수들의 체력 관리나 이 사이클을 경기에 다 맞춰서 관리를 하거든요. 이런 어떤 이제 컨디션 관리에 에러가 있었다.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 경기와 다르게 뛰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3: 만약에 우리에게 32강 가능성이 혹시라도 행운처럼 32강 전에 기회가 온다면
1: 네.
3: 3차전 남아공전에서 왜 부진했는지
1: 네.
3: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거 계산해야지
1: 그렇죠.
3: 32강 전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1: 네.
3: 보죠.
1: 당장 월요일부터 이제 32강전이 시작이 되는데 네. 이 조별리그의 결과는 언제 최종적으로 나타나나요?
3: 자, 오늘 I조, H조, G조 네. 각각 이 세 조에서 추가로 3위 팀이 확정이 됐습니다.
1: 맞아요.
3: 그래서 이제 3위 팀의 성적이 쭉 나오죠. 그중에 우리가 드디어 8위까지 밀려났습니다.
1: 아이고.
3: 8위까지죠. 12개 팀 가운데 8위까지
1: 32강 가는 거잖아요. 네.
3: 내일 L조, K조, J조 세 개 조 네. 경기가 있습니다.
1: 아.
3: 이 중에서 우리가 8위인데 7위에 네. 크로아티아가 지금 내일 경기가 있거든요. 이 두 경기만 하고 우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내일 최소한 세 개 조 경기에서 3위 팀 중에 두 팀이 네. 우리보다 낮아야 됩니다. 우리보다 낮다는 거는 승점 3점 이하.
1: 아, 그렇죠.
3: 또는 네. 골 득실 마이너스 1, 아, 이하가 아니라 초과죠. 마이너스 한 골이 아니라 마이너스 두 골, 세 골.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세 개 조가 하는데 두 개 조가. 신락 같은 희망인데.
1: 아, 그런가요?
3: 하늘이 네. 간절히 바라면 뭐 하늘이 도와주시겠죠.
1: 아, 그럼 몇 시쯤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올까요?
3: 이게 우리로서는 경기 시간이 오전 10시 때 오전에 시작하거든요. 네. 한 12시 넘으면 다 끝나게 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이제 그 옐로우 저널리즘, 그러니까 황색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축구 대표팀에 대한 비판 보도 중에서 좀 잘못된 게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3: 예,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이번 월드컵에서 모든 리뷰의 특징 기승전 홍명보.
1: 그렇죠.
3: 온리 홍명보입니다.
1: 맞습니다.
3: 왜 그럴까? 뭐 간단합니다. 홍명보 네. 감독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미 온 국민의 욕받이가 됐고요. 간신히 살아나서 2024년 이 대표팀 감독을 새로 맡는 과정에서도 국민 밉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예. 제 느낌에 일부 언론에서는 뭔가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쓰는 것도 좀 눈에 보이거든요.
1: 예.
3: 근데 저는 뭐 지금 솔직히 약간 불편한 감이 있어요. 뭐냐면 저널리스트로서 지금 그냥 뭐 내용은 차치하고 홍명보 비판 얘기만 하면 네. 다 먹히는 겁니다.
1: 아, 조회수가 나온다?
3: 예. 그러니까 네. 다 이 얘기하고 말하거나 기사 쓰기가 가장 편하죠. 이러다 보니까 일부 기사에서는 그냥 덮어씌우는 얘기. 사실과 다른데 덮어씌우는 얘기도 좀 슬금슬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장사가 되기 때문이죠.
1: 예. 그 이제 황색 저널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수익을 내는 건데
3: 예.
1: 그러면 이번 월드컵에서 어떤 보도 사례를 좀 지적하시는 걸까요?
3: 남아공에 피한 다음 날 우리 대표팀이 회복 훈련했거든요.
1: 네.
3: 근데 그 훈련장에서 미소 짓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사진이 보도됐죠.
1: 네. 네.
3: 이 사진 두고 지금이 웃을 때냐?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이 회복 훈련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는데 훈련 내내 심각한 표정을 지워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어느 한순간 웃을 수도 있죠. 그 장면을 포착한 건데
1: 예.
3: 또 오히려 감독 입장에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웃어야지 분위기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미소 지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1: 네.
3: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1: 네.
3: 자, 또 하나 이 김민재 선수가 교체되면서 두 팔 벌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코치와 말을 하는 듯한 사진이 있었죠.
1: 네.
3: 이 사진 두고서 또 김민재를 왜 뺐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민재도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화를 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1: 네.
3: 선수가 교체돼 나오면서 두 팔 벌리고 흥분해가지고 코치에게 말하는 게 저는 이렇게 어색해 보이진 않아요. 이 사진 보고서 이런 얘기 했겠다. 그러니까 이 사진 위에다가 제가 말풍선 하나 띄우면은
1: 예.
3: 지금 경기 너무 안 풀려요. 수비 간격 너무 벌어지고요. 빨리 조절해야 됩니다. 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수 추억까지 하면서 흥분된 어투로 말하는 게 이거를 두고서 이 김민재도 네. 홍명보 네. 감독의 전술에 화를 냈다. 그리고 앞선 사진에서는 지금이 웃을 때냐. 이런 기사 쓰는 거는 지금 여론에 영합하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붙인 악의적인 해석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일부 언론의 얘기입니다. 이런 기사 쓰면서 팔 벌린 사진하고 웃고 있는 사진 갖다가 정말 홍명보 감독 안 되겠죠? 그렇죠?
1: 네.
3: 봐주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거 정말 그 옐로우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 거죠.
1: 언론도 언론이지만 요즘 이제 더 활발한 비판이 나오는 게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3: 예.
1: 유튜브에는 더 자극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3: 유튜브에서 이제 스타 출신 축구인이나 레전드 축구인들이 유튜브 방송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예.
3: 역시 이제 그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좀 생생한 얘기나 이 선수들을 분석하는데 좀 더 정확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 네.
3: 이들 중에도 또 프로방송인이 다 됐죠. 프로방송인이 다 돼가지고 네. 조회수를 올릴 만한 얘기를 하는 방송 하는 축구도 있습니다. 사실.
1: 예. 예.

0: 이제 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분은 홍명보 감독이 지금 당장 내려와야 된다. 지금 오라는 얘기예요. 대회 중인데 감독 사퇴하고 와야지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저는 축구 팬들은 화가 나면 야 당장 그만둬 오라고 해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말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축구인들은 감정 그런 감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예. 조금은 더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과연 우리가 32강전 아직 그 기회가 사라지지 않았죠. 근데 이 감독 없이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지금 나가는 게 이게 과연 최선인지 네. 판단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이런 뭐 논란거리를 축구인들이 앞서서 유튜브 방송을 활용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그러면 감독 말고 선수들의 어떤 플레이에 대한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나요?
0: 선수 출신이 확실히 이제 선수에 대한 평가 좀 실감나게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재밌어요.
1: 그래요.
0: 뭐가 재밌냐면은 이번 월드컵에서 나오는 리뷰들 선수를 얘기하고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그래서 홍명보 감독 잘못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편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다 받아주니까 우리 시청자나 청취자분들이.
1: 네.
0: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좀 방송에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홍명보를 지금 까면 무조건 장사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네. 과연 언론 이 저널리즘에 책무인지 예. 평소에 그렇게 비판과 감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런 명예를 갖고 있는 우리 저널리즘 해야 될 얘기인지는 좀 되짚어 봐야 되겠죠. 물론 일부 언론의 얘기입니다.
1: 근데 그건 비단 뭐 이번 월드컵뿐만이 아니고요. 뭐 이슈가 폭발하면 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보다는 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얘기들이 더 주목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0: 예, 그렇죠. 근데 늘 이슈가 터지면은 똑같은 예. 패턴이 반복이 돼요. 예. 여론이 폭발하면 1차적으로 언론이 여론 쫓아가거든요. 여론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 기관이 나타나 가지고 여론 수습을 위해서 대책을 발표하는데 이게 이제 이 과정이 문제예요. 늘 서둘러서 발표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만을 쫓아가고 본질적인 진단을 내리지 못하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불과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후유증
1: 네.
0: 똑같은 일이 또 재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본질적인 사고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좀 더 냉정해져서.
1: 네. 좀 감정의 소용돌이를 좀 지나서 이성과 합리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
0: 예.
1: 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일 12시. 예, 어떤 결론이 나는지
0: 저 이 말 한 번 하고 싶어요. 예. 우리 안정환도 얘기했는데요. 전 누구의 편은 아닙니다. 축구 대표팀의 편이지. 누가 누구의 편은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토요 스포츠 톡톡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 들으면서 1부 마치고 7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사진.

0: KBS 58분 날씨.
1: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소나기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수도권 모두 포함됩니다.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인데요. 소나기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까지는 경기 북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습도가 높지 않아 실제 기온보다 더 덥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 정도 올랐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년 기온을 3, 4도 정도 웃도는 곳이 많은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당분간 30도 이상의 낮 기온 보이면서 무더위 이어지겠습니다. 서쪽은 최고 체감 31도 이상 유지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2도 등 14도에서 22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속초 27도, 전주 31도 등 24도에서 33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경기와 충남, 호남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또 내일까지 서해상의 바다 안개 짙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높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0.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 관측과 관련해 일각에서 용수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면서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첨단 도시 발전에 필요한 만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 톤의 산업 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호남 투자 관측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이 충분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와 남해상의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공군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으며 양국 군용기에 한국 영공 침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는 자국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러시아의 군용기도 북쪽에서 남하해 공해상에서 만나 연합기동훈련을 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이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조 3위 국가 중 8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세네갈이 이라크에 5-0 완승을 거둬 우리나라는 조 3위 팀 가운데 6위에서 7위로 떨어졌고, 이란이 이집트와 1-1로 비기면서 골 득실차에서 밀려 마지노선인 8위로 또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대회 조별리그 마지막 날인 내일 JKL조 경기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로 지인을 찌르고 달아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살인미수와 방화예비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와 피해 남성은 회사에서 만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인근 탐방로에서 폴란드 국적 65살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와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2시 40분쯤엔 양양 기사문항 인근 해상에서 50대 다이버 B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과 해군, 소방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 대불산단에서 40대 여성 이주노동자가 공사부품인 배관에 맞아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

0: 반도 중 떨어진 배관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도색 작업을 위해 대기하던 중 크레인 작업에서 배관이 떨어지자 이에 가슴 부위를 맞은 뒤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일보 워크아웃의 첫 관문인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가 다음 달 10일 서면 결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동관리 절차 개시에는 금융채권액 기준 75% 이상을 보유한 금융채권자들의 찬성이 필요해 이번 서면 결의는 중앙일보 경영 정상화 절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북부는 저녁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32도, 부산은 26도 등입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습도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짜릿한 승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0.001초의 승부. 최종 선택을 받은 전 세계 단 22명의 드라이버가 펼치는 지상 최대의 모터스포츠, 바로 F1인데요. F1 에센셜을 펴낸 김지원 저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계는 지금에서는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수송로 모색에 나선 각국의 움직임 살펴봅니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1: 네, 고속도로의 정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거리 나들이 갔다 돌아오는 길은 아직 답답한데요.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구리 방향 양주 요금소와 사패산 터널 사이로 10km 구간 막히고요. 구리를 지난 뒤로는 강일에서 양방향 정체입니다. 경기 서쪽 역시 송내를 앞두고는 양쪽으로 6km 구간씩 밀립니다. 110번 제2경인선은 남동부근 양방향으로 2-3km 구간씩 답답하고요. 15번 서해 해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부터 화성휴게소까지 8km 정도 힘겨웠다가 화성휴게소와 매송휴게소 부근에서 주춤한 뒤 일찍부터 금천까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북천안과 안성휴게소를 앞두고 5km 구간씩 밀리고요. 이후로 시구간 진입을 앞두고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9km 구간 쭉 힘겹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광교터널부터 북수원 그리고 둔대분기점부터 반월터널까지 짧게씩 주춤하고요. 그래도 이제 60번 서울 양양선은 전구간 이동 여건 수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최고 시속 360km, 0.001초 차이로 승부가 엇갈리는 치열한 승부의 세계. 바로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F1, 포뮬러1인데요. 전 세계 20억 명이 열광하는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조금 낯선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F1의 모든 것을 담은 입문서 FN 에센셜을 펴낸 김지원 작가를 모시고 그 화려하고 치열한 F1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지원 작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근데 방금도 말씀 나눴지만 이력이 좀 독특하세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 출신에 현재는 IT 업계 기획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F1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다 하는데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아, 네. 네. 우선 오늘 시간 내주셔서 모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제가 감사드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김지원이고 얼마 전에 이제 F1 에센셜이라는 그 F1 입문서를 펼쳐낸 김지원이고요. 네.

0: 사실은 F1이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보던 이제 작게 시작한 취미가 지금 갑자기 책까지 펼쳐낼 정도로 숨쉴 수 없게 좀 커진 느낌이기는 한데요. 네. 현재도 지금 IT 기획자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이제 F1의 입문 콘텐츠를 펼쳐내고 네. 그리고 또 뭐 레이스가 끝난 다음에는 뉴스레터에 이제 레이스 리뷰 같은 걸 작성해서 이제 발행을 하고 있는 이렇게 바쁘게 좀 살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그 이 F1 크리에이터가 본업, 그러니까 주업은 아니신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회사 다니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 전 컬러 사진 과 약 240쪽에 이르는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이 지식을 이 책으로 발간해 내려면 엄청난 공부와 또 현장 경험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게 주업이신 줄 알았거든요.
0: 아우, 아닙니다.
1: 그렇진 않군요.
0: 네.
1: 그럼 경기보로는 어떻게 가세요?
0: 아, 경기보로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연차를 소진해 가면서 제 비용을 소진해 가면서 네. 그러고 열심히 네, 번 만큼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스포츠 분야에서 여성 분석가가 좀 많지 않다. 특히 더군다나 이런 모터스포츠 분야는 더 그렇다라고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계기로 김지원 작가님은 F1에 푹 빠지셨을까요?
0: 그 넷플릭스라는 표현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넷플릭스에 이제 네. 본능의 질주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죠. 있는데요. 네. 네, 그게 2019년에 시즌 1이 나오고 네. 그거 보고 도대체 이 스포츠는 무엇인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빠지게 됐고 이제 레이스를 봐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즌 1을 정주행하고 나서부터 레이스를 네. 보기 시작했고 인생 스포츠가 된 케이스입니다.
1: 실제로 지난해 그 F1 더 무비라는 영화를 네. 보고 F1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0: 네.
1: 혹시 현장에서도 느끼시나요?
0: 네, 엄청 많이 그래요? 느꼈고요. 일단은 그 당시에도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F1 네. 관련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네. 제 팔로워 수가 거의 한 두 배가 뛰었거든요.
1: 그 당시에?
0: 네, 그래서 그 엄청 인기긴 하다. 그리고 네. 뭐 F1 더무비 관련된 포스팅을 올리면 이제 댓글 수라든지 뭐 DM 공유 수라든지 이게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네, 좀 느끼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될 텐데 이 이제 책의 부제가 F1 에센셜하면서 F1의 모든 것을 담아낸 입문 가이드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 입문 테스트가 있길래
0: 네.
1: 해봤더니 저는 그냥 뉴비더라고요. 네. 그냥 뭐 잘 아무것도 모르는 네, 그런 수준인데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네.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0: 그 F1이 사실 굉장히 생소한 스포츠잖아요. 네. 근데 그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입장벽이 확실히 있는 스포츠거든요. 네. 일단은 한국에서 중계를 한국말로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1: 네.
0: 오랜 유럽 스포츠 그리고 이제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의 메커니즘부터 타이어 종류부터 규칙도 사실 경기가 3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 이 스포츠를 재미있게 즐기려면 기본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 스포츠이고
1: 네. 네.
0: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입문했을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관련된 책이 있나 찾아보니까 관련된 책도 해외에도 심지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재미있고 매력적인 스포츠를 쉽게 입문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입문할 때 필요한 지식들을 담아서 입문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방금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국내에서 F1 경기를 생중계로 볼 수가 있나요?
0: 네. 제가 알기로 24년부터 중계를 하기 시작했고요.
1: 최근이네요.
0: 네. 최근이고
1: 네.
0: 그 국내 OTT 뭐 서비스 중에 네. 하나에서 이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 경기를 얼마나 보러 가시는 편이세요?
0: 최소 1년에 한 번은 꼭 가려고
1: 네.
0: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1년에 두 번은 가게 되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가까운 아시아 경기도 있어서 그 연차 소진이 적은 아시아 한 번 가고 그다음에 이제 휴가 모아가지고 유럽
1: 네.
0: 경기나 유럽 경기 네 보통 이렇게 한 번씩 가는 것 같습니다.
1: 아, 역시 직장인이시군요.
0: 맞습니다.
1: 네. 그 뭐 간접적으로 통해서 들으면 굉장히 그 경기장의 어떤 이 분위기가 엄청난 굉음과 함께 예, 진동 이런 게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조금
0: 네.
1: 이렇게 현장 분위기를 전해주신다면요?
0: 말씀이 맞고요. 네. 일단 현장에 가면 그 중계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들었던 이 사운드랑은 그 비교가 안 되고 그래요? 정말 심장과 이제 몸을 울리는 굉음 엔진 사운드가 확실히 들리고 그리고 트랙에 가까이 앉으면 그 타이어가 지나가면서 내는 그 특유의 타이어 타는 냄새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맡을 수 있어서 굉장히 현장감은 좋아서 F1 좋아하시면 직관은 꼭 추천드립니다.
1: 아, 또 한 번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어지겠네요.
0: 네. 약간 그래서 휴가 시즌을 네. 그러니까 F1 경기 맞춰가지고 조금 내리는 것도 있어요. 사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좀 기본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네. F1에서 이 F, 저는 포뮬러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F의 의미와 또 1, 1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0: 네. 포뮬라 플러스 1에서 F1이고요. 네. 포뮬라가 한국말로 이제 직역을 하면 이제 규칙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이제 모터스포츠가 처음 태동하기 시작했던 이제 1930년대에는 이런 모터스포츠가 이제 막 시작되니까 관련된 규칙이 없었던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F1, 포뮬라 1 우리가 이제 모터스포츠 중에 최고다라고 해서 F1 포뮬라 1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 네. 그게 이제 1950년대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유지되고 있는 최고의 모터스포츠입니다.
1: 네. 그리고 1 의미는요?
0: 1이 최고다. 첫 최고. 번째 넘버 원의 의미입니다.
1: 아, 그럼 2도 있고 3도 있고 그런 건가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 그래요? 네.
0: 그래서 실제로 F1을 올라가기 위해서 F2, F3, F4 이렇게 거쳐서 이제 4, 3, 2, 1 이렇게 올라갑니다.
1: 잘한다고 바로 1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0: 맞아요. 사실 아까 네. 오프닝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F1 선수는 전 세계에 딱 22명밖에 없어서 네. 근데 모터스포츠를 어렸을 때부터 즐기고 F1 선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예. 딱 이제 22명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 수준으로 굉장히 되기 어려워서 네. 뭐 유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4.5세, 4살, 5살부터 카트를 타기 시작해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동네 리그 돌고 뭐 국가 리그 하면서 4, 3, 2, 1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 책에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좋겠지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경기장과 또 차량, 드라이버 이렇게 세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 앞서 제가 이제 최고 속도 뭐 360km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평균 시속 몇 킬로 정도로 이분들이 운전을 하시나요?
0: 아, 이게 되게 평균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요. 네. 사실 트랙마다 성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고속 그 직선 구간이 많은 서킷 같은 경우는 평균 속도가 한 250km/h가 되고 그리고 뭐 모나코처럼 저속 코너가 즐비한 이제 그런 복잡한 저속 코너가 많은 서킷 같은 경우는 200에서 한 230km/h 정도로 생각보다 편차가 커서 뭔가 평균을 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략 한 230, 220 km/h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속 200만 넘어가도 굉장히 운전대를 꽉 잡게 되고
0: 핸들 못 놓치죠.
1: 예, 사물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데

0: 그게 이제 바닷가 닿으면서 불꽃이 일어나는 거여서 그런 네,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경기장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 네.
1: 사실 이게 도심 안에서 벌어지는 경기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트랙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네. 정해진 어떤 이 실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0: 네.
1: 그래서 F1이 열리는 도시들이 화제고 그랑프리 열리는 도시들을 비교해보는 재미가 남다르다고요?
0: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도시에서 열리는 시가지 서킷도 있고요. 근데 상설 서킷. 그냥 서킷에서 열리는 경기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시가지 서킷은 그 모나코 아시죠?
1: 네.
0: 모나코 그 아름다운 그 화려한 요트와 지중해 뭐 유럽의 이제 작은 예쁜 도로들 이런 거를 정말 보면서 경기를 정말 즐길 수가 있고
1: 네.
0: 또 저녁에는 라스베가스 그랑프리가 있어서 밤에 열려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그 스트립이라고 되게 그 주요한 이제 관광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경기가 또 펼쳐지 기도 하고 또 뭐 중동 같은 경우는 해질녘에 이제 사막은 안 보이지만 그리고 야자수를 이제 보면서 이제 경기를 볼 수 있는 이런 멋진 스포츠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 서킷에서
0: 네,
1: 도는 것도 서킷. 상설 서킷도
0: 네.
1: 있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도
0: 맞습니다.
1: 전남 영암에 그런 서킷이 있고
0: 네.
1: 또 인천도 최근까지만 해도 이 F1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F1을 보게 될 어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0: 이런 대답하면 안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 어떤 대답을
0: 개인적으로는 좀 네. 부정적으로
1: 아,
0: 보고
1: 그래요?
0: 있는 게요.
1: 예.
0: 사실은 F1이 이제 한 시즌에 24경기가 열리거든요.
1: 네.
0: 근데 정말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본인 나라에서도
1: 그렇겠죠.
0: 이제 열리고 싶어 하는데 기존에 열리고 있는 나라와 서킷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 해서 실제로 정말 이제 24개에서 추가로 더 열리지 않는 이상 정말로 현실적으로 캘린더가 아예 안 나오는 일정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기존 이미 개최하고 있는 도시에서 뺏기지 않으려고도 할 테니까.
0: 맞습니다.
1: 아, 그런 의미에서 그렇군요.
0: 네, 네.
1: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차량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차량이 아니라 머신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머신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1: 네?
0: 누구는 머신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1: 아,
0: 하고 하는데 또 어떤 해설위원님은 또 머신이라고 표현하시고 해외에서도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네, 저는 사실 크게 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1: 한 대 가격만 해도 아주 뭐 상당하다 이렇게 알고
0: 네.
1: 있는데 실제로 이게 뭐 자본주의 스포츠 뭐 뼛속까지 자본주의 스포츠다
0: 네.
1: 이렇게도 표현하셨잖아요.
0: 네.
1: 네. 얼마인가요?
0: 아, 사실 금액을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네. 이제 판매를 상정을 하고 이게
1: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0: 아니고 정말 경기 그러니까 모든 엔지니어의 노력도 들어가고 뭐 테스트하면 테스트 이제 풍동 시설 같은 것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요런 거 돌리는 비용까지 해 가지고 사실 한 팀이 한 시즌에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좀 들이면서
1: 네.
0: 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여서
1: 네.
0: 뭐 정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뭐 수백억이라고는 하는데
1: 네.
0: 사실 판매용이 아니고 뭐 이건 경매에 나온 거에서 플러스로 이제 금액을 산정한 거여서 살짝 조금 애매한 감이 있기는 합니다.
1: 그러니까 이 차량의 대당 단가 얼마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0: 네,
1: 말씀이네요.
0: 맞습니다. 네.
1: 그냥 다만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봤던 건 그 뭐 프론트 윙이나 뭐 노즈 가 부서졌을 때
0: 네.
1: 너 방금 얼마를 날렸어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0: 아, 맞아요. 그런 게 있었죠. 네, 네.
1: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아니 앞에 앞범퍼 하나가 저 가격이면 도대체 이런 상상을 좀 해보는 거죠.
0: 네.
1: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성능이 우선일까요? 드라이버의 실력이 우선일까요?
0: 일단은 그 2016년 월드 챔피언이었던 니코 로즈버그가 했던 말이 있는데
1: 예.
0: 일단 차량 성능이 우승의 8할을 차지한다. 그래서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아무리 좋은 차가 이렇게 준비가 돼도 결국은 드라이버가 그 주행을 하다 보니까 우승을 결국 만들어내는 건 사람, 이 드라이버가 하는 거다라고
1: 네.
0: 해서 그 드라이버와 이 차량의 관계는 불가분이나 차 성능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지만
1: 네.
0: 뭐 날씨가 비가 올 수도 있고 뭐 서킷 상태가 좋지 않고 뭐 배틀이 뭐 이뤄질 수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정말 끝날 때까지 F1 경기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1: 네.
0: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제 11개 팀이
0: 맞습니다.
1: 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11개 팀의 어떤 차량 성능과 성능을 비교했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 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봐.

0: 볼 수 있나요?
1: 그러기도 살짝 애매한 게 네. 정말 잘하는 팀은 너무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순위를 이제 어쨌든 그래도 1위에서 22위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 확실히 격차는 좀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제가 방금 11개 팀이라고 그랬는데 22위까지 나오는 이유는 뭐죠?
1: 그 팀에 그러니까 팀은 11개 팀인데 네. 한 팀에 드라이버가 2명입니다. 그래서 22명의 드라이버가 경쟁을 펼칩니다.
0: 그러면 팀 우승도 있고 개인 우승도 있고 이렇게 나뉘나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즌이 맨 끝날 때 이제 이번 시즌 2026년 시즌이 끝나면 네. 팀의 순위를 정해서 팀의 이제 순위도 1위에서 11위까지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버도 1위에서 22위까지 정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이제 드라이버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제가 이제 좋습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자본력과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포츠지만 알면 알수록 생각외로 인간의 스토리가 많다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1: 그 일단은 제가 F1 드라이버들을 보면서 한 번씩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게 니코 훌켄버그라는 그 아우디 팀의 이제 그 베테랑 드라이버가 있는데요. 네. 그 니코 훌켄버그라는 드라이버가 사실은 F1에 출전한 기록이 가장 많음에도 한 번도 이제 포디움이라는 시상대가 있거든요. 네. 그 3위까지 이제 시상을 하는데 이 시상대에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던 비운의 드라이버였다가 이제 작년 2025년에 영국 그랑프리에서 처음으로 시상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15년 동안이나 F1에 출전을 하면서 계속 이제 불명예거든요. 이렇게까지 많이 했는데 왜 한 번도 이런 시상대에 못 올라가나 이런 불명예인데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인생을 좀 배웠습니다.
0: 이야, 15년을 드라이버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전 세계에서 단 22명의 선수가 이제 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타고나야 되나요? 아니면 훈련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하네요.
1: 사실은 좀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F1도 스포츠이잖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운동신경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당연히 이제 근지구력뿐만 아니라 이게 민첩한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타고나면 어렸을 때부터 카트부터 뭐 아니면 뭐 F4, F3 이렇게 올라오면서 엄청난 훈련을 거치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조금 더 정제가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재능이 없으면 솔직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앞서 뭐 한 네 살만 돼도 카트를 태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딱 드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인가로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이 F1 드라이버들은 면허 F1이 아니겠죠. F3로 시작을
1: 네,
0: 할 테니까
1: 네, 네.
0: F4나 면허, 운전면허, 도로에 나가기도 전에 운전을 하는 거네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설, 이제 카트장, 서킷, 네. 이런 데서 약간 스포츠 형태로 타는 거기 때문에
0: 예.
1: 그런 이제 규제는 또 없지만 어쨌든 예. 운전면허가 없는 이제 주니어 드라이버들이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경기력을 쌓아가고는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이 타고난 재능이 발굴이 돼야 되는 거네요.
1: 확실히 네. 필요한 것 같고 현재 지금 F1 드라이버들은 이제는 다 운전면허가 있지만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없던 드라이버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네.
0: 재밌습니다.
1: 네.
0: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더 힘들다.
1: 네.
0: 라는 거잖아요. 좀 인상적인 선수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좀 타고난.
1: 아까 제가 언급한 이제 그 니코 훌켄버그라는 네. 그 엄청난 서사를 가지고 있던 그 선수가 사실은 독일 선수거든요. 네. 근데 독일이 이제 모터스포츠의 종주국이라고 할 정도로 뭐 유명한 그 차량 제조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독일은 카트를 많이 태우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우승하고 지역, 주, 심지어 독일 자체 카트 챔피언까지 했었던 드라이버가 이제 니코 훌켄버그고 그래서 F2, F3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 챔피언을 따면서 이제 F1에 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니코 훌켄버그가 89년생이어서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조금 그 실력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목은 안 하지만 저는 네. 여전히 니코 훌켄버그가 굉장히
0: 그렇군요.
1: 뭔가 실수 실수를 하지 않은 드라이버라고 생각해서 네. 좋아합니다.
0: 그 레이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 이상의 체력 소모가 심하다는데 아, 실제로 네. 어떤가요?
1: 실제로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이 되고요. 네. 우선은 그 저희가 고속도로 타고 갈 때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잠깐 이제 코너링을 할 때도 그 브레이크를 안 밟고 코너링을 하면 사실 약간 몸에
0: 쏠리죠.
1: 쏠리 나가잖아요. 네, 네.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코너링을 할 때 중력의 5배의 힘을 이제 목으로 받습니다. 아. 그래서 그 드라이버들의 목의 크기가 웬만한 그 어린아이 얼굴만큼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수트가 굉장히 통기성이 아예 없고 네. 방염복까지 같이 입고 가기 때문에 그 싱가포르같이 더운 나라에서 레이스를 하면 탈수증세까지 올 정도로 이게 체력적으로 부담이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저희가 차량 브레이크는 살살 밟으면 되는데 네. F1 차량을 이제 제대로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서는 레그프레스 저희 헬스장에서 할 때 이제 150kg를 이제 밟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0: 150kg?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리에 이제 힘이 강해야 합니다.
0: 와, 네. 그래서 이제 뭐 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봤지만 굉장히 훈련, 체력 훈련을 많이 하는 걸 또 볼 수 있었는데 네. 그러면 앞서 이제 그 선수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코 홀켄버그 F1 더 무비의 브래드 피트처럼 아. 10년 넘게 다른 차량을 몰다가 50대 드라이버가 영화처럼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 이건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현재 지금 최고령 드라이버가 페르난도 알론소라고 해서 81년생 드라이버 계신데 네. 이분이 40대 이후에 우승이 일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F1은 체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반사신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쨌든 체력적으로 이제 에이징 커브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이 F1 아. 드라이버가 나올 수 있느냐?
1: 아, 한국에서 F1 드라이버가 네.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F1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F3에 이제 신우현 선수라고 있는데 네. 그분이 열심히 이제 달려주고 계시고 또 이제 F3에 올라가기 전에 GB3라는 리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규호 선수라는 08년생 젊은 이제 선수가 있는데 그분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성 드라이버는 또 없나요?
1: 여성 드라이버가 두 분이 계셨었어요.
0: 전 세계적으로?
1: 네. 네. 그 1958년에 한 몇 경기 안 뛴 분이 한 분 계셨고 그다음에 1970년대에 그 포인트를 딴 드라이버가 있었는데 사실상 제대로 이제 활약을 하시진 못하셔서 조금 네, 여성 드라이버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남성 드라이버만의 전유물이 아니지만 네. 뭔가 여성들이 하기에 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나 보네요.
1: 확실히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최근에 가장 잘하는 선수는 누군가요?
1: 최근에는 이제 메르세데스 팀의 네. 키미 안토넬리라고 네. 2006년생 드라이버, 아주 어린 드라이버라서 아직 19살이거든요. 19살인 이제 이탈리아 드라이버가 있는데 네. 이 선수가 지금 그 드라이버 순위 1위예요. 그래서 정말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아는 드라이버는 그 슈마허?
1: 아, 슈마허, 네.
0: 전 그 시절 드라이버를 알고 있어서.
1: 아, 슈마허 전설의 드라이버.
0: 그렇죠. 전설이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만나고 싶었습니다 해서 우리 F1 크리에이터인 김지원 작가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님을 KBS 1라디오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다. 네, 보이는 라디오에 대해서 반갑다. 엔젤님 파이팅 하세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또 F1 경기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피트스톱이라고 하잖아요.
1: 네. 네. 네,
0: 이 피트스톱만 가지고도 기록을 재는 뭐 경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눈 깜짝할 새 타이어를 교체하고 차량을 손본다. 이 피트스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1: 정확하게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0: 너무 제가 말이 많았나요?
1: 경기 중에 타이어를 이제 눈 깜짝할 사이 갈고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이제 노즈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옆에 이제 부품을 살짝 가는 것을 이제 피트스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타이어를 그래서 언제 피트스톱 스톱을 시킬 것이냐 이런 전략으로도 레이스 네. 내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레이스 운영에 제 기준으로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레이스의 성패를 가루는 아주 중요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0: 그 시간 가장 짧은 시간이 몇 네. 초까지 지금 기록이 나와 있죠?
1: 1.8초로 맥라렌 팀의 이제 랜도 노리스 선수의 차량을 갈았을 1.8초 기록이 있습니다.
0: 타이어 네 짝을 다 가는데 1.8초라는 얘기잖아요.
1: 네네.
0: 방금 1.8초가 지났어요.
1: 네. 어, 그러네요.
0: 아, 그러니까요.
1: 오, 네.
0: 아, 놀랍습니다. 몇 명이 피트스탑에 참여하나요?
1: 20명의 이제 피트 크루라고 하거든요. 네, 20명의 네. 그 피트 크루가 그 타이어 네 짝을 모두 갈고요. 근데 네. 네, 이 분들이 그러니까 경기 중에 피트 스톱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경기를 제외한 시간에는 그 차량을 손보는 정비공들이셔서 사실은 석박사 이상의 엄청난 고학력자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그게 조금 신기한 이력이긴 합니다.
0: 이것만을 위해서 연습도 한다고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전문 트레이너들이 이제 피트크루한테 다 붙고 막 이제 타이어를 가시는 분들 어깨에 힘을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깨를 그렇죠. 이제 단련하는 이런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식사, 식단 프로그램도 별도로 있어서 이분한테는 뭐 고단백질, 이분한테는
0: 피트크루만을 위한 식단이 있다고요?
1: 맞습니다. 별도로 짜여져요. 네, 되게 신기합니다.
0: 그렇군요. 그 앞서 이제 타이어 교체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타이어와 다르잖아요. 굉장히 반질반질하더라고요.
1: 맞아요. 네. 엄청 잘하시는데.
0: 아니 영화 다 영화를 통해서 봤습니다.
1: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반 타이어와 다른 게 이제 F1 타이어는 맨질맨질한 네. 타이어라서 그 이유가 사실 트랙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 접지력을 높이기 위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타이어가 이제 반질반질해가지고 착 붙게 되어 있고 네. 대신에 이제 비가 오면 우리 일반 타이어처럼 호미파인 타이어로 이제 함께 교체가 돼서 두 가지 종류가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타이어가 왜 중요할까요?
1: 타이어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게 예. 사실 타이어의 성능에 따라서 레이스 성능이 거의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 타이어가 이제 트랙에서 한 번 딱 착장을 하고 나가면 끝까지 이제 60랩 이상 버티는 게 아니라 사실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속 코너가 이제 많은 코너는 사실 타이어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타이어의 마모가 심해지고 마모가 심해지면 자연스럽게 타이어의 성능 그리고 차량의 성능도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이제 바퀴를 도는 시간 이제 랩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이제 한 번 간다고 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타이어를 이제 적절한 시간에 피트 스톱을 통해서 잘 갈아줘야지 레이스의 성패가 갈립니다.
0: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도 있나요?
1: 횟수의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그러니까 몇 회를 하라기보다는 꼭 두 종류의 타이어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반드시 한 번은 꼭 그 피트 스톱을 거쳐야 합니다.
0: 그렇군요. 그 우리가 F1 차량을 접하게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장난감 샵이거든요.
1: 아,
0: 네, 우리가 흔히 RC카라고 하잖아요.
1: 네, 네, 네, 네, 네,
0: 가면 이제 다 그 F1 모양의 머신들로 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멋있어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네. 어려서부터 이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처음에 시즌 시작할 때 차와 끝날 때 차가 다르다. 그리고 네. 당연히 팀마다 차가 다 다르다라는 네.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번 시즌에 이 차를 보여주겠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서킷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서킷은 뭐 코너가 많고 고속 코너 많고 어디는 이제 직선이 많으니까 그 서킷의 특성에 맞춰서 차량의 이게 세부적인 조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를 빨리 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차량의 뒤에 이제 리어 윙, 그 윙이 붙어 있는데 그것도 공기의 저항을 덜 받고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게 이런 부품으로 교체해서 나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실은 서킷마다 경기마다 그 차량의 디자인이 조금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그 팀의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예를 들어서 홈 그랑프리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영국 팀인데 영국 그랑프리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단 우승은 해야 되잖아요.
0: 그쵸.
1: 그러면 약간 원기옥을 모으듯이 몇 그 경기 전부터 이 영국 그랑프를 위해서 뭐 엔진을 업데이트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품을 되게 성능을 좋게 업데이트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시즌이 끝날 때는 사실 처음에 시작한 차와 좀 달라지게 됩니다.
0: 아, F1이야말로 그 뭐라 그러죠? 기름을 쓴 엔진?
1: 네. 네,
0: 끝판왕. 우리가 생각을 해오는데
1: 네.
0: 지금은 사실은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1: 네.
0: F1도 그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하고 있다고요?
1: 그 사실은 지금
0: 내연기관. 네, 내연기관의 끝판왕인데.
1: 네, 내연기관의 끝판왕. 그래서 사실은 말씀주셨던 부분이 지금 F1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지점인데요. 그 원래 작년까지는 그렇게 전기가 F1 엔진을 파워 유닛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여기에 내연기관과 그 전기의 비중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는 6대 4로 해가지고 전기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서 내연기관보다 전기를 조금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0: 하이브리드 차량이네요.
1: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0: 그럼 나중에는 전국에는 아예 전기로 갈 수도?
1: 그거는 아닐 것 같아서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팬들과 그리고 드라이버들 자체도 이게 지금 우리가 내연기관으로 하는 건데 전기 에너지를 관리해야 되는 약간 무슨 게임이냐 뭐 이런 비난이 있어서 사실은 내년부터 다시 이제 전기 비중이 줄어드는 형태로 바뀝니다. 네.
0: 그렇군요. 네. 어떤 질문을 드려도 다 알고 계셔서 너무 저도 신기한데 네, 무슨 AI와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F1 레이스를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관전 요령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1: 네. 약간 모든 스포츠에 적용되는 약간 공식인 것 같은데요. 네. 좋아하는 팀이나 좋아하는 선수를 꼭 한 명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2명의 드라이버들이 이제 경기 중에 성적이 이제 쭉 1위부터 계속 뜨거든요. 네. 그럴 때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이버나 팀을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이 드라이버가 그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지? 그리고 네. 그 뒷차와 간격이 몇 초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럼 이때쯤 많이 벌어지니까 피트스톱을 들어갈까? 이러면서 본인이 전략가가 되면서 훨씬 더 그 몰입해서 이 F1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좋아하는 무언가를 정하자를 네.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0: 그게 팀이 됐든 선수가 됐든 뭐 차량이 됐든
1: 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좋아하는 걸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 좋아하는 거를 정했으면 네. 이제는 정말 깊게 알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는 번역 콘텐츠가 되게 많은데 그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차량과 이번 레이스를 임하는 약간 자신감 같은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요. 그리고 레이스가 끝난 다음에 레이스 중에 솔직하게 말씀드린 사고 같은 게 되게 잦아요. 네, 그래서 네. 사고에 대해서 근데 사고를 혼자 내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선수랑 불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부딪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본인들이 블랙박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에서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는 재미도 있어가지고 아하. 인터뷰를 꼭 챙겨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0: 알겠습니다. 좀 낯선 스포츠였던 F1의 세계를 좀 자세히 알게 되는 시간인데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또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나눠주십시오.
1: 일단은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관심 있게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너무 신나게 혼자 이야기한 느낌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F1 동무비가 이제 개봉을 하면서 많이 인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굉장히 미미한 존재감을 가진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너무 재미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같이 재밌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앞으로의 계획은요?
1: 앞으로의 계획이요? 여전히 저는 열심히 F1을 볼 거고 그리고 네. 이 약간의 어려운 스포츠를 좀 더 쉽게 많은 분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어서 계속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뭐 뉴스레터를 통해서 계속 열심히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F1 입문서인 F1 에센셜을 펴낸 김지원 작가를 모시고 F1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0분 됐습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에 시간당 5mm의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서울과 경기 내륙으로 이렇게 이 같은 형태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하실 때 안전거리 확보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더위와 소나기, 이 날씨에서 주안점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중부지방은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고 오후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내일도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오늘과 마찬가지로 전국 내륙으로 30도 이상의 여름 본연의 모습을 찾겠습니다. 당분간 이 더위는 이어지겠고요. 서쪽은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2도 등 14도에서 22도의 최저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2도, 전주 31, 속초 27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경기와 충남, 호남으로 짙은 안개에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도 역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입니다. 날씨정보의 강혜종이었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입니다.
3: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빠르게 풀리면서 이제는 일부 구간으로만 정체에 남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6km 정체에 남아 있고요. 부산 방향은 신갈 분기점 부근으로만 3km 짧게 주춤합니다. 안성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는 4km 정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3km 주춤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또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더 지나 월곡분기점 부근으로 각각 정체 남아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일직분기점에서 광명터널과 또 남동 부근으로만 짧게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한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한 주간 화제 국제 이슈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이란 전쟁으로 홍역을 치른 탓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의존도를 어떻게 좀 줄여보자 대체 수송로 모색이 활발하다고 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나요?
5: 네. 그 이 바다를 통해서 네. 지금 운송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호르무즈 이 지도를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을 안 나오면 다른 방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것과 네. 홍해 쪽으로 나가는
0: 것. 그 뺑 돌아가는 거죠.
5: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 호르무즈를 못 통과를 하면 그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러니까요.
5: 그러면 근데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그 GCC라고 하죠. 걸프 협력회의. 그 산유국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되도록 딱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네.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북서 북동 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0: 예.
5: 그런데 지중해나 이쪽 그 남서쪽의 홍해 쪽으로는 막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바다로.
0: 예.
5: 그럼 대안이 뭐겠습니까? 송유관이죠.
0: 아.
5: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중해 쪽으로 송유관을 통해서 내보내서 지중해에서 배에 싣고 가는 것. 그다음에 홍해 쪽으로 보내서 홍해에서 싣고 가는 것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네. 호르무즈 해협 바로 바깥쪽으로 송유관으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뿔처럼 뿔쑥 솟아나서 네, 네, 거기에 네, 네. 딱 있지 않습니까? 그 뿔의 이쪽 더 동쪽으로 나오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안 해도 되는
0: 그렇죠.
5: 거죠. 예. 그래서 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 루트에 지금 송유관들이 다 있습니다. 기존.
0: 아, 그래요?
5: 사실 예. 네. 다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 하루에 수송되는 양이 이제 대략 그 이 봉쇄되기 전에 2천만 배럴이라고 하거든요.
0: 네.
5: 이 배럴이란 게 이 그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서양의 그 배가 뚱뚱한 그 술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0: 네.
5: 그런 통인데
0: 네.
5: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드럼통 같은 건데
0: 네.
5: 한 1배럴이 한 140리터 가까이 됩니다. 예, 1배럴이.
0: 예.
5: 그러니까 2천만 배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0: 예.
5: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바다를 만나면은 길이 끊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계사에서 보면 바다가 고속도로입니다. 육로보다 훨씬 그 교류가 원활하거든요.
0: 예.
5: 그러니까 이 사실 송유관이란 게 뭐 건설하기도 힘들고 그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 배로 유조선 어마어마한 그 몇만 톤짜리 뭐 몇만 톤이 아니라 몇십만 톤짜리 이 유조선으로 실어 나르는 것만큼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육로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자 아까 제가 이제 이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 그래서 송유관이요?
5: 예,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반도를 이렇게 횡단하는 그러니까 이 이 북동 쪽에서 남서쪽, 그러니까 지금도 홍해 쪽으로 뺄 수 있다는 거죠.
0: 예.
5: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이 난리가 나니까 그걸 이제 늘리자는 거죠. 그 캐파를 늘려서 더 많이 이 유사시에 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 쿠웨이트는 해로를 이용하면은 호르무즈 해협 아니면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0: 예.
5: 그래서 이 사우디 그 송유관에 쿠웨이트가 연결을 하면 거기에 묻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도 여기에 연장을 해서 말하자면 고속도로를 연장하듯이 거기다 물려서 이렇게 하는 것 뭐 이런 등등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홍해라고 뭐 안전하냐 이전에 생각나시죠? 후티 반군이
0: 예.
5: 거기도 호르무즈 해협 같은 병목이 있습니다. 바브 알만데브 해협이라고. 그걸 후티 반군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중해로 빼면 어떨까? 이라크 북부에서 튀르키예로 뽑는 게 있어요. 또 이라크 시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는 것. 여기도 기존 라인이 있기도 하고, 또 1920년 30년대 프랑스가 만들었던 게 있기도 합니다.
0: 네.
5: 그러니까 자, 이 100년 전에도 했는데 지금 못 하겠어? 왜 다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기에 또 끼어드는 겁니다.
0: 네.
5: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가면 지중해로 나가기가 쉽겠죠. 여기도 사실은 기존에 어떤 인프라가 있긴 있어요. 과거에 예,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친했거든요. 그때 이란산 원유를 지중해로 빼기 위해서 일부 구간에 송유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부활하자라는 게 있고, 아까 이제 그 호르무즈 바깥으로 빼는 방안, 인도양 쪽으로 바로 빼는 방안은 그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푸자이라라는 항이 있습니다.
0: 예.
5: 그게 이제 호르무즈 해 밖에 나와 있거든요. 굴로 이 파이프라인을 빼면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안 하고 바로
0: 그렇죠.
5: 나올 수가 있습니다.
0: 네.
5: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이제 나오는데, 예, 요약을 하면 대략 현재 기존에 있던 것을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거나 연장을 하는 이런 안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아까 이제 걸프 협력 회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쿠웨이트 뭐 거기 이 저 그쪽 사우디아라비아 그 북부 해안 쪽에
0: 예.
5: 쭉 있는 나라들 이 공동 에너지 회랑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그냥 그러니까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걸 다 연결해서
0: 예.
5: 그야말로 유럽의 지금 가스망처럼 거대 에너지망을 건설하자. 이런 구상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변수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루트 중에 다 불안한데 한 군데씩 있어요.
0: 뭐
5: 후티 반군도 있고 시리아도 그렇고 뭐 튀르키예도 또 그렇고 또 쿠르드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변수이긴 한데 어쨌건 이런 것 이런 안들이 이 실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가시화돼서 추진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들도 있고 그렇게 많습니다.
0: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산유국 주변에 이 운송을 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나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5: 그렇습니다.
0: 이집트, 수단, 예멘,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이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이란, 이라크가 터키까지. 와, 이거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그 물량을 송유관으로 다 소화할 수 있느냐?
5: 다 소화 못하죠. 이게 뭐 물리적으로 소화가 불가능하고요. 다만 지금 하는 이야기는 호르무즈 해협의 의존도를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송유관의 그 능력이 1일 한 8,900만 배를 된다고 그래요.
0: 예.
5: 지금 생각보다 능력이 크죠. 그런데
0: 예.
5: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뭐 좀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현실화되면 최대한 500만 배를 정도는 늘어날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2천만 배를 말씀드렸으니까
0: 네.
5: 대략 한 25% 정도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수송로를 만든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그 전략적인 중요성이 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0: 예.
5: 다만 이제 의존도를 좀 줄인다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제가 이 이란 전쟁 발발했을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로 공짜로 통과할 일은 없을 겁니다.
0: 그러니까요.
5: 예, 이게 거의 뭐 돈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대체 수송로를 만들면 돈이 안 드냐? 마찬가지로 돈이 드는 겁니다. 그 송유관을 이용하면은 그 비용을 다 내야 돼요.
0: 아.
5: 그리고

0: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빠져나오는 게 왜 중요할까요? 가장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네. 가장 빠른 길이란 네. 말이죠. 만약에 홍해로 빼면 한 바퀴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를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런 비용까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참 뭐 비용 부담은 어차피 느는 것이고
1: 네.
0: 그러나 이제 어쨌건 이런 그 불안 요인을 좀 줄이자
1: 네.
0: 그런 이야기죠.
1: 그럼 대체 수송로 확대 등이 이루어질 경우에 파급 효과나 부작용까지 설명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받겠다고 했죠.
1: 네.
0: 물론 통행료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뭐 이런 안전 비용이니 이런 이 뭐 어떤 다른 명목으로 돈을 이제 좀 속된 말로 뜯어낼 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자 그러면
1: 갈취도 갈취.
0: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은 미국이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항행의 자유.
1: 예.
0: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자 그러면 제일 좋아할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1: 오.
0: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가 자기들 거라고 여기 마음대로 다니지 마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명분이 생기는 거죠.
1: 예.
0: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 예를 그 이제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이렇게 오는 이 항로가 이게 이것도 이제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1: 그러네요.
0: 많고요. 말라카 해협 인근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도 언젠가는 돈 받자고 이미 돈 받자는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1: 예, 예.
0: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탈석유 시대니까 어차피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은 떨어질 겁니다.
1: 네.
0: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유럽과 중동이 추진하는 것이 이 고압 송전선입니다.
1: 예.
0: 전기를 전기가
1: 아.
0: 뭐겠습니까? 사우디 우리가 중동 하면 떠오르는 게 지형이 사막이죠.
1: 맞아요.
0: 자, 사막은
1: 아하.
0: 마르지 않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제
1: 그렇네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0: 전기 생산을 한 태양열로
1: 예.
0: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어떤 지정학적 전략적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세계는 지금 서정치 국제문제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볼빵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들으면서 2부 마치고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현재 서울의 천둥 번개의 동반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습니다. 저녁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요란스런 한 줄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날씨도 요약하면 더위 속 소나기입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으로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이 끼면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내일 역시 천둥 번개의 돌풍을 동반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2.3도로 평년보다 4.3도나 높았습니다. 꽤 더웠고요. 내일도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32도, 전주 31도, 속초 27도, 대전 32도 등 24도에서 33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등 14도에서 2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내일 매우 높음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 역시 나쁨 단계에 예보되어 있어서 이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경기와 충남, 호남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바다 안개는 내일까지 서해상을 중심으로 짙겠습니다. 해상 교통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3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음식과 인문학이 식탁 위에서 어우러집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평양냉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입맛에 맞게 변화한 서울의 평양냉면 역사와 맛집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어서 주말엔 떠나볼까에서는 여름 더위도 피하고 이색 재미도 누릴 수 있는 실내 나들이를 준비했습니다. 도서, 디저트, K-뷰티, 반려동물까지 다양한 박람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 위를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양냉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동치미 국물에 메밀면을 말아 먹던 음식이 지금은 여름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2: 네, 일단 저기 평양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예. 주로 이제 동치미를 많이 먹었습니다.
0: 예.
2: 동치미의 단점이 딱 하나 있죠. 여름에 보존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0: 맞아요.
2: 일단

0: 금방 익어버리니까.
1: 무도 맛이 없고 익어버리고 그리고 또 그걸 사실 이렇게 보존하려면 엄청나게 냉장 장치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시청 앞에 그 동치미 전문점이 하나 있는데 그 집 얘기를 하더라고 사장님이. 네. 여름에 너무 힘들다고 보니까.
0: 아, 보관이 힘들어.
1: 냉장 그 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0: 그렇겠죠.
1: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떠오르는 것들 서울에서의 냉면은 다 고기 국물이잖아요.
0: 네.
1: 근데 평양의 냉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양 고기 국물 서민들이 먹는 동치미 국물, 부자들이 먹는 소고기 국물,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돼지 국물, 꿩 국물 이게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동치미 집에서는 동치미 안에다가 그 고기를 삶아가지고 담가 놓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 고기 국물이면서 동치미 국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서울로 오다 보니까 날씨가 더 덥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울 여름에 주로 먹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고기 국물을 내면 좋은데 하여튼 고기 국물을 내려고 보니까 너무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고기가. 사실 지금 이제 조사를 해보면 소고기만으로 지금 그 MSG 없이 내면
0: 네.
1: 6배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기량이.
0: 와.
1: 그런데 알겠지만 이제 1910년도에 일본에서 그 감칠맛이 이제 우마미라는 게 개발이 되거든요.
0: 네.
1: 다시마에서 추출한 거예요.
0: 네.
1: 감칠맛이라는 다시마가 있는데 그거는 그 이케드라는 박사가 그걸 발견했는데 제5의 맛으로 공식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인간은 감칠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있어요. 이거는 짠맛도 아니고 신맛도 단맛도 아니고 감칠맛이에요.
0: 오.
1: 감칠다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0: 오.
1: 그게 발견됐는데 근데 그거를 이분이 발견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했냐? 추출을 했어요. 엑기스로.
0: 예. 예.
1: 그게 MSG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0: 일본, 조미료.
1: 그렇죠. 네. 일본에서는 그걸 맛의 기본 원소라고 그래가지고 아지노모토라고 부르는 거고요.
0: 아지노모토.
1: 우리나라에서 미원 뭐 이렇게 부르죠.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나타나면서 써보니까 고기의 6배 정도의 효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넣으면
0: 확 달라지죠.
1: 확 달라지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이걸 안 쓸 수가 없잖아요.
0: 아하.
1: 그래서 1920년대 이후에 냉면집들은 이 아지노모토를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0: 그렇군요.
1: 근데 이거는 여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 김치, 담글 때도 들어가고.
0: 네.
1: 그다음에 특히 이 아지노모토 감칠맛의 가장 큰 그 효용성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국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냉면 국물만큼 너무 좋은 게 없는 거죠.
0: 아.
1: 그런 이유 때문에 1910년대 이후에 이 MSG가 엄청나게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이 MSG는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0: 좀 부정적인 인식이잖아요.
1: 예, 예, 그렇죠. 80년대 이후에 어떤 건강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실제로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60년대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 음식 증후군이라는 게 나왔는데, 중국 음식을 먹으니까 MSG가 너무 많아가지고 몸에 안 좋다. 논문이 나왔는데, 그 네. 논문에 단점이 있었어요.
0: 네.
1: 명칭이 뭐냐. 이런 거죠. 쥐한테 실험을 했는데, 2만 인분의 쥐 양을 한 번에 투여를 한 거예요.
0: 엄청 많이 투약을 했네요.
1: 2만 인분이면 우리 배불러 죽지 않나요?
0: 그렇죠. 보통? 못 먹죠, 아예.
1: 그러니까 그 실험 자체가 잘못된 거죠,
0: 아.
1: 결과.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결과 밝혀지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런데 사실은 절대 위험하지 않다는 게 90년대, 2000년도에 계속 발표가 되고요. 이거는 뭐 공식 개인 기관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 같은 데서 인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위험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
0: 그렇군요. 그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평양냉면이라는 게 그냥 전통 그대로의 맛을 우리가 보존해 오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과 재료와 이 과학의 어떤 발달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 냉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면은 계승하는 게 아니고 번역하는 거다.
0: 번역이요?
1: 네. 그러니까 새롭게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평양에서 평안도에서 시작된 그 메밀 기본면에다가 그다음에 동치미, 소고기, 돼지국수. 심지어 북한은 지금 섞어서 많이 쓰는데
0: 예.
1: 그것들이 서울에 내려오면서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메밀이 옛날에는 도정 기술이 약해가지고 메밀을 100% 다 하게 되면 붙질 않았어요.
0: 그렇죠.
1: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0: 까칠까칠한
1: 너무너무 도정 기술이 좋아서 아주 고르게 갈리기 때문에 네. 100% 순면하는 집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 자체도 많이 달라졌고 심지어는 오늘 제가 소개할 집이 있는데 베스트 3 중에 나오는 집인데 그 집은요 메밀도 그냥 메밀 하나 쓰는 게 아니에요.
0: 예.
1: 우리가 메밀 중에서 일반 메밀이 있고 쓴 메밀이라는 게 있어요.
0: 예.
1: 쓴 메밀은요 제가 봤는데 바늘처럼 얇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양이 작은데
0: 예.
1: 문제는 그 친구는 감칠맛의 왕이에요, 왕.
0: 오.
1: 그래서 그 유명한 식당들은 보니까
0: 예.
1: 그 일반 메밀하고 쓴 메밀을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0: 원조 평양냉면 어쨌든 동치미 국물이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동치미 국물이 사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거거든요.
1: 그렇죠.
0: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익어가는 맛이 달라지는데 그 맛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1: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냉면이 가장 안 좋을 때가 1960년대였어요. 예. 60년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콜레라가 대유행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콜레라 대유행 시에 가장 문제가 된 게 고기 국물하고 동치미 국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균이 여름에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60년대에 거의 냉면 가게가 다 전멸했습니다. 언제 부활하냐. 1972년도에 남북 적십자회담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부터 신문에서 다시 남북관계가 형성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0: 아.
1: 북한의 음식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0: 냉면.
1: 냉면인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그 장충동이나 이쪽 을지로 쪽에 가면 냉면집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네. 그때 생겨난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0: 아 그렇군요.
1: 70년대 생긴 이유는 네. 남북 그 적십자회담 그때 생겨난 음식들이고 네.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런데 서울은 또 아까 문화가 다르잖아요.
0: 네.
1: 국물 문화의 중심이 양지 국물이잖아요.
0: 네.
1: 소고기 국물 중심이 변했고 동치미는 정말 극히 일부분에서
0: 네.
1: 사용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북한 분들의 1세대나 2세대는
0: 예.
1: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 하다가 찾은 게 뭐였냐면 식초였어요. 식초를 넣으면 산미가 나오잖아요. 그 동치미의 산미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대전이나 대구에 가면 오래된 냉면집들이 있죠. 그 집들은 다 식초를 좀 많이 씁니다. 그러면 산미가 자꾸 올라오는 게 마치 동치미 국물에 산미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야, 아니 그럼 이 사실은 뒤에서 질문을 드리려던 건데 지금 네.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냉면에 식초 그리고 겨자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더군다나 이 평양냉면인데 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많거든요.
1: 아니 그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는 취향의 문제긴 하지만
0: 아 그냥 취향에 따라서
1: 북한에서는 네. 김일성 주석이 굉장히 평양냉면에 아주 일가견이 있던 분이거든요.
0: 오.
1: 그분이 쓴 교시가 있어요.
0: 네.
1: 뭐라고 나오냐면 평양냉면 먹을 때 면에다가 네. 면에다가 식초를 살짝 쳐라.
0: 면에
1: 네, 식초를 쳐라.
0: 아.
1: 그럼 그 식초를 왜 치냐? 식초는 첫째 아까 말한 대로 신맛이 들어가면 그 약간 미각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네. 확 자극하기 때문에 맛이 땡기는 게 하나가 있고 식초가 채지면 면은 오래 갑니다.
0: 네.
1: 풀어지지 않습니다.
0: 네.
1: 그 두 가지 이유가 있고 세 번째 이유는 또 뭐냐? 겨자랑 식초를 치는 또 하나 있습니다.
0: 네.
1: 그거는 뭐냐면 네. 식중독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 진짜입니다. 옛날에는 네. 진짜 고기 국물이 금방 상하기 때문에. 식중독이 아주 많았어요.
0: 어.
1: 그 일제강점기부터 냉면이 약간 위생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제강점기 30년, 40년대 들어가면
0: 네.
1: 뚝배기도 사라지고 뚝배기는 거기 위생 문제 때문에 사용 못하겠어요.
0: 어.
1: 그리고 나서 냉면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0: 어.
1: 콜레라 이런 것 때문에 보니까. 예.
0: 그렇군요. 그 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듣고 싶어요. 평양냉면은 질기지 않고 잘 끊기는 면이 자연스럽다라는 내용이잖아요.
1: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0: 네.
1: 자 일단은 만약에 이제 겉에까지 네. 그 면을 갈 때 겉껍질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까맣거든요. 보니까 갈면은 그 껍질은 그 잘 갈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죠.
0: 네.
1: 색깔은 까맣습니다. 이거를 평양에서 뭐라 부르냐? 막국수라 부르는 거예요.
0: 아.
1: 막 만든 면을 네. 드시거든요. 속살만 가지고 이제 만들면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냉면 먹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네. 냉면 그 메밀의 향이 대단한데 그것 거짓말 거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고요. 메밀의 향은 어디 있나 어디에 묻어 있냐?
0: 네.
1: 그 쌀을 벗기면요 녹쌀이라고 파란색 쌀이 나옵니다. 초록색 쌀이 네. 나오거든요. 그 초록색 껍질에만 향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걸 같이 갈면 은근한 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0: 알겠습니다.
1: 근데 뭐 막 느낄 수 있는 향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0: 예. 네. 그럼 처음 먹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어떤 평양냉면 감상법이나 순서가 있다면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맛집 소개하기 전에.
1: 아,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하여튼 이제 평양냉면 싱겁다 그러지만 제일 처음에 좋은 건요. 이제 네. 보통 이렇게 하는데 나오면 아무것도 넣지 않고
0: 오.
1: 육수를 한 두 모금 마셔봅니다. 이렇게.
0: 오케이.
1: 그럼 그 육수의 그 이 집의 컨디션이 나오거든요.
0: 네.
1: 아, 오늘은 이 집 육수가 좀 진하네. 염도가 너무 높아 나죠. 그거 느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쫙 느껴보니까 그 시원한 고기 국물이 쓱 들어오거든요 몸속으로.
0: 네.
1: 쾌감을 느낍니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순서는요?
1: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 이제 편육 같은 거 이런 거 먹고
0: 네.
1: 먹고 잘 비벼가지고 말아가지고
0: 네네네.
1: 이게 풀어서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0: 풀어서.
1: 빨리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 메밀은 잘 붙습니다.
0: 아, 그렇더라고요.
1: 그래서 사실 미리 만들어 놓은 집에 가면 떡이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엄청나게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네. 손님이 너무 많아서 네. 면을 미리 만들어 놓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떡을 먹은 게 많아가지고 네. 세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
0: 그렇군요.
1: 그래서 잘 빨리 풀어가지고 네. 국물 먹고 빨리 풀어서 그냥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양냉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맛집 세 곳을 소개해 주십시오.
1: 예, 오늘 첫 번째 집은 뭐 이거 지난번에 소개 안 했다고 제가 혼난 것 같은데.
0: 그래요, 맞아요. 왜 저기 우리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예. 왜 이응 맛집 안 나오냐고 하셨어요.
1: 이응 맛집 맞습니다.
0: 아, 그런가요? 이응인가요?
1: 이응 맛집. 이 집은요 평양에서부터 왔던 집인데 이 집은 부자 냉면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을 때부터 소고기 국물을 썼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이 다시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남원에서 돌아온다는 뜻인데 이 집의 고기 국물은 가장 비싸고 가장 고급스러운 고기 국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진짜 소고기의 진짜 진한 맛을 느끼고 싶다. 그럼 이 집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0: 예.
1: 이 집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가장 많이 먹는 게 뭐냐.
0: 네.
1: 불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0: 불고기요?
1: 예. 사실은 우리가 선주후면이라는 걸 다 들어보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이 냉면 먹을 때는 항상 맨 끝에 냉면을 먹고 중간에 딴 걸 먹는 거죠. 제육을 먹거나
0: 네.
1: 불고기를 먹거나 네. 만두를 먹거나 하면서 네. 소주 한잔 하시고 네. 국한분들이
0: 네.
1: 어복전복 같은 거 먹고
0: 네.
1: 하시고 나서 맨 끝에 냉면을 마무리하면 이게 해장이 쫙 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0: 네.
1: 해장은 감칠맛이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먹는 순서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 집에 불고기는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단점은 약간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0: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요.
1: 두 번째 집은 요즘 아주 유명하게 된 집인데 기역집인데요.
0: 기역. 네.
1: 이 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면이 특별합니다. 이 집의 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메밀과 쓴 메밀을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면을 먹으면 면을 식감으로 먹는 분이 있고 맛으로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0: 네.
1: 이 집은 맛으로 먹는 면입니다. 면 자체가 너무나 감칠맛이 좋아요. 보니까 예, 쓴 메밀이 효과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집에서는 이렇게 좋고 이 집은 그리고 굉장히 정돈되어 있는 집이에요.
0: 네.
1: 그리고 모던한 집입니다.
0: 네.
1: 그 이 집은 그건 먹기 전에 뭐 먹냐. 이 집은 돼지고기가 유명합니다. 그 돼지고기가 너무 비싸긴 한데.
0: 뭐 수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아닙니다. 돼지고기 수육이라든지 이런 거 돼지고기가 아주 유명한 집이고요.
0: 예.
1: 우리나라 그 사원 전통 돼지고기 쓰기 때문에 감칠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0: 네. 자, 끝으로 예. 세 번째 가겠습니다.
1: 세 번째는 이응으로 시작한 집인데 이 집 네. 앞에 가는 좀 다른 이응인데요.
0: 네.
1: 이 집은 그 이제 대동강에 보면 섬이 하나 있습니다.
0: 네.
1: 그 섬의 이름을 가지고 따온 집이에요. 보니까요.
0: 네.
1: 근데 이 집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전통 냉면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요 만두, 어복쟁반, 제육, 북한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들이죠.
0: 네.
1: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있습니다. 사실 이 어복쟁반은요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0: 예.
1: 왜 어렵냐면 고기 부위가 한 10가지, 5가지 이상 되거든요.
0: 네.
1: 그건 다 삶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낸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집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0: 어허.
1: 냉면을 만드는 집이다. 그리고 그 고기가 나오는 거 자체가 국물에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그런 북한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꽤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0: 알겠습니다. 자, 두 편에 걸쳐서 평양 냉면을 살펴봤습니다. 냉면의 계절이 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식탁의 인문학 박정배 음식 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들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주말엔 떠나볼까? 남기환 여행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여름에 야외 활동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위를 네. 피해 즐기기 좋은 곳 소개해 주신다고요?
3: 오늘도 사실은 좀 습한 더위가 그렇게 찾아왔던 토요일이었는데요. 오늘 네. 같은 날에도 아마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몰리셨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실내에서 나처럼 체험할 수 있는 6월 말과 7월 사이에 열리는 주요한 전시회 그리고 박람회 오늘 모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재미있는 전시나 박람회 가면 뭐 하루 종일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3: 맞습니다.
0: 네. 처음 어디로 갈까요?
3: 내일까지 열리는데 지금 아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시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6 서울국제도서전이 지금 삼성동 코엑스에서 내일까지 열리는데요. 네. 인간선언 호모 두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 시대 속에 인간 다음의 의미를 책을 통해서 탐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국내 대표 출판사와 중소규모 출판사 그리고 독립 출판사

0: 라인업이 이제 북토크와 함께 펼쳐지는 장면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국제 도서전에서만 선보이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 서점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책들인데요. 이런 독점 콘텐츠, 독점 책들만 만나는 것만 해도 이 도서전 충분히 가볼 만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 내일까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네. 표를 구할 수 있을까요?
0: 이 사전 예매는 진지하게 벌써 표가 동이 났고요.
1: 예.
0: 매일, 그러니까 그 다음, 그날에 입장권을 그날 0시에 티켓이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1: 아, 남아있군요.
0: 네, 내일 밤, 내일 입장하실 수 있으려면은 오늘 밤 자정에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예매에 참가하시면 되는데요.
1: 예.
0: 한 예매 사이트에서 예매를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예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장 예매분을 조금 남아있는 걸 또 찾으시면 되는데 아주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꺼렵지 않게는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까지 도서전을 찾으셨고 내일은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마지막 날에 찾으실 것 같으니까요.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서 전시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0: 네, K뷰티 요즘 K뷰티 많이들 들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 뷰티 관련한 어떤 기술, 뷰티 관련 제품들이 해외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주제 이를 주제로 한 박람회인데요. 2026 인터참 코리아 인 코스메틱스 코리아라는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건 역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올해 24일 벌써 오랫동안 2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우리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일종의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을 해오고 있는 어쩌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글로벌 미용산업 박람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데요. 전 세계 한 20개 나라 400개 기업들이 참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있으면 화장품 완제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만드는 원료, 부자재, 용기, 여러 가지 기구들 그리고 헤어케어 같은 다채로운 그 미용산업 전반의 모든 것을 이곳에 총망라대로 전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특히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의 장이 곳곳에 마련되어서 국내외 기업 간의 연결이라든지 해외 진출 또는 국내 진출 같은 다채로운 상황을 상담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 트렌드를 위한 다양한 전문 세미나도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 다채로운 분야, 미용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또 음식을 주제로 한 박람회도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음식 주제란 박람회는 꾸준히 열리고 있는데 시원한 커피 또 디저트 함께 만나는 서울 카페 위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 마곡 전시장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서 가시게 되면 커피나 디저트, 베이커리 같은 국내 최신 카페 산업과 주변 어떤 먹거리, 디저트 산업의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국내외 이름 있는 매장들에서 선보이는 커피와 디저트를 맛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곳에서도 이런 산업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임이라든지 다채로운 전문 세미나들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또 음식이나 음식을 주제로 한 박람회 하나 더 소개해 주시면요.
0: 이건 좀 어른들을 위한 박람회입니다. 주류 바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박람회, 좀 이색적인 박람회가 있는데요. 2026 서울 바앤 스피릿쇼가 열립니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데요. 위스키나 스피릿, 칵테일 같은 프리미엄 주류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볼 수 있고 또 다채로운 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연히 미성년자는 참가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요. 19세 이상 성인만 입장이 가능한 그런 박람회입니다. 다채로운 주류의 저를 체험하고 또 이제 우리와의 전통주까지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바가 대거 참가해서 독특한 문화 또 독특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여행이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 네.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박람회는요?
0: 부산에 6월 말부터 가시면 아마 이 행사들을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2026 코리아 캠핑카 쇼가 6월 25일부터 내일까지 열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부산 모빌리티 쇼가 6월 27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 5일까지 역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캠핑카 쇼에서는 말 이름 그대로 이제 드림카의 그 캠핑의 카라반이라든지 모텀, 폴링 트레일러, 루프탑 텐트 같은 다양한 캠핑카 모델들의 내부 구조와 배치를 직접 경험하고 타볼 수 있는 그런 행사고요. 특히 친환경 전기 캠핑카가 이번에 대거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웃도어 감성 용품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열리는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 모빌리티 쇼인 만큼 다채로운 미래형 기체라

0: 특히 하늘과 바다를 동신하는 미래형 기체도 이번에 선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드 프리미어 신차 공개 같은 다채로운 차를 주제로 한 많은 볼거리, 체험거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1: 네,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볼 곳은요?
0: 네, 예, 코리아 캠핑카쇼의 차량 이외에 또 이제 여름 되면은 여러 곳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좀 이제 정보가 필요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1: 네.
0: 이 제11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 박람회가 7월 3일부터 5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데요. 이곳에 가시게 되면 국내 지자체나 기관, 기업 300곳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 20개 나라의 대표들이 참가해서 국내와 해외 다채로운 여행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또 많은 분들에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곳에는 국내 곳곳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국내 새롭게 발굴된 여행 그 상품들을 속속이 소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다채로운 국가의 새로운 신상품 여행 어떤 도시 여행에 추천할 만한 그런 여행지들이 잘 소개되면서 특히 일부에서는 아주 적당하고 저렴한 가격에 여행 상품까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킨텍스 한번 참가해 보셔서 여름 여행 계획 바로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끝으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전용 박람회도 소개해 주세요.
0: 일종의 펫페어라고 많이 불리는 행사인데요. 펫페어는 전국 곳곳에서 아주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7월 17일부터 열리는 2026 K-펫페어 서울 역시 반려인들과 반려동물들을 위한 아주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산업 관련해가지고 용품들의 판매라든지 건강관리 그리고 어떤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 필요한 정보들이 교류되는 그런 곳인데요. 물론 이런 것들이 가장 백미는 이곳에는 키울 수 있는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서로 모여서 반려동물 자랑도 좀 하시고요.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용품들이라든지 건강관리에 대한 좋은 정보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말엔 떠나볼까 남기환 여행 전문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윤도현의 너라면 좋겠어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시민보였고요. 내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10개월 된 이안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유예슬이라고 합니다. 이안이의 1번은 먹는 거고요. 2번은 이제 마라카스나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3번이 이제 엄마인 것 같아요. 거실에 소파가 있었는데 소파를 다 빼고 이안이 장난감장으로 다 지금 만들어 나갔고, 신혼 첫 가구가 이제 소파였어갖고 둘이 이제 적금을 모아서 탄 건데, 이제 그 아이를 싸게 당근으로 보내면서 신랑이랑 둘이서 되게 마음이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안이가 이제 장난감장 들여놓은 순간부터 너무 좋아하니까 아 이거면 다 됐다 이렇게 마음이 되더라고요. 아빠가 이만큼 나 사랑해줬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아빠가 이만큼 해준 거를 나도 이안이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안아,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많이 많이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함께하는 세상.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며칠 전에 방송국 출근길 버스를 탔는데 제 뒤에 앉으신 분이 어깨를 톡톡 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유, 지퍼가 열렸네요.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띠며 제 가방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챙겨주시는 할머니 마음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무척 좋았죠. 문을 열 때 뒷사람을 위해서 잠시 잡아주는 손길, 그리고 휠체어가 지나갈 때 슬며시 길을 비켜주는 시선, 그리고 도와드릴까요? 먼저 손 내미는 다정한 한마디. 이러한 작은 배려가 세상을 살맛나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2: KBS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다 함께 더불어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현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요즘은 뭐 디지털 금융이 일상이 된 세상인데 시각장애인들에게 증권사 모바일 앱은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부터 좀 살펴볼까요?
3: 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여러 장애인단체와 정례 회의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 회의가 있는데요. 지난 5월 21일이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이었어요. 그날을 맞아서 국내 증권사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여전히 시각장애인에게 높은 장벽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3: 이 제도 개선 솔루션이 지난 4월이죠. 국내 주요 증권사 8곳,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시각장애인 모바일 앱 접근성 보장, 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공식 건의서를 전달한 소식입니다.
1: 네, 시각장애인들이 증권사 앱을 사용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3: 요즘은 대부분 MTS라고 그러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실 텐데요. 로그인에 이 필요한 키패드에 접근이 어렵거나 또 버튼 설명이 제공되지 않아서 이 화면 낭독기를 주로 이용하시는데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1: 예.
3: 한 증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버튼을 눌러보면요. 다 단순히 버튼이라고만 읽히게 돼 있었고요. 메뉴 탐색조차 어려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또 한국투자, NH투자증권은요. 이 전자민원 링크가 아예 없거나 비회원의 민원 접수는 아예 제한을 해서요. 솔루션에서 건의서를 전달하는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네요.
1: 네, 그렇다면은 건의서를 받은 증권사들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3: 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핵심 화면의 접근성을 보완하고 또 유선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겠다, 여러 가지 개선 계획을 바로 제시했고요.
1: 예.
3: 유진투자증권은 전용 콜센터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반면에 키움증권은 개별 고객의 언어 습관, 또 정보 인지 방식 차이까지 모두 반영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운영상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네, 또 답변을 했습니다.
1: 이런 증권사들의 태도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3: 네, 이 제도 개선 솔루션에 참여한 단체들은요, 이 접근성 문제를요, 이 서비스 설계의 결함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의 특성으로 돌린 것,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취지에 배치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뭐 기술적인 또 운영적인 한계를 이유로 드는데요. 토스증권의 사례는 이 접근성 개선이 불가능한 게 아니란 걸 또 알 수 있는 사례거든요. 접근성 오류의 자동 점검 도구인 엘리를 자체 개발하고요.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테스트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고 또 유니버설 디자인 전담 조직도 이 토스증권은 운영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증권사마다 대응이 다른 것 같은데 토스증권 사례를 본보기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그래서 이 제도 개선 솔루션에서요. 이 금융당국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이 있는데요. 이 준수 여부를 각 증권사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증권사들에 대해서 접근성 개선의 일정을 공개할 것, 또 전담 상담 채널 운영이라든가 외부 민원 창구 마련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기업의 자율 또 관심에만 맡겨둘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장애인단체 주장대로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이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부모가 온라인으로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3: 네, 지금까지는 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가 없는 이 미성년 장애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했던 건데요. 부모가 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달 12일부터 이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라면 부모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1: 네.
3: 복지로 그리고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1: 그렇군요. 정부가 복지 서비스 결제 방식도 바꾼다고 하는데 비대면 결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3: 네, 그동안에 이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이용자는요, 이 제공 인력과 직접 만나서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강원, 경북, 경남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생체 인증 기반의 비대면 결제 방식을 우선 도입한다는 또 소식입니다. 앞으로는요, 이 제공 인력이 단말기로 결제를 요청하면 이용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앱에서 지문이나 안면 인식 이런 생체 인식 방식으로 인증해서요 비대면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1: 네, 보육원 같은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의 가족관계 등록부 표기 방식도 개선된다고요?
3: 네, 이 부분도 개선된다는 소식을 같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 입소 사실이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대로 기재가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은행, 또 뭐 자립준비 청년이 취업이나 주택구입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출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이 신규 보호아동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시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표기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어떤 시설명이 있죠. 행복보육원장 홍길동 이렇게 표기됐었는데 이 후견인 정보가 앞으로는 이름만 홍길동 이렇게 기재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미 시설명이 기재된 기존 사례는 향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다음 게 더불어 시각장애

0: 장애인의 증권사 모바일 앱 접근성 문제 그리고 미성년 자녀 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발급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따뜻한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김태규 아나운서입니다.
0: 2만 볼트가 넘는 감전사고를 이겨내고 긍정에너지를 전하는 분이시죠. 백금기의 긍정의 힘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주제로 긍정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3: 네. 오늘은 이 기쁨으로 긍정의 힘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흐뭇한 마음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바라던 게 순리대로 잘 됐을 때의 기쁨은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하고 같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3: 이런 기쁨에 취하면 너무나도 좋다라는 건데 아마도 우리네 삶은 이런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멋진 장애인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0: 네.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은 뭐 정말로 좋죠.
3: 맞습니다.
0: 자, 그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3: 그러니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선천적 장애인이죠. 그럼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부정이 아닌 긍정적이었기에 하루의 삶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도 대충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에너지와 열정을 몽땅 쏟아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오늘의 주인공은 김윤경님입니다.
0: 예.
3: 김윤경님은 동그라미 공연단의 단원이라는 거고 일이 있어서 좋고 그 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다라는 겁니다. 또한 공연을 보고 힘이 난다는 관객의 얘기를 들으면 이 피곤함이나 아픔 같은 거는 말끔하게 사라져서 좋다라는 겁니다.
0: 예, 사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3: 맞습니다.
0: 그마저도 즐기고 있다는 거군요.
3: 네. 누군가의 기분을 풀어주고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일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기는 하죠.
0: 네. 네.
3: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내면서 기쁨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문득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요. 즐기는 사람을 당해낼 사람은 없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3: 김인경님은 공연단에서 공연하면 완전히 무아지경으로 공연단은 휘젓고 다닙니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무대가 놀이터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즐기지는 못했던 겁니다. 김인경님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죠. 저신장 장애를요. 그러니까 같은 성별의 또래 100명 중 작은 순서로 세 번째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지금의 신장이 1m 23c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0: 네. 성장하면서는 어려움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아픔이 끊이질 않았겠는데요.
3: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는데요. 사춘기 때부터는 어려움이 정말 정말로 많았습니다. 무시는 기본으로 해서 이 따돌림, 왕따 등등의 아픔이 정말로 많았죠. 그럴 때마다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음악이었던 겁니다. 음악을 들으면 지금의 내 얘기 같기도 했지만 가사 내용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들어보면 공감가는 부분이 정말로 많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악과 친구가 됐고 또 열심히 듣다 보니 따라 부르게 되면서 음악에 조금씩 빠지게 됐던 겁니다. 물론 어렵고 모르고 그랬던 부분은 직접 찾아가 보면서 공부해 가면서 하나씩 일깨워 갔던 거죠.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삶의 자신감이 이제는 조금씩 솟아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0: 네. 아픔이나 슬픔 그리고 외로움 등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잊을 수가 있었던 거군요.
3: 맞습니다.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것은 삶을 즐겁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어지는 환경에서 좋아하는

0: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뜻밖의 귀인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을 2008년도에 만났다라는 건데
1: 예.
0: 우리가 누군가에게 반할 때를 살펴보면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리는 모습에 내 마음을 홀딱 빼앗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1: 아, 있죠. 예.
0: 네. 남편은 비장애인인데 김윤경님을 도와서 함께 공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달 정도만 집에 있고 그 외에는 전국의 행사장을 함께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행사할 때는 남편과의 분업화가 아주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너무나 좋죠. 무대를 비롯해서 음향 장비, 소품 등은 남편이 잘 챙겨주니까 너무 좋죠. 아무튼 일할 때는 호흡이 딱딱 맞는데 그 외에는 갈등이 심하게 쌓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1: 이게 뭐 사실 연인에서 부부가 되면 갈등이 조금씩 생길 수가 있는데
0: 맞습니다.
1: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 그 갈등을 빨리 풀어야 한다는 거 아닐까요?
0: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예. 싶습니다. 갈등이 오래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1: 네.
0: 자칫하면 감정 싸움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이처럼 위험한 갈등을 풀 때도 노래로 풀고 있습니다.
1: 아.
0: 김윤경님은 남편을 내 공연의 마지막 관객으로 생각하면서 노래와 춤으로 풀면 쉽게 풀리는데 갈등이 오래가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공연장에서의 호흡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뜻밖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풀어가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그렇겠죠. 이 오해나 갈등은 최대한 빨리 풀어내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은데 그래야지만 위험 요소를 빨리 제거할 수도 있는 셈이니까요.
0: 맞습니다. 김윤경님은 정말 정말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개미와 배짱이에서 예. 배짱이 스타일이라는 거죠. 네. 그럼 완전히 상반된 상태에서도 단합이 하나같이 잘 될 때는 좋은 일을 할 때라는 겁니다. 공연으로 벌었던 수입의 일부분을 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때가 너무너무 단합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때의 기쁨은 잊을 수가 없고 또한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창단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가장 기쁠 때를 손꼽으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 기쁨의 맛을 아니까 더 많은 곳에 다양한 것을 베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렇다 보니 과정이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재밌다로 바뀔 수 있지 않았나
1: 예,
0: 싶습니다.
1: 이분은 참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우리네 삶에서 이 부정이나 투정 그리고 이 짜증만 싹 빼내도 우리의 삶의 질은 정말 정말 향상되면서 기쁨의 가치는 배로 커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멋진 말씀입니다. 백금기의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기쁨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편견을 넘어 희망을 전합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1: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2026 장애인 열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각장애인 공무원 양주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겠네요.
3: 네, 지금 남양주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도 있지만 직업상 또 좋은 점은 워라밸이 보장된다는 거기 때문에 주혜 씨는 근무 시간 외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예, 네. 그 하고 싶은 일들 중에 하나는 라디오 DJ인데 지난 네. 시간에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에 장애 청년 DJ로 활동하는 모습을 준비하셨었잖아요.
3: 네. 그런데 또 하고 싶었던 것이 크리에이터였거든요. 예, 사실 공무원 합격하고 발령 받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의 여유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실컷 놀고 여행도 다녔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시간이 너무 남아서 발령 전까지 크리에이터를 해볼까 하고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 입직을 하기 전에 크리에이터로 먼저 활동을 한 거죠.
4: 정말 그냥 저의 일상을 기록하는 거를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 그래서 막 일기도 쓰고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눈이 좀 많이 나빠지면서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제가 구별을 못하는 시기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상을 좀 하나씩 남기기 시작을 했고 그 영상은 또 데이터가 크니까 편집을 해서 갖고 있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편집해놓은 영상들이 꽤 많이 쌓여서 이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은 이것도 뭐 올려봐도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그렇게 사실 처음엔 좀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하면서 보니까 인식 개선이라는 게 진짜 별게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밥 먹고 제가 여행 다니고 제가 자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 저렇게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를 이제 반응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댓글이나 이런 걸로도. 저도 그런 반응을 받는 게 나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일상을 그렇게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좀 한꺼풀 벗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반에는 정말 모든 걸 제가 다 했거든요. 촬영도 제가 다 하고 편집도 다 하고 자막도 제가 다 달고 배경음악에 효과음에 컷 전부 다 제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다 하는 거는 불가능한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촬영 기획 이런 건 제가 다 하고 있고 뭐 1차적인 컷 편집이나 이런 것도 제가 하고 있지만 뭐 자막이라던가 이 영상 자체를 비장애인들이 볼 때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은 비장애인의 손길을 빌려야지 또 완성도가 높아지고 저도 그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외부에 맡기고 있는 중입니다.
1: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는 반응을 댓글로 남겨준다라고 하셨는데
3: 네.
1: 이 주혜 씨의 영상은 장애인식 개선의 효과도 있겠군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채널을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꾸준히 하는 거라고 합니다. 주혜 씨는 일을 하면서도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꾸준히 영상 올리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1: 네. 네. 영상 올리고 그걸 또 정기적으로 올리고 꾸준히 활동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3: 맞아요.
1: 대단합니다. 네. 주혜 씨의 영상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3: 네. 주혜 씨 채널만의 개성, 특징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안내견인 주미와 함께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는다는 겁니다. 특히 안내견과 함께 여행 가는 콘텐츠도 올리고 있는데요. 그중에 1박 2일 전주 여행을 함께 해보시고요. 관련 내용도 들어보시죠.
5: 덕진공원이라는 공원에 왔는데 여기 온 목적이 있죠. 연화정 도서관. 좀 예쁜 도서관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주미가 어디로 막 데리고 가는데요? 여기 근데 뭔가 느낌이 엄청 넓을 것 같은데. 여기 다 호수인가 보다. 어머, 여기 호수인가 봐요. 여러분 호수 보이세요? 호수? 주미야, 일로 와봐. 주미야, 사진 찍어줄까? 이쯤에 딱 놓고 사진을 찍어주면 될 것 같아. 주미야, 일로 와봐. 아, 귀여워. 도착했다구나. 충격적이야. 돌아봐. 어디? 어디 있는데? 네, 죄송한데요. 그 연화정 도서관 방향을 일단 알려주시면.
6: 방향을 이쪽. 아니 이쪽. 거기까지 같이 갈게요.
5: 안 멀어요?
6: 여기 아니 그냥 여기 길이 있어요.
5: 네.
6: 계단도 올라가야 되고. 거기가 있어서.
5: 네, 감사합니다. 주미가 찾았어. 주미 계단 내려가. 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풍경이거든요. 문을 모르겠다. 주미 문 알아? 문 어디 있는지 알겠어?
4: 주미가 지금 8살 그러면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서 주미랑 둘이서만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시작했던 콘텐츠인데 제 스스로도 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 뿌듯함도 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서 1박 2일 이상 여행을 가본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뭔가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내가 어떤 모습들을 영상에 담아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1: 예, 1박 2일 동안 주혜 씨와 안내견 주미 둘만이 함께한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감정이 들었겠는데 영상 보니까 뭐 긍정적이고 밝음만 네, 느껴져요.
3: 맞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뭐든 척척 찾아주는 안내견과 1박 2일 전주 여행이었는데 그 중간에 난관이 있긴 했지만 이 여행이라는 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실제로 또 그 태안 지역에 여행을 갈 때는 버스 출발 시간을 놓쳐서 역에서 오래 기다리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아. 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추억이 아닐까

0: 싶어요. 네,
1: 그렇죠. 네. 그런데 주혜 씨는 공무원이니까 네. 일하느라 바쁘고 체력도 빠듯할 텐데 네. 영상을 꾸준히 올린다면서요.
0: 그렇죠.
1: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발견했을지 궁금합니다.
0: 네. 일단 크리에이터가 되면서 다양한 기회들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인터뷰도 많이 했고요. 또 다양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렇게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됐는데 무엇보다 주혜 씨를 보면서 누군가는 힘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이 일의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해요.
1: 네. 네. 이렇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도 많고 또 장애학생들 중에도 크리에이터가 꿈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이와 관련해서 주혜 씨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제가 볼 때 주혜 씨는 호기심도 많고 두려움이 없는 분인 것 같았었거든요. 네, 이런 면은 앞으로 사회인이 될 친구들, 그러니까 직업을 가질 장애 후배들이 본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주혜 씨가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을 함께 들어보시죠.
2: 진짜 불과 1, 20년 전만 해도 시각장애인의 직업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좁은 범위 안에 가둬져 있었는데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들의 가능성이나 기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열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공무원이고 그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둘 다 해보니까 사실 뭐 이런 직업에 대한 뭔가 막 조언 이런 것보다는 장애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일에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끼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는지를 정말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막연하게 난 돈을 벌어야지 일을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직업은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이 시간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이 시간을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저 공무원 제가 30살에 됐어요. 그러면은 35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또 다른 동반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일을 오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 네. 직업은 인생의 또 다른 동반자이고 긴 시간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해 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참 당연하면서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앞으로 양주혜 씨의 목표는 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꾸준히 할 거고요. 또 책도 내고 싶다고 합니다.
1: 아, 이분은 앞으로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2026 장애인 열전 지난 시간에 이어 양주혜 시각장애인 공무원을 만나봤습니다. 정순 리포터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편안하게 KBS 1라디오에 함께하는 세상 오늘 순서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건호와 동생은 유전적 이상으로 추정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호는 희만 발작을 동반하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동생은 발작을 동반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형제 모두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워 위 삽관으로 영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24시간 가래를 제거해줘야 하는 엄만 두 아이 곁을 한순간도 비울 수 없는 상황. 아빠는 고물상에서 늦은 밤까지 일해보지만 계속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길어진 입원 생활에 점점 지쳐만 가는 가족들. 두 아이가 무사히 버텨주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건호 가족이 희망을 놓지 않고 내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0: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2: 서울에도 한바탕 소나기가 지난 곳이 있습니다. 소나기가 머무는 시간 동안만큼이라도 시원한 저녁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비슷한 날씨 양상을 띠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후에 중부지방으로는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면서 소나기 구름이 형성되겠습니다.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등 14도에서 21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기온 주요 도시들 다 30도 넘겠습니다. 서울, 대전, 광주 32도 등 24도에서 33도 분포 예상되고요. 당분간 전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예년보다 4, 5도 정도 높은 기온이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 또 오존 농도 나쁨 단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쪽의 경우는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경기와 충남,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바다 쪽으로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서해상으로 안개가 짙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정부의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 계획, 야당과 일부 언론이 물 부족을 문제 삼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업들이 그런 검토도 없이 공장을 짓겠냐며 호남에도 물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첫 소식 박찬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에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호남의 산업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직접 반박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했다며 관리 시스템 향상 등을 통해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의 필수 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 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2: 세계 넘버 원투 기업들입니다. 쥐어짠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니고요.
1: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호남 용수 언급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선언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정치적 선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기업의 투자는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정책 기조의 허황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오는 29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보고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당권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당대표 후보군인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과잉 자신감은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한 이후 나온 발언입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3: 시작해볼게요.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직격했습니다. 방향은 옳지만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살 만큼 과했다는 겁니다.
4: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3: 또 일부 친명 유튜버 등이 민주당 기존 지지층을 비판하는 현상을 자가 면역 질환에 비유했습니다.
4: 민주개혁 진영의 정상세포들을 이들이 공격한 거예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3: 유 작가의 이런 발언들은 당권 경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대표 후보군인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 비판을 절제하지 않으면 자칫 역사 속의 난 같은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5: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
6: 김민석 후보총리입니다.
5: 어떤 과잉한 자신감 이런 것들로 대통령이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하게 절제될 필요가 있다.
7: 어려울 때일수록 더
6: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7: 모아서 대통령을 지키는 게 코어 지지층 아닌가요?
3: 한 초선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실패하더라도 선명한 개혁을 하겠다는 거냐며 유 작가를 비판했고 당 지도부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진영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0: 우리 대표팀이 결국 벼랑 끝에 섰습니다. 32강 진출의 맨 끝자리 조 3위 경쟁 8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오늘 열린 세 개 나라 경기 결과가 만든 한국의 운명입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8: 한국의 32강행을 위해 우승부나 세네갈의 한 점차 승리를 기대했지만 세네갈이 너무 일찍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9: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초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8: 전반 13분 이라크 선수가 퇴장당한 것도 우리 대표팀에는 악재가 됐습니다. 결국 세네갈이 5점차 대승을 거두면서 우리의 경우의 수 하나를 지웠습니다. 한국은 세네갈에 밀려 조 3위 경쟁에서 7위로 한 계단 밀려났습니다. 반면 신성 야마를 앞세운 스페인은 우리 대표팀을 도왔습니다. 전반 42분 알렉스 바에나의 결승골로 이겨 조 1위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루과이가 스페인에 패하면서 한국은 7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이란의 경기. 한국의 32강 진출을 위해선 이집트의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전반 5분 이집트의 선제골에 이어 이란이 페널티킥 골까지 놓치면서 우리 대표팀의 희망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전반 14분 터진 이란의 동점골에 결과는 1-1 무승부였습니다.
9: 우리가 이제 승점은 같지만은 이란보다는 지금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내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승점이 더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8: 이집트와 이란이 비겨 조 3위 순위 8위까지 밀린 가운데 우리나라의 운명은 내일 조별리그 마지막 날 경기에서 결정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0: 이제 남은 티켓은 3장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3경기 모두 지켜봐야 32강행 여부가 가려집니다. 이번엔 또 어느 나라를 응원해야 하는 건지 원동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10: 현재까지 각조 3위 순위입니다. 상위 5개 팀이 32강행을 확정했고 나머지 3자리만 남았습니다. 남아공전 졸전 이후 경우의 수 운도 따라주지 않으면서 우리는 조 3위 순위에서 8위로 주저앉았습니다. 내일 조별리그 마지막 날 결과에 따라 홍명보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먼저 제2조에선 조 2, 3위인 오스트리아와 알제리의 승부가 관건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이기거나 알제리가 2점 차 이상 승리를 거둬줘야 한국보다 앞서는 조 3위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만약 무승부가 되면 알제리가 승점 4점짜리 조 3위가 돼 한국을 앞서게 됩니다. 다음은 K조. 2연패를 기록 중인 우즈벡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5점 차 이하로 이기거나 무승부가 나와야 합니다. 우즈벡이 진다면 콩고 민주공화국이 승점 4점으로 우리를 앞서게 됩니다. 마지막 L조에서도 가나가 크로아티아를 이겨줘야 한국의 진출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만약 비기거나 크로아티아가 이기면 한국보다 앞선 조 3위 팀이 확정돼 불리해집니다. 이렇게 남은 3경기 중에서 최소 2경기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와야 턱걸이 32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11: 한 경기가 저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6: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11: 뭐 저희는 잘 준비하는 자세로
10: 축구 통계 전문 업체 옵타에서 제시한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은 32%까지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0: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좋은 조건을 우리 대표팀은 스스로 놓쳐버렸습니다. 외부 환경의 탓인지 선수단 내부의 문제인지 남아공 졸전의 원인을 따져봤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12: 홍명보 감독은 남아공전이 졸전이 된 이유를 정말 모르는 듯 했습니다.
11: 이유 찾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13: 전체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뭐다라고 정답을 찾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12: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남아공전의 부진. 그렇다면 외부 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먼저 선수단이 가장 긴 시간을 보낸 호텔을 찾았습니다.
14: 대표팀이 3박 4일간 머물렀던 몬테레이의 숙소 앞입니다. 컨디션에 영향을 줄 만한 시설 면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 선수단의 식사 장소 등 환경은 5성급 호텔답게 쾌적했고 단수 정전 등 돌발 상황도 없었습니다.
15: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호텔 시스템은 100% 완벽하게 가동됐고 좋은 서비스와 정성어린 응대를 제공했습니다.
12: 다음은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북중미 챔피언팀인 티그레스의 홈구장인 만큼 이곳 시설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16: Claro, la cancha está muy bien aquí.
15: 경기장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공이 아주 빠르게 굴러가고 물도 제때 뿌려줘서 관리가 정말 잘 됐습니다. 연습하기에도 좋았습니다.
12: 고온다습한 날씨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건 남아공도 같은 조건이라 변수는 될 수 없습니다. 외부 환경 탓도 아니고 선수단 내 내분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14: 졸전의 원인은 결국 하나로 추려집니다. 바로 감독의 전술입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0: 그렇다면 다음 질문, 전술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입니다. 화끈한 공격 축구를 앞세운 세계 흐름에 역행한 건 아닌지 박선우 기자가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17: 꿈의 무대를 빛낸 별들의 화려한 기술이 광장에 모인 팬들을 즐겁게 합니다. 화끈한 공격 축구를 앞세워 돌잔치가 펼쳐지는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만 유독 역행하는 느낌입니다. 점유율에서 2배 이상 앞서고도 슈팅을 상대의 절반밖에 때리지 못한 남아공전이 대표적입니다. 볼을 의미 없이 돌리다가 백패스가 이어졌고 이강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 보였습니다. 속도감 있는 공수 전환을 앞세워 아시아 최초로 한 경기 4골을 넣은 일본 축구가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8: 90분을 견뎌내는 그리고 기동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체력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준비가 전혀 안 된 모습이었어요.
17: 현지 팬들도 기대 이하의 경기력에 실망한 눈치지만 행운을 바란다면서 대표팀이 분발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15: 한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32강에 진출하기를 바랍니다.
17: 지구촌 축구 축제의 열기는 점점 고조되지만 거꾸로 가는 한국 축구의 현실은 깊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0: 축구 팬들의 마음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2강전을 예상하고 미 LA행 항공권을 끊어둔 교민들, 신락 같은 희망으로 현지에 남아있는 붉은 악마들, 이들의 기다림도 딱 하루 남았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19: 남아공전 패배로 좌절된 주 2위 32강 직행했고, 미리 여러 장의 티켓을 사뒀던 이영표 해설위원의 표정에서도 깊은 허탈감이 묻어났습니다.
20: LA표 어떡할 거야.
21: 버리는 거지 뭐.
19: 한때 $1,800를 육박하던 LA의 32강전 티켓값은 캐나다와 남아공의 대진으로 확정된 뒤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22: 즉 반값으로 내렸는데도 안 팔려요. 티켓 산 사람들이 한국 교민들이 제 주변에도 엄청 많았고 지금 파느라 다들 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팔리면 가야죠.
19: 자력 진출이 무산되면서 몬테레이에서 목적지를 잃어버린 붉은 악마도 있습니다. 당초 LA행을 예상하고 경유 항공편을 끊어둔 김도영 씨는 결국 귀국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23: 일단 비행기표를 이제 바꿀 수 없는 표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만큼에도 돈을 할애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또는 이제 핑계거리만 되는 그런 경기를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19: 하지만 그럼에도 극적으로 대표팀이 32강에 간다면 지난 4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초혼을 발휘해주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23: 4년 뒤에 자기가 또 그 엔트리에 들어갈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쇼케이스라 생각하면서 엄청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24: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 팬들은 차마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못한 채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몬테레이에서

0: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1: 이번 월드컵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전반 32분 만에 완성된 3개의 골. 이 놀라운 해트트릭의 주인공은 프랑스 뎀벨레입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2: 이미 32강 진출을 확정한 프랑스와 노르웨이. 조 1위를 놓고 맞붙은 경기의 주인공은 프랑스의 우스만 뎀벨레였습니다. 전반 7분 은바페의 패스를 받은 뎀벨레가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13분 뒤 이번에도 은바페가 찔러준 공은 뎀벨레의 환상적인 왼발 중거리 슛으로 이어지며 추가골이 됐습니다. 곧바로 역습에 나선 노르웨이. 오스보르가 만회 골을 터뜨리며 한 점을 따라붙었지만 전반 32분 뎀벨레가 왼발 가마차기로 세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뎀벨레는 전반이 끝나기도 전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발롱도르 수상자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후반 초반 프랑스 골키퍼 메냥이 페널티킥 실점 위기까지 막아낸 가운데 경기 종료 직전 두 해의 쐐기골까지 더한 프랑스는 노르웨이를 4-1로 완파하고 3연승으로 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3: 우리는 모든 경기에서 이기고 싶고 앞으로 다가올 경기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집중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2: 조별리그를 2위로 마친 노르웨이는 특급 공격수 홀란을 투입하지 않으며 코트디부아르와의 32강전에 대비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1: 한때 외신들이 꼽은 돌풍의 주역은 우리였는데 다크호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름도 낯선 카보베르데입니다. 월드컵 첫 출전에 무패 행진, 결국 32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4: 사우디의 헤더가 날아옵니다. 구록의 거미손 골키퍼 보지냐가 이번에도 막아냅니다. 카보베르데는 역습 상황에서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0-0 무승부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마친 카보베르데 선수들은 머리를 맞대고 아직 진행 중인 같은 조 다른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꺾었다는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졌고
5: 자, 소식이 들어온 것 같아요. 선수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카보베르데.
6: 네, 끝났습니다.
5: 마무리입니다.
4: 조 2위로 32강 진출을 확정짓는 순간 그라운드는 축제장이 됐습니다.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얼싸안으며 꿈같은 순간을 즐겼습니다. 뛰어오르고 환호를 지르며 온몸으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관중석에서도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비자 문제로 뒤늦게 원정 응원을 온 보지냐의 어머니도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명의 골키퍼 보지냐의 신들린 선방으로 우승 후보 스페인과 첫 경기 무승부. 우루과이의 역전을 당하고도 따라붙으며 언더독의 기적을 써내린 카보베르데. 무패 행진 속에 진출한 32강전에는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또 다른 기적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1: 지금부터는 최악의 지진, 베네수엘라로 가겠습니다. 확인된 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합니다. 더 절망적인 건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들의 숫자입니다. 실종자 5만 명, 유엔이 이런 추산을 내놓았습니다.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7: 완전히 무너진 건물은 거대한 잔해더미로 변했습니다. 힘겹게 이어가는 수색 작업에 실종자 가족들은 신락 같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8: 아, 내가 원하는 첫 번째는 그들이 내 아들을 꺼내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있던 어떤 상태도 말입니다.
7: 사망자 수는 급격히 늘어 1,000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는 3,300명이 넘습니다.
8: 6월 24일에 발생한 매우 심각한 지진의 결과로 920명이 사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입니다.
7: 피해 규모가 임시 대통령 발표 뒤 수배 늘어난 건데 군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에 투입되면서 집계가 빠르게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각국의 구조대는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열악한 인프라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로 발전소는 멈춰섰고 전력이 차단된 여파로 주요 에너지원인 정유소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마비된 항구와 공항, 도로 등 기반시설의 복구가 더디고 치안 불안까지 겹쳐 국가 전체가 사실상 공황 상태입니다.
8: 당국 중 누구도 가족의 장례를 해줄 수

0: 대우말이
1: 맞다. 구조 정비가 부족한 데다 피해가 워낙 커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0: 지진 때 문을 정말 꽉 잡아서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1: 맨손으로 울퉁불퉁한 콘크리트를 해치고 집에서 쓰던 곡괭이도 들어보지만 생존자는 극히 일부입니다.
0: 아, 내 형제, 자매와 조카, 친구들까지 저기에 깔려 있어요.
1: 도시 일대가 사실상 거대한 대피소로 변하면서 이재민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에서 주민들이 식료품과 생필품을 들고 나옵니다. 치안 공백에 약탈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자원봉사자들은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식 등록된 구조대 외에는 재난 현장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0: 오늘 저녁 8시를 기해 라과이라주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입니다.
1: 강진 발생 사흘째 실종자의 생존 한계로 여겨지는 72시간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료체계도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피해가 가장 큰 라과이라주의 공립병원 세 곳 가운데 두 곳은 진료를 중단했고 역시 피해가 큰 수도 카라카스에선 공공구급차가 단 3대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0: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32강행을 좌우할 조별리그 3차전 경기가 오늘 열렸습니다. 먼저 I조 세네갈과 이라크의 대결은 무승부 혹은 대승만 아니면 우리에게 유리했는데요. 결과는 5-0 세네갈의 대승으로 끝나면서 우리의 32강 진출 경우의 수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열린 H조 경기에서는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1-0으로 이겨서 32강 진출 요건 3분의 1을 채웠고요. G조 이집트와 이란이 1-1 무승부를 기록해 대한민국이 조 3위 중 8위로 밀리면서 32강 합류 가능성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대표팀의 운명은 내일 다른 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판가름 나는데요. 자, 토요일 스포츠포스 북중미 월드컵 현장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취재 중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아직 멕시코에 머물면서 다른 조의 경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2: 네, 맞습니다. 대표팀은 지난 목요일에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남아공에 0-1로 졌고요. 그 A조 3위에 그치면서 32강 진출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네. 일단 베이스 캠프인 멕시코 가달라하로 돌아온 상황이고요. 그 대표팀은 어제 하루 쉬었고요. 오늘 일단 다시 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 네. 남아공전 패배 이후 대표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 네, 사실 좀 지성승합니다. 뭐 소리소 네. 김민재 선수가 교체아웃에 불만을 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직접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고요.
1: 네.
2: 또 수비수 서령우 측은 남아공전 종료 1시간 뒤에 또 악플의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가 또 팬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1: 네네.
2: 대표팀 내분설까지 나왔었는데요. 일단 홍명보 감독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 선을 그었습니다.
1: 네네. 32강 진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2: 네, 일단은 우리나라는 1승 2패 A조 3위로 마친 상태고요. 이번 대회는 총 12개 조 3위 팀 중에 상위 8개 나라의 32강 진출권이 주어지고 승점과 뭐 골드씩 다득점 등을 따져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가 마지노선인 8위의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일 조별리그 3개 조의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 네네. 오늘 우리의 32강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기들이 치러졌는데 우선 세네갈의 순위를 추월당했죠?
2: 네, 맞습니다. 그 세네갈이 이라크를 5-0으로 대파를 했고요. 우리나라와 승점은 3점으로 갔지만 그 골득실에 앞서면서 그 우리나라를 추월을 했습니다.
1: 네네.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이죠, 지금. 그
2: 네,
1: 다행히
2: 골득실.
1: 네네. 다행히 H조에서는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꺾었어요.
2: 네, 일단은 골득실은 우리가 마이너스 1로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일단 1-0으로 잡아주면서 그 한국을 좀 도와준 셈이 됐습니다.
1: 네.
2: 사실

0: 우리가 3위 싸움에서 5위를 점하려면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잡아줬어야 됐는데요. 스페인 바에나 선수가 귀중한 결승골을 뽑아줬고요. 일단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그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시켰고 우리나라보다 그 전적에서 또 밑으로 또 보내는 상황이 또 일어났습니다.
1: 네. 자, H조 다른 경기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0: 네, 카보베르데가 사우디와 득점 없이 비겼고요. 3무승부 조 2위로 32강에 직행을 했습니다.
1: 네.
0: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인구 52만 명에 불과한 작은 섬나라인데도 월드컵에 처음 출전해서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기적을 썼습니다.
1: 네, 네. 자, 지조 이집트와 이란의 경기도 중요했는데 이 경기 승부를 내지 못했죠?
0: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1: 네.
0: 그 이집트가 이란과 1대1 무승부에 그쳤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이란을 잡아줘야 또다시 경우의 수를 좀 하나 또 지울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 이집트가 선제골을 넣고도 그 동점골을 내줬고요. 결국 두 팀이 비기면서 상 무승부의 이란마저 그 골득실에 앞서면서 우리나라를 또 제치고 말았습니다.
1: 네. 주의조 다른 팀 경기는 어땠습니까?
0: 네, 벨기에가 뉴질랜드를 5대1로 대파하면서 이집트와 나란히 1승 2무지만 골득실에 앞서서 조 1위로 32강에 올랐고요.
1: 네.
0: 이집트는 조 2위로 32강에 진출했고 이란도 조 3위로 32강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1: 네. 자, 조별리그 최종전은 내일 열리죠?
0: 네, 우선은 다시 한번 우리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네. 우리나라가 3위 12개 팀 중에 8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네. 현재 8위거든요. 지금 세 경기를 다 치른 팀 중에 우리보다 순위가 미친 건 스코틀랜드와 우루과이 두 팀뿐입니다. 그래서
1: 네.
0: 내일 그 마지막 날에 그 J조, K조, L조의 그 경기가 열리는데 남은 세 개의 조 경우의 수 중에서 두 개를 충족을 해야 우리가
1: 네.
0: 극적으로 32강에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 최종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까요?
0: 네, 좀 다소 복잡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우리의 상황을 좀 운이 따라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L조에서는 가나가 크로아티아를 꺾어줘야 되고요. K조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콩고 민주공화국에게 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D조에서는 오스트리아와 알제리의 승패가 또 결정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1: 네.
0: 우리나라가 만약에 3위 팀 중에 8위 안에 못 들면 바로 짐을 싸서 귀국을 해야 됩니다.
1: 네. 통계업체가 예측한 우리의 32강 진출 확률도 많이 낮아졌죠?
0: 네, 맞습니다.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통계업체 오파가 그 남아공전 직후에는 우리나라의 32강 진출 확률을 87%로
1: 네.
0: 굉장히 높게 예측을 했고요.
1: 졌는데도.
0: 그런데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상대국들이 굉장히 그 조 3위 팀들이 선전을 하면서
1: 네네.
0: 일단 다음 날에 우리나라의 그 확률이 54%까지 떨어졌고 또 오늘은 무려 31%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1: 네네.
0: 냉정하게 수치만 놓고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또 기적적으로 32강에 진출할 확률이 점점 희박해지고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북중미 월드컵 현장 소식 멕시코 현지에 있는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월드컵 주요 경기 정리합니다.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우선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확정된 나라부터 정리해볼까요?
2: 대한민국에 속한 A조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최국 멕시코가 3전 전승으로 일찌감치 32강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1: 네.
2: 우리를 꺾은 남아공이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32강행을 확정했고요. B조에서는 유럽의 스위스가 2승 1무, 또 다른 개최국 캐나다가 1승 1무 1패
1: 네.
2: 승점 4점으로 2위 컷에 들은 가운데 성적과 승점이 같은 유럽의 보스니아가 3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위로 32강에 들었습니다.
1: 네.
2: C조에서는 축구왕국 브라질 그리고 지난 대회 4강팀 모로코가 나란히 2승 1무로 32강에 올랐고요.
1: 네.
2: D조에서는 개최국 미국이 2승 1패, 아시아의 강호 호주가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고
1: 네.
2: 호주와 비기면서 마찬가지 1승 1무 1패가 된 파라과이가 3위 중에 높은 순위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1: 네.
2: 2조에서는 전차군단 독일과 아프리카 북부영 코트디부아르가 2승 1패로 나란히 32강에 들었고 에콰도르가 어제 새벽 5시에 열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독일을 2대1로 꺾는 이변을 일으키면서 1승 1무 1패로 32강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1: 네.
2: F조에서는 유럽의 네덜란드가 2승 1무, 일본이 1승 2무로 32강에 안착했고 스웨덴이 승점 4점을 획득하면서 32강의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1: 예.
2: 지조에서는 유럽의 벨기에가 최종전에서 뉴질랜드를 5-1로 박살내면서 1승 2무 승점 5점으로 조 수위에 올랐고 이집트는 마찬가지로 최종전에서 2라운드가 비기면서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밀린 2위에 올랐습니다.
1: 네.
2: H조에서는 스웨덴이 2승 1무로 조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가 최종전에서 사우디와 비기면서 3무를 기록, 조 2위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1: 네.
2: I조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죠. 프랑스가 3전 전승으로 조 1위에 올랐고요. 엘링 홀란의 노르웨이가 2승 1패로 32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1: 네.
2: J조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2연승으로 일찌감치 32강을 확정 지은 가운데
1: 네.
2: 2위 자리를 놓고 오스트리아와 알제리가 1승 1패인 상황에서 최종전을 앞두고 있고요. K조에서는 콜롬비아가 2연승으로 최소 2위를 확보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1승 1무로 각조 3위 중에 무조건 32강에 오를 수 있는 승점인 4점을 확보하면서 32강 진출을 확정했고요.
1: 네.
2: L조에서는 잉글랜드와 가나가 1승 1무 승점 4점으로 나란히 1, 2위에 올라 있고요.
1: 네.
2: 최종전에서 조순위가 갈릴 전망입니다.
1: 네. 48개 팀이 참가해서 12개조 L조까지 있죠. 자, 탈락 확정국도 나왔죠.
2: 그렇습니다. 각조 4위 팀들은 승점에 상관없이 탈락이 확정이 되는데요. 일단 12개조 4위 중에 아직 3위 가능성이 남아있는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11개 팀이 조별리그 3경기만 치르고
1: 네.
2: 일찌감치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1: 네네.
2: 우선 우리가 속한 A조의 체코를 비롯해 B조의 카타르, E조의 퀴라소, G조의 뉴질랜드가 1승 2패로 탈락했고요.
1: 네.
2: 북중미 카리브의 섬나라죠. IT가 F조의 튀니지, I조의 이라크와 함께 3전 전패로 조기 탈락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H조의 사우디아라비아는 2무 1패로 탈락했고요. D조의 트리키에 같은 경우에는 최종전에서 개최국 미국의 3대 2 역전승을 거두는 투혼을 발휘했어요.
1: 네.
2: 그렇지만 뒤늦게 시동이 걸리면서 1승 2패로 탈락한 팀이 되었고요. 현재 4위 팀 중에서는 아직 최종전이 남았지만 중동의 요르단, 그리고 중남미의 파나마가 승자승 대결에서 패하면서 3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더라도 탈락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1: 네네.
2: 그리고 조 3위 팀들 중에서도 탈락이 확정된 국가가 있는데요. H조의 우루과이입니다.
1: 네네.
2: 우루과이가 2무 1패로 3위 팀 중에 최저 승점을 기록하면서 3위 12개 팀 중 최하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1: 네. 자, 다른 조 결과에 따라서 32강 행이 좌우되는 팀, 우리 말고 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2: 우선 각조 3위 팀 중에서는 크로아티아, 알제리, 콩고 민주공화국이 경기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4위 팀 중에서는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파나마가 최종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 네.
2: 일단 현재까지 3위 그룹 12개 팀 중 5개국, 즉 스웨덴, 에콰도르, 보스니아, 파라과이, 세네갈까지는 32강 진출을 확정을 했거든요.
1: 네.
2: 아직 미정인 팀들은 3위 그룹 중에 현재 6위인 이란, 그리고 7위인 크로아티아, 그리고 8위인 대한민국부터 그 후손이들인 알제리, 스코틀랜드, 콩고 민주공화국까지입니다.
1: 네.
2: 그런데 이 중에 스코틀랜드는 우리보다 골득실이 낮아서 무조건 우리 후손위가 확정이 되었고요. 이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3위 팀 중 최소 10위는 확정한다는 뜻인데 32강 마지막 티켓인 도 3위 12개 팀 중 8위에 들려면 네. 2개 팀을 더 제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1: 예.
2: 그리고 4위 팀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시아의 우즈벡이 32강 행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남아는 있습니다.
1: 네네. 대표팀의 운명을 가를 GHI조 조별리그 3차전 경기가 오늘 열렸는데 먼저 I조 세네갈과 이라크의 대결은 야속하게도 세네갈의 대승으로 끝났죠.
2: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에 열린 I조의 세네갈과 이라크의 경기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1: 네네.
2: 두 팀이 비기거나 세네갈이 한 골차 승리 또는 이라크의 네 골차 이하 승리가 필요했는데
1: 네.
2: 이른 시간에 나온 퇴장이 변수가 됐습니다. 세네갈이 1-0으로 앞서던 전반 13분 이라크 수비수 솔라카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았고 이후 세네갈이 골잔치를 벌이면서 5-0 대승을 거뒀습니다.
1: 네.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빅경기가 오늘 새벽 있었죠. 음바페를 앞세운 프랑스가 혼란에 노르웨이를 물리치고 우승 후보답게 조별리그 전승을 기록했죠.
2: 음바페와 혼란의 맞대결로 기대를 모았던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경기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는데요. 전반에 해트트릭을 완성한 지난해 발롱드르 위너 덴벨레였습니다. 네. 프랑스가 우승 후보답게 노르웨이를 4-1로 꺾고 조별리그를 3연승으로 끝냈는데요. 혼란이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어요. 네. 그 가운데 은바페가 경기 시작 22초 만에 크로스바를 때리면서 존재감을 과시했고요. 전반 7분 프랑스의 선제골 역시 은바페의 발끝에서 시작됐는데요. 은바페가 찔러준 패스를 덴벨레가 공을 잡아 접더니 깔끔하게 골망을 열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덴벨레 선수가 빠른 시간에 해트트릭을 완성을 하면서 지구촌 최고 축구선수에게 주는 발롱드르 수상자의 위엄을 보였고요.
1: 네.
2: 월드컵 역사상 두 번째로 빠른 해트트릭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1: 네. A조에서는 스페인이 우루과이의 승리를 거두면서 우루과이가 짐을 싸게 됐죠.
2: 스페인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우루과이를 꺾어주었는데요. 네. 스페인이 조 1위를 차지하기 위해 라민 야말 등 최정예 멤버들을 총동원했는데 전반 42분 바예나 선수가 감각적인 터닝 슈팅을 꽂아 넣었습니다.
1: 네.
2: 스페인이 1-0으로 승리하면서 조 1위로 32강에 오르면서 우루과이가 2무 1패 조 3위로 밀려났고요.
1: 네.
2: 덕분에 승점 3점을 기록 중인 우리 대표팀의 32강 진출 희망이 잠시나마 살아났습니다.
1: 네, 내일 이제 한국 축구의 운명을 좌우할 다른 조 경기가 열리는데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2: 네, 한국 축구의 32강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는 세 경기인데요. 가나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죠. 가나와 크로아티아의 L조 최종전이 오전 6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고요. 비기거나 우즈베키스탄이 5골 차 이하로 이겨야 하는 우즈베키스탄과 콩고 민주공화국의 K조 최종전이 오전 8시 30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립니다.
1: 네.
2: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이기거나 알제리가 두 골차 이상의 승리를 가져가야 하는 J조 최종전 오스트리아와 알제리의 경기는 오전 11시 미국의 캔자스시티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외에 오전 6시 파나마와 잉글랜드전이 열리고요. 오전 8시 30분 콜롬비아와 포르투갈전, 오전 11시에는 요르단과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맞붙습니다.
1: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와 함께 월드컵 주요 경기 정리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드컵 관련 해외 소식 전해드립니다.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메시 고국의 초대형 동상이 세워졌다고요?
3: 네, 최근 아르헨티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메시 동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높이 26m, 무게 70톤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고 메시의 고국이 아르헨티나 네오켄주 쿠트랄코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1: 네.
3: 이달 초 인도의 콜카타에서는 강풍에 취약하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21m 높이의 메시 동상이 철거된 바 있는데
1: 네.
3: 이번에 공개된 게 5m 더 높은 규모가 되겠고요.
1: 네.
3: 세계 최고의 선수로 추앙받는 메시는 지금 대회 조별리그 첫 두 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면서 통산 18골 고지를 밟아서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기록도 세웠고 또 이번 대회 득점 선두도 달리고 있습니다.
1: 네, 아르헨티나의 전설이었던 마라도나를 넘어섰어요, 메시가. 네,
3: 네 그렇습니다.
1: 자, 멕시코의 베테랑 골키퍼 오초아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 출전했죠.
3: 네, 6회 연속 월드컵에 참가한 오초아가 체코를 상대로 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후반 교체에 투입이 됐는데요. 멕시코가 이미 32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에서 체코를 상대했는데 후반 33분 2-0으로 앞선 상황에서 오초아가 주전 골키퍼 라울 랑헬을 대신에 투입이 됐습니다.
1: 네.
3: 멕시코 홈팬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오초아가 그런데 들어섰고요. 또 멕시코가 추가 시간 오초아의 롱패스로 시작된 플레이로 골을 넣으면서 3-0 승리를 거뒀습니다.
1: 네.
3: 다음 달 41번째 생일을 맞는 오초아는 이날 경기에 나서면서 멕시코 최고령 월드컵 출전 선수 기록도 세웠고요. 경기 후 골대에 입을 맞췄고 또 동료들이 오초아를 행가래 치면서 그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일 월드컵을 함께 즐겼습니다.
1: 네. 자, 노르웨이의 노젓기 응원이 인기인데 동참하지 않는 팬들이 화제라고요?
3: 네, 노르웨이가 아이조 첫 두 경기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일찌감치 32강 진출을 확정 지었었죠.
1: 네.
3: 특히 이제 세네갈을 3-2로 꺾은 지난 23일 경기 후에는 선수 모두가 응원단 쪽 그라운드에 앉아서 바이킹 노젓기 응원을 선보였는데 경기 중에는 팬들이 이제 바이킹이 후에 노르웨이를 상징하는 응원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줬지만 홀로 가만히 경기만 보는 한 팬이 또 중계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1: 한 명이었군요. 네.
3: 네, 한 명이었는데 이 에밀 안네르스 라펜이라는 분인데요. 이 노르웨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제로 바이킹 배는 돛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노적기를 바이킹 문화의 상징처럼 사용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이렇게
1: 맞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3: 네. 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이 응원이 좀 멍청한 아이디였다 이렇게 주장도 하면서 앞으로도 노적기 응원에는 동참하지 않겠다. 뭐 이런 선언도 했습니다.

0: 네. 자, 미국 정부가 이란 대표팀의 미국 출입국 제한을 다소 완화했다고요?
1: 네, 미국 국토안보부가 지난 24일 이란 대표팀이 월드컵 경기 이틀 전에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경기 직후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가 됩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이란 대표팀에 대해 경기 24시간 이내에만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방침을 정해 이란 대표팀 측에 반발을 샀었는데요.
0: 네.
1: 하지만 이 미국 당국은 사전에 계획됐던 일이었고 뭐 이란 측에도 미리 알려준 것이라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이 경기 전 현지 적응 시간을 조금 더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0: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드컵 결승전에 참관할 예정이라고 하죠?
1: 네.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미국 방송사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결승전을 즐기고 또 우승자에게 트로피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결승전은 7월 19일 뉴저지주의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0: 네.
1: 미국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2승 1패를 기록해 D조 1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0: 네.
1: 대회 개막전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만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1: 이 트럼프는 지난해 7월 같은 이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럽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하고 우승팀 첼시에게 트로피를 직접 건네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전광판에 잡히거나 또 시상을 위해 그라운드에 내려갔을 때 관중들의 야유가 쏟아진 적도 있습니다.
0: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사직 경기부터 살펴보죠. 사직에서 홈런 파티가 펼쳐지면서 LG가 롯데 역전승을 거뒀죠?
2: 네, LG가 1위 팀의 저력을 선보였다고 할까요? 롯데 8대 7 역전승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0: 네.
2: 사실 기세는 롯데가 좀 더 좋았습니다. 1대 2로 뒤진 3회 말 한동희의 투런, 윤동희의 솔로포, 그러니까 백투백 홈런이 터지면서 역전에 성공하고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LG도 7회 초 상대 실책과 천성호 내안타로 4대 5로 추격했고
0: 네.
2: 8회 초 2사 만루에서 오스틴이 그랜드슬램을 쏘면서 단숨에 8대 5로 뒤집었습니다.
0: 네.
2: 8회 9회 1점씩 주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리드를 지키면서 LG가 웃었습니다.
0: 네. 이렇게 되면 오스틴이 다시 홈런 단독 1위가 됐죠?
2: 그렇습니다. 경기 전까지 오스틴과 기아 김도영이 나란히 22홈런으로 공동 1위였는데 오늘 김도영 선수는 홈런을 치지 못했고 오스틴 선수가 하나 치면서 23개로 단독 1위가 됐습니다. 홈런왕 뭐 현재까지는 2파전이라 볼 수 있겠으나
0: 네.
2: 하나 강백호와 KT 힐리어드가 19홈런을 치고 있어가지고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대구에서는 원태인이 선발로 나선 삼성이 KT를 잡고 2위로 올라섰죠.
2: 네, 삼성이 KT를 4대 3으로 잡고 전날에 이어 또 이겼습니다. 최근 3연승입니다. KT가 2위였는데 삼성이 연이트 승리하면서 승차 두 경기를 지웠고 삼성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0: 네.
2: 25일 만에 2위입니다. 네. 원태인은 휴식을 취하고 이날 복귀했는데 5이닝 2실점 1자책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0: 네.
2: 투구수가 좀 많아서 길게 이닝을 먹지는 못했고 수비 지원도 조금 받지 못했습니다.
0: 네.
2: 그래도 뒤진 상황에서 8회 최용우가 2타점 결승타를 치면서 삼성이 네. 웃을 수 있었습니다.
0: 네, 최용우가 8회 승부를 결정지었죠. 잠실 네. 경기 살펴볼까요? 4, 5위 맞대결이 펼쳐졌는데 8회 7점 빅이닝을 만들면서 두산이 기아를 잡았죠?
2: 네, 두산이 기아의 8대 1 대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자체는 사실 7회까지는 팽팽했어요. 두산이 3회 말 1점을 냈고 기아가 8회 초 1점 뽑으면서 1대 1. 8회 말 두산이 시원하게 터뜨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0: 네.
2: 1, 2루에서 안재석과 박지훈 적시타로 3대 1. 정수빈 2타점 적시타가 추가로 나오면서 5대 1이 됐고 계속된 만루에서 조수영이 2타점. 그리고 전담인이 또 내야 안타를 치면서 8대 1로 순식간에 격차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0: 네. 기아가 불펜 싸움에서 밀렸죠.
2: 네, 양팀 선발은 두산 잭로그가 7점 1이닝 1실점, 기아 선발 시라카가 5이닝 1실점으로 잘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아 불펜도 조상호, 곽도규, 전상현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 8회 정혜영이 0점 1이닝 5실점, 최지민이 0점 2이닝 2실점 하면서 필승조우를 냈는데 전혀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기아도 패하고 말았습니다.
0: 네. 자, 문학은 오늘 전석 매진이었는데 홈팀 SSG가 천적 한화의 경기를 내줬네요.
2: 네, SSG가 올 시즌 10번째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대로 참 안 되는 경기가 됐습니다.
0: 네.
2: 한화가 8대 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1회 초부터

0: 리포터 하나가 기사를 올렸어요. 페라자 적시 2루타, 그다음에 강백호의 땅볼 타점이 나오면서 2-0이 됐고, 5회 초에는 최인호 희생플라이, 문현빈의 2타점 적시타, 그리고 강백호의 투런포가 잇따라 나오면서 순식간에 7-0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7회 초 노시원이 솔로 홈런을 다시 치면서 8-0이 됐고, SSG는 7회 말 고명준이 솔로포 하나를 치면서 겨우 무득점 패배는 면했습니다.
1: 네, 한화 거포 노시환 선수 5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 중이죠?
0: 네, 뜨겁습니다. 오늘 SSG전 5번 선루수로 출전했고 7회 초 시즌 15호 홈런을 날렸습니다. 지난 23일 두산전부터 5경기 연속 홈런, 개인 최초 기록이기도 하고 한화 구단 역사상 또 최초이기도 합니다. 구단 네. 역사를 쓴 하루가 됐는데, 좀 이렇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지난 23일 날 두산전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5회 실내 타격장에서 최재훈 선수 배트로 스윙 연습을 했다고 해요. 네. 이게 감이 완전히 달랐는데 네. 오히려 이게 느낌이 좋았는지, 그리고 다시 경기에 나가서 홈런을 치면서 네. 계속 지금 최재훈 선수 배트로 5회에 훈련을 하고 다시 그 7회, 뭐 6회, 7회, 8회 계속 홈런을 치는 그런 묘한 루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런 경우가 있군요. 좀 들어보지 못했는데.
0: 네. 근데 이게 배트가 내 손 감각과 완전 다르면 네. 다시 내 걸 잡았을 때 좀 더 익숙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 끝으로 창원 NC파크로 가보죠. 창단 최다 11연패 위기였던 키움이 드디어 연패 탈출에 성공했네요.
0: 네, 내리 10연패를 당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NC 상대로 3-1로 승리하면서 드디어 연패를 끊었습니다.
1: 네.
0: 현장을 찾은 팬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였고, 선발로 나선 하영민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이었어요. 하영민 네. 선수가 오늘 워낙 잘 던졌습니다. 7이닝 7삼진 1실점 승리 투수가 됐고, 올 시즌 두 번째로 7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1: 네.
0: 타선에서는 추재현과 안치홍, 히우라 홈런을 치면서 3점, 지난 14일 이후 13일 만에 팀이 승리를 따냈네요.
1: 네. 자, NC와 결별한 외국인 타자 데이비스는 키움에서 뛸 수도 있다고요?
0: 네, 뭐 키움이 외국인 그 데이비슨에게 영입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네. 키움 쪽은 일단 검토는 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1: 네.
0: 데이비슨을 영입하면 외국인 타자 두 명을 써야 하지요. 네, 히우라를 데려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투수를 한 명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와일스라는, 그러니까 알칸타라 와일스 중에 와일스 쪽이 조금 더 유력한 걸로 보이는데
1: 네.
0: 와일스가 내일 등판합니다. 부상으로 빠졌다가.
1: 네.
0: 그래서 당장 내일 복귀전을 치르는 선수 앞에서 투수 바꿉니다라고 알리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 메이저리그에서는 오늘 이정후와 김하성의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는데요. 오늘 이정후 선수 타율이 좀 내려왔죠?
0: 네, 샌프란시스코가 애틀랜타와 홈 3연전을 치르고 있는 중이죠. 이정우와 김하성이 모두 출전한 경기였어요.
1: 네.
0: 코리안 더비인데 둘 다 4타수 무안타로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정우는 시즌 타율 3할 2푼 7리가 됐고, 메이저리그 전체 타율 순위에서 2위에서 3위로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1: 네.
0: 대신 내셔널리그에서는 타율 2위 그대로 지키고 있고요. 반대로 김하성 선수는 이날도 무안타에 그치면서 시즌 타율이 7푼 1위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 네, 네.
0: 두 선수 개인적인 성적과 별개로 묘한 장면도 하나 있었는데, 1회 말 2사 2루 상황, 이정우가 중전 안타성 타구를, 날카로운 타구를 날렸는데 김하성이 다이빙 캐치로 딱 잡아내면서 그대로 이닝이 끝났습니다.
1: 네.
0: 잘 치고 잘 막은 절친 선후배가 잘 치고 잘 막은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였습니다.

0: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토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드컵을 빛낸 화제의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북중미 월드컵을 달리는 투혼의 베테랑 선수를 얘기네요.
2: 맞습니다. 지금까지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는 나이가 무색하다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명이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입니다. 네. 87년생, 만으로 39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번째 월드컵 무대를 누비고 있고요. 네. 이번 월드컵에서도

0: 5득점으로 선수 순위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이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 하는 모습은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0: 맞아요.
1: 아, 저게 가능할까?
0: 그러니까요.
1: 괜히 축구의신이 아닌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정말 나이를 믿기 힘든 퍼포먼스로 많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일단 통산 월드컵 최다 골인 18골, 그리고 최다 경기 출전인 28경기, 월드컵 최다 출전 시간 2489분, 네. 약 41시간이고요. 여기에 최다 공격 포인트 26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알제리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요. 이거는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갖고 있던 월드컵 최고령 해트트릭 기록을 경신을 한 겁니다.
1: 지금 득점 선두죠. 5골.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메시의 해트트릭 골 모음을 함께 들어보시죠.
2: 네, 그렇죠. 방금 메시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았는데요.
3: 자, 잡았어. 네, 잡았어요. 메시가 찬스예요. 자, 메시가 찬스예요. 골!
2: 골!
3: 아름다운 골. 메시.
2: 공이 휘어요. 네. 공이 높고 휘니까
3: 메시가.
2: 골 좋아요.
3: 자, 메시가. 네. 자, 슬로패스.
2: 런타로
3: 마르티스. 흘러나온 볼. 왼쪽에 메시. 그대로 잡고 네. 한 번에 넘겨줍니다. 왼쪽에서 뒤쿠 번째에서 넘겨주고.
2: 네,
3: 제 2선 잡았어.
2: 슈팅이에요. 슈팅이에요. 지금 메시.
3: 리오넬 메시!
2: 어떻게 저기 서 있나요? 이게
3: 자,
2: 어려운 거예요.
3: 메시가 잡았습니다. 자, 메시가 공간을
2: 지켜줘야 돼요.
3: 메시!
2: 네, 이거죠. 오버랩 당하고요.
3: 잡아서
2: 오버랩 당하고요.
3: 니코 군사를 다시 밀어주고.
2: 메시 다시!
3: 메시 다시! 메시! 헤드트릭!
2: 헤드트릭!
3: 메시!
2: 이 아웃사이드 패스 좋았어요. 그렇죠, 좋았죠. 그리고 오버랩 돌아주는 움직임 좋았고요.
3: 네.
2: 이걸 다시 메시에게 다시 왼쪽으로 잡아놓고.
1: 올해 나이가 39살이에요, 메시가.
0: 네, 그러니까요.
1: 디펜딩 챔피언으로 참가한 이번 월드컵에서도 정말 녹슬지 않는 기량을 과시하고 있네요.
0: 맞습니다. 네. 아마 근데 2030년 월드컵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월드컵 역사상 대회 2연패를 한 나라는 이탈리아, 브라질 두 차례뿐입니다.
1: 네.
0: 만약에 메시가 이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끈다면 아르헨티나는 2연패를 하는 거고요. 메시는 득점왕인 골든부트와 MVP인 골든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네. 메시와 함께 언급되는 선수가 포르투갈의 호날두죠?
0: 네, 호날두는 장기간 메시와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 왔는데요. 심지어 호날두는 메시보다 두 살이 더 많습니다.
1: 네네.
0: 85년생으로 마흔이 넘었는데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참가 선수들 중에 43살인 스코틀랜드의 골키퍼 크레이그 고든에 이어 두 번째로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네. 1차전에서는 무득점에 그쳐서 팬들이 많이 실망했는데 네. 다음 경기에서 정말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죠?
0: 맞아요. 두 번째 경기였던 우즈베키스탄전에서 두 골을 몰아쳤는데요. 그 경기에서의 활약상 함께 들어보시죠.
4: 승리가 필요한 포르투갈, 과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오늘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존을 걸고 나서고 있는 흰 늑대들 우즈베키스탄과 상대하게 되겠습니다. 2016 FIFA 북중미 월드컵 K조 2차전 포르투갈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를 치고 올라갑니다. 라켓골!
2: 호날두! 호날두!
4: 자, 일단은 치고 올라가는데요.
0: 네. 네. 호날두는 이 득점으로 사상 첫 월드컵 6개 대회에서의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는데요.
1: 네.
0: 6개 대회에 출전한 선수는 호날두를 포함해서 메시 그리고 오초아 이렇게 3명입니다.
1: 네. 근데 6개 네. 대회 득점은 또 기록이에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오초아는 골키퍼니까 득점과는 거리가 멀고 메시는 네.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득점에 실패한 적이 있고 호날두는 네. 이렇게 6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득점을 해냈는데요. 메시와 호날두 이 베테랑들의 활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월드컵을 빛내는 화제의 선수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월드컵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컵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축구 통계 매체 옵타가 일본의 32강 첫 경기 탈락 확률을 높게 점쳤네요.
1: 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옵타의 그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요. F조 2위로 올라온 일본이 32강에서 만날 상대는 C조 1위인 세계 최강 브라질입니다.
0: 네.
1: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브라질의 16강 진출 확률은 69.1%인 반면에 일본이 진출할 확률은 30.9%에 그쳤는데요.
0: 네.
1: 사실상 일본의 32강 탈락 가능성을 약 70%로 점친 겁니다.
0: 브라질을 이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죠.
1: 네. 네. 그런데 일본이 지난해 10월 도쿄에서 열린 A매치 평가전에서 브라질을 만났었는데요.
0: 네.
1: 3-2 역전승을 거둔 기록이 있는데요.
0: 네, 네.
1: 또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도 매서운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0: 네.
1: 두 팀의 승부 오늘 30일 오전 2시고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NRG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0: 네. 자, 이 조 최하위로 탈락한 체코에서는 주축 선수들 은퇴 발표가 이어졌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번 월드컵 A조에서 이제 체코가 1무 2패 조 최하위로 탈락을 했는데요.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대표팀 주축 선수들의 은퇴 발표가 도미니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1: 먼저 이 간판 공격수인 패트릭 시크가 은퇴를 선언한 데 이어서 수비의 핵심 베테랑인 토마시 홀레시까지 대표팀 마무리를 발표했는데요. 특히나 생애 첫 월드컵 무대에서 조기 탈락이라는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지만 체코 축구협회도 그동안의 헌신에 감사하다면서 아름다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0: 네. 이번 월드컵에서는 오프사이드 판정 시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 인공지능 기술 덕분이라고요?
1: 네. 바로 이번 대회의 숨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또 첨단 데이터 기술이 돋보입니다.
0: 네.
1: 경기장 지붕에 설치된 전용 카메라들이 선수들의 위치만 보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머리와 어깨, 발끝 등 이렇게 무려 29개의 관절 포인트를
0: 네.
1: 초당 50회씩 쪼개서 실시간 3차원 데이터로 기록을 하는데요.
0: 거의 오류가 없죠. 이러면.
1: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핵심은 이번 월드컵 공인구 속에 들어가 있는 관성 측정 센서입니다.
0: 네.
1: 선수의 발에 공이 닿는 순간의 진동과 가속도를 초당 500번이나 측정을 해서 비디오 판독실로 보내거든요.
0: 네.
1: 특히나 이 관중들이 가장 환호하는 건 3D 아바타 기술인데요. 선수의 체형을 그대로 스캔한 이 아바타가 전광판에
0: 네.
1: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신체 부위를 부위가 선을 넘어서 오프사이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0: 네.
1: 입체 영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판정 과정 투명해지고 있는 만큼 축구가 이제는 그 첨단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0: 네. 자, 월드컵 경기에 어마어마한 전력이 든다면서요.
1: 네, 영국의 일간 인디펜던트와 그리고 더 미러 등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전력회사 페이리스 파워가 분석한 결과 이번 월드컵이 열리는 미국 내 경기장 11곳의 총 전기요금이 자그마치 86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0: 네.
1: 집계가 됐습니다.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이 텍사스주의 댈러스 스타디움 이라고
0: 네.
1: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전력을 쓴 거냐면 그 댈러스 지역의 1,035가구가 한 달 동안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 그런
0: 네.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인이 바로 이 실내 냉방 설비 때문인데요. 전력 사용량 그 상위권에 오른 뭐 댈러스나 휴스턴이나 애틀랜타 경기장 모두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초대형 에어컨 가동이 필수인 그런
0: 네.
1: 곳들이거든요.
0: 네.
1: 특히나 미국이란 지역이 지역별로 전기요금 체계가 다릅니다.
0: 네.
1: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LA 스타디움 전기를 더 적게 쓰는데도 전기요금이 2억 원을 넘길 것으로
0: 네.
1: 예상을 했는데요. 경기당 전기요금도 LA가 약 2,900만 원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0: 네. 텍사스가 남부라서 많이 더워요.
1: 네, 맞아요.
0: 네, 네. 자, 월드컵 아이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산지, 충남 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경기 남서부와 충남, 전라권에는 안개가 짙게 낄 텐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14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4도에서 33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쾌적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6도, 현재 습도는 63%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광주 전남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 부족 우려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영산강, 섬진강 유역 면적은 한강, 낙동강보다 작지만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는 섬진강댐과 주암댐을 비롯한 7개 댐에 약 15억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댐들이 공급할 수 있는 생활, 공업, 농업, 하천 유지 용수는 하루 337만 톤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안정적인 물과 전력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라며 정부 역시 관련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반 여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호남 투자 관측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이 충분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오늘 방한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한국 도착 후 자신의 X에 오늘과 내일 한일 간 방위 협력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하겠다고 썼습니다. 오후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공군 원주기지에 있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 부대를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일 국방교류협력 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둔 오늘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송현 녹지광장역 도로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저임금 대폭 인상, 원청 교섭 투쟁 승리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업들은 돈이 넘쳐나는데 왜 노동자들은 늘 뒷전이어야 하냐며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9일 만에 다시 무력 충돌하면서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가 현지 시각 26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저장 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하자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재보복에 나서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공습이 유엔 헌장과 양국 간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를 위반했다며 미군과 연계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이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조 3위 8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세네갈이 이라크에 5-0 완승을 거둬 우리나라는 조 3위 팀 중 6위에서 7위로 떨어졌고 이란이 이집트와 1-1로 비기면서 골 득실차에서 밀려 마지노선인 8위로 또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대회 조별리그 마지막 날인 내일 J, K, L조 경기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품귀 탓에 생산 비용이 크게 늘어난 애플이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산 메모리 칩 구매를 적극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각 26일 애플이 미국 상무부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중국산 메모리 칩 구매를 승인해달라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로 지인을 찌르고 달아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살인미수와 방화예비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북부는 저녁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5.6도입니다. KBS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두경부암은 우리 입안, 구강을 비롯해서 입술, 침샘, 후두, 인두까지 먹고 말하고 숨쉬는 통로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침샘암, 설암, 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죠. 두경부는 우리가 흡입하는 다양한 유해물질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습관이 위험 요소로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위험 인자들과 진단,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들과는 치료 시작과 방향에도 차이가 있는 혈액암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건강365 박정현의 달아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경부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두경부암의 위험 인자로 특히 흡연과 음주가 지적이 되는데요. 이유가 있는 걸까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인후 두경부 외과 조재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두경부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두경부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1: 두경부는 눈 밑에서부터 쇄골 위까지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0: 네.
1: 눈 밑에서부터 쇄골 위까지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냐면
0: 네.
1: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목 안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귀 밑에 있는 침샘들, 턱 밑에 있는 침샘들.
0: 네.
1: 이 겉에만 두경부가 아니고요.
0: 네.
1: 이 속 안에도 전부 두경부입니다. 그래서 구강, 인두, 후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칭해서 두경부라고 이야기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우리 입속부터 뭐 콧속, 후두, 인두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요. 복잡한 구조들이 많은 곳인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능도 많고요.
0: 네.
1: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들 때문에 저희가 먹거나 말하거나 숨쉬거나 하는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병이 생기면 이런 구조물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먹고 말하고 숨쉬는 모든 통로에 생기는 암이 두경부암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두경부암의 발생률은 어떻습니까?
1: 보통 10만 명당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0: 네.
1: 의 발생률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 흔한 건 구강에서 생기는 구강암입니다.
0: 네.
1: 그다음에 후두암이 두 번째로 흔하고
0: 네.
1: 세 번째로는 이제 인두암들이 흔하게 됩니다.
0: 네. 뭐 구강암, 후두암, 인두암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두경부는 어쩌면 유해물질이 제일 먼저 닿는 곳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히 술, 담배가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두경부에서 생기는 암은 발생 부위를 보면은요, 전부 다 이제 입 안이나 목 안의 점막들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의 90% 이상은 이런 점막에서 발생하는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입 안이나 목 안이나 또 숨쉬는 성대 같은 곳들을 둘러싸고 있는 점막들은 담배 연기나 술 같은 데 직접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술과 담배를 하게 되면 그런 유해물질들이 점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유해물질, 저희가 이제 발암물질이라고 부르는데

0: 이런 것들이 세포에 변이를 일으키고 유전자를 상하게 만들어서 네. 암세포를 유발하게 됩니다.
1: 발병률이 높은 나이대도 중년 이후가 많은가요?
0: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술이나 담배 같은 걸 한 번 했다고 암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네. 술이나 담배 같은 것에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이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오래 하신 연세가 좀 드신 50세에서 70세 이후의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일단 술, 담배가 이제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요. 그런데 또 젊은 층에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구인두암이 늘고 있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0: 아, 네, 맞습니다. 네. 원래 구인두암의 가장 큰 원인은 술, 담배였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술, 담배는 사실 소비량이 좀 줄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경부암의 발생률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들을 저희가 찾다가 구인두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암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고요. 그런 구인두암에서 발생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암들은 대부분은 성적 접촉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런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여성분들한테서는 이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거든요.
1: 네.
0: 같은 바이러스가 저희 목 안에 구인두에 감염이 되면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이게 암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1: 네. 참 모든 암이 그렇습니다만은 두경부암은 특히나 이제 먹고 말하고 숨쉬는 기능과 이제 많이 관련이 있는 만큼 역시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0: 아,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1: 네.
0: 저희가 암이 발생하면 암 주위를 조금만 이렇게 딱 띄어내면 제일 기능을 유지하기 좋은데 그렇게 치료를 하면 이제 재발을 잘 하게 됩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정한 두께의 정상 조직으로 잘 둘러싸서 띄어내야 되는데 입 안이나 목 안이나 이런 것들은 구조가 작고 그렇게 적정한 두께의 정상 조직으로 둘러싸서 띄게 되면 기능을 유지하는 게 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띄고 적절하게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 유지가 어려울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기능 유지를 위해서 피부 이식 수술 같은 것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저희가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기능들을 살리기 위한 재건 수술 같은 것들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힘든 수술입니다.
1: 네, 그렇겠네요. 두경부의 위치나 구조로 볼 때도요, 좁고 깊고 복잡하지 않나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좁고 깊고 복잡한 구조물들 때문에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치료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먹거나 말하거나 숨쉬는 기능들이 어느 정도는 손상이 되기 때문에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일단 좁은 공간에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잡하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두경부 암에서도 로봇 수술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0: 맞습니다. 그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로봇 팔하고 굉장히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좁은 공간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저희가 가까이 보면서 잘 조절해서 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구인데요.
1: 네.
0: 그래서 옛날에는 그 좁은 공간을 펼쳐놔야 되기 때문에 목을 다 연다든지 턱뼈를 자르고 입을 완전히 연다든지 하는 수술들을 했었는데 좁은 공간을 고해상도 카메라로 보면서 수술할 수가 있으니까 입 안으로 이런 로봇 팔 같은 걸 집어넣어서 수술하게 되면서 그렇게 아주 넓게 크게 열어서 하는 수술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1: 네. 수술법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수술법도 많이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말씀하신 로봇 수술이

0: 먼저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법들도 고안이 되면서 네. 기능을 조금 더 보존하고 살리는 쪽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1: 네. 일단은 로봇 수술을 한다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병기에서도 초기뿐 아니라 3기 이상도 로봇 수술이 진행이 될까요?
0: 기수가 그렇게 로봇 수술을 하는데 큰 중요한 요인은 사실은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네. 이 병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환자분의 예후를 저희가 수술, 이제 치료 전에, 네.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예후가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더 많은 치료, 여러 가지 방법의 치료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분을 해 놓은 건데,
1: 네.
0: 저희가 로봇 수술을 할 수 있고 없고는, 로봇 팔이 접근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걸 제거함으로써 환자분의 영구한 기능 저하가 생길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1: 네.
0: 물론, 기수가 높으면, 생긴 암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1: 네.
0: 그렇지만, 기수가 그렇게 아주 중요한 팩터는 아닙니다.
1: 네. 일단 로봇팔이 접근할 수 있느냐 아니냐, 기능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셨는데 두경부암에서 이제 후두암의 경우에 후두암에서도 그럼 3기나 4기여도 로봇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0: 후두암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로봇 수술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로봇 수술을 하는 기구 자체가 후두 수술을 하기에는 좀 아직은 크기 때문에 후두는 굉장히 작은 기관이고 작은 아주 세밀한 기구들이 필요한데
1: 네.
0: 로봇팔의 저희가 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1: 네.
0: 그 조직을 잡고 잘라내고 하는데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의 크기가 아직은 좀 크기 때문에 후두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1: 네.
0: 그래도 이제부터 도입되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로봇 수술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로봇 수술로 접근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1: 네.
0: 3기나 4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로봇 수술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큰 암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전 방법대로 목을 네. 열고 후두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아직은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1: 네. 먹거나 말하거나 이 기능 유지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또 강조해 주셨는데요. 수술 후에 목소리 회복은 어떨까요? 유지될 수 있는 건가요?
0: 저희가 이 음성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1: 예.
0: 삶의 질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1: 그렇죠.
0: 특히 좀 젊으신 분들, 사회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1: 네.
0: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1: 네.
0: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음성을 좀 좋은 쪽으로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치료들을 많이 합니다. 1기나 2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치료하더라도 음성을 거의 한 본인 사용하고 계시는 목소리 한 80% 정도까지는 살릴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3기나 4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성대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성대의 전부를 다 제거해야 되는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1: 네.
0: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항암방사선 치료를 먼저 해보고 재발하는 경우에는 조금 과감한 수술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1: 네.
0: 그렇지 않고 일부만 잘라내도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잘라내더라도 목소리 질이 나빠지긴 하지만 음성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렇게 음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1: 네.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음성을 살리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겠네요.
0: 맞습니다. 그렇게 음성을 살리기 위해서
1: 예.
0: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됐고요. 성대 이전에는 성대에 암이 생기면 성대를 전부 다 제거하는 성대 전 적출술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1: 네.
0: 그렇지 않고 일부에만 병이 생기면 보존적인 후두 적출술이라고 해서 성대의 일부만 제거함으로써도 충분히 완치할 수 있다 하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일부만 제거해서 음성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0: 이 두경부암에서 뭐 구강암, 후두암, 인두암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두경부암으로 불리는 암들 중에는 흔치 않은 희귀 질환들이 많지 않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두경부암의 90%는 입안이나 목안의 점막에서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0: 네.
1: 나머지 10% 정도는 침샘에서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신경에서도 생기고요.
0: 네.
1: 그 이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라든지 연골이라든지 이런 모든 조직에서도 암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런 암들이 두경부에 생기게 되면 두경부는 또 굉장히 신경 다발들이 많고 근육들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희귀암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 두경부암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한테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0: 네. 그럼 진단을 받는 환자들도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두경부암도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나요?
1: 아,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0: 그렇군요.
1: 두경부암의 증상이 초기에는 거의 감기 증상이랑 대부분 비슷합니다. 목이 좀 따끔따끔하고 아프다.
0: 네.
1: 목소리가 조금 쉰다. 이런 정도의 증상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 크기가 갑자기 확 커지는 순간들이 오면 삼킬 수가 없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하는 때 이제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네.
1: 그래서 심한 상태에서 저희가 치료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워낙 두경부암의 범위가 넓어서 조기 발견을 위한 증상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럼 유심히 좀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1: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감기 증상 같은 경우는 2, 3주 안에는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0: 네.
1: 그런데 2, 3주 이상 계속 지속되는 목안의 불편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성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점점점 심해지고 그다음에 목에 만져지는 혹이 생긴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있으시면 바로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이런 두경부암을 다 보셨던 전공의 시절에 다 보셨던 전문의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증상을 보거나 들여다보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의심된다 하면 대학병원으로 바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감기 증상이 2주 이상 진행이 되거나 또 목에서 만져지는 혹, 삼킴장애, 입속의 괴양, 목소리 변화도 그렇고요. 증상이 계속되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1: 물론입니다. 사실 두경부암이 흔한 암이 아니어서 건강검진의 대상은 아닙니다.
0: 네.
1: 건강검진의 대상이 되려면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요. 두경부암은 그런 암이 아니어서 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 본인 스스로 이런 증상이 좀 오래 지속된다 하면 반드시 검사받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0: 네. 자, 두경부암의 위험과 치료 잘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인후 두경부외과 조재구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혈액암은 다른 암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혈액을 통한 진행이라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항암제로 치료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 기간도 길어서 인내가 필요한데요. 백혈병으로 불리는 혈액암, 경희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서정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서정호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혈액암으로 익숙한 이름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대표적인 혈액암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아, 예. 요즘 들어서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네. 이제 혈액암 발생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혈액암에는 뭐 림프종도 있고 자발성 골수종도 있고 백혈병도 있는데 이제 백혈병 중에서 고령층에 많이 생기는 것이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겠습니다.
0: 네.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아, 예. 그래서 이제 골수 내에서 이제 암세포가 이제 무한 증식하게 되어 가지고 네. 그 골수라는 곳은 약간 한정된 그런 공간인데 네. 그 골수 내에는 적혈구도 일정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백혈구도 혈소판도 그런 정상적인 세포들이 일정한 분액으로 일정한 비율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이제 백혈병 세포가 너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자기만 많이 만들게 되니까 예. 다른 세포들을 못 만들게 돼서 그래서 근데 그 만들어낸 백혈병 세포도 또 쓸 수 있는 세포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혈구 가 이제 이상이 생겨서 면역력도 낮아지고 또 적혈구가 못 만들어지니까 빈혈 때문에 숨도 차고 기운도 없고 그 혈소판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제 지혈도 잘 안 되고 멍도 들고 출혈도 생기고 그런 상태인데 이제 급성이다 보니까 그런 상태들이 갑자기 생겨서 환자분들이 많이 당황하시고 또 이제 큰 가끔은 이제 다른 일도 생겨서 이런 그런 혈액 세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네. 출혈이나 감염이나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0: 네. 다른 장기에 발생하는 암과 혈액암은 다르잖아요. 일단 수술이 가능한 질환이 아닌 거죠.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암을 고형암과 혈액암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고형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암의 치료들, 뭐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 치료 그런 것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고 어떤 뭐 덩어리가 있거나 어떤 한 곳에 이제 국한되어 있거나 하면서 뭐 그걸 떼어내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혈액암은 우리 전신에 작용하는 암이다 보니까 그 어떤 수술이나 방사선보다는 네. 네, 항암 화학요법을 통해서 이제 혈관을 통해서 항암제를 주입해서 전신에 있는 혈액암 세포를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진단이 되면 이제 항암 치료로 진행이 되는 거인데요. 기간도 길 텐데 인내가 좀 필요하겠어요.
1: 맞습니다. 네. 이제 처음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또 당황하시고 아 언제쯤 이게 내가 다시 집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 항암 치료를 잘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이제 완전 관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 골수 내에서 백혈병 세포가 이제 아주 적게 이제 감소하고 저희는 이제 5% 이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오면은 일단 퇴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환자분들한테 한 달 동안 처음 항암 치료는 좀 힘든데 한 달만 잘 참으시면 일단 집에 가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이시고 또 그 이후에 또 뭐 골수 조혈무세포 이식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총 기간이 한 대충 6개월 정도 고생하시면 많이 나아집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0: 그러시군요. 그 제 지인 중에도 백혈병으로 치료 중인 분이 있는데요. 40대이신데

0: 예, 중증 혈액암 예. 진단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1: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은 젊은 나이에 백혈병이 오신 케이스이신 것 같은데
0: 네.
1: 이런 경우에 어쨌든 조금 나이 드신 분들보다 좀 진행이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0: 아.
1: 예, 좀 유전자 돌연변이나 그런 것들이 더 이제 고위험군일 수도 있는데
0: 네.
1: 근데 이제 중증 혈액암이라는 건 말씀대로 그 단어에서 보시는 대로 어쨌든 그런 혈구 감소증이 심하고
0: 네.
1: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백혈구, 적혈구, 혈수판들이 잘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출혈이나 감염 증상들이 심하게 돼서
0: 네.
1: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말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빨리 치료가 필요하고 또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런데 이런 혈액암을 이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하던데요.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이 없는 건가요?
1: 예, 처음에는 이제 또 약간의 혈구 감소증이나 혈구 증가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0: 네.
1: 이제 또 증상 없이 이제 병이 발현되는 초기에는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워낙 그 건강검진을 많이 하고 또 자세하게 잘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건강검진에서 아주 약간의 이상 소견, 뭐 백혈구가 조금 증가했다거나
0: 예.
1: 감소했다거나 빈혈이 조금 생겼다거나 안 생겼다거나 뭐 아니면 혈소판이 약간 감소했다거나
0: 네.
1: 그런 약간의 이상만으로도 저희 대학병원에 의뢰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0: 예.
1: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뭐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경과를 관찰하면서 혹시 병이 심해지시는 건 아닌지
0: 네.
1: 그렇게 이제 그 경과 관찰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렇게 빨리 발견이 된다고 하면 치료도 빨라지니까 네. 아무래도 환자분이 덜 고생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겠네요. 백혈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소아암을 떠올리는데요. 성인들에게도 발생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의 혈액암이 늘고 있다는 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소아에서 생기는 백혈병은 조금 다른 타입이기는 한데
0: 네.
1: 그 소아의 암 중에서 전체적인 빈도에서 백혈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소아에서 많이 생기는 백혈병은 이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따로 부르게 되고
0: 네.
1: 그 백혈병은 치료 성적도 굉장히 좋고 이제 항암제도 잘 듣습니다.
0: 네.
1: 그래서 생존율도 요즘은 많이 향상이 돼서 거의 90%에 이제 육박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성인에서의 백혈병은 전체적인 암, 고형암과 혈액암을 다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혈액암 중에서도 사실은 백혈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병의 특성상 굉장히 진행이 빠르고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0: 네. 혈액암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이 아닌 항암화학요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항암제가 치료법인 거잖아요. 치료제는 다양한가요? 표적 치료제도 있고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또 약물이 새로운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0: 네.
1: 그 예전에 전통적으로 쓰이던 그런 이제 항암 화학 요법 세포 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독성은 조금 약하면서도 효과는 좋고 환자분들이 견디기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암 유전자를 변형해서 그런 표적 항암제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더 좋은 효과를 가진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처음에 진단을 할 때 골수 검사를 하면서 그런 전체적인 환자분의 유전자 이상을 검사를 다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맞춰서 이제 항암 치료제를 선택하는 그런 개인형 맞춤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0: 네. 면역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면역 치료가 면역 체계를 조절한다는 의미인가요?
1: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면역 치료가 사실은 그 항암 치료 역사에서 보면 어떤 가장 또 혁명적인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처음에 1950년대 항암제가 처음 개발되고 네. 그 이후에 한 1990년대 이제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한 저희 뭐 10년 15년 전에 어쨌든 면역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그런 항암 치료의 역사가 확 바뀌게 되는데
0: 아, 네.
1: 그런 면역 치료 같은 경우는 참 어쩐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해서 이제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리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 혈액암에서 면역치료 같은 경우에는 고형암과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고형암에서 쓰이는 면역치료제가 일부 쓰이기도 하지만
0: 네.
1: 이제 주로는 저희가 많이 들은 것처럼 CAR-T 세포 치료라고 해서 이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일부 빼내서
0: 네.
1: 그것을 이제 암세포에 잘 인식하게 하고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그런 유전공학적으로 그런 처리를 한 후에 그걸 많이 불려가지고 증식시켜서 다시 몸에 넣어주는 세포치료. 그래서 사실 면역치료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0: 예.
1: 큰 의미에서 면역치료지만 이제 면역세포치료 그런 말로 특별하게 한정지어서 저희가 부르게 되고 이제 그것이 CAR-T 치료인데 혈액암에서 많이 쓰여지고는 있습니다.
0: 네. 그 면역세포치료 말씀하셨는데요. 세포치료는 뭔가요?
1: 아, 예. 그래서 그 우리 몸의 이제 혈액세포 또 면역세포들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0: 예.
1: 아무래도 혈액암이다 보니까 혈액암세포를 이제 잡으려면 항암제를 써야 되는데
0: 예.
1: 면역세포는 우리 몸의 이제 혈관 안에 돌아다니고 있고 또 우리 몸의 면역기관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잘 이용하면 되는데
0: 네.
1: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 의학의 발달로 해서 우리가 면역체계를 좀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면서요.
0: 아.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이제 림프구, 정확하게는 이제 T림프구인데
0: 네.
1: 그것을 좀 많이 증식을 시켜서 그것을 암세포가 잘 인식하도록 이제 유전공학적으로 만들고 이제 그것을 넣어주게 되는데
0: 예.
1: 그래서 물론 아직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는 사실은 아직은 쓰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림프종이나 조금 다른 종류의 혈액암에는 많이 쓰이고 있는데 또 소아백혈병에도 쓰이고는 있는데
0: 네.
1: 아직 성인 백혈병에는 그런 면역세포 치료가 아직은 연구 중에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미래에 또 가까운 미래에 또 쓰여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혈액암 치료에 쓸 수 있는 약제들이 그래도 많아서 다행인데요.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1: 아, 예.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0: 네.
1: 그래서 사실은 이 항암 치료라는 게 물론 요즘에는 저강도 항암이라는 방법도 나와서 조금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견딜 수 있는 체력, 몸 상태가 되셔야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고전적으로 쓰였던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뭐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면역력이 많이 약한 그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되셔야 이제 하실 수 있고
0: 네.
1: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감염이 되거나 출혈이 되거나 해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항암제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분의 체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요즘 또 환자분들이 연세에 비해서 또
0: 네.
1: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저희가 보통 65세, 70세 이상을 고령이라고 하는데 그 고령의 환자분들이지만 또 체력이 좋으시고 또 힘이 있으셔서
0: 네.
1: 또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아주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0: 네.
1: 요즘에는 저강도 항암제라는 게 나와 있어서 그 약물을 치료했을 때 또 잘 회복되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0: 네. 환자분의 체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조혈모 세포 이식도 방법인 거죠?
1: 네, 맞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은 또 혈액암의 치료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0: 네.
1: 불려지는데요. 그 혈액암 치료에서 장점은 조혈무세포 이식을

0: 의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조혈무세포 의식은 이제 자가 세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타인의 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1: 네.
0: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이제 타인의 골수를 이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먼저 잘 받고 완전 관의 상태가 돼서
1: 네.
0: 백혈병 세포가 거의 안 보인다. 그런 상태에서 타인에 의해서 그 조혈무세포를 받아서 조혈무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
1: 네.
0: 그 이후에 재발하지 않고 오랫동안 사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표준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처음에 환자분이 진단을 받으실 때 어떤 저희가 유전자 검사도 하고 해서 이분의 예후가 어떻게 될까 이제 미리 예측을 하는데
1: 네.
0: 그래서 좋은 예후가 있고 중간 예후가 있고 나쁜 예후가 있는데 좋은 예후를 제외하고 중간 예후이거나 나쁜 네. 예후인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조혈무세포 이식을 고려하게 되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 체계에서 이제 70세 이하에서는 그런 조혈무세포 이식을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1: 네.
0: 70세 이하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조혈무세포 이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요. 혈액암 진단을 받아도 모든 환자가 바로 치료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럼 적절한 치료 시점이 있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혈액암 환자분들은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1: 네.
0: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뭔가 멍이 들고 뭐 출혈이 있고 열이 나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열이 나는데 그 열이 나는 게 몸 안에 이제 염증이라든가 뭐 폐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1: 네.
0: 그것을 조금은 치료를 하고 좀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백혈병이 낫지 않게 되면 그런 염증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게 돼서 근본적으로는 백혈병을 치료해야 열도 다 내리고 출혈도 좋아지는 게 맞기는 맞지만
1: 네.
0: 아직은 처음에 딱 오셨을 때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지는 않고
1: 네.
0: 그런 염증이나 출혈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금 안정시킨 후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은 더 환자분이 이제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고
1: 네.
0: 또 하나는 이제 골수 검사를 하면서 유전자 검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1: 네.
0: 좀 방향을 잡고 또 치료해서 이제 오시자마자 바로 이제 하지는 않고 좀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환자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이제 결정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1: 네. 치료 적응증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요. 유전자 정보라든지 여러 부분을 확인하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정보를 확인을 해서 그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유전자 종류에 따라서 예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후 판정을 하게 되고
1: 네.
0: 또 예후가 안 좋은 경우에는 좀 더 세게 치료하고 조심해서 치료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의료진도 알게 되고 또
1: 네.
0: 환자분이나 보호자분과도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검사는 유방암이나 폐암에서도 진행이 되는 거죠. 같은 방법인 건가요?
0: 아, 예, 맞습니다. 또 좋은 질문이신데요.
1: 네.
0: 그런 고형암에서는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 조직을 분석을 하게 되면
1: 네.
0: 그 조직 내에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알 수가 있는데 혈액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골수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골수 내에 골수 세포, 혈액 세포를 통해서 이제 유전자를 알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쓰는 방법은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자 유전학의 발전으로 그 NGS라는 방법이 있는데
1: 네.
0: 차세대 염기 서열 검사라고 해서 우리 몸에 다양한 그런 암 유전자를 뭐 몇백 가지, 몇십 가지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 네.
0: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예를 들면 뭐 폐암이다, 유방암이다 아니면 뭐 혈액암이다 하면 그 관련된 유전자들을 한꺼번에 다 검사를 하게 되고
1: 네.
0: 그걸 통해서 이제 예후라든가 치료의 방향을 잡게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한 달 가까이 걸리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하는데
1: 네.
0: 저희가 이제

0: 네, 이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면 대개는 환자분들이 다 이제 승낙을 하시고 검사를 네. 하십니다.
1: 네. 그 앞서 조혈모 세포 이식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1차 치료에 실패해서 다시 2차 이식을 시도를 하던데요. 제 지인이 그런 경우이거든요. 그럼 2차, 3차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건가요?
0: 아니, 예. 사실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한 우리 몸의 큰 변화입니다. 네. 면역 체계가 다 바뀌고 뭐 혈액형도 바뀌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성격도 바뀐다고 하는데 그 물론 요즘 이제 그 조혈모 세포 이식 전에 들어가는 이식 전 처치의 약물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1: 네.
0: 그것도 이제 독성이 좀 적어지고 효과는 좋게 하면서 예전보다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사망하는 확률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치료이고
1: 네.
0: 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1차 조혈모 세포 이식 후에 재발을 하게 됐다. 그러면 네. 또 항암 치료를 해서 이제 완전 관해 상태를 만들고 완전 관해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2차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네, 여러 가지 이유상 왜냐하면 또 재발을 하게 된 경우에는 또 항암제에 잘 안 들을 수가 있고 또 환자분 몸 상태가 그 전보다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을 여러 번 할 수는 없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1: 네.
0: 그래서 보통 뭐 2차까지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그 이후로 많이 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쩌면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는 여러 유형들로 구성된 질환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예, 그 말씀도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인데요.
1: 네.
0: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병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질환군이기 때문에
1: 네.
0: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예전에는 이런 분자 유전학의 발전이 없었을 경우에는
1: 네.
0: 형태학적으로 세포, 암세포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하면서 그걸 좀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 어쨌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그 테두리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네.
0: 분류가 중요하고 유전자 변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치료는 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만 붙으면 치료 방법은 또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항암제를 쓰게 되고 네. 그 항암제 종류도 그렇게 처음에 쓰는 항암제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항암제를 썼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고 완전 관해가 나오면 골수 이식을 하고 그런 게 조금은 이렇게 약간 다른 암에 비해서는 조금 단순한 편입니다.
1: 네. 혈액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 있을 텐데요. 전해주세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혈액암을 진단을 받으셔서 많이 놀라시고
1: 네.
0: 또 당황을 하시겠지만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또 치료약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의료진과 잘 소통하시면서 또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많이 회복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때
1: 네.
0: 그 병원은 좀 작은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분이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이 병을 치료해 드릴 수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 네.
0: 6개월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예.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처럼 정말 그 환자분이 그 큰 병원에 가셔서 6개월 네. 동안 잘 치료받으시고 그걸 모세포 이식까지 받으셔서 이제 네. 완쾌되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당황했었는데 선생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1: 네.
0: 마음을 평정을 찾으셨다고
1: 네.
0: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백혈병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서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1: 잔나비의 조이풀 조이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입니다. 읽고 나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책. 누군가는 내 이야기 같다며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이 책은 위험하다며 덮어버리는 책입니다. 일본 문학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 하나이자 지금도 매년 수십만 부가 팔리는 기이한 생명력을 가진 작품입니다. 1948년 다자이 오사무는 이 소설을 탈고하고 불과 한 달 뒤 연인과 함께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향년 38세. 그래서 이 소설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한인 간의 마지막 고백이자 유서이며 동시에 인류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소설의 모든 장면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작가 다자이 오사무는 1909년 일본 아오모리현의 대지주 집안에서 11남매 중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안, 겉으로 보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평생 자살을 시도합니다. 무려 5번. 첫 번째는 21살 카페 여급과 함께 수면제를 먹었는데 그녀는 죽고 다자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자살방조죄로 조사를 받았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마침내 5번째 시도에서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이름은 오바 요조입니다. 그런데 이 요조의 삶은 다자이 오사무 자신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전적 소설인가 순수한 허구인가, 그 경계가 무너지는 지점에서 인간 실격의 공포와 매력이 시작됩니다. 소설은 익명의 화자가 어느 날 세 권의 수기를 발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수기에는 사진 세 장이 끼워져 있고 화자는 그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 요조의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다른 존재의 얼굴 같았다고. 그리고 수기의 첫 문장이 시작됩니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 실격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 특히 서쪽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산지, 충남 북부에는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경기 남서부와 충남, 전라권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14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4도에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4.8도, 현재 습도는 68%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종전 양해각서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이 종전합의 9일 만에 다시 무력 충돌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가 현지 시각 26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저장 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하자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재보복에 나서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공습이 유엔 헌장과 양국 간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를 위반했다며 미군과 연계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 피격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해사 무역기구는 유조선 한 척이 현지 시각 2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불상 발사체로부터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조선 승무원들은 모두 무사한 걸로 전해졌으며 공격의 배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GPU 확보를 위한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지지율이 하락하자 AI를 앞세운 현금 살포 추경에 군부를 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지지율이 급락하자 국민 혈세를 뿌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해보겠다는 얄팍한 심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일자라는 정부 발목 잡기 그만하고 국회의 본분부터 다하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무능, 의혹, 은폐, 삼박자를 갖췄다며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한성숙 후보자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자질과 역량이 없다는 사실만 국민께 확인시켜준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다주택 논란에 대해선 검증의 칼날이 다가오자 청문회 직전 부랴부랴 주택 세 채를 처분하고 시세 차익을 기부하는 등 얄팍한 꼼수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주간으로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7차 석유 최고 가격 인하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내림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을 보면 6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원 40전이 내린 2007원 90전이었습니다. 경유도 이전 주에 비해 2원 80전이 하락한 2100원 30전을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국장급 실무그룹 회의가 지난 25일부터 3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세탁, 그리고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를 통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108층짜리 최고층 빌딩에 경비행기가 충돌한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현장에 있던 13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베이징 차오양구 당국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6월 26일 오후 5시 55분쯤 인근을 비행하던 단발 2인승 경량 스포츠 항공기 한 대가 고층 건물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내에는 조종사 한 명만 타고 있었으며 조종사는 사망했으며 현장에서 13명이 다쳐 현재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나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정부 공식 집계로 900명을 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26일 기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920명, 부상자는 3,3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북부는 저녁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4.8도, 습도는 68%입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KBS

KBS 무대 어린 사자를 위한 파반능 극본 노아윤 연출 김호상

0: 나연아, 응, 나연아, 이것도 좀 먹어봐.
1: 아빠, 내가 알아서 먹을게. 아빠도 밥 먹어야지.
0: 아, 먹어봐.
2: 내가 챙겨줘도 되니까 당신도 밥 먹어. 지금 제 열 숟갈 먹을 때 당신 한 숟갈도 못 들었어.
0: 안 먹어도 배부르니까 그렇지. 아이, 얼마 만에 나연이랑 밥 먹는 건데. 에휴,
2: 들었지? 너희 아빠 맨날 저렇게 너만 찾는다. 그러니까 자주 좀 와. 오면 너도 집밥 먹고. 얼마나 좋아?
1: 그렇지. 자주 와야지.
0: 가끔은 나연이 학생 때가 그리워. 지금은 일 때문에 독립했지만 학생 때는 매일같이 한 끼는 먹을 수 있었잖아.
2: 독립한 딸이 매일 찾아오기가 쉬워? 애한테 부담 그만 줘. 애 체할라.
1: 괜찮아. 아빠도 나 생각해서 한 말인데 뭘.
0: 딸, 아빠가 진짜 우리 딸만 사랑하는 거 알지?
1: 그나저나 엄마, 요즘도 그 입시 레슨 하지?
0: 누구랑 얘기하니?
2: 하긴 하지. 요즘엔 다들 학원 가서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1: 그러면 엄마, 만약에 어떤 학생이 수능이 국어 2, 영어 3, 사탐 4야.
2: 네가 아는 학생이 있어?
1: 일단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만약 그 성적이 나이는 어느 대학에 원서 쓸 수 있어?
2: 글쎄, 실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하는데.
1: 그 완전 처음인 애가 그 엄마랑 몇 년 실기 공부한다고 치면.
2: 뭐 사실 성적은 진짜 괜찮아서 실기만 잘 받쳐준다면 서울대 빼고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쓸 수 있다고 봐야지.
1: 그러면 대학 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
2: 그렇지. 근데 뭐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봐? 왜? 아는 PD님께서 애기 입시시키고 싶다시든?
1: 아니, 내가.
2: 뭐?
1: 내가 하고 싶다고 작곡 입시.

0: 어느 회사의 홍보팀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가 되었다. 오히려 돈은 프리랜서로 돈 후부터 더 벌었기에 살기는 더 괜찮아졌다. 요즘 유튜버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편집을 잘한다는 소문 덕분에 꽤 유명한 유튜버와 함께 일하는 경우도 많았다.
1: 네, 이번에 저희가 장기 프로젝트로 클래식 음악 특집을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한 5편 정도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0: 클래식 음악 특집. 돈을 주니까 외주받긴 했지만 솔직히 재밌게 편집할 자신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게 요즘 누가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갖겠어. 클래식 얘기만 하면 다들 아 졸려 이런 반응만 하는데 뭐 그래도 어쩌겠어. 돈 주는 사람이 시키는 걸 해야지. 그 생각으로 편집을 시작했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 편집을 위해 틀어놓은 모리스 라벨의 곡, 피아노 협주곡 지장조, 그 중에서도 1악장. 처음에 음악을 틀자마자 내 귀를 의심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법 같아. 시시하다고만 생각했던 클래식이었는데 그런 클래식을 듣고 마법 같아라고 생각했잖아. 마법 같다던 라벨의 음악은 내게 정말 마법이 되었다. 무슨 소리냐고? 내가 클래식 음악을 찾아듣기 시작했다. 내가 맡은 5편 영상의 주인공은 모리스 라벨,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클로드 드뷔시, 바르톡 벨러, 프란시스 블랑.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음악을 찾아서 들었고 그들의 음악에 빠졌다. 음악들이 무슨 31가지의 맛이 있는 아이스크림 마냥 정말 다양한 색으로 내 귀를 간지럽혔다.
1: 마지막은 스트라빈스키를 하려고 하는데
2: 스트라빈스키면 페트루슈카 어때요?
1: 어머머 나연씨 페트루슈카 클래식 좋아했어요?
2: 아, 이번에 편집하면서 좀 빠졌어요.
1: 어머머 정말요? 와 클래식 입덕시키기 대성공이네.
0: 입덕. 그래 그 표현이 맞겠다.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까지 클래식 음악이 점령했으니까. 좋은 취미가 생겨서 오히려 좋아라고 외친 내게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으니.
3: 네, 말씀하신 것이 라벨즈 인쇄가 맞나요?
4: 아니, 라벨즈 말고 작곡가 라벨 인생.
3: 죄송합니다. 라벨인가요? 라벨즈인가요?
4: 아우,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하고 있어.
3: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0: 그렇다. 클래식 작곡가에 대한 정보나 그들의 음악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알려진 게 없었다.
4: 짜증나 진짜.
0: 성질 부리는 내 머리 위로 문득 어떤 말이 떠올랐다.
5: 작곡가에 가면 작곡뿐 아니라 작곡가에 대한 것도 공부할 수 있죠.
4: 엄마.
0: 작곡가 입시 무려 35년 경력을 가진 우리 엄마. 구 선생님의 말씀. 그렇다면 난...

0: 보내 줬잖아. 졸업도 멀쩡히 한 애가 왜 이래?
1: 아, 그렇게 말고 나도 작곡가 보내 줘.
2: 여기 있었네. 여기 있다.
0: 작곡 입시가 쉬운 줄 알아? 너 지금 당장 일 다 때려치우고 입시만 매달려도 적어도 2년이야. 머리도 예전만큼 안 돌아갈 텐데 네가 무슨 수를 새파랗게 어린애들 사이에서 입시를 해?
1: 아까 수능 점수 봤잖아. 물론 집에서 시간 맞춰서 푼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등급이면 엄마가 좋다며.
0: 안 돼.
2: 소리 지르지 말고.
0: 얘가 무슨 오빠람이 들어선? 당신도 좀 말려봐.
3: 난 좋은데 왜 입시하면 우리 딸 다시 집으로 돌아온대잖아.
0: 여보,
1: 아빠도 아빠도 주태잖아.
0: 너 입시 레슨비랑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건데?
1: 엄마 딸 돈 많아. 엄마라고 깎아달라고도 안 할 거고 등록금도 내가 벌어둔 돈으로 낼 거야. 장학금도 받고 다닐게.
0: 얘가 진짜.
1: 엄마도 알잖아. 제대로 된 작곡 입시 선생님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0: 내가 네 레슨을 어떻게 해. 차라리 엄마 아는 선생님 소개해 줄게.
1: 엄마, 그게 제일 싫어.
0: 벌써 까탈 부릴 거면 허락 안 해줘.
1: 까탈이 아니라 만약 엄마 지인한테 갔다가 내가 너무 못하면 또 엄마 욕먹게 할까 봐 걱정돼서 그래. 엄마 제발. 나 만약에 대학 붙으면 등록금만큼 용돈 드릴게.
2: 그래, 나연 엄마, 성화 씨, 나연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냥 좀
0: 아주 둘이 쌍으로 웬수지. 당장 내일부터 짐 싸서 집으로 들어와.
1: 그 말은
0: 너 실기하면서 성적 유지 못하면 아주 박살 날 줄 알아.
1: 엄마 쩔어.
3: 멋있다 성화 씨. 응?

0: 정말 다행인 점이 하나 있어. 네가 인류대를 목표로 안 한다는 거.
1: 인류대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뭐가 달라져?
0: 뭐 레슨이 아주 조금 더 간편해지지. 자, 작곡 입시를 하면서 준비해야 할 게 뭐뭐가 있을까?
1: 작곡, 화성, 청음, 피아노. 엄마 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알지.
0: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중에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면 청음을 더 어렵게 준비해야 하고 피아노도 더 준비하기 힘들어. 뭐 대부분 자유곡이지만 지정곡을 연주해야 하는 곳들도 있거든.
1: 자유곡이면 대중가요 연주해도 돼?
0: 해라. 떨어지고 싶으면 뭘 못하겠어?
1: 아유, 너무하네.
0: 피아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피아노 선생님이랑 할 거야. 국일 삼촌 기억나지?
1: 엄마랑 안 해?
0: 작곡과 입시 피아노는 작곡과랑 하는 거 아니야. 피아노 전공인 사람한테 배워야 돼. 그래도 네 화성이랑 작곡은 내가 맡을 거니까 너무 걱정 마.
1: 성음은?
0: 너 은하 기억나? 수정대간에. 걔가 맡을 거야.
1: 아, 은하! 지금 엄마 작은 선생님이지?
0: 맞아. 너 어차피 청음 있는 곳 시험 안 본다고 해서 입시 청음 말고 작곡, 화성, 피아노에 필요한 정도로만 청음 훈련할 거야.
1: 오, 역시 굿쌤. 바로 계획 잡아버리죠.
0: 까불지 말고 나갈 준비나 해. 근처 피아노 연습실에서 국일 삼촌 만나기로 했어.
1: 그 삼촌. 막, 나 또 놀릴 것 같단 말이야.
0: 둘이 참 재밌을 것 같다. 가자.
1: 엄마.

0: 역시 선국이 소리 짱짱하네.
1: 왔어. 아까 먹은 점심이 소화가 안 돼서 운동 좀 했다. 근데 옆에 아가씨는 누구?
0: 나연이. 많이 컸지?
2: 안녕하세요.
1: 야, 나연이 그래. 이렇게 됐구나. 그래. 자, 국일이 삼촌 기억하지?
2: 당연히 기억하죠.
1: 그래.
2: 잘 지내셨죠?
1: 이런 사회적인 인사까지 하고 시간 참 빠르다.
0: 미리 말하지만 미안해. 내가 얘 피아노를 진짜 하나도 안 해놔서 악보도 잘 못 봐. 작은 선생 붙여놔도 레슨비 다 될 테니까 부탁할게.
1: 너 진짜 나중에 나한테 비싼 밥 사야 돼. 어? 내 연차에 이런 생초짜 받는 게 말이 안 돼.
0: 오냐. 미슐랭으로 모신다.
1: 아싸! 야, 너 약속했다.
0: 그래.
1: 그러면은 너 나가. 어? 나 학생이랑 상담 좀 하게. 나가.
2: 잠깐만. 엄마 같이 안 있어요?
1: 레슨 때마다 나연이 너 엄마랑 있을 거야. 그러지 말고 한 시간은 피아노 씬한테 집중해.
2: 네.
0: 잘 받고 내려와.
2: 엄마.
1: 자, 그래. 나연이 일단 앉아봐.
2: 네.
1: 대중가요든 뭐든 좋으니까 피아노로 칠 줄 아는 거 있어?
2: 아니요.
1: 없어. 그래. 그래. 차라리 그게 낫다. 그러면 혹시 나연이 치고 싶은 곡은 있어?
2: 안 그래도 좀 찾아보고 왔어요.
1: 있어.
2: 요즘에는 그래. 작곡가 애들도 라흐마니노프 연주한다고.
1: 라흐마니노프.
2: 왜 저러시지? 너무 빵 터지시는데.
1: 그래. 야, 삼촌이 요즘 들은 것 중에 제일 웃겼다, 나연아.
2: 뭐가 잘못됐나요?

0: 가능해요?
1: 마르팡 증후군 때문이라는 말이 있긴 한데 아무튼 뭐 라흐 선배님은 그런 큰 손을 아주 자유롭게 사용했어. 네. 뛰어난 피아니스트라는 호칭은 괜히 얻은 게 아니야. 그런데 그가 쓴 곡을, 그가 연주한 곡을 피아노 초짜인 네가
0: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네.
1: 그래, 그렇지. 네. 괜히 시도했다가 지금보다 더 기죽어. 그러니까 자, 어렵지만 입시 시작하는 애들이 많이 치는 거 하자.
0: 베토벤 소나타네요?
1: 맞아. 발트 슈타인하고 3번인데 입시곡으로 아주 충분해. 괜히 너 어려운 곡 애매하게 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곡 깔쌈하게 치는 게 낫다. 어? 오케이?
0: 네.
1: 오케이. 자, 둘 중에 어떤 걸로 할래?
0: 이건 손목 나갈 것 같으니까 이거요.
1: 3번. 그래. 소리도 너랑 더 맞겠다. 자, 그러면 삼촌이 연주하는 거 봐봐. 내가 첫 페이지만 먼저 쳐줄 거야.
0: 네.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나오고 자시고 일단 지금 해야 할 곡부터가 맙소사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0: 대체 도하고 미가 2도 차이야? 3도 차이지?
1: 아니, 도가 1번이고 미가 3번인데 3 빼기 1은 2잖아.
0: 머리야,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게 산수 문제야?
2: 화성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음악의 기초 지식 수업에서부터 벌써 엄마랑 싸우고 난리가 났다.
1: 왜 학생들이 초반에 그만두고 나갔는지 알겠어.
0: 아이씨고, 지금 너 엄마 수업 못한다고 욕하는 거야?
1: 아,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그래. 아, 다들 나처럼 막연히 꿈을 갖고 들어왔을 텐데 이렇게 어려우면 그만두고 싶을 법도 하겠다 싶어서. 그냥 좋아하는 작곡가에 대해서 알고 싶고 클래식 음악도 더 찾아보고 싶고 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처럼 곡도 써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내가 해온 공부랑 너무 다른 계열이라 낯설고 어려워.
0: 그래서 그만둘 거야?
1: 아니, 할 때까진 해볼 건데.
0: 그래야지.
1: 내가 진짜 1년 만에 음대 들어가는 거 보여줄게, 엄마. 엄마 학생 중에 최단기간 합격생 되어줄게.
0: 기초만 잘 익혀두면 넌 금방 잘할 거야.
1: 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3도 차이인 이유는 이해했어?
1: 아, 뭐 이해는 모르겠고 그냥 외웠어. 그러니까 여기는 3도 차이. 오케이, 막 다음.

0: 언니, 요즘 맴이 진짜 미친 거 알아요? 무슨 저녁 9시인데도 저렇게 울어대요?
1: 난 차라리 미디 소리보다 매미 소리 듣고 싶다.
0: 아, 언니 매번 잘하면서 그러신다. 오늘은 단성이랑 이성 청음만 할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요.
1: 나 때문에 우리 은하가 이 시간까지 고생이네.
0: 아, 고생은요. 애들 청음 시간 맞추다 보면 뭐 이 시간은 기본인걸요.
1: 은하가 언제 이렇게까지 컸지? 너 수정대까지 픽업해준 게 엊그제 같은데.
0: 그러게요. 아, 그때 언니 아니었으면 저 진짜.
1: 은하는 우리 엄마의 제자였다. 제자 사랑이 남다르던 엄만 입시 때 학생들을 직접 픽업해서 데려다주기도 하셨는데 은하의 시험날 갑자기 발목을 다쳐 병원에 가야 했다.
2: 은하, 오늘 시험날인데.
1: 아, 엄마는 지금 은하 시험이 문제야? 아, 당장 엄마 병원부터 가야지.
2: 은하 지금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1: 엄마 내가 갈게 그냥.

0: 내가 가서 케어 다 할 테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병원부터 가. 내가 나중에 상황 다 전화로 알려줄 테니까 절대 학교로 오지 말고. 아,
1: 선생님이 가줘야 되는데.
0: 나 엄마 딸이야. 다를 거 없어. 아, 그러니까 빨리.
2: 결국 그날 내가 은하 데리고 운전해서 수정대에 데려다주고 3시간 작곡시험 보는 거 기다렸다가 중간에 점심시간에 밥 먹이고 뒤에 화성시험 2시간이었나? 정도 기다려서 집에 데려다주기까지 했었다. 무슨 입시쌤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대학 졸업까지 한 애가 나한테도 매번 인사 오는 거 보면서 좀 뿌듯하긴 했다.
3: 저 진짜 그때 언니가 제 구세주였어요. 언니, 제가 진짜 사랑하는 거 알죠?
2: 알면 오늘 창업 문제 좀 쉽게 내줄래?
3: 아, 오늘 나름 쉬워요.
2: 나름?
3: 아, 언니 또 약한 소리 하신다. 그래도 언니, 여름까지 이 정도로 진도 뺀 건 언니가 처음이에요.
2: 다들 이렇게 하지 않아?
3: 어, 전혀요. 봐봐요. 언니 지금 청음도 사성 듣죠? 피아노도 시험 보는 곳까지 악보 다 봤죠? 어, 곡도 지금 A 완성에 가서 B 준비하고 있죠? 특히나 화성. 성화쌤이랑 시작했는데 여름까지 진도 다 뺀 거면 언니 진짜 레전드예요, 레전드. 전설!
2: 아, 나야 뭐 아침에 눈 뜨면 실기쌤이 눈앞에 딱 있으니까.
3: 아, 아니요. 언니 진짜 대단한 거 맞아요. 만약 언니가 현역 입시생이라면 삼수에서라도 인류대 보내고 싶었을 정도라고요.
2: 오, 우리 엄마 들으면 기절하시겠는데?
3: 자, 그럼 우리 그 천재성을 좀 더 갈고 닦아봐요. 단성부터 가자!

0: A에서 이렇게 욕심부릴 거야? 이렇게 욕심부리면 B에선 어쩌게? 게다가 화성에서처럼 똑같은 실수하지 말랬지? 치름 해결 안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
1: 아, 소리 털면 될 거 아니야. 매번 이렇게 소리만 지르는데 안 하던 실수도 더하겠어 아주 그냥. 엄마 학생들한테 칭찬도 많이 해주더니 딸한테는 칭찬 한마디가 안 나오나 봐? 나 작곡하겠다고 한 거 안 입고 온 건 알겠는데 제발 이렇게까지 티 좀 내지 마.
0: 나연!
1: 나 이제 피아노를 쓰가야 돼. 곡 수정이랑 화성 문제는 끝나고 볼 거야. 진짜 왜 맨날 짜증났네.
2: 야, 그래서 피아노 부서치겠어?
1: 언제 오셨어요?
2: 맨날 하고 화음 칠 때 문 열고 들어와서 짜증났네 어? 하고 소리 지를 때 내 위에 뒤에 있었다.
1: 아, 죄송해요. 이런 초태 보이려던 건 아닌데.
2: 괜찮아. 어? 입시생 땐 다들 그런 인성 폭발하는 시간도 있어야 돼. 그나저나 우리 나연 학생께선 곡을 얼마나 쓰나?
1: 아직 곡 완성도 못 시켜봤어요. 3부 형식 곡 쓰고 있는데 B까지만 써보고 A-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2: 야, 역시 구성화. 어? 야, 확실하게 잡히기 전까지는 진도를 아예 나가지를 않는구나. 어? 야.
1: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2: 미안. 쏘리. 근데 삼촌은 그냥 너 기분 안 좋아 보여서 칭찬하려고 꺼낸 말이야.
1: 아, 칭찬요?
2: 그래. 지금 나연이 너 피아노 느는 속도 아주 상당하거든. 테크닉은 아직 부족해도 소리 이해하는 것도 빠르고 음악 내보내는 게 아주 확실해. 악보 보는 건 뭐 처음부터 좀 빨라서 내 신기해.
1: 아, 그야 뭐 엄마가 저를 매일 4시간씩 연습실에 가두는 걸요.
2: 그 4시간 동안에서 그렇게 는 것도 너 재능이다. 하여튼 삼촌이 그래서 궁금했어. 피아노는 착실하게 잘 늘고 있는데 다른 실기 진행은 어떤가 해서. 기특해. 아,

0: 있다.
1: 아이고, 우리 따님이 갑자기 나랑 동년배가 다 됐네.
0: 아빠.
1: 아이고,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음대 입시가 진짜 보통 일이 아니야. 그렇고 말고.
0: 나 성인 돼서 입시해서 다행인 것 같아. 청소년 때 입시했으면 이거 없이 해야 했잖아.
1: 오, 원래 예술은 술이랑 함께하는 법이지. 어, 아빠도 한 캔 주라.
0: 딱 두 캔 있었는데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1: 어?
0: 아버지.
1: 어? 특별히? 아, 이거 아빠만 주는 거야, 이거? 아, 아이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나네.
0: 아빠는 내 편이니까 특별히 아빠만 주는 거야.
1: 많이 힘들어?
0: 진짜 너무 힘들어. 나 대학 졸업 논문 쓸 때도 이렇게 안 힘들었어. 뭐 하다못해 나 처음에 취업할 때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어. 아, 근데
1: 어떤 게 가장 힘들어?
0: 엄마만 나 안 알아주는 거. 있지, 아빠. 나 되게 좋은 말 많이 듣는다. 다들 나보고 짧은 시간에 진도도 잘 나가고 실기 실력도 쑥쑥 늘고 있대. 심지어는 뭐 이런 학생을 본 적 없단 소리도 들어.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절대 칭찬을 안 해줘. 그게 우리 엄마야.
1: 나연아.
0: 아니, 분명 내가 실수한 것도 있지. 뭐 나도 알지. 근데 분명 칭찬할 거리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실력이 는 게 보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엄마는 그런 거 칭찬 하나도 안 해줘. 그냥 무조건 쓴소리만 해.
1: 나연아?
0: 나도 알아. 뭐 선생님으로서 대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학생들처럼 조금 당근도 줬으면 좋겠어. 채찍만 받는 건 너무 힘들단 말이야.
1: 딸, 미안하지만 아빠는 원래 엄마 편.
0: 엄마 편? 이제 알지, 나도.
1: 그래서 엄마 변호하는 말 조금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0: 나 치킨 시켜주면.
1: 어? 어? 그래. 지금? 뭐 아니면 내일?
0: 내일. 지금 너무 늦었어.
1: 그래. 나연아,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 엄마가 다른 학생보다 너한테 유독 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
0: 유독 엄한 이유?
1: 너희 엄마 언제부터 작곡한 줄 알아?
0: 엄마 예고 났다면 중학생 때부터 한 거 아니야?
1: 완전 처음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너희 엄마 예고뿐 아니라 예중도 나왔어.
0: 진짜? 나 엄마 예중 나온 거 전혀 몰랐어. 왜 말을 안 했지?
1: 너희 엄마한테 예중 시절이 그 너희 말로 하면 뭐냐? 흑역사라 그래.
0: 그게 무슨 소리야?
1: 너희 엄마 예중 시절엔 사기꾼한테 레슨 받았거든. 그래서 실기 성적 꼴찌였어.
0: 거짓말.
1: 진짜야? 그 당시엔 음대 입시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사기치기 편했어. 동네 피아노 학원 선생이었는데 성적 미달로 졸업도 못한 사람이 자기 연희대 출신이라고 하고 다녔거든? 근데 엄마가 워낙 성적도 좋고 피아노도 좀 치는 것 같으니까 예중 입시를 시킨 거야. 피아노로 보낼 자신은 없고 작곡가라면 가능하겠다 했던 거지.
0: 작곡가가 오히려 어렵지 않아?
1: 그땐 작곡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 특히 예중부터 다니는 애는 더더욱 없었고. 12명 뽑으면 13명 지원하는데 단선율 작곡이랑 피아노만 보고 들어갔으니 예중 입시까지는 사기칠 수 있었던 거지.
0: 세상에.
1: 그 당시엔 아는 게 없는 데다가 그 나쁜 인간이 어린애한테 잘못해도 잘한다, 천재다, 이런 칭찬만 해대니까 엄마는 지가 천재인 줄 알았대. 그랬는데 그 환상이 예중 들어가고 나서 깨진 거야.
0: 아, 무슨 일 있었어?
1: 첫 실기 시험에서 꼴찌했어. 매일 선생님께 칭찬만 듣던 자기가 꼴찌하니까 너무 놀라서 그 충격으로 2주인가? 학교도 못 나갔대.
0: 어떡해.
1: 와중에 애 그렇게 충격받게 한 선생은 뻔뻔하게 애가 실전에 약한 것 같다고 애 탓을 하고 학교에서 상담받고 나서야 엄마가 사기꾼한테 레슨 받고 있었단 걸 깨달았대.
0: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난 거야?
1: 학교 소개로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성적은 바로 오르지 않았어.
0: 왜? 엄마 실기 최강이잖아.
1: 너 그 블록 넣힌 오리 기억나? 블록을 잘못된 곳에 꽂으면 어떻게 돼?
0: 뭐 안 들어가지.
1: 만약 들어가면?
0: 살 안 빠지지?
1: 바로 그거야. 그 선생이 애 실기를 초반에 너무 잘못 가르쳐놨거든. 그래서 잘못 들어간 블록이 안 나오는 것처럼 잘못된 지식 빼기가 힘들었어. 칭찬만 들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이 그것들을 다 빼내고 다시 제대로 된 지식을 넣는다는 게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이 될 때 다짐했대. 애들이 아파해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제대로 된 지식을 알려주자고.
0: 엄마.
1: 특히 처음인 너한테는 더욱 강하게 그랬을 거야.
0: 그래서 엄마가 날...
1: 그리고 지금 엄마가 좀 모질게 구는 것 같아도 사실 나연이 얼마나 기특해하는지 너 모르지?
0: 에이, 거짓말.
1: 진짜야? 진짜 이 얘기까지 안 하려 했는데 사실 우리 땅의 이 음악성을 알아본 것도 먼저 누구냐면
2: 이 시간에 왜 실주정이야? 어서 들어가서 자.
0: 엄마, 아빠 목 막혀.
2: 내가 물 먹일 테니까 나연이 너 얼른 들어가서 자. 내일 A 다시 들어가야 하니까. 상아, 어디 쓸데없는 소리라려.
0: 도대체 목마리 온길래.

0: 저 사람들이 다 작곡가 입시생들이야?
1: 체대랑 미대 애들도 섞여 있어. 저기서 뛰는 애들은 체대, 캐리어 끌고 온 애들은 미대.
0: 아우, 신기하네.
1: 네가 지금 남들 신경 쓸 틈이 어딨어? 연필, 지우개, 자는?
2: 연필, 지우개, 여기 자.
1: 물은?
2: 따뜻한 물은 보온병에, 생수는 가방 옆에 꽂아놨어.
1: 그래, 그 정도면 된다. 너 모처럼 전과목 2등급으로 성적 맞췄으니까 성적 아깝지 않게 잘해. 알았어?
2: 엄마는 진짜 무덥게. 이럴 땐 우리 딸 엄마가 응원하고 있을게.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응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1: 원하면 해주고. 엄마가 응원해.
2: 엄마 티야?
1: 시험장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못 들어가니까 빨리 들어가.
2: 네네, 알겠습니다. 저, 나 다녀올게.
1: 엄마 보호자 대기실에 있을 거니까 끝나면 거기로 와. 알았지?
2: 네네, 좀 이따 봐요.
1: 잘하겠지.
3: 구성아, 깜짝이야. 잘하겠지.
1: 네 피아노 제자 시험장에도 안 오는 애가 여기 웬일이야?
3: 나 잘하면 구성아 질질 짜는 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 왜? 야, 천하의 구성아가 우는 걸 내가 어떻게 놓치냐.
1: 애 시험 보는데 쓸데없는 소리라고 있어. 이상한 소리 할 거면 가.
3: 아유, 농담이야. 너의 여봉봉이자 나의 소중한 후배님이 연락했어. 자기가 네 옆에 못 있는다고 시간 괜찮으면 옆에 좀 있어달라고. 아, 너 혼자 울고 있을까 봐 걱정하더라.
1: 쓸데없는 짓을.
3: 강태 후배는 아직도 신혼이야, 그치?
1: 오늘 작곡 시험만 3시간이고 중간에 밥 먹고 들어가면 화성 시험이 2시간이야. 기다리기 힘들 테니까 들어가.
3: 야, 여기가 가군이지. 나군 시험 언제냐?
1: 너 안 들어갈 거구나.
3: 기대돼서 그래. 내 오랜 동지인 구성아 딸의 입시인 것도 있는데 나도 이번 늦깎이 작곡가 제자는 좀 특별해.
1: 에, 음악성 괜찮지?
3: 좋더라. 아, 왜 이렇게 늦게 시켰어? 네가 좀만 더 일찍 시켰으면은 우리 후배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임마.
1: 알잖아. 왜 음악 안 시키려고 했는지.
3: 알지 그럼.
1: 우리 나연이 아기 때부터 음악에 싹 보였어. 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노래 음을 피아노로 치는 거야. 나는 피아노를 가르쳐준 적도, 음을 듣거나 옮기는 걸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여기서부터 혹시 했었는데.
4: 우리 나연이 오늘 재미없었지? 미안해. 엄마가 오늘 구슬 아이스크림 사줄게.
5: 나 초코로 두 개 사줘.
4: 그래, 알았어. 가서 아이스크림 두 개 먹자.
5: 응. 근데 엄마.
4: 응?
5: 오늘 뽀뽀 아저씨 감기 걸렸나 봐.
4: 어?
5: 둥둥 북치는 아저씨 앞에 있던 뽀뽀 아저씨 계속 노래 중간에 뽀뽀 삐걱댔어.
1: 아는 선생님 연주회에 데려갔더니 그 어린 것이 오케 소리 속에서 틀린 소리를 잡아내더라고.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였는데. 계속 신호가 오더라. 나연이는 음악 할래예요. 음악의 길을 걷게 하세요. 그런데 너도 알잖아. 내 자식은 이쪽 길 걷게 하고 싶지 않은 거.
3: 알지? 잘 알아.
1: 아무리 열심히 하고 능력을 보여줘도 해외 학위 하나 없으면 교수 자리에 명함 하나 못 내미는 판이잖아. 무대 경험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무대에 올리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을 벌려면 다른 일을 해야 하고.
3: 아휴,
1: 처음부터 돈이랑 시간 없으면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이 판이야. 그래서 나도 지금 이러고 있고.
3: 너도 원래 독일 가려고 했었지?
1: 강태랑 결혼해서 같이 유학 갈 준비까지 다 했었지.
3: 그러다가 강나연이가 생겼지. 일찍 결혼하면서 바로.
1: 그 누구도 욕할 거 없어. 그 혹시 나한테 피해갈까 봐 묶었던 남자야. 나연이가 생겼던 건 진짜 운명이자 우연이었어.
3: 참.
1: 강태가 나연이 생기자마자 말레 넣어두고 취업했잖아. 자기 말로는 악기가 자기랑 안 맞는다고 했지만 악기를 그만두는 게 쉬워? 걔도 평생을 해온 악기였는데.
3: 큰 결정이긴 해.
1: 난 학부로 공부 끝내려니까 교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곤 불러주셨지. 당신이 학교에 있을 때 이때 한국에서라도 석박사 끝내자고. 그나마 그 덕분에 나연이 낳자마자 공부하고 석박사 스트레이트로 달렸지.
3: 야, 너거 내가 프랑스에서 그거 듣고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넌 진짜 대단한 여자야.
1: 그렇게 어? 봐줘도 결국 교수 자리 하나 못 얻고 먹고 살려고 지금 이 나이까지 입시 레슨을 하고 있다 내가.
3: 또 말 그렇게 한다 너. 야, 누구보다 학생들 생각하는 선생님이 말이야. 어?
1: 사회에서 받는 취급이 어떤지 알면서 그러냐?
3: 그래도 덕분에 자식 이렇게 음대 보내잖아. 안 그래?
1: 이렇게 늦게?
3: 어? 힘들다고는 안 하네. 야, 구성아 너 자신 있나 봐?
1: 희망만 있어.
3: 가능성 없으면 희망 안 가시잖아 너.
1: 넌 날 너무 잘 알아.
3: 너랑 내가 만난 지가 몇 년째인데.
1: 아, 나연이 보고 싶다.
3: 야, 너 그거 한 번만 더 말해봐라. 야, 가만 있어봐. 이거 영상 찍어서 네 여봉봉이랑 나연이한테 내가 지금 보여줄게.
1: 치워.
3: 아유, 나 잘 아파. 빨리. 진짜.

0: 아, 배 아파.
1: 자, 수험생 여러분, 2그룹 입장 곧 시작합니다. 2그룹 대기해주세요.
2: 아, 왜 아빠가 더 떨리냐?
3: 아이고, 지금까지 시험 다 따라왔으면 심장마비 걸렸겠네. 당신 때문에 오히려 애도 더 떨겠어.
2: 손 좀 잡아줘.
4: 아, 나 솔직히 지금 시험보다 가군 결과가 더 걱정돼. 오늘 뜬다며.
3: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붙니? 붙어? 쓸데없는 걱정 말고 가서 시험 쳐.
4: 오늘 왜 이렇게 화났어? 짜증이 막 폭발하네.
2: 엄마도 떨어서 그러는 거야. 참 솔직하지 못해, 그지?
4: 엄마가 진짜 그럴까?
2: 아이, 몰라.
1: 자, 2그룹 이동할게요.
2: 아이고.
4: 너 가야겠다. 저, 엄마, 아빠 나 다녀올게.
5: 우리 딸 파이팅! 아빠 밖에 있을게.
1: 피아노 가번호 뒷번호 나와도 괜찮으니까 떨지 말고 치고 와.
4: 네, 다녀올게.
5: 파이팅, 파이팅!
1: 네, 2그룹 분들 저 따라오시면 되세요.
2: 아이고, 옛날 생각난다. 나연이 수능 보러 가던 날.
6: 그런가?
2: 어? 애 들어가자마자 입학처 들어가느라 바쁘네.
6: 당연하지. 애 앞에서 확인하면 애가 더 신경 써서 안 돼.
2: 네, 뭐 이번에 붙을 것 같아?
6: 나군보다는 가능성 있어. 나군에선 증육화음 잘못 썼고 피아노도 실수했다고 했거든. 하지만 가군에선 딱히 기억나는 실수도 없고 피아노도 실수 없이 치고 나왔대. 아, 다군 결과까지 안 기다리고 그냥 마음 편히 학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2: 여보, 걱정하덜덜 마. 당연히 붙을 거고 뭐 안 되면 내년에 인류대 보면 되지.
6: 얘 재수해도 인류대는 안 돼. 면접에서 나이 보고 떨어뜨릴걸.
2: 아직도? 야, 이 판엔 아직도 꼰대가 많네.
6: 나연이가 이렇게 음악하고 싶다고 고집 안 부렸으면 이렇게 꼰대판에 집어넣지도 않았어. 아, 정말 언제 뜨는 거야.
2: 나연이는 지 엄마가 가장 이성적이라고 믿고 있는데 꼭 이 모습 보여주고 싶다.
6: 여보, 내 가방.
2: 왜? 또 떴어?
6: 빨리! 나연이 수업표 꺼내!

0: 망했다. 아니, 가군에서도 나군에서도 앞번호 뽑아서 일찍 나갔었는데 아, 왜 이번엔 56번이야? 왜 하필 오늘? 아, 지금쯤 수료대 발표 났을 텐데.
1: 자, 가번호 56번부터 60번 나와주세요. 어,
2: 네, 어, 네.
1: 56번부터 60번.
0: 어, 네, 네.
1: 네, 설명드릴게요. 각 번호대로 연습실이 지정됩니다. 56번은 1번 연습실로 들어가시고 순서대로 방에 들어가세요. 연습시간은 방 들어가는 순간부터 3분이고요. 종 치면 연습실에서 나와 시험장으로 이동합니다. 시험은 1분 30초로 연습대와 마찬가지로 종 치면 시험 종료입니다. 종 치면 인사 없이 종 치면 무대 뒤로 나와주시면 돼요. 종 치면.
0: 3분이면 많이 주네. 왜 많이 주지? 아니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 수료대 결과고 뭐고 뭐 지금은 신경 쓰면 안 돼. 떨어졌으면 여기가 내 마지막 기회잖아. 그래, 해보자 천나연.
1: 네, 지금부터 연습실 입장하겠습니다. 종 치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종 치면.
3: 네.
0: 제발 잘하자.

0: 실수 없이 잘 치고 나왔다. 피아노로 떨어지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 치고 나왔다. 그렇다고 당장 수료대 결과가 걱정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올해 마지막 시험이 끝나니까.
1: 너 임시표 빼먹으면 안 돼. 그런 게 다 감점 요인이야. 겹세로 줄 안 하면 곡 미완성인 줄 알고 떨어뜨려. 그러니까 조심해. 가번호 뒷번호 나와도 괜찮으니까 떨지 마. 괜찮아.
0: 갑자기 내 실기 선생님이었던 엄마의 말들이 생각났다. 짧았던 내 입시 기간 동안 엄마의 말들이 하나하나 전부 떠올랐다. 공부할 땐 그렇게 엄마의 모진 말들만 들었는데.
1: 입시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넌 할 수 있어. 누구 딸인데. 오래 안 돼도 괜찮아. 너무 목숨 걸고 하지는 말고 무리하지 말고 해. 알았어?

0: 시험이 끝나니까 무슨 주마등처럼 선생님의 엄마의 따뜻한 말이 머리에서 나가지 않았다. 그 차갑디 차가운 사람은 내 엄마였고 결국엔
1: 나연아!
2: 나연아!
0: 내 편이었다.
1: 아유, 고생했다.
2: 나연아, 내 딸.
3: 내가 엄마가 나 미안해.
2: 아, 뭐가 미안해? 어? 피아노 실수했어?
3: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2: 여기서 실수해도 돼. 수료대 27학번. 나연아, 너.
1: 너 수련대 붙었다고.
3: 어머, 진짜
1: 붙었어. 여기 봐, 합격 축하한대.
3: 내가 진짜 음대생이야.
1: 너무 축하해 우리 딸.
3: 엄마.
2: 축하해 우리 딸. 너무 고생 많았어.
3: 엄마랑 아빠랑 너무
2: 고마워. 나도 여기까지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
1: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을까? 소고기 먹을까? 가자, 일로 와. 가자.

0: 출연. 내가 하고 싶다고 작곡 입시. 배주원.
1: 우리 딸 너무 고생 많았어. 유승희.
2: 아빠는 원래 엄마 편. 최인일.
3: 그럼 너는 나가. 김시우.
4: 아니요. 언니는 원래 대단한 거 맞아요. 김정훈.
0: 이승훈. 강영우. 정다연. 음악 김도경. 효과 신연파 장찬희 정영민. 기술 김남희. KBS 무대 어린 사자를 위한 팝 안내. 노아윤 극본, 김호상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7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순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 특히 서쪽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으니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 충남 북부에는 5에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울러 밤새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까지 경기 남서부와 충남, 전라권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전국이 14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4도에서 33도입니다. 소나기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주말에 이어 모레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도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에는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소나기 특성상 지역 간의 강수량 편차 크겠으니 실시간 기상 영상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4도에 33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며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1도, 인천 21도, 수원 20도, 파주 19도. 낮 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수원 31도, 파주 32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18도, 춘천 18도, 원주 19도, 대관령 10도. 낮 기온은 철원 32도, 춘천 32도, 원주 31도, 대관령 25도입니다.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19도, 강릉 18도, 동해 18도. 낮 기온은 속초 27도, 강릉 28도, 동해 26도. 춘천 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0도, 충주 17도, 대전 19도, 세종 19도, 전원 18도, 보령은 19도. 낮 기온은 청주 32도, 충주 31도, 대전 32도, 세종 32도, 전원 31도, 보령은 29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19도, 군산 19도, 광주 20도, 목포 19도, 여수 18도, 순천 19도. 낮 기온 전주 31도, 군산 29도, 광주 32도, 목포 28도, 여수 26도, 순천 19도.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6도, 포항 14도, 안동 15도, 부산 18도, 울산 16도, 진주 17도. 낮 기온은 대구 31도, 포항 27도, 안동 31도, 부산 26도, 울산 27도, 진주는 30도입니다. 제주도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6도. 울릉도와 독도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4도입니다. 서해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5도. 북한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18도, 신의주 18도, 개성 20도, 낮 기온 평양 29도, 신의주 28도, 개성은 31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5도, 현재 습도는 68%입니다. 내일 서울 적게 뜨는 시각은 5시 13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

0: 1.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한국 선박들 가운데 두 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있고 목적지는 한국이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아직 남아있는 한국 선박은 남우호를 포함해 세 척입니다. 오늘 오전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와 남해상에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으며 양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는 자국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러시아 군용기도 북쪽에서 남하의 공해상에서 만나 연합기동훈련을 벌인 걸로 파악됩니다.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개헌을 두고 서로가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느닷없이 선관위 개혁을 명분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적 분노를 거대한 개헌 논쟁 속에 묻어버리려는 정치적 국면 전환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하자는 건가, 선관위를 소재로 정쟁만 하자는 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다음 달 1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에 대해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은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SNS에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숨가쁜 국정 일정 속에 그동안 성사되지 못한 것이라면서 지속해 일정을 조율해왔으며 마침 7월 1일 일정이 맞아 오찬을 함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벽 도심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1시 반쯤 경기 수원시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윗옷을 벗은 채 주먹질 등을 했고 이후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A씨를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인근 탐방로에서 폴란드 국적 65살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와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돼지 800여 마리가 폐사하고 시설물 10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새 모델인 GPT 5.6 제품을 출시하면서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 일부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픈 AI는 현지 시간 26일 GPT-5.6을 솔과 테라, 루나 등 세 가지 세부 모델로 나눠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 측은 이 모델들을 우선 미국 정부가 인정한 신뢰할 수 있는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며 일반 배포 시기는 몇 주 뒤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108층짜리 최고층 빌딩에 경비행기가 충돌한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현장에 있던 13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6월 26일 오후 5시 55분쯤 단발 2인승 경량 스포츠 항공기 한 대가 고층 건물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내에는 조종사 한 명만 타고 있었는데 조종사는 사망했으며 현장에서 13명이 다쳐 현재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4.5도입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홍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네, 2025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살펴보니까요. 성인 10명 중 6명이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성인 독서율이 지금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요. 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암울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책과 관계를 맺으며 책에 대해서 애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또 가져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책 이야기, 책에 대한 애정을 만날 수 있는 두 권의 책, 책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받는 서점을 만들기 위해 2000일 동안 내가 한 일, 두 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덤하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또 이어서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는 미디어오늘의 금중경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리사 오노의 Pretty World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책 이야기 오늘은 책에 대한 애정을 만날 수 있는 책 두 권 만나봅니다. 책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받는 서점을 만들기 위해 2000일 동안 내가 한 일 살펴보겠습니다. 위점하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책에 관한 책을
2: 그렇습니다.
1: 갖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책을 아끼는 마음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골라오신 네. 거 아닌가요?
2: 저도 출판사와 서점을 오가면서 네. 20년 가까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독자로서 살아온 삶은 더 기니까
1: 그렇죠.
2: 책과 관련된 책이 나오면 늘 찾아보곤 하는데요. 특히 그 이번 주가 서울 국제도서전이 열리는 기간이에요.
1: 그래요.
2: 무려 20만 명의 독자가 찾는 국내 최대의 책 축제인데요.
1: 맞습니다.
2: 이렇게 책을 향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이 한데 모이는 요 시기에 마침 책을 말하는 책들이 나와서 신간 두 권 골라왔습니다.
1: 네.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서울 국제도서전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시리라는 네. 생각이 들고 뭐 직접 가보지 못하더라도 오늘 책을 가지고 같이 읽다 보면 책에 대한 어떤 애틋 이런 거 서로 좀 나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첫 번째 책부터 만나보죠.
2: 네. 첫 번째 책의 저자 이력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출판사의 영업 담당자로 입사를 했다가 본인은 글 쓰는 일이 좀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출판 전문 주간지에서 기자로 오랫동안 일한 분입니다. 이시바시 다케후미라는 저자인데요. 이 저자의 기존 책들도 한국에 여러 권 소개가 됐었어요. 서점은 죽지 않는다라든지 서점은 왜 계속 생길까라든지 이런 책도 썼던 네. 분인데 이번 책은 그 전작 서점은 죽지 않는다와 연결되는 제목입니다. 책 제목은 책은 죽지 않는다이고요. 이 책의 부제가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온 책이라는 세계입니다.
1: 여기서 한 사람의 삶을 이끌어온 책이라는 세계. 이 부제의 한 사람이 저자겠죠?
2: 그렇죠. 예. 네, 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역시 그 한 사람에 빗대어서 책과 함께 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만드는데요.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책하고 이제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네. 사람들이 어디 가도 묻는다는 거죠. 뭐 인생의 책을 한 권 꼽아주세요.
1: 맞아요.
2: 가장 소중한 책 한 권 꼽아주세요. 그런데 본인이 예. 진짜 평생 책을 많이 읽어왔음에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 어떠세요? 박태근 본부장께.
2: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늘 그때 저는 그 서점 어플리케이션을 열어서 내가 최근에 산 책이 뭐지?
1: 기억이 안 나니까 찾아보게 됐네.
2: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알려드리곤 하는데 저자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니 그러면 이렇게 내용조차 떠오르지 않는 책이 많은데 나를 지나갔던 그 책들은 다 사라진 건가? 죽은 책이 된 건가? 이런 물음을 던진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약간 실망하던 차에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 아 구체적인 책 한 권이 있진 않았는데 내 생의 거의 모든 장면엔 책이 있었던 거고 슬펐을 때는 어떤 책 또 즐거웠을
1: 맞아요.
2: 때는 어떤 책 결국 한 권의 책은 아니지만
1: 그 여러 모든 권이 있는 거네요.
2: 그렇죠. 그 책 전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돼서 이 책의 제목을 지은 거죠. 책은 결국
1: 죽지는 않는다.
2: 그렇습니다.
1: 네. 책이든 뭐 책이 아니든 우리 삶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는 게 삶일 텐데 그런 삶을 책과 함께한다는 거 책으로 돌아본다는 거 그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
2: 그렇죠. 전 차례를 보자마자 네. 아, 이 사람은 정말 책을 많이 갖고 경험해본 사람이라는 걸 공감했는데 전체 차례가 20꼭지 되는데 네. 그중에 무려 3꼭지가 책장 정리예요.
1: 책장 정리?
2: 네. 대부분 책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1: 주기적으로 정리하시죠.
2: 그렇죠. 그럼에도 이게 잘 안 돼서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공간의 상당 부분을 책이 잠식해오고 있기
2: 맞습니다.
1: 때문에.
2: 네. 네. 그래서 이 저자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첫 번째는 네. 요즘 이제 앱이 많이 나오니까 독서 앱을 활용을 하는데 독서 앱을 쓰는데 거기는 어떤 책을 내가 등록을 하면 셋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한대요. 읽음. 다 읽었다는 거.
1: 네.
2: 지금 읽고 있는 중.
1: 네.
2: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읽을 예정.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한 구분 같지만
1: 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2: 그렇죠. 이거 넣을 때마다 너무 고민이라는 거예요.
1: 읽을 예정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놓고 안 읽은 책은 읽은 예정이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읽음과 읽는 중 이게 약간 어디까지 읽으면 다 읽고 난 한 장만 읽어도

0: 내용을 더 볼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거 읽은 거예요?
1: 맞습니다. 정확히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0: 아.
1: 내가 이 책은 재미도 없고 이해도 잘 안 갔는데 네. 어쨌든 꾸역꾸역 끝까지 페이지를 넘겼다는 거예요.
0: 네.
1: 이거 읽음이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어떤 책은 내가 한 50쪽까지 읽다가 멈춘 지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아마 영원히 이 뒷부분을
0: 안 읽을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읽지 네.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독서 중이라고 기록을 해도 되나?
0: 아.
1: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0: 어렵네.
1: 고민들을 하다 보면 아, 이 책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이 책과 어떻게 만났는지 앞으로
0: 아.
1: 어떤 시간을 같이 보낼 것인지 이런 걸 고민하게 되니까 책장 정리가 곧 자기 인생 정리라는 거죠.
0: 그러네요.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네요. 끝까지 다 알고 싶은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만 알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1: 그렇죠. 그리고
0: 아, 진짜 그렇군요.
1: 불현듯 뭐 10년 20년 안 만나다가도 그냥 만나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0: 그
1: 대화가 되는.
0: 그 페이지로 바로 가는.
1: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책장 정리를 하다가 네. 이제 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아, 내가 책장 이렇게 모아놓은 걸 보니까 약간 어떨 때 허세도 있고.
0: 맞아요.
1: 그렇죠. 나 좀 이런 책 정도는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막상 내 책장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0: 내가 보면서 왜 갖다 놨을까요?
1: 맞습니다. 바로 책장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건데 왜 그럼 내가 이런 책들을 모아놨을까?
0: 예.
1: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이 어땠으면 좋을지.
0: 아, 나의 이상적인 나의 모습.
1: 그렇죠. 이런 네. 내용도 좀 이런 정도는 읽었으면 하는 사람. 이런 정도는 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정도는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책장에 모여 있다라는 거죠.
0: 아, 그건 맞네요.
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책장을 둘러보면 진짜 자기 삶의 여러 장면 장면들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출판 전문 주간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0: 예.
1: 책의 어떤 일생 그 중에 특히 책의 마지막 장면을 취재를 하게 되는데
0: 마지막 장면?
1: 서점의 폐점 이야기입니다.
0: 아.
1: 처음에는 이게 쉬운 취재라고 생각해서 예. 신입 기자인 자기한테 맡겼다라는 거예요.
0: 그렇죠.
1: 아니, 그냥 가서 언제 문 닫는지 왜 닫는지
0: 간단히 써갖고 와.
1: 네, 들어 네. 정리해봐. 근데 가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0: 뭔 말이냐?
1: 그러니까 서점이 어렵다는 네. 얘기 늘 있으니까
0: 네.
1: 아 버티다 버티다 문을 닫는 건가?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그 주인장 얘기가 자기는 지난 20년 동안 서점이 계속 적자였지만 다른 일을 통해서 이거 메꿔왔다라는 거예요.
0: 오.
1: 그런데 갑자기 왜 지금 문을 닫기로 결정했느냐?
0: 네.
1: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더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책을 한 권 한 권 진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문을 닫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0: 야,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알고 딴 걸로 벌었고 내가 어쨌든 운영하고 싶은 그 방식인데 그게 안 되니까 닫는다.
1: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이거 폐점하는 서점 취재하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0: 그러네요. 하필이면 난항에 부딪혔네요.
1: 그래서 이런 서점들의 얘기를 이후에 꾸준히 취재했다라는 거예요.
0: 폐점하는 서점들을.
1: 맞아요. 책으로도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깨달은 어떤 반복돼서 들었던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점 일이 힘들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속 서점에서 일하는 서점원이 된다라는 거죠.
0: 네.
1: 그 서점원으로 사는 것을 그만둘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마주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책과 늘 인생을 살아왔고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지금 전문인이
0: 그렇죠.
1: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책의 마지막 장면 취재하는 나는 나의 일생은
0: 예.
1: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 이런 고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0: 이야, 어쨌든 책하고 서점이라는 이 풍경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저자가.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뭐 독서가로서 뭐 장서가로서 겪고 있는 여러 고민이나 또 재미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0: 네.
1: 이 사람이 이제 기자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 주로 필요해서 읽는 게 많을 거잖아요.
0: 그렇죠.
1: 취재 준비 같은 거.
0: 맞아요.
1: 늘 포스트잇을 이렇게 많이 붙여놓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아니 그렇게 많이 붙여놓으면 어디가 중요한지 알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0: 맞는 지적인데요.
1: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얘기 듣고 보니까 그래 잡초가 무성해지면 어디가 풀인지 알 수가 없는 법이지. 이런 속담을 떠올리게도 되고요.
0: 네.
1: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인공지능이 요약 정리 너무 빨리 깔끔하게 해주는데
0: 맞아요.
1: 이런 시절에 책에 이런 흔적을 남기면서 읽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거죠.
0: 아, 이분은 정말 우리가 생각 잘 안 해보는 질문들을

0: 맞아요. 열중에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일이든 그 모습은 참 멋있죠.
1: 맞아요.
0: 네, 근데 그거를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게 책이라면 더할 거고요.
1: 근데 그런 한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책과 관련된 존재가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바로 독자죠.
0: 아.
1: 본인도 기자로서 글도 쓰고 책도 썼는데 이 독자의 판단은 경험은 내가 아무리 그 책을 쓴 사람이어도
0: 네.
1: 1도 개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자로서의 그 책을 세상에 내보내는 거는 어둠 속으로 던지는 공과 같다.
0: 어디로 갈지 모른다.
1: 그렇죠.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지 알 수가 없다.
0: 아.
1: 근데 미약하게나마 어떤 소리가 들린다면 내가 짐작할 뿐 그걸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0: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수도 있고.
1: 그렇죠.
0: 갑자기 그런 생각이
1: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0: 네,
1: 장면일
0: 안타까운
1: 텐데.
0: 안타까운 장면이 생각나.
1: 그래서 저도 이 대목을 네. 읽으면서 네. 책을 만들고 또 알리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겸손해.
0: 그렇죠.
1: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열심히 던지는
0: 맞아요.
1: 용기를 좀 갖게 됐는데요.
0: 아.
1: 책을 읽다가 하는 마지막 저자의 작은 다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0: 네.
1: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이번에는 적어도 다음에 다시 시작하기 좋은 부분까지는 읽어두어야겠다. 책의 전체를 내가 막 총괄하거나
0: 그렇죠.
1: 기억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읽다가 중지했더라도 거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읽으면 다시 만났을 때 그 장면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0: 네.
1: 거죠. 거기까지 가는
0: 굉장히
1: 것이.
0: 굉장히 몰입해서 읽어야 가능한 말씀이죠.
1: 맞아요. 네. 내가 독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맞아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0: 야, 첫 번째 책을 아끼는 그 마음과 또 색다른 관점 이걸 보여주는 이시바시 다케후미의 책은 죽지 않는다. 서점은 죽지 않는다. 책은 죽지 않는다. 저희가 이렇게 시리즈로 낸 두 번째 책 책은 죽지 않는다 만나봤고요. 그러면 다음 책으로 또 넘어가 보죠.
1: 네. 다음 책은 책과 서점을 열심히 알리는 홍보와 마케팅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일본의 프리랜서 영상 크리에이터 하야시 유타카의 책이고요.
0: 아.
1: 제목이 좀 긴데 사랑받는 서점을 만들기 위해 2000일 동안 내가 한 일입니다.
0: 네.
1: 이게 제목이 긴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거든요.
0: 네.
1: 이 저자가 일하는 서점이요.
0: 네.
1: 무려 1909년에 시작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117년이 된 곳입니다.
0: 와.
1: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서점으로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도서뿐 아니라 문구, 잡화까지 판매를 하는데 그래도 나름 일본 내 한 40여 개 매장이 있는 규모 있는 체인이고요.
0: 네.
1: 맞습니다. 이곳이 창업 111년을 맞아서 공식 동영상 채널을 개설을 했고 이 책은 그 채널을 기획하고 개설해서 벌어진 여러 일들을 우왕좌왕 겪는 얘기들을 쭉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영상 크리에이터로 본인이 직접 그걸 한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네. 요즘에는 뭐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뭐 다 동영상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고 책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100년이 넘는 그 역사를 가진 서점도 똑같군요.
1: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시대에 이제 네. 흐름이 있는 것인데 네. 이걸 또 적극적으로 잘 부응하고 활용해. 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근래 큰 화제를 모은 한국의 그 미늠사 TV.
0: 맞아요.
1: 미늠사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출판사 축에 끼잖아요.
0: 그렇죠.
1: 60년이 됐으니까.
0: 네.
1: 그런 출판사가 가장 이제 새로운
0: 젊은
1: 그렇죠.
0: 네, 직원들
1: 방법에
0: 네, 편집자들 네,
1: 홍보를 또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책은 그중에서도 이제 저자가 어떻게 사양산업이라고 불리는 서점의 공식 미디어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채널로 만들었는지 그런 노하우와 도전을 전해주고 있어서 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늘 얘기할 때 뭐 단군 이래 최대의 불황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그거 해마다 들어서.
1: 그렇죠. 이런 말에 좀 지친 분들께
0: 저 지쳐 있어요.
1: 도전을 전하는 책입니다.
0: 아, 그래요?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정말 사양산업을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찾게 하느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해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1: 그래서 이 서점의 사장 무려 7대 사장이거든요.
0: 7대 사장.
1: 네. 네. 이 사장이 늘 했던 얘기가 이거래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망한다. 해오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위기의식을 더 크게 느끼게 했던 일이 뭐냐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 25년 동안 서점 업계는 계속 하강세였다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 서점에서 20년을 일한 사람도 호황, 성공, 상승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0: 이런 걸 어떻게 대해야 되나.
1: 그러니까 예. 그

0: 직원들이 그렇게 성공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작은 비품 하나 사는 것도 너무 다 조마조마 한다는 거예요. 네. 돈 쓰는 일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1: 아, 이해가 되네요.
0: 그래서 이 사장이 한 1, 20년 전에 그 대만의 어떤 복합상업시설 브랜드가 일본에 진출할 때
1: 예.
0: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겠다는 새로운 도전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경영자가 있었기 때문에
1: 아.
0: 이런 채널도 개설해서 성공에 이를 수 있었던
1: 아.
0: 거죠.
1: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앞서 뭐 복합 상업 시설 브랜드를 뭐 하겠다. 그러니까 서점이 안 되니까 뭐 딴 걸로 해보겠다 뭐 이런 건가요?
0: 그렇죠. 그런 시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1: 아.
0: 왜냐하면 서점은 차별화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품을 팔지 않습니다. 거의
1: 그렇죠.
0: 모든 서점에서 똑같은 상품을 팔고
1: 아.
0: 진열도 별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아. 서비스도 뭐 사실 크게 차이가 없죠.
1: 맞아요.
0: 그리고 대표적인 게 가격이 동일하죠.
1: 아, 저 도서점까지.
0: 그렇죠.
1: 응.
0: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의 저자가 고민했던 건 아, 그러면 그런 차별성이 아니라 기왕 같은 거 파는 데인데 여기는 좀 재밌는 일을 하는 데 같아.
1: 아.
0: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기획을 6개월 동안 준비해서 동영상을 첫 번째로 업로드했는데
1: 기획을 꽤 오래 했네요.
0: 네, 그럼에도 예. 첫 번째 그 동영상은 누구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0명도 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냥 서점 직원들이 나와서 그냥 책 소개하는 거예요.
1: 예.
0: 자기들도 이게 될까?
1: 자신은 없어요. 위축돼 있어서.
0: 네, 근데 실제로도 안 됐던 거죠.
1: 어머, 어떡해.
0: 그래서 이 네. 저자가 그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나한테 전권을 주면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권한을 얻고 첫 번째로 시도했던 게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1: 뭔 캐릭터?
0: 마치 우리의 그 교육방송인데 펭수라는 게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1: 네.
0: 그런 것처럼
1: 아.
0: 그 부엉이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1: 부엉이.
0: 탈도 씌우고
1: 일본 분들이 좀 좋아하는 동물인데 부엉이.
0: 그렇죠. 그리고 네. 왠지 그 지혜의 상징이니까
1: 맞아요.
0: 서점하고도 연관이 되고
1: 그러네요.
0: 근데 나중 얘기지만 본인들이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 캐릭터를 쓴 거는 신의 한 수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회사 채널에서 이렇게 만들면 개인의 캐릭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부서를 이동하거나 이러면 이게 동일성이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탈을 쓰고 있으면
1: 아~
0: 사람이 바뀌어도
1: 그 탈 안에 있으니까
0: 어느 정도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걸 이어갈 수 있는 또
1: 아~
0: 리스크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1: 그렇군요. 야, 어쨌든 이 성공 요인을 좀 더 찾아보고 싶은데 일단 캐릭터를 만들었다.
0: 네.
1: 예.
0: 그리고 첫 번째 방송에서요.
1: 예.
0: 자기 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홍보하고 알렸습니다.
1: 그건 왜?
0: 그러니까 게스트를 초대했는데
1: 예.
0: 게스트가 나는 이거 소개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은 아 그거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 거니까
1: 예.
0: 우리 파는 걸로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 용인한 겁니다.
1: 아, 문을 연 거군요.
0: 그렇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 아까 뭐
1: 나만 살려 그러면 안 된다.
0: 네, 미림사 TV 채널 얘기했지만 거기서도 네. 다른 회사 책도
1: 자기네 책만 하지 않죠.
0: 많이 소개하거든요.
1: 예, 맞아요.
0: 이럴 때 오히려 그 채널 자체가 더 신뢰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1: 미림사가 여기를 카피했나? 그건 아니다. 어쨌든
0: 되는 데는 다 비슷한 이유가 있는 건데
1: 그러네요.
0: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되게 재미난 콜라보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 한국에서도 여러 해 전부터 많이 인기를 끌었던 일본의 대표적인 오프라인 서점 체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 우리 서점에서 부스를 하나 내줄 테니까 한번 와서 그 채널 홍보해 보시겠어요?
1: 그러니까 서로 다 반대로.
0: 센서와 감각이 있는 데인 거예요.
1: 와.
0: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재미나게 본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 초대 이왕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날 한번 그 서점을 점령을 해보자. 우리 캐릭터 굿즈 가져와서 막 흔드는 사람들로 그 서점을 가득 채워보자.
1: 네.
0: 이런 이제 용기를
1: 재밌네요.
0: 갖고 이걸 시도를 했는데 아쉽게도 기대처럼 되진 않았습니다. 한 300명 이상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한 150명 정도? 그렇지만
1: 반수 정도 왔네요.
0: 그렇지만 동영상 채널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했던 재미난 도전과 장면들이 기록으로 남아서 현장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시 볼 수 있었던 거고.
1: 아, 그거 좋네요.
0: 그래서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아 이거는 아마 한국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서점이나 출판사 채널 중에서는 24시간 라이브 방송에 도전하기까지 됩니다.
1: 아, 그럼 잠도 안 잔다는 얘기야?
0: 그렇죠. 24시간 동안 게스트를 무려 12명을 섭외를 하고 게스트 한 명 한 2시간씩 이제 이걸
1: 그러네요.
0: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출을 위해서 정말 엉뚱한 상품도 팔아요. 막 밤에 위스키 같은 것도. 한정판으로. 이거 이 책과 잘 어울립니다.
1: 아니 원래 와인하고 책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0: 그렇죠. 그런 식으로 파는
1: 예.
0: 거고. 또 어떤 작가를 섭외했는데
1: 예.
0: 이 작가가 출연한 시간은 새벽 2시 반이에요.
1: 예.
0: 왜냐면 이 작가는 그때도 깨지 않고 글을 쓰는 사람인 거예요.
1: 예. 작가분들.

0: 중에 밤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1: 그 시간에 출연을 시켜서 2시 반에 출연을 네. 시켜서 그 시간까지 글을 쓸 수 있는 뭐 체력 관리의 방법이라든지 아. 뭐 집중과 몰입의 장점이라든지 아. 이런 걸 소개하면서 책을 홍보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0: 야, 정말 상상 못할 부분이긴 한데 재밌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를 1번에 뒀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고
0: 그렇죠.
1: 그렇게 들어갔다가
0: 우연히 들어갔다가
1: 가끔 책 소개할 때
0: 듣게 되고
1: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책 얘기는
0: 한번 사볼까?
1: 재밌을 것 같아요. 에, 그런 생각 갖게 되는 거죠.
0: 아, 그러네요. 야, 그래서 그럼 이번 도서전에도 이런 마음으로 가셔서
1: 그렇죠. 아마 네. 도서전에 지금 가는 모든 출판사가 이것과 비슷한 마음으로 되게 재미난 걸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0: 아.
1: 한번 그런 기대를 갖고 찾아가 보시면.
0: 굿즈도 사실 많고 행사도 뭐 강연 뭐 토크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1: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네. 도서전도 그렇잖아요. 네. 거기서 파는 책 다 온라인에서 바로 사서 오늘 받아볼 수 있는데 굳이 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굳이 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 기대에 부응할 만한 재미난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0: 그걸 찾아보러 이번에도 또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을 알리기 위해 색다른 노력을 담은 책 사랑받는 서점을 만들기 위해 2000일 동안 내가 한 일까지 저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길게 긴 제목인데 긴 애정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위즈덤하우스 출판본부장 박대근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2: 네, 오늘은 OTT 업계와도 관련이 좀 깊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동시에 우리나라 미디어 업계 전반 그리고 어쩌면 요즘 사회면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1: 네.
2: 바로 중앙미디어 그룹의 이제 유동성 위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앙미디어 그룹이 중앙일보, JTBC, 메가박스 그리고 SLL이라는 기업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데 이 SLL이 중앙미디어 그룹 계열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방송사들도 이제 자체 스튜디오를 따로 만들어서 많이 운영을 하고
1: 그렇죠.
2: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파도 마찬가지고 JTBC도 이제 스튜디오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거나 이제 IP라고 하죠.
1: 예, 예.
2: 지적 재산권을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해두고 있는 이 업체가 SLL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궁금해지네요. 여기서 예. 만든 작품 어떤 게 있을까?
2: 일단은 예.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나 이제 예능 대부분이 SLL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OTT의 우리가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부르죠. 이제 드라마나 예. 이런 것들 포함해서 SLL과 SLL 산하에 있는 또 계열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거나 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작품을 보면요. 넷플릭스 작품이었던 레이디 두아, 흑백 요리사, 자백의 대가, 크라임씬, 그리고 또 다른 OTT 작품이었던 파인, 다시 또 지옥, 무도 실무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1: 네.
2: 기생수 더 그레이, 피라미드 게임, 뭐 황야, 뭐 이제 곧 죽습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발레리나 DP, 카지노 몸값, 수리남, 종이의 집 공동 경제구역.
1: 진짜 대단한 것들인데요.
2: 그렇죠. 다 들어본 예. 작품들이 너무 많죠.
1: 맞습니다.
2: 이게 대부분 넷플릭스에 있고 나머지는 티빙과 디즈니 플러스에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건 TV에 방영을 안 하고 OTT용으로
1: OTT용.
2: 제작했던
1: 예, 맞아요.
2: 그 작품들인데 사실 이 작품들이 다 이제 중앙미디어 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걸 몰랐던 분이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를
1: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제작을 하는데요. 예. 이 SLL에서 제작한 영화 대표적인 작품이 왕과 사는 남자.
1: 그것도 유명해요. 다.
2: 네. 그리고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런 작품들도 있어서.
1: 흥행도 잘 됐던.
2: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를 보면 약간 착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지금의 중앙미디어 그룹의 위기가 JTBC라는 한 방송사의 위기처럼 많이 다뤄지는데
1: 예, 예.
2: 그걸 넘어서서 어쩌면 OTT와 영화업계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제작사 하나가 이제 통째로 큰 위기에 빠졌다. 이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네. 이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네,
2: 일단 JTBC의 채무 불이행으로 시작이 된 유동성 네. 위기 도미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 12일에 JTBC가 채무 206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서
1: 채무 206억 원
2: 중앙그룹 내에 이제 위기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네. JTBC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니까 JTBC, 뭐 중앙홀딩스,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 중앙 P&I 같은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기업 회생 절차, 그러니까 법원이 지정한 주체가 기업 활동을 관리하도록,
1: 예.
2: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원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상황인데, 근데 200억 원이라는 게 물론 엄청 큰 돈이긴 하지만 이게 한 기업이 휘청일 정도인가라고
1: 워낙 미디어
2: 있는데.
1: 업계라는 것 자체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2: 맞아요.
1: 그러다 보니 200억 원이면 어떻게 될 것도 같은 액수 그렇죠.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2: 이 정도면 하는데. 여담으로 예. 이제 JTBC 모회사의
1: 중앙그룹.
2: 그렇죠. 중앙그룹이 사실 삼성이랑 관련도 있잖아요. 지금 예. 좀 뭐 빌리면 안 되냐. 네티즌들은 막 그런 얘기도 하던데
1: 네.
2: 사실 이게 2천억 원은 표면화된 것이고요. 계열사들한테 서로 지금 빚을 서로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산되는 빚만 수천억 원 단위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를
2: 그렇습니다.
1: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군요. 네. 구성원들은 굉장히 불안하겠어요.
2: 이제 최근에 이제 지라시라고 부르죠. 인터넷 받은 글을 통해서
1: 네.
2: 굉장히 많은 이 업체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는데
1: 예.
2: 일단 홍정도 중앙미디어 그룹 부회장이 나서서 회사 각각의 본연의 업무는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되겠다. 특히 월드컵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 라고 이제 공개를 한 상황인데 지금 JTBC 중앙일보 이제 기자들 또 구성원들 얘기 들어보면요.
1: 예.
2: 법인카드가 중단이 됐습니다.
1: 아이고야.
2: 특히 월드컵 현지에 가 있는 취재진과 제작진들의 법인카드 사용이 중단되면서.
1: 아, 그러면은 취재가 힘든데요?
2: 그렇죠. 그래서 해설진들 뭐 식비부터 시작해서 기타 운영 경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사비로 써라. 나중에 회사에서 보전해 주겠다라고 한 상태인데 지금 어쨌건
1: 보전이 될 수 있을지.
2: 그러니까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가 일단 중단이 돼 있고 이 중앙일보의 혜택을 제공해왔던 JTBC 혜택을 제공해왔던 많은 증업권 업체나
1: 그렇죠.
2: 이제 은행에서 다 이제 상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가 일단 정지가 돼 있고요. 또 복지 포인트가 자동으로 다 소멸이 되는 등 이제 구성원들의 이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고요. 참고로 JTBC의 기업 신용등급이 지금 최저 수준인 D등급으로 이제 하락을 한 상태였고
1: 네네.
2: 6월 19일이 월급날이었는데요. JTBC와 중앙일보 계열사의 월급이 다 들어오긴 했는데 오후 늦게 월급이 들어왔었다고 해요.
1: 굉장히 그 시간이 초조했겠어요.
2: 보통 월급은 오전에 많이 들어오죠.
1: 맞아요. 근데 9시 전에 보통.
2: 맞습니다.
1: 예.
2: 근데 이제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었고 이번 달은 막았다고 해도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1: 그러네요.
2: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JTBC 노동조합이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노동자들은 생계와 일터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임금과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일자리와 근로조건은 지켜지는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 여건은 유지되는지 충분한 설명을 이제 듣지 못하고 있다.
1: 네.
2: 그룹의 최고 경영자와 각사 경영진은 이 무겁게 책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자구책과 정상화 방안을 우선 마련하라라고 요청했고요.
1: 네.
2: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미디어 업계가 지금 뭐 좋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2: 그래서
1: 이런 사태 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2: 사실 처음에 추측성 보도나 이제 많은 누리꾼분들이 추정을 하는 게 중개권 이슈가 한번 있었죠.
1: 하도 비싸니까.
2: 맞아요. 하도 예. 비싼 중개권을 너무 많이 샀는데
1: 예.
2: 당연히 지상파가 이거를 되사줄 거라는 그런 전략적인 차고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시청자 시민분들이 좀 눈살을 찌푸렸던 그런 이슈가
1: 그렇죠.
2: 최근에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중개권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일부만 맞는 얘기인 게요.
1: 네.
2: 중개권 비용은 분할 납부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동성 위기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1: 이전에부터 시작된 거다.
2: 맞습니다. 문제는 이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중개권료를 분할 납부를 아직 안 했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이번 위기의 원인은 뭐냐면
1: 네.
2: 콘텐츠 수익화를 중심으로 한 중앙그룹의 전략 실패 또 시장의 변화 또 계열사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JTBC가 출범 초기부터 막대한 투자를 진행을 했었죠.
1: 그거는 느끼죠. 네.
2: 네. 그래서 다른 종편들과 다르게 사실 종편이 종합편성 채널로 출범을 했는데 드라마나 예능을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채널은 JTBC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1: 네.
2: JTBC가 2년 말고는 다 적자를 기록해왔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됐고 또 하나는 중앙그룹의 좀 독특한 기업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1: 네.
2: SLL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1: 네네.
2: 이 기업이 JTBC에서 방송되는 거의 모든 주요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다 소유를 해왔거든요.
1: 예.
2: 문제가 뭐냐면 JTBC가 수익을 내도 이 수익은 JTBC에 오는 게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가진 SLL로 몰아주는 구조였는데 이 SLL도 결국 중앙그룹 거기 때문에 문제없지 않느냐라고
1: 그렇죠.
2: 할 수가 있는데 SLL이 사실 상장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1: 그런데
2: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아서 상장을 시도했는데 실패로 돌아가는 게 있고요.
1: 예.
2: 또 그다음에 매각을 시도를 했는데 이것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지적재산권을 SLL에 몰아주고 상장이나 매각이라는 승부수를 띄우려고 했는데
1: 그렇군요.
2: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가면서 빚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었습니다.
1: 이걸 보면서 이제 다른 그 방송사들도 생각이 깊어질 텐데
2: 맞습니다.
1: 콘텐츠만 이렇게 제작을 해서 IP를 가지고 있어도 돈을 벌기가 어려운 구조인가?
2: 이게 한국 미디어 산업의 좀 현실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1: 예.
2: 아주 좋은 작품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세계적으로도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지만 의외로 큰 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작품도 있지만 넷플릭스에 유통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지적재산권을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버는 수익은 대부분 넷플릭스가 가져갔고
1: 그렇군요.
2: 전 세계 시청자들이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한국 기업이 갖게 되는 그 파이는 크지 않은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작 여건이 일단은 배우의 몸값이라고 하죠. 출연료가 폭등을 한 상태가 하나가 있고
1: 예.
2: 두 번째는 인건비 상승 이런 문제들이
1: 스태프들도 비용을 제대로 지급해야 되고
2: 맞습니다. 네. 이것들이 뭐 노동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기는 하지만 예. 52시간제, 40시간제가 도입되고 나서 예전에 한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KBS 사극이나 이런 걸 찍을 예. 때 옛날 같았으면 문경세제 가서 한 1박 2일 밤샘 촬영을 하고 하루 만에 철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1: 네.
2: 지금은 52시간이 넘어가면은 촬영 중단을 시키고
1: 예.
2: 다음 날에 다시 찍어야 되죠. 그러면 체류비, 숙박비, 교통비.
1: 일단 분장도 다 새로 해야 되고
2: 예,
1: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2: 그래서 예.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추가로 이제 코로나19 때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좀 잘 됐었는데
1: 네네.
2: 이게 금방 또 일종의 거품처럼 꺼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드라마 제작 편수를 엄청 줄였었거든요.
1: 네, 맞아요.
2: 근데 JTBC는 계속 투자를 한 거죠. 그 타이밍에서도. 이 중앙미디어 그룹에 계속된 투자가 결국은 환원이 되지 않는 투자 그리고 콘텐츠를 잘 만들면 돈을 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좀 깨졌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이 개별 기업의 경영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이나 이런
1: 맞습니다.
2: 구조에 대한 문제는 저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고민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1: 근본적인.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콘텐츠도 하나 살펴봐야 네. 되잖아요. 돈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많더라고요.
2: 네.
1: 우리의 콘텐츠.
2: 오늘은 최근 네. 가장 화제가 된 OTT 드라마는 이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1: 뭐 세계적으로 지금 뭐 순위도 굉장히 높죠 지금.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1: 네네.
2: 여기에서 집계한 6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글로벌 톱10 비영어권 순위에서 연이어 1위에 올랐습니다. 영어권이 아닌 콘텐츠 2주 연속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라고
1: 네.
2: 볼 수 있고요. 지금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인도, 브라질 46개국에서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1: 네.
2: 참고로 참교육이 10위권에 든 나라는 91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1: 어마어마하네요.
2: 그래서 이 실적이 지금 어디까지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 오징어 게임 시즌2나 3 정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올해에는 특히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게 조금 떨어지나 싶었는데 올해 최고 전 세계 히트작이 참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원작이 있잖아요. 그 웹툰.
2: 네. 이게 동명의 원작 웹툰이 있었는데
1: 네.
2: 이 원작이 인기가 상당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원작이 여러 측면에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뭐 일부 인종차별적이거나 이런 이슈들이 조금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다만 일단은 논란이 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좀 제거를 하고
1: 예.
2: 사회적인 문제를 좀 녹여내는 방식으로 이제 꽤 많은 수정을 거쳤다.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 드라마는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2: 일단은 교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있는 시대에 그리고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른바 선 넘은 학생들을 교사들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1: 네.
2: 오늘날 우리나라의 뉴스에 나오는 딱 그 상황을 보여주는데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직속 조직인 교권보호국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1: 네.
2: 이 교권보호국의 감독관들이 각 학교에 파견돼서 이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잘못을 저지르는 이들을 응징한다. 뭐 이런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배우들이 등장합니까?
2: 주인공은 나화진이라는 감독관이 등장하는데
1: 예.
2: 김무열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군 특수부대 장교 출신의 교권부국 감독관으로 등장하는데 선을 넘는 학생과 뭐 진상 학부모들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직접 나서는 인물로 거침없는 행동 뭐 카리스마 그리고 싸움을 엄청 잘하는 이제 그 전형적인 이제 만화 같은 인물로 그려지는 네. 인물이고요. 또 이성민 배우가 교육부 장관 최강석 역을 맡았는데요. 아. 나와진의 든든한 백이면서 나와진의 장인어른이기도 합니다. 최강석 장관의 딸이자 나와진의 약혼녀가 제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교사로 등장을 하는데 아. 그래서 딸과 약혼자를 잃은 아픔을 갖고 있는 이 두 인물이 교권 문제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들여다보면서 교권 보호국을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네. 네,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권 보호국의 사무관인 봉근대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네. 표지훈 배우가 맡았습니다. 가수 피오. 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아주 컴퓨터를 잘하는 천재 사무관으로 등장하는데 어수룩한 성격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기계를 되게 잘 다루기 때문에 아. 해킹을 막 해서 이제 문제를 알아낸다던가 학교에 잠입을 해서 학생인 척하고 학폭을 직접 당하면서
1: 함정수사의 일종의
2: 네, 그렇죠. 조사에 네. 나서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기주 배우가 나오는데 진기주 배우는 이제 나와진의 과거 이제 군 시절 후임 역할로 등장을 했다가 교권보호국의 여성 감독관 임한님 역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네. 진기주 배우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제 기자 출신이거든요. 오. 강원도 이제 민영방송 지원에서 기자를 했다가 또 그 전에는 뭐 기업에서도 일했다가 이제 배우가 된 굉장히 좀 독특한 캐릭터로 화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이 드라마 우리나라에서는 뭐 인기 있는 게 이해가 되는데 네. 해외에서 이렇게 이걸 어떤 점에서 이렇게 좋아할까요?
2: 일단은 네. 이 드라마의 보편적인 인기가 요즘 저는 한국 드라마의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이다를 제공한다. 아.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는 시종일관 통쾌한 사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드라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드라마에 등장하는 게 유력 정치인 부모의 백을 믿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생도 있고요. 또 자기 자녀만을 끔찍하게 생각해서 교사를 시도 때도 없이 막 괴롭히는 학부모도 나오고 또 돈을 받고 시험 문제까지 유출하는 교사도 있었고.
1: 야 이거는 거의 뉴스에 나온 내용들인데.
2: 그렇죠. 다 예. 실제로 모티브가 있는 사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의 계정을 빌려서 그 친구의 계정으로 소액결제 같은 거. 막 자전거도 빌리고 배달음식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게 해서 그 친구를 괴롭히는. 이제 그런 친구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네. 또 드라마에서 굉장히 자주 다뤄지는 소재인데 자신의 촉법 소년이라는 걸 알고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악동들도 등장하고 네. 또 유사 마약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학생들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로 다 뉴스에 등장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도 하는데 이 인물들이 등장할 때마다 교권보호국이 이들을 응징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이런 응징물이 모범택시 같은 드라마가 또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서 이제 하나의 장르? 그러니까 워낙 뉴스가 답답하잖아요.
1: 그렇죠.
2: 안타깝고 그런
1: 그리고 해결된 내용이 없고.
2: 맞아요. 그래서 뭔가 초인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걸 보는 맛을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장르가 이제 점점 고착화돼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게 좀 낯설다 보니까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해외 반응을 보면요. 미국의 포브스는 참교육은 올해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네. 참교육이 다른 교육 현장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시리즈는 잘 쓰였고 재미있으며 시청자들이 몰두하고 다음에 이어질 일을 기대하게 만든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 디사이드에서는 이 드라마에서 감독관들이 하는 행동이 현실에서는 허락되지 않을 것들이지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했었고요. 또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더글로리나 약한 영혼 같은 OTT 드라마들을 언급하면서 네네. 이제 교내 불량배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응징받는 모습을 보면 쾌감을 대신 느끼게 된다 하면서 이게 한국에서는 더글로리 약한 영웅처럼 이런 것들이 이미 콘텐츠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조명하기도 했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도 방영되기 전부터 좀 많이 논란이 됐었죠, 이 작품은?
2: 사실 예. 이 원작이 갖고 있는 좀 예민한 사건을 좀 일종의 감수성 없게 들여다본 문제가 1차적으로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이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교권보호국이 우리에게 사이다를 주는 이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설계나 이제 논리구조 자체가 과거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 인권이 너무 비대해져서 교권이 무너졌다. 이런 설계의 전제로 시작하는데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남게 되죠. 과거에 체벌의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냐?
1: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은데요.
2: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드라마를 보면 실제로 아이들을 이제 두들겨 패거든요. 그래서 나와진 감독관이 네. 보기에는 통쾌한데 지금 학생들하면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네. 제가 80년대 후반생인데 저만 해도 학교에서 체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쵸. 그 시절이 과연 옳았느냐?
1: 안 좋은 기억들이 그렇죠. 또 있으시죠. 네. 예.
2: 그래서 저도 막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어릴 때 선생님한테 맞았던 그 온갖 가지 방법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약간의 트라우마로 남는 친구들이 많은데 폭력이 폭력으로 응징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통쾌할지는 몰라도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논쟁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나와진 감독관이 눈에 내는 이해는 이거든요. 네네.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해주는 게 너무 통쾌하긴 하지만 이런 방식이 정당한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표 재미는 있지만 씁쓸함을 계속 남기게 되는 그러네요. 드라마기도 하고 저는 특히 좀 고민스러웠던 게 예. 촉법 소년들이 자신들이 이제 교도소에 안 갈 건 아니까 예. 온갖 비행을 다 저지르거든요. 그런데 예. 이 교권보호국 직권으로 이 학생들을 소년 교도소에 강제로 구금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너네 한번 깨달아 봐라. 너네 촉법이지만 우리는 너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드라마에서 전개를 하는데 근데 부모 허락을 안 받고 14세 미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소년 교도소에 강제 구금을 시켜서 이제 한번 교도소의 힘듦을 느껴라라고 하는 게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삼촌 교육되냐. 이게 좀 과하지 않냐.
1: 그 과거에 가졌던 그 폭력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나름대로 다 세대별로.
2: 맞아요. 네. 그래서 나우진 감독관이 또 군인 출신이기도 한데 그러면 또 저보다 더 윗세대는 뭔 얘기를 했냐면 교련 시대 때.
1: 그렇죠. 교련이 있었어요.
2: 네. 그 얼차려 받고 그런 시대 군사 훈련 받고 그런 시절을 또 떠올리는 분도 있어서 드라마로 보기에는 통쾌하고 재미있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이 응징의 방식에 대해서는 좋은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좀 네. 고민이 따라붙는 그런 작품이기도.
1: 생각거리를 좀 남기는 그런 드라마군요. 네. 오늘 최근 OTT로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된 드라마 참교육을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금중경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제이미 컬럼의 Everything You Didn't Do 끝곡으로 들어보죠.

그런 저녁이 있다 나이덕. 저물 무렵 무심히 어른거리는 개천의 물무늬에 하늘 한구석 뒤엉킨 하루살이 때의 마지막 혼돈이며 어떤 날은 감히 그런 걸 바라보려 한다. 뜨거웠던 대지가 몸을 식히는 소리며 바람이 푸른빛으로 지나가는 소리며 뚝방의 꽃들이 차마 입을 다무는 소리며 어떤 날은 감히 그런 걸 들으려 한다. 어둠이 빛을 지우며 내게로 오는 동안 나무의 나이테를 내 속에도 둥글게 새겨 넣으며 가만가만히 거기 서 있으려 한다. 내 몸을 빠져나가지 못한 어둠 하나 옹이로 박힐 때까지. 예전의 그 길, 이제는 끊어져 무성해진 수풀더미 앞에 한양 서 있고 싶은 그런 저녁이 있다. 네,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대가 되면 낮에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상에 빠질 때가 있죠. 나이덕 시인의 그런 저녁이 있다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 정용실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살면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깊은 울림을 주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말과 태도는 가슴에 새기고 싶은데요. 10여 년 동안 인터뷰 전문 기자로 국내외 석학들, 문화예술가들을 만나온 조선비즈의 김지수 기자는 인터뷰들을 통해서 고단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책 의젓한 사람들을 통해서 의젓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의 의젓함은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합니다. 김지수 기자가 의젓한 사람으로 꼽은 인터뷰인은 누구일까요? 이들에게서 발견한 것은 무엇일지 오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조선비즈의 김지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렇게 보고 싶으면 나와주시니까 네. 10여 년간 너무 좋네요.
1: 네, 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기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네. 네, 이 책을 통해서 대면할 수 있어서 너무
0: 맞아요.
1: 기뻐요.
0: 꾸준히 그렇게 써주시니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기자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김지수 기자는요. 보고와 조선비즈의 문화 전문 기자를 거쳐서 30년째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작한 인터뷰 시리즈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를 통해서 국내외 석학들을 만나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저서로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위대한 대화, 필사는 도끼다, 지켜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인터뷰 시리즈 김지수 인터스텔라가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1: 네, 그러네요.
0: 그동안 국내외로 만난 분들 몇 분인지 혹시 세고 계신가요?
1: 세지는 않았는데 네. 질문을 받고 이렇게 추산을 해보니까 한 300명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저도 뭐 인터뷰하는 직업이지만 늘 인터뷰가 어렵다는 걸 느끼거든요.
1: 네.
0: 뭐 그 사람에 대해 공부하는 거는 기본이지만 공부를 한다고 해도 아, 그분의 새로운 이야기를 또 꺼내야 하고
1: 네.
0: 그분이 과연 또 깊은 이야기를 할까 항상 조마조마하고 하는데 섭외하고 취재하고 그 인터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1: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누구를 만날 것인가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섭외할 그 대상,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는 건데 제가 스펙트럼이 좀 넓은 편이에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김지수의 인터스텔라에서 다뤘던 분들을 그 넓은 스펙트럼을 관통하는 게 뭔가를 봤더니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영감을 주시는 분들
0: 네.
1: 위주로 해서 한쪽 사이드에서는 어떤 최전선의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 또 한쪽 사이드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자기 서사를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면서 이제 그걸 통해 삶에 영감을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네, 아주 이렇게 촉을 세우고 늘
0: 네. 네,
1: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맞아요. 그런 분들을 잘 찾아내기만 해도
1: 그렇죠.
0: 그다음부터는
1: 네.
0: 거의 이렇게 술술술 나오니까.
1: 맞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해서 어떤 일관된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이제 우주에 이렇게 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인을 보고 또 그것과 유사한 주파수를 내는 수많은 현자들, 지혜자들이 또 저한테 연락을 또 역으로 해 주시기도 하니까.
0: 그렇죠.
1: 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 시너지를 좀 내는 것 같아요.
0: 네. 인물 인터뷰는 한 사람의 생을 만나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번 배우고 깨닫는 성찰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1: 네.
0: 11년간 인터뷰해본 결과 매번 느끼게 되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매번 바뀔까요?
1: 네, 바뀌기도 하지만 일관되게 그 밑을 흐르는 감정은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네, 이렇게 세상은 넓고 제가 만나야 할 분들은 늘 계속 생기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 호기심만 있으면 네, 인터뷰 영역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경이로움을 느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만날 때마다 저한테 경탄의 감정이 계속 일어나고
0: 네.
1: 그분들을 통해서 아 인생이 되게 아름답다, 눈물겹다 요 두 축의 감정을 되게 일관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0: 네. 인터뷰 전문 기자로서 인터뷰어에게는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하더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저는 재촉하지 않는 태도.
0: 아.
1: 기다려주는 거.
0: 그렇죠.
1: 네.
0: 맞아요. 항상 아, 이거 나와야 되는데 하는
1: 그쵸.
0: 그걸로 이렇게 쫓겨가면은 말하는 사람이 또 의외로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마음을 안 낼 수도 있을
1: 네.
0: 것 같아요.
1: 그래서 저는 조금 방송 인터뷰와 또 그 제가 쓰는 글을 쓰는 네. 인터뷰와는 다른데 저는 어쨌든 충분히 기다려준다라는 그 여유를 계속 보여주고 상대에게 공을 넘기면 네. 제 질문과는 특별히 상관없이 제 질문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상대가 자기 서사를 자기 기준에 맞게 이렇게 맥락에 맞게 풀어낼 만한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제일 필요한 게 시간이고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재촉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0: 그렇죠. 사람마다 네. 본인이 꼭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있을 건데 네. 또 그걸 표현하는 속도가 다르니까.
1: 그렇죠.
0: 네. 진짜 기다려주는 게 정말 필요한 일인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1: 또 특히나 방송에서는 네, 조금 네, 쉽지 않죠.
0: 짧은 시간 안에 네, 짧은 이제 시간 깊은 안에 곳에 있는 걸 끌어내야 하니까 그게 늘 숙제인데 아, 모든 인터뷰가 다 기억에 남고 소중하겠지만 그래도 두고두고 생각나는 강렬한 인상을 남긴 분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1: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보그 시절에 인터뷰를 했었던 윤여정, 고현정 씨. 아. 네, 윤여정 선생님과 고현정 씨는 또 특별히 제가 여배우들이라는 네, 이재용 감독이 나왔었죠. 연출했었던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같이 출연을 했었었는데요. 네, 윤여정 선생님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유머가 넘치면서도 네, 되게 그 직설화법으로 맞아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또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는 게 밑에 다 깔려 있어서 굉장히 그때나 지금이나 기품이 있고요. 또 고현정 씨는 특유의 솔직함으로 네. 네, 그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또 매력이 있습니다.
0: 아, 두 분을 같이 하셨나요? 아니면 따로
1: 그때 다 같이 했었죠. 여배우들에 나왔던 배우들이 뭐 윤여정, 고현정, 이미숙, 최지옥 뭐 예, 이런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0: 네. 그들의
1: 특별해요. 그 그때 그 여배우들과
0: 다 네, 본인만의 카리스마와
1: 아, 그렇죠.
0: 아우라가 어마어마한 분들이어서
1: 네.
0: 와, 그분들을 한꺼번에 인터뷰하기 전부터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1: 그렇죠. 그리고 그 영화의 그 주제 자체가 이렇게 카리스마와 또 스포트라이트를 자기 혼자 받고자 하는 여배우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렇죠. 네, 호기심에서 출발한 영화였었고 근데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0: 네, 뭐 인터뷰 전문가시고 달인이기도 하시지만 늘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네. 정말 오늘 안 풀린다. 정말 어려웠다. 이런 인물도 분명히 있었겠죠?
1: 아, 네. 그게 이제 단순히 어떤 난이도의 측면 아, 오늘 안 풀린다 이것보다는 평생을 제가 힘들어 어려웠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에 남는 분이 이어령 선생님이셨던 아. 것 같아요. 네. 이어령 선생님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글을 쓸 때나 뭔가 데드라인이라는 걸 설정하는데 네. 네, 돌아가시는 그 데드라인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마지막 약간 언어의 대리인처럼
0: 네, 네,
1: 그분의
0: 맞아요.
1: 인터뷰를 했었기 때문에 제일 힘들었었고 그리고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저한테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네. 책이 또 한 권 탄생 네. 했고 그때도 만나 뵀었던 기억이 네. 나네요. 네. 만나기 전과 후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랐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반전 매력일 수도 있고.
1: 아, 네. 저는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그 해외 석학이죠. 총균쇠라는 네네. 책도 엄청난 글로벌 베스트셀러도 냈었고 네, 뭐 위기의 대전환 이런 책이며 뭐 문명의 붕괴 사실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에 네.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딱 정리해서 쓰시는 그런 학자셨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1: 그래서 제가 약간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닮았다 이러면서 아. 예, 함께 뭐 웃고 즐기고 또 이름이 다이아몬드인 건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즐겁게 이야기를 풀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0: 다이아몬드가 네. 성인 건가요?
1: 그렇죠. 성이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민자 출신인데 이민국 직원이 이분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뭐 다른 뭐 듀얼 뭐 이런 성이었었는데 이민국 직원이 에이 모르겠다 해서 다이아몬드라고 적어서 네, 그때부터 다이아몬드가
0: 새로운
1: 됐다.
0: 성이 탄생을 했네요.
1: 아, 네. 그렇게 네, 그 굉장히 석학 들도 무거운 분이 아니라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고 네. 네, 인간적인 매력이 이제 넘친다 이런 것도 많이 느꼈죠.
0: 그렇죠. 뭔가 까칠함을 기대하고 갔는데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느끼면 매력이 정말 배가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인터뷰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꾸준히 책을 쓰고 계신데 이번에는 의젓한 사람들을 출간하셨습니다. 제목에 의젓한이라는 말이 같았는데 와, 의젓함이라는 게 뭘까요? 그걸 왜 강조하셨을까요?
1: 네. 제가 이제 인터뷰집을 시기마다 쭉 내오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게 시대의 어떤 신호? 그 시기마다 한 3년 요 주기로 어떤 시그널들이 읽히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처음 제가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을 낼 때는 어른에 대한 갈구가 있었고 그다음 자존가들은 어떤 자기다움에 대한 욕구를 읽었고 그다음 일터의 문장들에서는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일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탁월함에

0: 대한 욕구가 읽히고 그다음에 이제 위대한 대화라는 책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그 다정함에 대한 욕구를 읽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신호가 뭘까라고 했는데 의젓함으로 읽혔어요. 아. 네, 의젓함이라는 게 사실 이 시대와 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시기 자체가 다정함의 시대에는 약해져야 함께 갈 수 있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이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약해지기 위해 함께 가라는 메시지였는데 그 이후에 지금의 상황을 보면 사실 굉장히 변동성이 높고
1: 그렇죠.
0: 네. 그리고 뭐 전쟁이며 그다음에 뭐 경제 불황이며 뭐 또 AI에 대한 이런 또 불안과 또 기대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섞여서 네. 좀 격동의 시기거든요. 네, 요런 격동의 시기, 위기의 시즌이기 때문에 네, 요 시즌 때는 굉장히 의젓함이라는 시대 정신이 되게 필요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그렇죠. 어떤 네, 미래에 대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렵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상상력, 좋은 미래가 올 것이다라는 상상력을 가지고 현재의 고통을 네, 이겨나가는 그런 힘이 필요한 그리고 서로의 어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고 조금 더 의지적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시그널이죠.
1: 네, 네. 맞아요. 어떤 분야에 있건 어떤 자리에 있건 요즘은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늘 공존하고 있는데
0: 그렇죠.
1: 의젓함이라고 하면은 뭔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단어가 주는 것만으로도 좀 묵직함이 있어서
0: 그렇죠.
1: 진짜 그렇게 되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들긴 네. 하네요.
0: 예.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의젓함은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썼잖아요.
1: 그렇죠.
0: 좀 침착해. 뭔가 좀 철이 많이 들었어. 라고 이제 성인이 약간 청소년에게 네. 하는 그런 어휘였다면 좀 더 그게 확장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젓함이 현실의 어떤 고통과 불편을 자기가 좀 이겨내려는 자제력과 네. 또 더 좋은 미래를 상상하려는 상상력. 이 두 가지가 연결된 태도거든요.
1: 네. 네. 자, 오늘 음악 한 곡 듣고 김지수 기자의 의젓한 사람들 만나보겠습니다.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0: 책의 저자를 모시고 책에 대한 해설을 듣고 본문 낭독을 통해 책을 읽어보는 한 시간의 책 읽기. 명사들의 책 읽기 오늘 만나볼 책은 의젓한 사람들입니다. 책에는 14분의 의젓한 분들이 소개됐는데 14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건가요?
1: 네, 제가 아까 이제 의젓함이라는 게 사실 현재의 변동성, 뭐 현재의 고통, 힘듦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견뎌나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14분이 다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고통을 어떻게 버티는가, 네, 그런 것에 그 자기 인생의 히스토리 를 담아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걸 어떻게 그 힘듦을 버티는가에 대한 어떤 방법론, 노하우 이런 것들을 또 최선의 입문 지식으로 풀어주시는 뭐 경제학자라든지 네, 뭐 의사결정 전문가라든지 예, 경영학자라든지 이런 또 석학들의 인터뷰 이렇게 이제 같이 모았어요.
0: 네. 의젓한 분들을 만나보기 전에 책의 인터뷰란 무엇인지 또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쓴 글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김지숙 기자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인터뷰라는 창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한 결과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책임적 존재로의 자각이었다. 몰입은 시간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키지만 책임적 존재로의 자각은 시간을 윤리적으로 확장시킨다. 더 많이 보았기에, 더 멀리 보았기에, 혹은 그렇게 상상했기에 조금이라도 더 책임지려고 결정한 순간부터 사람들은 조금 더 나아갔다. 시간의 미아가 될 것을 알면서도 딸을 구하러 우주의 블랙홀로 돌진한 인터스텔라의 아버지처럼, 폭풍치는 바다에서도 끝끝내 돌아오던 폭삭 소가수다의 젊은 아버지 박보검처럼,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시간의 매질 앞에서 오직 사랑이 시키는 일을 감내하면서 그들은 늠름해졌다. 의젓하다의 출발은 당장의 욕구를 통제하는 자제력이지만

0: 의젓한 사람으로 소개된 첫 번째 인물이 기독교 영성자 김기석 씨입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1: 네. 말씀 그대로 기독교 영성가시고 청파교회라는 곳에 목사, 담임 목사 하셨다가 네. 은퇴한 분입니다.
0: 아.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1: 네, 너무나 네. 다정하고 깊고 시적인 그 언어를 가지신 분이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어령 선생님 이후에 포스트 이어령이다라고 할 정도로 언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0: 맞아요. 설교가 네. 이렇게 듣고 나면은 마음이 잠잠해지고 네. 평화로워지는
1: 맞아요.
0: 분이죠.
1: 그리고 뭐뭐 네. 뭐 직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지 뭐 생활적으로 네. 그 청년들에게도 너무너무나 도움이 되는 그 가이드를 많이 내주시는 분입니다.
0: 네. 김기석 목사님의 삶은 여행이라기보다는 순례다라고 했는데 여행과 순례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1: 여행은 그 목적이 있고 어떤 욕구가 있고 그리고 결과론으로 그게 추억이 되는 거잖아요. 추억을 쌓는 일인데 순례는 사실 욕구나 목적이나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순례는 어찌 보면 그 나의 인생을 가장 메타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전능자,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나의 미래까지 바라보는 전능자가 지휘하는 그 운명을 믿고 굉장히 겸손하게 그냥 위험과 모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네. 그래서 김기석 그 선생님께도 제가 순례자입니까 여행자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순례자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길인 그렇죠.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맞아요.
1: 모험 속으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게 쉽지 않죠. 네.
0: 김기성 목사와 인터뷰에서 이 말씀은 꼭 나누고 싶다는 게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1: 김기성 목사님이 사실은 이 책에 영감을 주신 분이거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분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던져진 존재이고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불안과 암담이 기본 정서다. 근데 감사하게도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고 상호작용하고 이럴수록 공감하고 연대할수록 그 불안이 우리를 쥐고 있는 힘이 악력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네, 그러니까 삶에는 보람이 필요하다. 근데 그 보람은 타인에게 한 번쯤 의젓한 존재가 되어볼 때 이 불안이 줄어들면서 네, 그 운명이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소나기 힘으로 나를 막 끌고 가지 못하게
0: 네. 네,
1: 그런 담담함과 담대함이 생긴다라고 하셨는데 전 그 어휘가 좋았어요. 타인에게 한 번쯤은 의젓한 존재가 한 번씩 되어보는 경험들.
0: 네. 네. 거기서 의젓함이라는 단어가 나왔군요.
1: 네.
0: 예, 가수 양희은 씨 이야기를 해보면요. 가수 양희은 씨에게서 발견한 의젓함이란 무엇이었을까요?
1: 양희은 선생님은 참 솔직하세요.
0: 그렇죠.
1: 네. 예. 솔직하고 천진난만하고 어떻게 보면 네,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그래서 양희은 선생님이 낸 책들도 보면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책 제목이 이렇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렇게 쉬운 말로 상대를 위로하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네, 그런 투명함 자체가 의젓함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네. 양희은 씨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있는데요. 모두가 바라는 기적은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내 젊은 날의 꿈은 끔찍한 빚더미의 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빚보증을 잘못 쓴 데다 운영하던 양장점마저 불에 타버렸죠. 20대 내내 단벌 청바지에 차비도 없이 걸어 다녔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는데 쥐어짜도 돈 나올 구멍이 없었어요. 파산 선고라는 것도 할 줄 몰랐으니까. 그때는 하늘에 삿대질을 했어요. 아버지 몫을 내가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개고생시키면 어떡하느냐고. 신이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빚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으니 내 얼굴이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0: 클럽의 노래를 들으러 오던 분 중에 1950년대 한국에 오신 외국 선교사분들이 사연을 묻고 선뜻 도와주셨어요. 그 뒤로 킹 레코드사와 계약해서 빚을 다 갚았죠. 인생 고비마다 기적이 툭툭 오죠. 기적은 막다른 곳에서 툭툭 쳐주듯이. 네, 양희은 씨 인생은 의젓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1: 그래서
0: 네.
1: 그 헤아림이 되게 깊으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나눈 대화 중에서 노래도 글도 배꼽 밑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 네. 의미인가요?
1: 이 말이 전 참 좋았어요. 어쨌든 그런 가벼운 허세 이렇게 막 둥둥 떠 있는 네 그런 게 다 이제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건데 그게 배꼽에서 시작된다는 건 어느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된다. 배알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 우뚝한 마음으로 좀 기세가 좋은 글, 기세가 좋은 이렇게 성량, 노래가 나온다라는 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0: 네. 네.
1: 좀 배짱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헤쳐나갈 그렇죠. 것이다.
0: 네. 네.
1: 누군가 나타날 것이다.
0: 네. 네.
1: 은인이 도울 것이다. 우리는 모두에게 은이 될 수 있다. 이런 배짱이랄까요?
0: 배짱이라는 게 뭔가 가졌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오히려
1: 맞아요, 맞아요.
0: 그거 밖에는 어떻게 보면 재산이 없을 때 더 빛을 바라는 것
1: 맞습니다.
0: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0: 또 배우이자 출판사 대표로 활동하는 박정민 씨 이야기도 있던데요. 박정민 씨 요즘에 정말 대세죠.
1: 너무 핫하죠. 네. 황동만인 네. 구교환 씨와 네. 함께 맞아요. 박정민 씨가 진짜 핫한 그렇죠. 네, 인물이죠.
0: 영화계와 드라마계를 이끌어가는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1: 네. 게다가 또 네. 박정민 씨는 배우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멀티플레이어잖아요.
0: 그러니까 박정민 씨가 무슨 말만 하면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1: 네.
0: 영화가 흥행이 되고
1: 네.
0: 거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문화 리더?
1: 그렇죠. 그만큼 쌓아온 게 네. 많은 건데 그 쌓아온 게 그냥 쉽게 그냥 자기 재능만으로 쌓아온 게 아니라 굉장히 네. 정말 고군분투하고 그렇죠. 정말 배꼽 밑에서 배짱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올린 게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0: 어떤 사람이던가요?
1: 아, 저는 제가 박정민 씨를 표현하기에 충동적인 자아와 네, 그 또 반성하는 자가 한 몸에 있는 모범생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고 또 굉장히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어서 또 일종의 강박증이 좀 있고 그 강박증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잘 살려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러니까 자기를 막 이렇게 채찍질하기도 하지만
0: 네.
1: 또 그런 자기를 또 다독이기도 하면서 네, 잘 데리고 간 경우죠.
0: 네. 네. 인터뷰 시작 글에 박정민 씨가 한 말을 적어 놓으셨던데
1: 네.
0: 저는 늘 포기하고 싶어요. 어제도 포기하고 싶었고 오늘 아침에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조금 더 강할 뿐이죠. 365일 중에 65일은 그만둔다고 속으로 소리치면서도 300일은 버텨요. 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늘 도전만 하는 분인 것 같았는데
1: 네.
0: 예, 속마음은 또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충동적 자와 또 반성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포기하는 박정민도 있고 도전하는 박정민도 같이 있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어하는 박정민은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좀 전에 이제 360일은 버틴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네. 연기자 연기에 대한 이 비전이 엄청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 그 연기하는데 포기하고 싶지만 버텨서 가고 도전하는 쪽은 새로운 일을 저지르는 자아인 거죠. 그래서 출판사라든지 막 이런 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거침없이 확장하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정말 양희은 씨와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박정민 씨도 이제 두 사람 다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느끼는 게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적이라는 게 움켜쥐지 않았을 때 오더라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힘을 빼야 만날 수 있는 게 기적인가 봐요.
1: 맞아요. 왜냐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만난 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취의 결과물이잖아요.
0: 네. 네.
1: 기적은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훌쩍 어딘가 정말 보통 귀인이 온다 이러면
0: 그렇죠.
1: 은인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걸 툭 하고 풀어주는 거잖아요. 아까 양희은 씨처럼 박정민 네. 씨.

0: 또 연기 그만둬야 되겠다 이럴 때 갑자기 툭 하고 그 이준익 감독님이 전화해서 동조하자.
1: 네.
0: 이제, 이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확 또 갑자기 점프업 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죠.
1: 박정민 씨에게 찾은 의젓함은 어떤 거였나요?
0: 박정민 씨에게 찾은 의젓함은 아까 그 아나운서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네. 그렇게 360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네. 그걸 버티면서 나아가는 그 힘? 네. 그리고 스스로를 이제 박정민 씨가 쓸만한 인간이라는 책도 썼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본인을 스스로를 되게 메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박정민 씨를 되게 의젓하게 만들지 않나 싶어요.
1: 네. 네. 그러네요. 나태주 시인 만나볼게요. 나태주 시인은 워낙에 뭐 모든 시들이 다 유명하고
0: 네.
1: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뭐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아마 다 외우고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쉬우면서도 기발한 산뜻한 시를 어떻게 쓰게 되셨을까요?
0: 나태주 선생님 자체가 굉장히 겸손하세요.
1: 그러시더라고요.
0: 네. 네. 그리고 이분의 철학이 저자세잖아요. 항상 저자세.
1: 네.
0: 자세히 보아 예쁘다. 오래 보아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것도 이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풀꽃을 보고 맞아요.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던 시절에 아이들한테 풀꽃을 그리라고 했는데 잘 못 그려서 막 어떡해 어떡해요 막 이러니까 와서 자세히 보아야 예쁜 거야.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거야. 너도 그래. 이렇게 한 네 말에서 이제 이 말 자체 그냥 시가 돼버린 거죠.
1: 네.
0: 네, 그만큼 본인의 어떤 저자세의 희열감 이거를 너무나 인생 내내 체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말이 시가 되는 네 그런 분이 된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냥 대화를 나눠도 지금 하시는 말씀을 다 쓰면 또 시가 되겠다 생각이 드는 분이니까
0: 네.
1: 나태주 시인과 인터뷰에서는 어떤 말씀이 좀 가장 깊이 마음에 와닿던가요?
0: 네, 제가 나태주 시인과 또 인터뷰를 하고 나태주의 행복 수업이라는 책도
1: 네,
0: 네 냈었는데, 예, 그 책에 이거 그 제목이 아니었으면 이 제목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나태주 쌤이 딱 제가 번아웃에 빠졌을 때 이렇게 막 다독이면서 그냥 살아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냥 너무 잘 되려고 하지도 말고
1: 네.
0: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추락하지 않는다. 그냥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 자체가 주는 위로의 힘이 엄청났는데 네. 나태주 선생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네,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생명을 계속 이렇게 살려내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 나태주 선생님 시집 중에서도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라는
1: 네.
0: 시집도 있거든요. 그 말이 어른 한 분이 그런 말을 한번 딱 던져주면 그게 사회에서 엄청나게 네,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나태주 시인이 말하는 좋은 시란 무엇일까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김지수 기자께 청해 듣겠습니다.
0: 모르는 사람이 느껴야 좋은 시예요. 대학 교수 고급 독자만 아는 시를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노래도 성악가끼리만 부르면 뭐해요. 톨스토이는 성장하는 인간에게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어요. 바로 소통, 몰입,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소통에는 자기 소통, 너와의 소통, 세상과의 소통이 있어요. 나는 세상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의 한 구절이 기억되고 남으면 그게 민요지요. 그래서 나는 유명한 시인보다는 유용한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나는 남을 위해서 시를 써요. 시인은 희극배우예요. 속으로 울어도 겉으로는 웃어요. 속에 상처가 있고 자기가 형편없이 느껴져도 다른 것으로 풀죠. 독자들은 힘이 드니 나한테 뭐든 달라고 해요. 유쾌함, 아름다움, 소망 같은 것들. 시인은 그런 게 없어도 만들어서 주어야 합니다.
1: 나태주 시인에게서 발견한 의젓함은 무엇일까요?
0: 그 모든 사물과 사람을 예쁘게 보는 마음?
1: 그거 굉장히 소중한 마음이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나태현 선생님이 그런 말도 하셨어요. 안 예뻐도 예쁜 너라고. 네. 아. 여러 군데 빛을 이렇게 비춰서. 네. 네.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그 예쁨을 발견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나태현 선생님은 그 예쁨을 발견하는데 눈을 밑으로 이렇게 낮추고 또 시간을 들이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참 어른이다, 참 의젓하다. 네.
1: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또 그렇게 아름다운 시로 탄생할 수 있는 거겠죠.
0: 네.
1: 자, 오늘 김지수 기자의 책 의젓한 사람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양희은의 거칠은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0: 오늘은 조선비즈 인터뷰 전문 기자이신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러셀 로버츠와 나는 인터뷰 이야기를 해볼게요. 러셀 로버츠는 어떤 경제학자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러셀 로버츠는 좀 특이한 경제학자예요. 보통 네. 이제 경제학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숫자와 효용으로 네, 점철돼 있고 그걸 잘 분석하는 사람이 경제학의 어떤 영역에서 스타 경제학자였었는데 그래서 현대의 경제학은 어느 순간에 이르면 선택과 효용의 문제 어떻게 최적 가성비 좋은 선택을 할 것인가 요거에 집중돼 있었는데 러셀 로버츠는 아 그런 최적의 결정은 불가하다라고 아. 네 오히려 반대를 지적한 굉장히 오히려 뭐랄까 심미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경제학의 영역을 네 잘 확대시킨 경제학자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그가 이야기하는 또 최고의 결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러셀 로버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결정은 최고의 결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0: 아.
1: 네. 그러니까 완벽한 결정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이분이 쓴 책이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이거든요.
0: 네.
1: 그게 원제가 야생의 문제예요.
0: 아.
1: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뭐 결혼을 할까 말까, 이사를 갈까 말까, 뭐 이런 문제들, 어떤 직업을 뭐 이 직업의 직업으로 바꿀까 말까 이런 게 사실은 이게 이 표준화할 수가 없는 결정들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결정들은 완벽한 결정이 불가하다.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완벽한 결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자기의 어떤 자아 정체성에 부합하는 자기의 어떤 자아감에 맞는 네, 그런 결정을 해서 그냥 뛰어드는 것이다. 네. 그래서 뛰어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완벽한 결정은 아니더라도 그럭저럭 괜찮은 정도의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0: 최고의 결정이라는 게 없다고 이야기해 주니까 참 마음이 편안해지긴 하네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고의 결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내가 최고의 결정을 못했다고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0: 네. 네.
1: 그냥 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0: 그렇죠.
1: 인생에 계속적으로 결정을 통해서 그런 많은 사건들과 많은 경험들이 생기고 그것이 쌓여지면서 내가 인생이 그냥 나를 지나쳐간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네, 그런 충족감이 생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뛰어들으라는 거죠.
0: 네. 이번에는 신경끄기의 기술의 저자 마크 맨슨을 만나볼게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그가 말하는 신경끄기라는 건 뭔가요?
1: 그야말로 중요한 것,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에 신경을 쓰고 그 외의 것들은 좀 네, 신경을 좀 꺼버려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잘 찾아내서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게 바로 신경끄기의 법칙인 거죠.
0: 네. 네. 신경 끄고 산다는 게 누구나 원하긴 하지만 그게 안 돼서 우리가 늘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잖아요.
1: 네네네.
0: 책을 쓴 마크 맨슨은 실천을 잘하고 살고 있던가요?
1: 네. 이분은 뭐 어쨌든 인생 전반기에는 여러 가지 비행과 뭐 마약도 하고 막 이래서 굉장히 네, 힘들고 그런 거친 시간을 보냈지만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굉장히 크게 각성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네.
1: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이분의 그 신경 끄기를 잘한 기본은 그거죠. 네. 인생은 그냥 그 고난 베이스다. 그러니까 고군분투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라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그 질문에서 내가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만큼 그건 원하는 거겠죠.
0: 네.
1: 그것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신경을 끄고.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에 열정을 바치라는
1: 그렇죠.
0: 이야기고
1: 네.
0: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본인이 원했던 게 잘 될 수밖에 없을 거고
1: 그렇죠.
0: 예, 그것도 연습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꺼야 할 때와 신경을 끄면 안 되는 때는 무엇일까요? 관련된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김주수 기자께 청해 듣겠습니다.
1: 마음에 가지 않는 초대나 행사는 아무리 중요해도 가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는 것은 거절해도 됩니다. 또 나는 일할 때, 잠잘 때, 이런 땐 핸드폰을 다른 곳에 둡니다. 더 나아가 죽음을 가정해 볼 것을 권합니다. 죽음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무엇을 신경 쓰고 꺼야 할지 가늠이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면 죽기 전에 만족할까? 앞으로 1년만 산다면 가장 후회되는 일은 뭘까? 질문하면 가치가 모이고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신경을 끄면 안 되는 것은 관계입니다. 내 주변의 이웃,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신경을 써야죠. 그렇다고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타인을 신경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죠. 어렵지만 꼭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타인이고 신경을 꺼야 할 것도 타인입니다.
0: 아마 이런 결정하실 일이 김지수 기자께서는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하고 또 김지수 기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1: 네.
0: 네, 그 신경을 끄는 거에 대한 연습을 늘 하고 계시겠네요.
1: 저는 사실 신경을 끈다기보다 신경을 활성화하는 네, 촉을 좀 계속 세워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자기만의 그 좋은 메시지를 발사하고 있는가를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기울이면서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신경을 꺼야 할 때는 글을 쓰거나 할 때 네, 완전히 몰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몰입이 필요할 때는 사실 그 시간이 가는 걸 다 잊어야 될 정도로 네, 그 몰입이 필요한 건데 항상 그 신경을 자연스럽게 끄게 되는 때는 내가 하는 그 일이 정말 재미있을 때거든요.
0: 네.
1: 네, 그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내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외 모든 그 잡동산이 산만한 것들은 나를 좌지우지하는 수많은 뭐 스케줄이든 사람들의 시선이든 이거는 이렇게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재미있는 일에 집중하면 그게 신경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거겠죠.
0: 네. 그렇게 또 온앤오프를 잘하는 분이시니까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중요한 거를 또 꼬집어 내셨겠죠.
1: 네.
0: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이야기를 해볼게요. 애덤 그랜트는 어떤 분인가요?
1: 애덤 그랜트도 제가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도 진짜 유명하고 굉장히 네. 스타 조직 경영학자죠. 네, 그래서 그 제가 애덤 그랜트를 인터뷰를 했을 때는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을 써서 네, 그 인간의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내는가에 대한 네, 새로운 이슈를 또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0: 네, 애덤 그랜트는 어떤 의젓함을 갖고 있던가요?
1: 애덤 그랜트가 가지고 있는 의젓함은 우리 시대가 다들 되게 짧은 시간에 어떤 성과를 원하잖아요. 젊은
0: 그렇죠.
1: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0: 네.
1: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에 성과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된 게 재능에 대한 과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재능에 대한 과장을 좀 이렇게 멈추고 진짜 중요한 건 품성이다. 그래서 품성 기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0: 네.
1: 그 품성 기량이 저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영감을 줬습니다.
0: 네. 신경과학자 리사 제노바를 만나볼게요. 어떤 분이신가요?
1: 네. 신경과학자 리사 제노바는 뇌과학자고 이분이 이제 그 치매 관련 알츠하이머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그걸로 엄청나게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죠.
0: 그러니까 네.
1: 75세 이상은 치매 환자이거나 아니면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가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했는데 무지막지한 선언 같지만
0: 네.
1: 어떻게 그 알츠하이머를 잘 예방하고 또 기억이 사라지더라도 우리

0: 있는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네, 그런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많이 위로를 했죠.
1: 네. 인간이 기억을 하고 망각을 할 때 우리의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요?
0: 네. 사실 우리 그 뇌의 기본값은 부주의거든요. 그래서 망각은 사실 노력하지 않아도 네, 됩니다. 뭐 굉장히 트라우마가 되는 기억이 아니라면 망각은 되게 자연스러워서. 근데 이 기억은 사실 굉장히 주의 집중을 해야 기억이나 인지를 굉장히 써야 되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어쨌든 기억이 잘 나게 하려면 그 기억은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 좋은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의 기억이 되게 내 인생을 돌리는 되게 좋은 기름으로 쓰이게 되겠죠.
1: 네. 네. 리사 제노바는 부정적인 기억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본문 내용을 김지수 기자께 청해 듣겠습니다.
2: 원치 않는 기억의 일부분, 특히 경험의 감정적 측면이 활성화되는 걸 막아서 기억이 희미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재설계할 수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부분적으로 떠올려서 두려움을 유발하게 하는 상세 기억을 탈락시키는 거죠. 목표는 사건 당시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더 온건하고 중화된 버전으로 바꾸는 겁니다. 기억 수정은 주로 숙련된 심리치료사가 진행합니다만 노력하면 개인도 가능해요. 떠올린 후에 바꾸어서 다시 저장하거나 삭제 버튼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집중하는 일을 기억하고 재활성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기억을 재활성화시키는 순간 그 느낌을 알아차려야 해요. 그리고 인지력을 동원해서 뇌에 멈추라고 명령하면 뇌는 그렇게 실행합니다. 명상 수련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기술이 있어요. 원치 않는 기억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뇌가 다른 생각을 더는 하지 못하게 제어하죠. 그 다음 부정적인 생각을 더 긍정적인 생각이나 만트라로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1: 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뇌에게 멈춰라 하고 명령하는 훈련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책 의젓한 사람들의 마지막 인물은 부고 전문 기자 제임스 해거티인데요. 부고 전문 기자라는 게 아직 있군요. 제임스 해거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0: 네, 제임스 해거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정말 유명한 부고 전문 기자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죽은 사람을 찾아. 네. 네. 이렇게 세상을 탐구하는 게 일이죠. 네, 단순히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얼마나 네.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잘 관찰한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을 종결 시점에서 이제 네. 쭉 이렇게 조망하면서 전해주는 네, 제가 정말 갖고 싶은 직업입니다.
1: 저
0: 인터뷰도 약간 부고 전문 기자 같다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1: 맞아요. 네. 지금은 살아있는 분들 인터뷰하고 계시지만 또 네. 언젠가는 충분히 또 보고 네. 전문 기자. 그것도 또 다른 매력이 있을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그렇죠. 종결 시점에서 네. 알아보면 굉장히 뷰가 넓어지고.
1: 그렇죠.
0: 네. 그리고 네 훨씬 더 뭐랄까 좀 그 장점이던 단점이던 더 풍부하게 네. 네, 좋은 프레임을 갖고 쓸 수 있죠.
1: 제임스 해거티는 내 부고는 직접 쓰라고 이야기했다는데요. 이렇게 부고를 직접 쓰라고 조언한 이유가 뭘까요?
0: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타인의 인생에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큼 내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나의 치욕은 누구한테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치욕도 영광도 자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디테일하게 그거를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주체성을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아까 저기 마크 맨슨도 이야기하지만 죽을 때를 떠올려 보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종료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네,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면 되게 그 풍부한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성숙한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스크루지도 그 꿈에서 자기 그러니까 죽은 이후를 보고 이게 개과천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네. 부고 그 쓰라는 얘기는 그렇게 그 시점을 뷰를 굉장히 높은 전지적 뷰를 선사하기 때문에 이제 써보라고 하는 거죠. 종료 시점에서
1: 네. 부고도 이렇게 직접 쓰라고 했던 것처럼 책 의젓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본 분들의 이야기로 뭔가 머릿속을 재정리하다 보면. 아, 그 감정들이 되살아나면서 또 결국은 나를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네요.
0: 네, 그렇죠. 네.
1: 요즘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0: 네, 저도 대화합니다. 네,
1: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인공지능도 의젓해질 수 있을까요?
0: 인공지능은 이제 의젓한 척을 할 수는 있죠. 네, 그리고 인공지능 의젓하다기보다는 아부를 잘하잖아요.
1: 맞아요.
0: 네. 기분을 잘 맞춰주죠.
1: 그렇죠.
0: 네. 네. 다만 뭐 인공지능은 굉장히 그 지식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젓함이라는 게 자제력과 현실의 고통을 잇는 자제력과 더 좋은 미래를 상상하는 상상력 이 두 가지가 이어져 있고 그리고 이 자제력과 상상력을 잇는 게 아까 또 책임적 존재로의 자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AI 인공지능은 인지적인 측면은 거의 자동화돼서 너무 네. 잘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자제력과 상상력과 책임적 존재로의 자각이라는 건 오로지 인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AI는 의젓해질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인터뷰, 이 의젓한 인터뷰인은 오롯이 인간만.
1: 네, 네, 그래요. 정말 그 시대의 키워드를 뽑아내는 책을 쭉 써주셨던 것 같은데.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 어떤 것들을 뽑아내주실지 또 기대가 되네요.
0: 네, 제가 다음 키워드를 읽고 있는 게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1: 아.
0: 네. 아까 이제 기적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1: 네.
0: 세상은 점점 더 내가 그 통제할 수 있는 이 규율 바깥에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사실은 그런 운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고 있고 그걸 자각하게 되면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잘 된 것이 아니라 네, 수많은 운의 결합으로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겸손하게
1: 네.
0: 내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또 상호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1: 아, 네. 그 범주에 들어가는 인터뷰들은 또 어떤 분이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 또 다음 새 책으로 꼭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의젓한 사람들의 조선비즈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명사들의 책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올해 상반기 방한 관광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른 기록인데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 역시 지난 5월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K-POP과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서울에 집중됐던 관광객들이 지방도시와 지역 관광지로 발길을 넓히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은 숙박과 음식, 쇼핑을 넘어 지역 상권과 일자리, 내수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죠. 관광산업이 단순한 서비스 산업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평가받는 이유인데요. 관광객 증가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이 필요하겠죠.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치열한 고민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김혜연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으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지구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 경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시간입니다.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용곤 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인물 한번 만나볼까요?
2: 오늘은 미국 시애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피 창업자 알렉스 정 대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전 세계인들이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움직이는 이미지, GIF라고 그러죠. 소위 움짤의 문화를 만든 주역이 한이 1.5세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 GIF 파일을 검색,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 데이터 검색 엔진인 기피의 창업자가 알렉스 정, 한국 이름 정승재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정 대표는 2013년에 친구이자 동업자인 제임스 쿡과 함께 기피를 설립했는데요. 하루 1억 명이 넘는 방문자를 만든 뒤 7년 뒤인 2020년에 페이스북에 4억 달러, 하나 5,862억 원의 기록적인 액수로 매각해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최근에는 4세대 AI 영상 스타트업인 피카에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글로벌 IT 업계의 거물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1: 알렉스 정 대표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뭐라고 말하던가요?
2: 이 정 대표는 본인의 성공을 아버지 정정이 미국 워싱턴주 대한사회협회장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용인데요. 아버지로부터 철두철미한 시간관념, 또 자유에 대한 책임에 따르는 엄격한 가르침을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성공은 자식을 위해서 모토크를 바친 부모님의 사랑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쁜 친정 속에서도 매달 부모와 친인척들에게 용돈도 보내고 또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효심 깊은 아들로서 워싱턴주 한인사회에 아주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성공이 단순히 부의 축적이 아니라 주변과 나누고 책임지는 것을 몸소 보여준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성공이 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이 정 대표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에는 한인들이 꽤 많이 살지 않나요?
2: 그렇습니다. 정 대표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는 한인들이 대부분 시애틀 교회에 거주하고 있는데 특히 다코마바로 위에 있는 페더럴웨이 시에는 시애틀 담으로 한인들이 가장 많이 밀접해 있는 지역이고 영어를 잘 몰라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식 진실방, 매직 스트레이트 해주는 미용실, 한국인이 다른 사람이 가면 심지어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는 가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짜장면을 파는 한국식 중국 음식점, 한국 슈퍼마켓, 한국식 술집, 한인은행까지 전부 다 있어서 한국인들이 살기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1: 페더럴웨이시 같은 경우는 미국 최초로 한인 경찰국장이 임명된 도시로도 유명하잖아요.
2: 그렇습니다. 이 페더럴웨이는 미국 최초로 한인 경찰국장이 임명된 도시인데요. 한인 거주지가 시애틀 북쪽에 많이 이동해서 리누드, 에드먼드, 쇼어라인, 머큐티오 많이 살고 있고 벨뷰 지역에서도 한인들과 한인 관련된 생활 인프라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교육력 조건으로 이주한 유자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은 어떤 상황입니다. 이 워싱턴주의 주도인 시애틀은 미국 워싱턴주 최대 도시로 미 서부에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피닉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와 자매결연 도시인데요. 실제로 대전에는 시애틀 공원이 있고 반대로 시애틀에는 대전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알렉스 정 대표의 최대 관심사는 뭐던가요?
2: 이 정 대표는 IT, 글로벌 IT 업계 투자로 정점에 서 있는데요.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자로서의 삶입니다.
1: 아.
2: 창업과 투자를 활동하면서 뉴욕대에서 공부를 계속해서 최근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 명문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 강단에 서기 위해서 마지막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사업을 통해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인재들을 길러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IT 기술의 화려한 뒤에 숨겨진 정 대표의 소박하고도 진정성 있는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투자자를 넘어서 존경받는 글로벌 리더가 왜 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정 대표는 한인들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2: 이 정 대표는 이미 1세대의 고난을 딛고 주류 사회의 정점에 올라선 한인 인사들이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라나는 한인 후배들에게 성공은 결과일 뿐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더 가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술로 세상을 연결하고 인성으로 공동체를 돌보고 교육으로 미래를 설계했다는 것이 이 정 대표의 생각입니다. 전 세계 청년들에게 아름다운 성공의 전위를 새롭게 이제 떠나가고 싶다는 것이 그 소망인데요. 이 정 대표는 1976년 두 살 나이에 부모를 따라 시애틀로 이민한 1.5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정 대표는 미국에서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2: 정 대표는 워싱턴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1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서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인데요. 이 퍼블릭 아이비리그의 일원이고 또 국제적으로 공인된 카네기 본대학에서 미국 최상의 연구중심 종합대학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생이 4만 9천여 명, 학부생은 3만 1천 명 정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유명한 대학원 프로그램은 비즈니스스쿨, 의치대, 간호대, 공대, 컴퓨터과학공학 등이 유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 대표는 구글에 매각된 더 프리지, 또 예술 플랫폼 아트스페이스를 이제 창업을 했고 폴 알렛과 함께 무인 비행기 프로젝트를 수행한 등 일찌감치 실리콘밸리에서 주목하는 천재 개발자로 이름을 날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대학 때 열심히 공부한 어떤 결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알렉스 정 대표는 본인의 꿈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2: 2013년 친구 제임스 쿡과 아침 식사를 하는 중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로 감정을 표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바로 통찰로 시작한 회사가 바로 딥인데요. 매일 1억 명 이상이 10억 개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하자 페이스북 인수를 제외했고 2010년 당시 4억 달러는 천문학적 액수로 매각하면서 글로벌 IT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정 대표는 앞으로 미래는 아버지의 헌신의 적인 뒷받침과 교육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성공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서 대학에서 후계인 역할을 통해서 큰 인재를 길러내야겠다 이런 꿈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알렉스 정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곤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정경화가 부릅니다. 나에게로의 초대.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경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경제 지식을 모았습니다. 초보 경제학. 중앙대 겸임 교수이신 한국개발연구원의 김동영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주식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한국 사람들의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집에 대한 이야기 해본다고요?
2: 맞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식이 한 회사의 작은 한자리에 함께하는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회사 자리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살고 자고 자녀가 자라는 공간, 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 맞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나 되죠?
2: 예, 마침 작년 말 한 시점에 한 가지 상징적인 벽이 넘어졌는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5억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를 일상에 비춰보면 한국 가구의 평균 연소득이 약 7천만 원 정도인데요. 평균 근 가족이 한 푼도 안 쓰고 한 21년 정도 모아야지 평균 한 채를 살 수 있는 셈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시간인데요. 온 가족이 한 톨도 안 쓰고 모아야만 하는 시간인 셈입니다.
1: 아유,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지금 한국에서만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2: 보통 글로벌 상황으로 보면 보통 한 가족이 한 채의 집을 사는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이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봅니다. 아. 서울은 그 약 4배가 되는 셈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무거운 주제를 세 가지 이야기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집이란 게 무엇인가? 둘째는 왜 그렇게 비싼가? 그리고 우리 삶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뭐 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흔히 집을 산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2: 맞습니다. 이 집에는 사실 두 가지의 얼굴이 함께 있는데요. 그게 집을 다른 자산들과 다르게 만드는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얼굴은 한 가족의 공간입니다. 집은 사람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자녀를 키우고 늙어가는 공간입니다.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어떤 물건이기 이전에 한 가족의 삶이 모이는 장소죠. 이를 주거의 얼굴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얼굴은 한 가게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우리는 한국 가게가 자산의 약 65%를 부동산에 두고 있다. 예전에 이렇게 짚었었는데요. 미국이 32%, 일본이 36%, 영국이 52%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 가게는 주요 나라들 가운데 집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얼굴을 우리는 자산의 얼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집이 가족이 살아가는 자리임과 동시에 가장 큰 돈이 묶여있는 자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2: 예, 정확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 두 얼굴이 한 자리에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이 집을 단순히 시장 가격으로만 풀어낼 수 없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주식이 흔들리면 그 자리는 우리의 살림에 닿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잠을 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집이 흔들리면 그것이 우리의 살림에도 닿고 동시에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자리에도 닿습니다. 한 가지 흔들림이 두 얼굴을 한꺼번에 흔드는 셈입니다.
1: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 그렇게 큰 무게를 두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2: 맞습니다. 한국 사회가 걸어온 이 한 길이 모두 담겨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안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한 가족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한 동네, 특히 수도권에 모이는 흐름이 강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집이 모자라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집을 가진다라는 것은 한 가족의 안전한 자리를 만드는 일이자 동시에 그 자리의 가치가 자라는 자산을 가지는 일이 된 겁니다. 두 얼굴이 한 자리에 함께 있는 셈이죠.
1: 그러면 좀 핵심 질문을

0: 비탄력적인 자산입니다.
1: 어떤 점에서 집이 가장 비탄력적이란 말씀이시죠?
0: 생각해보면요. 휘발유값이 오르면 정유사가 한 달 안에 더 만들 수 있고 채소값이 오르면 농부는 한 계절 뒤에 더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한가운데 새 아파트를 짓는 건 땅을 찾고 허가를 받고 설계하고 짓는 데까지 보통 5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서울처럼 빈 땅이 거의 없는 도시에서는 한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방식으로만 새 공급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재건축이라고 부르는 과정인데 그 과정도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하면 공급은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마침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약 25%나 줄었다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 집값을 한 단계씩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럼 집의 수요 쪽은 어떤 모습인가요?
0: 수요는 또 반대의 모습입니다. 여러 갈래가 한 곳에 모이는 모습인데요. 하나는 사람의 갈래입니다. 일자리, 학교, 병원, 문화 같은 자리가 수도권에 모여있다 보니까 사람도 이쪽으로 모입니다. 두 번째는 돈의 갈래인데요. 우리가 금리를 이야기하면서 시간 이야기를 했잖아요.
1: 네.
0: 같은 집을 사는데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가 줄어드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가 조금씩 시장에 깔리면서 서울 집값이 다시 한 단계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의 갈래인데요. 우리가 주식 가격이 미래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집값도 비슷합니다. 앞으로도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만으로도 오늘의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집값이 결국 오른다는 학습 효과가 우리 사회에 깔려 있어서 그 기대의 무게가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세 갈래의 수요가 비탄력적인 공급과 만나면 가격이 한 방향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마침 지난 한 해 서울 아파트 값이 약 9% 올랐는데 이건 한국 부동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한 해 상승분이었습니다. 19년 만에 최대 상승인 거죠.
1: 그러면 이 집의 무게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살림에는 어떻게 닿아 있을까요?
0: 네, 이제 여기가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집은 우리 살림에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닿습니다. 가장 먼저 닿는 건 주거비입니다. 집을 산 사람에게는 매달 갚아야 하는 주택대출의 이자가, 빌려 사는 사람에게는 매달 내야 되는 전세나 월세의 부담이 있습니다. 한 가족의 살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 맞아요.
0: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한 채의 집을 대출로 산다면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만 한 달 소득의 30에서 40%입니다. 한 가족이 한 달에 버는 돈 가운데 큰 비중이 집의 자리값으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산의 얼굴인데요. 우리가 산 집의 가격이 잘하면 우리 가게의 자산도 그만큼 잘하고 거꾸로 가격이 내려가면 줄어듭니다. 한국 가게는 자산의 65%를 집에 두고 있으니까 집값이 한번 흔들리면 한국의 한 가족의 살림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본 두 시계, 저축과 투자 가운데 한국 가게에 잘하는 시계가 그동안 거의 모두 집이라는 한 자리에 심어져 있었던 셈입니다.
1: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0: 좀 더 멀리서 보면 이제 세대 간에도 닿는 자리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집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자산이고 동시에 다음 세대가 가장 무거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가 한 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자녀 세대의 출발선을 한 단계씩 다르게 만들게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은 곳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려고 한 큰 이유가 사실은 집의 무게에 닿아 있습니다. 한 가족을 이루면 한 채의 집이 필요한 그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한국 사회의 인구 모습까지도 흔드는 모습입니다. 집이 단순히 자산이 아니라 한 사회의 깊은 곳까지 닿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도 사실 아주 오랜 시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지만 쉽지 않은 면이 있죠.
0: 맞습니다. 오늘의 행간이 여기에 있는데요. 사실 한국 부동산은 한 가격의 모습이 아니라 한국 사회 여러 갈래가 한 자리에 응축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일한 해결책으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 모습을 한 줄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탄력적 자산이고 수요는 사람, 돈, 기대 이 세 갈래가 동시에 몰리는 자리다 보니까 거기에 한국 가계 자산의 65%라는 무게가 한 자리에 얹혀 있고 그 위에 세대 간의 무게까지 닿아 있는 다층의 구조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 구조의 여러 갈래를 동시에 다뤄왔는데요. 공급은 늘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새 도시를 짓고 재건축 규제를 풀고 도심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

0: 맞습니다. 수요는 다스리는 쪽으로 정책을 썼습니다. 대출을 조이고 네. 세금을 조정하는 정책을 폈죠. 마침 최근에도 한국 정부가 공급 확대 그리고 수요 관리 두 갈래를 함께 펴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펴도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0: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한번 짚었던 명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정부는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지만 그 큰 방향을 영원히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고 그 자리에 공급이 빨리 못 따라가고 가계가 그 자리에 무게를 두는 그러니까 한 사회의 깊은 구조가 그대로 있는 한 정책만으로는 이 구조를 한 번에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짚었던 흐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 한국 가계의 자라는 시계가 부동산이라는 한 자리에만 모여있는 모습은 천천히 다른 자리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자리,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전환점이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자리와 함께 만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한 사회가 자산을 다루는 방식이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한 단계씩 옮겨가고 있는 시점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처럼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는 영역, 즉 시장만으로는 한 사회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자리들이 사실 우리 삶 곳곳에 있습니다. 환경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 같은 자리들이 그겁니다.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옆에 있는 아이에게 전달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0: 예,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한 가족이 평생 동안 가장 큰 돈을 들이는 게 뭐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아이가 갸우뚱할 겁니다. 바로 집이라는 점 설명해 주면 좋고요. 집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한 가족이 몰이는 자리 이고 네. 그리고 단순히 사고판 어떤 물건이 아니라 한 가족의 살림 전체가 담기는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자리가 무척 비싸고 한 동네에 모이는 데는 새 집을 짓는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가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리이자 동시에 가족이 가장 무거운 자리다라는 점도 설명해 주면 집이라는 것의 다양한 모습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1: 다음 주에 어떤 이야기 나눠보죠?
0: 오늘 우리는 집이 시장의 흐름만으로는 다 풀리지 않는 공간이라는 점을 짚었는데요. 사실 우리 삶 곳곳에 시장이 잘 닿지 못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환경, 의료, 교육 같은 것들인데요. 한 사회가 시장 바깥에서 함께 풀어내야 되는 자리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시장이 닿지 못하는 자리와 그 자리에서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지금까지 초보경제학 중앙대 겸임교수이신 한국개발연구원의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신승훈의 오랜 이별 뒤에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자산 관리의 비법을 알아보는 행복백세 자산 관리 순서인데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또 어떤 정보 알려주시나요?
2: 네, 오늘은 절세, 그러니까 세금 아끼는 전략을 알아볼 거예요.
1: 네.
2: 아니, 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세금 쫙쫙 다 빠져나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테크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만능 통장, 바로 ISA 만기 자금을 활용해서 노후 연금 재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좋습니다.
2: 네, 3년 만기를 채운 이 자금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노후에 손에 쥐는 연금 액수 그리고 세액 공제 혜택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은퇴를 하셨다 혹은 은퇴를 앞두셨다 하는 분들은 특히나 이 내용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그 ISA 계좌가 만기가 되었을 때 여기 있던 돈을 노후 연금 계좌로 옮기면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들은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1: 맞아요.
2: 세법상 ISA 만기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통장이나 연금 저축 같은 개인연금 계좌로 전화를 하시면요. 정부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을 줍니다. 여기서 이 혜택의 핵심은 추가 세액공제인데요. 원래는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연간의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하면은 이체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는 이 원래 정해져 있던 900만 원의 한도에서 플러스 추가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얹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금액이 그 해에 총 1200만 원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좀 짚고 가야 되는 게요.
1: 네.
2: 이 1200만 원이라는 게 세금을 1200만 원 깎아드릴게요. 이게 아니고요.
1: 착각하시는 분들 많죠.
2: 네, 맞아요. 정말 많으시거든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납입 기준 금액, 대상 적용 금액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여기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시라면 16.5%를 적용해서 약 198만 원을 돌려받으시거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보다 소득이 높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액공제율을 13.2%를 적용받아서 약 158만 원 정도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제 이 금액들을 내가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못 받는 금액들이었잖아요.
1: 네.
2: 예, 그런데 이 금액들을 내가 이제 이전을 함으로써 매년 추가로 챙기실 수 있는 거니까요. 은퇴를 앞뒀다. 혹은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놓치기 아까운 혜택들인 겁니다.
1: 그럼 이체 금액의 10%라면 얼마를 내가 넣느냐에 따라서 공제 혜택이 좀 달라지겠네요?
2: 네, 맞아요. 이게 한도인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꽉 채워서 받으려면 ISA 만기 자금 중에서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10%니까요. 만약에 만기 자금이 총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다 옮겼다. 그랬다고 해도 10%인 500만 원을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최대 한도는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300만 원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좀 적게 2천만 원만 옮겼다. 그러면 그 금액의 10%인 20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본인의 올해 소득 수준이랑 필요 현금 흐름을 미리 계산을 해보시고요. 세액 공제 효율이 가장 극대화가 되는 3천만 원의 선을 연금 계좌로 보내시는 게 재테크 면에서는 가장 영리한 배분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면 이렇게 연금 계좌로 옮긴 ISA 만기 자금은 바로 빼서 쓸 수도 있나요?
2: 아, 그건 아닙니다.
1: 이게
2: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점인데요.
1: 네.
2: ISA 만기 자금은 만약에 연금 계좌로 옮기지 않았다. 그냥 만기가 됐다. 이러면 우리가 그냥 바로 빼서 쓸 수가 있는 돈인
1: 네.
2: 거잖아요. 근데 그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 IRP나 연금 저축 계좌로 옮겼다. 그러면 이 돈은 묶입니다. 노후 연금 재원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걸 미래를 기약을 하게 되는 거죠. 장점으로 꼽는다면 이 자금을 연금 계좌 안에서 주식형 ETF나 펀드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연금 계좌로 옮긴 거다 보니까 당장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을 탈 때 이때 세금 내세요라고 밀어주는 과세 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단점도 있죠. 돈이 묶인다는 겁니다.
3: 그렇네요.
2: 다만 여기서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만 55세 이전에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중도 인출을 할 때 16.5%라는 이 무거운 기타 소득세를 무는 대상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동안 불어난 운용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봤을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설사 여러분이 중도 인출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세금이 붙지 않고 자유롭게 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SA 만기 자금 전체가 조금 묶이는 건 아니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금액은 55세까지 묶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노후 자금으로 쓸 돈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옮겨야겠구나라고 인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은 거죠.
3: 그럼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하고 IRP 중에서 어디로 보내는 게 더 유리할까요?
2: 네, 요거는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이랑 그리고 자금 운용 목적에 따라서 선택이 조금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운용의 자율성이 조금 더 저는 중요해요 하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의 계좌가 더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주식형 ETF 등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매수를 하셔서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중도 인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세액공제 받은 거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지만요. 계좌 자체를 깰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IRP는 안정성을 조금 추구하는 분들에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IRP는 원칙적으로 전체 자산의 30%를 정기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채워야 한다라는 규제가 있거든요.
3: 그렇죠.
2: 다만 디폴트 옵션, 그러니까 사전 지정 운용 방식으로 굴릴 때에는 위험 자산을 100%까지도 담을 수 있는 예외가 있기는 하고요. 또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돈을 빼려고 하면 사실 사실상 이거를 해지를 해야 돈을 뺄 수 있는 좀 강제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3: 네.
2: 저는 좀 자유롭게 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 아 저는 저를 못 믿겠어요. 좀 강제적으로 저축하거나 강제적으로 묶어놔야겠어요 하는 분들이라면 IRP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성향 따라.
2: 네.
3: 그 종종 ISA 만기 금액 전체를 다 그 연금 계좌로 한 번에 옮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좀 추천 안 하시는 방식인가요?
2: 아, 이게 무조건적으로 추천, 무조건적으로 비추라고 하기에는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좋은 게 자산 규모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좀 세부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3: 그래요.
2: 만약에 은퇴가 코앞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연금의 덩치를 하루라도 빨리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 분들이라면 만기 자금 전액을 연금 계좌로 넣으시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는요. 원래는 연간 납입한도 자체는 총 1,800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ISA 만기 자금을 전환할 때만큼은 이 한도와 상관없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도 한꺼번에 옮길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을 해줍니다.
3: 아.
2: 다만 여기서 조금 오해를 하기 쉬운 부분이요. ISA 전환에 따른 추가 300만 원 보너스 공제, 아까 우리 짚었던 네. 내용이죠. 이 공제는 자금을 옮긴 그 해 한 번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세금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아쉬울 수 있지만
3: 네.
2: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들이 다 노는 거 그러니까 혜택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당장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연금저축은 최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 맞아요.
2: 요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데에 전환특례라는 방식으로 요 나머지 금액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3천만 원을 넣었을 때에 300만 원만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천만 원에서 300만 원 혜택 받고 2,700만 원의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러면 요 금액은 제가 굳이 매해 새 돈을 새 금액을 넣지 않아도 이후 3년에 걸쳐서 매년 9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새 돈을 넣지 않았는데에도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내가 한꺼번에 넣어도 그 다음 해에 3년에 걸쳐가지고 절세 혜택은 나누어서 받을 수 있다. 절세 혜택은 여러 해에 나눠가지고 길게 뽑아낼 수 있는 좀 우회로를 이거 합법적인 이제 범위 내에서 우회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ISA 통장이라는 게 3년 만기가 지나면 해지하고 또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제도를 좀 반복해서 써도 되나요?
2: 맞습니다. 이게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좀 주목하실 만한 굴리기 전략입니다. 흔히 3년 주기 이제 뭐 이제 우리가 풍차 돌리기, 반복 주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ISA는 1인당 한 계좌만 가질 수 있지만 의무 가입 기간인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하고 또 새 계좌 개설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만기 만들고 나서 거기서 3천만 원 떼가지고 연금 계좌 보내가지고 추가 세액 공제 300만 원 챙기시고요. 남은 자금이랑 새 돈 합쳐가지고 다시 ISA 열어가지고 3년 만기 재테크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요 방식을요. 은퇴 전에 한 두세 번 정도만 반복을 하셔도 개인 연금 계좌 원금은 꾸준히 불어나면서 노후에 매달 나올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우리가 단위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 거죠.
3: 들어보니까 진짜 유용한 꿀팁 같은데 간혹 이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바꿀 때 신청 기한을 놓친다거나 서류 문제로 혜택을 못 받는 실수하시는 경우도 많다고요.
2: 정말 자주 일어나는 사고고요. 잊지 말아야 할 법적 시한은 ISA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60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3: 네.
2: 60일 이내 연금 계좌를 이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깜빡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아무리 큰 돈을 연금 계좌에 넣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전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에 신청하실 때 단순히 내 통장에서 연금 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만 하면 전환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저 ISA 만기 자금 연금 전환 서비스 신청할게요라고 그러니까 이 명목으로 무조건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일반 계좌에 옮겼다가 연금 계좌로 옮기면 무효라는 겁니다.
3: 아이고.
2: 네, 그래서 ISA 담아준 주택이나 ETF 그대로 옮기는 실물 이전도 불가하고 현금화를 하셔야 된다. 만기 이전에 증권사나 은행 콜센터 통해 가지고 이 절차 꼭 밟으셔야 된다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3: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나 뭐 전략 같은 거 정리해 주신다면요.
2: 네, 절세 혜택과 세액공제 수치만 보고 부작정 내 자산의 유동성을 콩콩 묶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퇴기에는요. 매월 들어오는 고정소득이 아무래도 줄어들잖아요.
3: 네.
2: 그래서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경조사비 같은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현금 확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노후 때 활용할 자금은 명확하게 묶어두고 아닌 거는 좀 빼두는 게 좋다. 계산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금 혜택 받을 거는 연금 계좌에 옮기시고요.
3: 네.
2: 그 한도를 넘어서는 걸 불필요하게 한꺼번에 옮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에 이전할 금액 ISA에서 빼가지고 직접적으로 바로 현금으로 쓰실 거 구분하셔가지고 순수 노후 자금 용도 그리고 현금으로 필요한 거 이 비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하시면 조금 현실성으로 이제 내가 길게 가는 재테크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행복 100세 자산관리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경제로 통일로 노사연이 부르는 우리에겐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있는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을 찾아갑니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지난 2021년에 개장했는데요. 자연휴양림이 개장을 하면서 신시도 역시 인기여행지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아울러 신시도 자연휴양림의 숙소들은 대부분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에 지어져 있는데요. 국립변산자연휴양림,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안형 자연휴양림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해와 달 그리고 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조성했습니다. 그런 만큼 휴양림 곳곳에 달을 형상화한 달맞이 공원, 별을 형상화한 커뮤니티 센터, 태양을 형상화한 태양 전망대 등이 있고요. 가벼운 산책이 가능한 4km 길이의 해안 탐방로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에는 앞서 언급을 했듯이 숙박시설 대부분이 바다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지어져 있는데요. 이들 숙박시설에는 각각 해오름달, 물오름달, 입새달 등과 같은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고금산 군도에 있는 섬들인 선유도, 무녀도, 방축도라는 이름도 붙여져 있습니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에 있는 숙박시설들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만 원하는 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시도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천주교 신부

부인 최양업 신부가 잠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최양업 신부는 중국에서 부재 서품을 받고 조선으로 오던 중 배가 난파되어서 표류하게 되었고요. 가까스로 신시도 바닷가에 도착해서 약 한 달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인기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근처에 있는 고군산 군도의 섬들을 쉽게 둘러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군산 군도로 들어가는 들머리는 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있는 신시도인데요. 신시도에서 첫 번째 연도교인 고군산 대교를 건너면 무녀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녀도의 명물은 쥐똥섬이라고 불리는 작은 바위섬인데요. 썰물이 되면 무녀도에서 바닷길을 따라 이 쥐똥섬까지 걸어갈 수 있고요. 쥐똥섬이 보이는 바닷가에는 쥐똥섬 전망대 역할을 하는 이동식 카페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녀도에서 선유대교를 건너면 고군산 군도를 대표하는 섬인 선유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선유도라는 이름에는 신선이 놀다 간 섬 또는 신선이 머물고 있는 섬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리 큰 섬이 아닌데도 꽤 큰 규모의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선유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앞에는 무인도인 솔섬이 있습니다. 이곳까지는 약 700m 길이의 데크길이 놓여 있어서 가벼운 산책을 하기에 좋은데요. 솔섬에서는 선유도의 명물인 망주봉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망주봉은 지난 2018년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명성으로 지정됐습니다. 선유도에서 장자대교를 건너면 장자도를 거쳐 대장도에 이르게 됩니다. 대장도 최고봉인 대장봉은 해발 142.8m로 그리 높지는 않은데요. 탐방로는 다소 가파른 편입니다. 하지만 대장봉 위에 서면 제대로 된 고군산 군도 전경과 함께 잔잔한 바다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대장봉은 고군산 군도를 찾는 외국 여행자들이 거의 빼놓지 않고 들르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고군산 군도의 별미로는 바지락 칼국수와 박대구이 정식이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있는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입니다. 읽고 나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게 되는 책. 누군가는 내 이야기 같다며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이 책은 위험하다며 덮어버리는 책입니다. 일본 문학사상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중 하나이자 지금도 매년 수십만 부가 팔리는 기이한 생명력을 가진 작품입니다. 1948년 다자이 오사무는 이 소설을 탈고하고 불과 한 달 뒤 연인과 함께 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향년 38세. 그래서 이 소설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한인간의 마지막 고백이자 유서이며 동시에 인류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소설의 모든 장면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작가 다자이 오사무는 1909년 일본 아오모리현의 대지주 집안에서 11남매 중 10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안, 겉으로 보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평생 자살을 시도합니다. 무려 5번. 첫 번째는 21살 카페 여급과 함께 수면제를 먹었는데 그녀는 죽고 다자이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자살방조죄로 조사를 받았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마침내 5번째 시도에서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이름은 오바요조입니다. 그런

근데 이 요조의 삶은 다자이 오사무 자신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전적 소설인가 순수한 허구인가 그 경계가 무너지는 지점에서 인간 실격의 공포와 매력이 시작됩니다. 소설은 익명의 화자가 어느 날 세 권의 수기를 발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수기에는 사진 세 장이 끼워져 있고 화자는 그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 요조의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다른 존재의 얼굴 같았다고. 그리고 스귀의 첫 문장이 시작됩니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 실격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집에 다육식물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친근하게 다육이라고 많이 부르시던데 이 다육이는 게으른 사람이 키우기 좋다고 합니다. 잎이나 줄기, 뿌리에 물을 저장해 두기 때문에 자주 물을 안 줘도 알아서 잘 큰다고 하지요. 그런데요, 막상 키워본 분들은 다육이 물 주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십니다. 도무지 그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고요. 네, 물을 자주 안 줘도 되지만 막상 물을 주려면 다른 화초들과 주기가 달라서 애를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육식물은 종류도 참 많고 특이한 모양도 많지요. 건조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진화한 모습들인데 그 작은 화분 앞에서 가끔은 생명의 신비랄까 경외심까지 느끼게 됩니다. 김상희의 노래 오늘 첫 곡입니다. 빨간 선인장.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모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제주도에도 다육식물 네. 많이 키우시나요?
1: 많이 키워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키우기가 되게 수월한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저는 진짜 그런 거 못 키우잖아요. 게을러서인가? 근데 이 돌담집에 살잖아요, 네네네. 제가. 근데 그 돌담 사이사이에 쫙 뭐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0: 틈새에서 뭐가 나와?
1: 네, 돌담 사이사이. 근데 너무 예뻐요.
0: 보통은 거기에 이끼 같은 게 많이 끼는데 다른 데는.
1: 근데 아니, 막 다육이가
0: 나와요?
1: 나와요. 그래서
0: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네.
1: 네. 저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다육이가 나와서 이 돌담 사이사이를 너무 예쁘게 장식을 해주는 거예요.
0: 정말 예쁘겠네요.
1: 근데 저는 물을 주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스스로 알아서 막 피어서 막 이렇게 살아있어서 네. 이 돌담을 너무 멋지게 만들어주더라고요.
0: 네. 앞에 들었던 그 선인장 같은 경우도 네. 다육식물의 일종이긴 한데
1: 네.
0: 그 식물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수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흡수해서 몸에 저장하는 것. 그게 생존 본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뭐 물 수분이건 뭐 땅에 있는 거건 다 빨아들여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다육식물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제주에는 다육이가 잘 되는 건가요?
0: 물기가 많잖아요. 네, 제주는
1: 좀
0: 아무래도.
1: 습할 때 습하니까. 많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잘 자라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어쩔 땐 대문 옆에 뭐가 막 갑자기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도 있네. 근데 그 꽃도 이렇게 피더라고요.
0: 꽃이 있죠. 네. 얼마나 또 앙증맞고 이쁘니까.
1: 네. 예. 저는 사실 다육이가 저는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건 제가 잘 못 키워요.
0: 알아서 잘 크는
1: 네,
0: 거.
1: 네. 네.
0: 자, 사연 네. 만나봅시다.
1: 네. 서울 마포구에서 박태식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여기는 카센터입니다.
0: 아, 예.
1: 나른한 오후에 시원한 냉커피 한잔하고 방송 듣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0: 예. 네. 더위에 힘내셔요. 네. 카센터 일하시다 보면 좀 많이 덥고 좀 지치기
1: 그렇죠.
0: 쉬운데.
1: 예. 예. 냉커피 한 잔, 좋죠. 시원하고.
0: 예. 네. 카센터 갈 일이 있는데, 저도.
1: 네.
0: 자동차 검사 받으라고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2년에 한 번씩.
1: 네, 예. 네.
0: 자, 박태식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오세아님, 저희 애청자시죠. 1980년 무렵 남양주에서 군산으로 내려와 살게 됐습니다. 아, 원래 남양주에 사셨군요.
1: 네.
0: 6월이 되면 회사 동료들과 함께 용인 자연농원에 가서 용인 자연농원 아시죠?
1: 알죠.
0: 지금은 에버랜드.
1: 그렇죠. 오랜만에 듣는 예, 예. 자연농원이네요.
0: 자연농원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알죠.
0: 예. 용인 자연농원에 가서 장미를 구경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전라도 여러 곳에서 아름다운 장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군산 수송동 거리, 임실 치즈 테마파크, 전주 도로공사 수목원, 광주 조선대학교까지. 게다가 입장료나 주차료를 내지 않아도 돼서 더 좋습니다. 저는 자가용이 없어서 멀리 가진 못하지만 군산 시내 곳곳에 장미를 카메라에 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이면 세월 따라 노래 따라를 들으면서 출사를 나서는 것도 제 삶의 즐거움입니다.
1: 네.
0: 아마도 네. 이것이 인생 말년에 느끼는 작은 행복이 아닐까 싶네요. 장미 같은 이 시간 장미빛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박재홍의 인생 수첩을 청하셨습니다.
1: 네.
0: 오세아님.
1: 네.
0: 아, 군산이나 네. 그 전라북도 또 광주까지 얘기하셨는데 그 장미 명소들을 또 이렇게 짚어주셨거든요.
1: 그러니까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카메라에 담는 재미가 있어요.
0: 예. 아, 가보고 싶어요.
1: 요즘은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네요.
0: 예. 군산도 가보고 싶고 임실 거기 치즈도 또 네. 유명하잖아요. 아, 한번 가봐야겠네요.
1: 자, 군산은 정말 가본 지 오래됐네요.
0: 네. 저도 진짜 딱 한 번 가본 것 같은데.
1: 예전에 저는 무명 가수 시절에 갔었어요. 나이트클럽에. 군산은 예. 진짜 정말 오래됐죠. 그때.
0: 그때 어떤 일했던 환경, 일했던 경험, 기억이 그 도시에 대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때 제가 그거를 군산에서 어떤 분이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우유에 밥을 말아 드시는 걸 봤어요.
0: 저도 그랬어요. 네. 어렸을 때.
1: 그랬어요?
0: 우유에 밥 말아 먹어봤어요.
1: 저는 어릴 때 예. 강원도에서 그 산골에 살아서 그런가 우유를 잘 못 봐서 그랬나? 우유에 밥을 말아 먹으니까 예. 저게 어떻게 맛일까? 저는
0: 너무 신기하죠.
1: 예, 오히려 그 군산의 먹거리보다 저는 네. 그분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요.
0: 저는 어렸을 때 맨밥에다가 케찹 마요네즈 넣고 막 비벼 먹게 됐어요. 그건 좀
1: 마요네즈는
0: 쉬운가?
1: 마요네즈는 좀 알겠는데 케찹을
0: 케찹도 비벼 먹고.
1: 아, 이 샐러드에 하는 식으로요?
0: 밥에 아직 말이 너무 어리네. 아니 밥에 간장도 비벼 먹고 하잖아요.
1: 간장은
0: 옛날에
1: 비벼 먹을
0: 버터도 비벼 먹고.
1: 오, 이게 샐러드에 넣는 것처럼 케첩하고.
0: 먹을 게 없을 때는 케첩 뿌려가지고 비벼 먹고 많이 그랬어요.
1: 뭐 제 동생은 계란 후라이에 케첩을.
0: 아, 그건 언제 당연히 있어야죠. 예.
1: 아, 그래요. 저는 케첩 뿌려서는 안 먹었거든요.
0: 케첩밥 우유밥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또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얘기를 할까.
1: 근데 예. 아직까지도 그 우유밥을 못 먹어봤어요.
0: 한번 드셔보세요. 고소해요.
1: 아, 그래요? 예, 예. 한번 고소할 것 같긴 해요.
0: 꼭 흰밥에다가 하세요. 네. 잡곡밥은 안 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예. 흰밥에다가.
1: 네, 알겠습니다.
0: 자, 다음 사연 만나보죠.
1: 네. 이번에는 장양원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어요.
0: 장양원 님 반갑습니다. 네.
1: 제 나이 80이 되고 보니 아침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몸 관리를 위해 새벽 4시가 넘으면 운동을 나섭니다.
0: 아유, 예.
1: 평소에 자주 걷는 길이 있는데 1시간 정도 걸으면 걸을수록 6,000보가 조금 넘더군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데 날이 갈수록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0: 예.
1: 눈에 노래를 들으면서 더위를 덜 느껴보고
0: 시원한
1: 싶습니다.
0: 눈 노래.
1: 네. 네네.
0: 그래서 타향설 청하셨어요.
1: 네.
0: 남산유.
1: 아, 눈의 노래.
0: 네.
1: 저는 지금 읽으면서 눈의 노래라 그래갖고 무슨 의미인가 잠깐 그랬어요.
0: 얼굴에 있는 눈이 아니고.
1: 네네.
0: 네. 시원한 네. 차가운 눈.
1: 네네네. 네.
0: 아, 여든이 되셨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네요.
1: 네.
0: 새벽 4시에 운동을 나가시는데 걷는 길이 이제 자기만의 길이 있잖아요.
1: 네. 네.
0: 그 길을 걸으면서 또 음악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1: 네.
0: 또 이어폰 끼고 들으시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다른 기분이 드실 텐데
1: 네.
0: 어떤 날은 더 상쾌하기도 하고
1: 그렇죠.
0: 어떤 날은 좀 더 힘들기도 하고.
1: 네. 공기 자체가 또 달라지니까.
0: 예.
1: 근데 6,000보면은 많이 걸으시는 거죠.
0: 아, 그럼요. 네. 네. 한꺼번에 6,000보면 많이 걸으시는 겁니다.
1: 네.
0: 어쨌든. 건강 관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곡 듣겠습니다. 박재홍의 인생수첩, 남상규의 타향설.

0: 네, 오세연님과 장양원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박재홍의 인생수첩, 그리고 남상규의 타향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 창원에서 왔습니다. 백이철님.
1: 네.
0: 도연아 씨의 웃음소리에 푹 빠진 사람입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0: 처음에는 네. 별로 우습지 않은 얘기에도 박장대소할 때마다 내 정서가 많이 메말랐구나 싶었는데 네. 지금은 그 웃음에 중독되고 말았어요.
1: 아. 제가 좀 잘 웃는 편이긴 해요.
0: 근데 웃음소리가 아주 네. 그 호탕하시잖아요.
1: 네.
0: 예, 아주 뭐 보통 여성분들은 조금 가리면서 좀 꾸민 듯이 웃는 경우도 많은데 거침없이 웃으시잖아요.
1: 막 이렇게
0: 그러니까 처음에 네. 저도 듣고 당황스러웠거든요. 아니 네, 저렇게 그렇구나. 웃어도 되나 방송에서?
1: 아, 네.
0: 그랬는데 네. 이게 중독적인 것 같아요. 아, 네. 중독성이 네. 있어.
1: 아, 네. 웃어도 되나 이렇게 놀라셨군요.
0: 아니, 방송인데 그래도 좀 심한 좀 거 이렇게, 아닌가 싶었는데
1: 좀 조심히 네. 이렇게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매력이라니까요,
1: 그래요?
0: 진짜.
1: 예.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웃음이 터지면
0: 아, 그걸 어떻게 뭐 조심히
1: 하니까 이걸 안 돼요.
0: 아, 그럼요. 네. 예. 아, 백이철님이 아주 좋은 그 네.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다음 분 만나보죠.
1: 네, 이번에는 권택환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권택환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소리향기 봉사단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이 많아요.
0: 네.
1: 그래도 힘내서 이 더위를 잘 이겨냅시다. 자원봉사하는 우리가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합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0: 그러셔야죠.
1: 맞아요.
0: 예. 권택환님이 이제 자주 사연을 보내시는데
1: 네.
0: 좋은 봉사 활동 하시잖아요. 소리향기 봉사단.
1: 네, 네, 네. 네.
0: 음악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네. 자원봉사 하시는데 하는 사람이 더 즐거워야 돼요.
1: 맞아요.
0: 그래야지 딱 듣는 분들이나 받으시는 분들이 그걸 느끼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저희도 웃고 막 하니까 이게 또 애청자분들이
0: 느끼시는
1: 너무
0: 거지.
1: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저희가 만약에 사이가 안 좋으면요. 사이 좋은 척해도 다 알아요.
1: 그렇죠. 다 알아요.
0: 그러니까.
1: 소리로만 듣기 때문에
0: 그럼요.
1: 다 아시더라고.
0: 예. 감 좋은 분들은 다 아십니다.
1: 네.
0: 근데 저희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1: 네.
0: 아주 뭐 거리낌 없는 사이.
1: 네.
0: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해서 네. 들었습니다.
1: 아, 이렇게 그런 인사를 많이 해오시는구나.
0: 네. 저 깜짝깜짝 놀래요. 와, 이 우리 방송이 진짜 네. 많이 듣는구나.
1: 전국 네. 방송입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네. 전국 방송일 뿐더러 글로벌 방송입니다.
0: 정말.
1: 저희는 그래서. 원래 단파 중파 쏘면은 저 멀리 네. 원래 그 한민족 방송이 가청권이 저기 연해주 뭐 동북삼성 네. 블라디보스톡 다 나가잖아요.
0: 네. 이야, 그러면 제 노래도 막 울려 퍼지고 있네요.
1: 아, 그럼요.
0: 그래서 어떻게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예.
0: 어, 그래서 저는 막 감동받아요. 그럴 때마다.
1: 그게 다 인연입니다.
0: 네.
1: 좋은 인연.
0: 맞아요.
1: 자, 양희열님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띄워드리죠. 먼저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듣고 와서 무지개 트리오의 그대는 나의 주인공 들어보겠습니다.

0: 네, 권태관님이 청하신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그리고 양희열님의 신청곡 무지개 트리오의 그대는 나의 주인공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윤미자님. 화훼장식 기능사에 도전했는데 필기시험에 합격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꼭 꿈을 이룰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라고 짧게 사연 남기셨어요.
1: 네.
0: 아, 축하합니다. 네. 예, 필기시험 네. 네, 합격. 네.
1: 저는 요즘은 뭐든지 늦은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네. 화훼장식 기능사라는 명칭이군요. 그러니까 보통 네. 우리는 옛날에 뭐 꽃꽂이 자격증 네, 이런 것도 있었고
1: 갔는데.
0: 요즘은 플로리스트만 이렇게 부르잖아요.
1: 네.
0: 정식 명칭은 화훼장식 기능사. 뭐 다른 분야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1: 네.
0: 예. 그럼 이제 실기가 남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이제 실기를 또 하시겠죠. 필기에 이제 합격을 하면.
0: 예예. 예. 네. 실기 합격하시면 또 한번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이어서 최유정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안녕하세요. 두 분께 익숙한 이름 하나 대고 시작할게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의 자칭 홍보국장이자 이미 방송에 세 번이나 출연하셨던 열혈 애청자 최윤보 씨를 아시나요?
0: 아, 네. 알죠.
1: 알죠. 네.
0: 잘 알죠. 예.
1: 네, 맞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0: 아, 그러세요.
1: 네.
0: 따님이시군요.
1: 네. 제 딸이 태어났을 때도 아빠가 이 방송에 축하 사연을 보내주셔서 온 가족이 귀를 기울였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요.
0: 네.
1: 제가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 비밀리에 글을 남깁니다.
0: 그러셨군요.
1: 네.
0: 예.
1: 저희 아빠는 평소에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어릴 때 저희 3남매를 데리고 노래방에 가면요.
0: 네.
1: 단 한 번도 마이크를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0: 아.
1: 에너지가 우렁차다 못해 넘치던 분이셨죠. 아, 그런데 그런 무적 같은 아빠도 요즘 부쩍 나이 드신 게 눈에 보여서 마음이 짠할 때가 많습니다. 평소엔 애교도 없고 늘 퉁명스럽기만 한 큰딸이지만 아빠 생신을 맞아 꼭 전하고 싶어요.
0: 네.
1: 아빠, 나 부끄러운 많은 큰딸이야.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툴툴거려서 미안해. 그래도 내 마음 알지? 늘 사랑하고 우리 삼남매 든든한 버팀목이 돼줘서 고마워. 아빠가 좋아하는 라디오 들으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줘.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 아빠 72번째 생신이 6월 28일 일요일이에요.
0: 내일이군요. 내일.
1: 네. 예. 방송에서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0: 네.
1: 그래서 신청곡도 올려주셨네요.
0: 송대관의 해뜰날 좋아하시나 봐요.
1: 네.
0: 네, 최윤보 선생님이.
1: 네네.
0: 아, 최윤보 선생님은 잘 알죠.
1: 네.
0: 저희 방송에도 여러 네. 번 나오셨고.
1: 저도 이제 뵌 적 있죠.
0: 예,
1: 네.
0: 예. 청취자 대표로
1: 네.
0: 나오시기도 했고 저희 청취자 동호회가 있거든요.

0: 있잖아요. 네. 세월 따라 노래따라 네. 거기에 또 총무 역할도 홍보 역할도 하시고 아주 열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애정이 참 많은 분이 많으신 분인데
1: 네.
0: 이렇게 또 내일 생신이었군요. 아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예. 네. 아유, 깜짝 놀라셨겠어요. 이 네. 방송 들으시고.
1: 아, 이럴 때 다시 한번 또 느끼지만 네. 이 라디오 방송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묵뚝뚝하잖아요. 직접 말하기도 쑥스럽고.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방송을 통해서 네. 아, 이렇게 마음을 또 전하셨습니다.
0: 야, 따님이 아주 이제 센스가 아주 빛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신청곡은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김을희 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엄청나게 바쁜 일 끝나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하시면서 개은숙의 노래 노래하며 춤추며 청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최유정 님이 청하신 송대관의 해뜰날 그리고 김을희 님의 신청곡 개은숙의 노래하며 춤추며 두 곡 듣겠습니다.

0: 네, 송대관의 해뜰날 그리고 개은숙의 노래하며 춤추며 최유정님과 김을희님 잘 들으셨겠죠?
1: 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여러분의 사연을 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도윤아 씨가 소개해 주세요.
1: 네, 서울 노원구에서 최명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남편이 배탈 나서 고생 중입니다.
0: 아이고.
1: 그런데 출근한다고 현관문 나섰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똥 쌌다 하는 거예요.
0: 아이고 저런.
1: 드디어 이 남자가 일을 저질렀구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으이구 나 말고 강아지 하면서 다시 나가더라고요.
0: 아, 강아지가 똥을 쌌다고?
1: 네. 아. 알고 보니 남편은 깜빡한 물건을 가지러 다시 들어온 거였고 배변판 보고 치워주라고 한 거였어요.
0: 아 그럼 그렇지. 아,
1: 네. 저는 진심으로 남편이 실수한 줄 알았네요.
0: 물론 뭐 배탈이 나면
1: 네. 그럴 수 있어요.
0: 네. 고장 나니까.
1: 뭐 한 번쯤 예. 그래 보지 않으셨을까요, 다들?
0: 왜 또 다들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1: 아, 저는 네? 그런 적 있었어요.
0: 아, 너무 네.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1: 네. 예. 아유, 아니 참. 정말 배탈 나서 장이 좀 이상해졌을 때.
0: 고장 나면 어쩔 수 없죠.
1: 예.
0: 근데 이 상황이 참 재밌네요.
1: 네.
0: 오해할 만하죠.
1: 네. 예.
0: 배변판을 보고 강아지 똥 싼 걸 보고. 예.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최명수님. 네. 자, 다음은 최신열 님이 콩 게시판에 주셨는데 저는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제 고향을 많이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칠순 나이를 지나고 있는데 고향을 떠나 객지로 떠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에는 고향 노래가 많이 나오죠.
1: 네.
0: 김상진 두메산골도 대표적인 노래인데 고향 소식을 전하면서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그 노래 청하셨습니다.
1: 네. 네. 아, 진짜
0: 부안 지킴이세요.
1: 네. 네,
0: 부안에서 평생 네, 최신절님. 저도 부안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1: 네.
0: 대학생 때 그 농촌 봉사활동
1: 네.
0: 가잖아요.
1: 네.
0: 그래서 농활이라고
1: 네.
0: 그거 한 갔는데 그때가 부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농산일 좀 돕고 그랬던 네. 기억이 납니다. 참 아 이게 힘든 일이구나 그때 많이 체험을 했죠.
1: 농사가 예.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0: 자 그러면은 또 한 분의 사연이 있죠.
1: 네. 김기동님이 홈페이지로 짧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0: 네.
1: 새벽마다 잘 듣고 있어요. 비록 제가 신청한 곡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노래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특별한 사연 없지만 저도 노래를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0: 평양기생.
1: 네.
0: 네, 이 노래 좋아하신다고요?
1: 네.
0: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신청곡을 이어서 들어보죠. 김상진의 두메산 골 이미자의 평양기생.

0: 네, 최신열 님이 청하신 곡 김상진의 도매산골, 그리고 김기동 님이 청하신 이미자의 평양기생 두 곡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고향 관련 노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많이 나오죠. 네,
0: 신청곡도 네. 많이 들어오고요. 네. 자, 이제 몇 분의 사연이 남았는데 네. 도희만 씨가 먼저 전해주세요.
1: 부산 수영구에서 송기범 님이 보내주셨어요.
0: 네.
1: 아들이 차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게 작은 USB에 노래를 가득 담아줬어요.
0: 네.
1: 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해서 세월 따라 노래 따라를 들으면서 노래 제목 받아 적습니다.
0: 아, 그것도 네. 괜찮은 또 네. 아이디어네요.
1: 왜냐하면
0: 네.
1: 노래는 아는데 제목은 몰라요.
0: 맞아, 맞아. 예.
1: 또 어느 가수분이 부르셨는지도 모르니까 못 찾는 거예요.
0: 맞아요.
1: 네.
0: 네. 그리고 옛날 노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수 선배님들이 리메이크를 많이 네. 했다고 할까. 그래서 여러 버전들이 있어요. 원곡자가 누군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1: 네,
0: 예, 찾을 때 애를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네.
0: 옛날에 그 CD 뭐 테이프로 듣다가 요즘은 그 조그만 USB에 수백 곡 수천 곡이 들어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실 거예요. 편리하고.
1: 그럼요. 막 지우고 듣고 할 수 있으니까.
0: 예. 자, 그리고 김경식님 콩 게시판 남기셨는데 50년 전 대구 머스매와 고창 애기 씨가
1: 네.
0: 3년 넘게 펜팔을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1: 네.
0: 우리 황혼길에서 결혼 기념일을 맞네요. 내 마누라 이안나 여사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게 영원한 소녀랍니다 하시면서 이선희의 인연을 청하셨는데 곡 제목 보자마자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는 거 있죠.
1: 정말 인연이신 거네요.
0: 예.
1: 펜팔을 3년 넘게 펜팔하다가 결혼을 하시는
0: 예전엔
1: 경우가
0: 펜팔
1: 있어.
0: 많이 해서 만났죠.
1: 많이
0: 예.
1: 무슨 그 왜 큰 잡지책 뒤에 보면 펜팔 그 있었잖아요. 네.
0: 예.
1: 그렇지만 펜팔하다가 이렇게 결혼하시는 경우도
0: 옛날에 꽤 많았대요.
1: 많았어요?
0: 예, 그럼요.
1: 아.
0: 예. 50년 전에 만나시고 결혼하셨고 지금은 이제 인생 말년을 또
1: 네.
0: 오붓하게 보내시는
1: 그러니까요.
0: 것 같은데
1: 네.
0: 네, 영원히 사랑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1: 네.
0: 분.
1: 네. 네.
0: 그리고 또 한 분 사연이 있죠.
1: 네.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미환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을 떼어놓고 친구랑 여행 갑니다.
0: 아유, 좋으시겠네요. 아, 좋으시겠어.
1: 네. 2박 3일 동안 저 없이 잘 지낼까 걱정은 되지만 아유, 몰라요. 어떻게든 되겠죠. 하셨어요.
0: 아니 뭐 남겨진 사랑 걱정을 왜 합니까? 본인 잘 노실 생각을 해야지. 예.
1: 사실 이미환 님이 더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0: 아.
1: 한 번도 이렇게 남편을 떼어놓고 지금 여행을 간 적이 없으시니까 이제 남편은 아 괜찮아. 잘 지낼 수 있는데 이제 이미환 님이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남편이 또 자기 없는 사이에
1: 너무 잘
0: 밥도 못해 먹고 굶거나 뭐 이러진
1: 네.
0: 않을까. 근데 요새 세상에 뭐 다 이렇게 잘 해드시기도 하고 또 시켜 먹어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1: 너무 잘 지내도 서운하대요.
0: 그래요?
1: 예전에 그 드라마 하나 있었잖아요.
0: 뭐요?
1: 거기에서 어디 친정인가 갔다 왔는데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0: 그 에피소드 네, 기억나네요.
1: 그,
0: 네. 어떤 건지 알겠네요.
1: 네네.
0: 자, 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걱정하지
1: 네.
0: 마시고
1: 네.
0: 박일남의 엽서 한 장을 청하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사연들 중에서 김경식 님이 청하신 이선희의 인연 그리고 이미화 님이 청하신 박일남의 엽서 한 장 두 곡을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아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웬디 그놀릭,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지음, 성우 이눈솔 읽음. 들어가며. 오늘도 운동을 하지 않은 당신에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떠올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왜 비싼 돈을 들여서 등록한 헬스장에 가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 아이는 제 물건을 방으로 가져가지 않고 아무데나 던져놓는 것일까? 배우자가 절반 정도 하다가 그만둔 주방 벽칠하기를 끝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대부분 사람과 다르지 않다면 자신과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써보았을 것이다. 100번째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순간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집안을 어지르지 않으면 보상을 주겠다고 아이들을 꼬드기거나 비싼 돈을 내고 사람을 불러서 페인트칠을 마저 끝내겠다고 배우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 말이다. 이런 전략이 통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으리라. 만약 그동안 반복되었던 문제의 원인이 동기부여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동기부여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 동기부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더 행복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생각을 믿으며 스스로를 가로막고 있다.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 과학적 원리로 무장한다면 이도저도 못하고 꽉 막힌 상태에서 벗어나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목표 또한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먼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동기부여에 관한 모든 것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동기를 부여할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동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다. 누군가를 묘사할 때나 그 사람은 동기가 부족한 사람이야. 명령할 때 사용하며 동기를 좀 가져봐. 직장에서도 사용한다. 판매팀에 어떤 식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동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연구할까? 과학자들에게 동기는 두 가지 뜻을 지닌다. 첫째, 동기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투입하는 에너지다. 둘째, 동기는 그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이다.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온다. 이를테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는 시도와 그들을 설득하려는 시도는 엄연히 다른 일인데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설득에는 누군가를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려는 외부의 압력이 포함되지만 동기는 행동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동기는 안에서 나오므로 애초에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동기부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조건을 설정해 줄 수 있을 뿐이다. 사라의 예를 살펴보자. 사라가 아침에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남편은 지시 모드로 말한다. 운동은 꼭 해야 해. 막상 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얼른 준비하고 나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사라는 이렇게 말한다. 남편이 도와주려고 그런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오히려 압박감이 느껴져서 정반대로 행동하고 싶어진다니까요. 다시 말해, 동기부여는 밀어붙이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찾도록 도와주거나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으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에 가깝다. 타인에게 최적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려면 설득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말해야 한다. 그들 내면의 자원을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설거지는 내가 해놓을 테니까 그 시간에 당신은 운동해. 축구를 그만두고 싶다는 아이의 마음을 돌리려면? 그렇다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구에 따르면 내면의 동기적 자원을 활용하면 된다. 내면의 동기적 자원에는 개인의 가치관, 욕구, 관심사, 목표, 인간관계 등이 포함된다. 해당 과제가 개인의 동기적 자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면 행동 동기를 높일 수 있다. 내 딸은 축구를 썩 잘한다. 어떤 아이의 부모가 나에게 와서 그 집 딸은 언젠가 TV에 나오는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딸아이가 축구를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아이는 축구를 정말 좋아한다. 그런데 어느 날 축구 연습이 끝난 후 아이는 이제 축구가 재미없어졌다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 부모로서 아이가 좋아하지도 않는 스포츠를 계속 시킬 생각은 없지만 의아했다. 실력도 뛰어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불과 몇 주 만에 마음이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딸아이가 축구를 그만두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 몇 가지 전술을 시도했다. 미아 햄이나 메간 라피노 같은 유명 선수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만두는 건 너무 아까웠다. 첫째, 보상을 시도했다. 축구 연습이 있는 날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기업인 데어리 퀸에서 파는 블리저드를 사주겠다고 했다.
초콜릿과 쿠키가 섞인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니 당연히 혹할 만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전략은 단 2회만 효과가 있었다.

주말쯤 되자 딸아이는 더 이상 블리저드를 먹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이스크림을 얻기 위해 축구를 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보상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보상 전략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나는 다른 전략을 마련했다. 아이의 재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이의 축구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칭찬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말했다. 너는 축구에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고 큰 재능에는 재능을 계속 발전시킬 책임이 따르는 거라고. 스파이더맨에게도 통한 말이니까 축구 소녀에게도 통하지 않을까? 뒤에 나올 구장에서도 알게 되겠지만 재능이 뛰어나다는 말이 항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딸아이는 그 말을 들은 후 오히려 기량이 떨어졌다. 골을 하나도 넣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재능을 강조했으니 어쩌면 아이는 경기에서 잘하지 못했으니까 내 재능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재능이 있다는 말은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만약 실패하면 재능이 없어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역시나 두 번째 설득 계획도 실패로 돌아갔다. 접근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다. 새로운 계획은 딸아이에게 축구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직접 물어 답을 들어보니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아이는 축구를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1년 내내 축구를 시켰는데 아이는 다른 스포츠도 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아이가 정말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실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시간을 축구에 할애하고 있었다. 결국 축구를 얼마나 할지부터 할지 말지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딸의 동기가 줄어들었던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딸아이가 다른 스포츠도 하고 축구는 한 시즌만 하도록 했다. 또한 취미용 축구 리그에서 할지, 다른 지역의 팀들과 원정 경기를 치르는 축구 클럽에서 할지도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한 시즌을 쉬고 가을에 다시 합류했을 때는 축구에 대한 딸의 동기가 커져 있었다. 딸은 친구들과 같이 취미용 리그에서 뛰기로 했다. 갑자기 아이는 다시 축구를 사랑하게 되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축구를 했다. 물론 유명한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축구를 하겠다는 의욕과 활기가 생겼다는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무엇이 딸아이의 동기에 변화를 일으켰을까? 아이 내면의 동기적 자원을 활용한 덕분이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율성 욕구를 활용한 것이다. 아이는 축구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동기부여 연구자들은 자율성 욕구의 충족이 최적의 동기부여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게 만들려면 설득보다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내적 과정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를테면 유능감의 욕구, 선택권이 있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 소속감의 욕구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개인의 가치관과 목표, 관심사도 동기부여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동기부여 이론들. 동기는 좀처럼 규정하기가 힘든 개념이다.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동기의 실체가 있다는 믿음이다.
동기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믿는다. 하지만 동기는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다. 어떤 시도를 할 때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 혹은 그 이유가 나타나는 과정이다. 즉, 동기부여에는 많은 하위 과정이 따른다.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또 다른 과제를 수행할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이 발생한다. 따라서 동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목표는 하위 과정이 제각각 어떻게 기능하고 상호작용해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동기부여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고안하고 각 이론에서 중요한 요소를 제안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을 활성성분, 의약품에서 실제로 치료 효과를 내는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부를 것이다. 한마디로 활성성분은 동기를 예측하고 촉발하는 핵심 요인을 말한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로체스터 교수인 리처드 라이언과 에드워드 데시가 창시한 것으로 동기에 기여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유능감과 자율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이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로 동기를 예측할 수 있다. 이 욕구가 충족될수록 과제를 수행하려는 동기가 강해진다. 다시 말해, 유능감, 자율성, 관계성은 자기결정 이론에서 동기를 예측하는 활성 요인이다. 동기부여에는 다른 유용한 이론들도 많다.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 제클린 에클스와 앨런 위그필드가 제안한 기대 가치 이론도 유명하다. 기대 가치 이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특정 과제의 성공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와 과제에 참여했을 때 얻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동기를 예측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든 받지 않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동기도 커진다. 또한 과제에 많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동기가 커진다. 따라서 기대 가치 이론의 활성 성분은 성공에 대한 기대와 활동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귀인 이론, 성취 목표 이론, 자기 규제 이론, 흥미 이론 등이 있고 각 이론마다 활성 성분이 존재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몇 가지 동기부여 이론을 표 1에 요약하고 각각의 활성 성분을 정리해 놓았다. 이 책에서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다. 한 가지 이론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활용해 동기부여를 둘러싼 고정관념에서 오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여러 이론의 활성 성분을 이용해 동기부여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동기부여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이론들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인지 이론, 생태학적 시스템 이론 등이 포함된다.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는 심리학을 연구하는 세 명의 공동 저자 웬디 그롤닉,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웨델이 쓴 책입니다. 웬디 그롤닉은 미국 클라크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동기부여 전문가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양육 연구자 중 한 명입니다. 아동의 동기와 성취에 부모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또 다른 저자인 벤저민 헤디는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교육 심리학 교수로 동기부여, 학교 외 활동, 가치 및 참여,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으며 교육혁신심리학학술협회 회장입니다. 공동저자 프랭크 워렐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교육대학의 교수이자 학교 심리학 프로그램과 학업 인재 개발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청소년, 민족 및 인종 정체성, 인재 개발, 시관적 관점 등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웬디 그롤닉,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세 명의 학자들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동기가 부여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일단 행동함으로써 동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의 주도권을 거머쥐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눈솔이었습니다.

0: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연유의 질문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2: 약물이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 좀 이따가 내가 괴물들의 주위를 시온과 같이 끌어볼 테니 네가 목이나 다리를 최대한 맞춰봐.
3: 네.
2: 그리고 유라, 네가 능력을 빼앗을 수 있는지 봐야 해. 그게 우리의 희망이겠네. 우선 저 요원들부터 처리하고 시온이를 돕자.
1: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지우는 포스필드를 양손에 쫙 펼쳤다. 그러고는 바닥과 벽에 서로를 밀치고 할퀴며 소리를 질러대는 새 괴수를 지나 소초모들을 향해 다가오는 요원들에게로 돌진했다. 연희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섰다. 지우와 싸우는 사람에게 활을 쏘려는 순간 연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 사람이 꼭 순간이동을 하듯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달리다가도 갑자기 훌쩍 먼 거리를 뛰어넘었다. 그 움직임 때문에 연희는 활을 쏠 수가 없었다.
4: 달리기가 엄청 빠른 요원이 있어요!
1: 연희가 소리치자 효석이 연희를 지원하러 달려왔다. 순간이동 요원을 찾으려 연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찰나 그 요원이 갑자기 연희 앞으로 튀어올라왔다. 그의 주먹은 순식간에 연희의 눈앞으로 치고 들어왔고 피할 겨를도 없이 주먹에 맞은 연희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체령과 다른 소초모들이 놀라 연희에게 달려왔다. 연희는 팔을 끌어

0: 아, 말투 뭐야? 과거로 순간이동한 줄.
1: 요원의 말을 듣자마자 유라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란주와 효석, 현우는 유라의 말에 피식 웃었다. 채령에게 치료를 받던 연희마저도 낄낄대다가 움직이지 말라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2: 이 새끼들이!
1: 약이 오른 순간이동 요원은 유라의 눈앞에서 요리조리 사라졌다가 나타나길 반복하며 유라를 농락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유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배에 주먹을 날렸다. 유라가 맞아 넘어지는 것을 본 란주가 소리를 질렀다. 채령 덕에 부상이 깨끗이 나은 연유는 순간이동 요원이 있는 곳과 거리를 벌리며 다시 활을 들어올렸다.
3: 지효 선배를 도와주러 가자. 혼자서 힘들어 보여.
1: 어느새 곁에 다가온 란주가 연희를 잡아 끌며 말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연희는 지효가 있는 곳을 바라봤다. 지효는 좀 전에 연희가 손을 맞힌 요원과 란주와 싸우던 근육질 요원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었다.
3: 순간이동 아저씨를 잡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1: 란주에게 팔을 잡혀 끌려가던 연희는 란주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자신을 끌고 가는 란주의 힘이 이상하게 장사처럼 느껴졌다. 당장은 유라를 괴롭히는 순간이동 요원을 처리하는 게 더 급했다. 그렇게 생각하던 연희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다. 순간이동 요원과 란주, 그리고 도련님과 고양이들이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싸우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순간이동 요원 때문에 도련님과 고양이들은 잔뜩 약이 올라 있었다.
3: 어? 아니, 언제 저기로 그... 어라? 어? 선배? 어?
1: 연희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란주가 두 명이 아닌가?
3: 왜 내가 하나 더 있지?
1: 연희 옆에선 란주가 벙찐 표정으로 물었다.
3: 그건 내가 묻고 싶은데요. 여기 좀 봐요. 란주 선배가 둘이야.
1: 연희가 소리를 지르자 순간이동 요원을 한 대도 때리지 못해 뿔이 잔뜩 난 란주가 연희를 봤다.
3: 이건 또 무슨 소리야?
1: 순간이동 요원도 멈춰섰다. 그는 확인이라도 하듯 연희 옆에 란주 앞으로 순간이동을 한 뒤 다시 자신과 싸우던 란주에게로 가 주먹을 휘둘렀다.
2: 이 놈이 진짜로 그래!
1: 연희는 순간이동 요원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 옆에 란주를 향해 옆차기를 날렸다. 란주는 잽싸게 옆으로 구르며 연희의 발차기를 피했다.
3: 야, 나라고! 내가 란주야!
4: 맞아! 연희 옆이 진짜야!
1: 그 모습을 보던 현우가 빽 소리를 질렀다.
4: 저놈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라고! 너무 뻔하잖아!
3: 이 연희 미친놈아!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빨리 이 자식 잡는 거나 도와주라고!
1: 순간이동 요원에게 계속 얻어맞고 피하기를 반복하느라 지친 또 다른 란주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현우가 계속해서 연희 옆에 란주가 진짜라고 우겨대는 바람에 연희도 유라도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 사태를 보다 못한 효석이 등장했다. 효석은 연희 옆에 있는 란주에게로 다가가 어깨를 움켜쥐었다.
5: 성란주! 범초본에서 탈출하고 찜질방 간 날 우리 자기 직전에 내가 너한테 뭐 해달라고 했는지 기억나?
4: 뭐? 자기 직전에? 둘이 뭔 짓 했어요? 아, 맨날 나만 놀리더니 사실 둘이 뭐 있었나 보네.
1: 효석의 질문에 현우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연유는 꼭 여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리는 큰오빠를 봤을 때처럼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3: 그날 키스
1: 란주의 대답에 연희와 현우 둘 다 동시에 얼굴을 찌푸린 채 비명을 질렀다. 효석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란주의 배에 훅을 먹였다. 훅을 맞은 란주가 반사적으로 몸을 숙이자마자 효석은 란주의 얼굴을 붙들고 찬유에게 배운 니킥을 날렸다.
2: 땡이다, 여놈아! 어디
1: 정신을 못 차리는 가짜 란주에게

0: 효석은 연달아 원투 펀치를 날렸다. 놀란 눈을 한 현우가 효석을 말렸지만 효석은 쓰러진 란주 위에 올라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잠시 뒤, 몇 초 만에 란주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이 피투성이인 아저씨 요원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저씨 변신 요원을 본 효석과 현우, 연희는 함께 진저리를 쳤다. 효석은 연희와 현우에게 뒤처리를 부탁했다. 그러고는 란주를 도우러 순간이동 요원에게로 향했다. 연희와 현우는 노끈으로 변신 요원을 묶었다. 컨베이어 벨트 아래는 노끈에 묶인 채 기절한 요원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순간이동 요원을 잡는 것을 도우려던 연희는 지우가 기체를 제어하는 요원 때문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았다. 요원의 한 손은 연희의 화살에 맞았지만 남은 한 손이 멀쩡하기에 지우 주변의 공기를 조종하는 듯했다. 지후에게 가기 전 연희는 다른 소초모들을 봤다. 효석이 순간이동 요원의 행선지를 읽어냈고 그 덕에 란주가 드디어 요원에게 한방 먹인 것 같았다. 두 사람과 순간이동 요원의 대결에서 희망이 보이자 연희는 현우를 불렀다. 두 괴수와 시온을 지나쳐 지후를 돕자는 거였다. 현우는 도련님과 고양이들을 불러 연희와 함께 지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이번에도 공기를 제어하는 요원은 지후의 얼굴 근방의 산소를 모두 빼낸 것 같았다. 지후의 목과 이마에 핏대가 선 것이 또렷이 보였다.
1: 도련님! 달려!
0: 도련님은 지후의 포스필드를 때려 부수려는 근육질 요원을 발판 삼아 뛰어올라 공기를 제어하는 요원의 목덜미에 달라붙었다. 도련님은 앞발톱으로 목덜미를 파고들었고 발톱을 잔뜩 세운 뒷발로 목을 차며 뛰어올랐다가 다시 목덜미에 달라붙었다. 그러고는 날카로운 송곳니로 목을 세게 물었다. 공기 제어 요원의 손이 흔들렸다. 공기 제어 요원은 도련님을 잡으려 목 뒤를 더듬었다. 연희는 요원의 팔꿈치를 향해 빠르게 화살을 쐈다. 명중이었다. 드디어 숨을 쉬게 된 지우는 땅 위에 엎어져 헐떡였다. 그런 지우를 지켜보던 근육질 요원이 지우의 머리 위로 뛰어올랐다. 주먹으로 지우를 내리찍으려는 찰나 지우는 옆으로 굴렀고 요원의 주먹에 M1 바닥만이 박살났다. 연희는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현우의 손에 건네주며 귓속말을 했다. 현우는 걱정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도련님과 함께 몸을 숙이고 공기 제어 요원의 뒤편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연희는 공기 제어 요원을 향해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며 화를 들어올렸다.
2: 저기요! 그만 좀 하시죠!
0: 일부러 공기 제어 요원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활시위를 잡아당기자 요원은 연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피가 뚝뚝 흐르는 손으로 연희의 얼굴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다시 한번 요원이 무언가를 잡아당기는 동작을 취하자 연희는 주변의 공기가 사라지는 것을 초단위로 느낄 수 있었다. 연희는 입을 다물고 숨을 참았다. 숨을 참는 동안엔 안정적으로 활을 쏠 수 있었다. 하지만 연희의 목표물은 계속 몸을 움직이며 연희에게 쏠 기회를 주지 않았다. 1초, 2초, 3초. 시간이 흐를수록 숨을 참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연희는 이를 악물었다. 요원은 일말의 산소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이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당기며 치켜올리고 있었다. 머리는 어지러웠고 목과 관자놀이가 곧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 연희를 본 요원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오른손을 최대한 올린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갔다. 화살은 요원의 팔목을 뚫고 벽에 박혔다. 요원이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새빨개진 얼굴에 연희가 외쳤다. 도련님이 날쌔게 달려와 공기 제어 요원 주변을 빙글빙글 돌자 창고 바닥에 가라앉아있던 분진이 뿌옇게 요원 주변으로 피어올랐다. 바로 옆에 있는 지후와 근육질 요원이 분진 때문에 콜록거렸다.
1: 윤질씨! 거기서 나와요!
0: 불이 붙은 나무 토막을 손에 든 현우의 말에 도련님과 지후는 동시에 요원들 옆에서 빠져나왔다. 화살이 팔목에 박혀 꼼짝도 못하는 공기 제어 요원을 본 근육질 요원이 화살을 잡아당기는 사이 불붙은 나무 토막은 현우의 손을 떠나 요원들에게로 날아갔다. 나무 토막의 불은 잠시 사그라드는가 싶더니 공기 제어 요원 주변의 분진과 만나 큰 폭발을 일으켰다. 지우는 도련님을 감싸며 커다란 포스필드를 만들어 불길을 피했지만 현우와 연휘는 충격에 떠밀려 뒤로 날아갔다. 새빨갛고 샛노란 불길은 공기 제어 요원 주변의 고농도 산소에 힘입어 거세게 타올랐다. 근육질 요원은 결국 동료를 포기하고 불길 속에서 빠져나왔지만 그의 몸에 붙은 불은 꺼지지 않고 더욱 타올랐다. 그때 순간이동 요원이 어디선가 나타났다.
1: 수진아! 안 돼! 수진아!
0: 그는 2리터짜리 생수통 여럿을 들고 와 수진이라 부른 동료의 몸에 부어댔다. 하지만 고농도 산소 때문에 공기 제어 요원에게 붙은 불은 잘 꺼지지 않았다. 순간이동 요원은 그제야 생각이 났는지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소화기를 들고 나타났다. 차가운 바닥에서 연휴가 눈을 뜨자마자 떠오른 생각은 대체 오늘 몇 번을 날고 구르느냐는 것이었다.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지도 않았다. 엉덩이가 너무 아팠지만 연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야 조금 사그라든 불길이 연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순간이동 요원의 소화기와 물 덕분에 겨우 목숨만 건진 두 요원이 새카맣게 그을린 채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연희는 명치를 세게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저 사람들을 저 지경으로 만든 게 자신이라는 생각에 손이 떨려왔다. 라투스들과 싸울 때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3: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는 걸까?
0: 연희는 자신의 두 손과 활을 내려다봤다. 고개를 들자 도련님을 아는 지후와 현우가 다가와 있었다. 현우의 표정 역시 썩 밝지 않아 보였다.
4: 범초본 특수부들은 미등록 초임 범죄자들과 싸우기도 해. 초인끼리 싸움이 붙을 때는 확실히 위험하거든. 웬만하면 다치지 않게 싸우고 제압하려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결말로 흐르지 않아. 가끔 정부에서 붙잡지 못할 경우 죽여도 된다고 명령이 내려올 때도 있어. 그 위험성을 판단하는 건 특수부 팀장인 나와 적이 괴물이 된 저분이시지.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위험한 상황이야. 능력을 쓰지 못하게 할 만큼 해를 가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어. 게다가 저 약이 저렇게 위험한 인간에게 주어져서 어디 기업이라도 함부로 팔린다면 어떨 것 같아? 죽여서라도 그걸 막을 수 있다면 활 들어. 못하겠다면 여기서 얼른 나가! 도망치라고!
0: 숨을 헐떡이며 일장 연설을 마친 지우는 도련님을 현우의 품에 안겨주었다. 다친 동료들을 보고 화가 잔뜩 난 괴수 요원과 순간이동 요원이 지후와 연휘, 현우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연휘는 현우를 바라봤다. 현우의 시선도 연희를 향해 있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4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8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남서해 서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불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 바다. 오전 남서해에서 서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불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 바다. 오전 남서해에서 서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불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불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 바다. 오전 남서해 서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불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 바다.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불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서에서 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 남서에서 서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서에서 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북에서 북동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3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 동에서 남동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 바다.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동에서 남동풍, 바깥 먼 바다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바깥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또 바깥 먼 바다는 오전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 남동에서 남풍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 바다.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남서해에서 서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오전 남서에서 서풍, 오후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시내주 풍향은 북서풍, 풍속은 초속 1m, 기압은 1700헥토파스칼, 기온은 19.7도. 평양 바람 없습니다. 1600헥토파스칼 20.7도. 백령도 북서풍 1.5m, 1600헥토파스칼 19.7도. 해주 북동풍 1m, 1600헥토파스칼 21.1도. 서울 북서풍 1m, 1700헥토파스칼 22.9도. 인천 남서풍 1m, 1600헥토파스칼 22.5도. 서산 남동풍 1.5m, 1700헥토파스칼 18.8도. 군산 북서풍 2.5m, 1800헥토파스칼 21.4도. 목포 남동풍 1m, 1800헥토파스칼 20.4도. 여수 남서풍 2.5m, 1800헥토파스칼 21.2도. 제주 0.5m, 1700헥토파스칼 20.5도. 서귀포 북동풍 0.5m, 1800헥토파스칼 19.2도. 통영 북동풍 0.5m, 1700헥토파스칼 18.4도. 부산 북동풍 1m, 1700헥토파스칼 18.8도. 포항 남서풍 1.5m, 1700헥토파스칼 17.4도. 울릉도 남서풍 2.5m, 1800헥토파스칼 18.8도. 울진 서풍 1.5m, 1800헥토파스칼 15도. 동해 남서풍 2.5m, 1700헥토파스칼 17.1도. 강릉 남서풍 0.5m, 1700헥토파스칼 18도. 속초 북서풍 1m, 1700헥토파스칼 17.3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풍 9m, 1600헥토파스칼 28.5도. 나하 서풍 2m, 1800헥토파스칼 25.3도. 미나미 다이투섬 남서풍 5m, 1900헥토파스칼 27.6도. 나세 남서풍 1m, 1800헥토파스칼 24.4도. 가고시마 북서풍 1m, 1700헥토파스칼 22.5도. 요쿠오카 북풍 2.5m, 1700헥토파스칼 21.7도. 이즈하라 동풍 0.5m, 1800헥토파스칼 17.4도. 사이고 북서풍 2m, 1700헥토파스칼 17.9도. 마쓰에 동풍 2.5m, 1600헥토파스칼 20.1도. 시미즈 북서풍 2.5m, 1500헥토파스칼 23.9도. 시오노미사키고 서풍 1.5m, 1500헥토파스칼 23도. 오사카 남서풍 0.5m, 1600헥토파스칼 20.1도. 와섬 남서풍 2m, 1700헥토파스칼 17.7도. 아오모리 남서풍 3.5m, 1600헥토파스칼 18.6도. 삿포로 북서풍 3.5m, 1500헥토파스칼 17.8도. 와카나이 동풍 2m, 1600헥토파스칼 12.4도. 네무로 북풍 3.5m, 1300헥토파스칼 13.9도. 센다이 북서풍 3m, 1500헥토파스칼 19.7도. 도쿄 남풍 1.5m, 1500헥토파스칼 21.8도. 하치요섬 서풍 3.5m, 1500헥토파스칼 23.6도. 지치섬은 남풍 2.5m, 1013헥토파스칼 28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북풍 3m, 1900헥토파스칼 12.8도. 대치해 동풍 1m, 1900헥토파스칼 10.9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3m, 1700헥토파스칼 15.5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4도, 현재 습도는 74%. 오늘 서울적 해 뜨는 시각은 5시 13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정상적인 조직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비타민 D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비타민 D가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타민 D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전자담배의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류마티스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라고 하네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류마티스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예. 우선 자가 면역 질환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말씀하신 대로 뭐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0: 네.
1: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원래 나하고 남을 구별해서 자기 세포는 보호하고 외부 침입자인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남만을 공격해갖고 우리 몸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정교한 시스템에 이제 인식 오류가 생기면은 면역 세포들이 자신의 정상적인 조직이나 세포를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적군으로 착각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즉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핵심입니다.
0: 말하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면역 시스템이 오히려 관절이나 조직을 공격하면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네요.
1: 예, 그렇죠.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을 해서 이 우리 몸의 관절과 조직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막 공격을 해서 쿠데타 일어난 것처럼 공격을 해갖고 염증이 일어나고 관절이 망가지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0: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라고 하던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1: 예,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하고 비타민 D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최근 학계에서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비타민 D에 대한 그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타민 D는 이제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유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계를 조절하는 효과, 또 이 나쁜 면역을 억제하는 그런 강력한 면역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는 건 면역이 좀 지나치게 활성화되는 걸 막아준다는 건가요?
1: 그렇죠. 면역 반응은 주로 이제 백혈구와 같은 면역 세포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이 백혈구는 이제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그 적군을 만나면은 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 적군을 무찔러 죽이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염증 반응이 너무 지나치게 발생하면은 세균도 죽이고 바이러스도 죽이지만은 우리의 건강한 세포도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그리고 너무 지나치지도 않게 적절한 면역 반응이 필요합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너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면역 반응이 일어나갖고 멀쩡한 관절 조직, 멀쩡한 우리 피부 조직이나 뭐 그런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이런 염증 세포에 존재하는 비타민 D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고 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은 피 속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염증 반응이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면역 시스템이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인 거네요.
1: 예.
0: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D를 챙겨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예, 맞습니다. 저도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다 비타민 D를 챙겨드립니다.
0: 그렇군요.
1: 면역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면은 멀쩡한 세포나 정상 조직에도 이제 염증이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면역 억제제나 뭐 항류마티스 약제를 반드시 사용을 하고 그 더불어 비타민 D도 모자라지 않게 그 반드시 챙겨드려야 합니다.
0: 네. 비타민 D를 챙겨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류마티스 질환을 악화시킨다거나 이런 위험이 있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위험을 높이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환자의 피 속에 비타민 D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비타민 D를 약으로 보충제 약으로 먹어서 적정 농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적정 농도가 보통 이제 3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 3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해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관절도 보호하고 나쁜 면역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0: 류마티스 환자에게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영양 결핍의 정도가 아닌 거네요.
1: 그렇죠. 예.
0: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관절의 염증 위험을 더 높이나요?
1: 예, 맞습니다. 이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비타민 D 수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질병 활성도 측정에도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은 환자에게 비타민 D 결핍이 생기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염증 반응이 조금 더 심해지고 비타민 D가 결핍될수록 관절의 통증이나 뭐 붓기나 아침 강직 뭐 손이 뻣뻣한 증상 그런 염증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0: 류마티스 환자에게 비타민 D가 참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D 농도가 낮은 편인가요? 그 이유도 궁금한데요.
1: 예, 비타민 D 농도가 낮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환자분들에게 피검사에서 비타민 D를 측정을 해보면은 대부분 일반인보다 비타민 D 농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관절이 아프니까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또 염증 때문에 피로감이 잘 생겨요. 그래서 피로감 때문에도 어디 나가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야외 활동도 부족하고 또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염증 때문에 몸에 염증이 생기면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식욕이 떨어지고
0: 그렇죠.
1: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을 먹을 기회도 또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낮고 또 뭐 스테로이드 같은 일부 치료 약물은 비타민 D의 흡수를 방해해 갖고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또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0: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약물도 비타민 D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네요.
1: 예, 예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과정에서 염증을 깔아주기 위해서 흔히 쓰는 약물인 스테로이드가 비타민 D의 흡수하고 활성화 대사를 방해하고 또 골밀도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환자들의 비타민 D 결핍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0: 비타민 D 농도가 낮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생기나요?
1: 뭐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생깁니다. 정상적인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통상 뭐 한 30에서 100 나노그램 그 정도인데 이 정상 범위보다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증상이 애매해갖고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6개월, 1년, 2년 그렇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요. 뼈하고 근육 같은 근골격계뿐만 아니라 면역계도 나빠지게 되고 또 신경계 전반에 걸쳐갖고 다양한 전신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비타민 D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소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뼈하고 근육에 즉각적인 신호가 오죠. 이유 없이 뼈가 그냥 쑤신다든지 욱신거린다든지 또 골반이나 척추, 다리 뭐 그런데 만성적인 통증이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뭐 특별한 운동을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이 아프고 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성인의 경우에는 뼈가 약해지고 골밀도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뼈가 부러지는 골절의 위험이 또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비타민 D는 이제 세포의 성장하고 면역 기능을 조절한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신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뭐 잠을 충분히 자도 피로감이 풀리지 않고 뭐 무기력감이 계속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증상, 피로감, 무기력감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면역 세포의 활성이 떨어지면서 뭐 감기, 독감, 뭐 그런 호흡기 질환에 자주 걸리고 네. 상처가 피부에 상처가 나도 그 회복되는 속도가 더뎌지고 네. 또 뇌 조직에도 비타민 수용체가 많이 있는데요. 네. 뇌에도 이게 비타민 D가 떨어지게 되면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은 우울증이 높아지게 되거나 또 정서 장애도 생기고 수면 장애, 불면증 이런 다양한 전신 증상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0: 네. 비타민 D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중에서 피로감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1: 예, 예. 그 비타민 D가 그냥 뼈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피로감도 일으키고 또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네.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세포 내에서 이게 에너지인 ATP라고 하는 에너지 생산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도 회복되지 않는 만성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또 비타민 D는 혈관하고 혈압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에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네. 심혈관 위험을 높일 수가 있어요. 예, 심장 근육세포하고 혈관세포는 비타민 D에 의해서 직접적인 통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D가 모자라게 되면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고 혈압이 네. 높게 올라가게 되고 혈관벽이 탄탄하게 탄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네. 그게 딱딱해져요. 혈관이. 그래서 심장 근육도 두꺼워지고 심장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심장 심근 비대 뭐 네. 심장 근육의 섬유화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심부전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전신 세포에 대사 효율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가 찾아오고 혈압이 올라가고 네. 혈관이 딱딱해지는 석회화가 되면서 심혈관계 전반에 아주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0: 혈관 질환뿐 아니라 대사 질환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은 대사 질환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0: 그렇군요.
1: 네.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 비타민 D를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고 비타민 네.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고 뭐 췌장이나 간, 뭐 지방 조직, 근육 이런

0: 대사 핵심 기관의 기능을 총괄하는 대사 조절 호르몬이라고 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떨어지게 되면은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갖고 당뇨병이 생기고 네. 또 대사증후군, 지방간 이런 대사 질환에도 일으키고 악화시키는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비타민 D 하면 흔히 뼈에 좋은 영양소로만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닌 거네요.
0: 그렇죠.
1: 대사 조절 호르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활성형 비타민 D로 불리는 이유가 있겠다 싶은데요. 예. 그럼 비타민 D 섭취량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를 챙겨야 할까요?
0: 예,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요.
1: 네.
0: 비타민 D의 섭취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검사를 해서 비타민 D 농도가 얼만큼 되는지 재봐야 돼요. 그래서
1: 네.
0: 정확한 필요 섭취량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스 관절염 환자나 대사증후군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혈중 농도를 30에서 100 정도 수준으로 다소 넉넉하게 유지하는 것이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대사 조절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우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D를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좀 모자라면은 하루 천 단위로 천 단위가 한 알이거든요. 비타민
1: 네.
0: D 한 알 정도로 시작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갖고
1: 네.
0: 계속해서 이게 30 이하로 나오게 부족하게 나온다면은
1: 네.
0: 좀 2천 단위나 3천 단위 그냥 두 알이나 세 알 그렇게 점차 증량해서 복용하시기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1: 네.
0: 그리고 비타민 D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기름에 네. 녹는. 그래서 공복에 드시면은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이 적당히 포함된 그 음식을 드신 다음에 하루 중 뭐 점심이나 저녁 같이 이렇게 지방이 많이 포함된 식사를 한 후에 비타민 D를 먹는 것이 흡수에 좋습니다.
1: 네. 말씀을 들으니까 비타민 D를 좀 챙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비타민 D가 부족한 일은 많지 않죠. 뭐 햇빛을 쬐고 음식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0: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0: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짬 내서 햇빛을 쬐고
1: 네.
0: 뭐 삼시세끼 잘 먹으니까 뭐 부족할 일이 없을 것 같는데요.
1: 네.
0: 놀랍게도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건강한 사람일수록 비타민 D 결핍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에 따르면은
1: 네.
0: 한국인의 약 한 80% 정도가 비타민 D 결핍 또는 불충분 상태에 해당합니다.
1: 네.
0: 이거는 또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좀 심각한 것에 속하는데요. 건강하고 잘 챙겨 먹는 사람조차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1: 네.
0: 우리가 햇빛을 잘 못 쬐는 거예요. 햇빛 쬐는 야외 활동을 좀 실내 활동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현대인들은
1: 그렇죠.
0: 실내 활동 많이 하고 또 밖에 나가면 자외선 뭐 피부암 걸린다고 자외선 차단하는 자외선 선크림 많이 바르고
1: 네.
0: 또 겨울철에는 또 햇빛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잘 먹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도
1: 네.
0: 비타민 D는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은 이 별도의 영양제를 챙기지 않는다면은
1: 네.
0: 그 혈중 비타민 농도를 건강한 수준, 즉 30 나노그램 이상으로 유지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1: 네.
0: 예.
1: 건강한 사람들도 좀 햇빛을 쬐어주고 신경 써서
0: 예.
1: 보증을 해야 되는 건데요.
0: 그렇죠.
1: 그런데 류마티스 질환, 특히 전신 홍반 루푸스는 햇빛 노출을 좀 피해야 되는 만큼 비타민 D 결핍 위험이 높아지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전신 홍반 루푸스와 같은 그 류마티스 질환 환자는
1: 네.
0: 햇빛을 쬐면은 그 루푸스가 더 악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루푸스 환자에게는 이게 햇빛 쬐는 거, 자외선을 피하게 하라.
1: 예.
0: 뭐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든지 온몸을 다 가리고 나간다든지 그런 자외선 피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1: 네.
0: 그렇게 되면은요 비타민 D 결핍이 더욱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전신홍반 루푸스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피검사를 해서 비타민 D를 검사하고 또 비타민 D를 챙겨갖고 처방을 해야 합니다.
1: 그런 분들은 자연적인 햇빛 노출은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자, 그렇다면 류마티스 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도록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될까요?
0: 예,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면역계 안정과 또 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D 관리가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잘 못하거나 비타민 D가 뭐 50, 뭐 15 그렇게 너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비타민 D 고용량 주사제를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근육 주사로 맞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1: 그렇다면 환자 상태에 따라서 좀 개인차가 있겠네요.
0: 예, 개인차가 많습니다. 비타민 D 결핍 상태하고 그에 따른 필요 보충량은 환자의 특성, 뭐 키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그런 동반 질환 그리고 복용 중 약물 어떤 약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아주 크게 개인차가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처음에 혈액으로 피 검사를 비타민 D 검사를 하면은 대부분 환자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어떤 환자는 아주 많이 떨어져 있고 어떤 환자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알릴 환자 중에 이제 염증성 장 질환, 뭐 크론 병이나 뭐 궤양성 대장 질환 그런 거나 아니면 위 절제술을 시행했던 환자는 비타민 D를 많이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낮게 나오고 또 간 기능이 나쁘거나 신장 기능이 나쁘면은 활성형 비타민 D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 검사에서 비타민 D가 또 낮게 나오고요. 또 류마스 질환 치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먹는 사람들도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비타민 D가 빨리 파괴가 되고 장에서 칼슘 흡수도 억제가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는 분들은 남들보다 비타민 D 결핍에 훨씬 취약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노인에게서는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젊은이에 비해서 최대 4배 이상 감소를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뭐 스테로이드를 드신 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약을 뭐 한 알 내지 두 알 한 알보다는 두세 알 그렇게 두세 배를 투여를 해도 비타민 D가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D 결핍 상태는 동반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이나 그런 나이 따라서 나이 그런 거에 따라서 개인차가 상당하게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에서 비타민 D의 역할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K2의 소유하지 않는 사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고 남성 폐암 발생률도 줄고 있다고 하네요.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설량 흉부 CT 검진을 비롯해서 금연 상담과 지원, 또 지속적인 캠페인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전자담배는 금연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떨까요?
1: 그 많은 흡연자들이 네. 금연 시도할 때 전자담배를 고려하시는 걸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20% 정도는 시도해봤다. 그리고 43%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전자담배도 담배고요. 금연을 위한 도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0: 그러니까 전자담배도 담배이고 일반 담배와 똑같이 해롭다는 거죠?
1: 맞습니다. 결국에는 전자담배도 담배에 있는 그 유해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자담배가 연초랑 비교해서는 유해 물질이 좀 적기 때문에 건강에는 좀 덜 해롭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서는 덜 해롭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일반 단계와 마찬가지로 여러 발암 물질, 독성 물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담배가 폐 기능을 악화시키거나 심혈관 질환, 암 발생 위험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거죠.
0: 금연 전에 전자담배를 시도하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참 그럼에도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왜 하는 걸까요?
1: 이게 결국 금연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금단 증상이거든요. 금단 증상은 니코틴으로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사실 유해 물질이 조금 적고 전자담배로 니코틴만 좀 보충을 해주면 금단 증상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서서히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또 조사를 해보면 전자담배 사용하는 분들 중에 연초는 끊었는데 전자담배를 1년 이상 피우더라. 이게 한 70% 정도 되고요. 그렇게 피우다가 다시 연초로 돌아가는 경우도 70에서 80%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0: 그렇군요. 네. 또 니코틴 전자담배, 무니코틴 전자담배로 구분해서 얘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결국에 이제 금단 증상 줄이는 목적으로 니코틴을 이제 넣느냐 마느냐 이런 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그 기기의 뭐 출력이라든지 내가 얼마나 그걸 흡입하는 횟수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니코틴 흡수된 양이 조절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무니코틴이라고 니코틴의 함량이 실제로는 매우 낮거나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무니코틴은 아니고 소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좀 다른 화학 합성물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흡연을 할 때 전자담배를 찾는 이유가 흡연할 때 이제 연기 나오는 게 만족을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연기를 내뿜는 행동으로 조금 담배 피는 느낌을 주기에 만든 게 무니코틴 전자담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또 궐련형, 액상형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많아서 해롭다, 해롭지 않다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뭐 액상형은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을 이제 가열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를 내가 들이마시는 거고요. 관련형은 담배 잎이 포함된 그 스틱을 기기에 꽂아서 그거를 가열해서 증기를 내가 흡입을 하는 방식인데 결국에는 흡연의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유해 물질이 나온다는 점은 이제 같습니다. 니코틴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도 사실 일반 담배와는 차이가 없습니다. 해롭습니다.
0: 그러니까 해롭다라고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담배 흡연율은 감소하는데 전자담배 사용은 증가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1: 맞습니다. 이게 또 성인에서는 일반 담배 흡연율이 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0: 네.
1: 뭐 202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보면은 일반 담배 사용률이 2019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뭐 한 20%대에서 한 17% 정도까지 이제 줄었는데요.
0: 네.
1: 문제는 전자담배 사용률이 좀 늘어났습니다. 5.1%에서 9.3%로 증가를 해서 결국에는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사용률 전체를 고려했을 때 전체 담배 사용률은 오히려 증가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 흡연율을 고려를 하면 전자담배 사용률이 높아졌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전자담배가 좀 덜 해롭다.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금연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예, 전자담배를 좀 찾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의 차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세요.
1: 뭐 일반 담배는 담뱃잎을 직접 불에 태워서
0: 네.
1: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이고요. 전자담배는 그 기계를 통해서 뭐 액상이나 스틱을 가열하고 가열해서 나오는 그 증기를 흡입하는 형태입니다. 방법의 차이가 있고 일부 유해 물질이나 냄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둘 다 흡연이고요. 건강에 이제 유의하다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0: 네. 전자담배가 일단 일반 담배만큼 좀 해롭다라고 쭉 말씀을 주시는데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설명도 좀 자세히 해주세요. 담배가 연초에 2%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연초와 니코틴으로 확대가 됐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뭐 우선 이제 2026년 4월 24일 날 담배 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0: 네.
1: 예전에 담배는 연초에 잎만 가지고서 제조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연초나 이제 니코틴 합성으로 만들거나 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도 담배다라고 네.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자담배 사용률이 많이 늘어났던 게 이게 담배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에서 좀 자주 자유로웠거든요.
0: 아.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 이런 전자담배 이런 것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0: 네.
1: 뭐 그래서 금연구역에서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
0: 네.
1: 온라인 판매하거나 미성년자 판매도 당연히 이제 금지되고
0: 네.
1: 일반 담배보다 좀 쌌거든요. 세금도 부과되고 건강경고 문구도 표시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0: 네.
1: 사실 규제가 좀 강화됐다라고 보이고요.
0: 네.
1: 전자담배 유해성은 뭐 이미 여러 연구에서 일반 담배에 비해서 유해 물질이 좀 적다. 그렇지만
0: 네.
1: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유해 물질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전자담배도 결국엔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그럼 담배 성분뿐 아니라 배출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1: 뭐 연초에서 나오는 배출물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건 이미 잘 아실 건데요.
0: 그렇죠.
1: 담배 연기에 뭐 중독성 물질 니코틴도 많고 독성 화학 물질 뭐 타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이 뭐 한 7천 종 이상 포함되어 있고요. 그중에 이제 70종 이상은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전자담배가 냄새가 좀 적으니까 이게 좀 유해 물질이 좀 적게 나오는 거 아니냐?

0: 덜 해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좀 발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전자담배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배출된 에어로졸이 실내 공기 중에서 또 오존이랑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폐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롭다.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1: 네. 또 앞서 궐련형, 액상형 말씀하셨는데요. 액상형 전자담배는 합성 니코틴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0: 액상형 전자담배 그 액상 안에 예. 니코틴이 가장 중요한 물질이고요. 그 외에 뭐 프로필렌 글리콜, 식물성 글리세린 뭐 이런 거에다가 향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니코틴을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건데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담배 그 줄기에서 직접 추출한 천연 니코틴 성분도 있고요. 화학적으로 니코틴을 만들어낸 합성 니코틴도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 천연 니코틴 액상이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비싸고 그건 규제 대상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대부분 이제 합성 니코틴을 사용했기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는 합성 니코틴이 좀 많았던 거지 예,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전자담배도 당연히 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를 지켜야 하는 거겠죠?
0: 맞습니다. 법이 이제 개정이 됐고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금연 지켜줘야 되고요. 연초랑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를 떠나서 전자담배도 연초처럼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흡연을 하시려면 흡연 가는 구역에서만 이용을 하시면 좋겠고 더 나가서 또 금연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담배 냄새가 없다고 해서 이제 안전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연초처럼 간접 피해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또 주변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0: 이게 냄새와 위험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면 위험하다? 냄새가 나지 않으면 괜찮다? 이게 오해일 수 있긴 한데요. 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소변되면 냄새 나긴 하지만 건강에 위험하진 않고 오히려 좀 반대처럼 뭐 연탄가스 중독은 전혀 냄새가 없지만 치명적이잖아요.
1: 그렇죠.
0: 전자담배 냄새 또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한편 생각해보면 이게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건강에 취약한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이걸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1: 그렇겠네요.
0: 어떻게 보면 더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연초랑 마찬가지로 간접 흡연으로 호흡기 심내혈관 질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또 오히려 향해 주는 위험도 있을까요?
0: 전자담배에 좀 달콤한 향이 나도록 향료가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향료가 결국에는 화학 향료이기 때문에 이게 열이 가해지면서 기화되면 독성을 띨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독성 물질 때문에 결국에 흡연자의 유전자가 변형이 되고 폐세포 파괴가 심해질 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담배를 필 때 달콤한 향이 나면 거부감이 줄어서
1: 그렇죠.
0: 더 많이 더 깊이 흡입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폐손상의 위험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1: 일단 전자담배도 간접 피해를 줄 수 있고요. 옷이라든지 호흡도 그렇고 3차 간접 피해에서도 전자담배가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0: 예, 맞습니다. 뭐 3차 간접 흡연이라는 게 뭐 옷이나 벽지, 가구에 붙어있는 유해물질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전자담배도 마찬가지고요.
1: 네.
0: 물론 독성물질 자체의 발생량은 좀 적을 수 있기는 하지만
1: 네.
0: 작은 나노 입자 형태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2차 흡연이나 3차 간접 흡연의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환기를 안 하고서 실내에서 전자담배 피우시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표면에 침착되어 있던 이 에어로졸이 수개월간 남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내 흡연 이제는 안 하시겠죠. 네.
1: 일반 담배는 참 금연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전자담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독성이 궁금한데 이것도 끊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0: 뭐 앞서 이제 그 일반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조금 그거를 완화시켜 보려고 전자담배를 좀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독의 원인인 니코틴 요거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더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1: 아,
0: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짧을수록 의존도가 높고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전자담배 사용자가 훨씬 짧습니다. 니코틴 의존도가 더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니코틴의 사용량도 연초보다는 전자담배 사용량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서 금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자담배를 계속 쓰다가 그냥 계속 피우는 경우가 70%인 거고 다시 연초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80%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중독성이 더 심하고 결국에는 더 못 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 그럼 또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분들도 많나요? 그저 다양성의 하나로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0: 일반 담배랑 전자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사람은 이제 다중담배 사용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국내 흡연자 조사를 해보면 20% 이상이 이제 다중담배 사용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다양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흡연 규제 때문에 실내에서 이제 연초 태우기가 좀 어려우니까
1: 그랬죠.
0: 그걸 이제 대신하면서 이제 전자담배를 쓰고 나가서는 일반담배 피우고 뭐 이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또 전자담배를 금연으로 가는 단계로 여기는 분들은 일반담배와 비교할 때 위해 농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0: 실제 이제 연구 결과에서 금연으로 가는 단계에서 이제 전자담배랑 일반담배를 같이 태울 때 오히려 좀 더 해롭지 않겠냐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니코틴 의존도만 가지고 봤을 때도 같이 태우시는 분들이 의존도가 더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염증, 산화 스트레스 지수도 다중담배 사용자에서 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는 치명적이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금연으로 가는 과정 중에 뭐 덜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담배를 못 끊고 니코틴 중독이 더 심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금연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금연 클리닉에 가서 니코틴 대체제나 약물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현명한 금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또 냄새가 없다고 해서 해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향을 내는 물질도 또 안 좋다고 하셨는데 전자담배에서 향을 내는 물질은 어떤가요?
0: 냄새, 좋은 향에 이제 속으면 안 되는데요.
1: 네.
0: 이게 워낙 담배가 일반 담배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처음에 태울 때 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자담배 향이 좀 좋습니다. 향의 종류에 따라 뭐 달콤하고 상큼한 과일향도 있고요. 예, 시원함을 주는 뭐 멘솔, 민트 계열의 향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담배처럼 연초랑 비슷한 향이 나는 종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향이 좋다고 해서 덜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점. 오히려 향 때문에 거부감이 줄어서 더 자주 사용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에 속으면 안 됩니다.
1: 그렇군요. 또 심지어 전자담배가 마약의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0: 이게 좀 더 요즘에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뭐 물론 이제 미국이나 일부 주에서는 대마초 성분이 합법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외국의 야구 선수가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전자담배 성분 안에 대마초 성분이 검출돼서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일반 전자담배에다가 액상 대마나 합성 카트리지를 결합해서 흡입하는 경우에 이제 마약 흡입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전자담배랑 마약이랑 구분하기도 좀 어렵고 이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단속이 좀 어렵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전자담배로 시작하는 경우가 이제 소아청소년이 좀 많았는데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중독되는 사례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고 근데 이런 우리나라의 경향들이 이미 10년 전에 미국에서는 보고가 됐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10년 전 조사에 의하면 5명 중에 1명이 전자담배로 마약을 피웠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결국엔 전자담배로 인한 흡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마약 투약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고 위험하다는 점에서 전자담배는 금연의 도구뿐만이 아니라 이게 더 심한 마약 중독까지 갈 위험성에 대한 이제 경고가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전자담배에 대한 오해랄까요?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모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리 차원에서도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지 않을까요?
0: 지저분한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코끼리의 대변도 파리의 대변도 사실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배설물이라는 점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파리의 배설물은 오히려 작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병원균을 통해서 다양한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고 해로울 수 있거든요. 연초나 전자담배나 결국은 해롭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로움의 차이가 있다 해도 해로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흡연에 대한 치료는 금연이기 때문에 전자담배가 아니다. 금연을 원하신다고 하면 꼭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건강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전자담배도 담배고 흡연의 위험은 똑같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네.
1: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성시경의 희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또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8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아침 경기 남서부와 강원 산지, 충남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어 시야가 답답한 상태입니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구간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북부 내륙에는 늦은 새벽까지 소나기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에는 당분간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 최고 체감 온도도 31도 안팎까지 솟아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분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과 전라권 내륙, 경상권 내륙과 제주도 산지에는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농작물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4도에서 33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과 충청 등 전국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내륙 중심에 30도 이상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자주 발달하겠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순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파주 30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31도, 춘천 31도, 원주 31도, 대관령 24도.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6도, 강릉 28도, 동해는 26도. 충청남북도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2도, 충주 31도, 대전 32도, 세종 32도, 천안 31도, 보령 29도입니다. 전라남북도는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31도, 군산 29도, 광주 32도, 목포 28도, 여수 27도, 순천 29도입니다. 경상남북도는 맑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31도, 포항 27도, 안동 31도, 부산 26도, 울산 27도, 진주는 30도.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겠습니다. 낮 기온 25도. 서해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26도입니다. 북한 지역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이 29도, 신의주 27도, 개성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9도, 현재 습도는 72%. 오늘 서울 지역 해뜬 시각은 5시 13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사흘 만에 1,400명을 넘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3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새 500명 넘게 급증한 겁니다. 부상자 수도 3,2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실종자 수는 최소 6만 8,900명에 이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6시쯤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바다흐시안주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이 지진으로 아프간 수도 카불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됐으며 카불에서는 한 건물 내벽에 큰 균열이 생겼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 9일 만에 다시 무력 충돌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가 지난 26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저장 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하자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재보복에 나서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들 가운데 두 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영 선박 두 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아직 남아있는 한국 선박은 세 척이며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모두 43명입니다. 국민의힘이 GPU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를 위한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지지율이 하락하자 AI를 앞세운 현금 살포 추경에 군부를 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혈세를 뿌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얄팍한 심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일 잘하는 정부 발목잡기를 그만하고 국회의 본분부터 다하라고 맞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GPU 그래픽 처리 장치가 점점 대규모로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우리가 곧 추가 경정 예산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무능, 의혹, 은폐, 삼박자를 갖췄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한성숙 후보자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자질과 역량이 없다는 사실만 국민께 확인시켜준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광주 전남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 부족 우려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는 섬진강댐과 주암댐을 비롯한 7개 댐에 약 15억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 이 댐들이 공급할 수 있는 용수는 하루 337만 톤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관련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반 여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이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조 3위 국가 8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열린 G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이집트와 이란이 1대1로 비겨 이란이 조 3위 경쟁에서 6위로 올라섰고 한국은 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대회 조별리그 마지막 날인 오늘 J, K, L조의 경기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7차 석유 최고 가격 인하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내림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6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1원 40전이 내린 2007원 80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1.9도입니다. KBS 라디오 6시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변동성 또한 커지면서 예측하기 힘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수록 투자자들의 고민과 불안감도 함께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우리 주식시장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큰 상승 직후에는 늘 예상치 못한 조정이나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가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리스크를 통제하고 나아가 경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투자 전략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경제 세미나에서는 이에 대한 해안을 얻을 수 있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유고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강연은 지난 6월 18일 진행한 이투데이 주최의 와이즈 포럼인데요. 이 와이즈 포럼은 급변하는 경제 금융 환경 속에서 전문가 강연을 통해 사례 중심의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이번에는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의 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투자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홍춘욱 대표는 과거 한국금융연구원,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 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친 30년 경력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FN가이드가 가장 신뢰받는 애널리스트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ETF 분산 투자를 중심으로 한 프리즘 투자 자문을 이끌고 있고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이번 강연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0: 그럼 강연에서 나온 이야기의 핵심을 간략하게 먼저 알아볼까요?
1: 네, 홍춘욱 대표는 먼저 우리 증시의 불편한 현실부터 짚었습니다. 이 코스피가 급등하면 투자자들이 몰리는데 과거 역사를 보면 최고 수익률 이후에 어김없이 시장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꺼리던 사람들까지 투자에 뛰어들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시장 과열 신호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홍 대표는 또 솔직하게 인정을 했는데요. 이 위기가 언제 어디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특정 지표들이 신호 역할을 했지만 지금처럼 변수가 많은 시대에는 그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긴데요. 은행이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부동산이 무너질 수도 있고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했을 때 이 홍 대표가 제시한 답은요. 분산 투자입니다. 주식과 채권, 금 등 서로 다른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는 전략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원칙을 지킨 사람들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펑크가 날지 모르는 만큼 한 곳에 몰아서 투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첫 번째 원칙이라는 메시지를 강연에서 전했습니다.
0: 네. 그럼 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프리즘 투자 자문 홍춘욱 대표의 강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은 불황이 오더라도 한번 돈을 벌어보자. 만에 하나 시장이 좀 잘못되더라도 한번 돈 벌어보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급등 중인데 전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 역사 70년대부터

주가 상승률을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연초에 사서 연말까지 보유했을 때의 수익 확률 이런 거죠. 자, 그건데 이제 제일 자주 출현하는 수익률은 제로에서 20% 정도 수익이고요. 근데 이제 왼쪽 20% 초과해서 손실 나는 그런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확률이 얼마냐면 놀랍게도 34%나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투자를 시작했을 때의 손실 위험이 34%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경제의 팔자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기 고정 거래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을 세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는 주주들한테 잘해주면 저런 어마어마한 손실들이 안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의 그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했어요. 제가 올해 33년째 경제 분석가 생활을 하는데 취직하자마자 6년 차였던 1998년, 99년에 이제 93년에 취직을 했으니까 그때 외환위기 날때 결심을 했거든요. 나는 이제는 다시 잃지 않겠다. 그리고 당국의 말은 믿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끝을 보시면 노란 막대기 하나 보이죠? 이게 올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975년부터 생겼다고 볼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1975년 이전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숫자가 적을 때는 8개, 많을 때 30개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시장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언제가 시작이냐면 1975년 350개 기업을 강제 상장시켰던, 삼성전자가 그때 상장했습니다. 그런 해부터 지금까지 50년의 세월 동안 지금 수익률이 역사상 최고 수익률. 따라서 제가 오늘 강의 타이밍을 잘 잡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손실 확률 34%의 나라에 이런 해가 출현을 했는데 이 뒤에 좋은 일이 있었는가를 묻는 거죠. 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좋았던 수익률이 올해는 빼고 그전에 1987년, 그 다음에 1999년이었는데 그뒤딱한 1년, 2년 잘 가다가 다 무너졌고 그 무너진 뒤에 손실 규모는 다 반토막이었거든요. 왜 그러냐?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 모양 이 꼴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번 볼까요? 파란 선이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순이익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뭐냐면 배당금 지급액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법 개정 있었죠. 배당 분리 과세 했습니다. 근데 이익 난 거에 비해서 배당을 주지 않죠. 그래서 작년 연말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3,500조. 지금은 그보다 훨씬 큰 1경원 정도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될 겁니다. 근데 작년에 배당금 얼마 줬냐면 35조 줬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 이익이 났는데 작년 우리나라 그 코스피 200 기업들의 이익이 얼마가 났냐면 250조 이상 났습니다. 근데 배당금은 35조 주죠. 번 돈의 15%? 하이닉스가 이번에 100조 정도 주주 보상해 주겠다 그러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SK 하이닉스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0.1%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배당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물론 SK 시절은 아니죠. 그러나 하이닉스 시절에 배당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는 적대적 M&A가 안 되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오너의 경영권을 뺏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엉망으로 하든 배당을 너무너무 안 주든 혹은 총수가 감옥을 가든 상관없이 공격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을 이긴 적이 없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도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이 좋은 장에서 사팔사팔한다. 그래서 수많은 통계가 나와요. 10명 중에 7명 돈 벌었다 그러는데 평균 수익 800만 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되냐 하면 쥐꼬리 배당에 실망했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회사가 돈잘 버는 건 오케이. 근데 그거랑

0: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1: 왜 나한테 오는 게 없는데? 라고 말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이익 대비 배당금의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돈 잘 벌어도 주주한테 주는 게 없는 나라인데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라고 믿는 거에 대해서 별로 저는 신뢰를 하지 않는 나라들.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이거죠. 상위 증권 10개 회사 합산인데 연령대별 주식 신용융자, 신용융자 뭐냐면 주식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증권사 가가지고 주식을 더 사고 싶어요 그러면 한 2.5배 정도를 더 빌려주죠. 그래서 1,000만 원이 있으면 2,500을 더 빌릴 수가 있으니까 총 3,500만 원 투자를 할수 있어요. 물론 큰 돈이죠. 큰 돈이기 때문에 주가가 10%만 상승해도 350만 원 이익이 나니까 투자 원금 1,000만 원 대비 35%의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요. 이게 레버리지를 하는 이유죠. 근데 물론 이걸 들고 또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를 산다 이러면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 7배가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처음에 있었던 1,000만 원도 카드 현금 서비스였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레버리지 비율은 말도 못하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제 친구들이 이 부채를 주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5학년 6반인데, 아까 뭐, 93년에 취직했다 그랬으니까 대충 그 정도 되겠죠, 그죠? 5학년 6반인데, 우리 5학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20대 때, 사람들은요, 20대 때 겪었던 일이 평생 갑니다. 20대 때 어떤 일을 겪었냐면, 저희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니까, 민주주의, 민주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깊은 감정적인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때 대학가요제 때 들었던 노래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선희 씨의 제2의 계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식을 싫어합니다. 왜? 저희가 20대 때 외환위기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50대들이 별로 그렇게 주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신용융자 잔고를 제일 많이 쓰고 있다. 뭘 뜻하죠? 안 하던 사람들이 늘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하다. 왜? 노후 준비가 제 친구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왜? 20대 때 외환위기를 겪었으니까 인생 경로가 망가진 친구들 참 많죠? 저만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3년 하는 동안에 두 번 잘렸거든요. 왜 잘렸냐고요? 연봉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높으면 잘 잘립니다. 위에 있는 저 계약직 연봉 높은 애를 자르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도 원먼스 노티스라고 해가지고요. 그만두기 한달 전에 노티스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 때가 두번 있었는데요. 좋은 경험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 같은 세대들의 입장에서 아무튼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들을 보냈던 사람으로서 레버리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특히 외환위기 때 기업들 다 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건 뭔가 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다는 신호라는 건뭐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박사님, 박사님. 혹시 칼같이 주식시장이 붕괴되기 전까지 올인을 하고 있다가 주식에 올인을 하고 있다가 기가 막히게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옛날에는 있었어요. 이게 제 밥줄이었어요. 오늘 제가 이 노하우를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안 맞기 때문입니다. 이제 빨간 선이 여기 이제 뭐냐 하면, 바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라는 건데, 이게 아주 단순합니다. 자, 이제 장기 금리는 뭐냐면, 만기가 10년 이상 되는 금리로, 이런 금리들은 대부분 여기다가 스프레드를 붙여서 대출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스프레드, 정부가 발행한 10년짜리 국채금리에다가 한 2% 더해서 부동산 담보대출금리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더 나가서 여기다가 한 5%를 더하면 요새 AI 기업들 대출금리가 됩니다. 미국의 AI 기업들이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팔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 AI, 이거 전부 다 회사의 주식을 외부에 파는 행동이죠. 이걸 증자라고 부르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희석시키며 외부의 자기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구하는 행동. 이런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그런 거죠. 그래서 대출로는 도저히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장기금리. 빼기 단기금리는 뭐냐면 정부정책금리. 정부정책금리가 뭐냐면 여러분 예금금리입니다. 정책금리는 곧 예금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정책금리 인상할 거라고 거의 예고했죠? 그러면 우리 다음 달에 예금금리가 2.75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정책금리는 곧 예금금리입니다. 자, 근데 정부가 발행했던 10년짜리 채권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높아질 때 마이너스가 되겠죠. 빼기니까. 그러니까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채권을 우리가 국민들이 사주는 게 정부에 대해서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거보다 예금금리가 더 높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중앙은행이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어떤 화가 나냐? 경제가 너무 엉망진창이라 나는 너네들을 혼내주기로 결심했어 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출금리가 5%인데 예금금리를 7%까지 올린다? 은행들 다 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금융기관들 다 망하든 말든 난 신경 쓰지 않고 정책금리를 인상한다. 뭘 뜻하죠? 버블이라는 뜻입니다. 경제 내에 심각한 버블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난 더 이상 당신들에게 돈을 대주지 않겠어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거를 그 유명한 연준 의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준은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했을 때 칵테일 파티에서 잔을 치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칵테일 파티에서 처음에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즐겁게 칵테일을 먹다가 근데 칵테일 도수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싸우기 시작하고 쨍하다가 잔을 깨먹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때 잔을 다 치우는 게 중앙은행이 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정책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아졌다. 대출금리보다 높아졌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 곧 불황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불황이 올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이 마이너스를 갔을 때 그 뒤에 이 음영으로 보이는 회색 선이 보이죠? 저게 다 불황이에요. 1980년 이란 회교 원리주의 혁명 나면서 주식의 죽음이라는 그 유명한 뉴스위크에 기사가 실렸던 게 1980년, 1990년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따라서 빨간 선이 마이너스 갔다. 그때 주식을 팔면 대박이 났어요. 네, 그러던 사람들이 2022년에 다 망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때 사업을 시작했죠. 프리즘 투자자문을 창업해가지고요. 23년 초부터 팔았어요. 왜? 이게 틀릴 것 같았거든요. 홍 박사는 기가 막히게 도망쳤습니다. 왜 저때 그렇게 잘 맞던 지표들이 주식을 팔고 다 떠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22년 10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 말고요. 글로벌장. 왜? 챗GPT. 2022년 10월 챗GPT 3.5가 나오면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자, 이건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전 세계 빅테크 기업의 설비 투자. 2022년이 언제냐? 저때부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기업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서 AI를 학습시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설펐어. 근데 저는 지금 제미나이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제미나이의 노예가 됐어요. 왜? 얘한테 시키면요. 화를 내지 않고 열심히 해줘. 제가 사실은 아주 성격이 더러운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 성격이 더러운 걸로 유명하냐? 간단하죠. 외환 위기를 겪으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거 뭐 실수하면 망한다라는 게 몸에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죠. 성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밑에서 트레이닝을 3년 동안 받았다. 그러면 최소 리서치 센터장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애들이 잘 됐죠. 물론 저랑 원수진 애들이 또 절반입니다. 그런데 제미나이는 제가 어떤 일을 시켜도 화를 내지 않아요. 토크만 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파란 막대기는 마이크로소프트, 밑에 있는 회색 막대기는 페이스북, 밑에 있는 검정 막대기는 구글, 밑에 있는 누런 막대기는 아마존. 얘들이 올해 얼마를

얘네가 왜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쓰냐? D램 값이 비싸서 그래요. 엔비디아 GPU 가격이 비싸서 그래요. 블랙웰 가격이 너무 비싸고, DDR, D램 가격이 너무 비싸고, HBM 가격이 너무 비싸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이거 절반 정도 마진은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장단기 금리 역전됐으니까 주식시장에서 도망가야 돼. 라는 말 따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다. 업데이트가 안된 사람인 거죠.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이렇게 명색의 경제 분석가인데 작년에 한국 주식 사라 그랬던 사람이지만 올해 제가 맨날 뭔 이야기하고 다니냐면 박사님 언제까지 장이 갈까요? 모르겠는데요. 왜?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이네 회사가 그죠?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스페이스X가 이번에 또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다가 막대 그래프 하나가 더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잘 팔자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익 난것 중에 일부만 이렇게 잘 리밸런싱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홍 박사가 왜 올해 장 좋은데 수익 난 데서 조금만 뭐 하시죠. 이런 쪽으로밖에 이야기 못 하는 게 지금 이네 회사 중에 어느 거 하나가 망해야 끝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안 망할 것 같죠? 난 오늘도 아침에 페이스북에 포스팅하고 왔는데 홍 박사는 페이스북에 노예거든요. 왜 노예냐고요? 하루에 2만 명이 제 글을 읽어주는 플랫폼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홍보하기 좋잖아. 이 어마어마한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누가 먼저 망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일단 주식은 투자하면서 여기서 번 돈을 일부를 그죠?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좀잘 대비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빨간 선은 채권. 근데 꼭뭐 채권이든 아니든 오늘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파란 선은 주식. 그래서 요 둘을 다 가지고 있으면 둘 다를 다 가지고 있으면 가운데 있는 점선이 나의 수익이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팔아라. 아니요. 오르는 거 좋은데 올해 만갈것 같아요. 뭐가? 모르죠. 만을 갈것 같은데? 아, 그거 그냥 계속 불타기를 하고 거기다 레버리지를 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여력을 갖고 있고 미래가 있는 분들이 뭐하러 우리 돈도 많으신 분들이 올인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하며 투자에 있어서 오늘 네 가지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단지 지금이랑 가장 비슷한 경제 여건이었던 시기가 1996년입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림에 나와 있죠? 빨간 선 봐주십시오. 빨간 선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 가격입니다. 플러스 몇 프로죠? 50%를 몇 년을 갔냐면요. 여기서 예, 1993년부터 시작해서 D램 값이요. 매년 50%씩 3년 올랐어요. 그러면 50에 50, 50으로 오르면 어떻게 되죠? 400%, 300% 정도 오른다는 뜻이죠. 지금이랑 너무너무 비슷하죠. 너무너무 비슷했는데, 예, 96년에 비극이 찾아왔어. 빨간 선이 플러스 60에서 마이너스 30 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저 때가 나랑 망했어. 외환위기를 당했죠. 왜 저때 이제 저런 일이 있었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무어의 법칙. 세로축 한 칸이 여러분, 세로축 한 칸이 10배입니다. 반도체는 원래 그래요. 그 데이터 용량이 CPU든 D램에 들어가게 되는 그 데이터의 밀집도가 한 칸이 10배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인텔이 처음 개발했던 CPU 4004에 1000개 들어가 있었는데, 모토로라가 1980년 초반에 만들었던 CPU에는 10만 개가 들어가고, 2000년 AMD가 만들었던 거에는 1000만 개가 들어가고, IBM이 만든 거에서는 이제 계산이 안 되네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테라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쪽 산업의 전망이 너무나 밝아요. 그죠?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 너무나 밝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돈이란 돈들은 여기 다 때려 넣어서 설비 투자를 합니다. 당장 중국의 CXMT 들어오는 거 아시죠? 창신 메모리가 들어오는데 적자, 만년 적자 회사.

회사인데 증자만 이번에 10조를 하더라고요. 10조 정도 증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정부가 밀어주는 회사인 거죠.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민간 기업에서 시작했지만 사실은 우리 정부가 뒤에 있던 그 수많은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1984년에 삼성전자가 인텔의 메모리 사업부를 통째로 인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정부 정책 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금방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서 순식간에 옛날 제품들이 다 구닥다리가 돼버리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었고요. 여기다 이제 두 번째가 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이 장애 요인들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1993년부터 95년 사이에 제품 가격이 인상될 때 대규모 투자 및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생산 캐파가 폭발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96년 그 말, 그 메릴린치의 애널리스트 한 명이 보고서를 씁니다. 내가 지금 아시아 각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D램에 대한 주문들이 다 삭감되고 있어. 라는 두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오고 삼성전자 주가가 그때 1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게 외환 위기죠. 자, 그때 돈을 버는 방법을 드디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정부가 정책을 어떤 걸 써야 되냐면 환율을 조정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사라졌잖아요. 수출이 안 되기 시작하고 제품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금리를 인하하고 환율을 인상해야 되죠. 기억하세요. 금리 인하, 환율 인상. 이걸 하면 살아납니다. 그게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지금 10년째 니케이 지수 7,000엔이 7만엔 된거 보셨죠? 환율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돈들이 끝없이 들어가면서 일본 주가가, 니케이 주가가 지금 7만엔이 10배가 났어요. 언제? 예, 아베 취임 전에 비해서, 13년 전에 비해서 주가가 10배가 났어요. 지수가 10배 났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베팅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왜? 10배 났는데 팔죠.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죠? 외환위기죠, 그죠? 외환위기 같은 일은 이제 안 벌어질 거예요. 왜? 그때 우리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만일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 그때 김영삼 정부처럼 그런 잘못된 정책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아베노믹스 할 겁니다. 금리나 환율 인상 이런 정책을 펼칠 거예요. 그때 어떤 자산이 최고죠? 외환위기 때 어떤 자산이 최고였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예, 달러를 가진 사람이 세상의 왕이었어.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팁을 드릴 수 있게 됐네요. 언제 반도체 가격이 폭락한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죠? 모른다 그랬죠, 그죠? 왜? 지금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가격이 너무나 좋으니까.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6배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정도겠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최고의 자산은 뭘까요? 이때. 달러죠. 특히 달러 중에서도 뭘 사는 게 최고였을까요? 미국 주식 사는 게 최고였죠. 왜? IT 버블이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우리만 반도체 값이 잠깐 폭락해가지고 나빴던 거니까 달러 자산 중에서도 그때 가능했다면 여기에 펀드 가입해서 미국 주식 사는 게 최고였겠죠. 그래서 제가 맨날 요새 강의 때마다 이런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미국의 메타를 비롯한 AI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서 좋은 거다. 그죠? 오케이. 동의하시죠?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거기 수요가 폭발한 거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업들의 투자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야 되고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주식에 보초병을 보내놔야 된다.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주식만 그럼 들고 있으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빨간 선이 뭐냐면 미국의 S&P 500.
그리고 파란 선이 뭐냐면 그때 당시 금값입니다. 예, 제가 골드 화살표를 하나 그려놨죠. 금융위기 때 미국 주식이 반토막 난 것도 반토막 났지만 금값 또한 30% 빠집니다. 왜? 저때 뱅크런이 났거든요. 뱅크런이 뭐냐? 우리 얼마 전에 새마실금고 뱅크런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12, 3년 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뱅크런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그때 저축은행 뱅크런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는 그때 이제 신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때 제가 있던 집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저축은행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시기절입니다. 장맛비가 한도 없이 내리는데 우산을 쓴 사람이 끝도 없이 그 정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보고서 너무너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재산에 후순위채인데 그걸 예금인 것처럼 팔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줄을 다 서기 시작했고 조금이라도 이 은행이 망할 것 같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순간 그 줄은 점점 더 늘어나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은행이 대출이 부실화됐다라는 공포 때문이었죠. 올해 2월에 블루 아울 캐피탈 혹시 기억나신 분 있습니까? 미국의 사모신용대출 회사였는데 뱅크런 나서 돈을 환매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돌려주지 못해서 이 회사의 주가가 한 방에 30%, 50% 폭락했다라는 뉴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언제 어디서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서 은행이 망하거나 금융기관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촉발될 때에는 주식이나 금 같은 게 제일 먼저 많이 빠집니다. 왜? 옆에 은행이, 옆에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뱅크런이 납니다. 그럼 옆에 사람들이 이 은행은 괜찮아, 저 은행은 괜찮아를 묻겠죠. 그때 그 은행이 고객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죠? 아, 저희는 언제든지 고객님들의 예금 인출이 있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식과 금, 부동산, 채권 등 모든 돈이 되는 자산을 다 던지겠죠. 그래야 내가 살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은행이 금융기관이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 금을 다 던지는 과정에서 멀쩡하던 애들도 망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없다는 보장이 저 우리 불과 3년 전에 겪었던 일이잖아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즘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드리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뭘 사야 되나? 미국 국채를 사야 됩니다. 왜 그런가? 간단합니다.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망하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고 망하기 시작하면 경제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은행들이 망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출 회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을 다 던지니까 전체 가계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걸 그냥 방치하면 일본이 됩니다. 30년 장기 불황을 겪었던 일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했죠? 양적 완화라는 걸 했습니다. 세 번을 했습니다. 볼까요? 2008년, 2010년, 또 2012년. 왜세 번이나 했냐고요? 예, 위기가 세번 왔어요.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10년은 그리스 외환위기, 재정위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2012년에는, 예, 이탈리아까지. 그때부터 이탈리아가 월드컵을 진출 못하고 있네요. 그만큼 경제가 망가지면. 자국 리그가 망가지고 운동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금융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할 때 중앙은행들은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금리를 제로로 인하하고 시장에 나가서 당신들이 보유한 채권을 내가 무제한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은행들을 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한 파란 선은 TLT. 20년 이상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채권 ETF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 국내 ETF를 소개 안 하냐고 이렇게 물으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미국 국채 장기 ETF들이 다 액티브예요.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액티브에 액자가 붙어도 싫어요. 왜? 제가 그걸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말도 못하거든요. 제가 국민연금에서 펀드 매니저 하던 사람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액티브 매니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거기서 돈 버시는 분들 저는 존경합니다. 근데 그분이 내년에도 돈을 벌지에 대해서는 자신을 못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미국 ETF를 사요. 그래서 TLT 하면 20년 이상이고요. IF 하면 10년짜리다. 근데 둘 다 2008년에 얼마 오르는지 봐주십시오. 한 칸이 두 배입니다, 여러분. 세로 축 한 칸이 두 배입니다. 이래서 국민연금이 2008년에 플러스가 났어요. 우리 한국 주식이 2066포인트가 890포인트까지 한국종합주가지수 하락률이 마이너스 55%를 기록했는데 국민연금 연간 수익률은 플러스 0.2였습니다. 왜? 미국 국채를 잔뜩 들고 있었어요. 해외 주식도 많이 들고 있었지만 미국 국채 들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또 질문하신 분이 나옵니다. 박사님, 그러면 미국 은행이 망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는 거죠. 어디가 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는 이번에 AI 붐이 누구 하나 망할 때까지 안 끝난다 그랬죠?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물불 안 가리고 자금을 조달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쟤네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빌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점 알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죠? 에이, 엔비디아가 자기 칩 사주는 회사 주식을 뭐 사준다든가, 또 이번에 엔비디아가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또 자금을 조달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이게 너무너무 큰 고객은 슈퍼을이 돼버리면 얘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잖아요. 서로 공생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거든요. 지금 그런 관계로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서 어디서 펑크가 날지를 누구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펑크가 나는지를 알 수 없고, 이게 올해는 막을 수 있는데 내년에도 막을 수 있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그죠? 따라서 어디가 나을지 모르는데 어디서 하나가 펑크가 나서 만에 하나 이번의 위기가 한국의 아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는 위기가 아닌 미국 AI 버블 붕괴 위기가 온다. 그러면서 은행이 망한다 또는 대출했던 데가 망한다 이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지금 금리 5% 찍고 있는 미국 국채가 최고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지금 박사님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사요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슬프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예, 아유, 내가 뭐 좀 수익이 난 것 중에 일부만 조금이라도 홍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야, 미국 금리가 5%라고? 30년 고정금리로 5%야? 야, 그래. 달러 이제 5%인데 내 조금만 사보자. 이런 정도로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소멸했죠. 트럼프가 타코 했습니다. 네, 트럼프는 언제나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순간 후퇴하죠. 왜? 중간선거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이란이랑 타코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란한테 돈을 뭐 우리 돈 몇백조를 준다는 소문이 있는데 설마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돈을 줄 거면 폭격은 왜 했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설마 트럼프가 이란에게 돈을 주고 평화를 샀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만에 하나 호르무즈 해협이 또 봉쇄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1970년대 겪었던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저 때 1970년 초반에 유가가 3달러였는데 배럴을 3달러였을 때 근데 그게 80년에 얼마가 되냐면 40달러가 됩니다. 듣다 보니까 피를 흘리는 기분이 듭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경제에서 주식이랑 채권 둘 다 다 맛이 갑니다. 왜? 주식은 왜 안 되냐면요. 소비자들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소비 바스켓이 한 달에 내가 200만 원을 써야 되는 바스켓이 있는데 기름값을 20만 원 내고 있다가 갑자기 2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지금 유가가 10배 되겠다 그랬죠? 아무리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 주더라도 20만 원 내던 기름값이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경제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사람들이 다 소비를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매출은 어떻게 되죠? 박살납니다. 채권?
더 큰일 나죠. 채권은 더 박살나죠. 왜?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파란 선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빨간 선은 미국의 정책금리인데, 요 오른쪽 1980년 봐주십시오. 예, 정부 정책금리가 얼마 가죠? 예, 20%까지 인상됩니다. 얼마 전 우리 파월 의장이 정책금리 그때 올리던 거 기억나시죠? 예, 인플레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참지 않고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가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러면 저때 뭘 들고 있어요?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나요? 아, 금이죠. 그죠? 파란 선은 국제유가. 그리고 이제 빨간 선이 뭐냐 하면 금값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력한 유가의 상승이 출현하는 시기가 대충 한 10년에 한 번씩 있는 거죠. 그런 10년에 한 번 정도 유가의 폭발적인 상승이 지속되고 그 꾸준한 오일 쇼크를 주는 시기에는 금값도 뒤늦게 오르죠. 그래서 금이 요새 가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니고 언제 사나. 얼마 전에 뭐 한 돈이 100만 원 넘었던 거 기억나시죠? 물론 지금도 100만 원 돈 합니다. 왜냐면 환율 때문에. 그러나 이제 국제금값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니까 한번 사볼만 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일 무서운 이야기를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네 번째라는 것은요. 가장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이게 터지면 우리는 끝장이다라는 거죠. 야,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이야기에 제가 많이 공감한 게 지방부동산은 인구 감소도 되고 사람들이 수도권에 이렇게 계속 오니까 서울 부동산이 가는 건 맞고 또 그 말을 들으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몇백조 또는 뭐 몇십조에다라는 인센티브를 풀면 그 돈 들고 부동산 얻고라는 거 제가 다 알겠는데 그 뒤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되지 않으세요? 이런 걸 사서 걱정하는 홍 박사라고. 네. 그림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파란 선이 이제 일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 네, 1990년 뭐 엄청났죠? 그 PIR이 한 18배 정도 같습니다. 이제 지수니까요. 18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0 정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18배 정도를 같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KB 부동산 매매 지수 보니까 10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뭐 좀 더 오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만 정말 여기서 집값이 그렇게 급등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고 주택시장이 만에 하나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회색선 봐주십시오. 저게 뭐냐 하면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장기 불황에 빠지면 중국은 지금 30년짜리 그 국채금리가 2%가 깨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30년짜리 국채금리가 2%가 깨지고. 왜? 부동산이 붕괴되면요. 정부가 금리를 끝없이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과 가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붕괴되는 순간 정부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은 저금리 정책밖에 없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왼쪽에 0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일본의 10년짜리 국고금리가요, 오랫동안 마이너스였어요. 네, 저도 중국도 그렇게 돼야 끝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이라면, 제가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 당신은 투자할 거야? 라고 어떤 분이 물으신다면, 무조건 저는 정부 발행한 채권 살 거야 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해외로 자금 가지고 나가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부동산 붕괴된 거를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사는 거 말고 답이 없는 경제가 되는 거죠. 이걸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부의 재정 수지, 국가 부채입니다. 파란 선이 정부, JP, 일본이죠. 그리고 회색 선 보이세요? 중국입니다. 부동산이 붕괴된 나라는 전부 정부가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갖게 됩니다. 왜? 집값이 빠지는 순간 정부의 세금 수입이 박살납니다. 당장 그러지 않을까요? 2022년, 23년 서울의 주택가격이 최고래가 기준 고점에서 20% 폭락했을 때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일시 유예하고, 그리고 종부세에 대해서

0: 각종 과세 표준들을 낮춰줄 때, 세금을 깎아주면서 경기를 부양한 대신에 역대 최대급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이 정말 정말 좋다가 한해 잠깐 나빴는데도 금방 재정 적자가 폭발적으로 나서 국가 부채 천조 막 이런 이야기가 돌았던 거 기억나실 텐데. 중국이나 일본은 더 했죠. 그리고 이렇게 국가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는 정부가 끝없이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적자 국채를 찍어야 되는데 그때 금리가 제로로 만들어주지 않는 정부가 파산하는 걸 늦출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너무너무 쉬운 포트폴리오 전략을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투자 5분법이라는 걸 제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투자 5분법이 뭐냐고요? 첫 번째, 한국 주식. 코스피 200 사세요. 그죠? 두 번째, S&P 500 사세요. 아까 우리 그첫 번째 시나리오 기억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뭐 사라고 그랬죠? 미국 국채 사세요. 네 번째 뭐 사라고 그랬죠? 골드 사세요. 다섯 번째 뭐죠? 한국 국채 사세요. 아니, 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영원히 붕괴 안 된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의 부동산 가격입니다. 1965년이 100이고요. 지금이 얼마냐 하면 만 정도 돼 있죠. 그래서 1965년부터 60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물가를 감안해서 100배 올랐습니다. 물가 감안 100배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은 작년 데이터하고 올해 데이터 업데이트하면 더 올라가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집값은 영원히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은 대구에 살면 교정됩니다. 제가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하고도 대구 남구 대명동에 사는데요. 남구청에 그 구청장님이 부르셔가지고 강연 한번 갔는데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밥을 먹는데 그 이제 나이가 한참 저보다 많으신 선배님이시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구 남구 어떡하냐.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대구 남구가 안 좋은가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해 줬는데, 예, 그 부산 영도와 함께 대구 남구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돼 있더군요. 예, 여러분, 그런데 집값이 오르기가, 물가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혹시 우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가? 지금은 전혀 없죠. 왜? 부동산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가장 강한 건 반도체 슈퍼 호황 때문에 사람들의 소득이 오르는데 집값이 빠질, 아무리 인구 감소해도 빠질 수가 없죠. 다만, 만에 하나, 우리나라의 집값이 소득으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레벨에 도달을 하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갑자기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하는 일이 벌어질 때도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언제 지나가다가 땅이 꺼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살고 있는 벌벌 떠는 홍 박사. 왜 홍 박사는 벌벌 떨고 사는가? 예, 평생 매를 맞아서 그렇다. 국민연금에도 있었고요. 한화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에서 투자전략팀장 생활도 오래 하고 지금은 자문사 대표까지 4년째 하고 있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사사국정하게 되는 게 일상이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저는 마음이 좀 편하다. 뭐가 마음이 편하냐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져.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한국 주식이 올라서 좋고,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른다? 저는 똘한 채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좋고. 만에 하나 집값이 폭락한다? 한국 채권에서 번 돈을 가지고서, 네, 이사 가고 싶었던 데더 이사 가면 되지. 왜? 갈아타기는 불황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번에는 어떤 유형이 유망한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틀릴 전망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이야기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원래 조용필 씨는 마지막에 나오죠. 예, 이 차트가 뭐냐면요. GDP 대비 기업의 증자 대금, 상장 공모 과정에서의 증자 대금. 그러니까 GDP의 한 1%, 2% 정도의 주식 공급이 나오면 시장이 되게 힘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빨간 선이 뭐냐면, 예, 미국의 나스닥 주가 상승률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끝에 가시면, 2000년, 그리고 2007년, 2014년, 2022년, 그리고 내년 스페이스X, 오픈AI, 엔트로픽 IPO를 가정하면 올해 이제 미국 GDP의 약 한 1.2%에서 1.3% 정도의 주식 공급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주식 공급들의 물량이 나오면 올해는 좋아요. 왜? 거꾸로 이야기하면 돼요. 장이 좋으니까 증자를 하는 거잖아요. 저 물량이 이제 잠기고 나면, 왜냐하면 저게 기업의 투자로 흡수돼 버리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확률적으로 다음 해는 안 좋더라. 근데 올해 나빠질 수도 있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면 제가 자산배분 펀드 같은 거 팔고 있겠습니까? 불나방 펀드를 팔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불나방 이러면서. 정말 정말 저는 경제 공부를 33년을 했고 홍 박사 아닙니까? 박사고요. 돈의 역사를 비롯해서 책을 30권 썼습니다. 그럼 뭐예요? 올해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어요. 작년에는 사라 그랬어요. 근데 올해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예측이 어려운 거죠. 특히 누구 때문에 어렵냐면요. AI 하는 회사들하고 트럼프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죠? 그래서 저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틀릴 수 있다는 걸늘 감안하며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미래의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나는 대비가 돼 있는가? 그리고 그때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불황에 오히려 나는 왕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97년에 달러 가진 사람이 왕이다. 기억나시죠? 다음 불황에 왕이 되는 왕될 분들을 모시고 강의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투자 전략을 주제로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권리부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국 내륙 중심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낮 기온이 올라서 낮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외선 지수나 오존 농도가 높아서 차단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막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 또 충청권 전북 내륙, 그 밖에 경상권 제주 산지의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소나기 양은 5에서 30mm가량이 되겠고요. 내일도 서쪽 지역 중심으로 경남 일부를 포함해서 소나기 예보 들어있고 내일 소나기 양은 5에서 10mm입니다. 오늘은 이 소나기가 내리면서 중부 내륙 중심으로 돌풍, 천둥, 번개, 우박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분포 살펴봅니다. 전국이 24도에서 33도 분포로 거의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세종, 대전, 광주가 32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30일, 강릉 28도, 부산과 제주 26도로 예상됩니다. 주로 오늘도 서쪽의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당분간 다음 주 중반까지도 서울은 32도의 고른 기온을 유지하면서 낮더위가 쭉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종전 양해각서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이 종전합의 9일 만에 다시 무력 충돌하면서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지난 26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저장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하자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재보복에 나서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공습이 유엔 헌장과 양국 간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를 위반했다며 미군과 연계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들 가운데 두 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두 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아직 남아있는 한국 선박은 3척이며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모두 43명입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사흘 만에 1,400명을 넘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3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새 500명 넘게 급증한 겁니다. 부상자 수도 3,2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실종자 수는 최소 6만 8,900명에 이릅니다. 이번 강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베네수엘라 국내 총 생산의 6%에 해당하는 67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유엔 개발 계획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6시쯤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바다흐시안주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이 지진으로 아프간 수도 카불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됐으며 카불에서는 한 건물 내벽에 큰 균열이 생겼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진 발생 지역과 동쪽으로 접한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도 큰 진동으로 주민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공언한 걸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보안수사권 포기는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스스로 내려놓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형사사법 체계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 권리 보호를 빈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심사숙고의 결과라며 이를 두고 여권 내 권력 투쟁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빈약한 상상력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중앙일보 워크아웃의 첫 관문인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가 다음 달 10일 서면 결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7월 10일 금요일을 결의 일시로 정하고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서면 결의 방식으로 연다고 각 채권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서면 결의에서 공동관리 절차 개시가 의결되면 중앙일보는 본격적인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 베이징의 108층짜리 최고층 빌딩에 경비행기가 충돌한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현장에 있던 13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베이징 차오양구 당국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금요일인 오후 6시쯤 인근을 비행하던 단발 2인승 경량 스포츠 항공기 한 대가 고층 건물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내에는 조종사 한 명만 타고 있었는데 조종사는 사망했으며 현장에서 13명이 다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이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조 3위 국가 8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열린 G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이집트와 이란이 1대1로 비겨 이란이 조 3위 경쟁에서 6위로 올라섰고 한국은 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대회 조별리그 마지막 날인 오늘 J, K, L조의 경기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습도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가 더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그 현지 시간 지난 24일 베네수엘라에 규모 7.0이 넘는 연쇄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가 무척 큽니다. 사망자도 점점 늘어서 지금 발표로는 1,400명을 넘었고요. 부상자는 3,000명이 넘고 실종자가 무려 6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뭐 정유소, 발전소가 멈췄고 항구마저 폐쇄가 되는 등 국가기관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부상자 이송이라든가 구호물자 배분과 같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업 전반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찾기 위한 구조작업은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쟁을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악재가 많습니다. 상반기가 참 힘겹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시사 포커스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실적이 엄청 좋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이거 반도체 호황기에 공장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이 공장을 호남에다 짓겠다 이런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했어요?
1: 그건 아니고요.
0: 예.
1: 지난 9일에 이제 경제지들이 정부 여당발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네. 지방 반도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0: 경제지들이.
1: 네.
0: 예.
1: 그러면서 연이어 나온 얘기가 이제 호남과 충청권으로 이제 간 이제 공장을 좀 폐업을 확대한다더라라는 얘기가 이제 흘러나왔고.
0: 예.
1: 그러면서 다른 지역 쪽에서 좀 이제 그 이거 호남 특혜 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0: 예.
1: 이제 그러던 중에 지난 24일에 이제 김용범 이제 대통령 정책실장이 관훈 토론에 이제 나왔는데 기업과 부처, 정부 간의 입지 이런 데를 어디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지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줍니다.
0: 예.
1: 그러면서 논의가 거의 후반부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들이 모여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했고요. 호남 특혜론이 이제 그래서 제기되는 속에 조선일보가 정부 반도체 물부족 대책 있나 호남 농업용 저수지서 끌어올 판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요.
0: 조선일보가.
1: 예,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사를 자신의 SNS에 링크를 하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 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의 필수 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 없이 초대규모 공장 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더 좀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2차 추경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1: 네.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날 이제 청와대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이제 주재를 했는데요. 이제 GPU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GPU가 점점 대규모로 필요할 것 아니냐. 추경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재원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0: 네.
1: 이게 결국은 이제 2차 추경을 하려고 군불 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번졌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27일 날, 이 대통령이 2차 추경 편성을 시사하며 AI를 앞세운 현금 살포 추경 군불 떼기에 나섰다면서, 인공지능마저 또 하나의 추경 명분으로 소비하려 한다 비판을 했고 아울러서 지지율이 급락하자 국민 혈세를 뿌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게 보겠다는 얄팍한 심산이다. 돈 뿌리기로 민심을 사보겠다는 추악한 꼼수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0: 정작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펑펑 써온 것은 국민의힘 출신 윤석열이었다. 여당이던 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국민주권 정부에 넘겨준 것은 방만한 재정 운영과 분식 회계로 숨겨온 90조의 원대에 달하는 장부의 채무와 탕진된 각종 기금의 청구서뿐이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 같습니까?
0: 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25일 날 밝힌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는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그 김정숙 여사가 해외 일정으로 참석을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김혜경 여사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 두 사람만 이제 만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1: 예.
0: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는 것은 지난해 6월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아, 처음이에요?
0: 네. 지금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1: 네.
0: 그런 속에 친명계하고 친천계가 지금 격돌을 하는 상황에서 이 이루어지는 오찬 회동이라서
1: 네.
0: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친노 친문을 본인의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포석 아니냐
1: 네.
0: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했어요.
0: 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정치 인생을 살펴봤다면서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조기 대선 이후 8월에 열린 당 대표 보궐선거에서 선출돼서 한 12개월 정도 임기를 지금 이제 수행을 했고요.
1: 예.
0: 새 지도부 선출하는 이제 8.17 전당대회에 이제 연임 도전하기 위해서 거취를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8월 전대에서 선출되는 새 민주당 대표의 임기는 2년이고 2028년 총선 때 공천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지금 많이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전대는 정 전 대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의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 총리하고 송 전 대표가 정 대표에 맞서서 뭐 일종의 친명 연대 전선을 이제 구축할 것이란 이제 관측이고
1: 예.
0: 결국은 이제 친명계 대 친천계의 대결 구도로 치러질 것이다 이런 관측입니다.
1: 예. 10월에 이제 검찰 새롭게 이제 출범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보안수사권 문제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0: 네. 이게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어찌됐건 최근 전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진보 선명성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전당대회를 겨냥한 행보 아니냐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런 속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날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현안 브리핑을 열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라면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자신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검사의 보안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정청래 전 대표를 의식해서 일종의 김빼기 전략을 쓴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정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 정부 안으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다 라면서 네.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아울러서 이 국회로 떠넘겼으니 이제 그럼 지금 당장 하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나의 답은 지금 당장 제헌절 전에 끝내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성의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1: 예.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0: 이준석 대표가 병원에 있었는데 지금 돌아왔어요?
1: 네. 지난 18일에 이제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 권고로 입원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혀졌었죠. 그런데 24일 오전에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이제 당무에도 복귀를 했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퇴론 관련해서 입장을 또 밝혔어요.
0: 네.
1: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대표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지금은 그런 일로 우리끼리 싸울 때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취 문제를 굳이 뭐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원들에게 이제 의견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러면서도 정작 그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재신임을 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신임을 얻는다고 당이 조용해질까? 라면서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0: 네. 그러니까
1: 전당원 투표도 실시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당을 흔들고 당심과 민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야말로 당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일이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당의 쇄신과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순차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결국은 이 사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추진 의지를 내비친 거 아니냐.
0: 징계까지?
1: 네. 이런 이제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윤계 쪽에서는 더 반발하고 있는 그런 그 국면입니다.
0: 장도혁 대표 입장이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금 어떻습니까?
1: 예.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0: 네네.
1: 그럼 빨리가 언제까지냐. 뭐 그런데 대략 뭐 내년 2월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속에 지난 24일에 서울 여의도의 이제 식당에서 사선 의원들하고 오찬 회동을 가졌어요. 그 뒤에 이제 취재진들하고 이제 만나서 통상적인 의견 수렴 절차다라면서 선거 이후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들었다. 의원들의 의견을 잘 취합해 원내 운영과 당 운영에 참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원 구성 문제에 대해 사선 의원 들의 말씀을 들으며 듣고 사태 논란에 대한 말씀도 들었다. 이 부분은 내년 2월까지 지속해서야 되겠느냐는 취지다. 재진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논란을 좀 정리를 하자 뭐 그런 이제 취지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정 원내대표는 그날 오후에도 그 사선의 김상훈 박태출 의원하고 만찬 회동을 또 가졌습니다. 중진 의견 수렴 이후에 어떻게 지금 또 그 행보를 이어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0: 네. 22대 국회는 이제 하반기 이제 원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장은 조정식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1: 네.
0: 의장.
1: 네.
0: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1: 지금 조정식 의장이 지난 24일 정오까지 원구성에 필요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 이렇게 양당이 일단 요청을 했어요.
0: 네. 안 했잖아요. 근데
1: 예, 국민의힘이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연장을 또 했어요. 26일 정오로 그러면 조정했어. 그때까지 제출해라.
0: 네.
1: 그런데도 제출을 하지 않았고 그날 오후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서 다시 협상을 벌였는데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핵심은 법사위원장 문제고요. 국민의힘은 제1당은 국회의장,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과거 관례를 들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가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그 반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 절대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내일 각각 의원총회를 지금 가질 예정이고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는 하는데 뭐 그 뒤에 이 양당의 입장이 좀 바뀔지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0: 예.
1: 그날 회동 이제 마친 뒤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오늘같이 법사위 주장만 반복한다면 저희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의장께 말씀한 것처럼 원칙대로 18개 상임위원회 처리를 요청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차하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다 차지하겠다 이 뜻이기도 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임기 만료

0: 완료 3일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새 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각 의원 소속 위원회를 또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긴 합니다. 네. 또 협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 예.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는 지금 국정조사가 지금 되고 있죠?
0: 예.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전체 이름이 보통 이제 우리가 국조특위 하죠.
1: 네.
0: 지난 22일에 그 노태학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한 40여 명 정도 선관위 관련 직원들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1: 예.
0: 23일에 이제 첫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주요 안건들을 이제 의결을 했는데 지금 그날 그리고 이제 7월 1일 기관 보고를 거쳐서 7월 8일에 현장 조사, 7월 14일과 22일에 청문회를 이제 진행하는 그런 일정에 이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그날 전체 회의 때 중앙선관위에서 노태학 전 위원장,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나머지 비상임위원 7명이 그 모두 불출석하는 바람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좀 이어졌어요. 그러자 이제 오후에 이제 일부가 이제 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난 여론이 더 지금 가열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날 이제 청와대 국무회의 자리에서 선관위 사태에 대해 국민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이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그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습니다. 짧게 좀 정리해 주세요.
0: 네. 25, 26 이틀간 이제 인사청문회 진행이 됐고 뭐 한 후보자의 다주택 논란이라든가 양평땅 농지법 위반 방치 의혹,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 이 강남 오피스텔 저가 임대 매매 관련 의혹 이런 것 등이 이제 쟁점이 되긴 했는데.
1: 네.
0: 일단
1: 그 청문 보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0: 채택을 놓고 지금 아직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1: 예.
0: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1: 예.
0: 일단 뭐 이제 민주당은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29일까지 보고서 채택하자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청문 절차를 일단 30일 이전에 이제 다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그다음에는 인준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1: 네. 이번 주 주목할 이슈 정리해 주시죠.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29일 날 이제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이제 그 주제를 좀 하는데요. 이 행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고 최태원 SK 회장이 참석을 합니다.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는 내용이 이제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1: 예.
0: 그날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뭐가 결론이 나올지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사고요. 또 전당대회 앞두고 민주당 친명계와 친천계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도 관심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사태를 둘러싼 힘겨루기 또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사입니다.
1: 알겠습니다. 시사포커스 이종우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네. 자,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7시 24분 막 됐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들어가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요. 차가 많아서 막힐 걱정 없겠습니다. 다만 교통량에 상관없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인데요. 조남 분기점 목포 쪽 진출로입니다.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호보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는 휴일 버스 전용 차로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남에서 신탄진 구간이고요. 밤 9시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역시 소통 원활합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정상 소통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지나기 무난하겠습니다. 도심도로 오가기 수월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계속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3: 네, 날씨 정보입니다. 장맛비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내륙 중심에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아직

0: 흐름이 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전권역이 매우 나쁨. 전남 섬 지역이나 제주 일부는 제일 높은 위험 단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오존 농도도 오늘 오후 경기 남부가 매우 나쁨. 그 밖에 대부분 지역 오후에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수도권 등 서쪽 지역과 경상 내륙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중부 내륙 중심으로 돌풍, 천둥, 번개, 우박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내내 덥다가 글피인 7월의 첫날 수요일 제주도부터 비가 내려서 쭉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이 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도입니다.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1: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2: 네, 일요 스포츠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성모 기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해야죠. 우리가. 예. 우리 축구대표팀 1승 2패였습니다. 그래도 뭐 90% 이상은 올라간대더라. 뭐 80%는 간대더라. 32강에. 근데 지금은 그게 확률이 확 떨어졌다면서요.
3: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남아공에게 패할 때만 해도 그래도 뭐 3위까지 32강은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 뭐 이런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2: 네.
3: 물론 뭐 대표팀에 대한 비난도 컸지만요.
2: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하고요. 예, 예.
3: 네네. 그 슈퍼컴퓨터 오타라고 있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인데 이 남아공전이 끝났을 때 그래도 한국이 32강에 올라갈 진출을 90%를 넘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남아공에게 0-1로 지면서 A조 3위가 됐죠. 이제는 우리 힘으로 32강에 갈 수 없고 다른 조 3위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2: 네.
3: 경기까지 우리 어제 경기까지 마친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각조 12개 팀 가운데 8위입니다. 그런데 이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8등까지 32강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 예.
3: 우리는 진짜로 턱걸이, 마지노선, 뭐 여기 커트라인 이런 거에 걸려있는 셈입니다.
2: 예.
3: 어제 I조의 세네갈이 이라크를 5-0으로 크게 이기면서 I조 3등이 됐는데 승점이 우리나라랑 같지만은 골득실에서 한국을 앞서면서 세네갈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G조의 이란도 이집트와 1-1로 비기면서 승점을 추가했는데요. 이란도 3무 승부로 승점이 우리나라랑 같아요. 하지만은 3무 승부니까 골득실이 0이잖아요.
2: 예.
3: 우리는 마이너스 1이고 골득실에서 역시 앞서서 이란이 우리보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2: 예.
3: 이렇게 경쟁팀들이 하나 둘씩 한국보다 유리한 자리에 올라서면서 한국의 순위는 더 밀리게 됐고요. 오늘 열리고 있는 J조, K조, L조 경기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데요. 지금 크로아티아와 가나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사실 가나가 크로아티아를 이겨주면 그래도 우리에게 유리한데
2: 네.
3: 안타깝게도 지금 크로아티아가 후반전 진행 중인데 1-0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제 뭐 경우의 수가 기적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말하면은 냉정하게 봐서 이제는 네. 이 산소호흡기를 떼야 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 남은 경기를 뭐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남은 경기에서.
3: 일단 지금 L조가 경기가 진행 중인데 크로아티아는 두 경기만 치렀을 때도 이미 우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2: 예.
3: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크로아티아가 가나를 이겨도 우리는 8등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2: 예.
3: 다만 이제 가나가 크로아티아를 이겨주면은 크로아티아가 우리보다 밑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7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리해지는 부분인데 아마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예예. 예.
3: 그러면은 일단 J조 그리고 K조 경기가 남는데요. J조는 아르헨티나가 조 1위를 확정지었고 오스트리아와 알제리가 지금 승점 3으로 2위와 3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두 팀이 맞대결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비기기만 해도 승점 4가 돼서 나란히 32강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설마 뭐 그러진 않겠지라고 이 좀 기대를 가져보지만은 두 팀이 대놓고 이 무승부를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탈락입니다. 그리고 K조는 콜롬비아가 1위, 포르투갈이

0: 2위고요. 사실상 두 팀이 32강에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1: 아.
0: 그리고 3위 콩고민주공화국과 4위 우즈베키스탄이 맞붙는데요.
1: 네.
0: 두 팀이 무승부를 기록한다면은 콩고민주공화국이 3등이 되는데 우리보다 아래가 됩니다. 또 우즈벡이 콩고민주공화국을 혹시라도 이긴다면은 우즈벡이 승점 3으로 3등이 되는데 골드실에서 우리가 앞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반면에 콩고민주공화국이 우즈벡을 이기면은 우리는 또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경우의 수가 다 맞아떨어져야 우리는 32강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1: 힘들겠네요. 뭐, 예, 뭐 상황.
0: 네, 맞습니다. 앞서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소호흡기를 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면 좀 이번 경기 평가를 좀 한번 해보죠. 어떻게 보셨어요?
0: 네, 사실 뭐 첫 경기 체코전은 우리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기대를 키웠죠. 하지만 이후 멕시코와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연달아 0-1로 패하면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아쉬움은 공격이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라는 정말 세계적인 공격 자원을 보유하고도 세 경기에서 단 두 골에 그쳤습니다. 특히 남아공전에서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분명히 우리가 앞섰거든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기회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경기를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비를 하다가 역습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 무승부를 너무 의식한 것이 우리의 발목을 스스로 잡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유연성도 부족했는데요.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칠 때 이를 깨는 해법이 부족하고 그냥 우직하게 계속 우리가 하던 공격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후에 뭐 이영표 해설위원이나 박지성 해설위원도 플랜 B가 보이지 않는다, 전술의 유연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은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우리가 일찍 가서 고지대 준비도 잘하고 선수들도 컨디션이 좋았고 또 게다가 대진운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전술적인 문제, 지도력의 문제 또는 경기 준비 과정의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은 뭔가 이 좀 새로 뜯어 고쳐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분명히 남긴 대회였습니다.
1: 예, 가장 큰 아쉬움이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세 경기 모두 전 경기를 다 뛰질 못했어요. 다 교체가 되고 나중에 전반 좀 끝내고 나서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0: 네, 이번 대회에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지적이 바로 손흥민의 활용법이었습니다. 일단 출전 시간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세계적인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를 1차전과 2차전 모두 후반에 교체를 했습니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또 남아공과 3차전에서는 아예 선발에서 빼면서 후반에 조커로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무기를 갖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평가전을 할 때도 국내에서 평가전을 할 때도 손흥민 선수를 해외에서 불러들여가지고 거의 풀타임을 뛰게 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정작 가장 중요한 월드컵 무대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쓰지 못한 거예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몸이 좀 무거워 보였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럴 때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터뜨리는 선수였는데요. 우리 스스로 이 손발을 묶고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빠른 침투와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강점인데 이번 대회에서는 계속해서 공을 받기 위해서 미드필더까지 내려오거나 또는 측면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개인의 기량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대표팀이 만들어주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국내 언론과 해외 언론에서 계속 이어졌고요. 국내 팬들도 역시 손흥민에게 공을 맡기는 축구가 아니라 또 공만 맡기는 축구가 아니라 손흥민을 살리는 축구가 필요한데 그걸 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번 월드컵은 손흥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공격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했느냐의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 대회였고요. 앞으로 이 대표팀이 공격 전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또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1: 알겠습니다. 조별리그는 오늘로 끝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오늘 끝나고요. 30일부터 바로 또 32강이 시작이 됩니다.
1: 예. 뭐 그렇고요. 다른 나라 뭐 상황 좀 보겠습니다. 일본이 브라질하고 붙어요?
0: 그렇습니다. 이미 32강 대진이 확정된 팀들도 있는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경기가 바로 일본과 브라질의 경기입니다. 일본은 조별리그 2위를 통과하면서 우승후보 브라질과 32강전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뭐 브라질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월드컵 최다 우승팀이고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후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 언론에서는 일본과 브라질의 경기를 이번 32강 최고의 빅매치로 꼽고 있습니다. 왜냐? 일본이 조별리그에서 너무 잘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축구 강국들과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또 아프리카의 복병인 튀니지를 상대로는 4-0 대승을 거뒀습니다. 1승 2무 승점 5로 F조 2위를 차지했는데 단순히 성적을 넘어서 경기력 면에서 이 출전국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진운이 참 안 좋습니다. 기껏 좋은 경기를 펼쳐서 조별리그를 통과했는데 32강 첫 판에서 브라질을 만난다? 이거는 일본에게는 좀 운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역대 상대 전적에서도 1승 2무 11패, 절대 열세입니다. 그런데 일본 선수들은 지금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 그 1승이 바로 최근 맞대결에서 거둔 겁니다. 지난 일본에서 열렸던 평가전에서 이 브라질을 상대로 3-2 역전승을 거둔 겁니다. 그 자신감을 안고 지금 이번에 32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일본의 조직력과 빠른 역습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브라질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과연 이변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브라질이 우승후보다운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그 밖에도 32강 주목할 경기로는 프랑스 대 스웨덴, 또 네덜란드 대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대 노르웨이 등의 경기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48개 나라가 이제 본선에 올라갔고 그래서 32강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퀴라소, 카보베르데 이런 데는 처음 들어보는 데였거든요. 이런 데도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 카보베르데가 32강 갔죠?
0: 그렇습니다. 매년 월드컵을 보면은 신데렐라들이 나오는데 올해 신데렐라는 카보베르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32강에 진출했는데 이번 대회 최고의 동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카보베르데가 어제 H조 최종전 사우디와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3무승부 승점 3으로 조 2위를 차지해서 자력으로 32강에 올랐습니다. 카보베르데는요, 아프리카에 위치한 인구 52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의 한 자치구보다도 인구가 적은데요. 처음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가 월드컵 본선에서 이렇게 32강 토너먼트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스페인, 우루과이 같은 강팀들과 무승부를 기록했고 또 사우디와 마지막 경기에서도 버티는 힘을 보여주면서 자력으로 토너먼트 행을 확정 지었는데요. 이름이 낯설긴 하지만 사실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의 축구 신흥 강호입니다. 이번 아프리카 예선에서도 운 좋게 올라온 게 아니라 전통적인 강호인 카메론을 제치고 조 1위로 본선에 올랐는데요. 그 저력이 이번 본선에서도 잘 나타난 겁니다. 카보베르데를 보면은 축구는 역시 뭐 인구수나 나라 크기로만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 것 같고요.
1: 예.
0: 공은 둥글고 월드컵은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1: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 네, 팝스 월드 박성건 음악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음악 듣죠? 예, 오늘 네. 어떤 음악 들을까요?
2: 우주 관련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예. 네,
2: 첫 번째로는 현재 미국 그러니까 기업인 중에서 네. 가장 유명한 인물은 일론 머스크다.
1: 예, 예.
2: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이제 공개를 했고
1: 예.
2: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은 관심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일론 머스크는 전기자동차 회사 또 창업을 해서 현재 가장 핫한 스타 기업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는 일찍이 그 우주 관련 사업을 구상을 좀 했었었고 음악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1: 일론 머스크가요?
2: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해서 좀 알아보고 노래 좀 들어보실 텐데요.
1: 예.
2: 일단 이 일론 머스크는 1971년생이고 어린 시절부터 우주에 가야겠다 는 생각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가 영향받은 것은 더글라스 애덤스라는 소설가의 소설이 있습니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1: 영화도 있는데.
2: 예. 예. 이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0: 여러 차례 탐독을 좀 해왔었고 그러면서 우주에 대한 환상을 좀 키우다가
1: 네.
0: 이후에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바로 영국 가서 데이빗 보위의 노래를 좋아하면서부터였습니다.
1: 아, 일론 머스크가 데이빗 보위를 좋아해요?
0: 그렇습니다.
1: 어.
0: 이 데이빗 보위는 어린 시절부터 외계인이 실제로 있다고
1: 네.
0: 믿었던 그런 가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으로 우주에 관한 노래를 좀 여럿 만들었는데요.
1: 예.
0: 그중 알려진 몇 개 히트곡이 스페이스 오디티, 또 라이프 온 마스, 그다음에 스타맨 이런 노래들이 데이빗 보위의 히트곡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데이빗 보위 노래를 좋아하면서 라이프 온 마스 같은 노래처럼 화성에 가야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의 기업 이 스페이스X가 로켓을 이제 최근에 계속 쏘고 있는데
1: 네.
0: 2018년에 팔콘 헤비라는 로켓을 쏘아 올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로켓 맨 위에다가
1: 네.
0: 자신이 만든 그 테슬라 자동차를 로켓 맨 위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주 더미를 넣어놓고 그다음에
1: 예.
0: 그 카 오디오에 노래를 계속 흘러나오도록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로켓이
1: 테슬라 자동차가
0: 그렇습니다.
1: 우주에 있어요. 지금 우주에 떠돌고 있는데. 있어요.
0: 네. 그런데 노래를 계속 이제 흘러나오게 했는데 그 노래가 바로 그 스타맨이라는 노래, 스페이스 오디티, 그러니까 데이빗 보위의 노래를 흘러나오도록 좀 했었습니다.
1: 그 우주라는 공간이 영화에서만 우리가 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진짜로 우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들긴 해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우주 기업 우주를 가는 프로젝트를 일론 머스크는 성사시켰다. 그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로켓 추진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재활용해서 이전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우주에 갔다 오는 과정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문제가 됐는데 그걸 해결한 인물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자신의 신념을 현실화시킨 과정에서 뭐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같은 책, 그다음에 데이빗 보위 같은 노래가 영향을 미쳤다. 만약에 게 없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가정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론 머스크한테 영향을 준 노래 한 곡 들어보실 텐데 스타맨이라는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최근에 맷 데이먼 주연의 영화 마션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예, 마션에도 삽입된 노래이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 또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보위의 스타맨 첫 곡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데이빗 보위의 스타맨 들어봤습니다. 우주 관련 노래 다음 곡은요.
1: 프랭크 시나트라의 Fly Me to the Moon 좀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이 곡은 우주에서 최초로 울려퍼진 팝송 얘기 좀 이제 나눠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우선 1950년대 우주 경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0: 미국하고 소련하고 엄청 경쟁했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일단 소련의 경우에는 57년에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고
0: 예.
1: 61년에 보스토크 1호를 발사하고 그다음에 유리 가가린은 우주인도 탄생시키면서 굉장히 떠들썩했었거든요.
0: 예, 예.
1: 미국이 질세라 69년에 아폴로 11호를 달에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0: 네.
1: 이때 승무원들이 음악도 가져갔습니다.
0: 달에?
1: 그렇습니다.
0: 어.
1: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먼저 울려퍼진 음악은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이었었습니다.
0: 그 신세계 교향곡을 우주선에서 들은 거예요?
1: 예, 선장 루이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할 때 이 곡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주에서 또 울려퍼진 음악은 팝송이었었는데요. 그래서 달에서 임무를 완수했을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래서 이륙할 때 승무원 버즈 올드린이 네. 이 Fly Me to the Moon 이 곡을 뭐 들었다고 좀 밝혀서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0: 선장이 루이 암스트롱이 아니고 닐 암스트롱 아닌가요?
1: 아 죄송합니다.
0: 네. 맞죠?
1: 네, 네 닐 암스트롱.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버즈 올드린이 Fly Me to the Moon 이 노래를 이제 들었다고 밝혔었었고 그래서 이제 이 곡은 굉장히 유명한 곡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취입을 했었었고
0: 네.
1: 그래서 굉장히 고전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당시에 승무원 버즈 올드린의 그 들었던 버전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0: 아.
1: 이 버전을 좀 불렀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뭐 워낙 잘 아는 그런 곡인데 이 곡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좀 특별한 곡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뭉아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장면에서 이 Fly Me to the Moon의 다른 여가수가 부르는 버전이 좀 나와 있는데
0: 아 그랬나요?
1: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Fly Me to the Moon 감상하시겠습니다.

0: You. 네, Fly Me to the Moon,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였습니다. 자, 우주 관련 노래 마지막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이 영국 밴드입니다. 네. 플록 오브 시걸스라는 밴드의 스페이스 에이지 러브송 이라는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0: 예, 예.
1: 이 플록 오브 시걸스는 뉴웨이브 영국 밴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0: 예.
1: 이 뉴웨이브라는 게 사실 이렇게 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0: 쉬운 음악, 듣기 편한 음악 이런 뜻 많이 좀 담고도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시점에 또 신디사이저를 많이 이용을 했고 그래서 약간 뭐 색다른 음악이다, 새로운 네. 물결이다 이렇게 뭐 사람들이 규정을 좀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 팀이 82년에 스페이스 에이지 러브송이라는 노래를 발표해서 히트를 좀 했었습니다.
0: 스페이스 에이지 러브송. 뭐 가사가 뭐 우주를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
1: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0: 예, 예.
1: 이제 가사는 여성을 보자마자 사랑 빠졌다는 그런 단순한 내용인데
0: 네.
1: 이 멤버들이 들어보니까 당시에 이제 처음에 노래 만들고 나서 제목을 안 정했었습니다.
0: 네.
1: 근데 뭔지 사운드가 우주 사운드 같지 않냐?
0: 아, 만들어놓고 보니까 들어보니까
1: 예 네. 그렇게 해서 스페이스 에이지 러브송이라고 붙이자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실제로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우주선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0: 네.
1: 예, 그렇게 해서 약간 우주 분위기 좀 낸 그런 노래이고요.
0: 예.
1: 이 노래 좀 들어보실 텐데 곡은 이 노래가 몇몇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그널로 좀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 뭐 하시는 그런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곡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플러그 오브 시걸스의 스페이스 에이지 러브송 들으면서 팝스 월드 박성근 음악 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노래 들으시고요.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 그리고 보조견 마루와 함께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타고 대전 과학 엑스포에 다녀왔어요. 음악이 나오는 아름다운 분수대, 다양한 촉각 체험까지 하니 우리 아들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들의 세계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6월의 28번째 날이자 6월에 보내는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계속 내륙 중심의 낮 기온이 높이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대전, 광주가 32도, 대구 31, 강릉 28도, 부산, 제주 26도 등으로 전국이 24도에서 33도 분포가 이어질 텐데요. 서울은 다가오는 주 중반인 7월 초까지도 32도의 기온을 당분간 쭉 유지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내륙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은 30도 이상 계속되면서 낮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상태가 계속되겠고요. 오늘 전국이 막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전 권역이 매우 나쁨. 전남 섬 지역이나 제주 일부는 제일 높은 위험 단계까지 올라서 차단에 꼼꼼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오존 농도도 오늘 오후에 경기 남부가 매우 나쁨. 그 밖의 지역 또 나쁨 상태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수도권 등 서쪽 지역과 경상 내륙에 5에서 30mm의 소나기 예보가 각각 들어 있습니다. 오늘 중부 내륙은 돌풍, 천둥, 번개, 우박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2부는 쿨이 부르는 이 여름 썸머로 시작합니다.

0: 네, 이 여름 썸머 쿨이 불렀습니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이번엔 영화계 소식 또 신작 영화 만나는 시간입니다. 무비 가이드 신의 21의 조연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조연나입니다.
0: 예. 자, 이제 곧 7월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방학도 있고 그래서 극장 쪽에 많이 관심들이 있는데 영화계 소식이 좀 있다고요? 영화제?
1: 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오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부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0: 예.
1: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부천 영화제는 50개국 321편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상영작을 선보이는데요.
0: 네.
1: 장편 170편, 단편 85편뿐 아니라 AI 영화 38편, XR 영화 28편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0: XR 영화는 뭐예요? 이게?
1: 조금 더 체험형 영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1: 네. 개막식에서는 국악과 메탈을 결합한 밴드 잠비나이의 공연을 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밖에 쇼폼 시네마 프로그램에서는 쇼폼 플랫폼에서 주목받은 새로형 콘텐츠 작품들을 극장 버전으로 재편집해 상영하고요. 교육, 제작, 상영 등 AI 영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천 AI 콘텐츠 서밋도 열립니다. 다양한 장르 영화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에겐 이번 부천 영화제가 좋은 선택이 될 듯합니다.
0: 예. 더운 날에는 아무래도 극장에서 좀 에어컨 이렇게 쐬면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박스오피스는 지금 어떻습니까?
1: 네. 픽사의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5가 141만 명을 모객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0: 네.
1: 현재까지 외화 개봉작 1위인 프로젝트 헤일메리보다 빠른 속도로 관객수 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박스오피스 2위는 신민아 주연의 공포영화 눈동자입니다. 박스오피스 3위는 연상우 감독의 좀비물 군체로 현재까지 누적 관객 수 568만 명을 기록했고요.
0: 예.
1: 박스오피스 4위는 강동원, 박지연, 엄태구 주연의 코미디 영화 와일드싱입니다. 박스오피스 5위는 영화 슈퍼맨의 스피노프작인 슈퍼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박스오피스 1위인 토이스토리5와 함께 10대들의 일상을 담은 애니메이션과 독립영화 시리즈물을 골고루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5, 청소년 퀴어의 첫사랑을 다룬 성장영화 여름의 카메라, 10대들의 결핍을 그린 충충충,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최민식, 최현욱 주연의 맨 끝줄 소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그 영화가 잘 되면 뭐 2, 3, 4, 5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1: 네.
0: 그럼 가면 갈수록 그만 좀 만들지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토이 스토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좋았는데 5편까지 나왔네요.
1: 네. 네.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 5를 기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아온 토이 스토리가 속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토이스토리4가 개봉한 지 7년 만인데요.
0: 네.
1: 현재 북미에서도 2026년 개봉작 중 가장 높은 첫 주 박스오피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얼마나 인기가 많은 시리즈인지 한 번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0: 네.
1: 줄거리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 보니의 방에서 아늑한 생활을 이어온 장난감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동네 아이들이 하나 둘씩 사 모으던 태블릿 PC의 존재가 마침내 보니에게도 찾아오게 된 건데요.
0: 예.
1: 태블릿 PC로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도 더 이상 장난감을 갖고 놀지 않습니다. 장난감들은 정말 자신의 세계가 끝난 것이냐며 걱정하는데요. 한편 장난감 제시는 자신의 첫 번째 어린이 주인이었던 에밀리의 집을 우연히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0: 네.
1: 그곳에서 블레이즈라는 소녀를 만나는데 그가 현재의 어린이 주인인 보니와 단짝처럼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걸 깨닫고 둘을 연결시켜줄 방법을 고민합니다.
0: 네. 그 젊은 부부가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그럴 때 보면 이제 깎는 아기나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장난감을 갖고 놀았는데
1: 네.
0: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보여주거나 태블릿 PC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 토이스토리에도 등장하기 시작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세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디지털 기기를 굉장히 가깝게 접한 사람들이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그런 10대들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만 접속할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세계에서 어린이들의 우정과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그러지는지까지 그리는데요.
0: 네.
1: 또 그에 대항하는 장난감들의 고군분투도 또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토이스토리 5를 연출한 맥케나 해리스 감독에 따르면 처음에는 장난감들과 이 디지털 PC인 릴리패드가 보니에게 선택받고자 경쟁하는 내용을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0: 네.
1: 이 토이스토리의 장난감들은 훨씬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니와 놀 시간을 마냥 기다리게 표현하는 대신 다르게 연출할 방법을 고심했는데요. 그러다 찾아낸 해결책이 사실은 보니가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니와 가장 가까운 장난감인 제시가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아챈다는 설정을 넣게 된 것이죠.
0: 네.
1: 그렇게 장난감들이 이 보니를 적극 도와주게 되고 릴리패드도 그 과정에 결과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어쨌든 다들 이 아이를 위하는 마음은 같았다는 거죠.
0: 아, 패드도?
1: 네.
0: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디지털 기기 중독 이걸 다루는 부분보다는 끝으로 가면 뭐 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니가 처음에 릴리패드를 가졌을 땐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채팅하느라 또 잠 못 이루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0: 네.
1: 근데 그런 중독 자체를 주요하게 그린다기보다는 이제 막 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의 욕망과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조금 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가 장난감들 덕에 먼 거리에 사는 블레이즈라는 자신과 취향이 같은 한 살 많은 언니와 가까워지는 과정이 꽤 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0: 감동적으로?
1: 네. 언제나 그랬듯이요.
0: 예예.
1: 또 세월의 흐름도 함께 겹쳐서 장난감들의 옛 주인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를 어떻게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는지도 토이스토리 5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토이스토리 5였고요. 다음 작품은 국내 영화라고요?
1: 네. 여름에 보기 좋은 청량한 성장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스러운 감독의 데뷔작 여름의 카메라인데요.
0: 감독 이름이 성스러운이에요?
1: 네.
0: 아, 이름이?
1: 네. 또 여쭤보니까 본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0: 예예. 예.
1: 이 성스러운 감독의 10대 퀴어의 첫사랑을 그린 청춘 영화입니다. 국내외 30여 개 영화제에 수청돼 호평받았고요.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한국경쟁부문 농심 신라면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인공 여름은 영화 미스백, 우리집, 넷플릭스 시리즈 기리고에서 만나보셨을 김시아 배우가 연기합니다. 여고생 여름이는 얼마 전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게 여름이의 즐거움이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론 한동안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0: 네.
1: 그런데 우연히 학교에서 마주친 동성 친구인 축구부 연우를 본 뒤에 망설임 없이 카메라를 들게 되는데요. 여름이가 이 연우에게 첫눈에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연우에게 줄 사진을 현상하려던 여름은 아버지가 촬영한 사진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에게 동성 연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과거의 그 연인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0: 네.
1: 그리고 그 연인으로부터 자신이 몰랐던 아버지의 과거를 전해 듣습니다.
0: 여고생이 아버지를 여유했는데 우연히 뭐 사진을 찍게 되고 그 사진을 현상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버지 과거를 알게 되고
1: 네.
0: 그래서 아버지 과거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10대 소녀가 자신의 아버지의 정체성까지도 좀 뒤늦게 알게 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0: 예.
1: 사실 비슷한 주제를 다룬 독립 영화가 꽤 많습니다.
0: 네.
1: 상기를 해보면 뭐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당황스러워하거나 혹은 부모님, 뭐 주변과 마찰을 겪는 과정을 이제 그린 작품들이 훨씬 많거든요.
0: 네.
1: 그런데 여름의 카메라에서는 이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막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그대로 인정하는 10대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0: 네.
1: 이 성스러운 감독이 영화를 준비할 때 실제로 퀴어 친구들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좀 전과 달리 고민 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0: 과거엔 감춘되거나 숨긴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죠. 예, 예.
1: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도 이제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10대들을 완성을 했고요.
0: 예.
1: 마찬가지로 그 10대들의 주변에도 성소수자들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형성이 됐으면 해서 호모포비아가 등장하지 않는 세계를 영화에 설정을 했습니다. 또 덕분에 여름이가 느끼는 첫사랑의 설렘과 이별의 슬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밝고 맑고 청량하게 그려졌습니다.
0: 이런 류의 영화들이 이제 배우들의 연기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어땠어요?
1: 네. 김시아 배우는 그동안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좀 사연 있는 역할을 많이 맡았었거든요.
0: 예.
1: 네, 최근에 반응이 좋았던 뭐 넷플릭스 기리고에서도 짝사랑의 감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게 결국 복수로 변모하는 복수의 마음으로 변모하는 이제 그런 해령이란 캐릭터를 연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름의 카메라에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10대를 연기합니다.
0: 네.
1: 그래서 김시아 배우는 여름이가 마냥 밝은 게 아니라 여러 인물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게 무척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여름의 카메라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김시아 배우의 말대로 이 여름의 카메라는 10대들의 사랑과 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연대와 성장, 상실의 치유까지 두루 다루는 작품이고요. 김시아 배우의 새로운 모습까지 영화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우리 영화 여름의 카메라 소개받았고 다음 작품은요?
1: 네. 세 번째로 영화 충충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충충충?
1: 네.
0: 예.
1: 제목은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예.
1: 한창록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그리고 2025년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어워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고요. 서울독립영화제 새로운 선택상, 2026년 무주산골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에는 위태로운 3명의 고등학생이 출연합니다. 그중 한 명인 용기는 악당을 무찌르고 세상을 구하는 영웅을 꿈꾸는 고등학생인데요.
0: 네.
1: 그는 극단적으로 마른 몸에 집착하는 지숙이라는 친구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둘의 오랜 친구인 덤보는 온라인에서 여자 행세를 하면서 남자들을 농락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SNS에 엄청난 팬덤을 보유한 운동선수 우주가 전학을 오는데 지숙이가 우주에게 반하면서 셋의 관계가 조금씩 어그러집니다.
0: 10대 학생들, 청소년들 좀 이렇게 어두운 면 이런 거 좀 많이 그 다루는 그런 영화예요?
1: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1: 이 충충충이라는 작품 자체가 미국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실제 살인미수 사건에서 출발한 작품이거든요.
0: 네.
1: 가깝게 지내던 소년과 소녀가 있었는데
0: 예.
1: 정학생이 오면서 소녀의 삶이 어떤 이유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소녀의 생일 선물로 전학생을 없애버리기로 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소년이 빨간 마스크를 쓰고 범행을 저지르러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요.
0: 예.
1: 그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해서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독이 좀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0: 네.
1: 그 상황을 한국을 배경으로 풀어보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충충이라는 제목은
0: 제목이
1: 네, 충동, 충돌, 충격을 의미하는 동시에요. 저희가 이제 좀 비하하는 발언을 할 때 뭐뭐 충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0: 벌레 충자 써서.
1: 네.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자조하는 되게 자기 혐오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와 더불어서 이제 스스로를 좀 자조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영화에는 실시간 스트리밍, 딥페이크, 뭐 다이어트 약, 학교 폭력이나 사이버 불링 등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10대들의 일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저희가 외면하고 싶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일 수 있는데
0: 네.
1: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면서 동시에 사회 문제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이제 그런 힘이 있는 영화입니다.
0: 보기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뒤에가 정리가 돼요?
1: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후반부로 갈수록 좀 인물들의 심리에 집중을 하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정확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0: 알겠습니다. 영화 충충충이었습니다. 마지막은 OTT 시리즈물이라고요?
1: 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시리즈 맨 끝줄 소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공개된 6부작 15세 이상 관람가 시리즈이고요.
0: 예.
1: 극작가 후안 마요르가가 2000년 저술한 동명의 희곡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아이리스, 괜찮아 사랑이야, 우리들의 블루스 등을 연출한 김규태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0: 예.
1: 줄거리 좀 소개해드리면 그 이전에 출연한 배우들 소개해드리면 소설가이자 문학교수인 허문호는 배우 최민식 씨가 연기를 했고요.
0: 아, 최민식 씨가 나와요?
1: 네. 오. 그의 제자인 이강은 배우 최연욱이 연기합니다. 최민식이 연기한 허문호는 대학교에서 기초 장문의 이해와 실제라는 교양 강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0: 교수님이시네.
1: 예. 네. 그는 젊은 시절 소설 한 편을 발표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세간에서는 실패한 소설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동료 소설가 수훈은 승승장구해서 문호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인데요.
0: 예.
1: 그러던 중 문호는 강의 때마다 맨 끝줄에 앉은 공대생 이강의 과제를 읽고 놀랍니다. 이강이 친구 세윤의 가족을 관찰하고 쓴 글에서 작가로서의 좋은 자질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0: 네네.
1: 그날 이후 문호는 개인 교습을 자처하면서 이강과 시간을 보냅니다.
0: 그러니까 최민식 씨가 교수인데 자기 제자 중에 과제를 보니까 글을 참 잘 쓰네. 작가로 키우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좀 많이 있지 않아요?
1: 네. 아마 플롯 자체는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네.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세윤의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0: 네. 그래서
1: 이후로 세윤이가 혼자 생계를 꾸리면서 대학을 다니는 이강이 안쓰러워서 자신들의 집에 들어와 일종의 하숙 생활을 하라고 권하면서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0: 네.
1: 세윤의 가족을 지켜보는 이강의 관찰이 훨씬 더 내밀해지고 결국 세윤의 아버지가 집안일을 돕던 가정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데요.
0: 네.
1: 게다가 세윤의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사실 문호가 평생 열등감을 느꼈던 그 동료 소설가 수은이었던 겁니다. 이 수은이 아까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문호가 너무 알고 싶어서 이강의 글에 더욱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맨 끝줄 소년은 한 가족을 제자와 선생이 관찰하는 과정이 한편의 추리물처럼 그려집니다. 문호가 비윤리적인 창작 과정이라고 계속 비판해 왔던 상황들, 뭐 예를 들면 상대의 동의 없이 상대를 관찰하고 함부로 추측하고 상상해서 글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이 그대로 그려지는 셈인데요.
0: 네.
1: 그러면서 문호가 믿어왔던 소설의 존재 이유나 가치관에서 좀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과제라는 명목으로 연재되는 소설을 한 편씩 읽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의 드라마이고요.
0: 예.
1: 사제지간으로 얽힌 최민식, 최연욱 씨의 연기가 무척 강렬합니다.
0: 네, 맨 끝줄 소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6부작 시리즈물이고요. 앞서 본 영화는 픽사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5. 청소년 퀴어의 첫사랑을 다룬 성장 영화 여름의 카메라, 또 10대들의 결핍을 그린 충충충까지 안내받았습니다. 무비가이드 신의 21의 조윤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자, 8시 22분 됐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사고 구간부터 살펴드릴게요. 포항 쪽으로 부경천 부근입니다.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전면 통제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1차로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수도권 구간 군포 부근입니다. 인천 쪽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으니까요. 조심히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 부산 쪽으로는 작업 구간 생겼는데요. 한남 나들목 부근입니다. 2차로에서 차선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노들길 공항 쪽으로는 여의하류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녹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로가 차단됐고요.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계속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3: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내륙 중심으로 낮 기온은 30도를 넘기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세종, 대전, 광주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32도의 낮 최고 기온 예상되고요. 대구가 30일, 강릉 28도, 부산, 제주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장맛비가 늦어지면서 더위도 계속될 전망인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과 비슷하게 서울은 다음 주 중반 7월 초까지 32도의 낮 기온을 쭉 유지하면서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전국이 매우 나쁨, 또 일부 전남과 제주는 위험 단계까지 예상이 돼서 자외선 차단하시는 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오존 농도도 오늘 오후에 경기 남부가 매우 나쁨, 그 밖의 지역 나쁨 상태 예상됩니다. 대기질은 내일까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막다 오후부터 가끔 구름량이 늘겠고요. 오늘과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소나기예보가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 등 서쪽 지역과 경상 내륙에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지나겠고, 오늘은 중부 내륙 중심으로 돌풍, 천둥, 번개, 우박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점차 제주도에 수요일부터 비가 쭉 올 가능성이 있고요. 토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이 비가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서울 기온 25.1도입니다.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0: 인사하는 정도의 일상적인 예의범절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감사야말로 그 어떤 도덕적 행동보다 고결하고 어뜸이 되는 최고의 미덕이라고 보았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표한다는 건 자기 마음의 중심이 타인을 향해 활짝 열려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 키케로는 감사의 마음이 다른 모든 미덕을 길러내는 뿌리이자 부모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사라는 부모가 들어있으면 자식에 해당하는 다른 미덕들도 자연스럽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자기가 매일 먹는 음식,
1: 네.
0: 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또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평온한 하루 이런 것들이 모두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누군가가 베풀어준 고마운 선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감사란 자기 안에 있는 오만함이나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키케로는 최고의 미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1: 그러니까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0: 네.
1: 감사는 최고의 미덕이다.
0: 네.
1: 듣고 보니까 그럴 것
0: 예,
1: 같아요.
0: 그렇죠. 예. 예. 키케로는 또 감사가 모든 미덕의 부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의 독립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다른 미덕이나 착한 성품을 길러내는 부모이자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사라는 부모가 자리 잡고 있으면 자식에 해당한 아름다운 미덕들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기 때문인데요.
1: 예.
0: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컨대 요즘같이 더운 날 아파트 단지에 보면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땀을 흘리는 경비원 아저씨를 볼 때가 있습니다.
1: 네.
0: 이때 아 내가 쾌적한 안경을 누리는 것도 저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방울 덕분이구나 라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이런 사람은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또 시원한 음료수를 드리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하죠.
1: 네.
0: 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분리수거를 할 때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1: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0: 그러니까 아저씨가 조금이라도 덜 힘이 들도록 꼼꼼하게 분류하고 정리해서 버리죠.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자비로움이나 배려, 타인에 대한 존중 등의 미덕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 아저씨가 하는 노력은 자기가 내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모든 미덕을 자라나오게 하는 뿌리이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1: 예, 예.
0: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하는 행위는
1: 네.
0: 누구를 위한 행동일까? 그러니까 가령 상대방을 위한 행동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일까요?
1: 내가 그 마음이 들었으니까 인사를 하는 거니까
0: 네.
1: 나한테도 영향이 있죠.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하지만 감사의 본질은 타인을 향한 행위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1: 네.
0: 프랑스 철학자 테오도르 아도르노가 미니마 모랄리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의식이 행복과 갖는 유일한 관계는 감사다. 이러한 감사 속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의 품위가 들어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컨대 좋은 차를 사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도르노는 우리의 의식이 행복이라는 감정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는 유일하게 오직 감사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뭔가를 소유하거나 성취하는 순간의 행복은 금방 익숙해져 버리고 곧이어 더 큰 걸 갈망하기 때문에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감사라는 감정이 들어있으면 우리의 의식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복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1: 네.
0: 이렇듯 감사는 우리의 마음이 끝없는 행복을 추구하도록 자극하는 것을 붙잡아서 현재 상태에 만족하도록 만들어주는 제어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1: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0: 을 가져도 솔직히 진정한 행복을 느끼긴 힘들겠죠.
1: 그렇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한편 아도르노는 감사를 통해서 얻는 행복에는 품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을 느끼는데 네. 그중에는 품위가 있는 행복도 있고요. 다소 품위가 떨어지는 행복도 있습니다. 예컨대 남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라는 우월감에서 오는 행복 또는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자기는 그 불행을 피해갔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행복 또는 자극적인 소비를 통해 얻는 일시적 쾌락 등은 품이 있는 행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는 오래 가지도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감사를 통해 느끼는 행복은 차원이 다른 격조를 가지는데요. 지금 내가 누리는 평범한 순간들은 내가 잘나서 당연히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이처럼 감사는 타인과 세상을 향해 고개를 숙일 때 비로소 찾아오는 행복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기심이나 오만함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겸손과 존중을 채워 넣을 때 우러나오는 행복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품위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감사의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이 최고 수준의 품격이다.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로마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이란 책을 썼는데 책 서두를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베루서 덕분에 나는 순하고 착한 마음씨를 갖게 되었다. 나의 아버지에 대한 평판과 추억 덕분에 나는 겸손과 남자다운 기백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제1권은 놀랍게도 전부 누구누구 덕분에 라는 문장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1권 전체가 오롯이 감사의 기록으로만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의 황금기가 좀 저물어 갈 무렵에 황제가 된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 여러 해를 보내면서 경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라는 최고의 권력에 올랐지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던 시기에 황제가 된 거예요.
0: 예, 예.
1: 뭐 말하자면 그다지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터 막사에서 밤마다 일기를 썼는데 그 글을 모은 책이 바로 명상록이에요. 그는 책 서두에서 자기가 만났던 스승님, 친구, 부모 그리고 우주와 신이 자신에게 준 가르침과 선물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에게 감사란 세상사가 자기 뜻대로 술술 풀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운명 그죠? 또 우주의 거대한 질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무사하게 보낸 하루와 모든 인연에게 깊이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진 결과죠.
0: 네.
1: 이처럼 주어진 현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속에 행복의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스토아 철학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0: 그럼 그 철학자들도 이 감사하는 마음 속에 행복의 비밀이 숨어있다 이렇게 봤습니까?
1: 네. 그렇게 본 거죠. 그렇죠? 한편 감사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함수가 아니라 판단과 해석의 영역에 속합니다. 또 다른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가 인생론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잘못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현실을 두고도 화를 낼 수도 있고 감사를 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화를 낼지 감사를 표할지는
0: 네.
1: 현실 자체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에 달렸거든요.
0: 사람에 따라 달렸다.
1: 예, 그렇죠. 예,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퇴근 후에 자동차를 몰고 귀가를 하는데
0: 네.
1: 도로공사 때문에 극심한 정체가 일어나고 있어요.
0: 예, 예.
1: 이때 어떤 사람은 왜 하필 이 시간에 공사를 해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가 짜증나 죽겠네.
0: 예.
1: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지? 라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0: 예.
1: 또 반면 어떤 사람은 어차피 막혀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니까 차 안에서 좋은 음악이나 실컷 들어야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혼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오래간만이다. 오늘 하루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 세상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0: 그래요?
1: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네. 그렇습니다.
0: 상황에 그 본인이 처한 상황.

0: 그렇죠.
1: 따라 다르겠죠. 예.
0: 예. 예. 동일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화를 내지만 누군가는 그 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행복한 거예요?
1: 아, 물론 이제 그
0: 후자죠.
1: 후자죠.
0: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퇴근길에 만난 교통체증을 재수가 없다, 나의 운명이 가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결코 현명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 네네.
0: 왜냐하면 그 시간에 자기만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건 아니죠. 또 신이 자기만 꼭 찍어서 너는 막히는 길에서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러면서 가혹한 운명을 준 것도 아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현실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결코 현명한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이렇게 현실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해석하는 건 정신의 나약함과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은 그 성향 뒤에는 자기가 언제든 조롱당할 만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매사 현실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1: 예.
0: 만약 세상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거나 괴롭히려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정신의 나약함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1: 주어진 환경이나 현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는 말아야겠네요.
0: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결국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좀 더 많이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타인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죠. 또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최고의 미덕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주어진 현실에 감사할 줄 모르고 화를 내거나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행복과 점점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감사 속에 행복의 비밀이 숨어있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각자 나는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권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노래 듣겠습니다. 김세정이 부릅니다. 꽃길.

0: 김세정이 불렀습니다. 꽃길 들으셨습니다. 자,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일요일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행이 좋다. 길지혜 여행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오늘은 어디로 가봐요?
1: 네, 오늘 백제 역사와 문화의 도시 전북 익산으로 갑니다. 네. 요즘 핫하거든요.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에 AR 체험이 결합했고 예. 2026년 3월에는 기존 교도소 세트장에 이색 교도소 체험관까지 정식 개관했습니다. 볼거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0: 익산이 교통이 참 편해서 뭐 KTX를 타고 가든지 아주 익숙한데
1: 네.
0: 여행을 익산으로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아, 네.
0: 그 익산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일이라고 불렀어요.
1: 그랬죠. 예, 네. 예. 저도 지리 시간에 네. 일이라고 익혔던 기억이 있는데요.
0: 네.
1: 현재 익산의 시가지 일대가 원래는 일이 시였고 익산구는 별도의 행정단위였는데 1995년에 일이 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면서 익산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0: 아, 95년에 익산시라고 했군요.
1: 네.
0: 지금 KTX 다 갈 수 있잖아요.
1: 말씀대로 약 2시간이면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익산 여행의 시작을 완벽하게 만들 치트키를 꼽는다.
0: 치트키가 있어요?
1: 네, 있어요. 바로 서해 금빛 열차입니다. 요거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산역 출발해서 장항선 따라서 익산역까지 운행하는 관광열차입니다.
0: 예.
1: 아주 특별한데 과거 무궁화호를 관광열차로 개조를 했는데요.
0: 예.
1: 세계 최초의 온돌마루 열차거든요.
0: 털퍼덕 앉아서 가요?
1: 그렇죠.
0: 아, 정말로?
1: 정말로.
0: 배처럼?
1: 네.
0: 예.
1: 우리 전통의 온돌방 객실에 앉아서 서해안 따라 기차 여행하는 겁니다. 온양온천과 군산 거쳐서 최종 종착역이 익산이고요.
0: 예.
1: 한 열차당 딱 9개의 객실을 운영하는데 온돌방 구조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서 가족이나 연인과 이야기 나누면서 갈 수 있고요. 또 미리 사온 간식 펼쳐놓고 온돌방에 앉아서 바라보는 그 경험만 해도 사실 여행입니다.
0: 찜질방 같겠다.
1: 그렇죠.
0: 네,
1: 네. 네. 게다가 오늘 철도의 날이거든요.
0: 예.
1: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또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날인데 요즘 이렇게 다채로워진 기차 여행이 있어서 지역으로 가는 그 여행이 너무 즐겁습니다.
0: 서해 금빛 열차라는 이름이에요?
1: 네.
0: 알겠습니다. 앞서서 익산 소개해 주시면서 백제 역사와 문화의 도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건 공주나 부여 얘기 아닌가요?
1: 맞아요. 네. 그렇게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0: 그래서 요즘 부여 박물관 가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1: 맞아요. 네. 공주 박물관, 부여 박물관.
0: 예, 예.
1: 그런데 여기를 더해서 익산의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죠.
0: 아,
1: 요게
0: 그래요?
1: 다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에요. 익산이 백제의 수도중 한 곳이라고 추정될 만큼 백제 역사에서 중요도가 아주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0: 예, 예.
1: 백제 왕국 후반부의 역사를 보여주는 도시라고 알 수 있습니다.
0: 백제 왕국 후반부를 담당한 익산이었다.
1: 맞아요. 네.
0: 그럼 처음에 어디부터 갈까요?
1: 미륵사지 유적 여기입니다.
0: 네.
1: 여기서 지라고 하면 절터만 남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볼거리가 상당합니다.
0: 아, 무슨 사지 이렇게
1: 예.
0: 얘기할 때 그거는 미륵사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미륵사지라고 부르는
1: 맞아요.
0: 거예요.
1: 맞아요. 네.
0: 배웠습니다.
1: 네.
0: 예, 예.
1: 미륵사는 고대의 다른 사찰과는 달리요. 삼국 유사의 창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전하는 곳이거든요.
0: 예.
1: 가보면 드넓은 절터에 거대한 규모의 석탑 두 개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학계에 관심을 많이 받아왔어요.
0: 네.
1: 현존하는 국내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석탑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 1915년에 일본이 보수해서 한쪽에 시멘트를 볼품없이 발라놨던
0: 예, 예.
1: 네, 그 석탑 기억하실 텐데 그 석탑이 국보로 지정된 석탑이고 오른쪽에 있는 동탑은 1992년에 석탑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해놨습니다. 보통 백제의 사찰이라고 하면 1탑 1금당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미륵사 가보시면 미륵신앙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를 상징하는 3탑과 3금당이 놓여 있습니다. 이 미륵은요. 미래의 부처를 말하거든요. 되짚어 생각해보면 미륵신앙이 유행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나라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0: 네.
1: 어딜든 이제 기댈 곳이 필요한 거죠. 당시 무왕도 백제가 다시 융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미륵사를 창건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0: 미륵사지 유적 여기부터 네. 가보고 그다음은 또 어디로 가요?
1: 바로 옆에 국립익산박물관이 있어요.
0: 아 여기도 박물관이
1: 네,
0: 있어요?
1: 네. 있어요. 예. 세계문화유산의 주인공인 이 미륵사지 터 자체의 경관을 어떻게 하면 해치지 않고 건축물을 조화롭게 만들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답은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로 판 거죠. 그래서 미륵사지 터가 더욱 돋보이고요.
0: 예, 예.
1: 들어가 보면 국립익산박물관의 상설 전시실은요. 익산 백제실, 미륵사지실, 또 역사문화실로 나뉩니다. 이 미륵사지 서쪽 석탑과 또 왕궁리 5층 석탑의 사리 장엄구를 이곳에서 아련할 수 있고요.
0: 예.
1: 정밀한 세공 기술과 그 고운 빛깔 앞에 아 백제 문화재 위대함 새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쌍릉 대왕릉에서 나온 나무널도 볼 수 있고 그 박물관 지붕 전망대도 놓치면 안 되는데요.
0: 네.
1: 두 석탑은 물론 미륵사지 전체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0: 네. 요즘 박물관들이 엄청 잘 돼 있고
1: 너무 잘 돼 있어요.
0: 네, 세련돼서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국립익산박물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목적지는요?
1: 백제의 궁궐터가 있었다라고 전해지는 익산 왕궁리 유적 빼놓을 수 없습니다.
0: 네.
1: 무왕 때 천도한 백제의 왕궁이자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왕궁터에 사찰을 세운 독특한 유적입니다. 이 발굴 조사는요. 1989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이고요.
0: 예.
1: 그동안에 동서 245m, 또 남북 490m,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이죠. 이 왕궁의 규모를 알아냈고 왕궁 내부의 건물진은 어땠는지 또 석축, 백제 최고의 정원 유적, 금과 유리를 생산했던 공방터가 발굴이 됐습니다.
0: 네.
1: 제일 흥미로운 건 화장실 유적인데요.
0: 백제 화장실 유적,
1: 네.
0: 궁궐에?
1: 네. 예. 삼국시대 최초의 화장실이다. 그리고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국보로 지정된 왕궁리 5층 석탑이 처음 가면 딱 보이거든요. 보고 또 봐도 아름다워서 다시 또 발걸음을 돌리는 그런 석탑입니다.
0: 예. 백제의 문화라든가 예술 이게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들어봤거든요.
1: 네,
0: 저도.
1: 네.
0: 근데 실제로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이런 것들 남아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할까
1: 맞아요.
0: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익산에 석탑이 많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익산이 그 이유가 돌과 보석으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0: 네.
1: 요즘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황등석산에 어스 언더파크에 가면요. 그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채석장이거든요. 깊이가 100m고 넓이는 축구장 9개 크기를 합친 크기인데
0: 네.
1: 이 마치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 것처럼 움푹 파여 있습니다.
0: 유튜브 쇼츠로 엄청 다 돌아다니는 거 거기
1: 보셨어요?
0: 맞죠?
1: 네, 네, 맞아요.
0: 네, 맞아요.
1: 네.
0: 맞아요. 맞아요. 네.
1: 1858년 청나라 사람이 여기를 처음 돌을 캤는데 지금까지 168년 동안 채석을 한 겁니다. 이 돌은요.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이 되고 또 고려의 왕궁리 5층 석탑이 된 거죠. 이 황등석은 품질이 뛰어난 걸로 유명한데 청와대 영빈관의 기둥 또 국회의사당의 외벽과 석주 대법원 청사 또 서울 역사 새로 복원한 미륵사지 동탑이 모두 황등석으로 만들었거든요.
0: 예, 예.
1: 그만큼 돌이 좋다는 의미겠죠.
0: 근데 왜 이름이 어스 언더파크예요?
1: 요거 우리말로 풀어보면 네. 공원 아래 묻힌 땅이라는 건데요. 채석장이 작년 10월에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0: 예.
1: 이 두 곳에 전망대가 있는데요. 1 전망대는 그 석산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시설이고요. 아늑한 카페에 겸하고 있는데 석산이 자아내는 그 압도적인 장관을 조망하려는 관광객들로 아주 붐비고 있어요.
0: 예.
1: 그 2 전망대는 26년 올해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돌은 묵직한데 멀리서 보면 또 각설탕 같거든요.
0: 예, 예.
1: 잘 잘라놨으니까. 해질 무렵 되면 돌의 절개면이 이 노을빛 받아서 다채로운 색채의 파노라마를 연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0: 예.
1: 더 놀라운 거는 이 웅장한 대지 협곡 바로 곁에 이 평범한 민가도 살고 또
0: 예.
1: 아파트 그리고 논밭이 이웃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0: 주민들은 아무래도 뭐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1: 네.
0: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1: 맞아요.
0: 것 때문에 고통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주변에도 볼거리가 있어요?
1: 네. 차로 불과 5분 거리에 아가페 정원이 있습니다. 웅장하고 거친 채석장 풍경 한눈에 담은 뒤에 이곳으로 또 옮기면요. 초록의 평화가 온몸을 감쌉니다. 정원의 하이라이트는 이 시원하게 뻗은 메타세콰이어 산책로고요. 비밀의 숲속 거닌 듯한 그런 고즈넉함 있습니다. 있습니다. 계절마다 지금 다채로운 꽃들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드는데 지금 딱 예쁠 때거든요. 입장료와 주차료는 무료지만 주말에 가시면 전화 예약 필요합니다.
0: 알겠습니다. 어스 언더 파크 또 미륵사지 쪽 박물관 소개받았는데 아까 뭐 교도소 체험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1: 맞아요. 요즘 참교육 유명하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교도소 체험관 관광지로 뜨고 있어요.
0: 그걸 체험까지 해야 되나?
1: 아, 네. 재밌어요. 요거, 예, 여기 예. 가면 예. 법 없이 살면 잘 지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이 성당면 와초리에 위치한 익산 교도소 세트장은요. 국내 유일의 영화 촬영용 교도소 세트장입니다. 폐교 부지 위에 세워졌는데 그 7번 방의 선물이나 내부자들 네. 안에 보시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200여 편의 작품이 탄생한 마술 상자라고 표현하는데 세트장 입구에 전시된 그 영화 포스터들이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진 건물 내부와 외벽에는요. 교화 문구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 들고요. 독방과 치조실, 고문실 둘러보면서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선 듯한 그런 기분 느낄 수 있고요.
0: 예.
1: 또 천연 잔디 운동장도 있어서 휴식 공간도 있고요.
0: 이 천연 잔디 운동장은 교도소 밖에 운동하는데 그런데
1: 그렇죠. 맞아요.
0: 맞아요? 네. 그건 잔디로 되어 있어요?
1: 그 잔디로 되어 있어요.
0: 좋네.
1: 네.
0: 예.
1: 교도관이나 죄수의상 대여해서 실감나는 교도소 체험할 수 있고요. 저도 아이랑 다녀왔는데
0: 예, 예.
1: 같이 우리 열심히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 잘 살아야 돼. 잘못되면 이런 데 온다.
1: 맞아요.
0: 막 이러고.
1: 네. 그 특히 이색 교도소 체험관이 눈길을 끄는데요. 국가별로 교정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호텔급 시설 갖춘 북유럽의 복지형 교도소도 있고
0: 예, 예.
1: 또 교도 수감자와 가빈 문제를 겪는 남미의 밀집형 교도소 여기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0: 아,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교도소를 이렇게 딱 비교해 볼 수 있게.
1: 네, 네.
0: 그러면 길지혜 작가가 보셨을 때 우리나라 교도소는 거기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여요?
1: 지금 그래도 복지가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0: 곰다는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익산 여행 세우시는 분들에게서는 되게 좋은 정보들 많이 주셨는데 볼거리만 주로 얘기해 주셨거든요. 다른 네.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좀?
1: 전통시장에서 요즘에 축제 열리고 있거든요.
0: 예, 예.
1: 릴레이 장터 바캉스라고요. 8월 1일까지 열리는데 그동안에는 각 그 시장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됐던 것을 한 곳에 모았어요.
0: 그래서 익산에서요?
1: 네. 네. 그래서 릴레이로 펼쳐지는 거예요.
0: 예, 예.
1: 이번 주는 여기, 저번 주는 여기 이렇게. 네, 다음 주는 여기.
0: 예, 예.
1: 그래서 야시장과 포차축제, 청룡몰 행사를 묶어서 릴레이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0: 예.
1: 내일부터 남부시장에서는 이리와 포차 축제가 개최되고요. 시민이 참여할 거리 공연도 있고 또 레트로 감성 포차 거리가 조성돼 있어서 한번 가보실 만합니다.
0: 예.
1: 익산의 보석 박물관까지 놓치지 마세요.
0: 보석 박물관은 뭐예요?
1: 익산의 돌과 같이 보석도 굉장히 유명해요.
0: 아, 그래요?
1: 네. 세공과 가공 기술이 또 유명해서 보석을 또 연대별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거 가면 또 사고 싶습니다. 보석 판매도 하거든요.
0: 여성분들께서 좀 많이 관심 가지실 것 같기도 하고. 익산은 뭐가 맛있어요?
1: 익산은 가면 전라도죠. 네, 전라도니까 사실은 다 맛있죠. 그 밑반찬이.
0: 네, 네. 백반집만
1: 가도.
0: 그게 매력이죠, 솔직히.
1: 맞아요. 네.
0: 뭐 또 특별한 음식 딱 하나만 뽑는 것도 아니고.
1: 맞아요.
0: 알겠습니다. 자, 여행이 좋다. 오늘 익산 여행 다녀왔습니다. 길재 여행.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58분 날씨.
2: 당분간 대부분 30도 이상 낮 기온이 올라서 덥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는 6월 말 그리고 7월 초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21.8도로 지금 관측이 됐는데요. 평년보다는 1.5도 높았습니다. 서울만 이렇지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 지역에 평년 이맘때보다 1도에서 최고 6도가량이나 기온이 낮아서 선선하고 또 서늘한 곳도 있었습니다. 대구 한량은 8.6도로 전국에서 가장 아침 기온이 낮았고 서울이 21.8도 이 기록으로 전국에서 가장 아침 기온이 오늘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높습니다. 세종, 대전, 광주와 함께 나란히 32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31도, 강릉 28도, 부산, 제주 26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은 당분간 사나흘 정도 32도의 낮 기온을 쭉 유지해 나가겠고요. 전국적으로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내륙이 많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 자외선 지수 전권역이 매우 나쁨, 전남과 제주 일부는 제일 높은 위험 단계 예상됩니다. 오전 농도 오늘 오후에 경기 남부가 매우 나쁨, 그 밖의 지역도 오후에 높겠고요. 오늘과 내일은 수도권 등 서쪽 지역과 경상 내륙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요란한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을 겨냥해 이틀째 공습을 가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현지 시각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이란 목표물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 항공기가 이란의 정찰 인프라, 통신 시스템, 방공기지, 드론 보관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미군의 공습은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인데 양측의 무력 공방이 계속되면서 양측의 종전 합의가 점점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사흘 만에 1,400명을 넘었습니다. 호르에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3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새 500명 넘게 급증한 것입니다. 부상자 수도 3,2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실종자 수는 최소 6만 8,900명에 이릅니다. 이번 강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베네수엘라 국내 총 생산의 6%에 해당하는 67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유엔 개발 계획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6시쯤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바다흐샨주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이 지진으로